3번, 단은 화강암은요, 주로 시멘트. 에이, 이것도 너무 말도 안 되죠. 뭐예요? 가가 되겠죠, 가. 그치? 가는 나보다 형성식이. 역시 나옵니다, 형성식이. 그치. 가는 고생되고요, 나는 중생됩니다. 그럼 4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야. 오래됐으니까. 그치? 가다 모두 퇴적암에 속한다. 이래서 개념을 좀잘 알아두라고 했어요. 석회암도 퇴적암이고요. 그리고 중생대 퇴적암인 경상누충군도 퇴적암이야. 근데 화강암은 뭐예요? 화성암에 속합니다. 화성암이 분출되어서 만들어진 거는 화강암이고요. 화성암인데 분출되어서 만들어진 거를 우리는 주로 현무암 또는 분출암 이렇게 말하죠. 주로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성암인데 관입되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화강암이라고 합니다. 주로 화강암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한국지리에서 배우는 거는 화강암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가는 맞는데 다가 아닌 거야. 화성암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입니다. 다음 자료의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제가 좀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제 왜 좋아하냐면요. 사실 침식 분지는 하천에서 배우는 하천 지형이긴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하천 지형이면서도 뭐라고 볼수 있냐면요. 약간 앞에서 배운 지형 부분, 그러니까 암석 부분에 속하지 않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메커니즘은 똑같거든. 그러니까 화강암이 다 침식이 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화강암이 다 침식이 되었기 때문에 분지로서 남아있어서 그냥 침식 분지 밑에 화강암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다 침식이 안 되고 일부 남아있었으면 돌산이 됐겠지. 결국 돌산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나 침식 분지가 만들어진 메커니즘은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식 분지하고 이 돌산을 따로 구분해서 보지 말고, 아, 같은 화강암 계열의 지형이구나라고 보셔도 여러분들 무방합니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지, 사실은. 그치? 어쨌든 연계하면 좋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평창군 황경산 일대에선 해발고도 800m가 넘는 곳에 넓은 평탄면을 볼수 있대요. 딱 보자마자, 고도가 높은데 평탄하구나. 고위 평탄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기억은요, 뭐예요? 요거는 기역 같은 경우는요, 고위 평탄면이 되는 거예요, 고위 평탄면. 그치? 고위 평탄면. 고위 평탄면. 고위까지만 적을게요. 그러면서요, 이게 다 읽지 않을게요. 다음. 경동성 요곡 운동에 융기를 영향을 받았대요. 경동성 요곡 운동. 그치. 이거는 신생대구나. 그치.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 운동.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자, 분지의 평탄면. 요거는 바로 침식 분지 지역의 바닥면이 되겠습니다. 그치. 요거는 침식 분지, 침식 분지, 침식 분지. 주로 춘천 지역이 많은 예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춘천 분지 이렇게 나오죠. 변성암하고 화강암의 차별적인 풍화 침식이 이루어졌대요. 변성암은 시원생대고 화강암 같은 경우는 언제라고요? 중생대 관입된 거라고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럼 문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기역에는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분포한다 하는데 공룡 발자국 화석은 우리 어디에서 볼수 있다라고 해서? 경상누충군 지역. 그치? 얘는 경상누충군 지역에서 볼수 있는 거야. 누충군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그냥 퇴적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적되어서 층층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누충군이 붙으면 그냥 퇴적암이구나. 그럼 경상누충군은 그냥 중생대 퇴적암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외에 누충군 붙은 게 조선누충군, 평안누충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 같은 퇴적암입니다. 어쨌든 공룡 발자국은 경상누충군 지역에 있습니다. 평탄면은, 에이, 고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치? 아닙니다. 아니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내용이죠, 사실은. 2번, 리을은 주로 시멘트 공업의 원료로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변성암과 시멘트 공업의 원료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요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고생대 초기 때 만들어진 조선 누충군에 분포하는 석회암과 관련된 거, 석회암. 3번, 니은으로 한반도 전역에 미음이 관입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경동성 요곡 운동과 관입된 게 관련성이 있나? 아니, 전혀 관련성이 없죠. 왜냐면은 니은 같은 경우는 얘는 뭔데? 얘는 신생대야. 근데 미음은요 중생대예요. 신생대하고 중생대하고 같니? 같지 않잖아. 이거 쉽게 풀어서 말하면은 신생대는 중생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같아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치? 신생대 요국운동이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 대보조산운동이라고 해야지. 대보조산운동. 또는 불국사 변동. 뭐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때 화강암이 관입했으니까 주로. 4번입니다. 디귿에서는 평탄면에서는요. 기역보다 평탄, 고위 평탄면보다 분재 평탄면.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평탄면인 이 디귿 지역은 기역보다 풍력 발전에 유리하니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애초에 분지 지역은 바람이 통과할 수 없게 좀 막아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A 풍력 발전에 좀 불리하겠죠. 그치?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풍력 발전에 유리한 것도 사실은 그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거든. 바람이 어떻게 불까? 바람이 좀 강하게 불려면 마찰이 안 발생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울퉁불퉁한 지역이면은 좀 바람이 약해지겠다. 그럼 그런 것이 없는 곳이 어디냐라고 보니까요. 주로 이렇게 산지로 이루어진 지역. 왜냐하면 이 공중에는 가로막는 게 없으니까 바람을. 바람이 굉장히 쌩쌩하게 부는 거고요. 그렇지? 또 어느 지역이냐면은 바다 지역이지, 바다 지역, 해안 지역. 왜냐면 해안은 나름대로 평탄하잖아. 가로막고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와 접한 지역이라든지 산지 지역이 풍력 발전하기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건 크게 도움이 안 돼. 알겠죠? 자, 아닙니다. 정답 5번이겠지. 리을은요, 변성암은요, 화강암보다 한반도 암석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래도 이번엔 좀 쉬웠죠.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보면 2024학년도 수능에서, 이전 수능에서 힌트를 준 거야. 나 암석분포 비율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낼 건데, 일단은 좀 쉽게 날게. 근데 앞으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 그거 좀 대비하고 있어야 돼. 라고 미리 언지를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치? 이런 거 우리가 분석하려고 사실은 기출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다음 자료에 A에서 C에 대한 기반암에 대한 대화 내용으로 옳은 학생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A에서 C는요, 각각의 변성암, 현무암, 화강암 중에 하나래요. 우리 시기만 해보자, 시기만. 어우, 지겹잖아. 시기만 해보자. 자, 변성암의 시기는요, 어떤 시기야? 시원생대고요. 현무암의 시기는 신생대고요. 화강암 시기는 중생대 관입으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그치? 자, A를 보니까요. 북한산이잖아. 북금섬, 북금설. 그치? 북한산, 금강산, 설악산. 이세 개는요. 돌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A가 바로 화강암이 됩니다. A는요. A는, 여기도 적을 게안 보이니까. A는 화강암이 됩니다. 자, B 같은 경우는요, 보니까요, 흑산, 지리산이네, 지리산, 흑산이네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변성암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는요, 제주도, 화산 지역이네. 그럼 신생대 때 만들어진 현무암이겠구나. 주로, 한라산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현무암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여기 현무암이겠구나. 쉽게 찾을 수 있었죠. 크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A에는 다각형의 주상절리가 발달되어 있는데요. 아니죠. 어디라고 해야 돼? C라고 해야지. C. 공룡 발자국 화석은 주로 B에 발견되고 있어. 셋다 발견되기 좀 어렵습니다. 여기는 어디 있어야 돼? 중생대 퇴적암 지형에 있어야지. 그치? 주로 어디 있어요? 이 고성 지역, 이쪽 지역. 그치? 고성이라든지, 뭐, 진주라든지, 사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 좀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분포합니다. 네. 자, 다음. 아니죠. 어쨌든, 을도 아닙니다. C는 시멘트의 주 원료로 이동하고 있어. 이것도 아니죠. C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 여기엔 해당이 되지 않죠. 석회암과 관련된 설명이죠. 석회암. 정인데요. A, B는 모두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어라고 하는데 이제 화산 활동이라고 했을 때 변성암은 확실히 화산 활동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근데 A는 화산 활동일 거야, 과연? 이런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아두고 가자라는 거지. 화강암 같은 경우는요,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관입되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화산 활동이 활발할 때뭐 같이 관입이 일어나서 만들어질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배운 개념에 한해서는

산 분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관입으로 만들어진 거지, 정확하게는. 그치? 그래서 확실하게 이 조건에 부합하는 거는 시밖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시인 것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지만 간단한 개념입니다. 화성암이라는 거잘 기억을 해두세요. 분출, 관입. 알겠죠? 형성식에는 PAC 순으로 오래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오래된 거 찾으면 고생, 시원생대, 그 다음 중생대, 신생대 순이 되겠지. BAC 맞네요. 고생대 빠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동화 시스템을 잘 해놓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정답은 바로 무였습니다. 무가 정답이었고요. 9번입니다. 지도는 가, 나, 암석의 분포 지역을 나타냈다라고 하는데요. 가, 나는 각각의 석회암, 신생대 화산암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바로 화산암 이렇게 나오잖아요. 분출암, 화산암 같은 겁니다. 알겠죠? 비교적 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석회암 같은 경우는 조선 누충군 평남 분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 자, 평남 분지, 옥천숲 곡대 분포하는 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석회암이 되는 거야, 석회암. 예, 그렇게 크게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지역을 보면은, 주로 보면 여기 보자. 백두산, 그렇죠? 용암대지, 한라산 주변, 울릉도 독도. 주로 나타나는 화산 지형이지, 뭐야. 그치? 신생대 화산암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생대 화산암이구나. 신생대 화산암. 신화라고 적을게요. 중퇴보다는 신화가 더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신화. 네. 결국, 옳은 학생만 고르면 되겠죠.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가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석회암으로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동굴에는 종유석, 석순 등이 발달되어 있다. 아, 이거는 당연히 맞는 소리지. 갑을, 병, 무. 이 옳은 설명이었고요. 나는 마그마가 분출한 후 관입되어서, 아니, 분출한 후 굳어서 형성되었다. 자, 관입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니라 분출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분출암, 화산암을 묻는 문제입니다. 갑, 정, 무 해당이 됐고요. 을, 정은 지워버릴게요. 나는 가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자, 신생대고요. 그렇지? 얘는 신생대고요. 그리고 얘는 고생대 초기가 되겠죠. 신생대보다는 고생대 초기가 더 먼저 형성되지 않았니? 그럼 가가 더 먼저 형성되어야지. 그러니까 얘는 아닌 게 되는 거지. 그럼 병 지우고요. 자, 마지막이죠. 가나 분포 지역은 밭보다 논의 면적 비율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진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석회암하고 이렇게 화산암 지역을 비교한 게 괜히 비교한 게 아니야. 너희들 카르스트 지형하고요. 그리고 화산 지형을 진짜 비교 많이 하는 거 아니? 특히 카르스트 지형하고 화산 지형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바로 동굴이에요. 카르스트 지형 같은 경우는 석회 동굴. 그치? 굉장히 울퉁불퉁한 그 동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매끈매끈한 동굴. 바로 용암 동굴이 되겠죠. 자, 다음 또 많이 비교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저하등고선이라고 있어요. 이 저하등고선이 뭐냐면은 너희들 지형도에서 이런 거 봤잖아. 이런 표시가 있으면은 안으로 움푹 꺼져 있다 이런 표시잖아요. 그렇지 않니? 저하. 그러니까 낮은 등고선을 나타내는 건데요. 카르스트 지형에서 요런 모양이 나오면은 요거는 돌리네구나 파악을 하면 돼. 근데 화산 지형에서는 아니죠. 화산 지형에서도 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바로 화산 폭발로 뻥 하고 만들어진 구멍입니다. 화구죠, 화구. 제주도에 그런 화산들이 굉장히 많죠. 짜잘짜잘한 화산들이 많잖아. 거기에 있는 화구를 지형도로 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아, 카르스트 지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런 것들을 좀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둘의 공통점, 카르스트 지형하고 화산 지형의 공통점이 있었어. 바로 뭐냐면요. 전리가 잘 발달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산 지형도 식으면서 전리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곳에 비가 많이 내리면 어때요? 투수가 정말 잘 되고, 그치? 삼다수가 있잖아. 그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물. 그치? 카르스트 지형도요. 전리 밀도라는 게 있어요. 카르스트 지형 자체에 좀 전리가 있는데, 그 틈이 있는데, 특히 이 틈이 많은 곳에 전리 밀도가 높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곳은 더 많은 용식이 일어나가지고 석회 동굴이라든지 아니면 파지는 그런 돌리내가 만들어지는데 기여하기도 하죠. 결국 핵심은 뭐냐면요. 투수가 정말 잘 되기 때문에
투수성이 좋기 때문에 밭농사가 잘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논의 면적보다는 밭의 면적이 많겠구나. 높다가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정답은 무였습니다. 그렇게 꽤 많이 얻어갈 게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이도 쉽네 할 만하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얻어갈 걸좀잘 얻어가야 돼.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10번입니다. 다음 자료의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는데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앞에서 계속 봤던 내용들이죠. 설악산의 울산바위. 자, 울산바위 보자마자 우리는 요거는 뭐예요? 돌산이고 화강암이겠구나. 화강암이니까 요거는 중생대에 해당이 되겠구나라고 시기까지 같이. 단양이네요. 그렇지. 단양. 단양, 제천, 영월, 삼척 이런 지역들은요. 뭐예요? 석회암이 잘 발달한, 카르스트 지형이 잘 발달하는 지형이 되겠지. 그럼 B는요, 석회의 동굴, 석회의 석을 말하는 거겠지. 석회의 석 같은 경우는요, 석회암 같은 경우는 어디에 분포해요? 아, 어느 시대에 분포해요?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어? 고생대 초기 때 만들어졌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대포 주상절리. 주상절리로서 많이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대포 해안에서 볼수 있습니다. 제주도. 그래서 C는 화산암, 현무암이 되겠죠. 현무암. 화산암 중에서도 현무암인데요. 이 현무암은 분출되어서 만들어졌죠. 시기는 신생대입니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좋겠죠. 문제 봅시다. A의 주된 기반암은요. 조선 누충군이 아니죠. 조선 누충군과 관련된 거는 오히려 B와 관련된 거야. B. 알겠죠? B.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B는 마그마가 관입되어서 형성되었다? A가 형성되지, 그치? 네. 농담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기운 내라고. 자, 3번. C에서는요, 공룡 발자국 화석. 우리 공룡 발자국 화석 볼수 있는 곳은 어디야? 경상 누충군 지역. 그치? 여기는 경상 누충군 지역에서 볼수 있어야지. 그쵸? 시기는 중생대 마지막 말기쯤에, 그치? 그래서 C, A, 1번, 2번, 3번 다 아니었고요. 1번, 2번, 3번 다 아닙니다. 4번, A는 C보다 역시 또 형성식이 물어봤어요. A 중생대, C는 신생대, 먼저 형성된 거 A 정답 4번. 그러니까 결국 형성식을 물어볼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미리미리 머릿속에 딱딱딱 바로바로 할수 있게끔 공부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암석 비율 분포가 세부적으로 나와도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다니까? 알겠죠? 자, B는 화산 지형, C는 카르스트 지형이다라고 하는데요. 뭐가 틀렸어?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B는 화산 지형이 아니고요. C는 카르스트 지형이 아닌 거지. 그치? B는 카르스트 지형이고 C가 화산 지형인 거죠. 그럼 A는 또 화산 지형이냐? 아니라고. A는 마그마가 관입되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화산 지형이라고 볼수 없다고. 알겠죠? 그런 것도 좀 개념을 명확하게 할수 있길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쉽지만 뭐. 여러분도 할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자, 다음 자료에 가다 암석의 종류와 형성 시기를 표에 A에서 C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그치? A, B, C에서 한번 골라보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배웠던 내용을 똑같이 복습하는 그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볼게요. 가 같은 경우는요, 한탄강이 나와 있네. 주상절리라는 힌트가 있네. 그럼 가는 뭐가 돼야 돼? 현무암이 돼야 되지, 현무암. 현무암 하자마자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신생대라는 시기가 떠올라야 된다고. 설악산, 울산바위. 자, 설악산이 나오든, 울산바위라는 힌트가 나오든, 이 그림에서 암석이 노출되어 있든, 봉우리라는 힌트가 나오든, 이거는 돌산이고, 돌산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화강암은 화성암에 속하며 중생대에 관입되어서 만들어졌다. 라고 이렇게 한 번에 머릿속으로 적용을 할수 있어야 돼. 그렇게 본다면은, 현무암, 신생대인 씨가 뭐가 되고, 가가 되고요. 중생대 화성암에 속하는 화강암이 B가 되는 거지.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어떻게 더 정리할 수 있어야 돼?
화산암인지.

이게 아니라 잠깐만 조금만 더 높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계층이 더 높게. 화성암인지 퇴적암인지 그리고 변성암인지. 근데 변성암은 쉽잖아. 시원생 되잖아, 무조건. 그치? 그럼 퇴적암과 화성암이 중생대인지, 신생대인지, 고생대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잘 구분을 해서 그렇게도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많이 물어보니까 최근에는. 알겠지? 자, 12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에서 라는요, 각각의 뭐래? 면성암, 석회암, 중생대 퇴적암, 화강암 중에 하나래요. 자, 자동화 시스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자, 변성암은요,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 시원생대. 그치? 석회암은요,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 고생대. 초기. 중생대 퇴적암 보자마자, 뭐, 힌트가 좋지만,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해서, 경상누충군이겠구나, 주로. 경상누충군 지역이겠구나. 화강암은 바로 시대를 떠올렸을 때 중생대.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결국 쉽게 풀린다니까. 볼게요. 고성 보자마자, 공룡 발자국, 바로 중생대 퇴적암. 그치? 공룡 발자국 바로 나오네요. 세 발자국 화석 산지는요, 화석의 양과 다양성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곳이래요. 주된 기반암은 그럼 간은 뭐가 돼야 돼? 간은 중생대 퇴적암이 돼야지. 중생대 퇴적암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치? 자, 영월 보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석회암 지역. 그치? 석회암은 그러면은 고생대 초기 때 만들어진 혜성층. 그럼 나는 석회암이 들어가면 되겠다. 석회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뭐 가나 다라 이렇게 옆에다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보기 좋은 대로 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힌트가 더 나오죠. 종유석과 석순이 분포한다. 자, 동굴 보자마자 머릿속에 두 가지 동굴 떠올라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석회 동굴이지 용암 동굴이 아니라 대암산, 대우산, 천연 보호구역. 양구, 펀치볼 분지와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뭐 여기에 천연 보호구역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막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앞에서 천연 보호구역은 몇 가지만 좀 기억을 해두면 될것 같아. 뭐 한라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독도라든지, 그치? 아니면은 뭐 성산 일출봉이라든지, 그치? 마라도라든지, 뭐요 정도. 설마 독성 한우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하니 우리? 그치? 뭐그 정도만 배우면 웬만하면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펀치볼 지대 침식 분지도 분지의 주변의 산지는 주로 자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면은 그냥 그림을 그려봐 오호호호 그렇지 자 이게 화강암이고 그리고 겉에 있는 요게 바로 변성암이 되는 거잖아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렇죠 잘 그리지 않았니 그럼 분지 주변의 산지는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는 변성암이고요. 왜 고민했냐면 편마암이라고 하기도 하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 바닥은 화강암이 됩니다. 좋아요. 풀어보면요. 간은 고생대 조선 누충군에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생대는 고생대가 아니죠. 전혀 관련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맞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나라고 해야지 맞는 설명이지. 마그마 관입 같은 경우는 라라고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나가 아닌 거예요. 라로 구성된 산은요, 돌산이죠. 정상부가 돌산의 경관을 이룬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야.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치? 4번. 가는 바보다 중생대 퇴적암인 경상누충군은 다 변성암보다 우리나라 암석 봐봐요. 나오잖아. 이런 게 중요하다니까. 우리나라 암석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거는 변성암이야, 변성암. 근데 변성암과 다른 걸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무조건 변성암이 제일 많으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비교하기도 한다? 변성암 빼고 비교하기도 한다라는 거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알겠죠? 앞에 1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만약에 1번 문제 안 봤다. 1번 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은 정리를 진짜 깔끔하게 잘 해줬습니다. 한번 보세요. 5번 가는 혜성층 아니고요. 육성층이죠. 육성층. 나가 혜성층. 이 둘이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육성층이라고 무조건 고생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생대 퇴적암도 육성층이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 꽤긴것 같은데 금방 왔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어서 나가고 새로운 지형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것도 좀 궁금하지 않니? 빨리 나가고 싶지 않니? 그렇죠? 빨리 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

만점에 녹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저는 김민정이고요. 우리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인간의 사회화 파트 조금 나갔었어요. 딱 4개 문항 풀어봤는데 오늘은 네, 이어지는 문항, 우리 교재로는 56쪽에 33번부터 순차적으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차근차근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문제 풀려있죠? 네, 33번부터 가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러한 형태로 문제가 나와요. 제시문이 있고 이 안에서 밑줄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밑줄을 우리가 공부했었던 사회학적인 개념에 적용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시문 다 읽었을 테니까 우리는 바로 이렇게 아래에 있는 보기 선지와 대응하면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 악성 민원인이 있는데요. 이게 성취지위냐. 이거 당시에 많은 친구들이 헷갈렸는데 자, 이때 이 지위라고 하는 개념, 우리 사회적 지위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한 사회 집단 안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우리는 지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위를 우리는 후천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냐 아니면 선천적 자연적으로 습득을 하냐에 따라서 귀속지위와 성취지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사실 여기서 이 악성 민원인이라는 건 집단 안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위치, 지위의 개념으로 보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애초에 지위가 아니다. 그래서 틀린 네, 선지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위 개념이 등장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문제 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상주의자, 뭐 내지는 채식주의자 이런 것들 나왔을 때 많은 선배들이 되게 헷갈려 있어요. 이런 이상주의자나 채식주의자와 같은 것들은 개인의 어떠한 신념, 이런 소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자, 디귿은요, 여기 발령인데요. 공무원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근데 보통 이제 문제에서 오답, 함정선지로 낼 때 이 행동이라는 말을 빼버려서 이거를 틀린 선지로 내잖아요. 근데 여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개념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발령이라고 하는 걸 한번 잘 보면 이 사람은요, 갑은요, 개인 방송 채널이 유명해져서 홍보팀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 갑의 개인 방송 채널이 유명해진 거는 공무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잘해서 받은 발령이라는 보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너가 너무 잘했으니까 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앞부분 네, 틀렸습니다. 애초에 공무원으로서의 갑의 역할 행동이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어서 3번에 이제 미음을 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핵심은 역할 행동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역할과 역할 행동 이 두 가지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사회적 지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한 각각의 지위에 요구되는 기대되는 행동 양식을 우리는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러한 역할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누군가는 잘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잘 못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한 개인이 실제로 수행

수행하는 그러한 방식, 아주 구체적인 방식을 우리는 역할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미음 부분을 보면 전통 음식의 보존과 현대화가 중요하다는 신념이래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대요. 이러한 신념 자체를 우리는 하나의 구체적인 수행이라고 볼수 없잖아요. 그래서 3번도 틀린 선지였습니다. 자, 이어서 4번을 보면, 자, 요 파트에서는 고민이라는 게 제시문에 등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긴장하고 봐야 돼요. 이 고민이라고 하는 문구를 가지고 이게 제시문상에서 역할 갈등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물을 거야. 근데 보면은 여기 제시문에서 니은과 시옷 이렇게 두번 고민의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자, 이거 우리 여러 번 나오죠? 자, 여기 니은과 같은 고민을 한번 보면, 낮은 보수 때문에 이직해야 할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계속할지, 아, 나 어떻게 하지라는 거, 일종의 진로 고민이랑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결코 어떤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숏 가장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고민의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봤을 때 갑이 육아에 지쳐서 방송 출연을 반대하자 을은 방송을 계속할지 아니면 육아에 전념해야 할지, 자, 여기에서 방송을 계속할까라고 하는 건 일종의 방송인으로서의 어떠한 역할, 그리고 후자, 요 육아에 전념을 할까라고 하는 건 부모로서의 역할, 이두 가지 역할 사이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옷이라는 건 니은과 달리 역할 갈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5번 선지를 보면 사회화의 유형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리을이 갑의 재사회화에 해당을 하냐라고 보았을 때, 갑이 홍보팀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이 변화해서 새롭게 더욱더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례는 재사회화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에 반면 비읍의 사례가 과연 예기사회화가 맞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자, 여기서 을은요, 이미 지금 방송 출연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방송을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미래에 내가 속하게 될 집단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래서 예기사회화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선지는 틀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33번의 정답은 네,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선지의 내용들이 뭐 역할 갈등, 뭐 사회화, 이게 대단히 막 어렵거나 용어 자체가 너무 낯설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개념의 근거에서 풀지 않으면 네,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출의 미래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게 왜 정답이고 오답인지의 근거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바로 아래로 3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1번 선지로 갈 건데요. 자, 여기서는 사회화의 기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는 거, 우리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랑 같이 엮어서 공부를 했었죠. 사회화의 기관에 설립 목적 자체가 사회화에 있냐, 아니면 부수적으로 사회화의 기능도 수행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자, 일단 동그라미 대학교래요. 대학교 나온 순간 학교는 뭐야? 사회화? 기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니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기 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겠죠. 다만 기억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1번 정답될 수 없고요. 자, 니은과 미음인 디귿과 미음인데요. 자, 디귿에 나와 있는 요리사 협회, 자발적 결사체 맞죠? 그런데 비읍을 보면 세모클럽, 이때 이 세모클럽도요, 자발적 결사체예요. 예. 그렇다면 2번에서처럼 이렇게 달리라고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디귿과 미음 둘다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고, 3번에 리을은요, 갑의 외집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리을에 나와 있는 게 상류층,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밑줄이 끊겨요. 상류층이라는 거. 자, 일단 이때 이 상류층이라는 걸 사회 집단이라고 볼수 있을까? 결국 3번 선지에서 건들고 있는 외집단이라는 거, 우리 같이 쌍으로 내집단이라는 개념이랑 같이 공부를 했었죠. 썸너라는 학자가 소속감에 따라서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그 이전에 이 상류층이라는 게 과연 사회 집단이 맞냐를 따져야 되는 거야. 사회 집단의 성립 요건 몇 가지를 공부를 했었잖아요. 예. 자, 그 부분 개념에서 채웠을 거고요. 여기에서 이러한 상류층, 뭐 내지는 빈곤층 이런 것들은 어떠한 사회적
구체적인 구성원들을 그냥 범주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집단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이것도 꽤나 헷갈리는 선지였죠. 자,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비읍입니다. 고민. 역시 고민을 가지고 역할 갈등을 묻게 될 거야.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하는 고민을 보니까요. 세무클럽 회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사할까 말까? 아, 이사를 할까 말까? 개인의 어떠한 내적인 심리적인 갈등이에요. 두 가지 어떠한 역할이 충돌해서 나타나는 갈등의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4번도 틀렸고, 이어서 5번에서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의 불일치를 경험한다. 내가 실제로 속한 집단과 내가 내 행동과 가치관의 기준과 근거로 삼는 이러한 준거 집단이라는 게 일치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이 안에서 불만을 느끼게 되겠죠. 뭔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중간에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원하는 클럽이 있어. 세모클럽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렇다면 세모클럽이라는 건 갑에게 있어서 준거 집단이야. 그런데 여기 소속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정답이 5번이라는 걸 찾을 수 있었어요. 34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34번으로 갈게요. 여기서는 조금 제시문이 짧아졌네요. 자, 바로 이제 1번 선지부터 갈 건데, 여기에서는 이익사회의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익사회라는 거 우리 공동사회랑 같이 묶어서 공부를 했었어요. 구성원이 인위적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실제로 이러한 집단을 결성을 했냐? 그러면 우리는 이익사회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반면 구성원의 어떤 본질을 이제 결합 자체가 목적인 집단을 공동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대부분의 집단들은요, 이익사회에 해당하긴 했지, 대표적인 공동사회, 이익사회에 해당을 했고, 대표적인 공동사회가 바로 가족에 해당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제시문을 쭉 읽으면, 갑과 어머니가 나오게 되는데, 갑이 엄마를 따라서 환경 단체에 가입을 했대. 그럼 엄마와 갑이 둘다 환경 단체에 소속이 된 거야. 그리고 제시문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 회사의 사장인 어머니래요. 그럼 어머니는요, 환경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회사에도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그럼 갑은요, 환경 단체에 소속 그리고 고등학교에도 소속되어 있는 거야. 그렇다면 갑은요, 고등학교와 환경단체라는 이익사회, 그리고 갑의 어머니는요, 환경단체와 회사라고 하는 이익사회, 각각 두 개의 이익사회에 속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35번 문제의 정답은요, 1번이었던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판단하시고, 자, 이어서 2번으로 가면, 기업과 달리, 중학교와 달리 회사는 자발적 결사체다. 학교와 회사는 둘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발적 결사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3번에서 얘기하는 디귿, 환경단체는요, 공식 조직이자 공식적 사회화기관이다. 환경단체가요, 하나의 시민단체로서 공식 조직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립 목적은 환경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구성원의 사회화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4번입니다. 미음. 바로 사장과 달리 어머니는 귀속집이다.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성취집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 아내 마찬가지로 성취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장이나 아니면 어머니나 둘다 성취주의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네, 4번 틀렸고 마지막 5번 여기 갈등 나왔습니다. 갈등 내지는 고민으로 제시문에 밑줄 많이 쳐져 있을 건데 자, 여기서 갈등이 등장한다고 이게 무조건 역할 갈등이냐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으니까 환경단체 활동 그만둬라고 해서 갑은 어머니와 갈등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만두고 싶지 않으니까. 갈등을 누구랑 하는 거예요? 네. 엄마랑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역할 갈등이라고 하지 않죠. 역할 갈등이라는 건 여러 개의 지위에 네, 요구되는 역할이 서로 달라서 이게 충돌을 할때 내가 겪게 되는 갈등이기 때문에 5번도 틀렸다.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아래로 36번 갈게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네 번째로 푸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는 가장 고난도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낯설진 않았을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어봤었던 바로 이전 페이지 55쪽에 29번.
따끈따끈한 바로 직전년도 수능 문항이랑 그 패턴이 똑같았어요. 근데 잘 보니까 이 문제도요, 그 전년도 또 수능 문항이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도 사실 이미 기출이 되었었던 문항 패턴이기 때문에 기출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항 유형 자체에 좀 익숙해졌더라면 크게 어렵진 않게 접근할 수는 있었을 텐데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는 문항이었어요. 자, 요런 게좀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문항들을 보면 밑줄이 쳐져 있었어. 그래서 조금 더 명확했어. 내가 선지를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할 때, 판단의 대상 자체가 좀 명확했다면, 지금 여기서 선지의 구성을 한번 보세요. 적혀 있는, 지금 여기 되게 많은 것들이 적혀 있잖아. 이 안에서의 우리가 다양한 그러한 기관, 사회의 그런 집단들을 잘 이렇게 추출을 해야 되고요. 또, 갑과 뭐, 을, 병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갑과 을과 병이 서로 속해 있는 집단이 다 달라.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것과 동시에 속해져 있는 집단들을 다 파악해야 됐기 때문에 다소 조금 난이도가 있고 시간이 걸릴 법한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항들을 읽으면서는 요 안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제시문 속에 기관들, 즉 집단들에다가 먼저 밑줄을 빵빵하게 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장면 이제 1 읽었죠? 장면 2를 보면 네모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 중이래. 그러면 결국에 여기 선지에서 갑을 병이 속해져 있는 거를 물을 거다. 이렇게 속해져 있는 걸 물을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친구들은 이 안에서 갑과 을과 병 각각이 어느 집단에 속해져 있는지를 동시에 옆에다가 빠르게 이제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갑을 볼게요. 우리 여기다 그냥 씁시다. 기업에 지금 속해져 있어. 이 사람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죠. 자, 그리고 대학교 때는 경영학을 공부를 했대요. 그럼 여기에다가 대학교 부분에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라 요거죠. 대학교 부분에다가, 다시. 노란 색깔로 이렇게 체크하시고, 진로에 대한 고민 끝에 선택한 현재 직업에 매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오는 집단, 바다낚시 동호회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근데 잘 봐야 돼. 혼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을과래. 그러면은 여기에서 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동호회에도 이제 속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동호회에. 자, 을은요, 여행을 좋아해서 세모은행 사내 여행 동아리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과거형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니죠. 해외여행 관련 회사 창업을 고민하던 중에, 그럼 여기서 이 여행 관련 회사라는 것도 하나의 집단이죠. 자, 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병의 조언에 따라 은행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경영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고 있다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을이 지금 소속된 기관이 총동창회에 있고요. 근데 요 총동창회 혼자 활동하는 거 아니었죠? 누구랑 같이 활동을 해요? 함께 병과 활동을 한대요. 그러면 병 총동창회라고 써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은행을 현재 그만뒀어. 그리고 을은 현재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야? 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거야. 자, 요렇게 체크. 마지막 병을 보면요. 이병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그라미 방송국의 프로듀서로 일하면서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구상 중이래요. 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을과 함께 세모은행에서 주최한 투자 대회에서 입상한 적이 있고요. 주말에는 동물보호단체 회원으로 봉사활동을 한대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 동물단체의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람들이 소속된 집단.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아까 방송국 안 썼다. 병. 방송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까지. 이렇게 각각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썼으면 됐다. 그럼 1번부터. 장면 1에 적혀 있는 내용에는 성취주의가. 여러분. 연하남과 연상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회 집단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지위의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장면 3회, 요 안에서 비공식 조직이 있냐라고 했을 때에는 사내 여행 동아리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 뒤에 거는 맞지만 앞에 게 틀렸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장면 2에 적혀 있는 이익사회의 개수. 여기에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세야 돼. 지금 네모 기업 있고요.
대학교 있고요. 낚시 동호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이익 사회가 나와요. 자, 그리고 장면 4. 장면 4 어딨어?

여기 있어요. 이 안에서 비공식적 사회화의 기관의 개수 어디 나와 있나? 방송국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는 공식이죠. 그리고 세무은행 있고요. 동물단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세 개로 같기 때문에 네, 2번은 틀렸네요. 요거는 그래서 틀렸고. 자, 3번에 갑은 을과 달리 역할 갈등이 해소돼서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한다. 그럼 여기서 어쨌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할 갈등이라는 걸 겪었어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고민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러한 진로 고민이라는 거, 역할 갈등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렇다면, 갑이 역할 갈등이 해소돼서 이렇게 이두 가지가 일치한다, 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어서 4번.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 자, 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자발적 결사체는 동호회와 총동창회.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병이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 총동창회, 그리고, 동물단체, 방송국. 해서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세 개로 적다라고 이야기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5번 같은 경우, 대본에는 갑의 재사회와 을병의 예기사회화의 내용이 적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을의 우리 예기사회화 부분만 살펴볼 수 있어요. 을 같은 경우에는 회사 창업을 위해서 어때요?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과정을 예기사회화라고 볼수 있지만, 나머지의 내용을 재사회화, 뭐 내지는 예기사회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만 맞아서 마찬가지로 5번도 오답이다.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나름 좀 변별도가 높은 고난도의 문항이었었고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37번으로 가겠습니다. 와우. 또 나왔어요. 방금 풀어봤었던 문항 똑같은 형태로, 네, 재작년 9월 모의평가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었죠. 자, 이렇게 갑을병이 나오면 이 각각의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동시에 요 장면 속에서 적혀져 있는 기관, 요게 작성한 내용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체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갑이죠. 취업 상담 센터. 주관하는 취업 특강을 교내 독서 모임 있고요. 활동하고 있는 을과 들었다. 이번에는 총 동창회 나왔고요. 동그라미 기업 나왔고요. 그리고 네모 시민단체 나왔고요. 네, 여기까지가 지금 갑에 나타나 있는 하나의 기관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갑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게 A대학교 취업 상담 센터야. 그럼 갑과 을과 병은요, 기본적으로 A대 소속 학생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놓쳤선 안 돼. A대, A대, A대.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누구랑, 을이랑 같이 교내 독서 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체크. 을 같이 교내 독서 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네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병이, 그러면은 여기 병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죠. 자, 을을 보면 네모 시민단체 나왔습니다. 그럼 네모 시민단체의 밑줄, 함께 활동하고 있는 후배와, 아, 그럼 지금 을 같은 경우에도 시민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단체라고 체크하시고. 세모 방송사 나왔습니다. 집단 나왔죠? 체크하시고, 직업체험 활동에 참가할 예정이라 취업특강 참석이 어렵대요. 언론인 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방송인협회의 특강 개최를 취업상담센터에 건의하고 싶다. 자, 이런 게 적혀져 있고, 마지막 병. 고등학교 선배가 운영을 하는 대안학교에서 수업 보조 강사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갑이 동그라미 기업인데, 자, 그러면 대안학교라는 새로운 집단 나왔어요. 자, 지금 병, 대안학교에서 보조강사로 일을 하는데, 갑도 같이 하고 있대요. 그럼 갑도 이 안에다가 대안학교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기업에서 진행하는 취업특강에 가자고 함, 졸업 후 대학원 나왔습니다. 하나의 집단이고요. 고민 중이라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와, 요렇게까지 썼으면. 자, 이어서 바로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1번에 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나 있는 공식 조직의 개수, 해당하는데 상담센터, 그리고 여기에서 총동창회, 동그라미 기업, 시민단체. 그럼 여기 지금 4개 나타나요. 자, 그리고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을이 작성을 한요 내용이죠. 2차적 사회화 기관 찾아야 돼.

방송사, 협회, 취업상담센터. 그럼 뭐야? 1번 같은 경우에는 4개, 4개로 같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자, 2번입니다.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이 안에서 자발적 결사체, 시민단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인 협회 있죠. 그렇다면 이 앞에 거는 2개가 될 거야. 2개. 자, 그리고 을이 속해져 있는 자발적 결사체. 자, 보면은 교내 독서 모임, 그리고 시민단체. 2개가 되죠? 그러면 2개, 2개로 같아요.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았고, 이어서 3번을 가면 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기관의 개수. 옆에 걸 가야 돼. A 대학교가 있고,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2개가 되고요. 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기관의 개수. A 대학교와 대안학교. 그렇다면 3번은 2개, 2개로 같기 때문에 틀렸고, 4번이요.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는, 그럼 갑과 병이 공통으로 속해져 있는 건 A대학교와 지금 대안학교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A대와 대안학교 지금 둘다 2차 집단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두 개가 되네. 맞죠? 네, 두 개고요. 병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의 개수. 병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 저것만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의 개수가 되잖아요. 오히려 두 개가 한 개보다 많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비공식 조직은 없지만 이라고 얘기하는데 교내 독서 모임 있잖아요. 비공식 조직에 해당을 한다라고요. 그래서 요 앞부분부터 애초에 틀렸다. 그래서 우리 37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고변별의 어려운 형태의 문항이었습니다. 푸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거예요. 네,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각각의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그리고 장면 속에 적혀져 있는 그러한 집단과 기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체크를 하셨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38번. 자, 38번. 자, 다시 우리한테 조금 익숙한 형태의 문항이 등장을 했고요. 자, 바로 우리는 1번부터 갑니다. 디귿에 조선공학과 나왔는데 2차 집단은 맞지? 그런데 조선공학과라는 학과 자체에 그 안에서의 구성원의 역할, 지위 이런 것들 되게 뚜렷하잖아요. 분명한 목표가 존재하죠. 공식 조직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자, 2번 비읍은요. 2년 만에 자진 퇴사. 자기가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퇴사를 한 거야. 이 사람이 못해서 이에 따른 제재가 가해진 거다라고 볼수 없죠. 3번 시옷은 요거 항공기 정비 업무에 필요한 사내 교육 과정을 수료했대요. 그러니까 회사를 통해서 내가 수료를 한 거죠. 그런데 3번. 이거 1차적 사회화야? 1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는 건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기초적인 수준의 거야. 그래서 가족이나 또래 집단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기역과 미음은 청소년 나왔네요. 항공기 정비사는 무조건 요거는 성취, 지위가 맞죠.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가 획득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청소년 기역은 귀속 지위에 해당을 합니다. 자, 마지막 5번. 니은은 동그라미 대학교는요. 리을 어딨어? 세모 조선과 달리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학교는요. 그 목적 자체가 구성원의 사회화에 있기 때문에 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39번으로 가면. 자, 이것도 바로 우리 선지랑 이어서 가겠습니다. 1번에 니은은 갑의 역할 갈등이다. 고민 나왔죠? 아, 내가 한국 유학을 갈까 말까. 이것도 일종의 진로 고민이에요.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자, 기역은 디귿과 달리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집단.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 공동사회라고 이야기를 해. 공동사회. 결합 자체가 목적인 집단. 네. 구성원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결성이 된 집단인데, 한국 전통음악 동호회, 그리고 디귿의 회사. 둘다 어때요? 인위적으로 결합을 한 이익사회에 해당을 하죠. 틀렸고. 3번. 디귿과 리을. 지금 대학교 이거는 공식적 사회화기관이 맞지만, 회사는요, 그 목적이 이윤에 극대화해 있어요.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입니다. 자, 4번. 미음은 우수 논문상을 받은 건 대학교 구성원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잘 보면 이러한 우수 논문상을 받은 것은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대학원생으로서 잘했기 때문인 거지 대학교 학생이 아니라고요. 학부생이 아니에요.

집주위? 맞는데? 니은? 리을은? 리을 정당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 있습니다. 정당은 대학교와 달리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획득해 있잖아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죠. 부수적으로 사회화 역할도 수행을 할 뿐이야. 자, 미음에 갈등 나왔습니다. 자, 을은 몇 가지 정치적 사안을 두고 누구와? 갑과 갈등을 빚은 거야. 이거 마치 아까 엄마와 갈등을 겪었었던 35번 케이스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 두 가지 어떤 역할이 충돌해서 발생을 하는 역할 갈등이라고 볼수 없죠. 자, 리을입니다. 리을은 읽자마자 이건 무조건 틀렸어. 왜? 애초에 개념 구조 자체가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상이든 제재든 그의 대상은요, 구성원의 구체적인 행동 양식인 바로 역할 행동이라는 개념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선지이기 때문에 패턴화 시켜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정답은 기억과 니은으로 이루어진 1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면 41번 문제입니다. 41번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만만치 않았던 건 제시문 자체가 되게 짧아 보이는데 읽어보니까 어때? 갑을병정부 등장했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요 옆에다가 갑을병정무 이렇게 쓰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하나하나 기록을 했어야 돼요. 자, 먼저 A 고등학교 학생 갑의 소감문. 그러면 이 갑은요 A고에 소속이 되어 있는 친구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를 한번 쭉 보면은 속해 있는이라고 하는 걸 결국 묻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원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 집단명을 같이 기록을 해줘야 돼요. 환경보호를 위해 같은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같은 학교 친구 을. 그러면은 아, A도 A 고등학교 학생인데 갑과 함께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되겠죠.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네, 써주세요. 아이고. 시민단체. 시민단체. 자, 광고회사 직원 병예 강의에 참여했대요. 그럼 병 같은 경우에는 회사원이에요. 광고회사에 소속이 된 사람인 거야. 평소 자신의 관심 분야는 아니지만 되게 흥미로웠고요. 이번엔 정입니다. 비고등학교 학생이죠. 그러면 정은 비고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테니스 동호회 회원인 을이래요. 그러면 을 같은 경우에 아 테니스 동호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정도 마찬가지로 테니스 동호회에 소속이 되어 있겠구나 체크. 지역 드론 조종사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무 나왔어요. 그럼 무 같은 경우에는 드론 조종사 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겠죠. 자, 이것도 되게 재밌었대요.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갑을병정무 소속된 거 전부 다 썼습니다. 그러면 바로 1번부터 을이 속해져 있는 비공식적 사회와 기관의 개수는 3개다. 그런데 시민단체, 동호회, 요두 가지에만 해당을 하죠. A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 사회와 기관이기 때문에 네, 두 개죠. 그래서 틀렸고 2번.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공식 조직은 함께 속해져 있는 거 A고. 시민단체, 둘다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 3번. 갑과 달리 병은 2차적 사회화 기관에 속해 있다. 병, 회사, 2차적 사회화 기관이죠. 근데 갑 같은 경우에도 A고나 시민단체 둘다 2차적 사회화 기관이기 때문에 달리라고 부정을 할 수가 없고요. 4번. 을과 정이 함께 속해져 있는 비공식 조직이 나타나 있다. 자,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건 공식 조직 안에서 구성원들끼리요,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통의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한 기관이었지. 그래서 뭐 사내 동아리,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이 안에서는 아무리 살펴봐도 비공식 조직에 대한 내용 살펴볼 수 없죠. 마지막 5번입니다. 갑을병정 무 안에서 병을 제외하고 4명은 자발적 결사체에 속해 있다. 병이 소속된 회사는요,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야. 그런데 이 안에서, 갑 봐봐. 시민단체, 자발적 결사체, 을, 시민단체의 동호회, 자발적 결사체, 정을 보면 동호회, 무, 조종사 협회, 다 자발적 결사체죠. 그렇다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소속 집단을 빠르게 판단을 하면서 문제를 정확하게 접근. 자, 이어서 42번. 자, 42번 문제는 뭐 웹소설 다음 회 예고하면서 여러 명의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A 회사 회계팀

직원 갑,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는 을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1번부터 바로 가면 기억에 갑의 역할 갈등과 을의 역할 갈등이 나타나 있다. 근데 중간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갈등이라는 표현 나오고요. 을 같은 경우에도 고민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 앞에 나와 있는 갈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떠한 역할이 충돌을 해서 나타나는 역할 갈등이라고 볼수 없어요. 그런데 후자의 것, 을의 고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속해져 있는 사진 내 사진 동호회라도 가입하라고 해야 할지, 그러니까 어떤 동료 직원으로서 내가 이 사람의 어떤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말리면서 위로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복지팀 팀장으로서 요구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호회 참여를 열심히 하도록 장려를 하는 게 맞을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두 번째 유형은 을의 역할 갈등이 맞아요. 근데 앞에 게 틀렸기 때문에 네, 기억은 틀린 선지. 이어서 니은. 갑과 을 모두 소속된 자발적 결사체의 한계가 나타나 있다. 자, 중간에 보면 회사 내 같은 노조, 노동조합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갑. 그러면 노동조합은 자발적 결사체. 맞죠? 니은 맞고, 디귿. 갑과 을이 모두 소속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나타나 있다. 이 안에서 지금 갑과 을이 노조에도 속해 있고, 회사에도 같이 속해져 있지만, 이것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아니죠. 자, 리을이요. 갑이 소속된 공식 조직과 지금 갑은 어쨌든 회사의 직원이다. 그럼 공식 조직 나타나 있어. 그리고 을이 소속된 비공식 조직? 자, 을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 사진 동호회 나타났죠. 비공식 조직이죠. 그럼 이것도 맞네요. 그렇다면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리을로 이루어진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3번. 자, 이것도 제시문이 좀 길어요. 예, 쭉 한번 보시고 바로 1번. 기억은 국가대표팀. 국가대표팀의 목적 자체가 구성원의 사회화를 위한 거야. 사람들 잘 선수들 훈련시켜가지고 대회 우승을 하기 위함인 거죠. 목적 자체가 사회화가 아닙니다. 자, 디귿은 역할 갈등이 맞냐? 여기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갑이.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하필이면 왜 같은 날 같은 시간인 거야? 지금 내가 요 가족 여행을 갈지, 아니면은 약혼자로서 웨딩 촬영을 할지, 요두 가지 사이에서 역할이 충돌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네, 역할 갈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답 2번이었고요. 3번이요. 리을. 리을은 요거. 네모 방송구. 자발적 결사체? 아니죠. 공식 조직은 맞아요. 하지만 이 방송국, 회사, 이런 것들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의 개념이 틀렸고, 4번에 니은은 병의 역할에 대한 제재, 미음은 병, 을의 역할에 대한 보상 나왔는데, 이거는 뭐 읽으나마나 할 것도 없이, 보상과 제재라는 개념이, 네,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와 있는 개념, 역할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역할 행동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틀렸네. 자, 마지막 5번. 정해 방송부 활동은 리을 입사, 방송국 입사를 위한 재사회화다? 재사회화는 마치 노년층이 사회가 변화돼서 아주 급격한 정보화에 따라서 정보 통신 교육 이런 거 받는 것처럼 새로운 어떠한 사회에 더욱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 가는 과정인데, 자, 이거 우리 재사회화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43번의 정답은요, 2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44번입니다. 자, 갑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의예과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낙방하면서 쭉쭉쭉 이 갑의 어떤 삶의 경로, 어떤 행적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데, 자, 1번부터 가면 기억은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왠지 이렇게 좀 가족과 관련된 거 우리 귀속지위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하지만 아버지라는 거.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어느 순간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획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아버지는요, 성취지위입니다. 자, 리을의 외교관은 성취지위가 맞죠? 앞에가 틀렸고, 두 번째, 니은은 생물학과. 이거는 2차적 사회학기관 맞는데요? 그런데 디귿, 동호회는요, 비공식적 사회학기관이죠. 뒤에 게 틀렸네. 자, 3번, 니은은 여기 고민이래요. 이게 역할 갈등이냐? 근데 그 앞에 보니까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래요. 뭐 할지 말지 고민하는 거. 역할 갈등 아니고요. 자, 4번. 틀렸네. 어떻게 판단했어? 자, 보상이라는 개념 전에

역할, 행동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어야지. 애초에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문장 자체는 비문이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주고 보상을 주고 제재를 하거나 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완전히 잘못 구성된 선지다. 마지막 5번, 시옷은요, 갑의 내 집단이자 준거 집단이다라고 보면 갑은 신념에 따라 생태주의 운동을 표방하는 단체에 가입해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한대요. 여기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내가 활동을 한다는 건 내가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플러스 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갑의 내 집단 맞고요. 자신의 신념에 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통해서 이 사람의 행동과 가치관의 기준이자 근거가 되는 집단이겠구나. 그래서 문제 정답은 네, 5번이었습니다. 좋아요. 44번까지 풀었고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45번 가겠습니다. 자, 갑은 배구 선수였던 언니를 따라 초등학교 때 배구를 시작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프로 배구팀 내에 입단을 합니다. 기억에 언니 나왔는데 성취주의? 아, 나 언니 되고 싶다. 막 내가 노력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언니가 될수 있어요? 아니에요. 언니는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획득하는 지위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귀속지위라고 봐야겠지. 귀속지위. 자, 니은은 공식적 사회화기관,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애초에 그 목적이 우리 친구들의 사회화를 위해서 다양한 과목을 학습을 하면서 그에 대한 지식을 얻고요. 여러 친구들이랑 생활을 하면서 사회성이라는 걸 습득을 하고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교육기관이야. 그렇다면, 그치. 학교는 공식적 사회화기관이 맞죠. 자, 이어서 3번. 오답의 근거 찾기. 디귿은 프로 배구팀인데요. 1차적 사회화기관이다. 1차적의 수준이 되려면 요거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것이어야 돼. 보통 가정이라든지 또래 집단끼리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어릴 때 생각해보면 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밥 먹을 때 어떻게 예절을 차려야 하는지, 예. 화장실에 가면 어떤 식으로 내가 뭐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정도의 거. 근데 여기에서 이 프로 배구팀에서 여러분들이 사회화가 되는 건 상당히 그 내용 자체가 전문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2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자, 4번 또 나왔네. 보상이라는 거,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 애초에 말도 안 되죠? 역할 행동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5번 미음은 갈등인데 해외 진출을 놓고 누구와? 소속 팀과 갈등을 겪은 거예요. 개인이 이제 내부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역할들이 서로 충돌을 해서 겪게 되는 그런 갈등이 아니야. 그러면 역할 갈등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46번. 이상주의자 나왔다. 나왔을 때 진짜 많은 선배들이 헷갈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채식주의자 이런 거 나오면 이게 대체 지위야 아니야? 를 가지고 헷갈리는데 자, 지금 기억은 갑의 아버지가 획득한 성취지위다. 애초에 이상주의자와 같은 개인의 신념, 소신,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 성취지위냐, 귀속지위냐 따질 것도 없이 1번은 틀렸지. 자, 2번. 납품업체가 제공하는 금품과 향응을 매번 거절한. 근데 앞에 보니까 이 친구 회사원이 됐죠? 그래서 회사원으로서 본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면 니은은 구체적인 행동 양식, 회사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회사원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이 맞겠죠. 자, 3번 디귿은 어딨어? 빈정대는 동료와 갈등. 동료랑 갈등을 겪은 것이지 나의 여러 지위에 요구되는 역할이 서로 충돌해서 나타나는 그런 갈등이 아니잖아요. 역할 갈등 아니고요. 4번 리을은 소설가로 등단. 내가 이제 소설가가 됐다는 거야. 이게 소설가를 등단을 했다는 게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 위한 예기사회화의 과정이라고 보긴 어렵죠. 자, 마지막 5번. 비읍은 분단의 아픔, 도시화와 산업화의 그늘, 소시민의 삶을 다룬 작품들이라는 거. 내가 실제로 영화계 입문해서 감독이 되어서 내가 실제로 낸 어떠한 역할 행동에 따른 결과물인 거죠. 이거 자체를 보상이라고 보긴 어렵지. 보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걸 가지고 내가 수상을 했어. 상을 탔어.
사람들이 막 박수와 환호를 줬어. 이 정도는 돼야지. 단순하게 작품들까지 밑줄이 쳐져 있을 때는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보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47번.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사회화 부분에 조금 집중적으로 문항을 묻고 있습니다. 자, 기억, 고등학교. 기초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자, 우리 사회화 기관을 1차와 2차로 구분을 했을 때 1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하는 거 가정이나 또래 집단.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 꽤나 사회학 개론, 그래도 학부생 1학년 수준은 된다? 꽤나 전문적이지. 되게 심화되어 있지. 그러면 2차적 사회학 기관이지. 자, 니은. 니은은 어디 있어요? 여기 전기회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전수하기 위한 공식적 사회학 기관이다. 회사의 설립 목적이 우리 구성원들의 사회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어? 아니야. 회사의 제일의 목적은요, 물건을 열심히 생산을 하고 팔아서 돈 벌려고. 이윤의 창출과 극대화에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내부 구성원들의 사회화 역할도 부수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 3번, 디귿, 어릴 적 동네 친구들. 자, 이거를 우리는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또래 집단입니다. 자, 우리 또래 집단은요, 사회화의 기관 유형 구분을 하면 비공식 사회화 기관 맞아요? 그리고 1차적 사회화 기관이죠. 4번 리을, 경찰학교는요, 예기사회화를 담당하는 사회학 기관이다. 경찰 양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어. 시험에 합격을 했고 이 사람들이 추후에 이제 곧 있으면 경찰이 될 거잖아. 그럼 그 경찰이라고 하는 데에서 더 일을 잘하고 더욱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식 같은 거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을 경찰학교에서 경험을 하겠죠? 그렇다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5번에 리을과 미음은 리을 경찰학교 그리고 경찰청 나왔는데, 자, 5번에서 얘기하는 요거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냐를 물어요. 그런데 경찰학교는 경찰 양성이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얘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 근데 다만 이제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일부만 맞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어서 48번 문제입니다. 자, 미국으로 건너간 이주자 갑은 준비했던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고민이다. 고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몸이 반응해야 돼요. 분명히 이걸 가지고 물을 거야. 또는 제시문에서 갈등이 나오면 또 긴장해야 돼. 분명히 이게 역할 갈등인지를 물을 거야. 그리고 봐라. 기억에 나와 있지. 근데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기억은 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시옷이랑 같이 개념을 연결시켰네요. 근데 요거 여러분들 제시문 다 읽었을 테지만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갑과 을은 미국 학교에 병이 적응할 때까지 기다릴지 홈스쿨링을 시킬지 이에 대해서 갑과 의견이 서로 의견이 충돌했기 때문에 갈등을 겪은 거지. 서로 이견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서로 분쟁과 다툼을 겪은 거라고요. 이러한 다툼과 같은 것은 우리가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 이 기억 부분에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는 이 고민도 나 앞으로 뭐 하지? 진로 고민이기 때문에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번에 나와 있는 기억과 시옷은 둘 다 역할 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1번에 디귿은 대형 할인점, 2차적 사회화 기관이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뭐야? 바로 정답 나왔네. 대형 할인점 기관이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이 안에 소속된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부하고 배우겠죠.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사회화 기능도 수행하니까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배우는 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은 아닐 거야. 꽤나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2차적인 사회학 기관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이어서 오답에 근거. 자, 미음. 미국 고등학교는 병의 내 집단이자 준거 집단이다. 네, 여러분, 이 내 집단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소속되는 게 아니라 소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그 집단에 대해서 애정과 소속감을 가져야 돼. 만약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소속감이 결여돼 있어. 그러면 그건 그냥 단순한 소속 집단에 불과해요. 근데 아들 병은 미국 고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방황을 계속했대요. 방황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애초에 이 미국 고등학교가 병의 내 집단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근거가 되겠죠. 예. 준거 집단이라고 보기도 어렵겠고요. 내 행동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집단인데 내가 여기 소속되어 있어? 그럼 엄청 열심히 이 안에서 공부하고 생활을 하겠죠. 자, 3번. 비읍은 병의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이다. 이거 그냥 내가 방황한 거거든요. 외부적인 제재라고 보기 어려워요. 사회적인 제재가 아니죠. 자, 4번에 니은은. 니은은 남편. 그리고 리을은 직원. 남편과 리을이라, 직원이라는 건둘다 성취지위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달리라고 어떤 하나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아이고, 49번으로 갑니다. 자, 쭉 보니 1번에 기억은 환경운동 단체래요. 갑의 내 집단이지만 준거 집단은 아니다. 근데 이 친구 보면은 이 안에서 엄청 열심히 활동을 해서 심지어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할지 학생회 회의에 참여할지를 가지고 고민할 정도면 환경운동 단체는요, 이 친구의 준거 집단이지 않을까? 게다가 환경 문제에 관심까지 많았잖아. 근데 1번 선지에서 준거 집단 아니다 라고 확신, 단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1번은 틀렸어요. 자, 2번. 니은은 고등학교. 2차적 사회학기관입니다. 공식적은 맞죠? 그리고 3번. 틀렸네. 왜? 보상인데 그 보상의 앞선 개념이 역할이 될 수가 없다. 애초에. 자, 그리고 4번. 리을은 아버지와 달리 성취주의다. 리을은 학생의 임원. 성취주의죠. 그런데 아버지도 성취주의잖아요. 네, 그래서 틀렸고. 마지막 5번. 비읍은 미음과 달리, 요것과 달리 역할 갈등이다. 앞에 요 미음의 갈등은요, 다른 친구들과의 외부인과의 갈등이기 때문에 역할 갈등은 아니지만, 요 비읍의 고민이라는 건 학생 회장으로서 내가 이 안에서 대의원 회의에 참여를 해야 되나? 아, 그런데 나는 동시에 환경운동단체 회원이기도 한데, 그럼 캠페인 참여를 해야 되나? 이 안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충돌해서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어서 50번 문제를 보면, 자, 바로 갈게요. 자, 1번에, 니은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또래 집단인데, 또래 집단 안에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터에서 같이 부딪히면서 놀고 하는 거, 그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친구를 대해야 되고, 사회성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거,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것, 아주 기본적인 개인의 인성 함양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1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자, 회사,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죠. 예. 자, 3번. 미음은 갑의 역할에 대한 보상. 아, 이거는 읽으나마나 틀렸다. 보상의 개념 성립을 위해서는 역할 행동이라고 가야 되고요. 자, 4번에 비읍은 역할 갈등에 해당을 한다. 회사의 긴급한 회의에 참석해라. 그런데 이 사람 어린이집에 자녀를 데리러 가려고 하던 중이야. 부모로서의 지금 내가 자녀를 데리고 간다라는 역할과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된다. 회사원으로서. 이두 가지 역할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어서 5번. 기억은 성취지위. 기억은 마지. 마지? 내가 마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마지가 될수 있어요? 나 마지가 되고 싶어. 한다고 갑자기 내가 집에서 마지가 돼요? 귀속지위죠. 그리고 리을. 리을은 팀장. 요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후천적인 지위인데요.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팀장이 될수 없는데요. 네, 반대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선지였습니다. 자, 이어서 51번. 자, 갑과 을 요렇게 두 사례가 나오는데요. 자, 갑은요, 대형 유통업체 취업하기 위해서 회사를 알아보던 중 영세한 식품회사를 운영 중인 부모님이 함께 일하자고 간곡히 요청해서 고민에 빠졌다. 그럼 이 고민이 뭔지를 갖고 물을 거야. 아,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말지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역할 갈등이 아니죠. 결국 부모님의 회사에 입사해서 연수를 받았고요. 회사 매출이 늘어나서 선택에 뿌듯해합니다. 보람찬 거지. 자, 을. 자신이 원하던 연구소에 취업해서 만족감을 느꼈어요.

원하던 데 취업을 했으니까. 동물보호단체 회원이기도 한 을은요, 연구소로부터 동물대상 실험을 시행하라는 요구를 받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 을은요, 실험을 거부하고 동물실험 반대 운동을 주도해서, 예, 주도해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여기서의 이 고민은 뭐냐? 잘 보면, 을은 연구소에 취업한 연구원이면서 동시에 동물보호단체 회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동물실험을 하라고 요구를 받으니까 내가 연구소 직원, 연구원으로서는 실험에 열심히 해야지, 응해야지. 그런데 동물보호단체 회원이라면 응당, 이걸 거부하고 반대하는 운동을 해야겠지. 이두 사이에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을이 겪고 있는 고민은 역할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 기억에 요 고민이라는 거, 아, 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일종의 진로 고민이기 때문에 기억은 아니고, 요, 니은에. 을은 서로 다른 2차적 사회화 기관에서 각 지위에 따른 역할 갈등. 이 문제가 신선하고 입체적이었던 건 단순하게 이게 역할 갈등인지를 묻지 않고 그 앞에 개념을 또 넣었어요. 연구소와 그리고 동물보호단체. 둘다 2차적 사회화 기관이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선지. 자, 디귿. 갑은 을과 달리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서 예기사회화를 경험했다. 신입사원 연수에 여러분들이 딱 꽂혀서 맞네. 가면 안 돼.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지. 회사에서 이루어진 거잖아. 뭐 별도로 신입사원 연수원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틀렸고. 리을. 을은 갑과 달리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받았다. 감사장 받았잖아요. 보상 맞지. 앞에 나와 있는 갑 같은 경우, 선생님, 매출 늘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갑이 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이 사람 덕분에 매출이 늘었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순 없기 때문에, 네, 요거는 맞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51번의 정답은 니은과 리을로 이루어진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2번입니다. 자, 요 52번 익숙하시죠? 그레타 툰베리 사례가 소재로 나왔는데요. 채식주의자 나왔어요. 아까 제가 46번 문제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상주의자, 채식주의자와 같은 개인의 신념과 소신은 지위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기억에 채식주의자, 갑이 획득한 성취주의다. 이거는 미음 보기도 전에 틀렸어. 그리고 미음에 나와 있는 선생님, 교사. 선생님, 이거 지위 아니에요? 성취주의. 선생님, 교사시잖아요. 노력해서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맥락을 잘 봐야 되는 게 지지자들로부터 어른의 선생님. 그러니까 이 툰베리가 이런 호칭을 가졌다는 거야. 이건 단순한 그의 호칭일 뿐, 실제로 그가 차지하고 있는 사회 집단 안에서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과 미음은 둘다 지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니은. 디귿은 어딨어요? 여기요.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 자, 이거는 환경운동가로서, 내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비행기 타면 이게 환경이 안 좋으니까 태양광 요트를 탔다는 거잖아요. 개인의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니은은 맞죠. 자, 디귿의 리을은 요게 갈등인데요. 학생과 환경 운동가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개인이 지금 내적으로 겪고 있는 게 맞냐를 봤을 때 세계 정상들과 설전을 주고받을 만큼 갈등이래요. 세계 정상들과 갈등을 겪은 거예요.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지위, 그 안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서로 달라서 충돌하는 갈등의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고, 마지막 리을의 비읍,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라고 타임지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대요. 자, 이 친구가 너무 이렇게 환경운동을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환경운동가로서 갑의 역할 행동이 정말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기대되는 역할, 환경운동가로서 기대되는 역할과 역할 행동이 일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러한 보상이 주어진 거죠. 그렇다면 52번, 니은과 리을로 이루어진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굉장히 많은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았습니다. 인간의 사회화 부분 총 20개의 문항들을 풀어봤었고요. 특히 오늘 앞부분에서 풀었었던 문항들 있죠. 좀 시간 오래 걸렸었던 36번이나 37번, 내지는 41번과 같은 문항들. 좀 고난도 변별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이상주의자와 채식주의자와 같은 것들 또 내지는 상류층, 빈곤층의 개념이 지위가 아니다라는 거 강조했어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헷갈려 했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중단원, 네, 새로운 문항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다 이루어질 진입 깜빡했어요. 뭐 어쨌든. 자, 오늘도 즐겁게 달려보도록 할 거고요. 저 원래 이렇게 들어가고 시작하기 전에 그 몸을 잘 풀고 있거든, 혼자. 근데 목 풀기를 원래 진짜 많이 하는데,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방금 하였어요, 여러분. 몸을 넘길 수가 없었어. 그거랑 하나 더는 이렇게 패드를 놓고 수업을 하는데, 패드가 가끔 나를 나인지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안하게 안녕 인식으로 풀리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리 보여줘도 안녕 나야 해도 난지를 모를 때가 있어. 비밀번호를 직접 눌러서 풀어내야 될 때 오는 그 약간의 그런 이것이 맞는가? 아, 뭐 이런 생각들. 아무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확률과 통계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시작인데요. 사실 물 흐르듯이 앞쪽에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사용을 할 거고요. 중복 순열부터 시작을 해서 찬찬히 갈 건데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이 초반에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을 때 뒤에까지 제발 하세요. 완강까지 무조건 와. 왜냐하면 경우의 수를 가장 쉽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확통은 세 개의 큰 영역으로 나뉘어요. 경우의 수, 확률, 통계인데 경우의 수가 오히려 쉽다고 생각을 해요.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근데 얘네는 계속해서 그냥 단원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한 권이 끝날 때까지 사용이 되는 거의 그 필수 소스 같은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통계를 진짜 어려워하는데 이 통계가 제발 알아야지 풀수 있거든. 알기만 하면 풀수 있어. 그래서 제발 끝까지 오세요. 확통이 우리가 하는 대수, 미적분원 다 합쳐서 제일 만만하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의 수학 중에 가장 힐링의 요소가 여기니까 끝까지 오도록 하세요. 알았죠? 오늘도 이제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를 한번 소개했습니다. 제가 목을 왜 들고 있었겠어요? 나는 사실 고개 위로 들고 있는 시간을 꽤나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밑에 보고 앞에 보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아니, 요즘에 내가 안 그래도 잘때 자꾸 팔을 이렇게 들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안 좋은 거래요. 얘가 굽고 얘가 이렇게 나와갖고 자꾸 팔을 들고 자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등이 말리니까 공간이, 등이 누웠을 때 공간이 부족하잖아, 거북이처럼.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펴가지고 등이 닿는 면을 만들어내는 거래. 자면서 의식적으로 팔을 자기도 모르게 들고 있다면 여러분들 나보다 젊잖아. 큰일이래. 그거 빨리 고쳐야 된대. 아무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펴는 시간을 진짜 많이 가져야 되잖아. 저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그 콩쥐팥쥐라고 했었는데, 친구랑 이렇게 껴가지고 한명 이렇게 한명 이렇게 해주는 거, 그거 한 번씩 했었거든요. 약간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딱딱한 데에서 하지 말고 집에서 엄마랑 아무튼 그렇게 이거 한 번씩 펴면 여기 척추까지 막 무두두둑 소리 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있어서. 그만큼 땅만 보고 다녀요. 계속. 휴대폰과 땅.

휴대폰과 땅만. 그러면 계절이 어떤지, 뭐 시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잊고 살게 되더라고요. 하늘을 1분간, 1분이 꽤긴 시간이야. 한 번만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고 있어봐요. 지나가는 구름의 모습 이런 거본 지도 진짜 오래됐을 거고요. 단풍 뭐 이런 계절마다 다르잖아. 또는 뭐 소나무 뭐 아니면은 날아가는 새가 됐건. 엊그제 제가 올림픽 공원에 갔는데 내가 보았을 때는 갈매기가 있었어. 아닐 것 같지. 아닐 것 같지. 잘못 봤을 것 같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기러기? 아무튼 진짜 이만한 하얀 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꼬마가 와 백조다 이러는데 그건 진짜 아닐 것 같고 그냥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어. 근데 그냥 그렇게 나무 위에 새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일도 잘 없잖아요. 1분 정도? 짧지만 꽤나 긴 시간 동안 하늘 이렇게 쳐다보면서 또는 이렇게 뭐 석양 질 때? 이럴 때도 너무 좋고요. 아니면은 해가 약간 이렇게 떠서 좀 푸르스름한 하늘도 너무 좋고요. 밤하늘도 좋고요. 깜깜한 밤하늘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한 번씩 그냥 공부 이런 거 아닌 좀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시간처럼 가져주셔도 되게 좋더라고요. 알겠죠? 제가 오늘 시력 검사를 하고 왔는데 나는 뚜껑이 열렸구만. 수술을 해가지고 눈에 시력이 좋아졌단 말이죠. 근데 그게 관리를 되게 잘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0.6으로 왼쪽에 시력이 낮아졌더라고요. 이것의 폐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 여러분? 스마트폰부터 왔어요. 진짜로. 스마트폰이 이렇게 유행하기 전 시대까지는 제가 그 수술하고도 시력이 괜찮았거든요.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멀리 있는 것들도 보려고 하고 그래야 돼요. 0.6, 1.0 나왔어요. 근데 꽤나 그렇죠. 왜 0.6, 1.0이 나왔나요?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누워서 혹시 옆으로 누워서 스마트폰 하시나요? 라고 하셨어. 잘때 그래 스마트폰 안 해요. 나는 시력을 보호하고 싶거든. 알았죠? 아무튼 그래서 멀리 있는 것들을 꼭 1분 정도 봐요. 기분이가 훨씬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자, 즐겁게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쵸? 자,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이라고 썼지만 고배법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거예요. 그럼 왜 나오나요? 이런 생각할 텐데, 생각보다 나중에 문제가 또 어려워지게도 등장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대수를 기본으로 얘기해볼까? 삼각함수라는 것은 배우는 개념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별건 없거든요? 변형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근데 진짜 간단한 개념일수록 변형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엄청 많아요. 지수 함수. 그래프 딸랑 하나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평행이동이든 대칭성이든 출제할 수 있는 유형이 되게 많아져요. 어렵게. 그러니까 기본을 갖고 있으면 더 어렵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뭐 맛이 엄청 강력한 그런 조미료보다 일반적인 짭짤한 맛만 내는 소금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랑 똑같이 중복순열이랑 뒤에 나오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약간 소금이에요, 소금. 그냥 여기저기 쓰여. 여기저기 이렇게 뿌려지는 느낌이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로도 나와요. 단독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 녹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개념은 되게 쉬워요. 볼게요. 자, 1, 2, 3, 4, 5 이렇게 다섯 장의 카드를 이용해서 세 자릿수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익숙하잖아. 순열이에요. 맞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각 카드가 한 장씩만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 우리가 다섯 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그러면 그냥 한 장씩만 있는 줄 알고 풀었지 뭐 지금까지. 그치? 그러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1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경우의 수 다섯 가지. 10의 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 4가지, 1의 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 3가지, 요런 식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몇이에요? 60. 요렇게 풀이를 하면 됩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이 너무나 익숙한 형태예요. 근데 여기서 바꿀게요. 중복을 허락한대요. 그니까 1, 2, 3, 4, 5 카드가 저는 일부러 충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충분이라고 안 하고 심지어 중복을 허락한다는 말 없이 더 바꿔볼게요. 이 멘트를 아예 바꿔서 이렇게도 써볼게.

2, 3, 4, 5가 적힌 카드가 각각 3장씩 있다라고 할게요. 3장씩 있어요. 그리고 나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어때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왜? 그냥 세 장씩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100의 자리에 1을 사용해도 10의 자리에 또 1을 사용할 수가 있고, 1의 자리에 또 1이라는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 난세 자릿수 만드는데. 지금 여기서는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예를 들어, 맨 앞에 3 사용하면 3은 없어졌어.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내가 2를 사용하면 2가 없어져. 그래서 남은 세장 중에서 만들어서 321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이번엔 이야기가 달라진 거예요. 어때? 맨 앞에 뭐 오게 하고 싶어? 1, 2, 3, 4, 5가 가능하네. 다섯 가지. 예를 들어서 맨 앞에 내가 3을 사용했다고 칩시다. 그럼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건? 1, 2, 3, 4, 5. 3이 두장 남았잖아. 예스. 그래서 다섯 가지입니다. 또 3을 썼다고 칠까요? 그러면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건? 1, 2, 3, 4, 5. 3은 세장 있으니까.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중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달라졌지만, 반대로 말해서 별로 크게 어렵거나 차이가 있지 않은 건각 자리에 들어갈 경우의 수를 곱한다. 그죠?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던 각 자리에 들어갈 경우의 수를 곱한다. 그 기본만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낯설거나 어색하거나 어려울거나 할게 없다는 거지. 뒤로 오세요. 22쪽에 있는 중복 순열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순열은 별거 없이 우리가 정리할 건 이거예요. 일단 포인트는 각 자리에 들어갈 경우의 수를 곱한다. 이게 그냥 가장 기본이야. 뭐 없어. 얘만 가지고 문제 풀 거고, 요렇게 풀면 곱의 법칙만을 활용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없이. 그죠? 각 자리에 들어갈 경우의 수를 곱한다. 곱의 법칙. 인데, 새롭게 등장했잖아. 첫 단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는 네 번째 강의지만, 확률과 통계라는 대수를 지나고 미적분 언을 지나서 여러분이 확률과 통계로 왔다면, 확률과 통계라는 책을 딱 받았어. 펼쳤어. 제일 먼저 만나. 약간 긴장한 상태로 만나잖아요. 게다가 기호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크, 엄청난 것 같죠? 순열 때와 마찬가지로. 파이라는 기호인데 이 기호의 이름이 이 기호를 써서 내가 문제를 풀 일은 없어요. 자,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 진짜 그 파이예요. 근데 대문자 파이인 거지. 그치? 파이. u라고 써놨는데 파이라고 쓰면 되시고 읽으면 되시고. 자, 그대로 써볼게요. 이게 말하는 건 서로 다른 n계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이런 표현을 써요. 중복을 허용한다, 중복을 허락한다, 다 똑같아요. 중복을 허용하여 알게를 나열할 거야. 뽑아 나열하겠네. 예스! 뭐, 알게를 뽑아 나열이긴 한데, 그냥 나열에 좀 초점을 두기는 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 n개에다가 밑줄을 긋고, 이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n 종류. 왜? 중복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냥 카드가 1, 2, 3, 4, 5라는 게 쓰여있는 종류로 각각 3장 있다. 이게 우리한테 더 익숙한 표현이거든. 그래서 그냥 N개에서 알게를 뽑아 나열한다라기보다는 N 종류에서 알게를 뽑아 나열할 거야. 중복을 허락하여.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 N 밑에다가 종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써주세요. 써주세요. 오케이. 자, 계산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쉬워요. 알게를 나열할 거라며. 그럼 우리 어떻게? 알게 자리 만들어. 그지? 맨 앞에 올수 있는 경우는 n 가지. 두 번째는 n 가지. 세 번째는 n 가지. 마지막도 n 가지. 너무 좋죠?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 n을 몇번 곱했어? r번. r번 곱했으니까 n에 뭐라고? r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뭐 없어.

그래서 n 파이 r로 쓰여 있으면 n의 r제곱입니다라고 쓰시면 돼요. 자, 체크 1에 제가 적어 놨습니다. 솔직히 기호로 표현해서 풀게 되는 문제는 없어요. 단언컨대 없어요, 여러분. 파이라는 기호는 근데 왜 배우나요? 가끔 2점짜리 같은 문제에서 만약에 확통이 2점 문제 안에 영역으로 들어가 있다면 말이야. 보통 2점짜리는 지수 로그 계산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얘가 혹시 후보가 된다면 파이 같은 거 계산하는 게 나올 수 있지. 그냥 나한테 누군가 문제로 이렇게 물어봤어. 이랬는데 외국어 듣듯이 뭔 소리임? 이래버리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기호를 알아는 두셔야 돼. 그냥 기호는 기호대로 계산할 줄 알면 되는 거고 우리가 기호를 활용해서 풀게 될 일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서로 다른 세계에서 네 개를 나열할 거면 각 자리에 세 개, 세 개, 세 개, 세개 곱하니까 정답은 3의 4제곱 이런 식으로 풀게 될 거지. 기호를 활용해서 풀 일은 없어, 없어. 진짜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비교라고 되어 있는 그거 있죠? 그거 한번 가볼게요. 짠. 내가 표를 여기다가 직접 그리면 너무 못 그리기 때문에 표는 넣어놔야 돼. 자, 순열과 중복 순열의 차이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야,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순열은 뭐였고 중복 순열은 뭐였는지를 보면서 차이를 그냥 나타내면 돼요. 뭐 대단히 얘네가 엄청난 연관이 있지도 않아, 여러분. 자, 순열 NPR로 씁니다. 중복 순열 NPR로 씁니다. 오케이? NPR은 뭐라고 읽어요? 정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알개를 뽑아 나열. 끝. 써줘. 직접 써봐.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중복이 되나요? N개에서 하나를 사용해서 저 자리에 사용하면 그 다음엔 사용 못해요.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순서가 고려되나요? 당연하지.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자리에 n가지, 두 번째 자리에 n-1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계산하는 방법도 써볼까요? 오랜만에 복습이니까 n, n-1, n-2 이런 식으로 곱해서 몇 개를? r개를 곱할 겁니다. 뭐이 뜻이야. 순서 당연히 있지. 맨 앞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죠? 자, n과 r은 그렇다면 크기가 어떻게 돼요? n개에서 r개를 뽑을 건데 10개에서 14개를 뽑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어때? n이 r보다는 크거나 같아야만 합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그럼 중복 순열은? 정의 한글로 적어봐요. 서로 다른 n 종류에서 중복 가능하게, 중복 허용이 여기 안에도 들어가야 돼요. 정의 안에도. 알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겁니다. 그죠? 중복이 가능하게 알개를 뽑아서 나열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어? 자, 그러니까 여기는 중복 허용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지. 당연하지만 중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그냥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체크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 거야? R 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는 건 똑같아요. 다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N 종류가 계속해서 N 종류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내가 카드를 사용해도 그 카드가 계속해서 샘솟아서 살아난단 말이지, 그치? 요거예요. 자, 그렇다면 순서는 일단 있나요? 당연히 있지. 나열이기 때문에 맨 앞에 오는 것, 두 번째에 오는 것, 세 번째에 오는 것, 각각 다른 자리에 배열하는 순서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크기는? 이게 재밌어요. 상관없어. 뭔 소리야? 흰색 어딨니? R이 N보다 커도 OK라고. 왜? 봐요. 이건 뭘까?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카드가 1이 적힌 카드, 2가 적힌 카드, 3이 적힌 카드가 많이 있어요. 6장 이상씩. 각각 다 6장 이상씩 있어.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 수를 만들고 싶대. 이거잖아. 맨 앞에 올수 있는 거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이거 뭐예요? 3의 6제곱이라고 계산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류이기 때문에 세 종류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n보다 r이 커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가장 다른 점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서 사용한 걸 뒤에서 또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비교해서 나타내다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거든. 이 둘의 엄청난 차이점 뭐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순열이란 이런 것이고 중복순열이란 이런 것입니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충분히 좋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되었나요? 넘어가 볼게요. 자, n과 r이 헷갈린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저는 파이라는 기호를 활용하는 게 싫어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파이라는 기호로 나타내라고 하면 봐봐. OX로 답하는 다섯 개의 문제의 답을 구하는 방법이야.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중복이 가능한 건 알겠어. OX, O도 되고 X도 되고. 그치? 근데 봐봐. 각 자리마다도 중복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두 개에서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다섯 개를 뽑는 것이야? 아니면 서로 다른 다섯 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를 뽑는 것이야? 헷갈리죠? 자, 서로 다른 OX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다섯 개를 뽑는 걸까? 아니면 서로 다른 다섯 문제니까 다섯 문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OX를 뽑는 걸까? 나열하는 걸까? 어때요? 한글로 쓰면 둘다 말이 맞게 느껴져. 서로 다른 OX, OX 다르잖아. 다른 것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다섯 문제에다가 하나하나 나열한다. 맞는 말 같아. 자, 서로 다른 다섯 문제, 다섯 문제 다르잖아. 그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OX를 나열한다. 맞는 말 같잖아. 자, 인간은 헷갈리면 무슨 행동을 합니까? 찍죠. 찍죠.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보통 이게 암기를 하거나 방법을 그냥 방법만 기억해서 풀어내거나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헷갈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요. 그런 경우는 찍어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얘라고 찍었는데 얘가 정답이잖아? 그럼 아, 헷갈렸다. 헷갈린 거 아니에요. 그냥 틀리신 거예요. 완전히 틀리신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수학 잘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아, 차차 헷갈렸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헷갈린 건 없어. 그냥 틀린 거야.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적어놨느냐? 선택권을 갖는다. 그래서 파이라는 기호를 활용할 생각이 전 전혀 없어요. 누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실제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나타내 봐. 다섯 문제잖아.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라고 깔아놓고 답안지에 여러분들은 여기 뭘쓸 거야? O 쓸까? X 쓸까? 자, 선택권을 누가 가져요? 문제가 선택권을 갖고 있어요. 각 문제가 O를 고를까, X를 고를까를 선택하고 있다고. 1번에 O, 1번에 X, 2번에 X, 3번에 X, O, O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그러면 함수처럼 생각해봐. 1번은 X, 2번도 X, 3번도 X, 4번은 O, 5번은 O 이런 식인 거잖아. 선택권을 누가 갖는지를 정의역 쪽으로 표시를 하신 다음에 어떤 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각각의 선택권을 이야기해봐요. 1번이 선택할 수 있는 거두 가지. 2번이 선택할 수 있는 거두 가지. 3번 선택, 4번 선택, 5번 선택이 각각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고요. 그들이 다 선택을 하여야 한 경우를 완성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고패, 고패, 고패, 고패. 예스. 그래서 뭐야? 2의 5제곱. 그러니까 이제 와서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다섯 개를 뽑아 나열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지는 거거든요. 파이로 그러니까 쓸 생각 자체가 아예 없진 않은. 헷갈린 상황을 왜 만들어? 내가 답안지를 작성해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답안지를 작성해봐야 무슨 소리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 워딩으로 서로 다른 몇 개에서 이렇게 하지 마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자, 또 봐봐.

예제로 친해진 게 은근 똑같은 문제를 왜 두 개 썼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 잘 보면 아예 다른 문제예요.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사탕을 두 학생한테 나누어 주는 경우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두 학생, 서로 다른 두 학생이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사탕 중에서 한 개씩 선택하는 거예요. 네? 서로 다른 세 개의 사탕을 서로 다른 두 학생한테 나누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서로 다른 두 학생이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사탕을 선택하네요. 아, 막 이제 동공지진이 오는 거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쉬운 것 같은데, 내 몸소리인가? 그럼 선생님이 서로 다른, 뭐, 2파이 3인가요? 3파이인가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헷갈리는 상황이 왔다면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수학은 헷갈리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아. 내가 되게 좋아했던 국어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 그럼 국어는 헷갈리느냐? 3번도 맞지만 4번이 더 정답이어서 4번인 경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러니까요. 3번도 맞지만 4번이 더 정답이어서 4번일 수는 없대. 맞는 건 4번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인 거야. 이런 얘기를 국어 시간에 하셨었는데, 하물며 수학이 그렇잖아, 그치? 둘다 맞는 말인데 이런 건 없어요. 헷갈리고 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는 완전 틀린 거고 하나는 완전 맞는 거인 거지, 그치?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위에 것만 서로 다른 세 개의 사탕이 있어. 이런 거 그냥 읽지 말고 4, 1, 4, 2, 4, 3 이렇게 써요. 사탕의 종류별로 두 학생한테 나누어 줄 거래. 학생은 A, B야. 종류를 생각해봐. 어떤 식이 될까? 뭐 얘가 사탕을 1도 받고 사탕을 얘가 2도 받고 얘가 사탕을 3 받고 이런 거예요. 자, 예시를 들었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나타낸 건 사탕 1은 누굴 준 거야? Yes, A를 준 거야. 사탕 2는 누굴 준 거야? A를 준 거야. 사탕 3은 B를 준 거야. 이 그림이 되는 거죠. 선택을 누가 하고 있나요? 사탕이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가 선택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야. 각각 선택권을 몇 가지씩 갖는가요? 사탕은 두 가지, A, B 중에. 사탕 2야, 너 누구 줄까? 사탕 3, 너 누구한테 갈래? 두 가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됩니다. 2의 세제곱이요. 이렇게 풀어야지. 그럼 밑에 거는요? 봐봐. 두 학생이 사탕 세 종류 중에서 한 개씩 선택할 거래요. 그럼 얘를 먼저 들어봐. A, B가. 얘는 사탕을 1번 갖고 얘는 사탕을 3번 갖겠대. 이 그림을 바꿔볼까요? A와 B가 각각 4, 1, 4, 2, 4, 3 중에서 뭐 먹을까요? 4, 1. 뭐 먹을까요? 3.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잖아. 선택권을 이번엔 누가 가져요? 사람이 선택을 하고 있네요. 몇 가지씩? 세 가지씩, 세 가지씩.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3의 제곱이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아요? 의미를 이해해야 풀어낼 수가 있어. 예시를 들어봐야 이해가 된다고요. 괜찮아? 이렇게 가셔야 돼. 서로 다른 세 개의 사탕을 두 학생한테 나누어 줄 거래잖아. 그러면 예시를 들었어. A가 사탕 1과 2를 선택한 건 아니야. 어차피 사탕이 누군가를, 자, 뒤에 함수도 얘기할 거지만, 함수로 제가 생각하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는 하나를 선택해야 돼. 무조건. 그게 함수의 특징이잖아.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선택을 하는 아이예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한 개씩. 그러니까 A가 애시당초 두 개를 선택할 순 없어. 함수를 생각하면 되게 괜찮은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이, 기다려봐. 기다려봐. 함수가 되게 많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그치? 함수 표현을 계속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중복, 순열에서 특히 그래요. 그죠? 오, 이렇게 있는 것도 되게 귀엽다. 얘랑 나랑 둘이 약간 시공간을 초월한 곳에 있는 느낌이지 않아요? 하지만 띄울 거예요. 다 이루어질 지니자. 쉬는 시간에 잠깐 갖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갖고 왔어요.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마다 무서워요. 뭔가 새로운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죠.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저희 가족이 굉장히 새로운 걸 싫어하는. 맨날 아는 것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거. 가본 곳에만 가야지. 먹어본 것만 먹어야지. 막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면 사실은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새로운

그러니까 그거에 속지 말고 약간 당당함을 갖도록 하세요. 새로우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 틀린 답을 하셔도 괜찮아요. 새로우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 내가 어디선가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 했던 거 봤는데, 제니가 나와서 그런 얘기 했었어. 처음이니까 서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 괜찮다고 얘기하더라고. 처음이니까 서툴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딨어? 그죠? 새로운 것은 그 마음만 가지면 내가 틀릴까봐 두렵고 무서운 이유도 내가 잘 못할까봐 무서운 거잖아요. 처음이니까 못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좀 뻔뻔해질 수 있을 거고요. 좀 뻔뻔해지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주변에 있는 친구들 잘하는 것 같아? 그럼 너도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찬히 찬찬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요 노력은 해줘야지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두려워? 그럼 더 자주 봐야 돼요. 처음이어서 낯설어서 어렵고 두렵다며? 그러면 더 자주 봐야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런 의미로 지니 친구를 내보내고, 지니가 포니테일이 굉장히 긴 지니야. 우리 그 머리의 양을 생각하시면, 그지 않아? 쌀떡이는. 어쨌든, 함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함수의 개수라는 제목으로 제가 일부러 적어 놨어요. 왜냐하면, 결국 중복순열은 함수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요. 난이도가 높아지면 더더욱 함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가장 일반적인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제가 예제로 친해지기는 안 넣어놨죠. 안 넣어놨어. 내가 확인을 해야 돼. 자, 예제로 친해지기를 일단 넣어놓을게요. 1, 2, 3에서 1, 2, 3, 4로 쏘는 거라서. 아마 내가 간단해서 아마 안 썼을 거야. 요렇게 해놨잖아. 자, 이렇게 쏘는 F라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F의 개수. 몇 개예요? 잘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중복순열의 표본이에요, 표본. 선택권을 누가 갖습니까?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함수라는 건 어때요? 선택권을 갖는 자들이 무조건 선택해야 되고,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내가 마음에 드니까 두개 선택할게 그런 건 없어. 하나만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자, 1아, 너 누구한테 갈래? 네 가지. 2아, 너 누구한테 갈래? 네 가지. 3아, 너 누구한테 갈래? 네 가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f의 개수는 4의 세제곱입니다. 자, 이거를 굳이 굳이 파이를 이용해서 나타내자면 공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는구나 라고 해야 돼요. 자, 봐봐. 공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잖아. 순열이니까. 여기에 나열이 어딨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예요. F1이 될 친구, F2가 될 친구, F3이 될 친구, F4가 될 친구를 내가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라면 뭐라고 쓴 거야? 아, F3이 될 친구까지지 여기. 미안. 이렇게. 아, 그지? 그러면 1이 될 친구는 1을 선택했고, 2가 될 친구도 1 선택했고, 3이 될 친구도 1 선택했습니다. 선택권은요, 4가지 있었고요, 4가지 있었고요, 4가지 있었습니다. 곱할게요. 이렇게 해서 중복 순열임을 알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화살을 쏘면서 이런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곱의 법칙으로 간다고 제가 강조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봐봐, 1의 선택권 4가지. 근데 1이 선택을 하고, 2의 선택권 4가지, 3의 선택권 4가지고요. 각각이 누구를 쏠지를 결정을 해야 한 경우에 함수를 완성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곱의 법칙으로 이들을 곱하게 된 거예요. 중복순열인데, 약간 느낌은 거의 다 곱의 법칙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함수의 개수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도 제가 이걸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함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순열이라면 일반화도 시켜봐야 되잖아. 제가 굳이 굳이 어렵게 A에서 B로 쏜다 이렇게, 그러니까 A에게 B에게 이렇게 썼거든. 괜히 복잡하게 그렇게 해놨는데 두 가지를 다할 거예요. 여기서 1, 2, 3에서 1, 2, 3, 4한테 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응? 이걸로

예시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장형으로 A계의 원소가 있고, 여기 B계의 원소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B가 더 원소의 개수가 크거나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일반화 버전. 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함수의 개수는 아까 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는. 여기 어떻게 돼? 얘가 선택을 해. 선택권을 얘가 갖죠? 몇 개씩. 4개, 4개, 4개. 4의 세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함수의 개수 어떻게 되겠어? 함수의 개수로 따지면 어렵지 않아. 각각의 1, 2, B가지의 선택권, 2도 B가지의 선택권, 3도 B가지의 선택권, B를 몇번 곱하는 거야?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인 A번, A개만큼 곱하게 되니까 B의 A제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암기하라고 드린 게 아니고 일반화시켜서도 충분히 그림으로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두 번째, 1대1 함수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1대1 함수 한번 얘기해봐. 1대1 함수 얘기해봐. 헤, 너무 쉽지? 1아 너 누구 쏠래? 네 가지. 이렇게 써야지. 2아 너 누구 쏠래? 1이 쏜건넌안 돼. 세 가지. 3아 누구 쏠래? 1, 2가 쏜거안 돼. 두 가지.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잘 생각해봐. 기호로 나타내고 싶어. 첫 번째 원소가 쏠수 있는 거 B가지. 두 번째 원소는 B-1가지. 세 번째 원소는 B-2가지. 이런 식으로 곱해 나갈 거고, 그런 게몇 개? A개가 되잖아. 이걸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했죠? BPA입니다.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아, 맞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대1 함수가 순열을 의미하는 약간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고요. 그 1대1 대응은 여기에서만 잠깐 쓸게요. 만약에 정의역의 원소와 원소 개수, 원소 어디 갔니? 그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면 그때만 할수 있는 게 뭐예요? 1대1 대응. 그래서 너무 쉬워. B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게 될 테니까 이때는 그냥 B팩토리알이야. 뭐 A팩토리알의 똑같은 표현이지. A랑 B랑 같으니까. 1대1 대응 나오면 땡큐예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나열해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왜 좋냐면 그냥 여러분들의 복습 차원에서 팩토리얼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잖아. 그치? 이런 거 나타낸 거고 그 비교에 있는 것 중에 4번은 우리가 지금 할수 있고요. 5번은 못해요. 4번 한번 해볼게. 뭐라고 적혀 있어? 크다 함수. 예스! 4번에 해당하는 거 여기다 4번으로 적을게요. 크다 함수야. 그러니까 X 안에 있는 원소가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다면 함수 값도 A가 쏜 것이 B가 쏜 것보다 더 크다. 아니지. B가 쏜 것이 A가 쓴 것보다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크기가 정해진 순열이 되는 거예요. 그죠? 크기가 정해진 순열이에요. 뽑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4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면 돼요. 좋죠.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 B개 중에 A개를 뽑기만 하면 되겠죠. 조합을 이용해서도 여러분들이 함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구나. 자, 5번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중복 조합이에요. 뒤에쯤 가서 배우게 되는 거고, 그때 다시 한번 봐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와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그냥 몰아넣기로 좀 정리해 나왔거든요. 한 번씩 복습도 하시고, 내용도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따끈따끈한 문제들, 그러니까 최신 문제들 한 번씩 봐두시면, 아, 이게 수능이 이렇구나, 또는 뭐, 모의고사도 따끈따끈하게 나왔던 것들, 전년도 여러분한테는 이제 2년 후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따끈따끈한 문제들 보면서 최신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 중복순열은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수능 문제예요. 왜 웃었냐면 이렇게까지 쉽게 나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2점짜리라는 건데 2점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 수능에서 상징적인 것이야. 거의 여러분들이 펜을 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ABCD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워딩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해. 그러니까 뭐야? 4파이 3이네 이렇게 가셔도 돼. 근데 제가

처음부터도 얘기했지만 나는 파이라는 기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쓰셔서 4의 세제곱이니까 정답은 64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풀고 가는 문제를 우리가 2점짜리라고 하거든요. 이렇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이런 걸로 분석 한번 해볼까요?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해서 나열할 거니까 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는 ABCD 네 가지, 여기도 ABCD 네 가지, 여기도 ABCD 네 가지라고 하셔서 4의 세제곱 64라고 쓰는 거랑 어때? 그 획수가 차이가 많이 나나?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이라는 기호를 굳이 활용할 필요는 없었고 그냥 중복이 가능하고요. 3개를 일렬로 놓으면 세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 주기만 하면 됐었어요. 여러분들은 수능을 풀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봐요. 방금 문제는 교재에 없었던 문제고, 그냥 쉬워서 한번 갖고 와봤어. 그, 수능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고, 특히나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에서 바뀌어서 수능의 스타일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서 기출을 아예 안볼 가능성이 있거든? 큰일 날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기출 보세요. 그 확통의 뒤에 있는 것 괜찮아. 여러분들은 그게 이제 섞여 들어갈 뿐이지 뒤로 몰아놨대. 우리가 유형 문제집 보는 거랑 똑같아요. 풀어보세요. 수능 문제 지금. 수능. 전년도 수능. 알았죠? 자, 1번 한번 봐봐. ABCD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 A가 적어도 한번 이상 나오는 경우의 수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을 한다는 건 자리를 만들어야지. 그냥 이거 저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자리. 근데, 여기다가 이제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ABCD, ABCD, ABCD, ABCD인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A가 어때요? 적어도 한번 이상. 아니, 여러분. 이거는 너무 대놓고, 여집합 아니니? 그쵸? 자,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뺄까요? A가 없이 B, C, D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겠죠. 전체는 몇 가지겠어? 여기 올수 있는 거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네 가지씩 네 제곱. 그죠? Yes, yes. 자, B, C, D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너무 쉽잖아? BCD, BCD, BCD, BCD.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예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3의 4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얘는 얼마야? 2의 8제곱이니까 256. 에서 81만 빼주면 돼요. 175. 끝. 그러니까 그 여집합으로 가야만 했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느냐 채지 못하느냐는 엄청 크고 중요하거든요. 그 말을 왜 하냐면 만약에 여집합으로 눈치 채지 못했다면 어떤 풀이가 되느냐. A가 한번 쓰일 때, A가 두번 쓰일 때, A가 세번 쓰일 때, A가 네번 쓰일 때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케이스를 푸셨어야 돼요. 풀 수는 있지. 근데 너무 힘들잖아. 지금 풀이랑은 아예 다르잖아. 얜 전체에서 A가 없는 경우만 뺀 거거든요. 여집합으로 가는 게 옳은지를 눈치채는 건 이거 되게 중요해요. 확통에서는. 근데 제가 눈치 못챈 친구들을 위하여 이렇게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A가 네번 쓰이는 건 너무 좋잖아. AAAA니까. 이건 볼 것도 없잖아. 몇 가지야?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자, A가 한번 쓰이는 거면? 하나, 둘, 셋, 네 자리 중에 A가 어디 들어갈지를 먼저 고르신 다음에, 예를 들어 A가 여기 들어가기로 했다면, 이 자리는 다 뭐예요? BCD, BCD, BCD. 그러니까,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가 되겠죠? 3의 몇 제곱? 세 제곱. 이렇게, 27 곱하기 4에서 108. 이렇게 한다고? 네! A가 두번 들어가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A가 어디 들어갈지를 먼저 골라볼까요? 4C. A가 여기 들어가기로 했다면, BCD, BCD. 3의 제곱. 6 곱하기 9, 54. 아, 이렇게. 네, 또 해요. A가 3번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면, 어디, 어디, 어디 들어갈지를 고르는 4C3. 그리고 여기에는 BCD 중에 들어가니까 세 가지. 4, 3, 12. 이렇게.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싹다 더합니다. 13.

67, 정답 175. 제가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풀어드렸다면, 괜찮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처음에 보여드렸잖아. 적어도는 너무 대놓고 여집합 어때? 하고 여러분한테 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적어도 한 번이야? 그럼 한 번이거나, 두 번이거나, 세 번이거나, 네 번이거나, 이렇게 오면, 저, 마음고생을 좀 하게 될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살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눈치를 채기만 했으면 굉장히 쉽게 풀었을. 눈치 채지 못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지만 이런 느낌이었고요. 이번엔 좀할 얘기가 많이 있어서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3번을 풀고 마무리를 하고 2번은 제가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으로 오세요, 3번. 짠짠짠, 봐봐요. 자, 3번은 이게 맞나? 이 정도로 쉬워요, 보세요. 자, X에서 Y로 쏠 거야. X에는 1, 2, 3, 4, Y에는 1, 2, 3, 4, 5가 있습니다. 근데 FX에서 Y로 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 만족시켜야 돼. 이거 해석해봐. 모든 원소 A에 대하여 FA는 A가 아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보면 약간 그 알러지처럼 가시가 돋치듯이 뭔 소린가 막 싫어 이러나요, 혹시? 그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요. 개입, 끄적임, 써봐, 넣어봐, 뭐 이런 얘기거든요. X의 모든 원소 누구누구야? 고장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F1은 1이 아니라는 거고, F2도 2가 아니고, F3도 3이 아니고, F4도 4가 아니야. 이거를 이렇게 써놨어요. 멋들어지게. 그지? 자, 함수 쏠 때는 제가 무조건 함수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XY. 이거 왜 그리라고 하냐면, 사람이 그 가시적으로 보일 때 훨씬 문제를 잘 풀어내요. 그래서 큰 노력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직접 그려주는 게 좋거든요. 자, 1이 선택하러 갔습니다. 1은 1을 선택 못 한대요. 몇 가지? 네 가지. 어? 눈치챘어요. 2는? 1이 무엇을 선택하든 2랑은 상관이 없어. 2는 그저 2뺀 나머지 4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3은? 2가 뭘 선택하든 상관이 없어요. 3은 3을 뺀 나머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3을 빼면 몇 가지 있어? 4가지. 예스! 4는요? 4는 어때? 얘네가 뭘 선택했든 상관이 없어. 4는 그저 4를 제외한 나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죠. 중복 선택 가능, 그러니까 1과 4가 같은 것을 선택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 네 가지. 아, 그니까 각각 자기 자신을 제외한 네 가지씩 선택권을 갖는 거예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뭐게? 4의 4제곱. 2의 8제곱이니까 256. 이렇게 풀이를 하는 문제를 마무리해봤습니다. 이런 말에 약간 그 긴장하지 마요, 여러분. 대단한 말 아닌데 여러분들 되게 대단하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내용을 맞춰보았습니다. 이번은 좀 재밌는 내용이라서 제가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거봐, 또 등장하셨어, 이 곱의 법칙이라는 친구. 중복순열이라는 말을 제가 안 넣었어요, 심지어. 중복순열이라는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곱의 법칙이 최고입니다. 그런 다음에 선택권을 생각하셔서 각각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 결국 함수로서 나타내서 해결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거. 그래도 이제 예의상 여러분, n, 파이, r로 쓴다고 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n의 r제곱이고요. 서로 다른 n계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계를 뽑아 나열한다, 라는 기호도 알려는 드렸습니다. 알고는 있지. 내가 문제 풀때안쓸 뿐이지. 그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2번부터 시작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복습 잘하고 오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정치화법에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벌써 10번째 강으로 왔습니다. 자, 우리 10번째 강은요, 수능 특강 10단원에 해당하는 내용 재산관계화법입니다. 근데 꼭 알아주셔야 되는 내용은요, 우리 이 재산관계화법을 선생님이 지금 처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강부터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강에서 민법에 기초한 다음에 넘어와서 재산관계화법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을 이번 10강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재산관계화법부터 시험범인 친구들은요, 9강의 한 중간 정도부터 들으세요. 9강 중간 정도부터가 재산관계화법이고 이번 강까지 쭉 이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번 강은요, 선생님이랑 불법행위랑 관련된 내용 위주로 할 겁니다. 지난 강까지는 계약, 이번 강부터는 불법행위 요거 생각해 주시면서 이제부터 재산관계화법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수능 특강 몇 쪽이냐면요, 94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94쪽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부터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오해하는 게 수능 특강의 내용이 너무 짧다, 그러니까 금방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수능 특강의 내용은 짧아요. 근데 이거를 응용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불법행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의 의미부터 알아주셔야 됩니다. 의미 밑줄 쭉 한번 쳐볼까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입니다. 그 말은요, 여기 안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요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를 우리는 바로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거를 좀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요, 조금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학교라면은 불법행위와 범죄가 다르다라는 개념까지는 알고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개념부터 조금 찬찬히 설명드린 겁니다. 다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고, 범죄와는 또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6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랑 혹시나 뭐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을 같이 했던 친구들은 기억을 할 게지만, 아닌 친구들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6가지를요, 내가 조금 순서를 바꿨어. 그래서 초성을 만들었어.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생, 축, 고, 고, 응, 응.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봐봐. 생일 축하하러 가자. 그래. 됐죠? 생, 축, 고, 고, 응, 응으로 기억하면은요,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6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해 행위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부터가 중요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얘들아, 고의로도 성립을 하지만 불법행위는 과실로도 성립을 합니다. 다시 한번더 뭐라고요?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요. 이거 내신에서 엄청 많이 나온다. 고의로만 성립한다? 아니다. 과실로도 성립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성이에요.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보호할 만한 가치를 침해한 것. 이걸 우리는 바로 위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법성의 의미는요, 가해행위가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보호해야 되는데, 그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위반된 거를 바로 위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위반된 것. 위법성. 자, 그래서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얘들아, 이거는 일단 체크만 해주자. 선생님이랑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 체크할 거야. 밑에 플러스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그 사례에서 한번 볼 거니까 지금은 체크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 발생이에요. 가해자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시험에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정신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선생님이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선지를 아예 알려줄게.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와 달리 재산적 손해가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 아니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고 재산적 손해도 포함이 되는 게 바로 손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과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해 행위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손해가 발생했어요. 이 가해 행위가 없었다면은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즉, 이 손해가 가해 행위 때문에 발생한 거다라고 하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책임 능력입니다. 책임 능력은 행위자에게 자신의 행위로 인한 일정한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바로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데, 민법상 몇 살부터는 있다, 몇 살부터는 없다, 이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중요합니다. 심신상실자는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책임 무능력자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주로 배울 특수불법행위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책임 능력이 없 라고 보는 대표적인 사례 바로 미성년자인데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냥 미성년자가 아니라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고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혹시나 이게 주관식으로 등장을 했을 때 그냥 미성년자 안 됩니다. 반드시 앞에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고 해야지 책임 무능력자가 된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불법행위 성립 요건 봤습니다. 뭐라고요? 생, 축, 고, 고, 응, 이라고 여섯 가지를 기억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플러스 나옵니다.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네 가지 성립 요건을 모두 다 보진 않을 거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두 가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에 나와 있는 사례랑 라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먼저 다에 나와 있는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집에 침입한 강도가 흉기로 위협하자 막대기를 휘둘러 강도에게 상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까? 얘들아, 밑으로 내려가 봐. 자, 우리 밑에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면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얘들아, 우리 앞에서 생축 고고 응응 성립 요건 6가지 있었죠. 그 중에서 위법성이 깨지는 겁니다, 쉽게.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건 위법성이 깨지는 거야. 얘들아, 위법성이 깨진다라는 거는 불법행위로 성립한다? 위법성이 깨지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불법행위로 성립을 하게 되면은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잖아.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돼.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돼. 그럼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는 거겠죠. 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정당방위로 인정이 된다면은요,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정리해드릴 이유가 뭐냐면은요, 혹시나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범위가 범죄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얘들아, 정당방위로 인정되면은 위법성이 조각돼. 그러면은 범죄로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은 요거 혹시나 범죄 파트가 시험 범위가 아닌 친구들은 그냥 써두기만 하세요. 시험 범위인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범죄가 성립하려면은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이라고 하는 요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방위로 인정되면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얘들아, 우리 위의 사례에서는 생축, 고고, 응응 중에서 그 위법성이 없으니까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리되셨어요? 이번에는 밑에 범죄 성립 요건 중에서 위법성이 없으니까 범죄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성립하지도 않고 범죄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범죄 성립 요건과 함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우리 일단 이렇게 다랑 관련된 내용 먼저 살펴봤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 보세요. 라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얘들아, 나이 잘 봐봐. 6살이야. 6살 어린이는요, 일반적으로 책임 능력이 없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법률적으로 책임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남의 집에 던져서 유리창을 깨뜨렸을 때 어린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일까? 라에 해당하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살 어린이는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밑줄 불법

집행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누가? 6살 어린이가. 연습 한번 해볼까? 얘들아, 6살 어린이는 지금 상황에서는 생, 축, 고, 고, 응 중에 무엇이 없는 상태야? 그렇지.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 앞에 내용 읽어보니까 돌멩이를 남의 집에 던져서 유리창을 깨뜨렸어. 그러면은 일단 6살이니까 책임 능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6살 어린이의 행위는 불법 행위로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제시문 형식으로 등장했을 때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이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 봤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은 생축, 고고, 응응 중에 몇 개를 맞춰야 될까요? 6개 다요. 그 6개 요건을 모두 다 갖춘다면은 불법행위로 성립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들아, 아직 넘어가지 마세요. 아직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수능 특강의 94쪽에는 여기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맞죠? 요 위에 있는 내용 꼭 봐주셔야 됩니다. 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게 뭐냐면요. 일반 불법행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일반 불법행위가 뭐냐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내가 책임지는 게 일반 불법행위야. 그런데 이제부터 살펴볼 특수 불법행위는요, 특수한 성립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내게 한게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잘못인데 내가 감독 의무를 잘안 해서, 내가 한게 아닌데도 물건을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내가 한게 아닌데도 동물이 해서 등등의 이유로 불법행위 성립 요건이 정해져 있는 거. 다시 정리하자. 일반 불법행위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 특수 불법행위는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한게 아니지만 책임져야 되는 경우 같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 이걸 우리는 바로 특수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자, 특수 불법행위는요, 우리 민법상 5가지 유형이 등장합니다. 이 5가지 유형들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98쪽으로 넘겨본다면은 98쪽의 유형 5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지금 선생님 표 이렇게밖에 짧게 안 나와 있는데 이거 진짜 쉬운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내용도 나랑 같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꼼꼼하게 공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입니다. 얘들아, 여기다가 여러분들도 강조해 보세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들어가 보자. 제일 첫 번째 나랑 같이 밑줄 쳐보자.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야. 자, 이거 수식어 너무 중요합니다.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예요. 그냥 미성년자 아니고요.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요건들을 모두 다 충족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는 뭐가 없어요? 책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우리 이 케이스에서는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얘들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왜 책임지는 거야? 감독 의무 잘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그러니까, 바로 밑에 줄 볼까? 감독 의무를 잘 못했으니까 책임져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감독 의무를 잘했으면은 책임이 면제되는 거야. 한 번만 더 해볼까? 왜 책임져? 감독 의무 잘 못했으니까. 감독 의무 잘했으면? 책임 면제야. 그래서 감독자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 간 갑이 한눈을 판 사이에 갑의 아들 A가 차량에 돌을 던져서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된 경우에 누가 책임지는 거? 갑이 지는 책임이 바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나올 만한 거몇 가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 위에다가 조금 빼서 설명해 줄게.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지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책임 능력이 한 번만 더 해보자. 얘들아, 만약에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야. 그러면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법정 대리인이라든지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는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 무엇이다?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뜬 뉘앙스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야. 무능력자야? 아니야. 그러니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그냥 미성년자다 하지 마시고요. 책임 능력이 없는 건지, 책임 능력이 있는 건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사용자 배상 책임입니다. 자, 우리 사용자 배상 책임이랑 관련된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내용입니다.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우리 용어 설명 하나만 빠르게 들어가자. 여기서 피용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쉽게 직원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피용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면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제일 첫 번째. 직원이 너무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다시 여기다 체크해. 피용자가 업무랑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야.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장님이야. 쉽게 설명하면 직원이라는 노동을 사용하는 사람.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 이 사람을 뽑은 거, 이 사람을 잘 관리 감독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한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직원 관리 못해서. 되셨죠?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 직원 관리 못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직원 관리 잘했으면 사용자가 직원 관리를 잘했음을 증명하면은 책임이 면제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부터 시험에 나오는 내용 알려드릴게요. 오늘 진짜 알록달록하다. 얘들아.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입니다.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해야 돼요. 다시 한번더 알려줄게. 얘들아.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 쉽게 사장님도 배상 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이 바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돼. 이게 기본 조건이야.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성립을 해야지 사용자 배상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반대로 물을게. 만약에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성립하지 않았어. 그럼 사용자 배상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보자.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거예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용자 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밑에 있는 사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의 직원 을, 을이 피용자가 되어 피자 배달을 위해서, 오케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네. 피자 가게 직원이야. 피자 배달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에 운전 부주의로 행인병을 치어서 부상을 입혔어. 이 경우에 누가 지는 책임? 그렇지, 바로 갑이 지는 책임. 즉, 사용자가 지는 책임을 우리는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합니다. 연습해보자. 갑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의 조건이 뭐야? 여기야.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 직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사용자 배상 책임 인정되는 겁니다. 직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용자 배상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용자 배상 책임도 면책 사유,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어렵죠? 근데 여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제 어려운 거 거의 끝났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입니다. 공작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공적으로 작업한 물건을 공작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씩 상황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가 건물 외벽이 무너져서 지나가던 행인이 다친 경우. 자, 우리 이 경우에는 정리해보자. 공작물 등의 점유자가 1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집니다. 점유자가 뭐냐면요.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이야. 쉽게 설명하면 어떤 건물이 있어? 건물의 소유자가 있지? 그 건물에서 새들어서 가게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점유자. 되셨죠? 1차적으로는 누가?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점유자가, 아니, 저는 공작물에 대해서 관리를 잘했습니다. 얘들아, 점유자는 왜 책임지는 거야? 공작물 관리 못해서. 근데 만약에 점유자가 공작물 관리를 잘했어. 그걸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되는 겁니다. 아,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다음은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구나. 그럼 소유자도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작물 등의 소유자는 바로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상황은요, 선생님이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소유의 건물을 임차해서 을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얘들아, 용어 설명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일단 제일 첫 번째, 갑은 누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때 을은 누가 된다? 임차는 빌려서 을이 바로 점유자가 된다. 자, 우리 이 상황에서 식당 창틀이 떨어져서 지나가던 병이 다친 경우에 1차적으로는 일단 누가 책임진다? 점유자인 을이 책임을 진다. 근데 이 점유자인 을은 왜 책임지는 거야? 이거 창틀 관리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만약에 창틀 관리 잘했으면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을이 창틀 관리에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게 된다면은 을은 책임이 면제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때 2차적으로 누가 책임을 진다? 소유자인 갑이 책임을 지게 된다. 근데 소유자인 갑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 말은 우리 앞에서 무과실 책임 공부했죠. 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차적으로는 점유자인 을이 책임을 집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창틀 관리 잘했어요 라고 입증 못하면? 다시. 1차적으로 점유자인 을이 책임져요. 근데 만약에 을이 저 창틀 관리 잘했습니다. 이거를 스스로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을이 책임을 진다. 여기서 끝입니다. 넘어간다라는 건 쉽게 을이 저 책임 잘했습니다. 저 관리 잘했습니다라는 걸 증명하면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증명 못하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시험에서 잘못된 선지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 이 나와 있는 사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갑과 을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아닙니다. 갑이 소유자, 을이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1차적인 책임. 만약에 점유자가 공작물 관리 잘했으면 책임 면제. 그럼 그때는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단계별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점유자 책임입니다. 점유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요, 동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 만약에 동물의 점유자는 왜 책임지는 거야? 내가 동물 그때 데리고 다니고 있었고, 그럼 나는 그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비추어서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관리 못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게 된다면은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갑이 개의 목줄을 놓쳐서 개가 을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에 갑이 지는 책임, 점유자가 지는 책임을 특수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얘들아, 이때 연대에는요, 제일 첫 번째, 만약에 우리 사례 1 먼저 보자. 갑을 병이 공터에 세워놓은 A의 자동차를 공동으로 파손한 경우에 갑을 병이 연대해서 배상 책임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경우에 갑에게만 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혹은 갑, 을, 병 나눠서 손해배상에 이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연대 책임이라고 할때 무엇을 의미한다? 지금 피해자가 갑, 을, 병세 사람 중에 갑을 딱 찍어서 배상에 연대 책임돼요. 혹은 갑, 을, 병 나눠서 배상에 가능합니다. 누구의 과잉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례 2 한번 살펴봐봐. 혼내줄 사람이 있으니 도와달라라는 갑의 부탁을 받은 을이 폭행하는 동안 망을 본 경우. 자, 때린 건 누구야? 을이 때렸어. 근데 갑은 망 봤어. 그때 갑과 을의 불법행위 책임, 망본 사람도 책임, 시킨 사람도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특수불법행위 책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용자 배상 책임,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동물 점유자 책임, 마지막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선생님이랑 쭉 같이 해보면 알겠지만 이 내용들이 수능 특강에는 그냥 한

두줄 정도로만 나와 있지만 한 줄, 두 줄로 설명되지 않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을 배울 건데요. 손해배상을 배우는 이유 우리 옆에 여백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불법행위가 성립을 했으면은요. 얘들아, 불법행위가 뭐였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거였죠.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겁니다. 얘들아,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라는 건 불법행위가 성립했다라는 거야. 반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은 손해배상의 책임도 발생하지 않겠죠. 이거 머릿속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손해배상은요, 발생한 손해를 메꾸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메꾸어주는 방식이 손해배상 방식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금전배상이 원칙입니다. 또한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앞에서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도 배상해야 됩니다. 자, 또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배상에 대신하거나 혹은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정보도 혹은 무죄 판결과 관련된 서류들을 널리 알리는 거. 하지만 사죄 광고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신 경우에는 요 내용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우리 맨 위에 요 얘기랑 관련된 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에서 공부했을 때,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 손해가 발생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했던 거. 우리 이렇게 도식화했던 내용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은 쉽게 설명하면은 적법한 계약관계끼리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그걸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는요, 정신적 손해랑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더 밑줄 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 여기, 타인의 신체의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적 이외의 손해, 즉,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런데 정신적 손해배상 역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위자료 뭐라 그랬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역시 금전으로 산정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특수불법행위랑 불법행위 내용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문제 꼭 푸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서 다 알아. 시험 봐야지. 안 됩니다. 문제 꼭 나랑 같이 풀어봐 주셔야 돼요. 내가 엄청나게 선별한 문제들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7쪽 봐주세요. 기본 문제 6번. 얘들아, 이거 기본 문제 내가 6, 7, 8풀 거야. 근데 이거 기본 문제 있을 만한 스타일이 아니야. 여러분, 이거 내신 시험에 그대로 나올 수 있어. 6, 7, 8에 있는 제시문이 섞어서 나올 수 있어. 선지가 섞일 수 있어. 유념해서 봐주세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비아는 아들 을과 함께 산책하던 중에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다. 그 사이에 을이 을몇 살이야? 나이 체크 5살이야. 화장실 앞에 서 있었던 A의 자전거를 너머뜨려 파손했는데 갑에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법원은 갑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대. 감독자가 지금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어라고 인정을 한 거래.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정혜계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에 친구를 만나 대화를 나눴대. 그 사이에 정혜계가 행인 비름으로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병에게 동물의 점유자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병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대. 동물의 점유자 책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대. 이제부터 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갑의 배상 책임. 갑은 누구예요? 을에 대한 감독 의무자. 무과실 책임입니까?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아니죠. 만약에 내가 이 아들 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되는 거였죠. 즉, 면책 사유가 존재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가에서 갑의 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아니죠. 왜냐면 아들에 대한 거 내가 만약에 잘 관리했다라는 거 입증만 할수 있다면 면제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관리 못했어. 그러니까 책임져. 근데 관리 잘했어? 아, 그럼 책임지지 마. 그냥 무과실 책임이 아니죠. 면책 사유가 존재하는 겁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갑의 배상 책임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다? 아니죠. 바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 되는 겁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 행위에 위법성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진다? 아닙니다. 지금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을이, 5살 을이 나머지 조건은 다 갖췄어. 생, 추, 고, 고, 응, 응 중에서 나머지 조건은 다 갖췄는데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위법성이 없으면은 갑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되셨죠? 다시 한 번만 더. 얘들아,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을의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위법성이 없다면은 갑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잘 봐봐. 병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대. 동물의 점유자 책임? 인정하지 않은 거야. 왜? 동물 관리 잘했나 봐.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겠죠. 개 보관에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였다라는 걸 증명했을 거예요. 자, 근데 요거 5번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병이 면책됐죠. 배상 책임 인정되지 않았죠. 그러면 개의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아닙니다. 개의 소유자는 책임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 4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배운 거 하나하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갑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 을은, 얘들아, 이런 문제 나오면은요, 빠르게 여러분들이 개념 하나만 적어주세요. 을은 누구야? 피용자야. 갑은 사용자가 되는 거야. 뜨거운 음식을 나르다. 뭐랑 관련된 거야?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거네. 손님 병에게 화상을 입혔대. 그래서 병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을이 뜨거운 음식을 나를 때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됐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잘 봐. 마지막 갑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대. 얘들아, 갑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라는 건 지금 무엇이 성립한 거야?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일단 이 상황 빠르게 한 번만 정리해보면은요, 식당 종업원 을이 있어. 이 을이 음식을 나르다가, 즉, 업무와 관련해서 병에게 손해를 끼친 상황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용자인 갑이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갑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갑은 사용자, 을은 피용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자, 이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갑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을 한 겁니까? 갑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겁니까? 아니죠. 사용자 배상 책임은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특수 불법행위 책임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1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지금 사용자 배상 책임을 졌다라는 건,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는 건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야?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했기 때문이야. 선생님이 앞에서 살짝 설명해 줬다, 손으로. 봐봐.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거야. 피용자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용자 배상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 거야.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법원이 갑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대. 사용자 배상 책임 인정했다라는 건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했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법원은 의뢰 행위의 위법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겠지. 아니, 위법성이 없으면은 이게 성립 안 되고, 그럼 이것도 안 됐을 텐데. 이해되셨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의뢰 불법행위에 대해서 갑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했다고요? 얘들아, 갑은 지금 사용자 배상 책임이야. 만약에 갑이 을에 대한 선임 및 사무 감독성의 의무를 다했으면, 그러니까 쉽게 직원 관리 감독 잘했으면 면책 사유가 인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네가 직원 관리 잘했어? 아, 그럼 책임지지 마. 이렇게 될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이거 잘 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일부러 가지고 온 거야. 의뢰 행위와 병의 손해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했으니까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해서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한 거겠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얘들아, 이거 시험에 나왔다고 생각해봐. 내신 시험에. 진짜 어려운 거야.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갑이 을에 대한 선임 및그 사무 감독의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판단했으면은 책임 날라갔겠지. 책임 면제됐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7번에 4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이거 어려운 문제야.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심지어 다른 제시문이랑 엮여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특수불법행위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사례들만 가지고 와보고 있습니다.

저는 갑 소유 건물의 2층을 임차해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런 케이스에서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용어 정리 한 번만 해줘. 자, 갑은 누가 되는 거야? 소유자가 되는 거야. 저는 누가 되는 거야? 점유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어느 날 을이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건물 2층 난간의 일부가 떨어져서 전체 3층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을은 저에게,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부터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질문자님과 점유자님과 소유자님은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집니다. 아니죠. 얘들아, 이게 만약에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점유자랑 소유자가 만나. 그 다음에, 야, 저 사람이야. 자, 난간 떨어뜨려. 뭐 예를 들면 이건 아니잖아. 기억 잘못된 설명입니다. 니은 봐봐. 질문자님이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렇죠. 니은 옳은 상황이 되는 거죠. 얘들아, 우리 요 상황 다시 한 번만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1차적으로는 누가 책임져요? 점유자인 저가 책임을 집니다. 근데 점유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까? 네,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면? 내가 난간 관리 잘했어. 나 난간 관리 소홀히 하지 않았어. 나 되게 잘했는데. 이거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자, 만약에 점유자의 책임이 면제된다면은 이제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2차적으로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소유자는 면책사유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였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다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야? 질문자님이죠? 질문자님이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한다면. 그러니까 니은 옳은 설명입니다. 디귿 보자. 질문자님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면,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소유자인 갑이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그대로 옳은 설명이네. 디귿 옳은 설명. 되셨죠? 자, 우리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 누구예요? 점유자가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일로 넘어가. 증명해야 넘어가. 증명하지 못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럼 누가 책임지게 되는 거야? 점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겠죠? 그때는. 따라서 정답은 몇 번?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 문제 푸실 때 선생님처럼 차근차근 생각하세요. 근데 책임이 면제되는 케이스가 어느 상태인지까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계속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실전 문제 100쪽 보자. 100쪽의 6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갑이 사장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을은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얘들아, 요것도 바로 여러분들이 용어 설명 하나만 적으세요. 을은 누가 되는 거예요? 피용자가 됩니다. 그리고 갑은 사용자가 됩니다. 물건을 싣고 거래로 직접 운전하던 가던 중에 실수로 행인 A를 치어 다치게 하였다. 얘들아, 요거 아주 살짝 도식화해 봐. 을이 지금 업무와 관련해서 A에게 손해를 끼친 상황이야. 아니, 휴일날 운전하는 상황이 아니었잖아.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업무랑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상황이야. 이에 대해서 A는 갑을 상대로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으나 법원은 이런 이유로 여기다 미주칠게. 갑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대. 갑이 책임 안 져도 되는 상황이래. 되셨죠? 자, 이제 우리 1번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 붙여보자. A는 을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얘들아, A는 어딨어? 여기 있어. 을은 어딨어? 여기 있어. 그러면 지금 을의 실수로 A에게 손해를 끼쳤잖아. 그러면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이유 이해되셨죠? 왜? 지금 차로 친건 누구야? 을이야. 그러니까 A는 을에게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2번 문제, 2번 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A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그렇죠. 사용자 배상 책임이 날라갔어요. 어느 케이스일까?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의무를 다 했나 봐. 즉, 직원 관리를 굉장히 잘했나 봐.

여기는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밑에 있는 상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해외로 출장을 간 친구 정소유에게를 맡아 돌보던 중, 그러면은 병이 누가 되는 거예요? 동물의 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당에서 놀던 개가 집 밖으로 나가 행인 B를 물어 다치게 했다. 이에 B는 병을 상대로 동물의 점유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병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동물 점유자 책임이 인정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죠. 얘들아, 우리 위에 있는 상황에서는요, 결국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용자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밑에 있는 상황에서는 동물의 점유자 책임은 인정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동물의 보관에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은 정이 소유자가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무과실 책임을 진다고, 정 소유자의 책임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 잘못된 설명.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는 갑이 직접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지금 갑이 직접 A에게 손해를 끼친 거는 무슨 내용이야? 일반 불법행위인데? 갑이 직접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는 갑의 일반 불법행위가 아니었다라는 내용과 연결되는 거잖아. 그 내용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은 거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주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동물의 점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고요? 아니죠.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 관리 잘했으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니까 무과실 책임은 아닙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볼수 있겠죠? 요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특히 피용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꼭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케이스를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을이 소유한 병원을 임차해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얘들아, 이제부터 문제 보자마자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뭐라고? 갑은 누가 되는 거예요? 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을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임차해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차, 빌렸다. 누가 빌린 거야? 갑이 임차해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 을이 소유한. 꽃집에 창틀이 떨어져서 아래 화분을 정리하던 직원 병이 크게 다쳤대. 이에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대. 그런데 갑은 창틀은 건물 소유자가 관리해야 되고 나는 수시로 창틀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대. 이후 병은 갑을 상대로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갑의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대. 갑은 누구야, 지금? 점유자가 되는 거야. 되셨죠? 이제 우리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병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집니까? 아니죠.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을 지는 겁니다. 1번 잘못된 설명. 2번 갑은 점유자 책임이 면책이 사유가 존재합니까? 했잖아요. 점유자는 면책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을 진다. 아니겠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고의로 인해서 병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제시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겠죠. 얘들아, 4번 봐봐. 갑이 병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따져보고자 하는 건 뭐야? 공작물에 대한 점유자 책임인지 소유자 책임인지를 따져보고자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점유자 책임에서는 타인이 유발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아니, 이게 직원 병이 크게 다쳤다라고 직원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사용자, 피용자 그 얘긴가라고 헷갈려. 그 상황이 되려면은 뭔가 업무와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블라블라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과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은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점유자 책임은 타인이 유발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공작물의 관리 소홀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갑이 공작물로 인한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결국에 인정받지 못했네. 왜? 그러니까 법원이 점유자한테 책임지라고 했잖아. 만약에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이 인정됐으면 점유자 책임이 면제됐겠지. 그거 못했으니까 점유자가 책임지는 거야. 따라서 7번의 정답은 5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8번 문제. 우리 특수불법행위 중에 안한거뭐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이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갑을 병정은 모두 16살로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래요. 평소 갑과 정은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는데 화가 난 갑은 학급 온라인 대여방에 허위로 정이 평상시에 담배를 피우고 약한 친구를 괴롭힌다라는 글을 게시했대. 갑은 이틀 뒤에 글을 삭제하기는 했는데 그 사이에 을과 병이 다른 온라인 대여방으로 해당 글을 옮긴

0: 있는 바람에 다니고 있던 학교는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싹다 정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대. 근데 정은 누구였냐면은 촉망받는 신인 배우였대. 정신적 고통이 심해서 한동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고 예정되어 있던 영화 촬영과 방송 출연이 모두 다 취소되어서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대. 자, 마지막. 정의 부모는 소송을 통해 정의 손해를 구제받으려고 하고요. 갑을병정 모두 다 책임 능력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거는 물론 문제를 통해서도 당연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서도 조심하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온라인 대화방에 아무거나 남기는 거 아니야. 알았죠? 자, 이제 다시 문제로 넘어가자. 정의 부모는 얘들아,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이야? 갑, 을, 병, 정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연대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무엇과 연결될 수 있, 아, 갑을병 정이 아니죠. 정은 지금 피해자인데 큰일 날 뻔. 갑, 을, 병, 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될수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부모는 갑에게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이죠. 왜? 얘들아, 선생님이 연대 책임의 범주 뭐라 그랬지? 피해자가 한 명을 딱 찍어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 가능. 피해자가 나누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가능. 그래서 갑에게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1번, 옳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2번 보자. 정의 부모는 가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만 아니다. 정신적 손해 지금 받았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액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명예도 훼손됐잖아. 이 경우라면은 구제받을 수 있겠죠. 어떻게?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통해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달리 을, 병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셋다 책임 능력이 있다라는 전제라면은 갑을 병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연대 책임.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잘 생각해. 오늘의 마지막 내용. 갑, 을, 병의 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여기다가 밑줄 쳐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 얘들아,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여야 돼? 갑, 을, 병이 책임 무능력자여야 돼. 근데 지금 갑, 을, 병은 책임 무능력자야? 아니야. 책임 능력이 있어. 그럼 거꾸로 올라와봐. 책임 능력이 있어. 책임 무능력자야? 아니야. 즉, 책임 무능력자일 때 가능한데 책임 무능력자가 아니야. 책임 능력이 있어. 그러면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빠르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 갑을 병에 책임 능력이 없어야 돼. 책임 능력 있잖아. 그럼 무능력자야? 무능력자의 감독자야?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재산관계와 법까지 쭉 내신 내용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넘어가서 가족관계와 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 시험 맞출 수 있게 딱딱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내신 만점 수능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어느덧 우리 10강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10강에서는 1등급으로 도약하기 위한 바탕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 부분은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고 많이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풀어보는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 번씩 깨어지면서 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다음엔 틀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2.15번 문제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수능특강에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약간 실전에서 나올 수 있을 것들 중에서 좀 난도 순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순서대로 좀 배열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은 15번으로 가볼 거고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또 분석을 좀 해볼게요. 지금 요게 위에 거를 다 써놓은 상태예요. 문두에 사람의 유전 형질 동그라미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 색채에 있는 세 쌍의 대림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다 상염 색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독립되어 있다. 서로 다른 세계의 상염 색채라는 건 모두 독립되어 있으니까 그냥 따로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고 상염 색채에 있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A와 B와 D 모두 어떤 세포에 셋 중에 뭐가 없을 순 없다. 그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세포에 이 둘 다 모두 라지 D, 스몰 D 다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건 없다. A와 B와 D 모두 적어도 한 개씩은 존재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상염 색채에 있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연습편 문항을 선생님이 좀 뽑아봤고요. 그래서 표는 사람 피해 세포 1, 2, 3 이런 거 잘 조심을 해야 되는,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여기 나온 세 개의 세포는 모두 P라는 동일한 사람의 세포예요. 같은 개체의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같은 개체의 세포에 딴 데는 있는데 여긴 없다? 딴 데는 있는데 여긴 없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저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사람 피의 세포 1, 2, 3에서 라지 A, 스몰 B, 스몰 D의 유무와 스몰 A와 라지 D를 더한 상대량의 값을 나타낸 것이다. 1은 중기의 세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중기라고 하면 뭐라고? 복제되어 있는 세포이다. 곱하기 2 되어 있다. 이렇게 읽어주라고 했죠. 그리고 A, B, C에 해당하는 값은 0, 1, 2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각각이 하나씩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게 다 같은 개체의 세포인데 다른 데는 스몰 D가 있는 게 확실히 확인이 됐어. 근데 여기 없다? 요거는 N입니다. N. N 상태에서 복제되어 있는 감수 2분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감수 2분열 중기. 그 다음에 딴 데 있는데 여기 없어? 얘도 N이죠. 그래서 N짜리 세포가 이미 두 개가 보이고요. 2는 2N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명확하진 않다. 자, 그러면 1부터 한번 분석을 심화해 보겠습니다. 이 세포는 일단 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 B, D 각각 한 종류에 하나씩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 N 상태라는 거는 A 중에 둘 중에 하나 뽑혀왔다는 얘기고 B 둘 중에 하나 뽑았다는 얘기고 D 둘 중에 하나 뽑은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라지 A로 하나 뽑혔어. A 끝. B 중에서는 스몰 B가 있는 게 확인이 됐어. B 끝. 그럼 D 중에서 라지 D나 스몰 D가 있을 텐데 스몰 D는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읽어야 된다고? 상염 색채에 존재한다면 D라는 유전자가 아예 없을 수는 없다. 상염 색채에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 근데 스몰 D가 없다. 그럼 여기 뭐가 있다? 라지 D가 있다는 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라지 D가 있는데 복제되어 있는 상태의 세포라고 했으니까 그게 각각 두 개씩. 그러면 스몰 A와 라지 D의 합은 얼마겠어요? 스몰 A는 없고 라지 D는 있는데 복제되어 있으니까 두 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3의 세포를 한번 봅시다. 3. 3은 라지 A로 하나 있네요. A 중에서 라지 A 있는 거 확실. B는 스몰 B가 없어. 그럼 뭐가 있어야 되지? 라지 B라도 있어야 합니다. 왜 상염 색채 있으니까? 없을 수가 없어. 그래서 라지 B로 있는 거 확인. 그 다음에 D에 대해서는 스몰 D 있는 거 확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스몰 A도 라지 D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동그라미 C는 0이 되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B에 해당하는 값은 이 조건에 의해서 한 개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일단 라지 A는 적어도 한 개 갖는 유전자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한 자리 좀 찾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라지 B도 있고 스몰 B도 있네. 어떤 뭐 다른 세포에 뭐 이런 게 있다면 원래 이 유전자형이 있었어야 되겠죠. 그럼 라지 B도 확인됐고 스몰 B도 확인됐어. 아, 2형 접합이었구나. 라지 D도 확인되고 스몰 D도 확인됐습니다. 2형 접합이었구나. 같은 개체의 여러 세포의 유전자 조합을 합쳐주면 원래 2N1대 유전자 조합에 가까워진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이죠. 그럼 지금 요거 한 자리 남은 거예요. 유전자형이. 그거를 파악해봅시다. 일단 라지 A는 있습니다. 라지 A 있고 그 다음에

D가 있대요. small D. 그리고는 좀 비어 있죠. 그리고 나서 요 small A와 large D의 합이 한개 있다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게 만약에 small A로 한 개일 수도 있잖아요. small A로 한개 있고 large D는 없을 수도 있지. 그럼 small A로 한개 있다고 해도 large A, small A의 유전자형이 되면서 이건 뭐여야 돼? large A도 하나 있고 small A도 하나 있으면 EN이어야 한다. 우리가 앞에서 이거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small A는 없고 large D로 하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large D도 있고 small D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종류별로 있으면 이건 EN일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이둘 중에 뭐든 2의 세포는 EN이다. 얘는 EN입니다. 자, EN인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small B도 있겠죠? 있겠지. 얘 유전자 형태로 있겠지. 그리고 지금 얘가 이거 더한 값이 한 개라는 거는 복제가 안된 상태. G1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2의 세포는 EN G1기의 세포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전자 형태로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면, 라지 D는 몇개 있어요? 이 세포에? 일단, 한개 확실히 있어요. 유전자형 우리가 알고 있거든. 이거 조합해봤을 때. 라지 D 한개 확실히 있어야 돼. EN이니까. 근데 여기 최대 한 개까지 있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라지 D로 있어야만 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EN일 때, 라지 D 있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small a는 있으면 된다, 안 된다? small a는 있으면 안 된다. small a까지 있으면 이 숫자가 안 맞잖아요? 안 돼. small a는 없단 얘기야. 그러면 small a가 없다면 large a, large a로 두개한쌍 채워줘야만 하죠. 왜? 상염색체에 있는 거는 EN일 때 무조건 두개한 쌍씩 가져야 하니까. small a가 없다면 large a 두 개로 채워줘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2이다. 그쵸? 요거는 이제 복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small d 없으면 large d가 있어야 되는데 복제됐으면 두개 있겠지.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2와 3의 핵상은 서로 같으냐? 얘는 요 조건 때문에 EN으로 가는 그 경로를 선생님 설명했죠. 얘는 딴데 있는 게 없는 건 보고 단박에 그냥 N인 거 찾았는데, 요거는 그걸 찾아내는 것을 조금 숨겨놨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연습해보면 이제 눈에 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P에게서 스몰 A, 라지 B, 라지 D를 모두 갖는 생식 세포가 형성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A 중에 하나, B 중에 하나, D 중에 하나 뽑는데 스몰 A가 뽑히는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원래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귿은 그런 일은 불가능.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인 문제. 굉장히 또이 2에 대해서 해석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연습이 많이 되는 그런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잘 해보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는 2점 4번 가겠습니다. 2점 4번도 좀 재미있거든요. 보시면은 2점 4번은 118페이지에 있는 문제죠. 자, 표 간은 사람 피의 핵형 분석 결과 관찰된 7번 염색체와 성염색체의 개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일단 요거부터 해석을 좀 해볼게요. 사람 피가 있어요. 사람 피. 사람 피의 핵형 분석 결과. 요 염색체들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피의 핵형 분석 결과다. 그러면 EN 상태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뭐 EN 상태라고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7번 염색체가 두 개야? 그럼 두개한쌍 있어? 그럼 이건 EN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도 EN이란 걸알수 있는데 그때 X 염색체가 한 개밖에 없대요.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정보는 뭘까요? 이 사람 피는 남자다. 만약에 여자였으면 X 염색체가 두 개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X 하나, Y 하나 갖고 있는 XY 조성의 남자라는 거를 이 표가를 통해서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세포 1, 2, 3에서 세포 한 개당 염색체 기형 니은 디귿의 개수를 나타냈는데 숫자는 하나도 없고, 개수를 아무튼 나타냈다. 그리고 이 1, 2, 3에 해당하는 건 각각 뭐냐면, 피의 체세포거나 EN이죠. 피의 생식세포거나 N이겠죠. 사람 Q의 체세포. 또 다른 사람 Q가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EN짜리 세포거나. 셋 중에 하나가 1, 2, 3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이 염색체 종류 기형 니은 디귿은 7번 염색체, X 염색체, Y 염색체 중에 하나라고 하고, 여기 숫자가 하나도 없지만 동그라미 ABC는 0, 1, 2 중에 하나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처음 문제를 풀 때는 1, 2, 3도 찾아야 되고, 기형 니은도 찾아야 되고, ABC도 찾아야 되고, 이 표에서 우리에게 준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지 알아요? 우리가 학교 시험 문제를 만나도 어려워 보이는데 안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뛰어들기만 하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피에 체세포가 하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피에 생식세포가 하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Q에 체세포가 있다고 했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지금 뭐가 어떤 세포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염색체도 기역니은 디귿 하면 헷갈리니까 7번 염색체, 7번, 그 다음에 X염색체, Y염색체를 이 사람, 이 세포들이 각각 몇 개씩 가질 수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피의 체세포면 EN이니까 7번 염색체는 두 개 같겠죠. 그 다음에 X 하나, Y 하나 갖고 있다는 건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했고요. 한 개씩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의 생식세포면 그 중에 상동염색체 중에 하나씩만 받았을 거니까 7번 염색체는 한 개만 있을 거고, X랑 Y는 둘 중에 뭘 받았는지 아직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요 자리에 둘 중에 하나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 아니면 1이겠죠. 얘가 0이면 얘가 1일 거고, 얘가 1이면 얘가 0일 거고, 둘 중에 하나만 받을 테니까 생식세포는. 자, 그 다음에 Q는 아직 성별을 모르긴 합니다. 근데 일단 그래도 7번 염색체는 체세포니까 두 개겠죠. 그러면 뭐 여자라면 X염색체가 두 개일 거고, 남자라면 P랑 똑같은 조성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Q가 남자라고 가정해볼까요? 1, 1이라고 가정해볼까? 그러면 이 세 칸이 모두 같은 값을 보이는 게 이 가로줄 중에 두 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조성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Q는 남자일 수는 없겠다. Q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개. X염색체 두 개, Y염색체는 없는 그런 상태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Q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쉬운 게 개수가 다 달라져가지고,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요 두 칸 중에 한 칸은 0이잖아요. 그럼 이 전체의 아홉 칸 중에서 0은 두 칸에서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은 하나, 둘, 셋, 네 칸. 1은 네 칸에서 등장하고, 그 다음에 2는 세 칸에서 등장해야만 해요. 그러면 이것만 세주면 정체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C 자리, C가 두 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0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네 칸에 있는 것이 B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세 칸에 있는 것이 A죠. 여기에 2 넣어주고, 끝, 끝. 그러면 요 조합에 따라서 봐주면 되겠죠? 지금 1, 0, 1 조합인 거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얘가 P의 생식세포. B 생식세포. 그 다음에 2, 2, 0. 2, 2, 0. 요게 Q의 체세포. 그리고 0인 게 Y염색체겠죠? 여자의 세포에서 0인 게. 그리고 2, 1, 2. 2, 1, 1이 P의 체세포인데, 거기서 두 개인 게 7번 염색체. 그 다음에 요 한 개 있는 게 나머지 하나, 요게 X염색체.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밝혀졌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원에 Y염색체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원에는 Y염색체가 한 개 있죠. 그래서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는 2이다. 그죠?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디귿 P와 Q의 핵형은 같다. P는 남자고 Q는 여자입니다. 성별이 다르면 핵형은 다르다고 했죠. XY는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X로 두 개냐, X 하나, Y 하나냐는 그냥 사진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내용이고 기역니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당황했지만 알고 있는 정보를 찬찬히 정리하고 개수를 세줬더니 바로 풀리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렵게 생겼어도 주눅들지 마시고 열심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전 9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DNA 상대량을 조금 본격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을 우리가 볼 거거든요. 근데 많이 복잡하고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 문제 위주로 좀 골랐기 때문에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는 120페이지에 있는 9번 문제입니다. 사람의 유전 연질 동그라미 가는 두 쌍의 대리민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라지 A 스몰 A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고 시원하게 알려줬고,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는 X염색체에 있다고 알려줬어요. 위치는 다 줬습니다. 자, 그리고 표는 남자 P와 여자 Q의 세포 1, 2, 3에서 라지 A, 라지 B 스몰 B 3개를 더한 상대량 합, 그 다음에 세포 1개당 X염색체 수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 디귿, 니은 순으로 점점 작아지는 숫자가 들어가야 한대요. 그리고 1, 2, 3 중 2개는 P의 세포이고, 2개가 P의 세포고 나머지 1개는 Q의 세포이며, 이 1, 2, 3는 각각 G1기 세포, 그러니까 G1기면 EN이면서 복제는 안돼 있는 세포죠.
감수 2분열 중기 세포. 감수 2분열이면 1분열 끝났으니까 한 번 다 분리가 됐으니까 N인데 중기면 곱하기 2 되어 있는 세포. 그다음에 생식 세포. 생식 세포면 N인데 복제는 안 돼 있고 다 헤어지고 끝난 그런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일단 X염색체 수가 많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기역, 디귿, 니은 순으로 점점 숫자가 작아지면서 서로 숫자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X염색체 수는 제일 적으면 한 개, 제일 많으면 두 개. 그러면 0, 1, 2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많은 거 기역에 두 개, 그 다음 많은 거 한 개, 그 다음이 0개. 이거 외에는 숫자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는 마무리가 됐다. 자, 그럼 세포1은 X염색체를 두 개 갖습니다. 성별이 뭘까요? 이거는 지금 이거 사람이죠? 여자죠? 그러면 이제 여자라고 봐야 되겠지. X염색체가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은 여자 Q의 세포입니다. 근데 Q의 세포는 한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Q걸로, 나머지 두 개는 P걸로 자동 확정. 그리고 X염색체라는 상동염색체를 두 개 같이 갖고 있다는 거는 EN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원의 요 세포가 이 유일하게 EN인 G원기 세포다. 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의 세포는 다 N이에요. N인데 지금 얘는 다 더한 값이 홀수잖아요. 만약에 복제되어 있는 상태면 복제된 상태로 더하면 절대 홀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게 생식세포고 그 다음에 얘가 복제된 중기의 세포다. 일단 거기까지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라지 A와 스몰 A는 상염색체 있는 걸 알고 있고 라지 B, 스몰 B는 X염색체 있어요. 그럼 Q에 대해서 먼저 좀 유추를 해봅시다. Q는 일단 A에 대해서 두 자리의 유전자형이 있을 거고 X염색체가 두 개인데 거기는 뭐 라지 B, 라지 B가 됐든 라지 B 하나, 스몰 B 하나가 됐든 스몰 B, 스몰 B가 됐든 아무튼 B에 대해서 두 개 한 쌍의 조합이어야 된다. 그러면 정확한 유전자형은 알 수 없으나 여기에서 라지 B, 스몰 B의 합은 두 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한 조합은 뭐 0개, 2개, 뭐 1개, 1개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합하면 두 개다. 그럼 지금 총합이 3이니까 여기에 라지 A가 한 개 더해져 있다고 분해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라지 A가 하나 있다. 한 자리 더 채워야 돼요. 여기 채워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게 어디 있다고? 상염색체 있다고. 근데 라지 A는 딱 한 개만 있대. 그럼 이 빈자리에 뭐 넣어줘야 돼요? 스몰 A로 채워서 두 개 한 쌍을 반드시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무조건 두 개 한 쌍이에요. EN 상태일 때. 근데 라지 A는 한 개 있다고 딱 못 박아줬어. 그러면 스몰 A가 숨어있구나. 요거를 여기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의 세포는 일단 X염색체가 없습니다. 그럼 Y염색체 갖고 있는 세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X염색체에 있는 B라는 유전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B는 없고 Y염색체가 있으면 B는 없고 그럼 여기에 이 숫자가 1이라면 이거는 라지 A로 한 개 갖고 있겠구나. B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라지 A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Y염색체인 그런 상태구나. 그 다음에 3세포는 지금 X염색체가 있거든요. 그럼 X염색체가 있다면 거기에 라지 B인지 스몰 B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복제되어 있으니까 두 개가 있을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이 두 개는 X염색체에 있는 그 B 유전자가 복제된 걸 의미합니다. 얘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X염색체 있다고 조건을 달아줬으니까. 그래서 그게 복제된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라지 A는 있다 없다. 라지 A 있으면 이게 뭐 4 숫자가 높아졌어야 될 텐데 B 있는 걸로 끝났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라지 A 없고 스몰 A로 갖고 있어야만 한다. 근데 그게 복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P는 남자 P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이거 두 개, 이 같은 개체의 세포를 조합하면 EN의 유전자형이 가까워진다고 했죠.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갖고 있고 X염색체에 뭔진 모르겠지만 B 하나 있고 그 다음에 Y염색체 그 다음에 Q는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있고 X염색체에 뭔진 모르겠지만 B를 각각 하나씩 이렇게 갖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1은 Q의 세포이다. 근데 이건 너무 좀 잘 보이게 줬죠? X염색체 두 개 요거를 그냥 던져주면서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 니은 P와 Q의 체세포에는 모두 스몰 A가 있다. 그쵸?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세포 한 개당 Y 염색체 수는 2에서와 3에서가 서로 같다.

2는 1개, 3는 없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틀렸고. 그래서 기역, 니은 맞으니까 답은 3번에 있는 요 문제, 요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더해놨어도 더한 값에 홀수가 있잖아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거는 복제 구간에 있는 세포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복제 구간은 요 원래 갖고 있던 곱하기 2 해놓은 거니까 더해도 항상 짝수가 나와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좀 빠르게 캐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점 12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간단한 문제인데 간단하지만 하나씩 조금 쌓아 올려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방금 풀었던 9번이나 지금 푸는 12번 이런 애들을 좀 혼합한 그래서 좀 사이즈가 커진 그런 문제를 만나는 거지 전혀 풀이 방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연습해볼게요. 사람의 유전양질 동그라미 가는 상염 색채에 있는 대림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이것도 유전자의 위치를 알려줬어요. 상염 색채에 존재하는 라지 A와 스몰 A, 그 다음에 X염 색채에 있는 라지 B와 스몰 B 이렇게 알려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표는 세포 1, 2, 3, 4의 핵상과 라지 A와 라지 B의 합, 스몰 A와 스몰 B의 합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 중에 2개는 남자 P 거고요. 남자 P가 있는데 저 세포 중에 2개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남자니까 XY 조성. 그 다음에 여자 Q 거가 2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니까 XX 성염세 조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와 3는 중기세포라고 합니다. 중기는 곱하기 2 되어 있다는 얘기죠. 복제되어 있다. 여기까지 하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의 세포를 한번 봅시다. 1은 라지 A와 라지 B가 둘 다 없죠. 둘 다 없어. 근데 스몰 A랑 스몰 B의 합이 3입니다. 이런 거 굉장히 좋은 단서예요. 3. 앞으로 두 개를 더했는데 3이 나온다? 거기서부터 좀 시작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3이라는 거는 1.5 더하기 1.5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풀어내는 유전 문제는 보통 마지막에 각각 대림 유전자 한 개의 DNA 상대량은 1이다. 이런 단서들이 꼭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점오가 나오는 일은 없다. 그러면 저 3이라는 숫자는 2 플러스 1이거나 1 플러스 2의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어떤 세포에 한 개 같거나 두 개 같거나 하는 유전자 상대량이 이렇게 1이나 2가 같이 있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G1기라고 그랬거든요. G1기입니다. 그래서 G1기여야만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를 갖는다는 건 복제가 안 됐다는 건데 만약에 생식세포면 두 개까지 못 갖는다고 했잖아요. 0 아니면 1만 가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G1기 세포여야만 가능한. 근데 그럼 라지 A, 라지 B는 없고 스몰 A랑 스몰 B로만 갖는다는 얘기인데 총합이 3이야? 이거 남자일까 여자일까? 요거는 남자여야만 되겠죠. 이거 지금 사람으로 출제가 된, 그죠? 사람으로 얘기했으니까 남자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자는 X염 색채도 두 개이기 때문에 상염 색채 두 개 한 쌍, X염 색채 두 개 한 쌍 해서 총 네 자리 염색 그 유전자형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2N 상태의 세포에서 총합이 3이라는 거는 요거는 남자 거겠다.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많은 힌트를 주는 겁니다. 요거 P 거. 근데 G1기 세포면 EN이죠. 유전자형은 어떻게 될까요? A가 상염 색채 있으니까 스몰 A, 스몰 A 확정. 그 다음에 X염 색채에 요거 요 사람은 XY 조성이니까 X염 색채에 유전자 하나만 있을 수 있죠. 그게 바로 스몰 B였다. 그래서 P의 유전자형은 확실해졌고 그 다음에 보면은 2는 N인데 복제돼 있다. 그러면 스몰 A랑 스몰 B 둘 중에 하나만 갔는데 그게 복제되어 있는 상태구나 라고 알고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3 세포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거 총합을 한번 보세요. 아까도 사실 요거 총합이 3이어서 남자구나 이렇게 간 거잖아요. 총합을 봤더니 8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복제되어 있는 상태의 세포잖아요. 복제 안 됐다고 가정하면 총합 4개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복제 안 돼도 4개를 가져. 이건 유전자형이 4자리라는 얘기죠. 상염 색채에 있는 거 두 개, XM 색채에 있는 거 두 개 같습니다. 여자겠죠? 그래서 Q의 세포다. Q의 2N짜리 세포인데 복제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라지 A와 라지 B의 합이 6이잖아요. 복제되기 전이면 3이겠죠. 복제되기 전 3, 3, 3개, 1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요거는 라지 A로 두 개 갖고 라지 B로 한 개 갖거나 아니면 라지 A로

3개 갖고 라지비로 2개 가져서 1 플러스 2 또는 2 플러스 1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둘 중에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거라면 뭐 요 B에 대해서 라지비 스몰 B겠죠?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요거라면 라지 스몰 A에 라지비 라지비 뭐 둘 중에 하나의 확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얘는 라지 라지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둘 중에 뭐든 라지 라지이어도 그 밑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세포에 라지A가 있어야 될 거고 라지비 라지비어도 그 밑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세포가 라지비를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 할 텐데 그게 하나도 없다? 이건 Q건 아니죠. 이거는 P겁니다. P거. 라지와 라지비가 하나도 없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럼 이거는 스몰 A 하나를 갖고 X염색체를 안 갖는 겁니다. Y염색체 가지면 이거 하나만 갖는데 그게 복제되어 있어서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남은 하나의 요 세포가 Q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라지 A, 라지 B 하나,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 더한 거 하나. 그럼 요거는 라지 A의 스몰 B거나, 뭐, 스몰 A의 라지 B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뭐, 이 중에 하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원은 P의 세포이다. 총합이 3인 거. EN인데 총합이 3인 걸 통해서 알아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의 유전자형은 PQ가 서로 같으냐? 가에 대해서는 얘가 스몰 A, 스몰 A이고 얘가 라지 A, 라지 A 또는 라지 A, 스몰 A니까 뭐 이 둘 중에 뭐여도 얘랑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거 같다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X염색체의 수는 2와 4에서가 같은지 물어봤습니다. 2는 X염색체가 없어요. 0입니다. 4에서는 X염색체가 하나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자의 세포니까. 그래서 한 개 있어서 같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인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3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다음에 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4개를 다 더했을 때 값이 8이라는 거는 아, 유전자형이 4자리란 뜻이지 여자겠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 그런 거를 연습해 볼 수 있는 문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복잡해 보이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랑 꽤 많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문제들 하나하나에 숨어있던 그런 단서들 찾아내는 방법들이 있었죠.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여기다 적용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는 3점 테스트 6번입니다. 124페이지에 있는 문제. 차근차근 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사람의 유전형질 동그라미 가는 세 쌍의 대림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스몰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 B, D 세 종류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형질이라는 얘기인데 이 중에서 두 개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고 하고 나머지 한 개는 X염색체에 있대요. 그래서 일단 다 독립입니다. 독립인데 상염색체에 있는 거 두 개, 그 다음에 X염색체에 있는 거 한 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림은 남자 피에 G1기 세포 1으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 남자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이기 때문에 X 하나, Y 하나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는 거의 숫자 절반일 겁니다. X염색체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힌트를 찾아 나갈 거고 거기에서 1이 감수분열하는 과정에서 2, 3가 존재하고 2, 3는 지금 중기의 세포래요. 지금 복제 구간에 있죠? 복제 구간에 있는 것 중에 정확히 중기라고 그냥 짚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3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분열해서 만들어진 게 4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1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세포들 중에서 감수분열이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죠. 생식계화에서 감수분열 한 번만 하는 거 아니니까 감수분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 번 한다고 치면 이렇게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경우에는 랜덤으로 헤어질 때 그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 감수분열을 한 번 더 다루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은 G1기 세포로 얘네 둘은 유전자형이 똑같을 거고 거기서 다른 어떤 조합으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났을 때 5번이라는 생식세포가 지금 만들어진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여기 이 표에 가나다라마가 있는데 그 가나다라마가 저기 있는 1, 2, 3, 4, 5랑 매치가 될 거예요. 뭘 보고 찾냐? 라지 A, 스몰 B, 라지 D, 동그라미 기억을 얼만큼 갖는지 요 표를 보고 아 그럼 이거는 J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찾아주는 건데 요 동그라미 기억을 그래도 뭐 곱게 주진 않았죠. 동그라미 기억이 스몰 A랑 라지 B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뭔지도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다섯 개 세포 중에 EN짜리 세포는 1 하나뿐이다. 2, 3, 4,

5 모두 N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섯 가지 세포들 중에 2와 3는 복제 구간에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홀수의 개수를 가질 수가 없다. 뭐 그런 정도.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표를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할 거는 같은 개체에 다른 세포 있는데 없어? 그럼 얘네들은 싹 다 N이네. 여기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라지에가 원래 있는 게 확실해. 이 남자는 라지에를 갖고 있었어. 근데 없어? 그거는 감수분열하다가 못 받은 거죠. N짜리 벌써 3개 발견.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홀수는 첫 번째 지원기 세포나 마지막 줄 생식세포에서만 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홀수 하나, 홀수 둘, 홀수 셋 발견.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1, 4, 5 중에 하나씩이라는 얘기죠. 근데 잘 보세요. 얘네 둘이 홀수인데 N이야. 그럼 누구겠어? 4번 아니면 5번일 거 아니에요. 얘네 둘. 그러면 얘는 홀수인데 남은 단 하나의 홀수인데 지원기여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마가 1입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찾을 수 있다. 그래서 1은 라지에이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스몰비의 개수는 우리가 모르겠고 여기 보면 이 ABC에 011을 매치하면 된답니다. 012, 012 중에 하나가 ABC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라지디는 하나만 있는 걸 알려줬어요. 라지디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원래 이런 유전자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얘네 둘은 지금 4번 아니면 5번이고 그러면 나와라 얘네 둘이 2번 아니면 3번이라는 얘기잖아요. 얘네 둘이 2번 아니면 3번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가와 다가 홀수면서 N이어서 얘네 둘이가 4번 아니면 5번이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나와 라가 2번 아니면 3번인데 걔네한테 스몰 B가 다 있어요. 여기도 스몰 B가 있고 여기도 스몰 B가 있습니다. 근데 왜 두 개지? 복제돼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아, 스몰 B 동형자 합이구나. 그래서 이 둘을 조합해서 스몰 B 동형자 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스몰 B는 일단 상염 색채 있는 거 확인. 남자에서 두 개 한 쌍을 가졌으니까. 그죠? 상염 색채 있고 그다음에 뭐 4번도 스몰 B 하나 있을 수밖에 없겠죠. 5번도 스몰 B 있어야지. 스몰 B가 없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1에서는 스몰 B가 두 개였어야 되겠네요. G1기에서는 두 개 있었어야죠. 이렇게. 그래서 C 자리에 2라는 숫자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2 아니면 3가 확실한 이 세포가 라지 A, 스몰 B, 라지 D를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복제된 상태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건너편에 있는 세포, 이제 수투스 중에 건너편에 있는 세포가 라지 A는 없고 스몰 B는 있고 그 다음에 라지 D는 없는 상태로 복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가와 다 중에 여기에서 분리가 돼서 만들어진 세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요 나에서 여기서 한번 분열한다면 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겼습니다. 만약에 지금 라가 3라고 가정해볼게요. 얘가 3라면 여기서 분리돼서 만들어지는 4라는 여기서 분리된 4라는 세포는 각각을 한 개, 한 개, 한 개 갖는 조합으로 있어야 되는데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3번이 됐을 때 4번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아니고 얘가 2번이죠. 그럼 나머지 나가 3번이 될 수밖에 없죠. 나가 3번이 됩니다.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면 요 3번에서 만들어진 얘가 분열한 애는 원래 애초에 여기 라지디가 없었으면 밑에도 라지디가 있으면 안 돼요. 없었는데 분열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없는 걸 하나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얘가 4번일 수밖에 없죠. 3의 분열 결과로 만들어지는 4번 세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니까 3번이 라지디가 없으면 그 밑에서 만들어진 4번도 라지디가 있으면 안 돼서 얘는 안 된다. 얘로 하나 0으로 해줘서 만들어줘야지 꼭. 그래서 얘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다라는 얘는 5번 세포잖아요. 5번 세포에 라지디가 하나 들어가면서 이런 조합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A 자리에 0이 들어갔기 때문에 B 자리에는 지금 1이 0, 1, 2 중에 2 들어갔고 0 들어갔잖아요. 이제 1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지금 이 4라는 세포에

스몰 A 또는 라지 B가 한개꼭 존재해야 되죠. 근데 여기에 스몰 B가 있어요. N자리 세포에 라지 B가 더 있을 수는 없습니다. N자리 세포는 라지 B, 스몰 B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스몰 B로 그 자리가 딱 잡혀 있어. 그럼 이한 개의 숫자는 뭐여야 돼? 스몰 A여야만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찾아내는 거고, 그럼 지금 이 4번 세포에 스몰 A가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스몰 A. 그럼 여기 스몰 A 있으면 그 위에도 스몰 A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원래 스몰 A 있었겠지. 그럼 여기서 장염 색체에 있는 두 쌍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X염 색체에 있어서 라지 D 하나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요 마지막까지 찾아갔을 때, 아, A가 상염 색체에 있는 거고, 마지막까지 갔을 때 D가 X염 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구나. 요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지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논리적인 분석을 했을 때 결국엔 답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D는, 라지 D는 X염 색체에 있다. 나머지 두 유전자가 상염 색체에 있는 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D가 X염 색체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 조건에 의해서. 이셋 중에 하나는 X염 색체에 있다고 가정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는 0이다. 그죠? 그래서 3D에서 만들어지는 4가 라지 D를 절대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럼 얘는 안 되고, 라지 D를 안 가지는 세포를 하나 반드시 만들어줘야 해서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P에게서 스몰 A, 라지 B, 라지 D를 모두 갖는 생체 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스몰 A, 라지 B가 애초에 없어요. 라지 B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체 세포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만 맞으니까 답은 3번이. 요런 6번 문제. 조금 복잡하죠? 그죠?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문제를 지워가면서 풀다 보면은, 풀이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텐데, 요것도 상당히 복잡하죠? 이 세포 자체가 6개가 나오고. 하지만 방금 풀었던 6번과 그 내용을 적용해서 풀면 이 업그레이드 된 문제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유전 형질 동그라미 가는 대림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나는 라지 B, 스몰 B, 다는 라지 D, 스몰 D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셋 중에 두 개는 같은 염색체에 있대요. 그래서 두 개는 연관되어 있다. 그럼 나머지 하나만 독립돼 있다고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림은 여자 P와 남자 Q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이래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정자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남자 Q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이고, 이게 여자 P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이 되겠고요. 표는 세포 기역부터 비읍이 요 각각의 대림 유전자를 얼만큼씩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얘를 요 그림에 있는 1에서 6까지랑 매치하면 되겠죠. 기역에서 비읍까지를 1에서부터 6랑 하나씩 매치를 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1이랑 2두 개만 EN이고요. 나머지 3, 4, 5, 6는 N이에요, 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복제 구간이기 때문에 보면 이 5, 6 빼고는 죄다 곱하기 2 복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홀수의 숫자가 불가능한 상황이겠죠. 그리고 4랑 6 빼고는, 아, 5랑 6 빼고는 다 홀수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홀수 두칸 나오잖아요. 그럼 디귿이랑 비읍이 일단 5번, 6번 중에 하나겠다는 바로 그냥 우리가 볼수 있는 거고, 나머지 1, 2, 3, 4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한 줄씩 쭉 보세요. 그래서 우리 눈에 이제 걸리는 그런 어떤 정보들이 있을 거거든요. 보면 니은에서 라지 B가 4개가 있다. 요런 거 굉장히 좋은 단서죠. 선생님이 어떤 단일 유전자의 개수가 4개인 거는 딱한 경우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두 번째 줄에 있는 세포여야 한다. 복제되어 있으면서 EN이어야 되고, 유전자형이 라지 B, 라지 B여야 한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딱 여기까지만 썼을 때는 이게, 누구 건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라지 B로 두개 있으면 스몰 B는 없어야 되겠죠. 스몰 B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상태로 옆에를 봤더니 라지 A와 스몰 A의 합은 그것의 절반입니다. 그럼 라지 A를 한개 갖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건 어떨 때 그럴 수 있지? X염 색체에 있다면. 그래서 이 유전자는 X염 색체에 있는 거고, 얘가 X염 색체. 나머지 하나는 Y인 겁니다. 이런 조합을 가지려면 남자여야만 하죠. 남자의 복제

억제되어 있는 상태의 세포, 2란 얘기예요. 이건 2입니다. 니은이 2다. 그리고 남자에서 B는 두 개 한 쌍이기 때문에 요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을 겁니다. 상염색체.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D가 누군가랑 연관이 돼 있을 텐데 X염색체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 B, 상염색체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이제 추적해서 찾아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니은이 애초에 EN일 때부터 스몰 a가 없었어요. 스몰 a는 애초에 없었어. 그러면 스몰 a를 갖는다? 그럼 누구 거야? 지금 이 니은이 Q 거란 말이에요. Q라는 사람의 EN짜리 세포입니다. 근데 그때 없던 유전자를 갖는다? 다른 사람 거죠. P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 갖는다? 다른 사람 거. P 거죠. 갖는다? P 거죠. 그럼 P 거 세포가 3개가 나왔어요. 끝났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Q 거란 얘기예요. 요렇게.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럼 아까 홀수인데 Q 건데 마지막 줄이야. 그럼 Q 거의 마지막 줄이니까 오고 5번일 거고. 그다음에 홀수인데 P 거야. 요거 마지막 줄이죠. 아, Q가 남자 Q니까 Q 거는 6번. 6번이고 요거고. 그다음에 P 건데 홀수다. 그럼 요거 5번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Q꺼 3개 중에 2개 밝혀졌단 말이에요. 2번, 4, 2번, 6번 나왔어. 그럼 나머지 하나 4번이죠. 이거 4번이고. 이제 P의 나머지 것만 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1이거나 3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Q에 대해서 여기 라지 A 있고, 스몰 D가 있어. 스몰 D가 일단 하나 있어. 여기까지 써주고. 자, 거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하나랑 라지 D 하나가 있어요. 라지 A 하나, 라지 D 하나. 그 다음에 라지 B는 뭐 당연히 있겠죠. 여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라지 B, 라지 B였거든. 그럼 거기서 분리돼서 만들어진 모든 세포에는 라지 B가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생식 세포니까 최대 한 개까지. 그럼 라지 B 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뭘알수 있을까요? 이 사람 유전자형의 D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 Q에서 분열해서 만들어진 6번에 라지 D가 있어. 그럼 어떻단 얘기지? 애초에 있었다. 애초에 있었다. 라지 D가 있었다. 이 밑에 있는 세포에서 라지 D가 있으려면 애초에 위에서도 있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 유전자형은 라지 A, Y에, 라지 B, 라지 B에, 라지 D, 스몰 D구나. 그러면 B와 D가 상염색체에 연관되어 있구나.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구나. 이걸 알수 있고. 그러면 4번 세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라지 A가 갔다는 얘기는 X염색체가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고 그럼 이쪽에 Y염색체가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A라는 유전자는 있을 수가 없죠. Y염색체가 간 그런 세포니까. 그래서 요거는 없을 거고. 그다음에 라지 B와 스몰 D가 연관된 그 염색체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라지 B, 스몰 D로 각각 복제된 상태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Y염색체에 있는데 라지 B랑 스몰 D가 이렇게 연관돼가지고 이렇게 복제돼서 갔겠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X염색체에 라지 A가 있고, 그 다음에 라지 B, 라지 D가 복제된 상태로 이쪽으로 갔겠다. 그게 한번더 분열해서 얘의 유전자형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에 대해서 봅시다. P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요 세포가 있거든요. 요 P의 세포인 게 확실한 미음이 라지 D, 스몰 D를 같이 갖고 있어요. 라지 D도 있고 스몰 D도 있어. 근데 그게 복제됐어. 이런 상황이죠. 요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EN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라지 D도 있고 스몰 D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미음 세포가 EN인 세포 1으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얘가 1이죠. 그러면 1이면 요거는 지금 여자잖아요. 그래서 X염색체에 있는 것도 두개한 쌍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빈칸을 채워주면 얘는 요렇게. 여기도 두개한쌍 만들어주려면 요렇게. 그러면 이 여자 P의 유전자형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형 접합이었다. 그래서 유전자형을 적어주면 원래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건 이렇게 B와 D가 연관되어 있는데 라지 B 밑에 라지 D가 있느냐 아니면 라지 B 밑에 스몰 D가 연관되어 있느냐 그것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가 지금 우리가 찾아낸 것 중에 3가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 아직 못 찾은 거 하나. 딱 여기가 3가 되겠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스몰 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X염색체의 스몰 A가 일로 갔고, 그럼 라지 A는 일로 갔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라지 B와

0: 지금 라지디 없으면 스몰 D는 있어야 되잖아요. 상엽스에 있는 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있을 거고, 라지 B와 스몰 D가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복제된 상태로 갔고, 이쪽으로는 스몰 B, 라지 D가 복제된 상태로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한번더 분열해서 만들어진 것이 5번인데, 스몰 A에 라지 B, 스몰 D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거한 개씩. 그러면 5번을 확인해 봅시다. 스몰 A에 라지 B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 있을 거고, 거기에 스몰 D가 연관돼서 같이 온 그런 상황이 되겠다. 상염색체에 있는 거는 뭐 생식세포가 됐든 뭐가 됐든 전혀 없을 순 없어요.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라는 것까지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리을은 3이다. 동그라미 리을은 이거는 4잖아요. 그렇죠? 4입니다.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 원의 감수 분열 결과 라지 B와 라지 D를 모두 가는 생식 세포가 형성이 될수 있다. 라지 B 밑에는 이렇게 돼 있죠. 라지 B 밑에는 스몰 D가 연관돼 있고 스몰 B 밑에 라지 D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3 세포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라지 B와 라지 D를 모두 가는 생식 세포는 불가능. 둘 중에 한 조합만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5번과 6번이 수정되어 자녀가 태어날 때이 자녀의 성별은 여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전자형을 모아서 써볼게요. 요거랑 수정이 됐을 때의 결과. 그럼 라지 A, 스몰 A에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죠. 그죠? 성별은 어떻게 할수 있지? X염색체를 몇개 갖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이 유전자가 X염색체 있는데 그걸 두개 갖는다. 그럼 X염색체 자체가 두 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결과로 여자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 디귿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원체 복잡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유전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지금 요 정도 난도는 쉽지 않은 난도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만약에 학교에서 변별을, 1등급을 좀 변별을 시도하고자 한다면, 요 정도 난도를, 최고 난도를 해가지고 아마 출제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금 어렵게 내실 거다. 뭐, 유전에서 조금 변별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먼저 해주셨으면, 요 정도까지는 연습을 좀 해놓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사람의 유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통합사회 첫 수능 고득점으로 가는 통합사회 알고리즘 39번째 시간입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이번 시간에 국제사회 행위 주체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는데요. 1, 2 두 가지의 소재를 분리해서 정리를 했는데 강의에서는 두 가지의 내용을 한 단원 속에 넣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째 시간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개념 펼쳐줌 갑니다. 교재 펴주시고요. 주제 38, 39 해서 각각 1, 2로 교재에선 집필했고요. 강의에서는 1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에서도 다양한 주체들이 이렇게 노력할 수 있어. 이런 노력이 필요해. 라는 언급을 잠깐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더 본격적으로 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 단원에서 봤던 그 얘기가 언급이 한번더 되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문항화가 되는 단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서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양상의 갈등이 나타나는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협력하면서 해결해 돼야 되는가? 그 해결점에 어떠한 국제사회의 주체들의 노력이 있을 수 있는가를 크게 분류하여 첫 번째는요, 국제사회에서 갈등이 나타나는 양상들로 어떤 분쟁이 있습니다. 자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영토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는 사실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런 사실적인 영역이 문항에서 지도와 도표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큰두 가지 입장으로 현실주의적 시각과 이상주의적인 시각이라는 국제 관계와 국제 정치에 대한 이론화를 토대로 하여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점은 그런 국제 정치에 관한 이론이다라고 하는 점 참고해 주시고 뒷이야기를 이어가는 그런 현상들과 사실들을 설명하는 이론과 개념을 동원한 것이다라고 설명,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설명 이후에는 해결이 있어야 되겠죠. 좀더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될때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개인들까지도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어떻게 노력하면 될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이 되었어요. 이번 시간에 좀더 본격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크게 이두 가지 소재가 어떻게 문항화가 될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소주제로 국제 관계와 국제 정치적인 이론에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적인 관점을 문항화한 것들이 시중의 자료들에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 EBS의 개념완성 문항편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것에 있는 문항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갑과 을이 각각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인간, 국가, 국제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본성 이야기부터 나온 거예요. 리을선지 제가 지금 표시한 부분. 인간 본성, 그런 인간들이 모여있는 사회와 국가, 그런 국가들이 모여있는 국제관계, 어떻게 바라보냐. 이 이해 틀로 적용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문제도 잘 맞출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크게 한 주제와 한 문항. 두 번째 주제와 두 번째 문항은, 여러분들 이 문제 앞에서도 보셨죠? 맞아요.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통합사회의 한 문항 안에는 두개 이상의 성취 기준과 단원 주제가 복합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단순히 기계적인 통합이 아니라 그 대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개념적이고 해결 방법 측면에서 통합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나 지난 이 문항이 나왔었던 단원에서 얘기했던 걸로 치면, 난민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런 난민들을 사회적인 소수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권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단원에도 연결되는 주제가 있어요. 문항 풀면서 이미 해결을 드렸지만, 직접적으로는 오늘 들어가는 거예요. 국제법을 바탕으로 가입국 간 합의를 통해 활동한다. 이건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 중 어떤 주체에 어떤 노력에 들어가느냐 얘기예요. 이런 선택지들을 제시문 속에서 난민 구호를 위한 세계 시민들의 연대 혹은 앞에 있는 국제 앰네스티,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의 민간 주도, 결정적인 단서가 딱 주어졌죠? 이 민간 주도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런 선택지를 어떻게 정오 판단해야 되는가가 이번 단원의 내용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합적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보여드리면서 이게 두 번째 주제와 문항이다 라고 짚어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개념 묶어줌 교재 펴주시고 먼저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이상주의적인 시각과 현실주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그중에서도요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데 유의미한 그리고 굉장히 가치 있는 독일의 칸트라는 사상가의 영구평화론의 관점을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이 부분은 직접적인 출제 요소가 될지 혹은 시중에 문항 요소들에서처럼 여러분들에게 내신으로 나오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학교 수업에서 했던 것들과 연관점을 갖고 나오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봐야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어떤 강조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잘 이해해둬야 돼요? 라고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도덕 원칙과 해법을 이야기했는지 앞 단원들에서 만나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국제 관계에서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철학자가 제안하는 국제 평화의 실현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흥미를 갖고 봐주시면요. 칸트가 영구평화론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이때 이야기하는 영구평화라고 하는 건 정확히 하나 짚어두셔야 되는 것이 그야말로 영원한 평화거든요. 그 영원한 평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전쟁의 완전한 종식이에요. 세계적 규모의 법적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논한 것이고, 그러한 조건을 위해서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이 영원히 종식되는 상태를 원해요. 우리는 인류 사적으로 봤을 때도 전쟁이 없는 시점을 말한다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전쟁은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칸트가 활동했던 시대에도 그런 전쟁은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겠죠. 그런 전쟁들이 왜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들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철학자 입장에서 고민하되, 최종적인 방법론을 위한 목표점으로는 이러한 전쟁들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 그래서 임시적인 평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일 순 있어도 이런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상태를 만들어서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의 그 법적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그 상태를 통해서 영원한 평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지구에 관한 공동의 권리와 책임이 있다라는 걸 제시하는데요. 이건 이 정도로 읽어두셔도 되고요. 이걸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칸트의 이론에 근거하면, 세계의 구성원들은 세계의 땅덩어리에 대한 지구 표면을 밟을 권리, 발을 내디딜 권리, 지구 표면에 대한 공동의 소유 권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자, 그의 이론대로, 우리들은 아까 앞 단원에서 국가 이야기했는데요. 각 국가의 영토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 세계의 지구 표면에 내가 다른 나라, 타국의 땅을 밟고 방문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지구에 관한 공동의 권리가 기본적으로는 있다. 그런 권리가 있는 우리 세계의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한다. 자, 그럼 그런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두고 봤을 때 모든 국가가 국가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통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지향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모든 국가의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리고 공통의 법을 따른다 라고 하는 걸 칸트가 활동했던 시대로 가보자면 사실 이게 잘 실현되기 어려운 가치이기도 했어요. 왜? 국왕에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고 그 절대적인 권력 하에 경제적인 분화, 뭐 다양한 권리나 자유 등이 소수의 누군가에게 집중되고 나머지 구성원들한테는 그것이 평등하게 보장된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체제였었죠. 그럼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통치자가 그런 권력을 통해서 어떤 문제도 일으키기 쉬우냐면

왜냐? 전쟁을 일으키기도 쉬워요. 자국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외부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시선을 전환시키거나 혹은 그런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절대적인 권력, 중앙 집권적인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통치자들은 쉽게 전쟁을 결정하고 선포하고 시행했어요. 당시에는. 그런 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시민들은, 국가의 구성원들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혹은 자신들의 권리를 모두 다 보장받고 살고 있었던 시대다라고 하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는 세계가 영원한 평화 상태로 가기 위한 방법,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통치자가 집중된 권력으로 쉽게 전쟁을 결정지고 시행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입법과 행정의 권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표현되는 체제는 공화정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킨다. 그렇게 분산시킨 나라들이 각국이 공화정체를 유지하면서 집중된 권력이 분산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한 나라들이, 각국들이 주권을 소유한 상태가 되고, 그렇게 주권을 소유한 공화정체가 된 나라들이 서로 연맹을 맺어요. 그래서 모든 국가라고 표현했는데요. 공화정체로 전환한 주권국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맹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거에 참여하자. 그렇게 연맹에 참여한 국가의 국민들은 자유와 평화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지도자가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됨으로써 평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전쟁의 종식으로 갈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 되는 것이 이 정치 체제의 전환이에요. 그렇게 전환된 국가들 간의, 주권 국가들 간의 연맹. 그런 연맹을 맺은 국가들 간의 국제법과 세계시민법을 따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연맹 맺은 나라들의 국제법 혹은 세계시민법을 따를 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요. 여기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지구에 관한 공동의 권리와 책임.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지구 표면을 함께 소유하고 땅을 디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환대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타국의 국민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그를 적대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그 타국의 국민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땅을 디딜 권리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치, 깔끔하게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공화정치를 가진 주권국이 연맹을 맺고 세계시민법, 국제법을 따르는데 그때에 그렇게 함으로써 환대권이라고 하는 세계 시민들 간의 보편적인 우호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런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조항으로 설명하거든요. 이때 확정조항과 예비조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확정조항 세 가지는 큰 의미를 가져요. 지금 말씀드렸던 거에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공화정체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맹, 연방체제의 기초라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보편적인 우호를 위한 세계시민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공화정체, 연방체, 세계시민법.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고, 앞에 있었던 논의에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 모든 국가의 시민적 체제는 국가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공통의 법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공화정체로 전환되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의 통치자가 함부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 평화 상태를 깨지 못하게 하는 체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공화 정체를 가진 국가가 주권을 갖죠. 그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연방을 맺습니다. 연맹을 맺어요. 그래서 그런 연맹 체제 기초에서 국제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세계시민법이라는 걸 통해서 앞에 말했었던 환대권이 보장되면서 보편적인 우호를 위한 제반 조건에 국한한다. 이 말은 각국이 공화 정체로서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문제는 자국이 해결하죠. 민족 자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자국이 자신들의 주권을 갖고 해결함으로 타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함부로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보편적인 우호를 위한 제반 조건에만 국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타국의 문제를 타국을 그 주권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확정 조항에 예비 조항을 보면요. 와. 인류의 역사에서 이게 얼마나 깨지기 쉬웠던가를 역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첫 번째,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 맺은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가 텍스트화시킨 이 문장에서의 이 평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생각한 영구 평화는 모든 전쟁의 완전한 종식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전쟁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국가 간에, 국가의 통치들 간에 이루어졌었던 평화 협정이나 평화 조약들이 역사적인 사례로도 많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그와 함께 동시에 알수 있는 건 그런 평화 조약과 평화 협정은 곧 깨지기 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평화 협정과 조약들은 잘 지켜주지 못하고 다시 전쟁 상태가 되었는가? 전쟁의 화근이 될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는 조약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을 배제한 진정한 평화 상태를 얘기하는 모든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조약이 아니라면 그건 평화 조약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다라는 의도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독립국가도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화 정체를 가진 주권국, 독립국가예요. 그런 독립국가를 존중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국가들이 상속, 교환, 매매, 증여, 로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다. 주권국을 존중해야 되니까. 세 번째,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되는 것으로 상비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 명예혁명 이야기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었고요. 연결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상업자본주의 이야기하면서는 상비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는데요. 통치자가 이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이제 자신의 권력을 지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비군을 만들고 유지하잖아요. 이제 이 상비군은 언제든지 평화를 깰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평화를 깨고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상태를 훈련하는 거잖아요. 또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진 훈련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평화 상태를 위협하는 것이니 완전히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돼서 어떠한 국채도 발행돼선 안 된다. 단 이때 국채라고 하는 것이 대외적인 분쟁과 관련된 국채를 발행하지 말아라. 와 같은 예비 조항의 내용을 내걸면서 공화 정체를 가진 주권국들이 국제법과 세계시민법에 따라서 보편적인 우호를 맺고 모든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상태로 가야 한다라는 게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다. 그럼 근대 한 철학자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이상적이다. 국제연맹, 국제연방 저런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대사회의 유엔 같은 국제적 기구를 생각해 보세요.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로 이런 국제 기구가 필요함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그것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시발점이 될 만한 사상적인 아이디어, 정치적인 해법을 근대의 한 사상가가 제안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럼 현대적인 국제기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자세하게 오늘도 얘기 이어집니다. 이 예비조항에 타국에 대한 존중 말씀드렸으니 다른 국가와 체제와 통치에
간섭, 심지어 폭력으로 간섭 안 됩니다.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적대 행위로서 예를 들면 암살자나 독살자를 고용하거나 항복 조약을 파기하거나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조약들을 디테일하게 넣어두면서 세계신문법을 통해 아까 언급드렸던 환대법, 환대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까지 설명하고 있는 칸트의 이론을 배워봤어요. 그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칸트라는 사상가를 넣지 않더라도 큰 틀에서 개인과 그런 개인들이 모여있는 국가, 그런 국가들이 모여있는 국제관계를 이런 유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을 통해 평화 실현이 가능한 존재로 보는지 혹은 그것보다는 이익 달성을 위한 그 속성이 강한 존재로서 그 속성에 기반해서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지에 따라 크게 국제관계를 보는 두 관점, 이상주의, 현실주의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인간관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점인데 이상주의적인 관점은 인간은 선한 존재이거나 혹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성적인 존재들 간에 타인과의 분쟁, 갈등에서도 합리적인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인간들이 모여있는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그 국가 안에서도 합리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럼 그런 국가들 간, 국제관계에서도 합리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럼 이것이 무턱대는 낙관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에서 갈등과 분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럼 당신은 인간을 합리적으로 보면서도 왜 그런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냐? 국가 간에 몰 이해, 오해, 제도의 불완전함, 정보 부족으로 분쟁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당연 제도의 개선, 그래서 국제기구, 국제법, 국제규범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앞에 이야기했던 근대의 칸트가 제안한 연맹 혹은 연방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 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근대적인 아이디어지만. 그러니 인간에 대한 합리성, 합리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신뢰가 국제관계에서도 이런 제도의 개선으로 가능하다라고 본 점. 단,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해보자면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론 혹은 실제 국제관계에서 나타나는 첨예한 경쟁이나 갈등을 이런 낙관론적인 시각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해법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라는 우려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상주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상주의의 인간관으로부터 귀결된 저 결론과 또 달리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전제는 같아요. 인간을 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봐요.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존재들끼리 모여있는 한 사회 안에서도 타인과 타인 사이에 이런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충돌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국가고 그런 국가와 국가들이 모여있는 것이 국제관계예요. 그러면 그 국제관계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국가의 최대 목표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정책을 얼마나 잘 펼치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 국제관계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얼마나 잘 달성하느냐라는 힘, 세력의 논리가 가장 중요하게 작동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그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동일한 속성을 가진 나라들끼리 자국의 이익 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기 마련이니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해법 중에 하나가 세력균형이라고 봅니다. A국가와 B국가 사이에 둘 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 국가들이 세력, 힘이 균형을 이룬 상태면 타국에 대해서

함부로 행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 팽팽한 마치 긴장 관계가 유지되게 되면 오히려 그 동안은 평화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이 세력 균형이 만약 깨졌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평화적이지 않은 방법을 시도함으로써 평화 상태가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이 가장 확실한 해법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되고, 이때 동맹이라는 방법, 군사동맹 같은 거 많이 맺죠? 정치적으로도 뭐 동맹을 맺을 수 있을 것이고, 외교적인 협상에 의해서도 동맹들이 나타날 수 있는 데다가, 여기에 너무나 강한 국가의 입장에, 국가가 상대국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 나라와 동맹을 맺거나 세력 균형을 맺는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 좀더 평화적인 협상을 요구하거나 그래서 이 평화 상태가 깨지지 않기 위한 동맹 외에도 여러 가지 자구책으로 세력 균형을 얘기할 수 있다. 또 여기에 군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으로 뭐 상대방 국가를 제재한다거나 혹은 뭐 상대방 국가에 협력을 한다거나 와 같은 이 양가적인 행동을 통해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상호 간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관계가 설정되게 되면 평화를 유지할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단그 평화의 유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했던 칸트처럼 모든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는 영구적인 평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향점보다는 이러한 방법론으로 갈등이나 분쟁이 촉발되지 않는 평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그것이 깨졌을 때 다시 평화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이 대표적으로는 세력 균형이다라고 인간에 대한 이기적 본성의 고찰을 토대로 하여 결론을 도출합니다. 물론 이러한 시각이 현실적일 수는 있으나 균형 자체가 평화를 완전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죠. 또 우리 현실적으로는요.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국가들은, 세계 여러 국가들이 실제로 협력하기도 해요. 그 현실적인 현상을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물론, 얘기가 조금 디테일하게 가면요. 국제기구가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왜 인간과 국가를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그 국가들이 왜 그런 국제기구에 협력한다고 설명해? 협력한다라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야. 국제기구에 협력하는 것이 자국에 결과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협력할 수 있다. 라고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그러한 이익 추구 단계를 넘어선 평화 활동이나 협력을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이러한 자국 이익의 추구에 너무 방점을 둔 설명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현실주의 대표적으로는 모겐소 같은 학자가 들어가면서 제시되는 정치 이론에 기반하여 우리는, 자, 그럼 세계 관계,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큰 틀의 그 이론이 있다는 걸 전제로 그럼 국제 사회에서 갈등 양상이 나타난다는 건 사실이고 사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의 단계로 가보자. 이게 지금 통합사에서 좀 중요한 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때의 갈등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그걸 아까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자체로 자국의 이익 달성을 위한 국가들 간의 갈등 양상 잘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또 현실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건 국가에서 중요한 목표인 거고 그런 이익 추구를 통해서 자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건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기도 해요. 그러한 책무를 달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타국에 대한 몰이해나 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충돌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순 없겠죠. 그러한 분쟁이 발생될 수는 있는데, 우리 지금 이 단원 자체가 큰 테마로 하고 있는 세계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잖아요. 이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어요. 앞에 본 것처럼 문화적으로도 상호 간의 영향 엄청 주고받고요. 경제적으로도요. 이거 국제관계의 질서를 역행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함부로 추구하려고 하다가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게 돼요. 그건 자국의 불이익을 자초하게 되는 현상을 낳기도 해요. 그러니 국가 간에 상호 의존성이 증대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생리를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야 될 것이고, 그러려다 보면 국제적인 갈등을 위해서 우리도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겠죠. 다양한 동기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견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국제적인 차원에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 주체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얘기로 가야 이제 논리적으로 순서가 맞죠. 그 주체가 앞에서 얘기했네요. 첫 번째가 국가입니다. 두 번째가 국제기구예요. 먼저 국제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기본 단위가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 국가의 기본적인 목표는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현실주의냐 이상주의냐라는 색채를 입히지 않고서라도 국가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기본권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달성한다라고 하는 건 공통된 목표이자 과제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셔도 되겠죠. 그럼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 한 국가의 차원에서는 외교 활동뿐만 아니라 국제 기구의 참여, 국가 간의 외교 협상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기도 하고,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도 하고, 때로는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협력을 추구하기도 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런 노력의 과정에서, 여기요, 각국의 정부가 회원이 되어서 국가 간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국제 규범을 정립하는 노력을 하는 것, 그래서 분쟁을 중지하고 규범을 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기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국제기구의 역할이 있고, 이런 국제기구 중에 UN의 본부가 어두운 도시에 있고, 이런 걸 앞에 단어에서 얘기했다면, 이번 단어의 포인트는 그 국제기구의 본부가 어디에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 방점을 둔 단원이라는 거죠. 국제기구예요. 정부가 회원이에요. 그것인가에 비해서 세계적인 협력을 추구하기는 하는데, 정부가 아니라 개인이거나 민간 단체가 회원이 되는 게 비정부기구라 그랬죠. 그래서 비정부기구에서는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특히나 환경, 보건, 의료, 난민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 역할에도 노력을 해주고 있다. 그게 똑같은 주제라고 할지라도, 목표점이라고 할지라도 정부가 회원이냐, 민간 단체나 개인이 회원이냐,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요, 이거 통합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통합사회를 공부한 학생들이 앞으로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까? 이게 통합사회 목표 아니에요. 1등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평가체제에서의, 수능에서의 각각의 학생들의 개별적인 목표일 것이고,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있을 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세계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내가 중요한 행위자로서, 중요한 행위 주체로서 나를 인식하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러려다 보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내면화시켜서 실천하기도 해야 되죠. 그러니 개인이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한 이런 역할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교과 차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궁극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문항으로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게 느끼진 않을 만한 우리가 당위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시민단체에 참여하거나 구호물품을 지원하거나 후원하거나 기부하거나 봉사나 집회에 참여하거나 사실 우리가 그런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통로는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첫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이게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한 거고요. 이걸 자료로 한번 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이론적인 측면에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현실주의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는 내용의 텍스트상의 중요한 키워드는 세력 균형 이론입니다. 서로의 힘이 균등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을 자제한다. 그럼 반대로 세력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한쪽의 힘이 무너질 때 다른 한쪽은 공격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전쟁으로 이어진다. 국제평화 깨진다. 그러니 인간의 본성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존재로서 그 본성을 파악하는 전통에서 개인과 국가라는 주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관계까지도 그러한 양상에서 봤을 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들이 언제든지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그 갈등은 세력균형이라는 해법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평화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동맹까지 제한되고 있어요. 반면에 이상주의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상호협력 가능하다. 그래서 악한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측면에 부각하기보다는 국제 정치상의 구조, 제도, 서로에 대한 몰 이해 때문에 갈등이 양산될 수도 있으나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 국제규범, 국제기구, 국제제도 등 다양한 협력이 가능하게 된다. 또 이런 이상주의적 관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국제관계에서의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유의미한 활동들을 할수 있다면 그런 활동들과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실현해야 된다. 그렇게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의 특성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텍스트로 표현한 정치적인 이론이고요. 다음은 세계 분쟁 지역인데요. 이거 앞에 단원에서요. 몇 국가들을 표시한 지도로 본 적이 있었고요. 지금 이 지도는 그 구체적인 지역이 어디인지가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리아부터 해서 대표적인 나라들을 한번 짚어봐 보세요. 이러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갈등 양상의 원인은 크게 자원, 민족, 종교 등의 복합적 원인으로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런 복합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을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단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내용 보시면서요. 아, 어느 지역의 어느 분쟁이다. 어느 지역의 어느 분쟁이다. 그 자체보다는요. 저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 그럼 이런 국제관계에서의 분쟁과 갈등이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난민 문제다. 이런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또 어떻게 같이 해결해야 되겠는가라는 문항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에서 앞에 단원에서는 세계 도시를 봤다면 이번 단원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지역을 보면서 그 지역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이번 시간에 주안점을 두고 문항으로 가볼까요? 자, 첫 번째 문항이에요. 이 문항의 내용은 현실주의적 관점과 칸트의 관점에 관한 문항이고, 우리 EBS의 교재에 있는 문항이고 참고적으로 봐두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서 출제가 더 될지 어떨지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의 수능을 준비하면서 잘 지켜봐야 될 지점이다. 그럼 문항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번과 1번은 사상가들이에요. 그럼 갑번의 사상가는 누구겠는가? 국내 정치와 같은 법적 질서와 강제력의 틀이 없는 국제 정치에서 국제법의 지배란 위태로운 세력 균형에 의해서만 지탱된다.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인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단어는 세력 균형 이야기일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동맹과 같은 방법을 통해 세력 균형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얘기했었던 현실주의적인 관점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럼 이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 인간과 국제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고요. 학자로는 현실주의면 모겐소우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은 영원한 평화, 평화연맹, 평화적 방문권, 이게 앞에 말씀드린 환대권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 개념들이 다 문항화가 된 것인데 칸트적인 관점입니다. 그런 두 사람의 입장을 두고 보세요. 인간, 자국의 문제, 또 국제관계를 다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항에서 자, 기억 손지부터 한번 가볼게요. 갑, 인간의 본성은 타인과의 공통이익 추구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갑, 현실주의 혹은 모겐소의 입장을 공부하면서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봤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타인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고 봤어. 그러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기 어려울 거야. 이기적이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걸 조금 더 논리적으로 둘 다를 바라보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X예요. 타인과의 이익 추구를 혹은 이익 추구를 위한 뭐 협력의 관계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이익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 이익 달성을 위해서 누군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 당신한테도 이익이 되고 나한테도 이익이 된다면 공통의 이익으로 함께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위에서 얘기했네요. 동맹이라고 하는 거에 속성을 생각해 보신다면 공통의 이익 추구를 위한 동맹이나 협력이나 혹은 세력 균형의 관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기역본의 선지는 그런 의미에서 매력 있는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은번, 자국의 이익보다 보편적인 도덕성을 우선할 때 평화가 실현된다. 그렇지 않았어요.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려고 하는 본성을 토대로 해서 그런 자국의 이익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겠는가를 판단하고 그 방법 중에 세력 균형과 같은 것으로 가야 평화 상태가 유지된다. 그게 깨지면 다시 전쟁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다. 그러면 현실주의나 혹은 모겐소에 대한 관점으로 맞지 않다는 걸 정리를 했고 디귿번 칸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공화정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칸트가 이야기했었던 워딩을 거의 살려서 선지가 꾸며진 디귿번 맞고요. 1번, 국제 평화의 이해를 위해서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갑과 을의 공통 입장 맞다고 할 수 있죠. 갑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 추구, 자국의 이익 추구라는 본성에 대한 파악부터 가자. 을의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인들, 그런 국가, 그런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로 확장이 되었었죠. 그래서 리을번 맞는 점이 됩니다. 디귿번과 리을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관계 문제 하나 봤고요. 오늘의 두 번째 문제는 앞에 단원에서 언급을 했었던 부분은 빼고 2번 단원에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위에 팁 올려놨어요. 사회자 소수자 관련해서 24에서 이야기를 했고 2번 단원에는 국제사회 관련해서 집중 중점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 이 표현 그대로를 워딩을 해줘야 되는 게 그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해서 기타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까지 개념 정의를 내리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엔 산하 기구에 국제적인 난민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조사한 어떠한 양태가 나타나는지 조사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에 대한 해법을 이 자료와 제시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데 이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바탕으로 제시문 세 번째, 네 번째 줄 한번 가볼게요. 여기요. 국제연합과 같은 A는 난민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고 국제 엠네스티, 국경 없는 의사회 등 민간 주도로 구성된 B는 난민 구호를 위한 세계 시민들의 연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제연합 A와
민간 주도로 구성된 B는 서로 다른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이 선지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난민수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인권 문제에 대한 또 국제사회 구성원의 역할에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묻고 싶은 문항인데 여기에서 앞 단원의 문제에서는요. 이 난민의 수의 변화 자체를 체크하는 것이 선지 판단과 직결된 부분의 선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선지에서는 그러한 숫자의 변화 추세 자체를 넘어서서 중요한 건이 기억. 이 난민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류 집단으로부터 차별받는다고 느껴요. 그렇게 인식하는 난민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표현을 하고 해당을 한다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그런 문제를 한 국가 내에서만 해결하기 힘드니까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국제연합과 같은 A라 그랬죠? 이건 국제기구로서 가입국 간의 합의를 통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정부가 주체가 돼서 합의하고 협력하는 주체로서 표현될 때 A를 얘기할 수 있고 반면에 B의 경우에는 국가의 정부가 주체가 된다라기보다는 개인이나 민간 단체가 주도가 되어서 민간 주도로 구성된 B, 즉 비정부 기구로서 활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국가가 가입하는 단체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국제사회에서의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으로서 그 분류 체계 있었죠. 국가의 정부가 주체, 그 가입하는 것이냐, 가입하는 거냐, 아니면 개인과 민간 단체가 가입하는 거냐. 이두 가지가 그대로 이 선택지에 적용되는 문제였고, 그래서 리을번의 정오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역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국제법을 바탕으로 가입국 간 합의를 통해서 활동한다는 비정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겠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잘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의 역할 등으로 유엔과 같은 기구들도 있고 비정부 기구도 있다. 둘을 분류해야 문항을 맞출 수 있다라는 강조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번 시간 국제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그 국제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국제사회 주체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이 단원의 문제도 출제되면 꼭 맞추시기. 그래서 득점하시기.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유니입니다. 오늘은 화학결합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이니까 이온결합, 공유결합, 마지막 금속결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아쉽잖아요. 유니크 기출풀이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 정리하고 결합의 극성까지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유결합, 이온결합을 했었죠? 내용 정리 한 번만 해볼까요? 공유결합은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는 결합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온결합은 전자를 잃거나 얻음으로써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했고요. 오늘은 바로 금속결합 그리고 유니크 기출 풀이까지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저번에 이 교재에 있는 11차시, 12차시 내용은 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이 분자라고 하는 건 공유결합을 형성을 하는데 무조건 동등하게 가져가는가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

물의 전기 분해랑 그리고 물에 대한 용해성, 그리고 나서 이 이온 결합이 물에 용해될 때 표현에 제가 수화란 단어를 썼었거든요. 근데 물 분자는 부분적으로 음전화, 부분적으로 양전화를 띈다라는 부분을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를 설명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결합의 극성 오늘 전기음성도 배우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치우치는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쌍극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금속결합부터 알아볼 건데요. 금속결장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금속 원자가요, 원자가 전자인 전자를 내놓고 금속 양이온이 되었어요. 금속 원자가 원자가 전자를 내놓고 금속 양이온이 됐어요. 그럼 금속 원자에서 나온 이 빠져나온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어요. 이걸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 양이온과 그 자유전자가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된 것을 금속결합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금속결합에 대한 특징은요, 사실은 이 자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난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더 보실래요? 자유롭게 이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해요. 자,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플러스 극 쪽으로 자유전자가 이동하게 될 거예요. 자, 이동한다? 그럼 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너무 잘 흐르겠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언제? 고체랑 액체요. 와우! 저번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온결합 물질과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에서는 고체 상태일 때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체 상태일 때 전기전도성을 보여주게 되면 그것이 아주 큰 특징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열 전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큰 열 에너지를 가진 자유전자가 인접한 자유전자한테 이제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 전도성이 어떨 것이다? 훌륭할 것이다. 그래서 금속을 가열하면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 에너지를요, 인접한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의 열 에너지를 전달하여, 그렇기 때문에 금속은 열 전도성이 매우 큽니다. 이것이 바로 다 자유전자 때문에 드러나는 특징들이에요. 자, 또 뭐 있을 수 있을까? 금속 광택디죠? 그것도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자유전자가 그 가시광선 모두 흡수한 다음에 대부분의 파장의 빛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 광택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속결합에서 이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전자의 특징으로 인해서 전기전도성, 열전도성, 광택에 대한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가 있냐면요, 저번 시간에 이온결합 물질은 제가 외부에 힘을 쾅 줬을 때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온층이 밀려나기 때문에 양이온과 양이온이 만나게 되면 서로 같은 전하기 때문에 반발력에 의해서 밀려난다라고 표현했죠. 그 반발력에 의해서 서로 지금 쪼개짐, 부스러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번에 금속에 쿵 치면 어떻게 되냐? 외부의 힘에 의해서 금속이 변형되더라도요, 자유전자가 이동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금속 결합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전기 선이 사실은 구리 전선처럼 가는 긴 실처럼 되어 있는 거 알아요? 그게 바로 뽑힘성. 여기에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연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뽑힘성 연성이 바로 금속의 특징이에요. 쭉 길게 뽑아서 나올 수가 있고요. 또는 알루미늄 호일처럼 쫙 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펴진성 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금속이 변형되더라도 얘네들은 금속 결합을 유지해요. 자유전자가 이동해주기 때문에 바로 길게 쭉 뽑히는 거 뽑힘성, 그리고 펴지는 거 펴짐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크다. 이게 이온결합 물질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차이 중에 하나죠. 녹는 잡고 있는 점은 어떨까요? 금속이 상온에서 고체 상태예요. 상온에서 고체 상태다라고 하는 건 다 끝났죠. 녹는 점, 끓는 점 굉장히 높다. 그래서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 사이에 강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특징과 비교를 했을 때 금속결합 특징들은 굉장히 뚜렷하죠. 전기전도성 고체일 때나 액체일 때나 훌륭하지, 열전도성 훌륭하지, 광택 있지, 뽑힘성 펴짐성 좋지, 녹는 점 끓는 점 훌륭하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속결합 물질이구나 라는 게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로 명확하게 볼수 있도록 탐구 활동 하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유니크 루트 교재 78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78쪽 봐주시면은 가설을 세웠어요, 학생이. 금속 결합 물질과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성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일단 우리가 그냥 한번 해볼까요? 금속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좋아요. 당연히 액체 상태에서도 좋아요.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은요, 고체 상태에서는 안 좋고요, 액체 상태에서는 괜찮다라고 했었죠? 좋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유무에 따라서 구분 잘 되겠네요. 그럼 탐구 과정 볼까요? 고체 상태의 금속 결합 물질 X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 Y를 준비할 겁니다. 금속 결합 물질 X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 Y예요. 전기 전도성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고체 상태 X와 Y의 전기 전도성 유무를 각각 확인합니다. 저번 시간에 LED 기억나요? LED 램프가 있는 걸딱 꽂아두면 전기 전도성, 전류 흐르면 바짝바짝 빛이 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딱 꽂아줘야,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럼 학생 A가 세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X와 Y가 필요한지 한번 우리 글을 읽고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학생 A가 세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탐구 과정에서 사용할 X는 뭐 해야 돼요? 금속 결합 물질이어야 돼요. 그럼 금속 결합 물질이니까 금속 결합 물질 구리 맞아요. 물은요, 공유 결합 물질이네요. 틀렸어요. 여기에서 이산화탄소도 공유 결합 물질이네요. 안 돼요. 그래서 구리를 가지고 X를 실험하면 될것 같고요. Y는요, 마그네슘. 이건 금속 결합이고요. 그럼 금속 결합 안 돼요? 이온 결합 찾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물은요, 공유 결합이고요. 플로레는 리튬도 뭐예요? 도가 아니죠? 이건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그럼 플로린이나 리튬으로 Y를 선정해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은 탐구 결과 X 구리라는 건 전기 전도성 있고 Y 리튬 그리고 플로린 이온으로 되어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리와 플로린이나 리튬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있네. 업내를 가지고 아 얘네들 전기 전도성은 고체일 때 있는 건 금속 결합 물질이고 없는 거는 이온 결합 물질이야 라는 특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공유 결합 물질까지 온다면 액체나 수용 상태에서 조금 더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금속 결합은 고체 상태에서 있다. 이거를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옆에다가 하나로 추가로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금속 결합, 공유 결합, 이온 결합 세 가지 화학 결합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조금 아쉬운가요? 그래서 우리 1번부터 유니크 루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유니크 스템이네요. 유니크 스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수능에 출제되었던 건데요. 이거를 여러분들 보실 때 일단 무슨 결합인지, 그리고 얘네들이 몇 주기 애들일지 빠르게 판단하는 게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는요, 화학결합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얘를 주고 기니디 선지를 물어보기도 해요. 여기에서는 자료를 주고 찾아라라고 했죠. 원래는 반대로 조금 더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입니다. X와 Y는 3주기 원소래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읽고서는 아직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조금 더 읽어줘야겠죠. X는 표짐성, 전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 금속 결합 물질 중 누구의 특징인가요? 바로 금속 결합 물질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럼 얘는 금속 결합 물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얘 누구다? 금속 원소일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금속 원소야? 좋아요. 그럼 그대로 Y 원자가 전자수는 7이다. 얘 지금 몇 쪽인 거예요? 17쪽이요. 17쪽 비금속이에요? 금속 원소예요? 비금속 원소예요. 다시 말해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대한 결합 모양을 우리는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빠르게 생각해봐요.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될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던 전자 껍질 중 하나는 사라질 거예요. 왜? 원자가 전자가 바로 버려지잖아요. 만약 얘가 지금 나트륨이에요. 그럼 나트륨 양이온이 될때 원자가 전자 1 하나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3주기 원소다라고 할때 금속 원소에 대해서 얘가

근데 명확하게 뭘할수 있냐면 원자가 전자수가 7이다라고 한건 전자 몇 개를 얻고자 할까요? 하나요. 그래서 1가 음이온인 건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4번 중 하나일 거야. 끝까지 읽어볼게요. 바닥 상태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홀 전자수는요. Y라는 거는 원자가 전자수가 7이었기 때문에 p 오비탈에서 두 개의 오비탈은 지금 쌍을 이루고 있고요. 하나는 홀 전자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몇이다? 하나. 그럼 얘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얘 몇이에요? 0. 그럼 0이야. 누구여야 돼요? 무조건 마그네슘. 3주기에서 홀 전자수가 0이내는 마그네슘이네요. 그래서 이가 양이온 띄고 있는 4번이 바로 이온결합 물질이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우리가 마그네슘까지는 찾아냈어요. 이가 양이온. 그리고 염소라는 건 염화이온, 1가 음이온이에요. 그럼 화학식 작성할 때는요. 여기 있는 전하량, 그리고 여기 있는 전하량이 돼서 같아야 돼요.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줘야 되니까 마그네슘은 지금 하나 오고 염소가 몇개 와줘야 돼요? 이 전하만큼 곱하기 2 해주니까 염소는 두개 와줘야 됩니다. 서로 크로스로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얘는 1이니까 제가 밑으로 그냥 바로 내려준 거고요. 만약에 크로스로 할 거면 얘도 똑같이 크로스. 얘는 곱하기 1, 얘는 곱하기 2. 그래서 2가 와주니까 염화 마그네슘 될수 있는 애, 염화이온 두개올수 있는 애를 찾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얘네가 지금 몇 주기인지 힌트 줬고요. 그리고 금속과 비금속 줬고요. 그래서 금속 원소는 전자껍질 하나 줄어들 거야라는 건 힌트 얻었고요. 원자가 전자수를 통해서 얘네가 지금 몇가 음이온인지 바로 눈치챘고요. 마지막에 홀 전자수를 통해서 얘는 확실하게 마그네슘이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여기까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역으로 바꾼 건더 잘할 것 같은데요. 한번 2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이제는 순서가 어떻게 됐나요? 바뀌었습니다. 2번에서는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건 바로 이 다원자이온입니다. 다원자이온 중요하게 봐주세요. 다원자이온은 다음 강의에서 제가 언급을 한번더할 건데요. 다원자이온이다라고 하는 건 원자가 여러 개가 만나서 이온이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화학식에 대해서 명명하고 화학식 세울 때 탄산이온, 황산이온 제가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 모든 게 다원자 이온이었어요. 탄소랑 산소가 만나서 이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원자 이온이에요. 자, 이 다원자 이온을 해석할 때는요. 바로 이 전하에 대한 표시. 얘가 지금 양이온이다, 음이온이다라는 건 전자를 잃고 얻음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요 표시를 잘 보고 원래 얘네가 누구였는가를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문제 읽어볼게요. 화합물 XY, XZH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건데요. X 플러스다라고 하는 건 1가 양이온. 전자가 원래 몇개더 있었어야 돼요? 하나. 우리 아직 처음 하는 거니까 원래 모습을 그려주고 할게요. 얘 원래 하나 있었다? 바깥에. 그래서 전자껍질 제가 4분의 1 정도 그려서 하나 원래 모습을 그려줬고요. 여기서 y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얘 지금 하나를 원래 없었는데 지금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x 표시해 놨고요. 그리고 나서 xzh 요게 하나에 대한 화합물. 그럼 얘 1가 양이온이네요. 얘 똑같아요. 얘랑 똑같은 애예요. 원래 전자 하나 있었던 애고 얘는 지금 이거를 받아간 애예요. 그 원래 전자 없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애는 수소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럼 얘 수소야? 그럼 원래 전자 얘거 하나네. 그럼 이 하나는 원래 얘게 아니야. 근데 가져온 거야. X 게 Z 게 아니야. 원래 가져온 거야. 그럼 얘를 지워줘요. 그럼 얘 원자가 전자 몇인 거예요? 6. 2주기에 16주기가 누구예요? 산소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얘 산소, 얘 수소. 그래서 다원자 이온일 때는 이 전자 원래 하나가 얘게 아닐 거야. 그럼 얘를 지워주고 얘에 대한 원자가 전자를 빠르게 찾아주면 돼요. 이것이 바로 다원자 이온에 대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기억부터 가볼게요. 자, X라는 거 고체는요, 전성 표진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속 원소에 대한 특징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럼 금속 원소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금속 원소가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온 상태로 주고 나서요, 원자로 질문을 바꾼 겁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금속 원소니까 표진성, 뽑힘성 있다. 네, 맞아요. 혹시 누군지 궁금한가요? 3주기에서 1주기니까 나트륨입니다. 근데 저는 굳이 찾지 않은 이유는 찾지 않아도 할수 있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니은 X에서 Z 중 2주기 원.

금속원소는요, 얘가 지금 이주기라는 질문을 하고자 한 거예요. 근데 금속원소는 양이 온될 때 전자껍질 하나 줄어든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 모습은 하나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를 금속원소에서 절대로 현혹돼서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금속원소 절대로 현혹되지 말자. 그럼 Y라는 건 가능한가요? 비금속원소가 음이온될 때는요, 그냥 전자껍질 그대로다라고 했으니까 Y, 맞아요. 이주기고요. Z라는 것도 전자 하나 보는 게 아니었을 뿐이에요. 이거는 지금 원래 수소거니까 두 개가 아니라고 할까요? 그냥 두개 보는 게 아니에요. 좋아. 너네 거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가 있잖아요. 그럼 얘 그대로 지금 이주기예요. 그래서 이 산소도 마찬가지로 이주기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자, ㄷ 가볼까요? 이번에 ㄷ이다라고 하는, ㄷ은 일단은 맞습니다. ㄷ 가볼까요? ㄷ은요, Y2Z로요, 새로운 애예요. 그래서 이제 Y2Z는 공유결합 물질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일단 비금속 원소인가 확인. 얘 지금 음이온 됐잖아요. 그럼 비금속 원소 맞고, Z도 지금 비금속 원소 산소 맞죠? 맞아요. 근데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에서 원자가 전자 7, 이주기니까 누구다? 플로린입니다. 그래서 플로린과 그리고 산소가 만났는데, 플로린 두개 왔을 때 공유결합 물질이 맞나요? 비금속 원소가 서로 결합하여서 전자상을 공유하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했다?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유결합 물질이 맞습니다. 답은 기역과 니은 디귿이니까요. 모두 다 맞죠? 그래서 5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인가요? 이온결합 물질인가요? 라고 구분할 때는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결합인지, 만약에 이온결합이다? 그러면 비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 결합인지, 무슨 원소인지만 봐줘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화학결합 모형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주어졌을 때 역으로 가는 거, 두 가지를 한번 해보았고요. 3번에서는 이제 화학식을 직접 써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저번에 제가 화학식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문제 출제됩니다라고 했었죠? 바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화학식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이온수 B를 줬을 때, 얘네가 몇대 몇으로 화학식을 만들고 있는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은 원자 X에서 Z의 안정한 이온, 지금 양이온 두 개와 음이온 하나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데요. 모두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양이온이라는 건 사실은 바깥에 전자껍질 하나 더 있고 전자가 하나, 두 개, 세 개, 뭐 어떻게 돼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양이온 됐을 거고, 음이온이라는 건 전자껍질 두 개였는데 여기에서 하나가 원래 없던가 두개 없던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때 힌트 갑니다. 이때 이온결합 물질에 대해서 가와 나가 되어 있는데요. 구성 원소는 X와 Z 이온으로 되어 있대요. 얘네가 2대 3이래요. 이온 수비가 2대 3이다라고 하는 건 X 두 개에 Z 세 개로 지금 돼 있는 애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X가 두개 왔을까라고 생각하면 Z라는 건2 플러스겠지. 그러면 왜 Z 세 개였을까? X라는 애가 3 플러스였겠지. 그래서 A 대 C에 대한 이 전하량 B가 3대 2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우리가 Z를 결정 지은 걸 그대로 여기 2로 가주네. 그럼 나머지 애를 결정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Y가 지금 두개 왔을 때 Z 하나래요. 그럼 왜 Y 두개온 거야? Z가 2 플러스인데 Y라는 건 플러스 1이니까 얘네가 두개 왔겠지. 그래서 B까지 해주면 B는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율이 3대 2대 1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조건은요, 3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A는 3, C는 2, B는 1이다라는 결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기어, A라는 거 2인가요? 아니요, 3입니다. 니은, Z는 그럼 산소인가요? Z라는 애는 2 플러스를 갖는 애예요? 2 마이너스네요. 근데 제가 플러스라고 당당히 써놨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플러스를 써놨군요. 그래서 헷갈렸나 봐요. 음이온과 양이온에 대한 정전기적 인력인데, 음이온을 모두 다 양이온 써놨어요. 음이온을 바꿔주세요.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이 지금 전자 두 개가 없었는데, 지금 그려준 거야. 그럼 원래 10개에서 두 개를 빼주면 8개의 얘네 산소. 또는 이 그림에서 두 개가 없어지면 누구다? 원자가 전자 6이네 산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디귿, 원자가 전자 수를 비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X, Y 모두 다 금속 원소고요. 여기서 힌트 한번 얻어볼까요? A라는 거는 3이고요. 그래서 X3 플러스

플러스. y라는 거는 플러스 1 플러스였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원자가 전자수는 얘가 지금 세 개를 버렸다는 거는 원자가 전자가 3이었다는 뜻인 거고요. 얘는 하나 버렸다는 거 원자가 전자가 1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크다? x가 더클 것이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겠고요. x라는 애는 알루미늄, y라는 애 나트륨이고 아까 z라는 애는 산소였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5번 가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죠.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가라라는 것도 있고요. 또는 얘네가 네온이나 아르곤의 전자 배치일 것이다라고 말로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따 같이 해볼 거니까요. 이 문제를 철저히 풀어보면서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 요거를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이다라는 뜻이 뭐냐면 염화나트륨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기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은요. 나트륨이온 몇개 있는 거예요? 1몰. 염화이온 몇개 있는 거예요? 1몰. 그럼 전체에는 몇개 있는 거야? 2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화학식량과 몰에서 연습했죠? 한번더 해볼까? 이번에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염화칼슘이에요. 난이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1몰이다라고 할때 칼슘 이온은 1몰이지만 염화이온은 몇 몰이어야 돼요? 얘네가 지금 1몰일 때몇개 있는 애야? 두 개. 그래서 얘는 2몰이야라고 가져야 돼요. 그럼 전체는 몇 몰이야? 1몰 더하기 2몰, 3몰이에요. 그래서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은 얘네가 지금 1대1로 결합되어 있니? 혹시 2대1은 아니니? 혹시 그럼 2대2는 아니, 2대2도 1대1이네요. 1대1이니? 뭐 1대2는 아니니?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보니까요. 칼륨 이온은 명확하게 좋고 X 이온 안 좋네요. 그럼 우리 어떻게 맞추지? 하나 더 힌트가 있습니다.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의 양인데요. 이거를 해석할 때는 칼륨 이온이 이미 전자를 하나 잃어서 누구의 전자 배치가 같아진 거예요? 아르곤. 아르곤 전자수 몇이에요? 18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18을 빼주면 10이라는 이 전체 전자의 양. 10이라는 건 어디서 온 거야? X-이온에 대한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누구에 대한 전자 배치를 가져요? 네온입니다. 그럼 네온에서 사실은 전자는 얻은 애니까 실제로는 플로린이었겠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의 양은 저 양이온과 음이온에 있는 전자를 모두 다 더해주면 됩니다. 나트륨 1가 양이온 될때 네온이 되죠? 그럼 얘는 10. 염화이온의 1가 음이온 될때 아르곤에 대해서 같아지죠? 그럼 18. 그럼 이걸 모두 다 더해주면 28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칼륨에 대한 걸 줬으니까 칼륨 18 빼주면 10이라는 이 X-에 대한 전자의 양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10개가 아니었어요. 여기 전자 하나 얻음으로써 10개 된 거니까 원래 모습은 9인 플로린일 것이다. 다시 한번더 우리 여기 이제 가볼까요? 그럼 얘는 칼륨 이온 하나에 플로린의 이온 하나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애들. 그럼 얘몇 몰이어야 돼요? 2몰일 것이다. 그럼 나에서는요, 칼륨 이온 하나에다가 얘 18이라고 했죠? 그럼 18 빼주면 18인 애가 Y-. 그럼 얘는 나중에 전자를 얻어서 18인 거고요. 실제로 본인 전자 하나가 아니에요. 그럼 얘 누구여야 돼요? 17인의 염소여야 됩니다. 그래서 Y는 염화이온이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Y는 염소, Y-는 염화이온. 그럼 우리 다 가볼까요? 이번에 칼슘 이온과 산화 이온인데 2 플러스 2 마이너스 1대1로 결합되네요. 그럼 당연히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건 칼슘 이온 하나, 산화 이온 하나, 2몰일 겁니다. 그때 칼슘 이온에 대해서 전자의 양은 아르곤이랑 같아지니까 18일 거고요. 디귿 18에다가 그리고 산화 이온 네온과 같아지죠? 그럼 10 더해주면 28이 될 겁니다. 기억부터 가봅니다. Y는 3주기 원소이다. 맞아요, 틀려요? 찾아놨죠? 우리가 염소입니다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은 모두 다 2죠. 그렇기 때문에 같아야 되고요. 디귿. 니은은 28이다. 니은이 아니라 디귿이 28입니다. 여기 디귿은 28이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맞다.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돼요.

보시면 됩니다. 여기선만 지금 잘못 나와 있고요. 교재는 제대로 나와 있으니까 디귿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의 양, 요거에 대해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식량과 몰에서 배운 것처럼 위 화합물 1몰이야. 각각에 대해서 1몰씩 있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두 개가 나와 있어? 그럼 곱하기 2만 해주면 돼요. 그럼 전체 전자의 양은 무조건 비열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로 되어 있을 거니까, 우리가 네온이나 아르곤 기준으로 해서요, 원래 모습의 양은 하나 빼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앞에서 배웠던 우리 네온이나 아르곤 전자 배치를 가질 거예요와, 그리고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이 표현 두 가지를 혼합하여서 한번 다시 나타내 보도록 할 건데요. 교재에는 써 있지 않습니다. 옆에다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을 제가 저번 시간에 하고자 했는데 문제를 다 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화학식 옆에다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구성이온이 만약에 X랑 Z, Y랑 Z로 되어 있다. 라고 할 때요,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을 줬다? 그럼 2몰이다라고 하는 건 얘네가 몇대 몇으로 결합했니라는 게 바로 보여야 돼요. 몇대 몇인 거예요? 1대 1. 그럼 여기에선 몇대 몇인 거예요? 1대 2 또는 뭐 2대 1이겠지라는 게 감이 바로 잡혀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잡혔으면 이제 나머지. 여기서 Z라는 건 겹치네? 그럼 겹치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1 플러스, 얘1 마이너스, 얘가 1 마이너스면 여기에서 얘가 2 플러스겠네 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힌트가 하나 더 주어져야 됩니다. 뭐라고 주어졌냐면 여기서 이 전하 표하는 AB가요. B가 가장 크고요. A가 그 다음입니다. 그럼 얘가 크고 얘가 작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가 2 플러스면 얘가 1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 1 마이너스면은 여기 1 플러스야. 요런 식으로 이제 주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더. X에서 Z의 원자 번호는 11에서 20중 하나이고요. 이온은 네온과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아, 얘네들이 만약 1 플러스 1 마이너스면 얘가 1 마이너스 2 플러스. 네온이나 아르곤의 전자 배치니까 실제 모습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더.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이 1몰과 3몰이에요. 이걸 통해서 아, 1과 1, 1몰과 1몰 이렇게 구성되어 있겠구나라는 게 보였고요. 무조건이 자연수여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1몰과 2몰. 근데 누가 2몰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전하를 봤더니 B가 커야 된대요. 그럼 B가 지금 2 플러스면 Z가 두 개가 되고 Y가 하나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1대 2, 2대 1 헷갈렸는데 1대 2 개수로 오면 되니까 전하는 B가 2, 그러면 C는 1. 그러면 다시 여기 1대 1이어야 되니까 A도 1.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누군지 찾아볼게요. 여기서 각 이온의 전자수 B예요. B는 실제 값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네온과 아르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얘네가 네온이면 무조건 전자는 10개, 아르곤이면 18개. 그럼 최소 10개, 최대 18개를 넘어선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5대 5대 9니까 2배 해주면 10대 10대 18로 딱 여기는 네온의 전자 배치, 여기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전자를 하나를 잃은 애야. 원래는 몇 개였던 뜻이에요? 여기 네온의 전자 배치니까 10에서 1을 더해주면 11이네. 바로 1을 더해줘야 되죠. 11이 아니라 1을 더해주면 11이네. 누구다? 나트륨이다라는 게 보이고요. Z라는 애는 10에서 원래 하나 얘가 아니었거든요. 하나 빼줘야 돼. 근데 Z라는 애 10이 아니라 아르곤이었으니까 18이네요. 하나 빼주면 17. 바로 얘는 누구다? 염소예요. 그럼 이제 Y라는 건 똑같이 네온의 전자 배치 10에서 두개 빼준 거니까 두개 더해주면 12. 그래서 얘는 누구다? 마그네슘이요. 그래서 정리하면 X라는 건 나트륨이고요. 여기서 Y라는 건 마그네슘이고 Z라는 건 염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수능에 출제되었던 건데 제가 이것만 발췌해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풀었던 3번과 4번을 가지고서는 아, 화학결합에 대해서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구나.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 그리고 네온과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우리한테 해석하도록 할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3번과 4번을 충분히 풀어 보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따로 써두시고 이것에 대한 의미들이

무엇이었는가, 혹시나 헷갈리면 화학식량과 몰에서 이온결합 물질 1몰에 대한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1몰이다라고 할땐 각각이 1몰, 1몰, 2몰. 여기에서는 1몰, 2몰, 3몰. 또는 우리 아직 몰랐어. 그럼 여기 2몰, 1몰, 3몰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문제 풀이는 다 끝났고요. 이제는 결합의 극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의 극성에서 전기음성도 만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음성도는 앞에서부터 제가 언급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전기음성도에 대해서 알아야지 대화가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었냐면, 물 분자라는 게 사실은 치우쳐져 있어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의 마지막 문항에서도 전기음성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라고 고민했는데,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전기음성도라는 게 무엇이냐면, 공유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전자쌍을 동등하게 가져가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동등하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동등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와 나를 복제한 애가 있어. 서로 지금 줄다리기를 해. 그럼 힘이 똑같을 거예요. 그땐 동등하게 힘이 있기 때문에 전자쌍 동등하게 공유하지만, 저보다 힘이 센 다른 친구들이 오게 되면 저희 전자를 뺏어갈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전자쌍을 동등하게 공유하기보다는 저쪽 친구한테 조금 더 치우친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결합에서는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이 정도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타내자라고 한게 바로 전기음성도예요. 그래서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플루오린을 4.0으로 해서요, 딱 기준을 잡고 나머지들을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플루오린이 가장 세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었거든요. 플루오린이 가장 세. 그래서 플루오린 기준으로요, 향해서 간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다라고 하는 건 공유전자쌍을요, 끌어당기는 이 정도를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낸 값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같은 주기, 같은 조개, 어떠한 경향성 있는지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같은 족부터 한번 볼 건데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액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요? 여기 보시면 같은 족이죠?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양성자 수가 증가해요. 하지만 전자 껍질도 증가하기 때문에 유효액자는 약간 증가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 반지름 해석할 때나 이온화 에너지 해석할 때나 사실은 유효액전화도 있고 전자 껍질 수도 있는데, 이 인력이라는 게 누구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가를 해석해 줘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여기서도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요,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요, 원자핵과 전자사 인력이 감소합니다. 그럼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무엇에 대해서 끌어당기 힘이 약해질까요? 전자쌍을 끌어당긴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음성도는 대체로 작아집니다. 우리는 1번에서 20번만 봐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전체적으로 봐주면 전기음성도가 아래로 감소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표현했어요? 플루오린을 향해서 가주면 된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주면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점점점 커진다, 증가한다라는 방향으로 봐주시면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자, 그럼 이번엔 같은 주기를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같은 주기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액전화 어떻게 됐더라? 양성자 수가 증가하니까 유효액전화가 증가했어요. 다시 한번 더. 원자 번호 증가하니까 유효액전화가 증가했어요. 원자핵과 전자사 인력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인력이 당연히 증가해요. 그럼 공유전자쌍 잡아당기기 힘이 어떻게 될까요? 세지겠죠? 그래서 세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는 감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증가로 표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증가해야 되죠. 이거는 잘못 써져 있는 거예요. 증가함으로 공유전자는 세게 끌어당기게 되니까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 전기음성도는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플루오린을 향해서 가주면은 증가하는 방향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거 수치 정확하게 나타내져 있는 걸로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수소와 여기 헬륨은 없어요. 18족이 없기 때문에요. 여기 수소부터 말고 리튬부터

리튬부터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리튬에서요, 플로린 향해서 가면 0.5씩 증가하는 게 보일 거예요. 같은 주기에서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합니다. 같은 족에서도 지금 위로 올라갈수록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플로린을 향해서 갈수록 증가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뭘 보면 좋냐면요. 사실은 플로린 기준으로 정한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친구들한테 수소를 보고 판단하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비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 색깔을 제가 구분해서 뒀거든요. 금속 원소는 2.1을 넘지 않아요.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이 2.1을 넘고 있어요. 그래서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는 전자상 끌어당기는 능력이 서로 지금 거의 비등비등한데 살짝은 좀 커질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이온 결합은 아니지만 많이 치우치긴 됩니다. 하지만 금속 원소는 비금속 원소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상을 아예 빼앗깁니다. 그래서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 결합에서 이제 해석을 할 때는요, 전기 음성도가 무조건 같은 애들, 수소, 수소 결합도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같은 애들이 결합하는 게 아니고, 수소랑 염화수소, 염소가 같이 이렇게 결합하여서 염화수소를 만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전기 음성도가 치우칠 거예요. 전기 음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자상이 치우칠 거예요. 그럼 전자상이 치우친다? 당연히 공유 결합이 동등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요, 전기 음성도가 크다? 그 원자가 공유 결합에서 공유 전자상을요, 더 세게 끌어당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공유 결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전기 음성도가 공유 결합에서 중요한 거는 항상 수소, 수소처럼 같은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있는 원자가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애, 염화수소처럼 수소와 염소가 결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달라요. 그럼 전자상 끌어당긴 정도가 다르겠죠? 그러면 전자상 치우친 정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공유 결합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게 돼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수소와 수소처럼요, 얘네가 동등하게 잡아당기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등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종류의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전기 음성도가 동일하겠죠? 종류가 같은 원자가요, 공유 결합을 할때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는 어때요? 서로 같습니다. 그럼 부분적으로 전하, 치우침, 전자상의 치우침이 없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전하가 생기지 않아요.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기 음성도 얘기하고 싶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했을 때, 물의 전기분해에서도 전기 음성도 얘기를 했거든요. 부분적으로 산소는, 사실은 음전하를 띠고, 수소는, 부분적으로 사실은 양전하를 띠어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바로 부분적인 전하예요. 실제로 가져가는 건 아닌데, 전자상이 치우친 정도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서로 같으니까, 수소와 수소야. 그럼 똑같은데 어디를 뭐 치우치겠어요, 전자상이? 그래서 부분적인 전하를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염소 분자가 나왔어요? 그럼 얘도 사실은 염소와 염소, 전기 음성도 어때요? 같아요. 그럼 치우침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에도 사실은, 그냥 치우침 없어? 동등하게 결합하고 있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원자로 공유 결합을 할 때는 치우침이 없다. 전자상의 치우침 없이 동등하게 지금 결합하고 있네. 무극성 공유 결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무극성 공유 결합은요, 같은 원자의 종류가 전기 음성도 같으니까 이때 공유 결합을 할 때는 무조건 치우침이 없게 됩니다. 그럴 때를 무극성 공유 결합이에요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직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무극성 분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극성이란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같은가요란 질문을 하는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극성 공유 결합까지는 일단 명확하게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종류가 같은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와 같아서 치우침이 없다. 그럴 때 우리가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어요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한번더 가볼까요? 산소 분자입니다. 산소, 산소. 동일한 애들이에요. 그럼 치우침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럼 이건 우리가 무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라고 표현을 하고요. 질소 분자예요.

질소 분자 질소 질소?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도 동일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목극성 고온결합 있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조금 난이도 올라가 볼게요. 과산화수소예요. 과산화수소를 보자마자 목극성 고온결합 있네 라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분자 구조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우리 분자 구조 그리는 연습은 다음에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산소와 산소 같은 종류의 원자로 지금 공유 결합하고 있죠. 여기가 바로 뭐예요? 무극성 공결합이에요. 그럼 혹시 여기도 무극성 공결합인가요? 여긴 아니에요. 왜?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전기음성도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요. 당연히 전자상 치우침이 일어나요. 그럼 이건 무극성 공결합이 아니에요. 그럼 수소수소는요? 서로 지금 공유결합 안 하고 있잖아요. 수소는 산소랑만, 산소는 수소랑도 하고, 산소랑도 하고, 여기 산소는 당연히 산소랑 수소랑 하고, 이 수소수소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나요? 라고 할 때는, 네, 산소산소 사이에 있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에타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에타인이다라고 할 때도 그림을 그리면 잘 보입니다. 탄소탄소, 양쪽에 수소수소. 가운데는 삼중 결합이 있어요. 여기 혹시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나요? 네. 근데 어디에 있어요? 수소 수소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바로 탄소 탄소 사이에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럼 만약에 같은 종류의 원자가 아니면 전기 음성도가 서로 다른데 그럼 동등하지 않은 이 공유 결합은 뭐라고 할까요? 바로 무극성에서 무만 빼주면 돼요. 그것을 극성 공유결합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극성 공유결합이다 라고 하는 건 전기음성도가 다른 두 원자 사이에서 공유결합이에요. 여기 수소, 탄소 서로 다르죠? 여기에서 수소랑 산소도 다르고요. 과산화수소 달랐죠?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는 부분적으로 전자상을 잡아당기게 돼요. 빼앗진 않아. 공유하고 있긴 해. 그래서 부분적인 음전하여. 음이온이란 뜻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음전하 뛴다. 여기에 전자가 많이 치우쳤어. 라는 의미고요. 반대로 작은 원자 부분에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된다. 라고 해서요. 이 델타가 바로 부분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라는 기호를 붙여줍니다. 연습해 볼까요? 수소랑 염소니까요. 염소 전기음성도가 크죠? 그러면 부분적으로 음전하는 염소 쪽으로 델타 마이너스, 반대로 작은 애는 델타 플러스. 다시 한번더 물이랑 여기 수소 산소 결합이 있었죠? 이럴 때는 여기 두개 사이에서 산소가 전기음성도 크네. 부분적으로 음전하. 그럼 수소 부분적으로 양전하. 여기에서는 메테인입니다. 탄소 가운데 수소, 수소, 수소, 수소가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해주고 얘네들 비교 모두 다 탄소랑 수소 비교했을 때 탄소 전기음성도가 크죠? 그럼 탄소가 부분적으로 음전하, 수소는 부분적으로 양전하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에서는 무극성 공유결합도 있었고 극성 공유결합도 있었고 에타인에서도 여기에서는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탄소랑 수소 사이에서는 바로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 있니? 무극성 공유결합 있니는요, 여러분들이 구조를 그려주고 있는가를 확인해줘야 돼요. 같은 종의 원자로 되어 있나, 서로 다른가,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는가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부분적으로 음전하, 양전하를 띄는 걸 통해서 전기음성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유니크 루트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 82쪽에 제가 우측에 아주 조그만하게 넣어놨는데요. 여기 X에서 Z는 질소, 산소, 플로린 중 하나입니다. 그때 여기 각 분자에서 부분적인 양전을 띠는 원자를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가려놨어요. 가려놨지만 찾을 수가 있는 게이 X라는 거는 딱 결합 한 번만 할수 있는 애예요. 그러면은 플로린과 산소, 질소에 대해서 일단은 플로린은 원자가 전자가 7이니까 한번더 결합하고 싶어 하는 애. 산소라는 거 원자가 전자 6이니까 두번 결합하고 싶어 하고, 질소라는 거 원자가 전자 5개니까 세개더 결합하고 싶어 하는 애죠. 전자가 세개더 필요해! 두개더 필요해! 하나 더 필요해!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 지금 하나만 결합했어요. 누굴까요? 얘는 플로린. 그럼 Y라는 애는 한 번, 두번 했어요. 누굴까요? 산소요. 그래서 플로린과 산소.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Y라는 거 산소. 그럼 이 Z는 하나, 둘, 세 개.

결합했는데요. 그럼 이 누구예요? 질소예요. 자, 질소, 질소, 여긴 산소. 여기 다시 X니까 플로린, 여기에서 질소, 여기에서는 플로린입니다. 그럼 이제 부분적인 양전하와 음전하 띠는 거를 우리가 구분할 때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 커진다. 그럼 여기에서 산소와 플로린을 비교해보자 라는 거예요. 산소랑 플로린 비교하면 플로린 전기 음성도 크네. 그러면 양전하 띠는 거 Y, 바로 산소야 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나에서는요, 질소랑 산소 비교하면 산소가 전기 음성도 크네. 그럼 부분적 양전하 띠는 건 Z, 질소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질소랑 플로린이죠? 누가 전기 음성도 커요? 플로린이죠? 그럼 부분적 양전하 띠는 거 Z, 질소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배운 내용을 통해서 무극성 공유결합, 그리고 극성 공유결합을 이 안에서 찾아보시고, 부분적으로 양전하 띠는 애, 음전하 띠는 애를요, 한번더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차근차근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유니크 블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로는 전기 음성도입니다. 전기 음성도가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 공유결합에 대한 정리가 잘 돼야지 다음 시간 배울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우리가 동등한 전기 음성도 결합이다, 무극성 공유결합, 서로 전기 음성도 다르네, 극성 공유결합이다라는 부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정신 안국선입니다. 수능 완성, 수능 안국선, 타원의 정의와 표현.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이니까 수능 완성 유형편의 두 번째 시간 타원이에요. 그렇죠? 타타타 타원. 타원도 2차 곡선 어차피 똑같아.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거 다를 게 없다. 폼을 쓸 때랑 똑같은데 기본 정의만 다르고 똑같은 흐름으로 흘러간다. 매번 얘기하는 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완성 지어 보자고요. 수능 완성 우리 유형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몇 쪽이야? 73쪽이요. 73쪽에는 타원의 정의 활용입니다. 타원의 정의부터 보자고요. 폼을 써는 고정된 한 점과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타원은 고정된 두 점에서 얘기를 하죠. 그림을 좀 우리가 예쁘게 좀 예쁘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기 좀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보조선을 먼저 그리고 출발합시다. 타원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찌그러진 원 정도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는 그냥 찌그러진 원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얘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 고정된 두 점이 있어서 그 고정된 두 점에 대해서 그 두 점까지에 이르는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 얘네들을 더했을 때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PF랑 PF'이랑 같으면은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라면은 그 녀석을 만족하는 점 P의 집합을 P의 모임을 타원이라고 부르자라고 했었어요. 이게 정의였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상수 뭐 k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는데 그냥 k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a라고 b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2를 붙여서 표현을 해서 2a로 표현을 했었어요. 얘가 이유가 있었죠.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했을 때 얘를 가지고 우리가 요두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초점이라고 불러줬었고 얘도 초점, 얘도 초점. 그다음 초점 두 개를 요렇게 이어서 그 녀석을 연장한 직선이 이 포물선, 아니, 타원과 포물선이 아니죠. 만나는 요네 개의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꼭지점이라고 불렀었고, 요 초점을, 이 꼭지점과 꼭지점을 이었을 때 요렇게 그려지는 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고, 장축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요렇게 초점의 수직이 등분선, 초점 두 개를 이은 연장선이 만났을 때요두 점, 이 타원과 만나는 두 점에서 이걸 장축, 그리고 초점 둘의 수직이 등분선이 이 타원과 만나는 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꼭요 녀석의 이 꼭지점 두 개를 이은 요 녀석을 우리가 단축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리고 단축과 장축이 만난 요 지점을 우리가 타원의 중심이라고 불렀었더랬죠. 용어들은 요 정도였어요. 그럼 용어들은 요 정도였었고, 여기서 이 녀석을 우리는 이제 뭐 하자? 좌표평면상에다가 올려놓자라는 거죠. 그러면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의 합, 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타원의 방정식을 얘기하려면은 고정된 점에 대한 데이터, f를 내가 c,0, f'을 마이너스 c,0, 고정된 점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르는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고 했으니, 그 합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내가 타원 위의 점 x, y에 대해서 이 x, y의 관계식을 열심히 모해서 PF의 길이 루트 x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 PF 프라임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대입해서 열심히 정리를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그 타원의 방정식이 뭐가 나오더라? a 제곱분의 x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 나오더라라는 거였었죠. 근데 여기서 내가 얘는 c, 0, 이 타원의 초점은 c라는 형태로 표현을 했었고 이 녀석의 길이 2의 1, PF랑 PF 프라임에 더한 요 녀석의 길은 A라는 녀석을 표현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B는 어디서 나왔느냐? 얘네를 가지고 출발해서 식을 계산하다가 중간에 적당하게 우리가 치환을 해주죠. 어떻게? B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서 지금 B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A의 제곱에서 C의 제곱을 빼준 걸로 치환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은 풀다 보면은 이 초점의 좌표를 주어진 상태에서 PF랑 PF'의 길이를 더한 요 녀석 2의 값을 주어진 상태에서 타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수도 있고 거꾸로 타원의 방정식을 구해놓은 상태에서 초점에 대한 C에 대한 데이터를 얻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C의 제곱은 A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뺀다라고 기억을 했었더랬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 2a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서 기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 여기서 이요 점, 요 지점도 내가 어디 위의 점? 타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더해주면은 2a가 될 텐데 좌우 대칭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테니 너의 길이는 너의 길이랑 같아. 따라서 이거 더하기 이거랑 이거 더하기 이거랑 같아.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가 2a인데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가 2a네. 요만큼의 길이가 2a구나. 바로 요 2a라고 하는 녀석은 장축의 길이와 같다라는 거죠. 장축의 길이. 그래서 우리가 이 타원을 보고서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뭐랑 같아?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 이거 더하기 이거가 요만큼의 길이랑 같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뭐? a.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가 a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꼭지점의 y좌표가 b,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b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게 주어지게 되면 꼭지점의 좌표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꼭지점의 좌표에 대한 데이터를 얻으면 역시 타원의 방정식을 얘기할 수가 있었겠죠.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하나 정도도, 우리가 포물선에서 뭐좀 기억할 만한 그림이 있었다. 타원에서는 기억할 만한 그림이 있느냐? 여기서 내가 요렇게, 이 초점에서 요 꼭지점을 이어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얘는 타원이 점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어주면은 좌우 대칭이 돼서 너랑 너랑 길이 같아요. 근데 이거 더하기 이것도 얼마야?
이 얘기가 되니까 요만큼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느냐? A가 돼버린다. 요만큼의 길이는 A가 돼버린다. 근데 요만큼의 길이는 B잖아. 요만큼의 길이는 C잖아. ABC가 요 직각삼각형 느낌도 볼수 있다 정도 그냥 눈에 담아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타원을 얘기해 줬을 때 초점 두 개가 X축 위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초점 두 개가 Y축 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얘기했더라? 타원 이렇게 길쭉하게 그려진다더라. 그럼 초점 F가 뭐 0, C가 되고 초점 F'을 0, -C라고 했을 때이 타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이때는 내가 PF랑 PF'을 쟤는 2A로 했는데 얘는 굳이 2B로 쓰죠. 2B로. 그럼 얘가 장축의 길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2B가 될 것이야. 여기가 B, 여기가 -B가 되겠죠? 이때 내가 px, y에 대해서 타원의 방정식을 열심히 만들어 봤더니 그때 뭐가 나오더라?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되고 abc의 관계가 여기서 c의 제곱 밑에다 씁시다. c의 제곱은 b의 제곱에서 a의 제곱을 빼준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포물선과의 좀 다른 포인트를 한번 보면은 포물선 때는 초점이 이렇게 있고 준선이 이렇게 있느냐, 초점이 이렇게 있고 준선이 이렇게 있느냐에 따라서 식의 폼 자체가 y제곱은 4px, x제곱은 4pi가 달랐어요. 근데 얘는 한번 봐요. 여기서 이때와 그리고 이때 봐요. 모양새가 똑같아요. 똑같다. 뭐예요? a제곱분 x제곱 더하기 b제곱분 y제곱은 1, a제곱분 x제곱 더하기 b제곱분 y제곱은 1,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냐? 여기서 c제곱의 양수 a가 얘가 더 크면 클대 작을 소. 갑자기 천점은? 여기서 얘는 b제곱이 a제곱보다 더 커요. 얘가 더 크고 클대 작을 소. 얘가 더 작으면 즉, 이 x제곱과 y제곱에 있는 분모에 있는 녀석이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타원이 좌우로 길쭉하게, 세로로 길쭉하게, 좀더 이게 직관적인 표현은 그렇고, 구체적인 설명은 초점이 y축 위에 있느냐, x축 위에 있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게 타원의 특징이었었죠. 앞에 포물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쌍곡선과 다른 타원의 좀 약간 독특한 점, 폼 자체는 똑같다. 이 값이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가 달라지는 것 뿐이었다라는 거죠. 달라지는 것 뿐? 달라지는 것이 조금 다른 두 친구랑은 좀 다른 녀석이었어요. 이게 기본 폼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해줘? 평행이동을 시도하겠죠.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럼 평행이동해 주게 되면은 초점에 잡혀, 꼭지점에 잡혀, 중심에 잡혀, 다 평행이동해서 따라 움직이면 되겠죠? 따라 이동을 하면 될 거예요. 그 녀석의 좌표를 구하는 건 우리에겐 일도 아닐 겁니다. 근데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녀석은 모름지기 변해야 안 변해요? 모양은 안 변해요. 장축의 길이가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단축의 길이가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 녀석의 길, 초점 둘 사이의 거리도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평행이동에 대해서 바뀌어 안 바뀌어? 거리는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행이동시켜 놓은 녀석의 타원을 얘기해 줄수 있어야 된다 정도까지 얘기를 해 준다라면은 타원의 방정식을 보고 초점을 구할 수 있고 초점과 장축의 길이를 가지고 내가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라면은 타원을 살 일은 다인 거죠. 그럼 타원도 포물선 때랑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 정의를 가지고 타원 이해 점에서 타원의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압이 일정하니까 그게 장축의 길이랑 같으니까 포물선 때랑 마찬가지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타원 위의 점이 한 초점까지 이어놨어. 시험지에 그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은 나머지 초점까지 무조건 이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아니면 뭐다? 불법이다.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여기 위의 점에서 여기까지 이어놨어. 그럼 나머지 초점까지 이어봐야 돼. 일단 그려봐야 돼. 왜? 그게 문제 푸는데 필요할 거거든. 알겠죠? 그것만 해준다라면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자연스럽게 눈에 보입니다.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알겠죠? 필수형 2번 보자고요. 2016 수능 6월 모의평가 그림과 같이 두 점, FF'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있어요. 값을 정확하게 안 줬어. 일단 C-C A로 줬어. 일단은 아유 알겠어. 그리고 두점 G, G'도 내가 정확한 값을 안 줬는데 1보다 크다라는 말을 했어요. 초점으로 하고
그리고 타원 C1의 두 꼭지점을 지난 타원 C2가 있다. 그러니까 느낌 보니까, 일단 그림의 느낌 보니까 초점 있고 타원이 있는데, 여기 꼭지점을 지나는 요런 타원이야? 아,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직선 FG가, FG가. 타원과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 P, F'P가 타원 C2랑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 Q, GP랑 PF랑 같고, 너랑 같고, GP랑 PF'을 더해서 2루트가 됐을 때 QG와 이거 더하기 이거를 구해달래요. 그림을 조금 더 크게 놓고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서 이거와 이거의 길이가 같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GP랑 PF'이랑 더해준 녀석이 얼마라고 그랬어? 2루트2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딱 보이는 게 너랑 같은데 이거 더하기 이거 2루트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가 뭐가 되는 거야? 2루트2가 되는 거야. 즉 문제에서 얘기한 GP 더하기 PF'이 2루트2인데 이 GP가 뭐랑 같다고 그랬어? PF랑 같다고 했으니 PF 더하기 PF'이 2루트2거든. 근데 얘는 타원 이의 점에서 타원의 초점까지 이은 거리 합이에요. 이 녀석이 뭐가 된다? 장축의 길이가 된다. 장길. 뭔가 이렇게 사극에 나올 이름 것 같아. 장길아. 아무튼간 장축의 길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초점까지 이은 거리 이 타원, 첫 번째 타원의 방정식을 봤더니 이렇게 주어졌거든. A제곱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에요. 여기서 지금 초점 두 개가 X축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요 녀석 여기에 있는 X좌표가 A거든. 근데 여기서 장축의 길이 2루트2라는 녀석이 뭐야? 두배 A가 되는 거야. A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루트2가 나와버렸어. A의 값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첫 번째 타원 C1은 2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걸 내가 알아버렸고, 그거에 따른 C,0의 저 C의 값도 계산할 수 있는 게 1이 아니라 y 제곱이죠. 2의 제곱 2분의 x 제곱 더하기 1분의 y 제곱이니까 c의 제곱은 2 빼기 1이 돼서 c의 값은 1이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지금 두 번째 타원도 여기 꼭지점이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요두 번째 타원은 C2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나누기 여기를 모르잖아. b 제곱은 1이라고 써봅시다. 그럼 내가 B제곱을 알아야 뭐 D를 구하든지 뭘 하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써놓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 QG 더하기 QG'이야. 그럼 QG와 QG'은 요두 번째 타원 C2 위의 점에서, 이 C2 위의 점에서 두 번째 타원의 초점까지 이어놓은 거거든.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QG 더하기 QG'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타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장축의 길이와 같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장축의 길이는 뭐가 된다? 2B가 되는 거다. 그럼 우리는 답을 내려면 뭐만 알면 돼? B의 값만 계산해 주면 돼. 그럼 이제 뭘안 써먹고 써먹었나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조건 써먹었거든. 너랑 같다라는 거 써먹어서 A까지 찾아냈거든. 근데 더 이상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게 조건이 있나 뭐가 없나 들여다봤어. 내가 너의 타원을 알고 있어. 너의 타원은 명확하게 내가 숫자 다 알고 있어. 그쵸? 2분의 x제곱 더하기 1분의 y제곱은 1. 그리고 여기서 내가 f의 x좌표도 알고 있어. 1,0. 근데 너랑 길이가 같다며. 그러면은 너의 x좌표가 1인데 너가 1대 1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은 닮음 삼각형이 보이죠? 1대 1 너는 여기에 중점 2분의 1이 되겠구나. 즉 뭐의 좌표를 알아? P의 x좌표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아내버린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OQG 더하기 QG'은 2B, B를 알면 되고 B를 알아내려면 여기에 x제곱에 붙어있는 2를 아니까 저 초점 점의 y좌표를 알면 되거든. 그럼 얘 y좌표를 구하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랑 길이 같으니까 p의 y좌표를 알면은 그거의 두 배가 g의 y좌표가 되겠네. p y좌표만 구하면 되겠네. 난 타원의 방정식을 아는데 p x좌표를 아는데 대입하면 되겠구나. 도형의 방정식을 활용해 주면 되겠죠. 그럼 대입을 해버리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x제곱은 2분의 1의 제곱인 4분의 1이죠. 플러스 y의 제곱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럼 여기서 y의 제곱은 8분의 7이니까 y는 2루트 2분의 루트 7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이 녀석이 누구야? P의 y좌표야.
그럼 p의 y좌표의 몇 배? 두 배가 되는 것이니까 g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는 이것의 두 배를 해주게 되면 y좌표가 0, 루트 2분의 루트 7이 되겠지요. 그럼 g의 y좌표, 초점의 y좌표라는 상태에서 요 타원의 방정식과 이 루트 2분의 루트 7 관계식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 녀석의 제곱은 2분의 7이라고 하는 녀석은 b의 제곱에서 2를 빼준 게 되겠죠? 그럼 b의 제곱은 2분의 11이 되겠죠? 그럼 b라는 녀석은 루트 2분의 루트 11이 되겠죠? b의 값을 찾아내기만 하면은 게임 끝이라고 그랬는데. 그쵸?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네? 너는 2에다가 루트 2분의 루트 11이지롱? 루트 약분해 버리면 루트 곱하니까 루트 22가 정답이 되겠지롱? 끝났지롱? 그쵸? 해서 주어진 조건을 보고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먼저 다 해본 거죠. 창축의 길이 얘기를 해봐야지. 그치? 이 타원이 예점에서 초점까지 이어놨는데 안할수 있겠어? 해서 A값이 먼저 나와서 해놓은 걸 나서 써놓고 나서 봤더니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네? 그럼 뭘더할수 있을까? 지금 여기서 내가 너의 좌표만 알면은 게임이 끝나는데 너의 좌표는 너의 좌표, Y좌표의 두 배야? 너의 Y좌표 되면 너의 Y좌표가 궁금해? 너의 Y좌표가 궁금해? 내가 타원의 방식을 대입하면 되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원도 그랬고 폼선도 그랬고 y좌표가 궁금한 상황이다? 그럼 그때 도형의 방정식을 적극적으로 써주라는 거예요. 선생님 2차 곡선 얘기할 때 선분의 길이의 포인트를 맞춰서 계산하는 거 쉽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도형의 방정식을 그냥 모르쇠 하시면은 안 된다. 특히 y좌표가 궁금한 상황 뭐 이렇게 옆으로 있을 때는 뭐 x좌표가 궁금한 상황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내가 도형의 방정식을 적극적으로 끌어다가 써줄 수가 있겠죠. 그쵸? 5번 문제로 넘어가 보자고요. 5번 문제로 넘어가면은 그림과 같이 타원 있어요. 타원의 x좌표가 양수인 초점 f, y좌표 양수인 꼭지점을 a라고 했어요. f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주었어요. 숫자로 다 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x좌표냐고 얘가 y좌표이잖니. x좌편이랑 y좌편 구하는 건 1도 아니잖니. x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y값이 3이 나와요. 여기에 좌표는 0,3이 된다더라. y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x의 값이 5가 나와요. f는 5,0가 된다더라. 그럼 우리가 초점의 좌표를 알고 이쪽 y축 위에 있는 꼭지점 a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값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에 대해서 b의 값에 해당하는 게 누구야? 3이 먼저 나와버린 거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저 A와 B와 요 초점 X좌표에 대해서 관계식이 어떻게 돼? 5의 제곱은 A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뺀다더라. B라는 녀석이 얼마더라? 3이더라. 그러면 A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더라? 25에다 굴려주면 34가 된다더라. 게임 끝났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A제곱과 B제곱을 더해주세요. A제곱에다가 B의 제곱을 더해주면 34에서 3의 제곱 9를 더해서 43이 되겠구나. 정답이 나왔구나. 됐죠? 그래서 가볍게 저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아는 상태에서 X좌표와 Y좌표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초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 찾아가지고 A, B의 그것의 값을 제곱을 해서 더한 거 가볍게 구할 수가 있겠죠? 5번 문제는 가볍게 그냥 너, 야, 타원의 방정식에서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B와 초점 X좌표에 대한 관계식 알고 있니? 그냥 그거 물어보는 게 다였어요. 그쵸? 가볍게 5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X좌표가 음수인 점 F를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은 여기다 F를 주고 여기를 F프라임으로 주는데 여기다 그림을 굳이 안 주고 저기를 F라고 불렀어. 여기부터 수상한 냄새가 나. 왜 너를 숨기고 있어? 너가 부끄러워? 왜? 여기 얘기해줘야지. 일단은 넘어가. 근데 이 타원 위에 제1사분면의 점 P에 대하여 PF랑 P5를 더했더니 11에 P의 y좌표를 구하여.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이것을 푸는 첫 번째 이야기. 여기서 이거를 보고서 우리는 머릿속에서 타원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갑자기 타원이에요? F라고 하는 고정된 점, O라고 하는 고정된 점, 여기까지의 거리 합이 10이야. 그러면 P는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불러줄 수가 있느냐? 여기와 여기를 두 초점으로 하고 장축의 길이, 이거 더하기 이거가 10이 되는 타원 위의 점이라고 P를 불러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타원이 많이 찌그러진 감자 같지만 타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 타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타원의 방정식을 구한다면 두 타원의 교점이 P니까 PY좌표니까 도형의 방정식으로 적극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타원

이러한 타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해버린 거죠. 그럼 요 타원의 방정식은 25분의 X제곱 플러스 25에서 4를 빼주게 되면은 루트 21. 그러면은 그거의 제곱, 그러니까 25에서 4를 빼주면 21. 루트 씌워주면은 여기가 루트 21이니까 21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이에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밀어버립니다. 그럼 저 타원의 방정식은 25분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1분의 Y의 제곱은 1이라고 하는 타원의 방정식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이 문제에서 세팅된 요 타원의 방정식이 25분의 X제곱 플러스 9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타원의 방정식이 역시 등장을 해요. 그럼 저기서 저 P라고 하는 녀석은 이두 타원 위의 교점이기 때문에 연립 방정식으로 끌고 가는데,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다가 21을 곱하고 여기다가 9를 곱해서 빼버리게 되면은 y 값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는 25분의 21의 x 플러스 2의 제곱에서 25분의 9의 x 제곱은 21에서 9를 빼니까 12가 될 것이고, 25를 넘겨버리게 되면 21x제곱에서 9를 빼버리니까 얼마? 12x제곱이 될 것이고, 그러면 4에다가 21을 곱하니까 84의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4에다가 21을 곱하니까 84가 될 것이고, 25를 곱해버리니까 12에다가 25를 곱해버리면 300이 되겠죠? 그럼 얘는 300을 이항시켜버리면 마이너스 216이 될 거예요. 그럼 12로 나눠버려. 그럼 x제곱 플러스 7x인가요? 그쵸? 그럼 12로 나눠버리면은 120에다가 96이 되니까 18인가요? 로 정리가 돼요.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뭐, 막 말도 안 되게 복잡하진 않았던 것 같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더니 x-2에 x 플러스 9로 인수분해가 돼. 그럼 여기서 얘가 플러스 5, 마이너스 5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저 p x좌표가 2가 된다라고 접근을 한 거예요. 험난한 길이었지만 답은 p x좌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p의 y좌표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 대입해주면 되겠죠. 얘나 얘, 아무거나. 난 여기다 대입을 할래. 그럼 여기다가 내가 대입을 해버리게 되면은 25분의 x의 제곱 플러스 9분의 y의 제곱은 1이 될 것이고, 이항시켜버리면은 9분의 y의 제곱은 25분의 21이 될 것이고, 이항시켜서 루트를 씌워버리게 되면은 y는 5분의 3 루트 21이라고 하는 1, 4분면 위의 점이니까 내가 나오게 되겠죠. 상당히 힘들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얘를 다르게 보자고요. 두 번째 솔루션 얘기했죠. 아까 얘기 문제 설명하면서 수상함을 느껴야 돼요. 타원 위의 점인데 한 초점까지만 이어놨잖아. 나머지 초점도 이어봐야지. 이거 안 하면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거 안 그리면 유죄. Guilty. 예. 여기서 지금 너의 x좌표가 마이너스 4, 너의 x좌표가 4라는 것까지는 알아냈어. 그런데 이거 더하기 이거가 10이라며 지금. 근데 지금 여기서 얘를 이렇게 이어놨으면 PF랑 PF 프라임을 더해줘도 10이란 말이지. 얘가 25, 얘가 꼭지점에 x좌표가 5니까. 어라? 너 더하기 너가 10, 너 더하기 너가 10, 너랑 같아. 그럼 너랑 같겠네. 얘랑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잖아.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중점에 떨어지잖아. 그럼 0이고 4니까 중점 x좌표, px좌표 2가 그냥 허무하게 나와버려요. 우리 뭐 했니? 뭐한 거니 나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뭘안 했어? 얘를 안 그려보니까 이런 상상을 못한 거죠. 그죠? 얘를 그리고 나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눈에 보인 거죠. 이거 더하기 이거가 10인데? 이거 더하기 이것도 10이라며? 그럼 너랑 같잖아.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쵸? 그거라고요.
안 그리면 안 보여요. 안 그리면 안 보여.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수학자 오일러는 두 눈의 시력을 먼 뒤에도, 시력을 잃은 뒤에도 수많은 논문을 암산을 통해서 저술했어요. 우린 오일러가 아니에요. 암산을 안 돼요. 써봐야 되고, 그려봐야 되고, 수학 시험 볼땐 팔이 아플 정도로 계속 이것저것 해봐야 되는데, 그 이것저것 해보는 그

스타트 첫 단추가 이 차곡선은 정해져 있다고요. 이어보라고요. 이어보고 나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자연스럽게 보이죠. 그럼 문제가 손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해서 얘 x좌표를 2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이 타원의 반추하니까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그냥 y좌표가 띵 나와버리겠죠. 선생님, 그러면은 이 풀이는 전적으로 쓸모가 없는 풀이고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주려고 이렇게 풀으셨군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생각한다면은 오산이에요. 얘도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 계산은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 이첫 번째 풀이에서 얘기하고 싶은 의미는 요거. 얘를 만들어내기 전에 그 발상. 즉, 이 식을 보고서, 이 식을 보고서, PF에서 PF랑 PO를 더해서 10이 되었어. 그러면 얘네 둘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위에 있는 점이구나라는 발상을 떠올리는 거는 되게 좋은 시도였어요. 그거는 2차 곡선에서 좀 어려운 문제에서 사용되는 어떤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 수능특강을 공부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나요? 올해 우리 2027 수능특강에 타원의 레벨 3의 첫 번째 문제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문제가 이 기본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상수면은 타원의 점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내가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그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어떤 숫자가 딱 나왔어? 얘는 그러면은 타원의 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는 할수 있어야 돼요. 그 발상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어려운 문제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선분의 길이 합이 10이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를 초점으로는 타원의 점이라고 할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해서 첫 번째 풀이도 그것 때문에 그런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풀이었어요. 그래서 6번 문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7번. 그림과 같이 0보다 크고 k가 4보다 작은 상수 k에 대하여 초점이 f'F', 타원 이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점 f'F'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원 f'F'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줬거든. 여기가 k란 얘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k란 얘기야. F랑 F'의 X좌표를 안다는 얘기야. 초점 X좌표가 K로 표현된다는 얘기야. 근데 타원의 반응식이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 타원의 초점은 K의 제곱은, 타원의 초점 K의 제곱은 얘가 X축에 초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누구? 16에서 여기에 있는 누구? K의 제곱을 빼주게 되겠죠? 그럼 내가 두 배의 k의 제곱이 16이 되겠죠? 2로 나눠버리면 k의 값이 뭐가 된다? 2루트 2가 된다. 2로 나눠주고 루트 씌워버리면 k의 값이 나와버렸어요. 아, 이 원의 지름의 양끝점 초점 x좌표가 k가 원의 방정식을 아는 상태에서 초점 x좌표를 표현하고 그걸 가지고 k값까지 여기서 다이렉트를 일단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타원 2의 1사분면 2의 점 p에 대하여 pf'이 원과 만나는 점 q. f' 아닌 점을 q라고 불렀을 때 qf' 5라고 합니다. pf'f의 넓이를 계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k의 값을 2루트 2라고 찾아냈습니다. k, 너 2루트 2가 되어라. 그럼 요 상태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초점 f'과 타원의 점 p를 이어서 이렇게 여기 만나는 점 q라고 불렀어요. qf' 우리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더라? qf'을 5라고 불렀더라. 그럼 여기서 내가 길이 아는 거 써봐. 너의 길이가 5야? 너의 길이가 5야. 그리고 F의 X좌표가 2루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루트의 두 배인 4루트 2가 될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뭘 그려보고 써보고 해야 된다고. 이 문제에서 뭘 해봐야 될까요? 얘가 지름이잖니. 얘가 원 위의 점이잖니. 그러면 지름에 대한 원 주각을 얘기해 줄수 있기 때문에 q랑 f를 이으면 직각이다라는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5에다 4루트이니까 피타고라스 피타 피타 너의 길이가 qf의 길이가 표현되지 않을까? 그럼 4루트의

QF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루트 속에 4루트 2의 제곱 얼마예요? 32예요. 5의 제곱 얼마예요? 25예요. QF의 길이가 루트 7로 딱 나와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엔 또뭐 해야 될까? 뭘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지금 이 타원 위의 점이고 초점을 이어놨어. 타원 위의 점이고 초점을 이어놨어. P의 좌표를 A, 뭐 P,Q를 잡아가지고 아니죠? 여기서 초점까지의 거리에 대한 뭔가 길이를 변수로, 미지수로 하는 세팅을 내가 해주고 출발해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PF의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내가 모르니까 너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불러보자. 그러면 여기서 F'까지의 길이는 이거 더하기 이거가 장축의 길이랑 같은데 얘가 16분 X좌표니까 여기에 꼭지점 X좌표가 4가 될 것이고 그럼 장축의 길이는 8이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PF' 더하기 PF가 8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PF'의 길이는 뭐가 된다? 8에서 L을 빼주게 된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내가 8에서 L을 빼준 거고 여기에 길이 QF' 오니까 요만큼 PQ의 길이는 8-L에서 5를 추가로 빼준 3-L이 되겠죠. 왜? 여기서 지금 이쪽 직각삼각형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아직 안 써먹었거든. L이고 3-L이고 루트 7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L의 값이 계산이 될것 같거든. 풀면 되겠거든. 해서 빗변의 길이인 PF, L의 제곱에서 L의 제곱은 누구? PQ의 길이 누구? 3-L의 제곱에다가 QF의 길이 루트 7의 제곱을 더해준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우변은 9-6L에다가 플러스 L의 제곱에다 플러스 7이 뭐 L의 제곱이 되면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항시켜버리면 6L은 16이 될 것이고 L이라는 녀석은 3분의 8로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누구였어? PF'F의 넓이였어. PF'F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2분의 AB 사인 세타를 쓸 거냐?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할 거냐? 뭐가 더 구하기가 수월한가? 아까 수선의 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루트 7인 거 알잖아. 너를 높이로 써먹으면 되겠지. 너를 높이로 써먹으면 너가 밑변이 되면 되겠지. PF'을 밑변으로 갖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PF'의 길이는 8-L이었어요. 3분의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루트 7이 되겠죠? 3분의 3, 8에 24. 38에 24에서 8을 빼니까 3분의 16인가요? 그쵸? 그럼 그 녀석을 이 앞에 있는 2가 약분이 되면서 너란 녀석은 3분의 8 루트 7로 넓이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됐죠? 그쵸? 여기서 지금 얘기했던 거, 내가 뭘 해야 될까? 도형 문제에서 이 도형이 나오면 이거라고, 이 도형이 나오면 이거라고, 이런 것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2차 곡선에서는 뭐다? 정의를 이용할 수 있게끔. 포물선에서는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 준선까지 이어봐라. 타원에서는 양꼭지점까지 이어봐라. 원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지름이 있으면, 원위의 점은 원주각이 이게 90도 만들어지니까 직각삼각형이 등장한다. 직각삼각형 너무 좋은 친구거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도 쓸 수도 있죠. 삼각비를 쓰기도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위에 점이 있고 너가 지름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이거 이어서 직각을 그려봐야죠. 뭘 해야 될지가 정해져 있는 도형들 중에 하나라고요. 그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원이 있고 접선이 있으면 중심에서 이어봐라. 직각으로 만나고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될 거다. 얘가 이렇게 잘린다. 역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려봐라. 이게 둘이 길이가 같고 요 삼각형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수 있을 거다. 이런 것들. 그냥 늘 하던 거 그대로 해봤더니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고 그냥 그 흐름대로 그려져 있는 그림을 그냥 길을 따라가기만 하니까 그냥 답이 나와버린 거죠. 그쵸? 너의 길이 알았어. 높이 알았어. 게임 끝났어. 그렇게 우리가 타원, 원 같이 섞여서 나온 문제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X 플러스 Y 제곱은 K 제곱이라고 하는 저 녀석을 주면서 내가 K 값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더랬죠. 그렇게 7번 문제도 해결해 봤어요. 오늘의 마지막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요. 이번에는 타원이 이렇게 위아래로 길쭉하게 나왔어요. 타원을 위아래로 길쭉하게 주고서 그림과 같이 2.5 그리고 F는 0,C 얘를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에요. 2.A 3,0 마이너스 3,

마제로를 지난다. 그때 FBA의 둘레 길이가 16일 때 F랑 B를 지나는 직선이 타원과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 P에 대하여 PF의 길이를 계산해 달래요. 지금 얘네가 3,0와 마이너스 3,0라는 얘기를 했고요. 어떤 삼각형? FBA. 요 녀석의 둘레의 길이가 16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요 녀석의 길이가 눈에 보이거든. 얼마? 6이에요.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 10이잖아. 근데 타원이 지금 두 초점이 Y축 위에 요렇게 있어. 그럼 기본적으로 타원이 이렇게 있는 녀석의 초점이 둘다 초점이 Y축에 있다라는 것은 얘가 Y축의 방향으로만 평행 이동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타원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 형태를 가지니까 얘가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한다 한들 좌우 대칭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좌우 대칭이에요. 그럼 그대로 좌우 대칭이니까 FB랑 FA의 길이가 같거든. 근데 둘레가 16인데 너가 6이야. 이거 더하기 이거가 10이야. 그럼 너의 길이가 5가 나오고 너의 길이가 5가 나오는 것이 정리가 되지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너네가 초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너네가. 그럼 초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지금 타원 위의 점이잖아. 타원 위의 점에서 초점을 잇고 타원 위의 점을 초점을 잇었어. 이거와 이거를 더해준 게 뭐야? 장축의 길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는 타원이 아니라 평행 이동한다 하더라도 타원의 점에서 초점 두 개를 이어서 더하면 얘가 장축이 되는 길이가 같아지는 거는 변함이 없거든. 근데 너의 길이가 6인데 역시 좌우 대칭이니까 얼마씩으로 쪼개져? 3, 3으로 쪼개지면서 이거 더하기 이거가 뭐가 돼? 8이 돼 버려. 장축의 길이가 8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냈어요. 그런 데다가 3과 5가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피타. 피타고라스 공식을 쓸수 있겠죠? 너의 길이가 얼마야? 4가 된다라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은 초점 두개 사이의 거리가 4라는 것도 찾아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첫 번째 방법. 타원의 방정식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여기서 왜 PF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PF가 0,4거든. 그럼 P의 좌표만 알면 PF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저 타원은 장축의 길이가 얼마? 8이 되고, 그럼 여기에 y좌표가 4가 되고, 초점 사이의 거리가 4니까, 초점의 y좌표가 2가 되니까, 타원의 방정식은 여기 제곱은 4의 제곱 16에서 4를 빼니까, 루트 12, 2루트 3 해서 12분의 x제곱 플러스 16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을, 얘가 지금 중심이 어디에 있어? 0,2에 있단 말이지.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들어 올려주게 되면 얘가 원점으로 간단 말이죠. 저 타원의 방정식은 12분의 x제곱 플러스 16분의 y-2의 제곱은 1이라는 타원의 방정식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P의 좌표를 찾아주기 위해서 저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3, 4예요. 기울기가 얼마야? y는 3분의 4의 뭐 x 그리고 y 절편이 4니까 3분의 4x 더하기 4라고 그냥 써 버리면 되겠죠? 그럼 저 P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 그럼 12분의 x 제곱 플러스 16분의 y 자리에 얘를 대입하면은 3분의 4x 더하기 4에서 1을 빼주면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은 1이 된다더라. 12와 16의 최소 공배수 48을 곱해주게 되면은 4배의 x의 제곱에 플러스 3배의 요 녀석 제곱해주면은 9분의 16x 제곱 플러스 3분의 4의 8의 2배 되면 16의 x 더하기 4. 48을 곱해줬으니까 우변에 48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저렇게 우리가 x 값을 얘기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줬다라고 한다면은 정리해 주는 거예요. 4로 나눠 주면서 갈까요? 계산은 편하게 4로 나눠 4 남죠. 4로 나눠 4 남죠. 4로 남아 1 남죠. 4로 나누면은 12만 남아요. 그 여기서 3을 전개를 해버려. 그럼 x제곱 더하기 3분의 1 x제곱 플러스 3을 전개해버리면은 4x 플러스 3은 12가 돼버려. 3분의
4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9는 제로가 돼버려. 그럼 여기서 얘는 4x 제곱 플러스 34 12x 마이너스 93 27 이퀄 제로가 돼버려요. 그쵸?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가 3분의 4였었죠? 3분의 4였었죠? 그럼 여기 얘가 3분의 4가 아니라 3분의 7이니까 여기서 7x제곱이 와요. 여기서 인수분 어떻게 할까? 교점 x좌표 하나 이미 알거든, 사실. 마이너스 3. 그럼 7에다가 1에다가 마이너스 3을 나오기 위해서 플러스 3, 마이너스 9를 해봤더니 7, 3, 21에 딱 되네. 그럼 얘는 7x 마이너스 9에다가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저 P의 x좌표가 7분의 9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럼 P x좌표가 7분의 9면은 y좌표는 7분의 9, 3분의 4 곱하기 7분의 9에다가 4를 더해준 거야. 약분해버리면 3, 7분의 12 더하기 4요. 7분의 12 더하기 4. 굳이 왜 통분을 안 하냐? 어차피 F와 P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F가 0,4잖아. 그럼 얘와 y좌표의 차가 4니까 어차피 4는 사라질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PF의 길이를 편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PF의 길이를 구해라. 루트 속에 7분의 9의 제곱 플러스 얘와 4의 차는 7분의 12의 제곱. 분모에 있는 7은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분자는 9의 제곱 더하기 12제곱은 3대 4대 5, 15가 되겠네. 우리가 PF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겠죠. 조금 번거롭지만 도형의 방정식으로 x좌표, y좌표를 찾아서 PF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치만 다르게 접근을 하자고. 저렇게도 할수 있겠지만 좀더 시간을 단축해 볼수 있을까? 혹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까? 안한거뭐 있다고 그랬지? 평행이동했다 하더라도 너는 타원이의 점이잖아. 초점을 이어놨잖아. 타원이의 점에서 초점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아까 장축의 길이 뭐라고 그랬어? 8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내가 너의 길이가 궁금한 거였는데 너의 길을 L이라고 둔다면은 너와 너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돼. 그럼 너에다가 뭘 대입해? 8-L을 대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FB의 길이가 얼마? 5가 되고 너의 길이가 얼마? 3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겠다. 왜? 이쪽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세타라고 불러준다면 코사인 세타가 손쉽게 나오는 게 보였거든요. 얼마라고? 5분의 3이라고. 그럼 PB5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8-L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에다가 L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3에다가 L 플러스 5에다가 코사인 세타 5분의 3을 곱해주는 꼴이 되겠죠. 그럼 8, 8에 64, 마이너스 16L에다가 플러스 L의 제곱에다가 이 녀석은 9 플러스 L의 제곱에다가 25, 10L 쓸까요? 플러스 25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3, 3, 2, 9, 2, 18에다가 L 플러스 5로 정리가 되겠죠. L제곱 하나 나눠주고, 16L을 이쪽으로 이항시켜버리고, 여기 있는 녀석들, L은 L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다 이항을 시켜버려. 그럼 여기서 16L 이항시켜버리면은 16L 더하기 10L. 여기서 요렇게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5분의 18L. 우변으로 이항시킨 녀석을 여기다 썼어요. 상수 파트는 반대로 좌변으로 이항시킨 녀석을 여기다 써주면은 64에서 9에서 25를 빼주고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8이 더해서 플러스 18이 되겠지요? 그럼 여기서 얘가 34를 빼준 거죠. 34를 빼준 다음에 18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16이죠? 그럼 마이너스 16 해준 우변은 48이 될 것이고 얘가 26이니까 5분의 130L이에요. 거기서 5분의 18L을 빼니까 5분의 112의 L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L이라는 녀석은 112분의 5 곱하기 48이 될 것이고, 4로 먼저 나눠주면은 12가 되겠죠? 4로 나눠주면은 4, 2, 8, 4, 8에 32. 4로 한번더 나눠주면은 7이 될 것이고, 4로 한번 나눠주면 3이 되겠네요. 7분의 15라는 답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아까
각각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타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계산이 나는 이게 조금은 더, 물론 이것도 계산.

0: 계산이 아주 쉽진 않았지만 적어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왜? 여기서 2차 곡선에서 우리 기아러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뭐다? 선분의 길이에 대한 관계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게좀더 유리한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뭐풀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도형의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는 것들은 수학 1, 수학 2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었거든. 기하 시간에는 기하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풀게끔 그 출제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어보고 그 선분의 길이에 대해서 뭐 탈음, 뭐 합동, 피타고라스, 삼각비,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타원도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그쵸? 쌍곡선이라고 다를 게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이 흘러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알겠죠?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물리학 1을 함께 공부할 꽃보다 물리 김유경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강좌에서 선생님과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OT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시간이 중요한 수험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OT 숙지하시고 선생님이랑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숙지되어 있다라면 가정하에 바로 실전 모의고사 1회 1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항부터 보면은 지금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A, B, C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례이냐? 전자레인지, 암치료기, 의료기구, 소독기라고 제시되어 있어서 전자기파의 분류와 이용과 관련된 문항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를 읽지 않고 빠르게 A, B, C에 해당하는 전자기파가 무엇인지 체크를 하고 각 전자기파 별로 진동수 그리고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면 기억니은 D급 보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하는 문항인데 함께 읽어보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전자기파 ABC가 이용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감마선, 자외선, 마이크로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보았을 때 A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바로 마이크로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B 같은 경우 암치료기라고 했기 때문에 감마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C 같은 경우 의료기구 소독기라고 했으니까 자외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 외에도 우리가 보기를 체크하기 전에 다른 전자기파도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우선 진동수 혹은 파동의 파장의 길이별로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는 파동, 전자기파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진동수라는 것에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바로 이 전자기파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파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진공에서 빛,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파장이 파동이 선생님 말 실수했죠. 진동수라는 것이 왼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선생님 쪽으로 올수록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옆에 쓸게요. 왜인지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전자기파의 속력은 C로 일정하고 이 값은 진동수와 파장의 곱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왼쪽에서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진동수 그리고 에너지가 큰 전자기파를 우리는 감마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X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자외선, 그리고 가시광선, 그리고 적외선. 자, 그리고 바로 마이크로파, 그리고 바로 선생님이 잠깐 까먹은 라디오파.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왼쪽부터 감마선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암 치료에 이동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X선 같은 경우는 공항 검색대, 그리고 인체를 투과하는 의료 장비에 이용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을 태울 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독기에 이용된다라고 할수 있고,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파동으로 광학 현미경에 이용된다라고 할수 있고, 적외선은 적외선 체온계, 처럼 열을 측정하는 기구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 라디오파는 통신에 이용된다라고 해서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갖고 있어야 할 개념은 전자기파의 분류, 그리고 분류된 이 전자기파의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바탕으로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 A는 자외선이다 라고 하는데 자외선이라는 것은 뒤에서 C라고 선생님이 써놨기 때문에 기억은 오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니은, 진공에서 파장은 C가 B보다 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외선은 감마선보다 파장이 긴 것이 맞기 때문에 니은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B는 주로 뼈 사진을 찍는데 이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B가 아니라 아래 선생님이 썼던 것처럼 누구? 바로 X선이 뼈 사진을 찍는데 이용된다라고 돼야 돼서 디귿이 오답이 되고 1번 문항의 정답은 2번에 있는 니은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되는 문항이고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하는 문항이니까 반드시 아래 선생님이 한번 체크해 준것 외우고 외우기만 하면 풀수 있으니까 꼭 잡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정답 체크되었으면 바로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항은 지금 가나다 그림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을 볼 때, 가 A, B, 그리고 나는 A와 B가 따로 운동을 하고 있고, 다는 A, 그리고 BC가 함께 운동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A만, 그리고 BC가 따로. 자,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우리는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문항 한번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각각 m, 3인 물체 A와 B가 용수철을 압축한 후 실로 연결되어 속력 V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림 나는 가에서 실을 끊은 후 A와 B가 각각의 운동량의 크기가 P, 그리고 4P인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자, 그림 다는 B가 정지해 있던 물체 C와 충돌한 후한 덩어리가 되어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B와 C가 충돌한 후 A와 B 사이의 간격은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가장 처음에 문제를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가나 다 상황에서 지금 마찰 공기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에서 나에서 다에서 물체의 총 운동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게 보존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B와 C는 그림에서처럼 한 물체로 이동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 물체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B와 C가 함께 움직인다. 움직임을 같이 한다. B와 C의 속력이 같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운동 방향 당연히 같아야 되니까 사실 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가 더 있어요. A와 B가 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이가 무엇이냐? A가 보았을 때 B와 AB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것은 A가 볼때 속력이 계속 0으로 생각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은 A가 바라본 B의 속도가 0, 즉 상대 속도의 크기가 0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바꾸어 얘기하면 A의 속도와 B의 속도가 다의 상황에서 같다라는 걸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이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 물체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B와 만약에 C의 속도가 VC다라고 얘기하면 C의 속도까지 모두 같은 상황이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까지 기억하고 운동량 보존 법칙 하나다 각각 써보도록 할게요. 자, 하단에 쓰면 가에서 A와 B의 총 운동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의 총 운동량은 A와 B의 총 질량 몇? 4M. 그리고 함께 V라고 하는 속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V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에서도 총 운동량의 크기는 몇이다? 속도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A와 B의 각각의 운동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모두 더한 P 플러스 4P라고 하는 이 값, 총 5P라고 하는 값이 나에서의 운동량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에서의 운동량은 알 수가 없지만 가나 다로 가는 이 과정에서 운동량은 보존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세 개의 값은 모두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에서 다로 가면서 A라고 하는 물체는 운동량 P로 자신의 속도로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변함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B라고 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4P라고 하는 이 운동량을 다로 갔을 때 B가 C와 나눴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질량이 M인 물체가 이 VA, VB, VC의 속력을 그냥 V'이라고 놓았을 때 V'이라는 속력으로 이동을 할때 갖고 있는 운동량을 P였다라고 얘기하면 B라고 하는 질량이 3M인 물체가 같은 V'이라고 하는 속력으로 이동을 했을 때 B의 운동량의 크기는 3P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4P라고 하는 운동량을 B와 C가 나누어 가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다에서 C가 갖고 있는 운동량의 크기가 P가 될 것이고 그리고 C의 속력 역시 V'이 되기 때문에 C의 질량은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과 주어진 힌트를 적용하여 M이라고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기억 니은 디귿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 나에서 B의 속력은 EV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구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아래 쓴 운동량 보존 법칙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에서 A의 운동량은 P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M과 V로 표현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위의 두식을 이용해보도록 할게요. OP라고 하는 값은 4MV라고 쓸수 있고 P라고 하는 값은 5분의 4MV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은 나에서 A의 질량 M, 여기에 A의 속도, 나, 다가 동일하기 때문에 V'이라고 쓴다면 V'이라고 하는 이 값은 그대로 5분의 4V가 되어야 돼서 기억에 EV가 아니라 5분의 4V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오답이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보도록 할게요. B와 C가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5분의 4MV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았을 때 이걸 하나하나 구해낸다? 바로 1분을 쓰겠다는 얘기야. 1분을 여기서 쓴다? 마지막 4페이지에 나의 시간을 여기다 할애해서 나의 정답률을 좀 낮추겠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B가 누구랑 충돌을 했을까? 자, 그렇다면 충돌을 한두 물체의 충격량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바꿔서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B와 C가 충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C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라고 쓸수 있어요. 자, 그럼 C가 받은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같다?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쓸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에서 B와 C가 충돌하기 전 C는 정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C의 처음 운동량의 크기는 0이 되어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결국 C의 나중 운동량의 크기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B의 처음 운동량에서 B의 나중 운동량의 차이로 충격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C의 현재, 바로 나중 운동량을 그대로 구해내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할 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값은 뭐가 돼? 위에서 구한 것처럼 P라고 얘기했었고, P라고 하는 값은 바로 아까 가와 나에서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5분의 4mv라고 찾아냈기 때문에
바로 니은은 정답이라고 체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디귿. 씨의 질량은 M이다 라고 했는데 가장 처음 우리가 씨의 질량은 M이라고 구현했으니까 그대로 디귿도 정답이라고 체크하면 이번 문항은 정답이 4번에 있는 니은 디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문제의 보기 배열이 생각하는 과정의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만약 문제를 내가 교과서적인 풀이로 정석대로 풀었다라고 얘기하면 가와 나의 운동량을 비교를 해서 B의 속도를 구하고 그리고 B와 C가 충돌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니은과 디귿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주어진 힌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캐치를 해내면 역으로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계산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면서 해야 될 것은 어떤 힌트를 뽑아낼 것이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문제를 풀면서 보았던 속도 비교하는 것, 그리고 운동량 보존 체크하는 것 이용해서 한 번 더 풀어보고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자성체와 관계되어 있는 문항인데 문제를 읽기 전에 또 봐야 될 것이 가, 나, 다 중에 나를 봐야 돼요. 자, 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을 했기 때문에, 노출됐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나만 잠깐 보고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를 보면 자성체의 종류는 알 수 없지만 이 자성체를 구리관을 통과시켜 떨어뜨린다라고 할 거예요. 자, 구리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균이란 자기장에서 꺼낸 A 또는 B에 강자성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A 또는 B는 자성 역할을 할 것이고 전류가 잘 흐르는 이 구리관은 도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선을 자석이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 도선에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를 만드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구리관이 자석, 쉽게 말하면 강자성체의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유낙하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나에서 판별할 것은 A 또는 B에 강자성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 낙하 시간을 이용하여 강자성체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읽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린 가와 같이 균일한 자기장에서 크기와 모양이 같은 물체 ABC를 자기화시킨다. 그린 나는 가에서 AB를 꺼내어 동일한 구리관 위에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구리관을 큰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A가 B보다 짧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A는 지금 구리관 위에 같은 높이에 가만히 놓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바로 자유낙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다라고 하는 것은 자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것은 이 B라고 하는 물체가 구리관의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구리관에 의해 B에 낙하하는 이 운동이 방해를 받아서 걸린 시간이 더 길어졌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B는 자연스럽게 강자성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림 다와 같이 가에서 C를 꺼내어 강한 자석 위에 놓았더니 C가 떠있다. 자, C가 떠있다라는 것은 자석과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무엇이다? 밀어내는 청력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청력, 배척하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바로 C가 반자성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결정하고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이렇다면 A는 자연스럽게 상자성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 문항 역시 사실 1번처럼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개념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옆에 각각의 자성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자성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상자성체라는 것이 있고 반자성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조금 있어요. 자, 첫 번째 강자성체 같은 경우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기구역이 있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강자성

성체만 자기 구역이 있고 상자 성체, 방자 성체는 자기 구역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 구역이 있다라는 것은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꺼냈을 때 자기적인 성질, 이 자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자기 구역이 존재하는 강자 성체만 자성을 유지할 수 있고 상자 성체와 반자 성체의 경우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꺼내었을 때 즉시 자성을 잃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자기와의 방향을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자기와의 방향을 논한다라는 의미는 인력이냐, 청력이냐라는 것을 얘기해요. 쉽게 생각해서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자기와의 방향이 외부와 같은 방향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자, 그때 상자 성체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자 선생님 조금 전에 말 잘못했죠? 강자 성체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자 성체 역시 자기와의 방향이 외부와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 되어서 자석과 인력이 작용한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반자 성체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석을 가까이 하면 청력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내용을 바탕으로 다에서 자석과 씨 사이에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반자 성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시만 몇개 보도록 할게요. 자, 강제 성체에 해당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철과 니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자 성체에 해당하는 것은 종이,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반자 성체에 해당하는 것이 구리, 유리, 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표딱 외우고 문제를 푼다면 우리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역시 잠깐 정지하고 옆에 쓰고 만약에 못 외웠다면 외우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정리가 끝났으니까 보기 기억니은 디귿 함께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에서 A는 균일한 자기적 영역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선생님이 표를 그렸던 것처럼 이 A 대신에 바꾸어도 맞는 말은 B로 바꾸어도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니은 볼게요. 나에서 B가 구리관을 통과할 때 구리관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 자, 선생님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디귿 볼게요. 가에서 A와 C를 꺼내어 가까이 하면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썼던 표한두 번째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유지하느냐를 생각해 보자란 얘기예요. 자, 자기장을 유지해야 자석처럼 역할을 해서 서로 힘이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A는 상자 성체, C는 반자 성체라고 해서 자기 구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화된 상황을,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돌멩이 두개 놓은 것과 같은 효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이 디귿 보기는 오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바꾸면 맞는 보기로 바꿔줄 수 있느냐? A 대신에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기 구역이 존재하는 B로 바꾸어 준다면 B가 자성 역할을 하여 C와 청력이 작용하여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을 작용한다라고 하면 말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디귿 고쳐주고 기억에 A 대신 B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고 정답 3번 기억니은 체크하고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핵 반응식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핵융합 혹은 핵 분열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바로 문제 한줄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가와 나의 경우를 봤을 때 모두 핵융합 반응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와 나처럼 지금 핵융합 반응을 했을 때 에너지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 후에 총 질량의 합이 줄어들면서 질량 결손이 되어서 그만큼 에너지가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가의 핵 반응식을 이용해서 기억에 들어갈 원자 핵을 찾고 이 원자 핵을 이용해서 나에서 반응 후에 수소 원자핵 앞에 이 개수에 해당하는 A를 찾으면 바로 보기 기억니은 디귿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의 원자핵을 편의상 지금부터 X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X의 원자 번호를 소문자 X, 그리고 지금 위에 들어갈 질량수를 Y라고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반응 전후의 총 전하량이 보존이 되고 반응 전후의 총 질량수가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에서 반응 전총 질량수 2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 값이 Y 플러스 1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Y에 해당하는 값은 바로 3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전하량 보존 이용해서 1 플러스 1은 X 플러스 0이 되기 때문에 X는 몇이 된다? 그대로 2가 된다라고 되겠죠? 자, 그럼 이두 가지가 이용해서 우리가 바로 X라고 하는 원자핵은 원자번호 2, 질량수 3에 해당하는 헬륨 원자핵이라고 써낼 수 있어요. 자, 그럼 나라고 하는 반응은 두 개의 헬륨 원자핵, 질량수가 3인 헬륨 원자핵이 핵융합 반응을 하여 질량수 4의 헬륨 원자핵 하나, 그리고 지금 수소 원자핵이 A개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건 역시 위와 동일하게 질량수 보존, 전하량 보존 이용해서 구한다면, 자, 2개 곱하기 3이라고 하는 이 값이 4 플러스 A 곱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A라고 하는 값은 2라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기역, 니은, 디귿 보도록 할게요. 기역. 중성자 수는 기역과 지금 중수소가 같다라고 합니다. 자, 중성자 수는 바로 질량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이 기역, 질량수 보도록 할게요. 질량수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라고 할수 있겠죠. 양성자 수는 아래에 있는 원자 번호, 바로 전하량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2 플러스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역의 중성자의 개수는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수소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아래 과정으로 구한다면 어떻게 구해줘, 얘들아? 양성자 수가 바로 원자 번호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성자 수가 1이 되어서 지금 기역과 중수소는 중성자의 개수가 같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에 A는 2이다라고 하는 것을 위에서 구해냈기 때문에 그대로 정답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디귿 같은 경우는 빈출되는 지금 정답 보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가에서 두 개의 중수소 질량, 중수소 원자핵의 질량의 합은 기역과 중성자의 질량의 합보다 크다. 이게 바로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디귿은 항상 맞는 보기라고 체크를 해줘야 돼서 4번 문항 정답은 그대로 기역년 디귿 해당하는 5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한장 넘어가서 5번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항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1, 2, 3번에 나와도 될 운동의 분류와 관계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읽어보고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공면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구간 1, 2, 3은 각각 가속도 운동. 자, 그리고 2는 등 속도 운동. 자, 그리고 마지막은 포물선 운동. 이라고 한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해봅시다. 자, 우선 구간 2부터 보도록 할게요. 등속도 운동한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량이 없다.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가속도의 크기가 0인 운동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물체는 변화가 없죠?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에 해당하는 힘이라고 하는 값 역시 그대로 0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수평으로 딱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물체가 운동하는 곳은 바로 지구 위잖아,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 물체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표기한 것처럼 중력과 속도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운동이 포물선 운동이다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언제나 연직 아래 방향으로 방향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가 g, 중력과 속도로 일정한 운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포물선 운동은 바로 등가속도 운동을 뜻한다란 얘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기역, 니은, 디귿 보겠습니다.
기억. 이래서 물체의 평균 속력은

평균속 도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자, 평균속력이라고 제시된 이 물리량은 시간분에 이동한 거리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평균속도라고 하는 물리량은 시간분에 변한 위치를 뜻해요. 자, 변한 위치는 운동을 처음 시작한 지점에서 도착한 지점까지 직선 거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물체의 운동을 보았을 때 물체가 곡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 거리는 이거보다 짧은, 자, 이 길이겠죠. 자, 그럼 이동 거리가 변위보다 더큰 값을 가져서 결국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보다 큰 값이다가 되어야 돼서 작다 대신에 옳은 단어는 크다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은 오답이라고 체크를 또할 수가 있겠죠. 니은 볼게요. 2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등가속도 운동 아닌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위에 표기된 것처럼 힘, 그리고 가속도가 0이 되어서 니은은 정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디귿. 3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자, 중력가속도라고 하는 일정한 방향에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해서 디귿 역시 정답이 되어서 5번의 문항은 바로 4번의 니은 디귿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문장이니까 잘 체크하시고 6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항 같은 경우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 문항들이 많으니까 관련된 문항 꼭 풀어보고 어떻게 하면 빨리 풀수 있을지 잘 체크해가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파원 S1 그리고 S2에서 발생시킨 진동수, 진폭, 위상이 같은 물결파의 시간이 0일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평면상에 고정된 세 지점 P, Q, R 중한 점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화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이에 대한 학생 A, B, C가 대화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그림부터 보면 실선은 마루, 그리고 점선은 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자, 마루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 진동을 할때 가장 꼭대기에 있는 지점, 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래에 있는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P, Q, R이 어떤 간섭을 하는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P 같은 경우는 골과 골, 같은 위상이 만난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은 우리가 바로 보강 간섭을 한 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아래 지점이 만난 간섭 지점이기 때문에 그 어디보다 지금 변위가 가장 아래인 지점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바로 시간이 0인 상황에서. 자, 그리고 Q 같은 경우는 마루, 골이라고 하는 반대 위상이 만난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상쇄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R 같은 경우는 마루와 마루라고 하는 같은 위상이 만난 지점이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P와 R의 차이점은 R은 변위가 가장 위에 있는 지점끼리 만난 지금 간섭 지점이기 때문에 변위가 이 시간이 0인 상황에서 가장 위인 지점이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를 이용해서 나로 넘어가서 체크를 한다면 이 변위는 시간이 0일 때 가장 밑에, 뭐? 골과 골이 만났을 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는 바로 P의 변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만 체크하면 사실 학생 A, B 바로 체크가 되는데 학생 C를 빠르게 체크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여기다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 딱 중앙 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부터 중앙이냐면 S1과 S2 사이로부터 딱 중앙인 지점이란 얘기야. 자, 그렇다면 S1으로부터 선생님이 체크한 이 지점, S2로부터 선생님이 체크한 이 지점까지의 거리는 서로 어때? 같은 지점이죠. 자, 그럼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경로, 여기까지 경로, 이 경로의 길이의 차이에 해당하는 값이 0인 지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러한 지점을 쭉 연결하면 그대로 이렇게 선으로 그어지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떤 지점이라고 얘기하냐면 경로 차이가 0만큼 차이 나는 지점을 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다 이제 지우고. 자,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러한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 경로차가 반파장의 1배만큼

경로차가 반파장의 2배만큼 차이 나는 지점이다 라고 볼수 있고, 이 P점 역시 그대로 표현을 하면 반파장의 경로차가 2배만큼 차이 나는 지점이다 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표기한 이 지점들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선에 포함된 것들이 다 같은 간섭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다 같은 간섭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노란 선이 그어진 이 지점이 다 R처럼 어떤 간섭이 일어나요라고 묻는다면 모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라고 묻는 것이고, 이 핑크색 선으로 그은 것은 Q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Q점처럼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라는 것을 물은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A, B, 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A. 나는 P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야 라고 하는 이 학생 A의 얘기는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학생 B. Q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 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핑크색 선은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학생 B는 오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C 같은 경우, R에서 S1, S2까지의 거리의 차이는 물결파의 한 파장의 2분의 3배다라고 하는데, R점은 위에 표기한 것처럼 반파장의 몇 배라고 썼었죠, 선생님이? 반파장의 2배라고 썼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C도 그대로 오답이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사실 정답은 1번에는 학생 A만 있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굳이 이 선을 그려가면서 표기한 이유가 요새 잘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뭐가 잘 나오냐? 옆에다 써보도록 할게요. 자, P와 R 사이의 보강 간섭의 개수는 혹은 상세 간섭의 개수는 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조금 잘못 더라고요. 자, 어떻게 체크해? 그대로 P와 R을 쭉 이어 얘들아. 이렇게 이었을 때 P 제외, R을 제외하고 P와 R 사이에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개수는 바로 여기 이 노란 선이 통과하는 이한 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찾기 위해서 선생님이 표기한 이 노란색과 핑크색 선을 한번 직접 해봐요. 자, 그렇게 이렇게 하나라고 찾았고, 두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Q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Q를 통과하는 핑크색 선이 포함되어 있는 이 지점, 그리고 이 지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Q를 포함하지 않죠. 결국 P와 R 사이의 상세 간섭의 개수는 두 개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학생 ABC의 대화에는 없지만 P와 R 사이의 보강 간섭의 개수, 그리고 상세 간섭의 개수를 저렇게 선을 그어서 표기한다라는 것꼭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이 그림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데카크머니처럼 양쪽이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강 간섭, 상세 간섭, 보강 간섭, 상세 간섭, 이런 식으로 보강 상세, 보강 상세 간섭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그리고 파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선이 지금 곡선으로 간격이 점점 넓어지는 거 보이지, 얘들아? 간섭 사이의 간격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가 고난도 문항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의 학생 A 정답 체크하고 이 내용 잘 기록을 하시고 7번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항은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선생님이 요 근래 좀본 문항 중에 가장 신선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볼게요. 그림과 같이 학생 A에 대해 관찰자 B 그리고 관찰자 C가 탄 우주선이 각각 광속에 가까운 속력 V1 그리고 V2로 서로 나란하게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자,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거울 사이 거리는 S이고 B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L이다. 자, 그리고 C 관성계에서 광원으로부터 우주선의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방출된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광원에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동안 빛이 이동한 거리는 ES이고 걸린 시간은 라지 T이다라고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라고 하는 거리는 운동 방향에 대해서 몇 도? 90도 수직이라고 했어요. 자, 그 말은 이 우주선이 광속에 가깝게 빠르게 운동한다라고 하여도 이 수직인 길이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러면 B가 보아도, C가 보아도, A가 보아도 모두 같은 거리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 상황에서 C가 보았을 때 광원에서 거울까지 갔다 되돌아오는 동안 이동한 거리가 ES만큼 이동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만일 속도의 차이가 있다면 빛이 이동한 거리가 달라져야 돼요. 자, 그 말은 C가 보았을 때 빛이 이동한 거리가 ES다라고 얘기했을 때이 말은 기역 보기에서 둘의 속도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이 B같은 우주선, C같은 우주선을 하나로 체크해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우주선을 B는 1층, C는 2층에 앉아서 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가 이 광원에서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 이 T라고 한 것은 이 전체의 지금 관성계로 취급해도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게 고유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럼 고유 시간이란 얘기는 누가 보아도 B가 보아도 같은 우주선의 1층에 탄 B가 보아도 C가 측정한 것처럼 빛이 광원과 거울 사이를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T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A가 보았을 때이 B같은 우주선의 길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L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A가 바라본 B의 길이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난 상황이다라고 보겠죠. 자, 그렇다면 B가 측정했을 때는 어떤 이 L보다 큰 고유 길이라고 하는 L0라고 하는 더긴 길이를 측정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B 위층에 타 있는 C가 보아도 측정한 B의 길이는 고유 길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B 또는 C가 측정한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단에 바로 기역 니은 ㄷ 보도록 할게요. 기역 V1은 V2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니은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서 반사되어 광원으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T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고유 시간보다 다른 관찰자, 다른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은 더 길어지게 팽창된 것처럼 측정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니은 보기 역시 그대로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디귿 보기 보도록 할게요. C의 관성계에서 B같은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 위에 썼기 때문에 그대로 맞는 보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7번 문항의 정답은 그대로 몇 번이다? 5번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속도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동일한 우주선에 탔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잘 해결해 보시고 이 문항을 풀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문제의 내용이 그림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 문항은 문제를 좀잘 읽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어떤 관찰자가 보았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라고 하는 것을 형광펜 밑줄 쫙쫙 치면서 읽으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해봐요. 자, 그럼 바로 5번 체크됐으면 8번 문항 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항은 힘의 평형,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 결국 뉴턴 운동 3법칙과 관련된 문항인데 하나씩 조건 확인하면서 또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학생 B가 올라타 있는 받침대에 연결된 줄 P를 학생 A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A와 받침대는 수평면 위에, B는 받침대 위에 정지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문장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A 그리고 B 그리고 받침대까지 정지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정지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A에 작용하는 총 R자 힘도 0이고 B 그리고 받침대에 작용하는 총 R자 힘도 0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 볼게요. B와 받침대의 무게는 각각 W 그리고 3분의 1W이고 수평면이 A와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6분의 7W로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용하기 전에 우리 한번 먼저 자유물체도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왼쪽에는 A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한 점에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A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지구에 있기 때문에 무게가 있을 거예요. 자, A의 무게를 WA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평면과 A가 지금 닿아 있기 때문에 A

A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힘, 우리는 그걸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A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있을 거예요. 수평면이 A를 떠받쳐주는 힘. 자, 그리고 여기에 A가 실 P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실 역시 A를 잡아당겨주고 있겠죠. 그걸 우리는 장력이라고 해서 TP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A에 작용하는 총 힘이고, 지금 이 힘은 모두 더했을 때 몇이 되어야 된다? 정지된 상태니까 0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B와 받침대 중에 받침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받침대 역시 수평면에 다 있죠. 자, 그렇다면 연직 아래 방향으로 받침대에 무게가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윗방향으로 수평면과 닿아 있기 때문에 수평면이 받쳐주는 수직항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이 받침대는 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받침대가 지금 위쪽으로 실에 의해 당겨주는 힘, TP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받침대 위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받침대를 누르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힘을 편의상 그냥 N이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B에 작용하는 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느냐?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B의 무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받침대와 B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받침대가 B를 받쳐주는 수직항력이 윗방향으로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N이라고 쓴 것은 받침대가 B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여기서 N이라고 쓴 힘은 B가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서로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작용과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다 정리가 됐으면 이제 하나씩 아까 문제에 있던 조건 이용해서 값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받침대의 무게가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3분의 1W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수평면이 A와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이 수직항력이 되겠죠. 이게 6분의 7W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6분의 7W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B의 무게가 W라고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해결이 돼서 보면은 B를 보았을 때 B에 작용하는 수직항력과 B의 무게가 서로 평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B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크기가 바로 W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수직항력과 같은 크기의 반작용 역시 W가 되기 때문에 연직 아래 방향으로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은 3분의 4W가 될 것이고, 그러면 TP는 그대로 6분의 1W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이 값이 6분의 1W가 돼서 결국 이 값은 3분의 4W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보아서 각각의 주어진 힘 모두 구했으니까 기역, 니은, 티그 함께 보도록 할게요. 기역. A가 P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6분의 1W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주어진 이 힘이 되기 때문에 기역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실 P라고 하는 것은 A만 당기는 것이 아니라 받침대도 당기기 때문에 A가 P를 당기는 힘의 크기, 이것을 받침대가 P를 당기는 힘의 크기로 고추어 줘도 기억은 맞는 복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니은, A의 무게는 3분의 4W이다라고 하는 값 역시 위에서 구현했기 때문에 니은 역시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지구가 B를 당기는 힘과 받침대가 B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라고 하는데 앞에 나온 이 힘은 두 글자로 뭐가 될까요, 얘들아? 지구가 B를 당기는 중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중력의 반작용은 B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힘은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고 작용점이 하나인 힘이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평형 관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평형, 작용 반작용. 어떻게 구분하느냐? 평형은 반드시 작용점이 하나에 작용하는 힘이고, 작용과 반작용은 서로에게 작용점이 있다라는 것으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혹은

과 목적어를 바꾸어 두 힘이 작용과 반작용이 될 뿐이지, 이처럼 B라고 하는 한 지점에 작용하는 이 힘은 작용과 반작용이 될수 없다라는 것까지도 또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디귿 오답 체크해서 이 문항은 정답 3번이라고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문항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항도 에너지 준율 관련된 문항인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 궤도의 일부와 전자 궤도에서 전자 에너지 준이 E1부터 E4까지, 그리고 전이 A, B, C를 나타낸 것으로 A와 B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각각 F1, F2이고 C에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는 F3이다. 여기 F2 여기 있었죠. 그림 나는 가의 A, B에서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선생님은 이가 그림이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수평선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가장 아래 E1. 자, 그리고 E2. E3. 그리고 E4. 자, 선생님이 그린 이 간격을 보면 간격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 4에서 2로 전자가 전이하는 이 경우가 A, 그리고 3에서 2로 전자가 전이하는 경우가 B, 그리고 가장 짧은 경우가 C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 화살표의 길이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빛의 진동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빛의 진동수를 비교하면은 A가 가장 크고, 그리고 B, C 순으로 작아진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빛의 진동수의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에너지의 값이 되기 때문에 EA, EB, EC 이 순으로 될 수가 있고, 진동수와 반비례하는 값이 파장이기 때문에 람다 A가 가장 작고, 그리고 B의 파장 람다 B가 그다음 람다 C가 가장 큰 값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에서 파장에 따라서 A와 B를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A의 파장이 더 짧은 값을 갖기 때문에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A,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 B라고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수평선으로 그린 이유는 딱 하나야. 이 B와 C의 길이 차이를 직관적으로 실수 없이 하라고 그린 것이니까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고 견인 디귿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기억은 A에 의해 나타난 스펙트럼 선이다. 맞는 얘기죠. 니은. F1 플러스 F3는 F2이다. 라고 하는데 화살표의 길이를 보았을 때 FA에 해당하는 F1은 E 플러스 F3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뉴는 오답이 됩니다. 디귿.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기역에서가 뉴에서 더 작다라고 하는데, 기역에 해당하는 A의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디귿도 오답 체크해서 이 문항은 정답이 기역에 있는 1번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10번 문항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항 역시 지금 A, B라고 하는 벽에 수레가 운동하면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으로 운동량 보존 법칙 대신에 이것은 충격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문제 볼게요. 그린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하는 수레가 물체 A와 충돌한 후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여 물체 B와 충돌하여 정지한다. 그림 나는 수레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수레가 A, B와 충돌하는 동안 걸린 시간은 ET 그리고 T다라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딱볼 것은 바로 충돌하는 동안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자, 물체의 질량, 이 수레의 질량을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량이 곧 운동량의 변화량과 비례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처음 A와 충돌할 때의 속도 변화량은 얼마만큼? 그 크기가 바로 5V0만큼 감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B와 충돌할 때는 속도의 변화량이 EV0만큼 증가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수레의 질량이 m이었다라고 하면 m을 곱한 이 값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자 충격량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기억 보도록 할게요. 기억. 수레의 운동량의 크기는 a와 충돌하기 직전이 b와 충돌하기 직전의 두 배이다라고 하는데, 충돌하기 직전의 운동량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충돌 직전의 속도를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A와 충돌하기 직전은 수레 질량이 m이라고 얘기했을 때 속도가 3V0, B와 충돌하기 직전은

저는 질량이 m의 속력의 크기가 2v0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베이다가 아니라 2분의 3베가 되는 것이 오라서 기억은 오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와 충돌한 경우가 B와 충돌한 경우의 2분의 5베이다라고 합니다. 자, 위에 표기된 것처럼 A와 충돌하는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5mv의 제로, B와 충돌하는 경우 2mv의 제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분의 5를 곱하면 앞에 있는 값이 나와서 ν은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디귿,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와 충돌한 경우가 B와 충돌한 경우의 3분의 4배이다라고 합니다. 자,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 혹은 충격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럼 각각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준다면 4분의 5배를 해야 A와 수레가 충돌했을 때 값이 나오기 때문에 3분의 4배라고 나온 이 디귿 부기는 오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2번에 있는 니은이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문항도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고체 ABC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B의 전도띠의 전자가 전자로 전이할 때 빛이 방출된다. ABC는 순수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았을 때 띠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기 전도도가 떨어진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ABC 중띠 간격이 가장 큰 A가 전기 전도도가 가장 작은 물질인 누가 되느냐? 바로 절연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B와 C를 보았을 때 C의 경우 전도띠 아래 전자의 도핑에 의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도핑을 했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불순물을 첨가했다라는 것이 되어서 C가 불순물 반도체, B가 순수한 반도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중에 전자의 도핑에 의한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C는 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N형 반도체라고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상온에서 전기 전도도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전기 전도도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띠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작아진다라고 얘기했어서 A가 B보다 작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오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니은, B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진동수는 H분의 E3이다라고 합니다. 자,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부터 구한다면, 바로 E3에서 E1을 뺀 띠 간격의 차이만큼이 방출된 에너지겠죠. 광자 한 개의 에너지. 자, 이 값을 플랑크 상수로 나누면 그것이 바로 진동수가 되기 때문에 니은 역시 오답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C는 도핑한 원소의 양에 따라 전기 전도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불순물 반도체가 되어서 디귿은 오답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그대로 2번의 디귿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2번의 가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그림은 영역 1과 영역 2를 진행하는 파동의 위치에 따른 변이를 나타낸 것이고, 나 같은 경우는 위치가 5m인 지점에서 파동의 시간에 따른 변이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가나를 볼때 중요한 것은 파동이 영역이 바뀌어도, 매질이 바뀌어도 파동의 속력, 파동의 파장은 변하지만 파동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걸 바탕으로 영역 1, 그리고 영역 2에서의 파장, 그리고 주기, 그리고 속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파장부터 가 그래프로 구해본다면 영역 1에서는 바로 0에서 2m 해당하는 2m가 영역 1에서의 파장이 될 것이고, 영역 2에서는 3에서 7m 사이에 해당하는 4m가 영역 2에서의 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 보았을 때 바로 주기라고 하는 것은 2초가 되기 때문에,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동수가 영역 1과 영역 2로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일정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진동수의 역수에 해당하는 주기 역시 변하지 않는 물리량이 되어서 1에서의 주기도 바로 2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을 이용해서 속력을 구한다라고 얘기하면 1에서 파장이 2m, 두기가 2초이기 때문에 1m per sec. 영역 2에서는 2m per sec라고 속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기역리는 디귿 함께 보도록 할게요. 기역, 파동의 진행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라고 하는데 나 그래프를 보면 시간이 살짝 지난 후에 위쪽으로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해서 기역은 오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니은, 1에서 파동의 진동수는 1초이다. 아, 1Hz이다라고 하는데 주기가 2초이기 때문에 2분의 1Hz가 되어야 돼서 니은도 오답이라고 할수 있고 디귿은 아래 구한 대로 진행 속력이 영역 1에서는 1m per sec니까 디귿은 정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면 정답은 2번에 있는 디귿 하나라고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번 문항까지 풀어봤는데 우리가 2회에서 2강에서 바로 13번 문항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해서 또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제1회 실전 모의고사를 저랑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풀이 시작 전에 우선 문제 풀고 오셨겠죠? 정확히 30분 재고서는 문제 풀고 오기 약속입니다. 자, 그럼 핵심 키워드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핵심 개념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 자 4번에서 동적평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문항에서는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용기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이 문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피가 다르다라는 것은요, 물의 질량이 같더라도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한 시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오랜 시간 동안 걸렸다라는 것은 그 안에 수증기로 채우는데 오래 걸렸다? 다시 말해서 용기의 부피가 컸구나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용기가 나왔다. 그러면 도달 시간이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피가 더 컸는지, 그리고 물의 질량 누가 더 많은지, 수증기의 양은 누가 더 많은지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개념은요, 제가 딱 한 번, 바로 1회 때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2회, 3회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갑니다. 자, 3번과 5번은 모두 다 산화하는 반응이고요. 산화하는 반응에선 전하량 보존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이걸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9번에서 동위원소 나왔어요. 동위원소는 우리가 평균 원자량 구해야지 라는 것만 보통 집중적으로 생각하는데, 평균 원자량을 이용해서 무엇을 구해볼 거냐면요, 평균 원자량이다? 사실은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가 있구나. 자, 그렇다라는 건 평균 원자량에서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 바로 중성자 수의 평균 값을 양성자 수랑 더해준 게 평균 원자량이구나 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회차에서도 저희가 할 거기 때문에요, 평균 원자량이다, 평균 중성자 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활용하자. 자, 그 다음은요, 바로 10번에서 오비탈과 양자수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럴 때 부양자수가 1인 오비탈과 부양자수가 0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에서요, 이거를 사실 돌려서 표현한 거예요. 무엇을 돌려서 표현했냐? 부양자수가 0인 오비탈이다? 다시 말해서 S오비탈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부양자수가 1이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P오비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S오비탈과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야. 그러면은 p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갈 거면 일단 s오비탈의 전자를 채워야지 p오비탈을 채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서요, 에너지 순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근차근 우리는 채워간다, 싸움 원리를 떠올리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에서 핵심 개념 설명했지만 사실은 모든 게 다 핵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 들으면서 여기에서 키워드는 이거구나, 포인트가 이거구나, 이걸 잘 기억해보자

라고 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항상 1번은요, 화학의 유용성이 나오고요. 화학의 유용성과 그리고 4단 안에서 열의 출입이 묶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문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 기억과 뒤에는 모두 탄소 화합물이다. 기억. 설탕은 음식의 단맛을 내는 주성분이다. 설탕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보았더니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수소와 산소가 있고요. 두 번째, 니은 갑니다. 뷰테인은 휴대용 가스레인지 연료로 사용된다. 뷰테인이다.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니까요. 바로 탄소화합물이다. 탄소 기본 골격으로 수소나 산소나 질소 등과 같이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선지다. 니은 갑니다. 디귿이 산화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산화되는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휴대용 손난로에 들어있는 철가루는 산소와 반응하여 산소와 반응한다라는 것은 산화 반응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 산화 반응은 열을 발생시켜서 손을 따뜻하게 해준다, 주위의 온도를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니은, 산화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그렇죠. 철가루가 산화되는 반응은 주위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발열 반응이었습니다. 디귿 갈게요. 리을은 천연 섬유다. 폴리에스터는 구김이 적고 질겨서 와이셔츠나 운동복의 소재로 널리 사용됩니다. 구김이 적고 질겨서 이것은 바로 뭐다? 합성 섬유에 대한 특징이었고요. 폴리에스터는 그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의 소재였습니다. 폴리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며 고분자 화합물에 붙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폴리에스터는 뭐다? 합성 섬유다. 답은 기역과 니은이니까 3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1번 탄소 화합물, 그리고 화학의 유용성, 바로 열의 출입과 묶어서 나온다. 기억하세요. 2번 갑니다. 2번에서는 화학 반응식이 출제되었고요. 화학 반응식 문제는 2번과 20번, 한 회차에 거의 항상 두 개씩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번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본을 튼튼하게 잡아줘야 되는데요. 바로 한개 반응물을 찾아서 반응 개수를 찾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발문 갑니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여기와 같이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건데 B와 C는 가려져 있고요. 표는 용기 1과 2에 A와 B의 양을 달려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후, 반응 전과 후 용기에 들어있는 물질의 양을 나타냈고요. C라는 이 반응 계수는요, 4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기억을 풀기 위해서 반응 계수 찾는 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1과 2에서 어느 것부터 건드리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정보가 많은 원을 건드려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둘 중에 하나는 한계 반응물이에요. 얘 때문에 더 이상 반응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다라고 하면 0.2몰 반응에 참여할 때 C라는 거는 0.3몰이 생성되었어. 반응 개수비가 1대2야란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만약에 B가 한계 반응물이면 0.3몰 반응에 참여했어. 0.3몰의 C가 생성돼. 그럼 반응 개수비는 3대 4예요. 근데 4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럼 우리 이거 돼요? 안 돼? 3대 4?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A가 한계 반응물이요. 그래서 1대 2에 대한 반응 개수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때 B라는 건 반응을 해서 남아있는 반응물이 바로 0.1몰이래요. 그래서 0.1을 빼줬더니 0.2만큼 반응에 참여하였더라. 그래서 반응 개수비가 1대 2여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써줄까요? 여기가 1, 여기가 2여. 기어 B는 3 아니고 1입니다. 틀렸다. 니은 갑니다. 반응 후 1과 2에 남아있는 반응물의 종류는 서로 다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일단 1에서 우리가 B다라는 거 찾아냈으니까 2에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봤더니 0.5몰, 0.3몰 우리는 1대1로 반응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반응물의 양이 적은 B를 기준으로 0.3몰이 반응할 겁니다. 자, 그럼 0.1몰이 남죠? 그래서 A는 0.1몰 남고 C라는 것은 바로 B에 대한 2배만큼 0.4에서 2배, 0.8이 생성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 갔을 때는 바로 1과 2에, 1에선 B가, 2에선 A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응물의 종류는 서로 다르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디귿 갑니다. 기억이다라고 하는 건 0.1몰이었고,
니은이다 라고 하는 거 0.8몰이라고 찾아냈기 때문에 나눠주면 8.

맞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니까 답은 4번 가주시면 되겠죠. 이 문제에서 포인트, 우리는 한계 반응물을 가지고 바로 생성된 물질과 그리고 반응에 참여한 물질들의 양을 딱딱 찾아줘서 반응 계수를 찾아주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3번과 5번은요, 앞서서 제가 핵심 개념으로 바로 전하량 포존을 기억하자라고 했었거든요. 3번에서는 산화하는 반응의 반응 계수 맞추기고요. 5번에서는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전하량 포존 어떻게 활용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원소 X와 Y에 관련된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쭉 반응이 주어졌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누가 산화되었는지 반응 계수 맞춰봐라 라는 문제들이니까요. 위에서 한번 반응 계수도 맞춰보고 산화, 환원 누가 하는지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지만 여기 지금 M이라는 게 가려져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밑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보도록 할게요. 자, Y의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2다라는 뜻은 산소의 산화수는 다양했었죠. 자, 근데 여기서 -2로 줬기 때문에 -2야? 근데 4개 있어 -8. 다 더해서 -1이 돼줘야 되니까 Y는 7. 그때 Y 어떻게 변했나 봤더니 이온의 전하고 산화수 2다. 그래서 알수 있는 거 Y다라고 하는 건 7에서 2로요. 얼마만큼 감소했다? 5 감소요. 다시 한번 더. 감소다라고 하는 건 산화야 환원이에요? 감소는 환원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산화제다라고 하는 건 본인은 환원을 합니다. 남을 산화시키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본인의 산화수는 감소를 하는 거고, 환원제다라고 하는 건 본인은 산화가 되죠. 그럼 본인의 산화수는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 Y라는 건 감소를 했기 때문에 환원이 되었고, 그렇다라는 것은 본인은 지금 무엇이다? 산화제로서 지금 역할을 하였다. 그럼 우리는 찾았습니다. Y와 그리고 산화된 애 찾아줘야 되는데 변하는 애들은 수소는 변하지 않아요. 지금 X가 변하고 있죠? 바로 이 Y와 X에 대한 반응 계수, 이 B 대 A가 2대 5다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A라는 거 5, A라는 거 5, B라는 거 A, 2, 여기에서도 2. 그럼 다시 5감소인데 여기 반응 계수가 지금 2가 붙었네요. 그렇다는 건두 배를 해줘야 된다. 총 감소량 몇이다? 10이다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럼 얘가 10만큼 감소의 산화수가 그럼 반대로 증가는 얼만큼 해야 돼요? 총 10만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X가요. 2에서 M으로 2에서 M으로 얘네가 얼만큼 증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10만큼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X라는 거는 바로 2에서 M으로요. 얼만큼 증가해야 돼? 총 10만큼 증가해줘야 돼요. 자, 근데 반응 계수가 몇이에요? 5예요. 그럼 얘네가 5배 해줬다라는 건 얘네 자체의 이 산화수 변화를 우리가 M값이 몇이냐라고 했을 때 10이 되기 위해선 2 곱하기 5겠죠? 그래서 2에서 4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 변화량이 2이기 때문에 이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반응 계수 5가 붙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감소와 증가를 맞춰준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 N값이 몇이라고요? 4라고요. 그래서 다 찾아냈네요. 기억 갑니다. 자, X의 양이온은요, 바로 2에서 4로요, 산화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산화된다라는 것이 맞았고요. 니은 갑니다. 니은에서는요, 반응 계수를 A는 5, B다라고 하는 건 2로 저희가 찾아냈는데 사실 C랑 D는요 무슨 관계냐면 반응물에서 수소는 바로 여기 수소이온만 있어요. 그래서 요 C가요 생성물에서 이 수소는 물에만 있기 때문에 이 D에서 이 원자죠 두배 해준 거 2D가 바로 C예요. 그래서 2D가 C? 그럼 여기는 D? 요거 사라지네. 그래서 O다라고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한테는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량 보존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전화량 보존 활용할 때는 우리가 2 곱하기 5, 10. 여기에서는 1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 여기서 플러스 1과 10 곱해주면 플러스 C는 여기서 4 곱하기 5니까 20에다가 2 곱하기 2죠? 4.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더 C를 구해주면 몇이 나온다? 16이 나오게 되고요. D는 그러면 8이 되겠다.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어떻게 더할수 있어요? 이번에 봤더니 사실은 산소라는 게
딱 반응물에 여기만 있거든요. 4, 2, 8. 생성물에선 딱 여기만 있어요. 그럼 여기가 8이네. 그럼 여기 2배에서 16이다. 라고 가져도 됩니다. 산소 원자의 개수는 카타야 되니까 디귿 갈게요. 자, M이다 라고 하는 건 4,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 M은 4다도 맞다. 기억님 디귿 모두 정답이니까 5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포인트는요. 바로 산화하는 반응에서 이 전하량 보존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 산화수를 맞추도록 하기 때문에 이 변화량도 같도록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입니다. 4번도 앞서서 우리 개념 정리 때 제가 핵심 개념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표는 25도에서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 연기가 나왔습니다.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 연기에서는요. 부피가 다르다? 부피가 크면 클수록 이 안을 수증기로 다 채워줘야 되니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한 문제다. 바로 가와나에 각각 같은 질량의 물을 넣은 후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이라는 건 시간이 지났을 때 바로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가 다시 응축되어서 물이 된다. 그래서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때 여기에서는 물의 양으로 나타나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가에서 T1일 때 가에선 T2네요. T2일 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고 그리고 나에서는요. T1일 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가 볼까요? 자, 가에서 T1일 때 물의 응축 속도분에 증발 속도는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에서는요. T2일 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해야 돼요. 그럼 아직 T1일 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 전이기 때문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같지 않습니다. 그럼 증발 속도가 아직은 더 큰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어떻다? 크다! 라고 가주시면 돼요. 니은 가보도록 할까요? 니은에서는요. 물의 양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피가 더 큰 용기에서는 더 많이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걸린다. 자, 그럼 누가 더 오래 걸렸죠? 바로 시간 순서대로 나타냈기 때문에 바로 T2의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한 가에서 부피가 더 클 겁니다. 부피에 대해서 나타냈다, 가가 더 크다. 그 말은 동적평형 상태에 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럼 그만큼의 부피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 수증기는 어떻게 되었다? 많이 생성되었을 것이다. 물의 양은 같아요. 같기 때문에 수증기가 많아졌다라는 건 물의 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그럼 물의 양은 줄어들었을 거야. 이건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나에서 비교하면 수증기 양은 많고 물의 양은 적어. 이 상대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니은을 가주셨을 땐 A와 B를 비교해보자. 그럼 A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의 양을 비교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물의 양은 당연히 가에서는 적어요. 그럼 나에서는 남아있는 물의 양이 많아란 뜻입니다. 그래서 B가 더 크다. 디귿 갑니다. T2일 때 모두 다 T2일 때 확인을 해주면 돼요. 이번에는 수증기 양을 비교해 볼 건데요. 어차피 나에서는 T1일 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물의 양이나 수증기 양은 일정하게 각각이 유지될 겁니다.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에 각각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해봐 라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수증기 양은 상대적으로 가에서 더 많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라는 건 틀렸다. 가에서가 더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요. 1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요. 지금 회차뿐만 아니라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피가 다른 두 용기에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를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갑니다. 5번에서는 아까 핵심 개념으로 전하량 보존을 활용하자라고 했었죠. 바로 3번과 5번을 묶어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바로 가봅니다. 다음은 금속 A에서 C의 산화하는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실험 과정을 보니까 A 양이온이 9N몰만큼 각각이 들어있었대요. 자, A 양이온이 9N몰만큼 있었는데요. 1에다가는 B, X, N몰을 넣어줬고요. 2에다가는 C, Y, N몰을 넣어주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결과를 받아

봤더니 나와다에서 이 B랑 C의 금속 모두 다 B양이온, C양이온이 되었다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되었다, 산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또알수 있냐? 바로 각 과정 후 수용에 들어있는 모든 금속 양이온에 대한 자료를 봤더니 A라는 게 모두 다 남아있어요. 그럼 B 금속과 C 금속이 한계 반응물인 거. 이 반응이 들어갔을 때더 이상 이 금속이 없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았어. 이 양이온이 남아있으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 우리는 이 B라는 것이 금속 들어갔을 때 B, B 플러스로 모두 다 XN물이 되었을 거고, C 금속은 C3 플러스로 모두 다 양이온이 되었을 거야. 금속이 양이온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까 말한 것도. 그래서 B 양이온, C 양이온으로 모든 금속이 다 양이온 되었을 거야. XN물, YN물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어서,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한번 해석해 볼 건데, 원래 A 양이온이 9N물만큼 있었거든요. 그럼 얘가 9N물만큼 있었는데 전체 양이온이 2N물만큼 증가했어요. 그럼 다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9N물이 원래 처음에 있었는데 나중에 여기에서는 2N물만큼 감소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앞에서 수능 개념에서 계속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이 수용액 속에 있었던 이 A라는 애가 양이온이 있었는데 B나 C가 들어와서 양이온이 되었을 때 들어온 애가 지금 이 전하 자체가 2보다 작다면 이 수용액 속 전체 이온수 변화는 증가할 거고요. 만약에 2보다 크다면 수용액 속 이온수 변화는 감소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선 지금 증가했다? 그럼 2보다 전하가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자, 그럼 B가 몇이다? 2보다 작은 숫자는 딱 하나, 자연수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이요라는 걸 찾아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우리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으니까 2보다 전하가 큰 애가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라는 건이 A라는 애가 1몰 반응할 때 지금 B라는 애가 산화되어서 1가 양이온이 되었죠?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전하량이 보존되어야 되니까 얘가 지금 2 플러스야? 여기도 2 플러스 되기 위해서 반응 계수 2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반응이 한번 진행될 때는 1몰의 A가 사라져 2몰의 B가 생성돼 다시 말해서 1만큼 증가하는 반응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2N물만큼 증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이 좀몇번 일어났다? 두번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A 양은 얼마만큼 사라졌다? A 양이온은 바로 2몰만큼 사라졌다. 그럼 우리는 9N에서 2N만큼 사라졌어요? 7N만큼 바로 A 거. 그럼 B라는 건두번 진행됐으니까 몇 N몰만큼 생성돼야 돼요? 바로 4N몰만큼 생성될 것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둘을 더해줄 때 11이 되는가? 된다. 자, 그 다음 가봅니다. 다에서 이제 볼 건데, 이번에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식을 써주면, A라는 거 1몰이 반응했을 때, 자, C라는 거 지금 1몰에 대한 양이온이 생성되는가 봤더니, 아니요, 전하량 2 플러스 3 플러스. 그럼 맞기 위해서 반응 계수가 3대 2여야겠죠? 그러면, 3몰의 A 양이온이 사라질 때 2몰의 C 양이온 생성돼요. 다시 말해서 1만큼 감소하는 반응이다. 그럼 우리가 총 2N만큼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반응 몇번 일어나야 된다? 두번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적용해 볼까요? 두번 일어났어. 그럼 얘가 지금 6N물만큼 사라졌겠죠? 그럼 9N에서 6N 빼주니까 3N이 남을 거고요. C 양이온은 2 곱하기 2라서 4N이 되겠다. 4N물만큼 생성될 거예요. 그래서 3N과 4N 더해주면 7N이다라는 게 맞아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과정을 설명하느라 오래 걸렸을 뿐이지, 보자마자 증가하였다, 전하 작도록, 감소하였다, 그리고 크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갑니다. 나와다에서 A 양이온이 모두 환원제로 작용하였다, 환원제로 작용하였다라는 건 본인은 산화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 결과를 통해서 뭐라 설명했냐면, B와 C에 대한 금속은 모두 양이온이 되었기 때문에 산화하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산화를 하였다라는 것 자체가 맞아 들려요? 틀리다. 환원제라는 건 남을 환원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남을 산화시켰기 때문에 A 양

광연을 산화제다라고 가져야 돼요. 본인은 뭘 한 거예요? 금속으로 석출되었기 때문에요. 이 양이온은 환원되었다라고 가져야 돼요. 니은 갑니다. 나에서 반응 후 비양이온은요. 사인물만큼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물 생성된다라고 찾아놨죠.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갑니다. 디귿에서 Y는 사다. 이 Y라는 건 처음에 넣어준 C에 대한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모두 다 반응하여서 C의 양이온이 되었을 거야. 그게 바로 면회물 사인물이다. 그럼 얘가 사인물이야. 그럼 다시 말해서 금속 얼만큼 넣어줬다는 뜻이에요? 사인물만큼 넣어줬다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Y는 4가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4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요. 바로 전화량 보존이 이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응 개수를 맞추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증가하였다라는 것을 이 전화에 대한 게 몇이다라는 게 보이도록 되는 힌트거든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6번이에요. 자, 화학결합 모형이 출제되었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한테 모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원소에 대해서 정확히는 찾을 필요 없고 아, 얘가 전자 몇 개 부족하다. 아, 몇 개가 지금 사실은 잃은 상태다라는 것들을 빠르게 파악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발문 읽고 시작해볼게요. 그림은 화합물 HX와 YZ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냈는데요. 여기 수소다라고 지금 알려준 상황이에요. 그럼 수소 거 하나 가져가고 나머지 하나는 X 겁니다. 다시 말해서 X는 전자가 하나 부족하네. 자, 그럼 여기 Y랑 Z를 봤더니 Y라고 하는 거는 전자 두 개를 잃은 상태죠. 그러니까 원래 전자 두 개가 더 있었는데 잃은 거. Z라는 거 전자 두 개 본인 게 아닌데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금속 원소의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 거고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 상황이다. 그래서 기억 갑니다. Y다라고 하는 건 금속 원소다라고 했어요. 바로 금속 원소의 특징이 뭐냐? 전성 표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Y라는 걸 찾지 않아도 금속 원소는 전성 표진성이 있다는 특징이 딱 떠올릴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얘는 사실은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전성 표진성이 있습니다. 니은 가봅니다. X와 Y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X다라고 하는 건 전자상 공유하고 있었던 공유결합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전자를 하나 공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자를 다시 내어보내도 얘는 전자 껍질 두 개, 이 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 X, Y를 보니까요. 하나, 둘, 세 개. 원래는 바깥에 전자 두 개 있었는데 지금 남한테 준 거였잖아요. 버린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 껍질 세 개였다. 그래서 2주기야 3주기니까 같은 주기 원소가 절대 아닙니다. 디귿 갈까요? 그럼 Z와 X2는 이온결합 물질인가요? Z다라고 하는 거 전자 두 개 풀이었기 때문에 X에서 하나가 와주고 또 하나가 와줘서 바로 ZX2를 만들었는데 전자상을 비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기 때문에 공유함으로써 형성된 결합,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틀렸구나 라고 가주시면 돼요. 사실은 X라는 건 플로린, 그럼 Z라는 건 산소기 때문에 OF2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화학이라는 것이 시간이 조금 부족한 시험이다 보니까요. 화학결합 모형에서는 원소를 찾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다라는 특징으로 매칭시켜서 가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화학식량과 몰 파트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할 부분은요. 분자량이 같다, 질량비가 곧 몰비다라는 뜻입니다. 분자량이 같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분자다라는 뜻이에요. 동일한 분자에선 분자량이 같기 때문에 질량비가 곧 몰비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거는 이 몰비와 여기에서 몰비를 내가 가정했을 때 둘이 같다라고 가선 안 된다. 여기 문제에서 특징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전체 개체의 밀도입니다. 전체 개체의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피분의 질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빠르게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혼합 기체예요. 가실린더에서
지금 두 기체가 있고 나실론도 두 기체가 있기 때문에 혼합 기체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개념

개념 정리할 때는 단위 개체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분자량이야, 비례 관계야 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얘네들을 만약에 분자량 볼 거면은 혼합 기체이기 때문에 평균 분자량이야 라고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문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표는 T도 1기압에서 실린더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와 나에 들어있는 Y의 질량은 어떻다?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Y의 질량 지금 같은 상황. 그럼 Y의 질량이 같다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찾아볼까라고 했더니 여기 B 요거 구해줘야 되고 이 분자량에 대한 B를 구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았더니 지금 이 분자가 질량 B가 2대 1이에요. 소수점이니까 2대 1로 해볼게요. 그럼 우리 노란색으로 2대 1이다라는 질량 B를 써놓고 어차피 같은 분자니까 분자가 같네? 그럼 질량 B가 몰비다 라고 해서 2대 1에 대한 몰비라고 이제 딱 써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서도 동일한 지금 뭐예요? 분자예요. 그럼 이 질량 B가 뭐다? 몰비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1대 2요 라고 써놨어요. 제가 일부러 색깔을 다르게 한 거겠죠? 노란색과 주황색에 써는 이 몰비, 이 2대 1과 1대 2가 서로 같은 비율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얘네가 만약에 같아졌을 때 2대 1대 2대 4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색을 다르게 표기해놨거든요. 자, 그럼 맞춰보는 연습해 볼게요. 분자 내에 비계수, 여기도 분자 내 비계수로 서로 지금 하나의 분자 내에 이 Y에 대한 양은 같아요. 비계수? 똑같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제가 임의로 이 노란색에 대한 거를 2와 1에 대해서 m이라는 상수를 이용해서 얘는 사실 2m몰, 여기는 m몰이 있어. 근데 우리가 가와 나에 대한 y 질량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n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m몰 있고 여기선 2m몰이 있어. 얘네 둘이 지금 같아야 돼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여야 돼요. 아, 사실 m과 n은 어떤 상황이다? 같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색을 다르게 썼지만 아, 같은 비율로 존재하는 거구나. 얘 2몰 있대, 얘 1몰, 얘 2몰 있어 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Y의 질량이 같다라는 걸 이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원자수를 가보도록 할 건데요. 전체 원자수는 X가 2개, Y는 여기에서 B, 여기에는 Z가 3개, 여기서 Y가 B. 그럼 이때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19N이다 라는 걸 이제 넣어볼게요. 그럼 가에서는 2몰, 2 곱하기 2 플러스 B 더하기 여기에는 3 플러스 B죠. 이것이 바로 뭐다? 19N이다 라는 뜻이고요. 나에서는요, 2 플러스 B에다가 그리고 3 플러스 B에서 지금 2몰만큼 이것이 바로 20N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풀어주도록 할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19대 20으로 해서 얘네들의 비례식을 세워주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비례식 세우기 귀찮아서 옆에다가 한번 눈대 쪽으로 위아래를 맞추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4, 그러면 여기 3이죠? 그리고 여기는 2B니까 3B 더하기 7이 바로 뭐다? 19N이다. 자, 밑으로 이제 가봅니다. 밑에서는요, 여기에선 6이고 여기 2죠? 8, 그래서 3B 더하기 8이다. 그러면 얘네가 3B, 3B 같은 상황이 지금 딱 1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1만큼? 그럼 여기는 얼만큼 차이 나냐면 n만큼 차이가 나요. 그럼 n이 바로 몇이다? 1이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19는 바로 3b 플러스 7이다. 그래서 b는 몇이다? 12가 됐으니까 3으로 나눠주면 4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이제 넣도록 할게요. b는 몇이라고요? 4라고요. 여기도 4라고요. 그럼 다 찾아냈으니까 이제 전체 기체의 밀도로 해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전체 기체의 밀도는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제가 여기 있는 거 지우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얘네가 바로 부피, 2몰과 1몰, 바로 부피와 분자수는 필요한다 라고 해서 3분의, 그리고 W1 더하기 W2. 동일하게 여기도 3분의, 여기서 0.5W1, 그리고 여기 2W2, 얘네가 13대 14야 비례식을 세워주면 돼요. 자,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갈 거냐면 평균 분자량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 분자량을 이제 한번 평균 원자량 나타내듯이 내분점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둘 중에 누가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더 큰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X2YB가요.

그러면 실제로 13과 14에 대한 차이는 요 차이는 1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율을 세워준 게 바로 1대 2, 1대 2로요. 얘네들 모두 다 지금 1, 1, 1 이렇게 해서 세 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실제 비율과 우리가 세웠던 비율에 대한 이 비례식에 세웠던 1대 2에 대한 1에 대한 비율과 같아져 버려요. 그럼 이한 칸에 대한 의미가 뭐라고요? 1이라고요. 그럼 13에서 1이 줄어들었으니까 몇이에요? 12. 여기 14에서 1만큼 증가했으니까 몇이에요? 15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분자량이다. 그럼 얘네들 비율은 몇대 몇이에요? 4대 5다. 그래서 4대 5고요. B라는 건 3이다. 그래서 5구나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돼요. 답은 몇 번? 4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이게 친숙해진 풀이가 되면은 눈으로 봤을 때, 얘네가 지금 2대1이야? 1대2야? 아하, 그럼 여기에서 실제값 1에 맞네? 그래서 이거 줄여주고,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피분의 질량과 평균 분자량으로 어떤 것을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고 나한테 익숙했을지. 왜 숫자가 복잡하면 부피분의 질량으로 쓰는 게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나을지 두 가지 모두 다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바로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서는 용액의 농도 문제입니다. 용액의 농도 문제에서는 보통 혼합, 취함, 희석이 세 가지가 나올 텐데요. 보자마자 아, 나는 용질의 양의 관점으로 갈 거야. 난 용액의 농도 관점으로 갈 거야. 라는 본인만의 풀이가 빠르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저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갑니다. 다음 A 수용액을 이용한 실험이고요. X 곱하기 Y, X 곱하기 Y를 구해 보도록 할 겁니다. 0.1몰 농도, 바로 100ml에다가 A 0.4g 녹였고요. 물을 넣어서 X몰 농도 0.5리터를 만듭니다. 물을 넣었어요. 용질의 양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무슨 관점? 용질의 양이 일정하다 관점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용질의 양 0.1에다가 바로 리터로 바꿔주면 0.1리터 더하기. 여기 0.4g인데 화학식량이 40이다. 그럼 다시 말해서 0.01, 여기 0.01 더해주면 0.02. 이게 몇이라고요? 바로 X 곱하기 0.5라고요. 그럼 X 나왔네. X란 값은 몇이란 뜻이에요? X는 여기에서 0.5분의 0.0이니까 25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 Y 한번 구해볼까요? Y 보니까 가해 수용액 물을 추가했어요. 그랬더니 0.032호 몰 농도 Y리터가 되었어요. 물을 추가했어요. 용질의 양은 어때야 돼요? 계속 일정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뭐야? 얘가 바로 0.032 곱하기 y랑 같다. 근데 이 값이 몇이에요? 0.02몰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요게 같구나. 그래서 이 y다라고 하는 거는 0.032분의 바로 0.02. 자, 그럼 얘네들은 16분의 12구나라는 게 나오니까 8분의 5입니다. 그럼 이거 뭐 하라고요? 곱해주라고요. 그랬더니 여기 5 사라지고 5 곱하기 8은 40분의 1이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제 습득해야 되는 것보다 용액의 농도로 가는 게 나을지, 용질의 양이 일정하니까 그냥 한번 우리가 0.02몰 구해놓고 나머지 같다라고 세우는 게 나을지, 이거를 빠르게 캐치해 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여러분들과 동위 원소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9번입니다. 자, 9번은 제가 아까 핵심 개념으로 평균 원자량을 통해서 평균 중성자의 양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봤더니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바로 여기 디귿선지입니다. XY3 1몰에서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은 무엇이다? 바로 여기서 아까 말한 평균 원자량을 통해서 평균 중성자의 양을 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발명 갑니다. 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인데요. 일단 XY를 구하래요. 존재 비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 원자량을 이용해서 각각이 몇 퍼센트 있는지 이 존재 비율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분점 아까도 활용했으니까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 자, 여기 선 그대로 그어주고, 평균 원자량이 n 플러스 0.8. 그러면 가장 작은 애는 m. 그럼 여기에서 0.8만큼 작은 이 위치에서 m이

0.8만큼. 반대로 n 플러스 1이니까요. 바로 여기서 얼만큼 증가? 0.2만큼 증가한 곳에 바로 n 플러스 1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몇 대 몇인 거예요? 8대 2. 중요한 거는 어디 쪽에 가까워요? n 플러스 1이요. 그럼 여기가 지금 몇 퍼센트란 뜻이에요? 80%. 그럼 여기는 몇 퍼센트야? 20%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y 가볼 건데요. y에서는 바로 사실 보여야 돼요. 이 8m을 기준으로 해서 1만큼 작아진 위치, 1만큼 증가한 위치거든요. 그러면 얘가 왜 1대1로 딱 정확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존재 비율이 1대1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보여야 된다. y는 몇이다? 50%구나. 그래서 20과 50 더해줘서 70이 맞습니다. 니은 갑니다. 중성자 수는요, 8m 플러스 1인 y와 8m 마이너스 1인 y보다 이만큼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차이는 딱 이만큼 벌어진 게 맞아요. 근데 왜 벌어졌냐면, 동의원수라는 건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르니까. 그럼 중성자 수가 다른데 얼만큼 얘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이만큼 크다라는 뜻이니까 중성자 수가 이만큼 크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D급 갑니다. 자, XY3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인데요. 우리는 평균 원자량 알아요? 그럼 여기서 양성자 수는 몇이라는 거예요? 바로 얘가 원자 번호이자 양성자 수 A다. 그럼 A를 빼준 게 뭐다? 얘에 대한 평균 중성자 수, 중성자의 양. 자, 그럼 바로 여기도 가봅니다. 여기에서 7A다. 원자 번호이자 양성자의 양이다. 그럼 여기에서 7A 빼주면 이것이 바로 평균 중성자의 양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산합니다. X라는 거 하나죠. N 플러스 0.8 마이너스 A이고요. Y라는 거는 바로 3원자이기 때문에 3배 해줘야겠다. 그래서 24M, 여기 21, 마이너스 21A 가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줬더니 25M, 그리고 마이너스 22A, 플러스 0.8이 됨으로써 이 값과 어떻다? 같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D급 또 봤다. 그럼 기억니엔 D급이 맞으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계속 출제됩니다. 평균 원자량을 통해서 중성자의 양을 구해야 되는데 이 중성자의 양은 평균값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동의원수란 개념 자체는 양성자 수 같은 애들, 양성자 수는 바로 원자 번호랑 같아. 그래서 요거를 빼주면 된다라고 가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10번도 제가 앞에서 유니크한 개념 청해용 색친 개념으로 이 L은 부양자 수는 0인 오비탈, 그럼 L은 1인 오비탈 해서 S오비탈과 P오비탈을 돌려서 표현한 거야 라고 했고 S오비탈이 다 채워야 P오비탈로 갈 수가 있어 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표는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고요. 2, 3주기다. 그리고 또 주어진 힌트가 뭔가 봤더니 홀전자 수는 X와 Z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전자 수가 X랑 Z랑 같구나 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제가 부양자서 0인 오비탈은 무슨 오비탈이라고 했어요? S오비탈이요. 그럼 부양자수가 1인 오비탈은요? P오비탈이요. 그러면 아까 왜 S를 다 채워야 P로 갈 수 있다라고 한 걸까요? 바로 1S 전자 두 개 다 채우고 2S에서 전자 두 개 다 채워야지 그 다음에 2P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3P로 가고 싶어요. 자, 3P로 가려면 2P도 다 채우고 3S까지 다 채워줘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를 채워서 간다. 그것이 바로 바닥 상태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1과 1이다라는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해석해줘야 되는 건 아, 그럼 1과 1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는 1s 2개, 2s 2개 다 채웠고 전자 4개죠. 2p가 4개이 낼 것이다. 자, 또 가능한 애는 1s에서 전자 2개, 2s에서 전자 2개, 3s에서 전자 2개. 그럼 총 전자가 s오비탈이 6개, 2p에서 전자 6개 채우면 된다. 그럼 ep6, 3s2 누구다? 3s2이네. 바로 얘가 둘 중에 하나 3s2, 둘 중에 하나는 ep4다란 뜻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얘를 맞춰줘야지 홀전자 수 같은 애로 해서 x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를 봤더니 Z라는 건 바로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에도 두 배가 P오비탈이 있어줘야 돼요.
근데 1S에서 2개, 2S에서 2개, 4개인데 그두 배는 8개예요. 근데 2P에서 전자 들어갈 수 있는 건 최대 6개거든요. 그래서 성립이 안 돼서 무조건 3P까지 가야 돼요. 그럼 1S, 2S, 3S 채웠다? 그럼 전자가 6개, 12개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3P까지 모두 다 채워줘야 되죠. 그래서 3P 6다라는 게 나옵니다. 아, 그럼 Z라는 건 누구다? 3P6이네. 그럼 얘 홀전자수는 지금 0인데요? 그럼 0이네 누구예요? 3S2요. 그게 바로 X고요. 나머지 Y는 EP4다라고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풀이를 보시면 사실은 개념 때 제가 다 외우라고 시켜놓고 저는 풀때 항상 누가 가능하지라고 하면서 얘네를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암기를 잘 못해서 이 풀이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도 암기를 해서 빠른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 안에서 찾는 게더 빠른 친구들이 있거든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두 가지 풀이다 한번 해보시고요. 본인한테 빠른 걸 찾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문제를 풀때이 원소에 대한 거를 찾진 않고 이 전자 배치에서 이 누구 누군지만 이렇게만 써놓으면 바로 기억부터 가능해지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 풀고 있는 10번과 그리고 12번에 대한 차이입니다. 12번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서 어떤 원소인지 찾아줘야지 우리가 명확하게 말을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보실래요? 원자 번호는 Y와 X 비교하면 X가 더 에너지 준이 높은 애로 끝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더 크다? X가 더 크다. 이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누군지 찾지 않고 계속 가볼게요. 니은 Y에서 바로 EP4에서는요. N-L이 1인 거? 그럼 주양자수, 부양자수 뺐을 때 1이 되는 건 바로 1S와 그리고 EP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전자수는 EP4까지 얘가 가능하기 때문에 1S2, EP4 총몇 개? 6개다. 이게 맞고요. 디귿. Z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3P6죠. 그럼 3P6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더한 값이 가장 큰 오비탈. 그럼 3S와 3P 누가 더 커요? 당연히 3P가 더하면 4가 되죠. 그럼 3P에 들어있는 전자수 몇 개다? 6개다. 맞습니다. 이렇게 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 배치만 찾고 원소를 찾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니까 답은 4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할 번 해보시고 그리고 11번에서도 연습을 해보면서 두 문제에 대한 차이를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풀때 암기가 편한 친구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여기서 같은 전자수를 빠르게 떠올리는 게더 빠른 친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1번이고요. 바로 전자 배치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제가 계속 사실 싸움 원리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 규칙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발문 갑니다. 그림은 학생 A가 그린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 가에서 다를 나타낸 겁니다. 모두 다 탄소여야 돼요. 자, 근데 기어 가는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한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하나의 오비탈이에요. 최대 전자가 두 개. 절대 두개 넘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스핀장의 양자수가 서로 달라야 되죠. 그래서 여기 봤더니 1S에서 최대 두개잘 지켰고 방향이 지금 어때요? 서로 화살표 방향 반대로 다르게 되어 있고 여기 모두 다 하나씩 들어가 있다.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니은 갑니다. 나는 싸움 원리 어긋난다? 자, 나를 봤더니 싸움 원리 어긋나려면 1S 다안 채우고 2S로 가든가, 2S 안 채우고 2P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1S 다 채웠고, 2S 다 채웠고, EP 같다. 너무 잘했다. 에너지 주인 낮은 거 오비탈부터 너무 잘 채우고 있죠? 그래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디귿. 자, 훈트 규칙에 어긋난다. 다가 훈트 규칙에 어긋났다면, 같은 준위의 에너지 준위의 오비탈에요. 홀전자 수가 최대가 아닐 거예요. 봤더니, EP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다 같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쌍을 이루고 있어요. 홀전자수 최대가 아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긋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 거고요. 이 마지막 문제에선 중요한 게 바로 제1 이온화 에너지와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1 이온화 에너지에서 내가 예외적인 구간이라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 커져야 되는데 반대인 거예요.
그런데 제2이온화 에너지에선 이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주의해 주셔야 돼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림은 2주기 바닥 상태 원자에 대한 겁니다.

이주기예요. 이주기다라고 했고 거기에서 XZ의 홀전자 수와 제2 이온 에너지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주기에서 홀전자 수가 3인에는 딱 하나뿐입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질소예요. 그럼 내가 이제 질소라는 건 얘를 딱 정해놨어요. 얘가 질소야. 근데 질소보다 제2 이온 에너지가 X와 Y 모두 다 크네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예외적인 애가 없었으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몇 군데 예외적인 게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 주의할 건 제 이 이온화 에너지예요. 원래 질소와 산소를 비교했으면 질소가 제1 이온화 에너지는 더 컸을 거예요. 근데 제 2기 때문에 당연히 산소가 크고 플로린도 질소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XY에 대한 후보는 산소랑 플로린이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산소랑 플로린은 당연히 제1이온화 에너지에서 누가 더 커요? 원자 번호 클수록 더 커지니까 플로린 더 커요. 근데 산소와 플로린에 대해서 제2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게 되면 산소라는 건 질소에 대한 전자 배치, 플로린은 산소에 대한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어머 반대로 가버린다. 그래서 여기 주의하자. 바로 제2이온화 에너지에선 산소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Y다라고 하는 건 산소, X다라고 하는 건 플로린으로 가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제2이온화 에너지다. 그래서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는 질소와 산소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그리고 산소와 플로린이 서로 달라지는구나 주의. 두 가지를 꼭 잡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예외적인 구간이었던 애가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는 아닐 수도 있고 원래 아니었던 애들이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는 예외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잘 찾아내줘야 됩니다. 기억갑니다. 자, Y는 산소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원자 번호는요. Y다라고 하는 건 산소, X다라고 하는 건 플로린이라서 당연히 플로린 더 크기 때문에 틀렸고요. 디귿, 제1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Z다라고 하는 건 질소, Y다라고 하는 건 산소입니다. 그럼 누가 더 커야 돼요? 이건 예외적인 구간이었죠. 바로 15족과 16족이었으니까 질소가 더 크다. 그래서 디귿선지가 맞습니다. 그럼 답은 기억과 디귿 3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제가 아까 설명한 것과 다시 한 번 더 비교해 볼 건데요. 아까 10번과 제가 12번을 같이 언급을 했었거든요. 바로 10번에서는 얘네들에 대한 전자 배치만 알면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원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얘네들은 무조건 질소보다 큰 애들을 찾아줘야 되고 이주기니까 원소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얘네 가능한 애가 산소와 플로린이야 라는 것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넣어줌으로써 아, 10번과 12번의 차이는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굳이 전자배치까지 찾았는데 거기에서 한 번 더 원소까지 찾으려면 시간이 더 많이 소모되네. 굳이 그러지 말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소를 찾도록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찾을 수밖에 없다. 원소를 찾아야지 이온화 에너지가 15족과 16족에서 예외적인 건데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찾아줘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뒤에서 복습을 청해요 중에 하나 이 문제를 선정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이 제2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여기선 질소보다 큰 애들 후보를 정해주시고 이 산소다라고 하는 애가 여기서는 원자 번호 클수록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예외적인 구간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지 말자. 그리고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는 이 홀전자 수와 같이 전자 배치와 같이 묶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푸실 때 양자 수와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 배웠던 부분과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나오는가에 따라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차근차근 정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 복습 청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제가 앞서서 바로 유니크한 개념 청해요에서 이 동적평형을 언급을 했는데요.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요. 지금 1회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2회에서도 3회에서도 계속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적평형에서는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시점이 바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와 같아진 시점이었죠.

이 같아진 시점에 대해서 찾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문제 뭐냐면, 용기의 부피. 다시 말해서 밀폐된 진공 용기다라고 끝내지 않고 부피가 다른이라고 했을 때이 바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아지는 동적평형 상태의 도달 시간이 어떻게 된다? 달라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달 시간이 달라졌다? 그럼 더 오래 걸리네.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는데 오래 걸린 그 용기는 부피가 더클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그래요? 그럼 그 안에 수증기 양은 당연히 서로 부피가 서로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수증기가 다르다? 처음에 같은 질량의 물을 넣어줬으면 수증기가 달라졌어? 그 물의 양도 달라지겠지.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거와 같이 바로 이 물의 질량, 이 수증기의 양뿐만 아니라 이 물의 양까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달 시간이 다르다. 그걸 통해서 부피가 무엇이 더 컸는가? 이거를 판단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자, 7번에서는 뭘 했냐면요. 화학식량과 몰에서 전체 기체 밀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사실은 부피분의 질량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해주면 됐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건 혼합기체였기 때문에 제가 평균 분자량 구한다 라는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20번 문항을 다루게 될 건데, 그때도 전체 기체 밀도가 주어질 거예요. 근데 이 전체 기체 밀도는요,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가가 중요한데, 그때 20번에선 제가 부피분의 질량이 바로 밀도다. 그러면은 밀도랑 질량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네. 그래서 부피는 바로 밀도분의 질량이야 해서 부피비를 구해 볼 겁니다. 아까랑 풀이가 달라지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지 유리한가? 이거를 빠르게 판단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기체 밀도가 나왔을 때 우리 여태까지 풀었던 문항들 정말 많아요. 각각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가를 꼼꼼하게 봐주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보자마자, 아, 이 문제에선 내가 평균 분자량보다는 부피와 질량을 활용해서 부피비로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게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안목을 조금 키우면 좋을 것 같고요. 8번입니다. 자, 8번은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우리가 희석에 대한 것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수월했지만, 보통 희석뿐만 아니라 취함, 아니면은 여기에서 혼합이 분명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용질의 양을 이용할 건지, 몰농도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갈 건지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해 줘야 돼요. 근데 오늘은 희석이에요. 계속 물을 첨가해 줬기 때문에 용질량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보통은 취한다라고 하면 10ml, 취했어? 100ml였다가 10ml 취했으니까 100분의 10이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배를 해줬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희석이다, 용질량이 일정하다라는 관점으로 갔기 때문에 용액의 농도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것으로 가야지 수월한지 이거를 키우는 안목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용질량이 일정하다라는 걸 활용해서 몰농도와 부피를 곱한가, 용질의 양, 이게 지금 예량도 같고 예량도 같네라고 해서 구해주는 관점으로 갔다. 자, 12번 갑니다. 자, 12번에서 이온화 에너지고요. 제가 방금 마지막으로 풀었던 문항이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주어졌던 조건은요, 바로 제2이온화 에너지였어요.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 우리한테 주어졌고, 우리한테는 역으로 이제 제1이온화 에너지를 구해라라고 했어요. 그럴 때 주의해야 되는 건 누구다? 바로 질소와 산소 같은 애들, 또 여기서 추가로 산소와 플로린과 같은 애들이다. 왜냐하면 제1이온화 에너지에서 얘네들은 바로 역순, 바로 예외적인 구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2이온화 에너지를 주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산소와 플로린이다? 여기선 얘네가 이 제1이온화 에너지는 예외적이지 않았다가 제2이온화 에너지는 예외적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두 가지 경우, 바로 제1과 제2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꼭 주의해서 문제에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네 가지 문항을 한번더 콕콕콕 집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한번더 복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항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실전의 강한왕, 여러분의 수능왕 멘토 김성은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 66번부터 문항 분석 철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고요. 일단 머스트체크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66번, 68번, 70번, 72번인데요. 요네 가지 문항만 보라는 건 아니고, 일단 더 집중해서 어려운 이제 문항이니까 더 자세하게 이제 해설할 거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일단 개수가 A하고 C가 둘다안 나와 있는 상태고, 난 B는 8W g이 들어있다. 네, A의 질량을 달리할 수 없고 반응을 완결시킨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상황은 뭐냐면, B가 일정량 들어있는데, A의 질량을 계속 넣어주면서 첨가시키는 상황인 거죠. 그쵸? 요런 것도 앞에서 정리했었던 거고,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전체 기체 밀도가 나와 있고요. 밀도가 8, 11, 9. 그럼 밀도라는 거는 항상 여러분, 밀도는, 전체 기체 밀도는 부피분의 이제 질량이 되는 거죠. 그럼 질량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질량은 B가 8W만큼 있었고, 그럼 초기 질량은 0이 아니고 A를 안 넣어준 상황이니까 전체 질량을 여기다 쓰면 얘는 8W. 얘는 얼마예요? 8 더하면 15W. 8 더하면 22W 생략할게요. 8 더하면 36.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전체 질량의 변화가 나와 있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질량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피를 구할 수가 있다. 화학원에서는 항상 밀도 나오면, 기체 밀도 나오면 질량 또는 부피를 구하시오라는 용도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여기서 기체는 부피랑 몰수랑 비례하는 거니까 이때 우리가 반응 후에 전체의 몰수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문제를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밀도가 있으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밀도의 역수를 질량에다 곱하면 전체 몰수가 나오는 거죠. 밀도의 역수를 곱한다. 그럼 8분의 1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몰수 1이라고 해볼게요. 상대 값으로. 그럼 반응 후에 전체 몰수. 일단 이 상황에는 반응 후라 볼 수는 없고, B의 몰수가 1몰 있었다. 그게 8W g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나 여기는 11분의 1로 가면 되는 거죠. 11분의 1을 22에다 곱해. 그럼 얼마 나와? 2몰. 마찬가지로 9분의 1, 밀도를 역수취해서 질량 곱하면 얘는 4몰. 1대 2대 4의 비율로 몰수 B가 정확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 중에서 정말 중요한 조건을 줬는데, A가 14만큼 넣었을 때 반응 후 실린더에는 생성물만 존재한다. 즉, 여기가 반응의 완결점. 반응 후에 생성물 C만 있고 A, B는 둘다 없는 그러한 지점이라는 거를 줬습니다. 아, 그럼 여기에서는 이 몰수가 C의 몰수에 해당하는 거구나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A가 들어가는 물질이었죠? B가 처음에 얼마 있었다고? 1몰 있었다고요. 근데 C가 2몰로 이제 반응이 끝난 거지. 그럼 B하고 C의 개수비는 1대 2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A의 개수는 얼마일까라고 했을 때 A의 개수. 그럼 A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과량을 보시면 되겠죠? 전체 질량이 아니라 A의 질량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A를 14g만큼 더 넣어줬을 때 그때 증가한 몰수가 얼마? 2몰인 거잖아요. 과량이니까 넣어준 질량만큼 몰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럼 A 14W에 해당하는 몰수가 2몰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서 결국 여기서 반응 완결했다면서요. 그럼 같은 14W니까? 같은 A니까? 얘도 2몰인 거겠지. 그죠? 자, 그럼 결국 A가 2몰만큼 들어갔을 때 그때 반응 후에 C만 있다. 그러면 A 대 B 대 C라고 해볼까? A 대 B 대 C는 2대 1대 2다라는 관계로 개수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주시면 돼요. 지금 B가 일정량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간단하고 중요한 또 해석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완결점을 통해서 바로 갈수 있다는 거. 완결점에서는 바로 ABC의 계수비가 나오는 상황이다. 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이제 X를 구하면 되고요. AB 분자량비를 구하면 되는데, 자, X라는 건또 밀도니까, 우리 지금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정했던 방식 그대로, 아, 밀도 역수에다 질량 곱한 몰수 나온다. 이런 관계로 X를 또 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분자량은 우리가 반응 질량비가 나오지. B가 8W. 8W인데, A가 언제? 14W일 때 반응 다 했다라는 거니까, 이때 반응 다 해서 C가 22만큼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반응의 질량비가 되는 거겠죠. 그쵸? 완벽히 반응한 것만, 없어진 것만, 생성된 것만 쓴 거니까. 그럼 이 반응의 질량비가 이거다. 분자량비는 자동으로 나오겠죠. 자, 얘가 2몰 반응할 때 14다. 1몰 반응할 때 8이다. 2몰 반응할 때 20이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A와 B의 분자량의 비는 7대 8로 가면 되겠지. 그럼 일단 오른쪽 값은 7대 8로 구한 거고요. 그냥 X도 구할 수 있겠죠? 자, X는 7W만큼이에요. 그럼 이때는 일단 7W니까 전체 질량은 이제 15W, 8W 넣었을 때 마찬가지로 가볼까요? 그러면 14Wg이 A 2몰이니까 얘는 그냥 A 몇 몰? 0.5몰에 해당한다로 가면 되겠네. 그쵸? 자, 그래서 똑같이 반응식에 집어넣고 몰수 구해서 역수치하면 밀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자, 2대 1대 2다라고 했을 때 지금 B가 1몰 있었던 거예요. A가 0.5몰 들어왔습니다. 그럼 누가 다 반응해? 여기서 잠깐만. A가 2. A가 2고 자, 7W니까 그쵸? 7W니까 아, 1몰이구나. 잘못 썼다.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 14W가 2몰이잖아요. 14W가 2몰. 여기 차이 과량 2몰. 그럼 7W는 1몰이지, 그치? 7W 1몰. 그럼 여기서 1몰. B도 1몰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마이너스 1, 0.5, 1이 되는 거니까 얼마 나와? 여기서 0, 0.5, 1인 거네요. 그럼 전체 몰수는 1.5. 그럼 전체 몰수는 1.5고 밀도를 나타내 볼까요? 전체 몰수는 1.5. 부피 대신에 몰수를 썼고. 전체 질량은 15W.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얼마 나와요? 10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X가 될수 있나요? 네, 바로 X가 될수 있는 게 우리가 이미 이 값을 그냥 써버렸잖아.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서 밀도가 왜 8이 나오냐? 8W를 1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8 나온 거니까 똑같이 같은 기준으로 15W를 1.5로 나누면 10이 나오는 거죠. 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상대값이기 때문에 여러분 X는 15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곱하기 10을 하면 7분의 8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답 5번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렵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야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첨가 반응에서는 여러분 과량으로 넣어준 구간에서 그 몰수, 그 물질의 질량에 해당하는 몰수를 파악할 수가 있고, 얘는 좀 특별하게 완결점 줬기 때문에 바로 계수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반응 전에는 지금 A가 들어간 상황이니까 B가 일정량 있었다라는 것으로 바로 B의 몰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 반응식 뭐 완성하시오 했는데 기억이 뭘까요? 기억은 H2O가 나오죠. 그쵸? 이거는 그냥 질량 보존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바로 나옵니다. H2O. 같은 기억이에요. 확인해 보시면 얘도 남는 게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 H2O로 갈 수가 있죠. 같은 기억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가는 반응식의 계수가 완성되어 있고 나는 완성이 안 되어 있어요. 완성시키면 되겠죠? 질량 보존으로. 마그네슘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Cl 두개 있네. 두개 있는데 지금 수소가 여기 일단 있으자. 그럼 수소가 몇 개? 네 개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앞에 있으면 되겠네. 산소 두 개로 맞춰졌다. 이렇게. 자, 기억 H2O다 맞고요. AB 2로 갔다 맞고요. 가에서 HCl몰과 반응한 얘의 질량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뭐 질량비가 몇대 몇인지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2보다 큰지만 비교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가에서 HCl1몰이다라고 했어. 그럼 얘는 반응하는 얘는요. 몇 몰이다? 1몰로 가시면 돼요. 그럼 1몰. 화학식량 나와 있죠. 얼마야? 84. 자, 그다음에 자, 밑에 얘 1몰과 반응할 때 반응하는 얘 얼마예요? 1대 2니까 0.5몰로 가는 거죠. 그럼 0.5몰인데 얘가 화학식량이 58. 그럼 비교만 하면 돼. 이 값이 이미 2야, 2. 이 값이 약분하면 2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1보다 크니까 전체 값은 2보다 크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디귿까지 정답.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8번.

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8번 문제도 마찬가지. 자, 지금 계속 고난도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좀 쉽게 쉽게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보세요. 자, 반응성 기체의 질량 나와 있고 밀도비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여러분이 딱 봤을 때는 좀 숨이 막힐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일단 기체의 밀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 기체의 몰수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어차피 보존될 거 아니에요. 반응 전과 반응 후가. 그럼 질량은 이미 나와 있는 거야. 반응 전이 반응 후랑 같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 같으면, 전과 후의 밀도 관계니까, 여기서 이 4:5라는 거는 부피의 역수비가 되겠죠. 요거 이해가세요, 여러분? 자, 밀도라는 거 보세요. 밀도라는 게 부피분의 질량. 자, 이거 반응 전, 반응 전. 이렇게 쓸게요. 그다음 얘는 반응 후, 반응 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질량이 1:1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야? 반응 후분의 반응 전의 비율이 밀도의 비율과 같다는 거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럼 기체니까 이거는 전체 몰수, 반응 후분의 전체 몰수, 반응 전의 비율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수비로 가면 된다고. 지금 얘가 반응 전이죠? 밀도에서는. 반응 후잖아. 역수로 가면 된다, 역수로. 이 관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가에서 봐봐. 이게 반응 전에 4가 아니고 역수로 가야 되니까 5몰. 5에서 4로 뭐 1몰이 감소했다 이렇게 정하면 돼. 항상 양적 관계는 정하기 나름인데요. 그럼 1몰로 감소했다. 그럼 여기도 1몰인가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내가 기준으로 정했으면 이 기준에 맞게끔 상황을 맞춰서 여기서 그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문제에서 나에서는 A가 다 반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개 반응물도 파악을 해야 돼. 나는 알려줬는데 가는 누가 될까라고 했을 때 이때 여러분 질량의 변화를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문제가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서 한개 반응물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끔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둘다 증가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가에서는 누가 하는 게 반응물인지 이제 모를 수 있어.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조금만. 보세요. 둘다 증가하긴 했지만, 가에서는 A가 몇 배로? 두 배를 뛴 거죠. 두 배. 두 배가 증가했고, 얘는 두 배보다 덜 뛰었죠. 두 배보다 두 배만큼 증가하지 않았어. 두 배보다 덜 증가했어. 증가 폭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8로 나누면 3분의 4. 3분의 4배로 증가했잖아요. 얘는 두 배로 껑충 뛰은 거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얘가 다 질량이 다 반응했다라고 했을 때 가에서 그럼 여기서는 누가 다 반응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얘가 훨씬 더 크게 뛴 거니까 여기에서도 얘가 다 반응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여러분 지금? 봐봐. 자,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A가 두 배로 뛰었는데 B는 두 배까지 증가하진 않았어. 근데 여기서 두 배까지 뛰었는데도 32W의 B랑 반응을 다 했대. 그럼 얘는 이거의 절반도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이거 절반이라고. 그 무조건 여기서도 얘가 다 반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런 상황을 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한개 반응을 이렇게 여러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가하고 나에서 A가 둘다다 반응한 게 확실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반응량의 비가 몇 대면? 1:2가 나오는 거죠. 양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응량의 비라고 얘기했죠? 반응량의 비가 몇 대면으로 반응했냐? 근데 같은 물질인데 질량이 1:2니까, 1:2의 반응량의 비가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1:2. 자, 그래서 이거 1:2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 간격을 맞추면 돼. 자, 중요한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얘는 5몰에서 3몰로 1몰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반응 전과 반응 후는 이게 반응 전이 돼야 되니까 4에서 3으로 일단은 비율은 이렇게 몰수가 감소하긴 할 거야. 근데 얘도 1몰 감소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얘가 1몰 감소했다라고 내가 정한다면, 얘는 몇몰 감소해야 돼요? 반응량이 두 배니까 얘는 2몰 감소해야 되는 거죠, 2몰. 그렇게 정하면 돼. 아니, 내가 여기를 2몰로 감소했어. 10몰, 8몰로 정했어. 그럼 얘는 3몰 감소 기준으로 맞추면 돼요. 반응 전, 반응 후의 몰수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2몰 감소로 맞추려면 두 배씩 해서 8몰, 6몰로 맞추면 되겠죠? 그럼 8몰, 6몰, 2몰 감소 이렇게 맞추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일단 한개 반응 후 파악부터 좀 어려웠는데 일단 질량이 얼만큼씩 변했는지를 비교했을 때 얘가 다 여기서 반응했다면 얘가 무조건 다 반응한다. 그럼 반응량이 1:2니까 여기서 이 간격을 일단 몰수 감소 반응이니까 몰수 감소

용량도 두 배로 간격을 맞추는 거지. 이런 문제풀이가 여러분 되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잘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풀수 있는 문제풀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A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A도 간단하게 지금 A가 다 반응했잖아, 둘 다. 그럼 A가 다 반응을 했는데 몰수가 얼마 감소했어? 1몰 감소했대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A가 몇 몰인지를 구하면 될거 아니에요? 여기든 여기든. 여기는 2몰 감소했다로 가면 되고. 그럼 A의 몰수는 어떻게 구한다? 반응 전 몰수를 우리가 5몰, 8몰로 정했으니까 요 기준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5몰, 8몰은 얘하고 얘 몰수의 합이고, 얘하고 얘 몰수의 8몰인 거죠? 자, 그럼 같은 물질에서 질량비는 몰수비 이거 가는 거지. 그럼 1대2. 일단 1대2로 써놓고, 같은 물질에서 질량비는 몰수비 몇 대면? 3대 4. 5하고 8로 맞추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여기서 얘를 두 배씩 하면, 두 배씩 늘리면 2몰과 3몰이 되면서 전체 몰수 5몰 합이 전체 몰수 8몰 이런 식으로 빨리 숫자 놀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만약 안 되면 뭐 문자로 얘 X몰일 때뭐 2X몰이고 얘 3Y몰일 때 4Y몰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조차 아깝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숫자 놀이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한쪽을 늘려가면서 두 배, 세배 늘려가면서 전체 몰수를 5몰, 8몰로 맞추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제 맞춘 거니까 기준을 반응성 5몰인데 반응을 3몰로 1몰이 감소했대요. 누가? A가 2몰만큼 반응할 때. 그럼 이거 해석해보면 A가 2몰만큼 반응할 때 반응 전과 반응 후는 1몰이 감소하는 반응이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죠. 그러면 A의 개수가 얼마? 2가 되는 거지. 자, A가 2몰 반응했으니까 일단 2를 대입을 해봐.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몰 없어질 때 2몰 생기는 거니까 딱 1몰만큼의 감소가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A가 2고요. 그다음 B하고 C의 분자량의 비는요. 이거 다 구한 거니까 뭐 A, B 분자량도 나왔잖아요. 그죠? A 2몰 대 15. B는 2몰이 대 16. 그럼 15대 16이 A와 B의 분자량의 비입니다. 근데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질량 보존으로 가면 되겠지. 그럼 A는 질량, 반응 질량 얼마? 30g. B는 16g. 그럼 이게 다 없어진 질량이니까요. 반응 질량비를 구하는 거야, 지금. 그럼 46g만큼의 C가 생겨야 되는데, 요거는 2몰일 때의 C야. 2몰일 때의 C. 그럼 C의 분자량 얼마? 23. 이렇게 가는 겁니다. C는 23이고요. 그다음 B는 똑같은 기준에 16. 이렇게 가면 8분의 23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런 식의 형태 정말 중요하고 자주 나오니까, 문제 어렵게 나왔을 때잘 나오는 형태니까요. 잘 보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푸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69번 가보도록 할게요. 69번은 비교적이 아니라 그냥 얘네 좀 쉬운 문제죠. 앞에서 주는 문제잖아요. 수능에서 첫 페이지 3번에 주는 문제. 자, 그럼 가볼게요. 얘 반응식 완성해서 가시면 되고 이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물질을 다 나타냈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얘는 종류가 아예 다 다르니까 완벽하게 반응물들이 생성물로 싹다 바뀐 그러한 반응이구나. 반응 후에 과량으로 반응물이 남아있지 않구나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HF가 있고요. 알루미늄이 있고, 그랬을 때 H2. AlF3.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할 게, 이런 거 고체. 고체 이런 거 조심해야겠죠? 액체나 고체는 기체 부피에 포함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네가 일단 고체라는 거 한번 표시를 해 놓고요. 자, 그리고 가볼게요. 문제에서는 X 대 Y. 근데 x 대 y니까 여기서는 뭐 크게 뭐 고체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x, y는 부피도 아니고요. 질량비잖아. 그러니 몰수하고 화학식량의 관계만 알면 되기 때문에 x 대 y는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개수비를 완성시키면 그 개수만큼 반응 생성으로 가면 되겠네. 그죠? 자, 계속 완성해 볼게요. AL 하나 있고요. 그다음 H2, F3. 그럼 여러분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수소 두 개랑 플로린 세 개니까 최소 공배수 6으로 맞춰야 돼요. 얘는 1대1로 결합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얘는 6으로 가시면 되고요. 이게 3, 수소 6개, 6개, 플로린 6개, 얘 2, 알루미늄 2개, 요렇게 개수를 간단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럼 알루미늄은 2몰인 거고요. 그 다음에 H2는 3몰로 2대 3의 몰수비로 볼 수가 있다. 정확하게 반응물이 몰수, 개수만큼 다 반응하고 개수 비율만큼 그대로 생성된 그러한 상황이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수 B만큼 있었다. 반응 전에 반응물들이. 생성물도 딱 반응 후에 얘네만 존재하면서 생성물의 개수 B만큼 3대 1로 존재한다. 정확히 2몰인지 3몰인지 모르겠지만
이 비율은 구할 수 있죠. 2대 3의 몰수비로 가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질량으로 가야 되니까 알루미늄은 질량이 얼마예요? 원자량 27을 곱하면 되는 거고, 얘는 H2니까 2를 곱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이게 Y고 이게 X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럼 Y는 3 곱하기 2, X는 2 곱하기 27. 그럼 약분하면 얼마? 9. 이게 정답이 되는 거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니까 좀 빨리 넘어갈게요. 70번. 네, 70번 문제도 또 여러분 좀 어려울 거예요. 아무래도. 그쵸? 수능 20번 문제니까 뭐 킬러 문제로 낸 거지. 그치? 볼게요. 자, 1번과 2번에서 남은 반응물의 종류는 서로 다르고, 2에서 반응 후 생성된 D의 질량은 8분의 45다라고 되어 있어. 자, 이것도 좀 재미있는 문제인데, 보시면, 반응 전에 A의 부피, A는 부피로 줬어. 근데 B는 또 질량으로 줬고, 그쵸? 그 다음 반응 후는 또뭐 W의 문자가 들어간 질량으로 줬고요. 그 다음 이것도 뭐 몰수 B를 준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조심해야 할 게, 만약에 문제에서 상대값이 있다. 그리고 이거 상대값이니까, 만약에 이게 3대 X잖아요. 그쵸? 그럼 상대값이니까 이거를 그대로 3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 값에, 이 값도 비율인데, 이 값에 또 얘하고 얘의 비율이 나온 거니까, 이거 이꼴 3 하면 안 돼요. 실험에서. 근데 얘는 상대값이란 표현이 없기 때문에, 아, 얘는 이꼴 3이 가능한 상황인 거야. 실험에서.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걸 기준으로 몰수를 맞추면서, 반응전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상황은요. 가볼게요. 자, 계수 한번 여기다 써보고, 여기다 판수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부 다 이제 기체 반응이고요. 전부 다 기체 반응. A, B, C, D. 5대 4. 아, 몰수 감소 반응이네. 이런 것들 눈에 보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실험 1에서 이제 몰수 B가 3인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맞출게.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 쓸 거긴 한데, 뭐 계수만큼 반응이 딱 가정해서 가도 되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좀 일로 올게요. 그럼 이걸 가정해서 몰수를 맞췄을 때, 반응 전에 몰수를 각각 구하면, 얘가 3몰이다. 그러면 5몰로 가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같은 물질이니까 질량비가 몰수비로 가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맞춰서만 푸시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실험실에서 누가 다 반응했는지 알수 있다 없다? 그걸 파악해야 돼, 지금. 그걸 알수 있어야 파악을 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죠, 이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매우 비슷한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다 반응했는지 어떻게 아냐면, 일단 과량으로 남은 거는 둘다 있어. A 또는 B. 무조건 남긴 남아야 돼, 한 종류씩.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같은 A끼리는 몰수비가 4대 5야. 이것도 얼만큼 뛰었는지, 얼만큼 증가폭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얘는 4분의 5로 뛰었지. 4분의 5. 양을 그냥 보시라는 거죠. 같은 기준 부피니까 뭐 몰수비라 보시면 되고요. 4분의 5배로 몰수가 뛰었다. 근데 얘는 4분의 5보다 훨씬 많이 4점 몇 배로 뛴 거잖아요. 4보다 더큰 배수로 뛴 거잖아. 그치? 6분의 25로 뛴 거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반응을 각각 해줘야 말이 맞냐고요, 지금. 똑같은 거지, 지금. 4배 이상 뛰었고 4분의 5배 뛰었어. 여기서 만약에 얘가 다 반응했다. 근데 문제 또 조건이 있어. 반응물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중요한 조건이죠. 즉 얘가 A면 얘는 B, 얘가 B면 A다. 이렇게 가라는 건데, 자, 그럼 만약에 얘가 다 반응했다 쳐봐. 그럼 여기서도 얘가 무조건 다 반응해야 돼요. 얘가 다 반응했다 가정을 하는 동시에 얘까지 다 한계 반응물이 되어버리는 거지. 훨씬 덜 뛰었으니까 폭이. 그쵸? 근데 여기서 반응물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기 때문에 조건의 모순이야. 아, 그럼 여기서는 실험 1에서 A가 다 반응했다 볼수 없고, 실험 1에서는 B가 다 반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네. 그러면 얘가 무조건 반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종류가 다르다 했으니까 실험 2에서는 A구나.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논리적으로. 알겠죠? 자, 요런 거잘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화학원 문제는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한계 반응을 구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얘를 이제 비율을 맞춰서 한번 반응 전 몰수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수는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이거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계수만큼 반응했다라고 정해.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2, 플러스 2로 정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C의 몰수는 2, D도 2, 생성물이니까 반응 전에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B가 다 반응했다 했으니까, 아, B는 3몰 있었어. 아, 6g이 3몰에 해당하는 거구나. 우리가 정한 값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 비율을 통해서 얘가 얼마 남아야 돼요? C가 2몰이야. 전체가 6몰 돼야 되는 거니까 얘도 2몰, 반응 전 3몰로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갈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A가 3몰인 거니까 여기서 4V일 때 그냥 4몰로 보면
여기는 5몰인 거죠. 4대 5니까. 여기서는 얘가 다 반응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가 다 반응했고, 그럼 여기서는 아까 6g일 때가 몇 몰이라고? 3몰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3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같은 물질이니까 얘몇 몰이 돼야 돼요? 두배 했을 때 질량 나왔지. 그럼 2분의 1 하면 몰수 나오겠죠? 12.5몰로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애가 누구다? 여기는 A고, 여기는 누구다? B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몇 몰씩 남아있어서 다 구할 수 있죠? 자, 암산으로 가볼까요? 자, A가 3몰, B가 3몰이잖아. 누가 남아? A 2몰 반응하겠죠? 그럼 A 2몰 남아요. 그럼 A 2몰일 때 질량을 17W로 본다면, 여기선 누가 남아? 2대 3이니까 2.5에 2배 하면 2.5에 3배에서 7.5. B가 5몰 남네. 그러면 B의 5몰일 때 질량을 40W로 볼수 있다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린 또뭘 구할 수 있냐면,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아, 화학 문제가 이렇게 구성됐으면, 아, 여기서 그 다음 뭘 물어보겠지? 뭘 물어보겠지? 이걸 생각을 빨리빨리 해줘야 돼. 자, 그걸 기출 분석을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건데요. 지금 A와 B의 몰수비를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질량이 나왔다? 질량과 몰수의 관계, 분자량 B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출제자가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A 대 B의 몰수비가 2대 5예요. 그러면 질량을 몰수비로 나눴을 때, 그때 분자량 B가 나오는 거죠? 그럼 17을 2로 나눈 게 A의 분자량이라 본다면 B의 분자량은 40W를 모르다는 거, 5로 나눈 거. 이게 분자량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몇대몇 나와? 17대 16이 나오게 되는 거죠. 17대 16. 5로 나눈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A와 B의 분자량의 B가 17대 16이다로 요거를 이제 이 정보로 얻어낼 수 있구나로 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우리의 목적은 뭘까요? 계수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계수 구하는 문제는 아니고, 여기 이제 반응 후에 결과 X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 B를 구해야 돼. 근데 A 대 B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질량 보존으로 또 C에 관련된, C에 반응한 질량까지, 아, C 생성물이죠? 생성된 질량까지 구해줘야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뭐가 주어져 있는 거냐면, D의 질량이 8분의 45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실험 2예요, 실험 2. 그럼 실험 2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실험 2는 얘가 5몰이고 얘가 12.5몰이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7.5, 그다음 5몰, 5몰.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고요. 얼마 남아? 5몰. 5몰, 5몰. 그럼 얘도 X가 얼마? 5몰인데 전체 15몰인 거니까 여기도 X가 3의 비율이네. X 구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실험 2에서 지금 우리 분자량비 구하려고 이거 지금 쓴 거니까, 정리한 거니까. 다시 한번 와보면 얘 25g. B가 25g 있었어. 이게 12.5몰에 해당을 하는 거야. 그럼 7.5는 얼마? 2.5에 5배, 2.5에 3배가 5분의 3. 그러면 15g이지, 그치? 그럼 15g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게 8분의 45? 얘가 8분의 45만큼 생성이 됐대요. 그러면 이건 지금 반응 조건이기 때문에 질량은 없어진 양만큼 생성돼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 없어진 질량 얘도 분자량의 관계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자, 분자량 관계가 17대 16 나왔습니다. 그럼 반응 질량비 몇대 몇? 자, 여기서 계수비를 곱해가지고, 곱해서 반응 질량비로 갈수 있어. 얼마야? 34대에 얘는 48. 그럼 약분하면 얼마? 17대 24. 자, 17대 24가 A 대 B의 반응 질량비네. 자, 그럼 여기서 B의 질량이 15다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A의 반응한 질량 넘어가려면 여기다가 24분의 17을 곱하면 되겠네. 자, 계산하는 거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38, 35, 그러면 35, 8분의 35, 85. 이렇게 되는 거죠. 8분의 85. 즉, 여기가 8분의 85g만큼 반응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8분의 85고, 숫자도 조금 그래요, 이 문제가. 8분의 85고, 15고, 없어진 거고요. 8분의 45. 그럼 8분의 45랑 8분의 45, 아, 85랑 45 지워지니까 8분의 40 남겠지. 8분의 40은 5g이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서는 얼마? 20g. 그치? 여기도 합이 얼마가 돼야 돼? 20g 돼야 돼. 근데 이걸 지웠으니까 C의 질량이 20g이 되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질량 보존으로. 자, 그럼 C의 질량이 20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요게 지금 반응 질량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C의 분자량은 나타낼 수 있다 없다? 나타낼 수 있더라.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자량을 마치 이거 15니까, 이 몰수잖아요. 7.5몰인데 15로 나타낸 거니까, 여기다가 분자량을 이제 두 배를 한 것과 같잖아요.
우리가 정한 분자량은 16이었는데

질량으로 바꿔서 간단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몰수 7.5에 2배를 하니까 15g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 실제 데이터랑 맞추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분자량 비는 유지가 되지만 이 16이 지금 2로 바뀐 상황인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분자량을 나타내려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 기준을 간다면 여기서 구한 값의 4배를 8배를 주는 거죠. 8배. 그렇죠? 얘가 분자량이 2고 얘가 16이니까 이 분자량을 맞추려면 8배를 주면 되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질량이 20인데 5몰이다. 그럼 분자량 얼마? 질량 20인데 5몰이야. 그럼 분자량 4야. 요 기준에서. 근데 우리가 정한 요 기준으로 간다면 몇 배죠? 8배 주면 되는 거죠. 그럼 32. 뭐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가도 상관없고요. 여기 새롭게 다시 그냥 분자량별로 정해도 돼. 몰수 다 나와 있고 질량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바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가주시면 되고요. B하고 C의 분자량 비는 16대 32. 그럼 C가 30이네요. 그쵸? 그럼 얘는 비율이 2가 나오네. 그럼 X는 아까 3이었으니까 곱하면 6. 이렇게 해서 답이 몇 번이다?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 문제는 좀꽤 어려웠다.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71번. 네, 71번 문제는 반응 전과 후 실련 속의 기체의 부피는 각각 V1과 V2다라고 나와 있고, 이 문제는 여러분 좀 쉬운 문제.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AB3랑 C2가 있어요, 그죠? 자, 얘는 일단은 전부 다 기체라는 게 보이고,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물질을 다 나타낸 거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 그쵸? 자, 그러면 얘 고체네. 이런 거좀 조심해 주시고요. 상태. 반응식을 일단 써야겠네요. A, B, 3, 기체. C2가 반응해서 B2하고 뭐가 생겼다? A2, C3가 생겼다. 이렇게 써놓고, 개수를 이제 완성시키시면 되는 거죠. 자, B는 3개, B는 2개. 그럼 최소 공배수 6으로 맞출 거고요. 그럼 여기다 2배. 3배 했어, 일단은. 그죠? 근데 C도 지금 2대 3이야. 그치? 그 뭔가 더 늘려야 될것 같은 예감이 들 텐데, 그럼 C도 2대 3이니까, C도 전체 원자 수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같으려면, 6으로 일단은 최소 공배수로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2배하고 여기다 3배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 2배하고 3배 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잘 봐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정한 게 이게 2대 3이었는데, 할수 있죠, 이 정도는. 자, 그럼 A가 몇 개가 됐냐면 4개가 됐단 말이에요, 4개가. 그럼 다시 얘를 4개로 맞추면 되지. 그쵸? 4개로 맞추시면 돼요. 4개로 맞추고, 그래서 B가 몇 개? 12개가 된 거니까, 이제 여기서 6개가 아니라 12개가 돼야 돼. 그럼 얘를 다시 2배해서 6. 얘가 2배 되면 얘도 2배 돼야겠죠? 그쵸? 처음에 구한 게 2대 3이었으니까. 요런 식으로 계수를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V1과 V2는 기체만 따져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기체고요, 얘도 기체. 근데 반응 후에 딱 생성물만 존재하는 상황. 요런 문제가 많이 나왔죠, 최근에. 그죠? 자, 그럼 얘는 그냥, 몰수 B, 반응 개수 B만큼으로 전체 몰수가 바뀌어 기체니까 전체 몰수 B가 부피비다. 그럼 몇대 몇이다? 7대 6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7분의 6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너무 쉽죠, 여러분? 답이 얼마다? 7분의 6,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7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가 또 얘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볼게요. 자, 1, 2, 3에서 A는 모두 반응하였고, 1, 2, 3에서 A가 얘지. 근데 문제에서는 얘는 그래도 한개 반응물은 준 거예요. A가 모두 다 반응했다. 여기서도 A가 반응했고, 다 A. 그러면 같은 다 A니까, 반응한 질량이 2대 1대 1이네? 그러면 같은 A에서 반응량이 2대 1대 1로 나오는 거니까, 전체 실험 1, 2, 3의 반응량의 비도 2대 1대 1이구나라는 걸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죠. 2대 1대 1. 자, 반응량의 비가 몇대몇 대면 2대 1대 1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반응량의 비를 알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정해서 가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1의 반응량일 때를 우리가 개수만큼 반응했을 때라고 정했어.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3. 그럼 얘는 개수의 2배로 가면 되는 거지. 계수 2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2, 6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럼 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다 상대값으로 구할 거라 우리 구하고자 하는 뭐 분자량 비라든지 뭐 개수 비라든지 다 나오게 된다는 거지. 정하기 나름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비율은 근데 정확하게 몇대 몇인지 파악을 해야 돼. 알겠죠? 여기서 반응량 1이면 여긴 2배가

1대 3대 1대 3이네. 근데 C가 고체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전체 몰수는 4에서 합이 4니까 전체 몰수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변화하지 않는 반응인데 중요한 거는 뭐 기체 부피, 뭐 기체 밀도 했을 때는 변하는 거죠. 얘는 기체가 아니니까. 내가 기체 부피를 물어봤다. 그럼 부피는 감소하는 반응인 거지. 알겠죠? 얘는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4에서 3으로 지금 감소하는 반응인 거야. 기체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봐. 일단 요걸로 가볼까요? 얘가 다 반응했고요. 14W 질량으로 갈 수밖에 없죠. 질량으로 가자. 14W 그다음에 96.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했죠? 조금 약간 의심쩍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몰수 변화는 없는 반응이라고. 어쨌든 고체도 몰수는 있는 거니까. 개수압이 4고 얘도 4기 때문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전체 물질의 몰수 변화는 없지만 기체 부피 변화는 있는 거라고. 얘가 고체이기 때문에 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기체 부피는 일정한 게 아니고 반응 후에 줄어드는 반응이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량으로 일단 갈 수밖에 없어. 이 몰수비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질량으로 써볼게요. 자, 이 A가 다 반응했다.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번에서 D의 질량이 27. 이게 생성된 거야. 그럼 뭔가 이제 질량 보존으로 맞춰야 될것 같은데, 자, 문제 또 주어져 있는 게 A와 C의 화학 식량이 몇대 몇이다? 2대 5이다. 라는 게 있어. A와 C의 화학 식량이 2대 5이다. 그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계속 나와 있으니까 둘다 1대 1이네. 그럼 이게 그대로 반응 질량비가 될 수가 있는 조건이죠. 분자량 B만큼 질량이 반응했다. 왜? 계수가 1대 1이기 때문에. 그러면 7배 하면 14. 얘도 7배에서 같은 기준으로 35W를 쓸 수가 있다. 그럼 질량 보존으로 여기 반응한 질량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쵸? 자, 그럼 반응 얼만큼 생성됐어요? 더하면 2에다가 5, 62W 생성됐어. 그럼 없어진 것도 마이너스 6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14를 얘를 뺄게요. 그러면 8에다가 5, 1이니까 48. 아, 48W g만큼 얘가 없어졌구나. B가 반응했구나. 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A는 다 반응했고, B는 원래 있었던 양의 딱 절반만큼 반응했네 라는 게 보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양에 대한 관계를 잘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 35W, 27W 이렇게 생성이 된 거구나.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B의 분자량도 구할 수 있겠지. 뭐다 구할 수 있는 거 지금 상황에서. 이게 반응 질량비니까 뭐다 구한 거죠. 분자량비까지. 몰수비 1대 3대 1대 3을 나누면 분자량비는 자동으로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분자량비는. 자, 여기 2대 5라고 썼지만 저는 그냥 14로 갈게요. A 분자량 14. 그럼 B 분자량은 3몰 반응할 때 48이니까 1몰 반응할 때 16. 그럼 C 분자량은 얼마? C는 뭐 고체니까 뭐 분자량이 아닐 수 있어요. 어쨌든 화학식량은 얼마? 35. 네, 3몰이니까 얘는 9. 이게 화학식량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2대 5.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목적은 이제 몰수에 대한 관계로 바꿔줘야 돼. 몰수에 대한 관계로.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뭐, 얘 기준으로 얘가 1몰만큼 반응했다 정해. 그럼 얘는 무조건 몇 몰이야? 3몰만큼 반응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1몰만큼 생성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는 3몰만큼 생성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해버리면 돼요, 여러분. 그럼 이거 정했을 때 실험 2, 3도 같은 기준으로 가면 된다는 거지. 그럼 반응 후도 마찬가지로 3몰. 이게 당연히 1몰. 생성물이니까 생성된 양만큼 그대로 존재하는 거겠죠? 존재하는 것이고, 얘가 48W가 3몰이면, 얘도 48W니까 얘도 3몰이 되는 거고, 나 얘는 제로가 되는 거지. 반응 전도 갈수 있죠? 14W가 1몰이야. 당연히 같은 질량 1몰. 한개 반응물. 그 다음 얘가 48W가 3몰이면, 96W는 질량의 2배 관계니까 몰수 2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그럼 이 기준만 동일하게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럼 14W 1몰로 정리했어. 지금 봐봐. 그럼 14W A가 1몰이야. 그럼 7W는 0.5몰로 가면 되겠네요. 반응량 2분의 1. 얘도 0.5몰로 가면 된다. 이렇게 정해주시고요. 그 다음 96W도 구했죠? 얘는 6몰인 거지.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럼 각각의 몰수도 나타낼 수 있다 없다? 나타낼 수 있더라. 그럼 96분에 36을 곱하면 6에서 이 비율을, 질량 비율을 육몰에다가 이 질량 비율 곱하면 36W일 때 몰수가 나와주겠죠. 그럼 얼마예요? 이거 6 나눠볼까? 66. 6, 16. 그죠? 2로 나누면 3, 8. 그러면 4분의 3? 4분의 9. 4분의 9. 얘는 4분의 9몰이 나오게 되는 거죠. 4분의 9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죠. 4분의 9몰. 잠깐만, 4분의 9몰. 그쵸? 4분의 9몰 나오는 거지. 그치? 네. 계산은 혹시 틀렸나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y는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y는 한번 대입을 해보면, 실험을 좀 지어볼게요. 자, 얘가 0.5몰 있었고, 지금 실험 3을 보는 거예요. y 구하기 위해서. 얘 4분의 9야. 그쵸? 여기 4분의 얼마야? 4분의 2지. 그러면 얘가 다 반응하겠죠? 4분의 2만큼 반응하고, 얘는 4분의 6만큼 반응을 하고, 얘는 4분의 2만큼 생성되고요. 얘도 4분의 6만큼 생성이 되더라.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요. 그럼 한개 반응물이고 얘는 얼마 남아? 4분의 3몰 남고, 4분의 2몰, 4분의 6몰이다. 비율만 구하면 돼요. d분의 b, d분의 b 몇 분이면 2분의 1로 가면 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y는 2분의 1인 거구나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y 구했습니다. x만 구하시면 돼요. 얘만 구하면 되네. 그럼 요 비율로 맞추면 되네. 어차피 상대값도 아니니까 이 비율이 2가 되게끔 맞추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실험 2만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험 2만. 자, a 플러스 3b, c 고체, 그리고 3d. 이렇게 있죠? 얘 0.5몰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얘몇 몰이야? 모르잖아. 그치? 모르죠? 그냥 얘는 y몰 이렇게 써도 되겠지. 어차피 모르니까. 얘 몰수거한 다음에 질량으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문자로 y몰 크게 의미 없다. xw는 몰수를 제대로 이 비율로 역으로 구한 다음에 y몰이 나오면 화학식량 곱해서 x로 구하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y몰로 했어. 그럼 다 반응하는 게 2라고 했으니까 역시 0.5, 얘는 1.5, 얘는 0.5 생기고요. 얘는 얼마? 1.5몰만큼 생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자, 남는 게 얘는 y-1.5, 0.5, 1.5가 되는 거지. 그럼 요 비율이 또 이제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d분의 b가 2야. d분의 b가 2예요. 그럼 d가 1.5니까 얘는 얼마 나와야 돼? 얘는 3이 나와야겠네. 전체가. 그럼 y는 얼마? y는 4.5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얘는 4.5몰이었다로 맞춰주시면 돼요. 4.5몰이었다. 자, 그럼 4.5몰이 나왔으니까, 4.5몰일 때, 여기다 쓸게요. 4.5몰의 질량 얼마? 바로 구하면 되겠죠. 1.5의 4배, 1.5의 3배니까, 4분의 3. 질량도 4분의 3. 몰수가 4분의 3이면 질량도 4분의 3. 그럼 얼마야? 2, 4, 8, 4, 16. 그쵸? 24. 3, 4, 12, 72. 그럼 X는 72가 되는 거지. XW니까 X는 72. 그럼 X는 72고요. 그냥 Y는 얼마? Y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곱하면 얼마다? 36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X, Y가 다 정확히 구했고요. 36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이번 시간은 문제를 여기까지 풀 거고, 자, 남은 시간 저희 같이 중요했던 이론들. 우리 오늘 문제 풀었는데, 거기서 중요했던 이론들을 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핵심적인 이론이 뭐였냐면,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계수에 관한 거였죠. 계수.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했던 거고, 밀도가 나왔을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2대 1대 2다. 뭐, 이러한 반응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계수는 일단 나와 있는 상태니까, 반응을 하면 몰수가 감소할 거야. 그럼 몰수 감소하면, 전부 다 기체라고 했을 때, 밀도는 무조건 증가하는 거죠. 이런 관계. 항상 반응 전과 반응 후의 관계를 집중해서 볼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몰수가 감소하면 부피가 감소하는 거니까 질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밀도는 증가하더라. 이런 관계로 보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반응에서 뭐 실험 1에서 A하고 반응 전과 반응 후, 반응 전의 밀도, 반응 후의 밀도. 얘는 밀도가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뭐 4대 5. 그다음 실험 2는 얘는 5대 7? 이런 식으로 나왔어. 이렇게 나왔고.
근데 여기서 한개 반응물이 뭐 A고, 자, 한개 반응물의 종류가 A고요. 여기는 B라고 해볼게. B라고 하는데, 같은 A라고 해볼까? 같은 A라고 해보자. 같은 A라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한개 반응물이 A고 A인데, 둘다 똑같은 종류인데, 얘는 WG 있었고, 얘는 EWG 있었다. 반응 전에. 뭐 이런 조건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일단 반응 양의 비는 무조건 몇대 몇이야? 한개 반응물을 줬잖아요. 근데 질량이 두 배니까 당연히 반응 양의 비는 1대 2가 되겠지. 반응 양의 비. 그럼 1대 2의 비율로 이 간격을 맞추면 된다는 거야.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럼 얘는 일단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몰수 비는 4대 5가 아니고, 자, 밀도라는 건 계속 얘기하지만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럼 질량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같지만 부피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비율이 다르니까 밀도가 좀 다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럼 부피의 비율은 이 밀도의 역수비 자리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럼 몇대 몇이야? 5대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몰수의 비로 바꾸면 5대 4. 5몰의 3몰로 뭐 예를 들어 1몰이 감소했다라고 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앞에서 문제 풀었습니다. 그럼 얘는요. 몰수비가 몇 대냐? 7대 5야. 그럼 이제 간격을 정해야겠지. 얘를 5몰, 3몰로 봤어. 그냥 비율로 그냥 바로 질량은 똑같으니까 밀도 역수치에서 그냥 5몰에 3몰로 5대 4로 줄었다라는 거안 거잖아. 그쵸? 그럼 실험이도 7대 5로 줄었다라는 것만 아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의 간격과 여기서 간격을 맞춰. 즉, 반응 전에 몰수끼리 맞추고 반응 후에 몰수끼리 지금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그걸 뭘로 맞춘다? 이 반응 양의 비로 맞춘다는 거지. 반응 양의 비가 1대 2니까 여러분. 여기서 몰수 감소 반응에서 감소량을 1대2로 맞추면 된다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1몰 감소되어 있고요. 그냥 2몰 감소가 우연히 됐네? 그럼 이 상태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는 거야. 즉, 실험 1에서는 반응은 좀 5몰이면 실험 2는 7몰. 그 다음에 실험 1에서는 반응 후 3몰이면 실험 2에서는 반응 후 5몰로 그냥 그대로 써도 된다는 거지.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고.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외 조건 또 나와 있을 거니까 이제 A, B의 반응 전 몰수로 더갈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 상황에서 보세요. 이에서 가볼게요. 얘 1몰 감소했지. A가 다 반응했다며? 그럼 A가 몇 몰만큼 반응하면 돼요? 2몰만큼 반응하면 돼. 이거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개수만큼 반응을 했을 때 몰수가 1몰 감소하는 거잖아. 자, 오른쪽에서 볼게. 자, 그러면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2대 1대 2야. 반응량은 이미 이렇게 정해진 거죠. 1몰 감소니까. 근데 A가 다 반응에 따라 여기가 얘는 2몰. 근데 반응 전에 몇 몰? 5몰로 갈 거니까 B는 3몰. 그럼 반응 후는 A 다 반응했고 2몰, 2몰. 아, 그래서 반응 전에 5몰이고 반응 후에 3몰로 아, 5분의 4로 줄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 5대 4의 비율. 이게 실험 1이에요. 자, 그럼 실험 2는요? 마찬가지로 써볼게. 자, 실험 2는 여기 반응량의 몇 배라고요? 두 배가 돼야 돼, 두 배. 그럼 두 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반응 전에 7몰인데 A가 또다 반응했다고 했기 때문에 A는 한개 반응을 반응한 양만큼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7몰이니까 얘는 반응 전 7몰이니까 전체에 그쵸? 7몰 돼야 되면 B는 3몰, 1몰 남고 3몰. 아, 그래서 7몰에서 5몰로 감소했구나. 이렇게 앞뒤를 맞추는 거야. 이런 걸 잘해야 고난도 문제를 여러분 잘풀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시간 어려운 문제가 좀꽤 있었어요.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수능에서 맨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문제가 좀꽤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 집중적으로 이론 잘 정리해 주시고, 제가 많은 팁을 드렸잖아요. 효율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연습해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럼 다음 시간도 이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산입니다. 공간 잡혀 들어갈 시간입니다. 기분이 좋다. 왜 좋아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공간 등 힘들게 공부했었는데 공간 잡혀를 들어가는 요 시간은 약간 좀 한숨 돌리는 느낌이거든요. 뭐가 없어요. 되게 기본 개념이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평면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그냥 축 하나 추가시켜 준 것밖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쉬운 그 기본 개념 오늘 훑어보고 가볍게 예제 유제 문제 풀어보면서 공간 좌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좌표 우리 수능 특강 88쪽이에요. 보시면은 공간 좌표 좌표 공간 공간 좌표 좌표 공간 좌표 공간 공간 좌표 같은 거 아닌가요? 안국선이나 국선 아니나 뭐 같을 수 있겠죠. 근데 얘는 달라요. 좌표 공간은 뭐냐? 우리가 평면도 좌표 평면이랑 평면 좌표는 다른 의미거든요. 그러면 좌표 공간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수직선. 수직선 세 개를 서로 직각이 되게 만나게 그립니다. 수직선 세 개를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서로 수직이 되게 서로 수직이 되게 너랑 너랑 그리고 너랑 너랑 뭐 너랑 너랑 서로 수직이 되게 이렇게 만나게 만들어줘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이 서로 사는 세 개의 수직선을 서로 직각을 만나게 만들어줬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요 공간을 이제 우리가 좌표 공간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각각에 있는 녀석들 내가 X축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각각의 수직선을 Z축이라고 불러주고 얘네들로 만들어진 요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좌표 공간이라고 불러주자. 그 만나는 요 점을 우리는 뭐다? 좌표 평면에서처럼 원점이라고 불러줄 거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요 X축과 Y축 이 만나는 두 직선은 한 평면을 결정을 하죠. 그쵸? 요 한 평면 요 평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XY 평면이라고 불러줍니다. 마찬가지로 Y축과 Z축이 만나면은 얘네들은 역시 한 평면을 결정할 거예요. 요 평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YZ 평면이라고 불러주겠죠. 마찬가지로 Z축과 X축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결정하는 평면 요 녀석 우리는 ZX 평면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좌표 공간이라는 개념은 그냥 요게 다예요. 예.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고 불러주고 얘네들을 우리가 X축, Y축, Z축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좌표 공간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 평면 얘기했던 것처럼 축을 하나 추가시켜서 X축, Y축 외에 여기에 Z축을 추가시켜서 공간을 이제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좌표 공간이라는 개념을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공간 좌표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좌표 공간 상에 요렇게 내가 너를 X축 그리고 너를 Y축 그리고 너를 Z축 요렇게 그려 주었을 때 어떤 공간 상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점을 내가 이렇게 찍을 겁니다. 근데 좌표 평면 2차원 때는 우리의 요 시험지는 우리의 책은요 2차원 종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다 점을 한 이렇게 찍으면 아 여기쯤 얘가 어디쯤인지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나죠. 그쵸? y값은 양수고 x값도 양수고 여기에 x좌표가 y좌표보다 x좌표가 y좌표 좀 더 큰 느낌적인 느낌이 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막 이렇게 공간에 막 종이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 보다가 막 종이접어서 입체도형 만들면은 괜히 부정행위 처리당할 수도 있고 그죠? 얘는 우리가 평면에다가 공간 입체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점을 찍으면 얘가 대충 어디쯤인지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런 좀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는 요렇게 직육면체를 그려서 표현을 합니다. 그려주면은 여기에 점 P의 위치를 내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 점 P에 대해서 P를 지나면서 XY 평면과 평행한

평면을 잘라. 그럼 얘가 Z축과 만나겠죠. 얘를 지나면서 YZ평면과 평행평면을 잘라. X축과 만나겠죠. 그리고 얘를 지나면서 ZX평면과 평행평면을 잘라. 그럼 여기 Y축과 만나겠죠. 그럼 얘네들은 수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수직선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되는 뭐가? 수가 있을 거라고. 걔네들을 각각 ABC라고 한다면은 어떤 점 P가 좌표공간상에 딱 있을 때 각각의 내가 XY, YZ, ZX 평면에 평행하게 잘라주게 되면은 걔네가 X축과 Y축과 Z축과 만나는 수들이 하나씩 세팅이 된단 말이죠. 즉, 점 P와 A와 B와 C의 순서상이 뭐가 되느냐? 1대1로 대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P의 위치가 바뀌면 ABC의 또 다른 순서상이 우리가 대응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럼 1대1 대응으로 되니까, 야, 내가 너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때 이점 P의 얘를 우리가 공간 좌표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순서상을 이때 얘를 X 좌표, Y 좌표, Z 좌표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 얘기했던 거에 하나 더 축을 추가해준 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개념은 없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점 P를 내가 뭐라고 A, B, C라고 불러주었을 때 그때 내가 좌표 공간상에 있는 요 점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YZ 평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YZ 평면 위에 있는 녀석들은 누구의 좌표가? Z 좌표가 모두 다 0이 될 거예요. 아, 내가 YZ이니? XY 평면 말과 표현이 따르죠. XY 평면 위에 있는 녀석은 Z 좌표가 모두 다 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YZ 평면 위에 있는 녀석들은 누구 좌표가? X 좌표가 모두 다 0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ZX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 좌표가 모두 다 0가 될 겁니다. 해서 각각의 평면, XY, YZ, ZX 평면을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으로 나타내자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하에서 좌표 공간상의 평면을 다루는 거는 고작 해야 요 정도.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봐야 얘네들에 대해 평행한 평면, 뭐 Z축의 수직인 XY 평면의 평행이 요런 평면, 이런 것들 정도만 다루고 이렇게 약간 좀 비스듬하게 생긴 그런 평면을 도형의 방정식으로 만든다? 그거는 우리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런 평면들이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평면들이 등장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도 있는데 어려워요. 근데 그럴 때 그게 그 평면을 도형의 방정식으로 내가 수식으로 연산해서 뭔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적인 관점에서 내가 접근을 해서 공간도형에서 많이 얘기했었죠? 필요한 평면을 떼어내보라고. 이쪽에서 바라본 거 혹은 잘라낸 거 이런 것들을 봐서 2차원 문제로 끌고 오게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면서 한번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러한 공간 좌표를 가지고 이제 뭐 하자?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 대칭이동 시켜주자라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림상에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를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은 먼저 얘를 내가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눈에 보이죠? 뭐예요? A, B, 0가 되겠죠? X 좌표, Y 좌표는 같을 것이고 Z 좌표가 0가 될 거예요. 뭐에 대해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YZ 평면에다 내린 수선의 발을 한다. 그럼 얘는 Y 좌표랑 Z 좌표가 B랑 C가 될 것이고 X 좌표는 0가 될 겁니다. 뭐에 대해서?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ZX 평면에다 내린 수선의 발 생각해보면 X좌표는 A가 되고 Z좌표는 C가 될 텐데 Y좌표가 0가 될 겁니다. 뭐에 대해서? ZX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평면에만 수선의 발을 내릴 거냐? 아니, X축에도 수선의 발을 내릴 거다. 그럼 여기 수선의 발 내려주게 되면 뭐가 될까? A, Y좌표, Z좌표는 0가 되겠죠? 뭐에 대해서? X축, 뭐에다가?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 좌표는 뭐가 될까? 0, B, 0가 될 거예요.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마찬가지로 Z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0, 0, C가 될 겁니다. 뭐에 대해서? Z축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럼 그림상으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수선의 발을 내가 그려낼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얘네들을 문제 풀면서, 야,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예요. 매번 그림을 그리느냐? 너 너무 복잡해요.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한 번은 그려보세요. 한 번은 그려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수선의 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숫자 대입해서 하면 되는데, 기억하기 쉽습니다. 일관된 패턴이 보이지 않아요? XY 평면, YZ 평면, Y축, Z축, ZX 평면, X축.
공통된 점 찾았죠. 무슨 무슨 축, 무슨 무슨 평면 하면 걔네들의 좌표는 얘의 좌표를 그대로 살려. 무슨 축, 걔의 좌표를 그대로 살려. 나머진 다 0으로 만들어. 나머진 다 0으로 만들어. 이렇게 우리가 일관된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 우리가 대칭이동도 시켜 볼 겁니다. 너가 X축, 너가 Y축, 너가 Z축이라고 얘기했을 때 점피를 이렇게 내가 그려줍니다. This is 점피. 그럼 점피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A, B, C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번에는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요. 대칭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얘는 얘랑 X 좌표랑 Y 좌표는 같을 텐데 Z 좌표가 절대값이 같고 부가 반대되지 않겠어요? 누구에 대해서?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주면은 마찬가지로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주게 되면은 얘는 Y 좌표랑 Z 좌표는 똑같은데 X 좌표가 부호가 반대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너에 대해서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ZX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주게 되면은 너는 내가 X 좌표랑 Z 좌표는 똑같을 거예요. 너가 A, 너가 B, 너가 C에 대해서. X 좌표랑 Z 좌표는 똑같을 텐데 Y 좌표가 B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준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뭐에 대해서? ZX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준 거. 축에 대해서도 대칭이동 시킬 거예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주게 되면은 요 지점은 얘랑 X 좌표는 같을 텐데 Y 좌표가 반대가 될 것이고 부호가 Z 좌표도 부호가 반대가 될 거예요. 뭐에 대해서? X축에 대해 대칭.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시켜주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얘를 뭐 X로 표현할까요? 여기를 뭐로? 세모로 표현할까요? 같기 때문에 얘 대칭이동 시켜주면은 Y 좌표는 똑같을 것이고 X 좌표랑 Z 좌표는 마이너스를 붙여줄 거예요. 뭐에 대해서?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마찬가지로 Z축에 대해 대칭이동 시켜주면 뭐 남았나? 하트 이렇게 같아 버리면은 여기서 얘는 얘랑 Z 좌표는 같을 거예요. 근데 X 좌표랑 Y 좌표랑 X 좌표는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주게 되면은 모든 좌표가 다 부호가 반대가 될 겁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주게 되면은 그럼 얘도 얘처럼 기억하기는 쉬워요. 뭐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X축, Y축, Z축 무슨 무슨 축, 무슨 무슨 평면, 걔네들의 문자가 들어간 애들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수선해 볼 때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0을 붙여줬다면은 대칭이동은 마이너스 붙여준다라고 기억하시면은 얘네들을 대칭이동 시킨 점 수선해 볼 내릴 때 바로바로 빠릿빠릿하게 숫자를 변환해 줄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안 헷갈리게 그 문자가 들어간 애들을 일단 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붙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쓰세요. 내가 아 ZX 평면에 대칭이동 시키면 Y좌표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니까 A, B, C구나.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ZX 평면 대칭이동 시키면 A 좌표랑 C 좌표를 먼저 써. 그다음에 나머지 마이너스. Y축에 대칭이동 시킨 거야? 얘를 먼저 써. 그다음 나머지 마이너스. Z축에 대해 대칭이동 시킨 거야? 너를 먼저 써. 그다음 너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계산 미스가 실수가 적을 겁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누구에다가 마이너스 치다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걔네들이 붙어 있는 녀석을 그대로 써. 일단 먼저 써. 그리고 나머지 마이너스. 요런 관점으로 흘러가시면은 계산 미스가, 계산 실수가 좀 적을 거예요. 해서 이렇게 대칭이동 시키는 것들까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요런 것들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계산하면서 문제 한번 보자고요. 예제 1번 보시면은 좌표 공간에 점 A가 있습니다. 쟤를 YZ 평면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킨 점을 P라 하고 좌표 공간 그려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될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좌표를 쓴다라는 것은 공간 도형의 이 입체의 상황을 대수적인 연산으로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대수적인 연산 가지고 해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YZ 평면에 대해 대칭이동 시켜준다라고 한다면은 YZ이니까 YZ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써. 내가 머릿속에서 YZ 평면에 대칭이동이니까 X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자 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A 순서로 쓰지 말고 안 헷갈리게 확실하게 안 헷갈리게 YZ 평면이면 일단 YZ를 먼저 써.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마이너스 붙여야지.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해요. 이 P를 X축에 대해 대칭이동을 시켰어요. 그럼 이 P를 X축에 대해 대칭이동을 시켜 X축과 X좌표를 일단 그냥 써.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럼
B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킨 점이 Q랑 일치한대. 그럼 B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킨 점을 내가 B'이라고 불러준다면 Y축이니까 Y좌표를 먼저 써. 그 다음 나머지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 근데 얘랑 얘가 일치한대. X좌표끼리, Y좌표끼리, Z좌표끼리 어때야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그럼 A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고요? O가 되고요. B라는 녀석은 4가 되고요. C라는 녀석은 2가 되지롱. 모두 다 더해주면 정답은 얼마? A, B, C를 더해주면 11이 되겠다. 얘를 뭐 그림을 그려서 뭔가 하고 뭐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냥 어디에 대해 대칭? 먼저 써. 나머지 마이너스. 대칭 먼저 써. 나머지 마이너스. 대칭 먼저 써. 나머지 마이너스. 이렇게 가시면은 계산 실수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유제 1번도 보시면 좌표 공간의 두점 A, B입니다. A, 마이너스, 4, 7, A, A. A는 양수라는 말을 했어요.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바를 각각 A', B'이라고 하자. 일단 A', XY 평면. X좌표랑 Y좌표를 먼저 써. 나머지 제로. B' X좌표랑 Y좌표 먼저 써. 나머지 제로. 삼각형 A, A'B의 넓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A, B'B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는 거기 때문에 넓이를 얘기했으니까 좀 그림의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볍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A, 마이너스 5, 4라고 얘기를 했고, A가 양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라는 녀석을 적당하게 내가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Y좌표를 마이너스 5만큼 가. 마이너스 5만큼 가. 그 다음에, Z좌표가 4만큼 가. 요런 느낌으로 내가 직육면체를 그려서, 공간상의 그림을 표현해주면은,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너가 A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를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얘가 뭐가 된다? A 프라임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은 7, A, A. 너가 7이고 너가 A면은 7, A, A. 얘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내가 직육면체를 그려서 너의 점 B를 내가 불러주겠다, 요 점을. 수선의 발 내려준 게 여기 뭐가 된다? B 프라임이 된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누구야? A 프라임 B의 넓이가 8루트5라는 게 주어졌어. 그럼 A 프라임 B. A 프라임 B의 넓이를 얘기를 했어. 그때 A, B 프라임 B의 넓이. 그럼 이거 넓이를 가지고 먼저 A를 찾아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거나 혹은 한 변의 길이랑 높이를 알면 되거든. 밑변과 높이를. 근데 A 프라임의 길이가 내가 알거든. 너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A의 A 프라임 여기 얘가 x, y 좌표 같으니까 z 좌표의 길이가 요 z 좌표에 대해서 이 절대값 얘가 4가 높이 얘 a 프라임의 길이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b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를 찾아주면 되거든. 그럼 여기서 얘를 수선의 발의 길이를 찾는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지금 a 프라임이 xy 평면의 수직인 요런 직선이잖니. 그러면은 위에서 요렇게 바라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A'이라는 녀석은, 여기 어딘가에 너가, X가 A가 되고, Y가 마이너스 5가 되는, 여기 어딘가에 A와 A'이 이렇게 겹쳐서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B'도, 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된다? 너가 7이 되고, 너가 A가 되는, 여기에 B가 B'이랑 겹쳐서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 이 연장한 요 직선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찾아줘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그 길이는 요 길이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하는 기하다 선생님이 또 매번 얘기하죠. 자꾸 나오잖아요? 평행한 두 직선. 안 평행해 보이냐? 2차 도전. 평행한 두 직선.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넓이 같다. 뭐라 그랬지? 등적 변형. 지금 너네 둘이 평행하잖아.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 B를 일로 쭉 끌고 내려와서 A, B 프라임, A 프라임. 요 삼각형의 넓이랑 동일하다라는 거지. 그럼 직각 삼각형이 보이면서 얘가 높이가 된다라는 게 눈에 손쉽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높이를 찾아낼 수 있을 거다. 그럼 저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에다가 A'B'의 길인데, 얘는 좌표평면상에서, 너 Z좌표 없애버리면은 좌표평면상에서 A, -A4와 7, A 사이의 거리잖아. 루트 수

한국의 A와 7의 차, A 빼기 7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와 A의 차, A 플러스 5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 뭐가 된다? 8 루트 5가 된다. 그럼 나눠버리면 2가 되고 나눠버리면 4가 되겠네? 그럼 양변 제곱해주면 A 제곱 몇 개? 두 개. 두배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4A 플러스 12니까 마이너스 4배 A에다가 7, 7에 49, 5, 5, 25. 우변은 얼마가 된다? 80이 돼버린다. 그럼 얘를 더해주면 얼마야? 60. 9, 74. 이항시켜버리면은 마이너스 6이 돼버리겠네? 그럼 여기서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2로 나눠지기 때문에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a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이퀄 0가 될 것이고 a-3에다가 a 플러스 1에다가 인수분해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a를 뭐라 그랬어?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가 3이라는 것을 찾아버렸어. 그럼 a가 3을 찾은 상태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누구야? a, b 프라임 p. a, B 프라임 B의 넓이를 계산해 달라는 거고,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로 평행하기 때문에 얘를 쓱 끌고 내려서, 얘를 끌고 내려와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해줘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계산 방법으로는 내가 이제 A를 찾았기 때문에 B, B 프라임의 길이는 뭐야? 요만큼의 길이는 3이거든요. 3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a 프라임 b의 길이를 아까 요게 지금 뭐였어? a 프라임 b였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3을 집어넣어. 그럼 3을 집어넣게 되면은 루트 속에 3 빼기 7은 4,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 3 집어넣게 되면은 플러스 8의 제곱. 1대 2니까 너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루트 5가 되겠네? 해서 6루트 5다라고 a'b의 길이를 열심히 계산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요만큼의 길이를 똑같이 공유한 상태인 직각삼각형 두 개가 4와 3으로 높이만 다르잖아. 그럼 높이의 비가 몇대 몇? 4대 3. 밑변이 같은데. 그럼 넓이의 비는 몇대 몇? 4대 3. 넓이의 비가 4대 3이니까 8루토에 대해서 몇대 몇? 아, 얼마? 6루토가 답이 되겠지. 요 계산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겠죠. 그쵸. 해서 이 문제를 좀 손쉽게 가져가는 데 있었던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 등적 변형. 평행한 두 직선 있으면은 쓱 끌고 내려줄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면은 이 녀석을 쭉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참 유용하게 쓰이고, 이때는 우리가 잘 보이는데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잘안 보이거든.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문제가 훨씬 수월하게 풀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라는 거.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2번 보시면은 좌표공간상의 점 A와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얘기를 했습니다. A 양수, B도 양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다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럼 고민할 거 없이 내가, 야,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X좌표만, 나머지는 제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Y좌표만, 그리고 나머지 제로. 그 다음에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YZ 좌표를 살려주고 나머지를 제로로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해서 바로 좌표를 세팅할 수 있었죠. 그런데 원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는데 PQR. 상황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림을 좀 그려보자. This is Z축, X축, 그리고 Y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지금 점피를 대략 이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보조선을 그려서 층이면체를 그려서 그렸어, 그렸어, 그렸어. 약간 좀 삐딱한데, 예. 요 정도 느낌으로 내가 한번 뭐 거기서 거기 갔지만 너를 내가 P라고 불러줍시다. 그럼 여기서 너의 X좌표가 A가 되고 너의 Y좌표가 루트의 30이 되고 너의 Z좌표가 B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를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얘가 P가 아니라 얘가 A죠.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얘가 P가 될 것이고 이름을 좀 진하게 그려볼까? P가 될 것이고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너가 Q가 될 것이고 얘를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너가 R이 될 거다. 그럼 삼각형 뭐 PQR이라고 하는 요 삼각형으로 만들어지는 평면이 있는데 원점 O에서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있겠지. 근데 그 수선의 발이 어딘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 H에 대해서 OH가 2루트 3이고 PQR의 넓이가 20이라고 합니다. 그럼 A제곱과 B제곱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선생님, PQR의 넓이가 20이라는 거 얘기를 했어요? PQR을 봤더니 이렇게 얘가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저 20이라고 하는 녀석을 먼저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20이라는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요 녀석의 길이는 이 아래쪽에 있는 XY 평면에 대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X축, Y축 평면에 있는 녀석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A

A와 루트 30이니까 피타고라스 피타 A와 루트 30이니까 루트 속에 A제곱 플러스 3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의 높이는 얘 Y좌표에 해당하는 B가 될 거예요. 해서 A, B의 관계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쵸? 루트에 A제곱 플러스 30 곱하기 B라는 관계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안 써먹은 게 있는데 OH가 2루트 3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평면박계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가 평면 밖에 점에서 평면에다 내린 수선의 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 길이를 얘기했을 때, 부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내가 여기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이 어딘지는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얘를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두 번째 풀이에서는 그 어딘지를 찾아낼 거예요. 일단은 조금 더 보편적이라기보다는 그 위치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위치를 내가 모르지만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그 높이가 OH가 이게 높이가 되는 거니까 3면체 O, P, Q, R의 부피는 3면체를 생각해 주는 거죠. O, P, Q, R이라고 하는 이 3면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 이 3면체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PQR을 밑면으로 했을 때, 밑면의 넓이에다가, 요 녀석의 높이 OH 2루트 3을 곱해준 거거든요. 근데, 요 3면체의 넓이를 다른 방향으로 구할 수 있는 게, OPQR이니까, OPQ를 밑변으로 하고, OPQ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를 RQ로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밑변의 넓이를 3분의 1 곱하기, 밑변의 넓이를 OPQ,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루트 30. 요게, 요 OPQ의 넓이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높이 뭐를 B를 곱해준다라고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3을 날려버리고 루트 3을 날려버리면 루트 10이 되겠죠. 그럼 2를 이쪽으로 곱해주게 되면 AB가 AB라고 하는 녀석이 2 곱해서 80에다가 루트 10을 나눠주면 루트 10분의 80 유리화해주게 되면 8루트 10이 될 거라는 거죠. AB의 관계식을 또 하나 찾아냈어요. 그렇게 해서 A, B의 관계식을 알고 있으니까 연립방 정식을 풀어보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40이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속에 A제곱 플러스 30에다가 B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 A분의 8루트 10을 집어넣자라는 거죠. 그럼 약분해버리고 약분해버리면 5가 될 것이고 A를 곱해줘서 제곱해주면은 25의 A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12 곱해지면서 10배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00이 될 것이고 15의 A의 제곱은 뭐가 되면서 300이 되면서 A의 제곱이 2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해서 A의 값을 찾아보면은 2루트5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A의 값을 찾았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B라고 하는 녀석은 뭐다? 8루트 10을 뭘로 나눠준 거다? A로 나눠준 거다. 약분해주면 4 남죠? 약분해주면은 4루트 2가 B의 값을 찾아낸 거다. 문제에서 최종 원하는 건 누구? A의 제곱과 B의 제곱을 더해주는 것이고 20에다가 이거의 제곱은 32가 되겠죠? 더해주면 얼마다? 52다라고 우리가 풀어주는. 즉,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첫 번째 방법에 해결의 그 포인트는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위치를 못 찾겠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그게 밑면이 얘라는 걸 알았다라면, 밑면의 넓이랑 높이를 가지고 부피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럼 그 부피를 다른 방향에서, 다른 쪽을 밑면으로 했을 때 내가 높이를 찾아서 부피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부피를 매개로 해서, 부피를 중간 단계로 거쳐서 내가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해법이에요. 조금 어려운, 난해한 도형에 있는 문제에서 종종 사용되는 건 합니다. 부피를 매개로, 3면체의 부피를 매개로 해서 이 높이에 대한 식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 3분의 1, 밑넓이, 높이 곱해서 부피 만드는 거. 근데 두 번째 방법으로는 부피를 통해서 계산을 하지 말고 수선의 발을 찾지 못했을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할래? 찾을 수 있다면 보자고요. 지금 두 번째 풀이 방법도 우리가 또 공간 도형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직육면체가 눈에 보이잖니?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평면은 여기에 점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평면이랑 어때? 동일한 평면이에요. 직선과 한 점이 만드는 평면, 직선과 평행한 두 직선이 만드는 평면, 하나로 결정되잖아. 둘이 똑같지, 그치? 그러면은 이 PQR, 뭐 편의상 S라고 불러줄까? 요 평면이 XY 평면과 수직이잖아요. 왜? XY 평면에 수직인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어떤 평면에 수직인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이 평면과 얘랑 수직이란 말이지. 공간동에서 우리가 했다고. 그럼 얘네들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서로 수직인 상태의 두 평면은 여기에서 교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게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죠. 그럼 이 둘의 교선이 누구야? 너잖아. 그럼 O에서 이두 평면의 XY 평면과 요 PQRS의 평면의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은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은 그것이 곧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H가 될 거라는 거죠. 아, 수선의 발의 위치를 찾았어. 근데 그 OH가 뭐래? 2루트 3이래. 그럼 아까 우리가 그렸었던 X축, Y축에 대해서 너를 이렇게 그렸을 때 너의 좌표가 A가 되면서 너의 길이가 A. 너의 길이가 루트 3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가 뭐가 된다? 바로 2루트 3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직각 삼각형이니까 너의 길이를 뭘로? 루트의 a제곱 플러스 30으로 나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해서 a 곱하기 루트 30이라고 하는 녀석은 2루트 3에다가 루트 속에 a제곱 플러스 30을 곱해준 거와 같고, 루트 3 나눠주게 되면 얘는 루트 10이 되겠죠? 양변 제곱해주면 10배 a의 제곱은, 제곱해주게 되면 4배의 a의 제곱에다가 4, 3, 120이죠? 그럼 얘가 6a 제곱은 120이니까 a 제곱 얼마가 된다? 20이 되어서 a의 값을 뭘로 찾을 수 있어? 2루트 5로 찾아줄 수가 있어. a의 제곱 20인 거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그때 b의 값을 우리가 4루트이라고 똑같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지. 그쵸? 20쯤 벌으면 루트 50. 루트 50이라는 게 5루트이니까 나눠주면 8, 나눠주면 4루트가 되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똑같이 a제곱 더 b제곱을 해주면 50이라는 정답을 찾아내겠다라는 거예요. 훨씬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럼 얘만 기억하면 된다고?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선생님 늘 얘기하는 거. 둘다 연습해 보시라고요. 이얘 같은 경우 이렇게 수선의 발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서로 수직인 두 평면을 얘기를 했어. 이런 것들. 그전 단계에서 이 평면과 동일한 이 평면을 눈에 보이게 만들었어.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셔야 되고, 아까 첫 번째 풀에서 얘기했었던 내가 수선의 발의 위치를 예측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부피를, 사면체의 부피를 매개로 내가 뭔가 높이에 대한 관계식을 써먹을 수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연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걸다할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연습할 수 있었던, 공간 도형에서 했었던 아이디어들도 복습하면서 연습할 수 있었던 좋은 그런 유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수능특강 90쪽에 있는 좌표 공간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좌표 평면상에 너를 Z축, 너를 X축, 너를 Y축이라고 한다면은 두 점을 AB를 통통 찍을 거예요. AB를 통통 찍을 건데 약간 좀 감이 안 오니까 이렇게 두 점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내가 너를 점 A라고 불러주자. 너를 내가 점 B라고 불러주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AB를 잇는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는 이렇게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 여기서 XY평면에 X축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은 얘를 연장한 선을 그려주자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가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여기서 얘가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연장한 선을 그려주자고요. 그러면은 요 사각형이 그대로 아래쪽에 여기에 내려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뭐랑 같아? 요만큼의 길이랑 같아. 근데 AB를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뭐가 된다? 얘는 x1, y1, 0고 얘는 x2, y2, 0잖아.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의 길이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뭐였어? 루트의 x좌표의 차의 제곱 플러스 y좌표의 차의 제곱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마찬가지로 YZ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거나 아니면은 ZX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준다거나 한 상태에서 거기서 그 녀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시 Z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요만큼의 차는 또 뭐가 되겠어? 요만큼의 차는 Z와 Z1과 Z2의 차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건데 이거 제곱에다가 이거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주니 루트 속에 뭐가 나오겠어? X좌표의 차의 제곱, Y좌표의 차의 제곱, Z좌표의 차의 제곱이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평면에서 했었던 그 식에서 Z 하나 추가시켜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그한 점이 뭐가 된다면? 원점이 된다면. x2, y2, z2가 제로가 되니까 5a의 길이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플러스 z1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공간상에 있는, 좌표 공간상에 있는 두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겠다. 이전까지 공간 도형 문제가 막 있어서 뭔가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하려고 한다면은 막 삼수는 정리하고 필요한 평면 뜯어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요두점 사이 거리를 구했어야 된다면은 이제 얘네들을 좌표 평면상에 떡 다 올려놓고 너의 좌표 몇몇 몇, 너의 좌표 몇몇 몇, 오케이, 거리 끝. 우리가 기하적인 요소를 대수적인 연산으로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공간상에 있는 두점 사이 거리를 좌표 평면상에 올려, 좌표 공간상에 올려놓고서 편하게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제 문제 보시면은 좌표 공간에 두점 A, B가 나왔고 원점 O에 대해 삼각형 OAB가 정삼각형이란 말을 했어요. 정삼각형이 나오면은 세 변의 길이가 같고 각의 크기가 모두 다 60도겠죠. 그럼 각을 이용할 거냐? 이 점을 내가 좌표 공간상에 A의 좌표는 1,-3,2가 될 것이고 여기쯤 있을 것이고 너는 너 A, B,3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고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각도 이걸 하겠어요? 각도에 대한 얘기 우리 지금까지 공간상에서 한적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공간, 좌표에서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각도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그림, 기하적인 요소 빼고 그냥 담백하게, 길이가 같네? 그럼 누구랑? OA랑 OAB가 정삼각형이라는 것은 OA랑 OB랑 AB랑 같네? 그럼 제곱해줘도 같겠네? 그럼 OA의 제곱은 X좌표 제곱, Y좌표 제곱, 그냥 바로 제곱 써버릴까요?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은, OB의 제곱은 A의 제곱에다가, B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에다가, AB의 제곱은 X좌표의 차 A-1의 제곱, Y좌표의 차 B+3의 제곱, 그 다음 Z좌표의 차3 빼기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문자 두 개, 식두 개를 내가 풀수 있을까?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1번 식부터 풀어나가 보면은 1번 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뭐가 된다? 5가 된다. 하나 찾았고요. 두 번째 식을 내가 계산해 보면은 A 제곱, B 제곱 양변은 사라지죠. 그럼 두 번째 식을 정리를 해보면 좌변은 9가 될 것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2배 A에다가 플러스 6배 B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3, 3은 9에다가 1을 더해준 거네? 너네들은 사라지네? 얘가 2니까 2로 나눠주면서 a를 넘겨버리면 a는 3b 플러스 1이라는 관계식이 나왔네. 문자 두 개, 식두개 풀어내는 거는 1도 아니죠. 그래서 내가 a 자리에다 뭘 집어넣게 되면 3b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거에다가 b의 제곱을 해주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9배 b의 제곱을 해주면은 10배 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6배의 b인가요? 플러스 1, 5 이왕 시켜주면 마이너스 4는 제로가 되나요? 인수분 2로 나눠줄까요? 5배 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배 b에다가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될 것이고 5에다가 2에다가 5에다가 1에다가 2에다가 1에다가 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에 마이너스. 그러면 5b 마이너스 2에다가요. b에다가 더하기 1은 뭐가 될 것이고 제로가 될 것이고 ab가 양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b의 값은 빠밤. b의 값은 5분의 2로 찾아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야 된다. A 값도 찾아줘야 된다. 여기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A 값은 여기다 두배 주면 5분의 6, 더하기 1을 해주면 5분의 11이 되겠다. A랑 B를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A랑 B를 더해주면 5분의 13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삼각형 같은 얘기 나오면은 이전에 뭔가 이렇게 60도라거나 기하적인 요소를 가지고 해결해 왔었다라고 한다면은 공간 좌표를 쓴다라는 거는 기하적인 요소를 대수적인 연산 이거 하면서 내가 뭐가 그림으로 뭐가 해석을 해서 뭔가 기하적인 요소로 갔나? 아니잖아요. 대수적인 연산을 통해서 기하적인 요소를 해석하겠다. 애초에 평면 좌표도 그거였거든요. 기하적인 요소를 대수적인 연산을 해석하겠다.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해석기하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이제 뭐 실수로 수학을 나중에 전공하게 되면 수학을 전공하네.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면은 무서워라.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아무튼간 그런 어떤 대수적인 연산을 가지고 기하를 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하겠다. 그게 공간 좌표입니다. 유지 3번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유지 3번도 보시면은 좌표 공간에 두점 AB가 있어요. Y축 위의 점 P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Y축 위니까 요점 P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0, K, 0라고 불러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Y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랑 BP랑 같대. 우리가 기하적인 요소를 생각할 때

일단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AP랑 BP랑 같다라고 하면 뭐 해줘야 될까?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상에 P가 있다라는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건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평면에선 그랬고, 이게 공간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AB의 수직이고, AB의 수직인, 그 여기 중점을 지나는 수직이등분 평면 위에 P가 있는 거예요. 기하적인 요소로 얘기를 해주면. 근데 우리가 좌표 공간상에 A의 좌표를 찍고 B의 좌표를 찍어서 그두 점의 중점을 지나면서 여기에 수직인 평면을 그려서 그게 Y축과 만난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긴 평면을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기하적인 요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해줘? AP랑 BP랑 같아? 그냥 대수적인 연산만 가지고 해결해 버리자. 그럼 AP, X좌표의 차는 3의 제곱. 그냥 바로 9라고 쓸게요.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좌표의 차 K 플러스 4의 제곱. Z좌표의 차 6의 제곱, 36이 되겠죠? 이퀄 BP의 제곱, X좌표의 차 4, 4, 16. Y좌표의 차 K-1의 제곱, Z좌표의 차 2의 제곱은 4가 되겠죠. 그럼 좌변은 K제곱, K제곱 사라지게 되고 8배의 K에다가 플러스 9 더하기 16 더하기 36이 될 것이고 우변은 16 더하기 K제곱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2K인가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4가 되겠죠. 16끼리 없애버리고 2K 이항시켜버리면 10K가 될 것이고 여기서 지금 36과 9를 더하면 45죠? 이렇게 하면 5죠?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K의 값이 나와버렸거든. 그럼 K의 값이 나왔어. P의 좌표를 찾았어. 이 P라는 점의 좌표는 뭐다? 0, 마이너스 4, 0라. 근데 ABP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좌표 공간상에 내가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것처럼 내가 ABP의 좌표를 예쁘게 그릴 수는 있어. P의 좌표는 0, 마이너스 4, 0고. A 좌표는 3, 마이너스 4, 3, X가 3이고, Y 좌표가 마이너스 4고, 뭐 Z 좌표가 6이고 해서 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A 좌표 그리고 B의 좌표 다 찾아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는데 그 삼각형이 뭔가 직관적으로 딱 이등변 삼각형이라거나 정삼각형이라거나 예쁜 직각삼각형이라거나 그런 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 그냥, 예쁘게 그릴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 일단 AP랑 BP랑 같다며. 길이 계산해 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게 되면 얘가 8이잖아. 8의 제곱이잖아. 아니지. 마이너스 4 집으면 0이죠, 0. 0이에요. 사라져요. 그럼 루트 뭐야? 45야. 너네들의 길이는 루트 45. 얘는 즉 3루트5예요. 그럼 AP랑 BP랑 같은 거니까 여기 바꿔 써야 되겠다. 여기를 P라고 쓰자. P, AP, BP. AP랑 BP랑 같은 거죠. 얘랑 얘랑 같은데 얘네들이 루트 45야. AB의 길이만 계산해 보자고. AB의 길이를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 AB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속에 X좌표의 차 얼마예요? 7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Y좌표의 차 1과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차니까 5죠. 5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6과 2의 차 4, 4, 16이에요. 그러면 49랑 16을 내면 65에다가 25를 더해주면 90이 되죠? 루트 90이에요. 그럼 루트 90에서 세변의 길이를 알때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거는 뭐 헤론의 공식이나 코사인 법칙 이용한다거나 해주는 거였는데, 45, 45 더하면 90. 아, 직각삼각형이네. 게임 오버입니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45 곱하기 루트 45가 되면서 2분의 45라고 감사하게도 직각삼각형이 나오면서 넓이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죠. 만약에 뭐 여기가 뭐 루트 80이나 나온다거나 해가지고 직각삼각형이 안 나오면은 한쪽 각을 내가 코사인 세타를 찾아가지고 사인 세타를 찾아서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겠죠.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수선의 발 내리면 중점으로 떨어지면서 손쉽게 코사인 세타를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직각삼각형이 나왔던 겁니다. 이거 하면서 내가 뭐 그림을 그려서 뭔가 이렇게 뭐 얘의 좌표를 예쁘게 찾았나요? 그냥 대수적인 연산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유제 4번도 보시면 세점 ABC에 대하여 ABC의 외접원의 넓이래요. 세 점의 좌표를 내가 좌표 공간상에다가 예쁘게 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 그리고 Y 좌표는 3, Z 좌표는 3이구나 해서 막 예쁘게 내가 막 그릴 수 있어. 근데 그게 지금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왜? 외접원의 넓이 얘기했잖아요. 그냥 대충 그려요. 무심하게. 너 A야. 너 B야. 너 C야.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외접원 나오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 스윙 스치고 지나간 친구 누구? 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인 법칙 쓰려면 길이를 알아야 되겠구나. 길이 구해요. AB의 길이.

0: 하죠.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5 곱하기 3루트 6분의 5의 제곱 25에다가 3루트의 제곱 54를 더해서 이쪽의 제곱 19를 빼주게 되겠죠. 54에서 19를 빼주면 44, 35. 35에서 25를 더해주면 분자는 60이 나오겠네. 그럼 분모에 5, 20, 30, 30, 루트 6이 되겠네. 나눠주면 2가 되겠네. 루트 6이니까 루트 3으로 한번더 나눌까요? 그럼 얘는 뭐 루트 2로 나눌까요?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즉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된다는 것은 이런 비율을 가지게 되겠죠? 즉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루트 3분의 1이 된다. 그럼 사인 값을 아는 상태에서 뭘 구해달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달래? 뭐 해줘야 돼? 사인 법칙 써야 되겠지. 요각에 대한 대변 루트 19에 대해서 누구의 사인의 누구의 세타 분의 누구는 루트 19는 두 배의 외접원의 반지 이름. 그럼 외접원의 반지 이름이라고 하는 녀석은 2 곱하기 사인 세타 뭐 루트 3분의 1 분의 루트 19가 되겠죠. 그럼 루트 3분의 1 올라가게 되면 뭐가 된다? 2분의 루트 57인가요? 네, 외접원의 반지 이름을 찾았어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넓이를 내가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넓이는 4분의 57. 제곱해주게 되면은 파이를 곱해주면 되겠지요. 답 나왔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야, A가 마이너스 1,3,3이야? 여기에 X축, 여기에 Y축, 여기에 Z축 하면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Y좌표가 3만큼 가고, Z좌표가 3만큼 하니까, 예쁘게 그림을 그려봤어. 너 A가 됐는구나. B좌표는 2,4,0이야. X좌표가 2야. 얘가 3이었으니까 Y좌표는 4만큼 가면 여기쯤 올 거야. 그럼 제로야? 너가 B가 됐구나. C는 5,0,0,0가 됐구나. 요렇게 우리가 나오겠구나. 그럼 여기서 내가 삼각형 ABC를 그려서 뭔가 기하적인 요소로 내가 외접원의 넓이를,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죠. 이런 그림이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좌표 평면 문제를 풀 때는, 2차원 문제를 풀 때는 뭔가 좌표가 문제에서 줬어. 그럼 반사적으로 마이너스 1,3? 2,4 그려봤다고. 근데 공간 좌표에서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필수는 아닐 거라는 거죠. 이런 그림을 그려서 내가 기하적인 요소를 파악해서 뭔가 좀 계산을 손쉽게 가져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필수는 아니라고요. 해서 상황을 봐서, 내가 기하적인 요소를 파악하려고 고민을 할 시간에 길이 계산해서 그냥 2차원 문제를 가져가는 게 편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이 그림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 과정에서 시간을 우리가 허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해서 평면 좌표랑 똑같은 느낌으로 흘러가는 차이점은 그 부분입니다. 평면 좌표에서는 반사적으로 내가 좌표 평면상에다가 점의 좌표, 직선 이런 것들을 그려봤다라고 한다면은 공간에서는 좌표 공간에서는 걔네들을 그리는 것이 필수는 아닐 수 있다. 직관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어떤 관계만, 이어지는 관계만 그려서 내가 평면 도형의 문제로 가져가는 게 방법이 될수 있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오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죠?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일도 수고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점 테스트 문항 1번부터 시작해 볼 텐데, 먼저 여러분들 문제 풀어 보셨겠죠? 먼저 풀어 보셔야 합니다. 2점 수능 테스트의 문항보다는 난이도 면에서 확실하게 어려워졌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누구나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드시고요. 자, 그러면 3점 테스트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체의 운동에 대한 자료이다. 물체의 운동이 있어요.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가? 아니요. 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운동은 무슨 운동일까? 등속도 운동이 되겠죠. 속도가 변하는가? 네,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속도가 변한다는 건 무엇이 변하는 거죠? 방향이 변하거나, 또그 빠르기인 속력이 변하거나, 혹은 방향과 속력 둘다 변하거나, 이게 속도가 변하는 거죠. 물체의 속력이 변하는가? 아니요. 그럼 여러분들, 속도는 변하는데, 속력은 변하지 않는데, 그럼 무슨 얘기예요? 속력은 변하지 않지만, 방향이 변한다는 거네. 등속력이면서, 무슨 운동에 해당할까? 대표적으로 등속 원운동이죠. 방향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속력은 일정한 운동. 물체의 속력이 변하는가? 네.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는가? 속력은 변했는데 방향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방향이 변하지 않으려면 직선 운동. 그리고 속력이 변하는 운동, 등가속도 운동. 속력도 변하고 물체의 운동 방향도 변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포물선 운동. 그리고 그네 타고 왔다 갔다 왕복 운동하는 진좌 운동이 바로 이 다에 해당합니다. 그럼 보기 기억 번. 가는 등속도 운동이죠.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죠. 바로 뉴턴 운동 제1법칙으로 등속도 운동을 설명할 수 있고 등속 원운동 나에 해당하고 포물선 운동은 다에 해당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보면 분류하는 문제였고요. 자, 이제 2번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계산 문제, 공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마찰 없대요. 그럼 뭡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시종일관 일정하다고 하는 거죠. P에서의 속력이 V0, QR을 지나 S에서 속력이 0이 되고, P와 R 사이의 거리, 그리고 R과 S 사이의 거리는 3L과 L이고, 요거 이제 문제 푸는데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힌트가 있어요. 물체의 평균 속력은 P에서 R까지가 Q에서 S까지의 두 배라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Q에서의 속력과 R에서의 속력,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단서들. 첫 번째 단서가 뭐였어요, 여러분? 첫 번째 단서는 3대 1이다. 이 거리가.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단서는 물체의 평균 속력이었죠. 그럼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속도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크기고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값이에요. 자, 이 평균 속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평균 속도의 비가 2대 1이라는 것이 PR 구간에서가 QS 구간에서의 두 배이다라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PR 구간에서 평균 속도 QS의 두 배니까 결국 평균 속도가 2대 1이란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분자가 2대 1. 그럼 PR에서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합, V0 더하기 V2, 그리고 QS에서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합은 V1. 이게 2대 1이 되려면 우변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식은 눈으로도 보이잖아요. 3L 대 L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준게 없어요. 그럼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시간, t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공식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다? 이하스다. 이하스가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이고 올라가는 속도의 부호를 플러스로 잡았으면 가속도는 빗면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그거 고려하려면 너무 골치가 아프잖아요. 이럴 때는 절대값을 씌우고 이 안에 있는 값들이 양수값이 나오도록 식을 표현하시면 돼요. 자, 요 구간, 이 식을 비교하는 구간은 어디냐? PR 그리고 RS를 비교할 겁니다. 가속도 변함이 없죠. 그러면서 S는 3대 1. 그렇다는 얘기는, 아, 요 절대값 안이 3대 1이면 되겠다. PR 구간에서 PR 구간이죠. 처음 속도, 나중 속도인데 올라가면서 속도가 점점 느려지니까 V0가 V2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절대값 안을 양수로 만들어 주려면 V0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고 RS 구간에서는 그대로 V2의 제곱 마이너스 0이니까 쓸 필요 없고 이것이 3대 1이니까 우변에 3을 곱해 줘야 되겠죠. 그럼 V0의 제곱은 넘기면 4V2의 제곱이고 그 얘기는 V0는 플러스 마이너스 2V2라는 건데 우리가 빗면 위에 올라가는 속도의 부호를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속도는 가질 수가 없죠. 따라서 V0가 플러스 2V2 그 얘기는 내가 궁금한 건 V2잖아요. V2가 2분의 V죠. 출제자 선생님이 제시한 V0로 표현할 수 있고, 자, 이것을 1번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V1은 얼마가 나오느냐? 4분의 3V0가 나옵니다. 자, 각 지점에서의 속도를 구했고요.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PQ 사이의 거리가 선지를 보니까 무엇으로 구해져 있어요? L로 구해져 있어요. 그럼 PQ 사이의 거리를 S라고 하고, 요것이 L로 표현이 되려면 요 구간하고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역시 시간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까 무슨 식을 사용하면 될까? 그대로 이하스를 한번더 사용하는 거죠. 이하스 equal 나중 속도의 제곱, 처음 속도의 제곱인데 부호 신경 쓰기 싫으면 그대로 절대값을 씌우고 요것을 어느 구간에서 비교할 거냐? PQ 그리고 RS 구간과 비교를 할 거예요. 가속도 변함이 없고 자, 요 S는 그게 바로 뭡니까? S 대 L이 되겠죠? 절대값 안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PQ, P에 제곱하면 V0의 제곱. 그리고 Q에서의 속도를 제곱하면 16분의 9V0의 제곱. 빼는 거잖아요. 큰 데서 작은 거. 그러면 얼마? 16분의 7V0의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RS 구간. RS 구간에서는 R에서의 속도만 제곱하면 되겠죠? 4분의 V0의 제곱이고, 자, 요거 분모 16으로 통분해주면 16분의 4V0의 제곱이고,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S 대 L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7대 4가 돼야 되니까 S는 얼마이다? 4분의 7L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과 같은 문제, 등가속도 운동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 제시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에 대한 정보는 주어지지 않았고, 평균 속력, 그리고 또각 구간의 변이가 주어져 있었죠. 그래서 각각 정보에 맞게 여러분들이 식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개인적으로 3점 테스트 문항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고르라고 하면 3번을 고르겠어요. 자, 이 3번은 등가속도 운동에 관련된 공식도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되지만 이 문제 상황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문제부터 읽어보면 AB가 PQ를 속력 V3V로 지나는 순간이고요. A는 P부터 S까지, 그리고 B는 Q부터 S까지 같은 크기의 힘을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받아서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A하고 B의 질량이 같대. 그럼 F는 ma니까 결국은 F 같고 m 같으니까 A하고 B의 가속도의 크기가 일단은 같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 충돌한대요? S에서 충돌한다는 거죠. 이때 B는 정지 상태.

공부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7 수능을 향한 수능특강 물리학원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으로 2점 테스트 모든 문제를 풀이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대로 충돌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비가 운동하다가 정지하려면, 아, 이 비의 가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구나. 그럼 만약에 A의 가속도 방향도 왼쪽이라고 쳐봐. 그럼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죠.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은데, 똑같은 시간마다 속도가 줄어드는데, 얘가 먼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비는 한참 가서 줄어들면서 0이 될 거고, A는 먼저 0이 되죠. 못 만나요. 근데 만난다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 A의 가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아요. 그래서 A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B가 점 R을 지나는 순간 A와 B 사이의 거리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A하고 B가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B가 A보다 빠르죠? 그럼 점점 간격이 어떻게 될까요?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A, B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는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일까? 뒤따라오는 A의 속력이 앞에 달려가는 B의 속력보다 커지면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지? B가 R을 지나는 순간에 A하고 B의 거리 차이가 가장 크대. 그럼 무슨 얘기야? 요 순간이 지나면 A하고 B의 간격이 좁아진다는 것은 드디어 A가 B의 속력보다도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B가 점 R을 지나는 순간 A, B 사이의 거리가 가장 크다. 그 얘기는 B가 R을 지날 때의 속도를 라지 V라고 하면 A도 어딘가를 지나 있겠죠? 그 A의 속도도 B의 속도와 같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 순간이 지나면 A의 속도는 증가하고 B의 속도는 감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A 속도 증가, B 속도는 감소죠. 이 순간이 지나면 이제 A의 속도가 B의 속도보다 커지게 되기 때문에 간격은 좁혀지게 되겠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또 구하라고 하는 것은 B가 R을 지나는 순간에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데 처음부터 거리를 어떻게 구해야 되지? 그럼 정말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할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A하고 B하고 뭐가 똑같다?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럼 가속도라고 하는 게 뭔데요?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델타 T분의 델타 V이고 크기가 똑같아.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이 똑같은 거네. 그럼 A의 속도 변화량은 A는 점점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운동을 하니까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라지 V에서 빼기 V이고요. B의 속도 변화량은 점점 B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라지 V보다 3V가 크겠죠. 절대값을 사용했으니까 양수가 되게 만들어줘야죠. 그러려면 3V 마이너스 라지 V 따라서 라지 V 값이 2V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야? 아, A하고 B가 2V인 순간. 그때가 바로 뭡니까? B가 R을 지나는 순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또 이거를 잘 들여다보면 B가 Q에서 R까지 지나가는데 속도가 3V에서 2V로 V만큼 줄었어요. 그 시간을 T라고 할게. 그러면 T라고 하는 시간에 속도가 V만큼 줄었네. RS를 보면 B의 속도 2V였던 녀석이 0이 돼야 돼. 속도가 2V만큼 줄어야 돼. 그러려면 시간은 2T가 되겠죠. 왜냐면 가속도가 시간분의 델타 V니까 속도 변화량이 두 배니까 시간도 두 배가 걸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A 같은 경우는 B는 Q에서 RS까지 가는데 결국은 시간이 얼마가 걸렸어? 3t.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운동을 시작해서 여기서 만난다며. 그러니까 아, A가 P에서부터 S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3t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면 t 동안에 속도가 v만큼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3t 동안에는 속도가 3v만큼 A는 증가하겠죠. 그럼 처음 속도가 v니까 아, B하고 부딪히는 S에서 A의 속도는 4V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B가 R을 지나는 순간 A와 B 사이의 거리인데 그것을 L로 표현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L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B가 R을 지나는 순간.
자, 요거를 뭘로 바꿔야 돼? 시간 t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t가 지난 후 b가 r을 지나는 거잖아. 그러면 t 동안에 a가 이동한 거리, b가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각각 구해서 계산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데 이 문제는 이번 문제와 다르게 시간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사용한다? S는 V0T 더하기 2분의 1AT의 제곱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무엇도 구했냐면 각 지점에서의 그렇지 속도를 구했잖아요. B가 R을 지날 때의 속도, 그때 또 A의 속도, B하고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제4의 공식이라고 불리우는 평균속도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평균속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눈 중간속도. 문제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B가 R을 지나는 순간, B가 R을 지나는 순간에는 시간이 T만큼 흘렀죠? 그럼 이때, A의 이동거리와 B의 이동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속도를 구할 거야. 그러면 A의 이동거리는 V였다가 시간이 T가 지났을 때 A의 속도 EV가 되니까 평균속도 구하면 2분의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더해서 3V. 그리고 시간은 얼마? T.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 B의 이동거리는 평균속도 2분의 3V 더하기 EV니까 5V. 곱하기 t.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b가 이동한 거리에서 a가 이동한 거리를 뺐더니 값이 vt가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vt를 뭘로 바꾸라는 거야? l로 바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더 해야 돼. l로 바꾸려면 뭔가 여기에 있는 l을 사용해야 되잖아. 그럼 저 l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저 l을 잘 들여다 보시면 0부터 3t까지 A가 이동한 거리에서 B가 이동한 거리를 뺀 것이 L이에요. 그러니까 0부터 3t까지 다시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A와 B가 이동한 거리를 구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A의 이동 거리는 평균 속도 V에서 4V가 됐으니까 2분의 5V 시간은 곱하기 3t. 자, B의 이동 거리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니까 3V 곱하기 3T. 자, 그래서 요 식에서 요 식을 빼. 그럼 얼마가 나오느냐? 3VT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다 구했네. L이 3VT야. 그러니까 VT라고 하는 것은 3분의 L이 되겠죠? t 동안에 b가 이동한 거리에서 a가 이동한 거리를 빼면 3분의 l인데 그거는 ab가 같은 위치에서 운동했으면 3분의 l이죠. 근데 애초에 b가 a보다 l만큼 앞서서 운동했기 때문에 결국 물어본 것은 b가 r을 지나는 순간 a와 b 사이의 거리니까 3분의 l 더하기 l 해야 되겠죠? 3분의 4l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관련된 정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10분 활용해야만 되겠다. 자, 그리고 이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선생님, 두 물체가 이렇게 충돌하면 선생님 개념 수업 시간에 말해줬던 거. 우리 3점 테스트 뒤에도 이 문제가 있어요. 두 물체가 충돌할 때두 물체의 상대 속도의 크기에다가 충돌 시간을 곱하면 그게 바로 뭐다? 애초에 두 물체의 간격이었다. 근데 이 문제는 AB의 가속도의 크기만 같을 뿐 방향이 다르죠? 이 식은 언제만 쓸수 있어요? 두 물체의 가속도, 방향과 크기가 모두 같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는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4번으로 가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자동차 A, B 두 대가 등장을 했고, 직선 도로에서 A가 기준선 P를 지나는 순간, 기준선 Q에 정지했던 B가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동시죠. 그래서 또 동시에 S에 도달한대요. A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과 B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같다라는 거고, A에 대한 설명.
P에서 R까지 등속도 운동한대요. P에서부터 R까지 쭉 V로 등속도 운동한대.

등속도 운동할 때는 이 속도 자체가 뭐다? 그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다. 그리고 R에서 S까지는 등가속도 운동한대요. 자, 그러면 처음 속도, 낮은 속도 더해서 2로 나눈 중간 속도가 평균 속도니까 RS 구간에서 A의 평균 속도는 EV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을 알수 있느냐? A가 EL만큼 V로 운동하고, 그리고 A가 EV라는 속도로 L만큼 이동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L을 가지고, 아니 L이란다, A를 가지고 이동거리 혹은 변위는 뭐다? 평균 속도 곱하기 T다. 그런데 두 구간에서 변위가 몇대 몇? 2대 1. 평균 속도는 몇대 몇이에요? 1대 2야. 자, 이 식을 만족하려면 시간은요, 4대 1이죠. 따라서 RS 구간에서 시간이 T만큼 걸렸다면, 아, A가 P에서 R까지 이동하는 데는 4T만큼 걸렸구나. 그럼 B가 Q에서 S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OT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이 B의 평균 속도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이식 그대로 쓸 건데, 이번에는 A하고 B하고 비교할 거야. 이 식에다가. 그리고 어떻게 비교하면 편할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B가 이동한 거리가 2L이죠? A도 2L만큼 이동한 구간이 있네? 그러니까 A의 PR, 그리고 B의 QS를 비교하면 2L로 똑같고요. 시간도 알수 있잖아. A가 P에서 R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4T. B가 Q에서 S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OT, 4대 5. 오, 그렇다면 A하고 B의 평균 속도는 5대 4가 되겠네. 근데 이 구간에서 A의 평균 속도가 V야. 그러면 이 구간에서 B의 평균 속도는 5분의 4 V여야 되고요. 평균 속도가 뭐예요? 중간 속도. 처음 속도 0. 그러면 나중 속도는 5분의 8V였겠죠. 보기 가보도록 할게요. B가 S를 지날 때 속력은 5분의 8V이다. A가 R에서 S까지 등가속도 구간에서 운동하는 동안 A의 가속도의 크기를 보니까 V제곱 L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이 V제곱은 언제? 등가속도 운동 공식 무엇을 이용할 때 나올까? 그쵸. 요거 쓰면 나오는 거잖아.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식에 대입을 하면, 자, A는 E 곱하기 S 대신에 L, 그리고 낮은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9V의 제곱에서 V제곱 빼면 8V의 제곱, 바로 나오네요. 니은? 옳은 문장이죠? 자, 디귿 A가 R을 지날 때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A가 R을 지날 때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4T일 때. 시간이 4T만큼 지났을 때 일단 B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시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디귿 번. 시간, 4T라는 걸 알았으니까 시간이 들어가 있는 식으로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B가 이동한 거리는 처음 속도 0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4t의 제곱, 16t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겠죠. 가로가 뭡니까? B의 가속도예요. 그럼 B의 가속도 어떻게 구하느냐? OT 동안에 속도가 5분의 8v만큼 변했거든요.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2 약분하고 T 하나 지워지고 그랬더니 25분의 88이 64 V T가 남습니다. 그런데 선지를 보니까 L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 V T와 L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라. 그럼 여기 바로 보이네. S가 평균 속도 곱하기 T라며. 그러니까 요 L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속도 곱하기 T, EVT네. 따라서 VT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2분의 L이 되겠죠? 25분의 32L. 이게 바로 뭡니까? A가 4T 동안 이동해서 R에 도착했을 때 B가 4T 동안에 이동한 거리예요. 그러면 Q에서부터 R까지가 L이니까, 아, B는 R에서부터 얼만큼을 더 간다?

느냐? 25분의 7L만큼 더가 있을 거고, 그때 A는 R에 있잖아. 따라서 A가 R을 지날 때 해석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4T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25분의 7L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두 자동차의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마찰이 없는 빗면이 있고, 그렇다면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물체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할 거고요. 자, 먼저 가, 나를 보면 물체가 P를 속력 V로 동시에 통과한 후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QR을 지나는데 나의 빗면은 가번보다 더 급하게 기울였어요. 가속도가 더 커지겠죠? 가에서 Q를 지나는 물체의 속력은 2V인데 나에서 Q를 지나는 물체의 속력은 3V예요. 그리고 나에서 P에서 Q까지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같다. 이 얘기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나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T 동안에 속도가 2V만큼 변했네?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도 속도가 2V만큼 변해야 되겠네? 그래서 나번에서 물체가 R을 지날 때 속도가 5V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요. 일단 무엇을 구하느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가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건데요. P하고 Q라고 하는 것은 이 거리를 L이라고 할 때, 가번에서도 PQ 사이의 거리 L은 변하는 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눈치챘지? 무엇을 이용하면 편할까요? PQ에서의 각각의 속도가 있네?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그리고 변이를 알아. 평균 속도 이용하는 거죠. 요거 사용할 거예요. 평균 속도라는 게 뭐라고?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중간 속도. 자, 그러면 가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PQ 사이의 거리는 똑같아요. 자, 그럼 평균 속도는 요거 더하면 나눠서 평균 속도. 평균 속도 하면 2분의 3V. 더하고 2로 나누고, 그럼 2분의 4V. 평균 속도 몇대 몇이에요? 3대 4. 그리고 비율로 따실 거면 구태여 사실 이 나눌 필요도 없었죠? 분자. 처음 속도, 낮은 속도만 더해서 3대 4 해도 되고, 그 얘기는 결국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와 나에서가 4대 3이라는 것을 알수 있네. 그러니까 가에서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3분의 4T가 되겠죠. 기억.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3분의 4배이다.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Q에서의 가속도 가하고 나하고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시간을 알고 있잖아. 각 지점에서의 속도도 알고 있고, 따라서 니은은 부호 같은 거 신경 쓰기 싫으면 그냥 절댓값 씌우면 되죠. P에서부터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몇대 몇? 4대 3.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가는 V에서 2V로 V만큼 변했네요. 나는 V에서 3V로 2V만큼 변했네. 1대 2네. 그럼 가속도는 그대로 계산해서 4분의 1대 3분의 2. 분모를 12로 통분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3대 8 나오네요. 따라서 Q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8분의 3배이다. 옳은 문장이고. 디귿. 나에서 R을 지나는 순간, 우리 4번에서도 이런 표현 배웠었죠. 나에서 R을 지나는 순간,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쵸. ET인 순간, 그 얘기를 묻는 거야. 그때 가에서 물체의 속력은 얼마이겠느냐? 그럼 시간을 알고 있고, 처음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나중 속도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고, 처음 속도는 V인 거고, 그럼 가속도는 얼마냐? 운동 방향과 빗면 아래 방향의 가속도 방향이 같으니까, 빗면 아래 방향 플러스로 놓고, 가속도는 구할 수 있죠. 자, 왜? PQ 사이. 물체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 3분의 4t. 그리고 3분의 4t 동안에 물체의 속도 변화량은 얼마? V.
자, 그럼 요 때.

요 답을 보면, 아, 답이란다. 문제를 보면 나중 속력이 얼마냐라고 물었잖아요. 요게 바로 뭐죠? 우리가 구한 게 가속도.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돼? 그치. ET라고 하는 시간을 곱해줘야죠.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P에서 Q까지 구간을 이용을 했지만 결국 물어본 것은 ET인 순간에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4하고 4하고 지워지고 T하고 T하고 지워지면 2분의 3V거든요. V하고 더하면 얼마? 2분의 5V. 디귿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만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5번 같은 문제는 문제 제시문에서 제시한 시간이 같다. 그 얘기는 결국 우리한테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보를 10분 이용해서 T가 들어가는 식, 그리고 뭐 가속도가 어떻게 구해지느냐.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이하스, 이퀄 낮은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델타 T분의 델타 V로도 가속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6번은 재밌는 문제 같아요. 선생님이 가속도가 같은 두 물체가 충돌한다. 이때 성립하는 식을 개념 수업할 때 이야기해 줬었죠. 그것을 사용하면 이 문제는 그래도 좀 쉽게 풀려요. 물론 뒤에 좀 계산이 복잡하긴 한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A하고 B가 처음에 간격이 L이야, L. 그리고 동일 빗면이고 마찰이 없으니까 가속도가 똑같아요. 가속도가 똑같은 두 물체가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의 속력이 EV0일 때는 A하고 B가 S에서 만나고 요거를 1번 경우라고 할게요. 그리고 A의 속력이 3V0일 때는 L만큼 떨어져 있었고요. B의 속력은 변하지 않고 그때는 A하고 B가 R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번 경우, 2번 경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물체가 가속도가 같아? 근데 충돌하는 거죠. 만나는 거잖아. 그럴 경우 등 가속도 운동에서 S는 평균 속도 곱하기 T였죠? 자, 이걸 어떻게 바꿔? AB 사이의 간격, AB의 상대 속도의 크기, AB의 충돌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경우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1번. A하고 B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었지? L만큼 떨어져 있었어요. A하고 B의 상대 속도의 크기는 상대 속도는 두 물체의 속도의 차이의 크기니까 이 V0에서 V0를 뺀 V0. 그때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놓을게요. 자, 2번으로 갈게. 역시 AB 사이에 처음 간격은 L이고요. A의 속도가 3V0니까 이때 A와 B의 속도의 차이, 상대 속도의 크기는 EV0. 그러면 좌변이 똑같으니까 우변도 똑같으려면 아, 이 경우에는 R에서 충돌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S에서 충돌하기까지 걸린 시간의 2분의 T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A의 가속도를 구하나 B의 가속도를 구하나 결국은 똑같잖아요. 그리고 A보다는 왠지 좀 이동거리가 짧은 B가 더 간단할 것 같으니까 B를 이용을 해볼 거고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등 가속도 운동 공식, 시간도 있고 내가 알아야 되는 가속도도 구해야 되고 그러려면 요식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 식에다가 이제 B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B의 1번 식. B의 1번 식이면 B가 Q에서부터 S까지 이동할 때 Q에서부터 R까지의 거리가 없으니까 이걸 S라고 놓을게요. 그럼 S 더하기 EL이 될 거고, 자, equal B의 처음 속도 V0, 그리고 1번 S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T,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가속도 여기 있네요. T의 제곱. 자, 그대로 이제 2번의 경우, 2번의 경우는 B가 Q에서부터 R까지 이동하고 R에서 A하고 만난 거니까 B가 이동한 거리는 S, 처음 속도는 그대로 V0, 시간은요, 2번의 경우에는 2분의 t밖에 안 걸렸죠? 2분의 t 더하기 2분의 1a, 2분의 t의 제곱 4분의 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식을 비유해 보니까 아, 요거 걸리적거리는 거 S 요거 없애려면 빼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출제자 선생님도 구태여 QR 사이의 간격을 우리한테 안준 거예요. 결국은 내가 A를 구하는데 S는 기여하는 건 사실 없죠. 그럼 남는 것은 좌변의 EL. 자, 요거 빼면 V0 곱하기 2분의 T일 거고, 요거 계산하면 2분의 1 A 4분의 3 T 제곱이 나옵니다. 근데 또 선제를 보니까 이 가속도의 크기가 L분의 V0 제곱 형태로 되어 있어요. 결국 T를 없애라는 거잖아? 근데 1번식을 잘 보면 V0 T가 뭡니까? L이에요. 따라서 V0 T 나누기 2. 얘는 결국은 2분의 L이라는 거죠. 얘를 이항해. 그럼 좌변에는 2분의 3L이 남을 거고, 자, 우변에 2분의 1, 내가 구하고자 하는 A가 있고요. 이 식으로부터 L은 V0 T이고, 따라서 T라고 하는 것은 V0분의 L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T제곱 대신에 V0의 제곱분의 L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랬더니 분모에 2, 2 지워지고, 분자에 3, 3 지워지고, L, 여기 T의 제곱이었으니까 V0의 제곱, L 제곱이어야만 되겠죠? 그래서 L도 하나 지워지고. 따라서 가속도 A는 L분의 4, V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선지에 있나요? L분의 4, V0의 제곱 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번과 같은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의 해설지를 보면 다른 방식으로 풀려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3점 수능 테스트 1번부터 지금 6번까지 풀이를 했는데 해설지를 보면 선생님과 또이 집필진 선생님이 같은 풀이 방식도 있지만 같지 않은 풀이 방식도 있어요. 왜냐면 등 가속도 운동 공식이 정말 다양하게 많고 따라서 그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어떤 것을 사용해도 답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능에서 30분 안에 몇 문제를 풀어야 돼? 2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깔끔하고 더 빠르게 풀릴 수 있는 문제 풀이 팁을 이용을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이 6번과 같은 문제, 가속도가 같은 두 물체가 운동하다가 충돌했다? 그 경우 이 식을 사용하면 이 문제를 해설지의 내용보다 더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6번 문제 정리하고요.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번 문제는 문제를 푸는 방법만 알면, 아우, 그런 거였어. 라고 무릎을 치게 돼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면 되게 애매합니다. 자, 일단, 뭐, 마찰 공기 저항은 뭐다 무시하고 등 가속도 직선 운동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T equal 0. 그리고 ET0일 때, 3T0일 때, 각각 가번에서 물체의 변이가 나와 있고, 나번. T equal 0, 4T0, 7T0일 때이 물체의 변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나와 있어? 그 시간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구간만 나와 있어요. 처음 속도, 뭐 가속도 이런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것은 가하고 나에서의 가속도의 크기의 비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나 막막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선생님 바로 앞에서 얘기했죠? 뭐가 나와 있어요? 시간과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변이가 나와 있어. 뭐 이용하면 되겠어요?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 식으로부터 결국은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이 등가속도 운동에서 당연히 중간 속도죠. 처음 속도와 낮은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눈 값. 그런데 그 평균 속도는 t분의 s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P에서부터 Q까지의 평균 속도 구해보세요. 시간 얼마? ET0 동안에 이동한 거리 5에? 이게 이 구간의 평균 속도야. 근데 이 평균 속도가 무슨 속도하고 똑같아야 돼? 이렇게 구한 평균 속도가 바로 중간 속도하고 똑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중간 시각에 그 물체의 속도가 편

0: 최신속도라는 거죠. 그럼 0과 ET0의 중간 시각은 얼마야? T0. 즉, 이 물체의 T0일 때의 속도를 내가 구한 거예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QR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는 시간 T0분의 이동거리 4L. 이게 평균 속도인데, 이 평균 속도는 이 시간의 중간 시각의 속도와 똑같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시각에서의 속도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가에서의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t0에서 2.5t0, 그러면 1.5t0니까 2분의 3t0. 그리고 속도의 변화량은 2분의 5니까 얘는 2분의 8이겠죠? 분모 통분하면. 그럼 계산하면 2분의 8에서 2분의 5를 빼는 거니까 2분의 3 T0분의 L 쫙쫙 지워지고 가의 가속도는 T0의 제곱분의 L이에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나번도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너무 주황색만 쓰니까 눈이 아플까 봐 초록색으로. 자, 가번이 아니라 나번도, 나번의 경우도 가번과 똑같이. 그럼 PQ에서의 평균 속도는 4T0분의 5L만큼 이동했네. 자, 이게 중간 시각에서의 속도, 그게 중간 속도라고 했었죠? 0부터 4T까지의 중간 시각이라고 하면 ET0. 즉, 4T0분의 5L이 ET0의 순간의 속도라는 얘기예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Q에서부터 R까지의 평균 속도는 시간은 3T0. 그리고 변위는 4L. 자, 이게 바로 중간 속도야. 즉, 5.5t0인 순간의 속도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나번에서 물체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시간은 et0에서 5.5t0니까 3.5t0, 2분의 7t0만큼 걸렸고, 그때 속도의 변화량은 4분의 5, 12로 통분하면 12분의 15, 3분의 4, 12로 통분하면 12분의 16.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12분의 1이네요, 1. 그리고 분모의 t0, 분자에는 L. 약분 되네, 요렇게. 그러니까 숫자 뭐 나와요? 숫자는 42분의 1 나오고, 여기에 있는 요 변수들은 요거하고 똑같겠죠, 뭐. 문제에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나에서의 가속도분의 가에서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계산하면 42.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문제를 미리 풀어보지 않고 수능 때 이게 나왔다 그러면 정말 많이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 속도를, 아, 이거 V라고 놓고 가속도를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그럼 얘는 V 더하기 A에다가 시간 ET0, 그럼 얘는 또 처음 속도 V에다가 가속도 곱하기 3T0 이렇게 계산할까? 선생님이 진짜 해봤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계 교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수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게 수능의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많이 성실하게 공부해 왔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수능이에요. 그래서 연계 교재에 있는 문제들 정말 연계 교재잖아요. 특히 등 가속도 운동 1번부터 7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완벽하게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쉬운 문제는 없었죠. 이것처럼 문제 유형에 따라서 내가 이용해야 되는 개념들이 또 각각 특성화되어 있기도 해요. 등가속도 운동도.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8번으로 넘어왔는데요. 8번 문제부터는 딱 그림만 보아도 아,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는 문제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지금 다음과 같이 A, B, C, D가 있습니다. D의 가속도의 크기, 용수처리 A에 작용하는 탄속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숲을 보세요. 자, F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뭘까? 바로 여기죠. 요 상자들에 작용하는 중력이에요. 그럼 M이니까 아, 3mg 작용하네. 그래서 F는 3mg. 3mg라고 하는 외부력으로 D까지 ABCD가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하죠. 4m 곱하기 그때의 가속도. 그때의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4분의 3g가 되겠습니다. 함께 운동하는 물체들의 가속도는 다 같기 때문에 ABCD 가속도의 크기는 4분의 3g이고 A에 작용하는 탄성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A만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는 A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그게 바로 뭐다?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죠.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4분의 3mg가 되도록 힘들을 골라주면 돼. 그럼 일단 A에 작용하는 중력 뭐가 있을까? mg가 있겠죠. mg가 있는데 알짜 힘이 4분의 3mg밖에 안 돼. 그 얘기는 뭘까? A의 윗방향으로 4분의 1mg라고 하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은 누가 줄수 있을까? 그렇지. 바로 A에 접촉해 있는 용수철이 주는 거죠. 바로 4분의 1mg가 용수철이 A를 밀어내는 힘, 바로 탄성력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8번과 같은 문제처럼 여러 물체가 함께 운동한다? 그러면 출제자 선생님의 의도가 바로, 아, 이 학생들이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알고 있는가? 바로 그 운동 방정식을 물어보려고 하는 문항인 거고, 문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D의 가속도의 크기, 용수처리 A에 작용하는 탄성력 크기, 이거를 직접 구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어떤 식으로 묻더라도 그 질문부터 생각하면 안 되고, 무엇부터 구해야 된다? 각 물체에 해당하는 알짜 힘부터 구해야 된다. 그 알짜 힘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뭐였습니까? 가속도를 먼저 구하는 것. 그래서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각 물체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주면 이것이 그 물체에 해당하는 알짜 힘이고 가속도를 구하기까지는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 하나의 물체다라고 가속도를 구하지만 가속도를 구한 이후에는 이제 각각의 알짜 힘을 구해주는데 이 문제에서는 A에 작용하는 탄성력만 물었으니까 다른 애들까지 시간도 없는데 알짜 힘을 구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A에 알짜 힘 표시하고 꼭 잊지 않아야 될 힘, 중력 표시하고 알짜 힘이 4분의 3mg 아래 방향에 되도록 또 다른 힘을 찾으면 그게 바로 문제에서 묻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용수철의 탄성력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점 문항 1번부터 8번까지 풀이했고요. 다음 시간 9번부터 이어서 문제 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Smishing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이용해 악성 코드 설치 후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날로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스미싱 예방법과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만약 주소를 클릭했다면 최근 다운로드한 앱을 검색해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을 삭제합니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공동인증서는 폐기하고 비밀번호는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는 112에 신고해 더큰 2차 피해를 막도록 합니다. 스미싱 사고 예방법을 기억해 피해를 차단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징글징글한 어휘가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지금 특강이 네 번째인데요. 특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번 시간까지 어휘를 다루고 있어요. 어휘. 어휘가 약간 아, 이건 이런 뜻이야. 이건 이렇게 쓰여. 라는 식으로 설명이 문장 속에서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뭔가 계속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쳐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7강 동사 어휘는 진짜 너무 뭐 안 중요한 게 어딨겠어. 하지만 이게 모든 수능 특강 중에 제일 1등으로 중요한 거 뭐예요? 한 강만 보라 그러면 뭐 봐야 돼요? 그럼 지금 이 강입니다. 지금 이 강을 보셔야 돼요. 뭐 다음 강에서는 그런 소리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 수능 포인트 동사 어휘에 나와 있는 이 동사를 알면 일단 뭐가 되냐면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도 풀 수 있고요. 그러니까 4번, 5번의 어휘 문제, 빈칸 메꾸기,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 그거 고르는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알아야 문장 해석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알아야 문법 문제에 있어서 조사 문제나 문장 표현 문제도 풀 수가 있어서 이거가 파급하는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단어를 1강, 2강, 3강 특강에서 선생님이 보여줬던 단어를 다 외우시고, 뭐 완벽하게 모르더라도 단어 샤워하듯이 좀 보시고, 그 다음에 2강은 정말 거의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문법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특강이 총 10개인데 그러면 특강 다섯 번째부터는 뭐냐? 그때부터는 특강 5하고 6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나오는 특강 같은 경우는 문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거의 표현에 가까운 좀 갈고 닦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요한 이번 특강 교재 7강 54페이지 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는 그럼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바로 대수능 5번에 나왔네요. 응? 얼마 전 봤던 수능. 자, 풀어봐봐. 몇 번이에요? 이거 못 풀겠어요? 그럼 이제 해야 되는 거야. 뭐 7강 지금 나가는 걸 해야 돼. 이게 뭐냐면 다스대가 나와야 됩니다. 다스라고 하는 거는 꺼내다라는 표현이죠. 다스. 이런 식으로 이게 5번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때. 문제를 풀어보면 한자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소리로 내어서 꺼내서 요미나가라 읽으면서 그러니까 음성으로 읽으면서 맹교 시대이드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하면 맹교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내면서 공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우찌노코 우리 집에 사이킹 이에데 게임 바카리 시대이 때 게임만 하고 있어서요. 이게 반복되는 바카리죠. 아, 우리 애가 최근에 아주 집에서 게임만 해요. 그랬더니 저리와 요크나이요. 그거 안 좋아. 소돈이 다시 때 애를 밖으로 나가게 해서 꺼내서 아소바세르 놀게 하다. 놀게 하는 편이 좋아. 라고 얘기합니다. 답은 4번 되겠죠. 이 다스라는 것도 다이어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꼼꼼하게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결의를 다잡으며 1번 첫 번째 아부터 시작하는 아가루 들어갑니다. 자, 아가루라고 하는 거는 수직 상승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올라가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거 들어가다 진학하다 그러니까 나는 대학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대학으로 진학했다 상위 학교에 진학하는 걸 아가루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는 것도 당연히 내단가 아가루 그 다음에 그치다 끝나다도 아가루예요. 시고또가 아가리마시다 일이 끝났습니다. 아가루 약간 아가리 하니까 뭔가 어감이 이상하긴 한데 자 아가리 됐으네 그러면 끝이군요 라는 아가리가 됩니다. 자 아메가 아갔다라 비가 끝나라는 건 아메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야무 아가루 다 쓸 수 있다. 자 해석해 볼게요. 구두를 벗고 해안이 아가루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건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 오 하이리 쿠다사이 들어오세요 라고 할 때 안으로 인 하세요 라고도 쓰지만 오 아가리 쿠다사이도 씁니다. 이 아가루라고 하는 건 조금 단차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나죠. 현관에다 신발을 벗어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나는 게 아가루. 하이루는 어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하이루. 두 개 다 같이 쓸 수 있겠죠. 들어오라고 할 때는. 자, 이모토와 코토시 고고니 진학 아가루. 자, 라이슈가라 다마가노 네단가 계란 가격이 아가루 오르다. 아메가 아갔다라 비가 그치면 산보니 이키마쇼 산책하러 갑시다.
자, 아루 갑니다. 아루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아루예요. 아루. 있을 유. 그런데 수치가 되다라는 거는 킬로미터나 미터, 킬로그램이나 그램 이런 식으로 길이나 깊이나 무게 이런 어떤 단위들이 나올 때 아루

이런 식으로. 90kg나 있다, 존재한다, 라는 게 아니라 수치가 나간다라고 얘기할 때, 아루를 쓴다. 우리, 후지산 되게 높죠? 예, 후지산의 높이는 3776, 모 아루,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다. 자, 이라시아루 갑니다. 오시다, 가시다, 계시다. 자, 오시다는 쿠루에 오다, 가다는 이쿠에, 계시다는 이루에 존경어 되겠습니다. 자, 오다, 가다, 있다를 높이면 오시다, 가시다, 계시다가 되겠죠. 존경어가 됩니다. 누구의 행동? 남의 행동이 되겠죠. 남 누구? 야마시다시는 뭐 이라사이마시다까? 벌써 예, 가셨나요? 오셨나요? 라고 하시겠네요. 이게 가셨나요도 되고 오셨나요도 되고 계셨나요? 뭐 이렇게 쓸수 있겠지만 벌써 계셨나요는 좀 이상하니까 벌써 가셨나요? 오셨나요? 이렇게 하면 좋겠죠. 센세와 라이슈 아메리카에 다음 주에 미국의 이라세르 요때에 대해서 이거는 가시다, 계시다 뭐 이런 걸 중에 가시다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자, 고카족과 남의 가족이기 때문에 고를 붙였습니다. 도치란 이라사이마스카 어디에 가십니까가 아니라 계십니까? 뭐 이런 것도 좋겠네요. 오시다, 가시다, 계시다.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라고 하면서 조금 이거는 가시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상황에 맞게. 근데 지금 여기 해석되어 있는 걸 보면 가장 확률이 높을 것 같은 것으로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거 가지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우까가우 갑니다. 우까가우는요, 존경어가 아니라 겸양어입니다. 겸양어. 겸양어라고 하는 거는 나의 행동을 낮추는 게 일본어의 특징이죠.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어요. 이런 여쭙다다 겸양어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쭙다라고 하는 건내 친구한테는 안 쓰죠. 내가 너한테 좀 여쭈어 볼게 있는데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겸양어는 나의 행동을 낮출 때 쓰는 건데 일본어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듣다. 키꾸. 묻다. 이것도 키꾸. 타즈네루. 찾아뵙다, 묻다. 이렇게 되는 거죠. 키꾸나 타즈네루의 겸양어가 뭐다? 우가가우이다. 센세니 우가가이타이 코토가 아떼 마이리마시타. 마이루도 마찬가지로 겸양어예요. 이게 뭐예요? 가다와 오다의 겸양어. 그러면 이 가다오다의 겸양어니까 나의 행동을 낮춰야 되잖아요. 내가 가고 내가 오는 걸 어떻게 낮출 수 있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 보세요. 안 되죠? 삼가 가다, 삼가 오다 좀 이상하고 앞에다가 처를 붙여서 처가다, 처오다 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그럼 뭘 써야 돼?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가다오다로 해석을 해주면서 일본어로 마이리마시다라고 얘기하면 아 뭔가 일본어로는 이게 오시다, 내가 가다오다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아 여러분 그거 나온다. 그 전철 플랫폼 같은데 일본 여행하다 보면 덴샤가 마이리마스 이런 표현 나와요. 그러니까 전철이 들어옵니다. 우리 회사 전철이 당신을 향해 들어옵니다라고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 회사 전철을 낮춰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오는 거기 때문에 마이리마스다를 썼어요. 선생님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왔어요. 자, 그럼 이마카라 지금부터 도치라니 우까가이마스 그쪽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그쪽으로 여쭙겠습니다는 좀 이상하죠? 그쪽으로 찾아뵙겠습니다가 더 자연스럽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해석해 주시면 되는 우까가우 겸양어입니다. 듣다, 묻다, 찾아뵙다, 방문하다 얘기예요. 자, 우께루 갑니다. 자, 우께루라고 하는 거는 받을 수, 줄수 중에 받을 수예요. 줄 수는 이렇게 쓰는 거지. 어디서 봤더라? 주교, 수, 업. 이게 줄 수. 저게 받을 수. 어떤 영향을 받을 때, 우케루, 수. 나카야마 센세, 너 주교. 나오네, 그냥. 그치? 나카야마 센세, 너 주교. 우케테이마스.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우케루라고 하는 건 얘들, 그, 작용, 반작용처럼, 그러니까 어떤 외부 환경에 자극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다 우케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이 날라왔을 때 공을 받는 것도 우케루고요.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지가 날랐을 때가 그걸 내가 응시하는 것도 우케루고요. 우케루. 자, 시험은 미루를 쓰지 않습니다. 시험을 시갱오 미루 하는 거는 시험을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외부의 어떤 행사나 자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가지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 우케루. 받아들이다가 우케들이 시험을 치르다 상담을 받다. 우케나이즈 모레츠. 나는 올해는

시험을 보지 않을 생각이야 라고 얘기하는 우결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2024년 대수능에 나왔습니다. 뭐 답이 뻔하게 나오지. 지금 우개로 하다가 했으니까 우개로를 나오겠죠. 답이 2번이죠?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자, 우리가 수험생이다 생각하면서 풀어보세요. 시험 나왔는데 시험을 보게 되었다. 자, 시험을 보다 뭐였지? 아, 뭐 있었는데 우리 7강에서 있었던 동사에 다이어 하면서 뭐 시험을 보다 뭐였지? 미루 아니고 우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야? 소당오개를 상담을 이렇게 있으면 상담을 내가 받는 거예요. 상담을 받다. 수업을 봤다. 상담과 수업. 수업이나 상담을 받고 시험을 치르고 응시하는 것도 다 우개루다 이거예요. 자, 요거가 중요했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얘는 뭐로 쓰인다, 얘는 뭐로 쓰인다, 예문과 같이 의미도 기억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죠? 자, 2루 갑니다. 이루는요, 여러분, 사람이 있다와 필요하다가 있는데, 이거 잘 봐야 돼. 이게 다른 글자야. 얘는 이루 동사고요. 얘는 일루 동사예요. 마스를 붙여보면요. 얘는 이마스. 센세가 이마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할까요? 소단가 이리마스. 상담이 필요해요. 이리마스. 필요합니다. 자, 니혼이 이르. 일본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는 아내까라 누나로부터 내화가 왔다. 전화가 있었다. 이 아루는 존재가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죠. 자, 보그모 이르까라. 나도 필요하니까 아또데 카에스데. 카에스. 카에스가 뭐예요? 반납하다. 돌려주다. 나중에 돌려줘. 자, 아또데 카에스데. 여기서는 아또니를 안 쓰고 아또데를 쓰겠죠. 왜냐하면 나중에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는 아또니 안 쓰고 아또데 씁니다. 자, 보그모 이르까라. 나도 필요하니까 나중에 돌려줘. 뭐 이렇게 뭐 빌려줬나 보지. 아타시와 에 소노 혼가 이루. 그죠? 그 이루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무슨 신주쿠에 있는 백화점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이 요즘엔 잘안 쓰는 것 같긴 한데 막그 기름 같은 거 나오면 이렇게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기름 닦아내는 종이가 있어요. 여자들 화장할 때. 근데 막 여자애들이 와서 막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여성들이.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옆에서 이렇게 그 손짓고 있었는데 이걸 탁 뽑더니 그 티슈를 그 친구한테 이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이럴 때 이르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니 너 쓸래? 이러 스카우 이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예, 쓰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일류 동사예요. 일류 동사. 일류 동사 아니고 일류 동사예요. 자, 오그루 갑니다. 자, 오그루라고 하는 건 샌드 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보내다, 붙이다, 데려다 주는 것도 오그루입니다. 자, 뭐, 에, 니모츠오, 오크리마시타까? 니모츠. 아, 이거 한자 너무 중요한데. 좀 볼까? 화물이에요, 화물. 니모츠게. 모츠가 부츠로도 읽히기도 하고, 노부츠처럼. 아니면 모노라고 읽히기도 하고 해서, 모츠, 부츠, 모노. 이렇게 다이 물건 물자가 되게 세 가지로 읽히는데, 모츠로 읽히는 건 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자가 자주 나와요, 밑줄 그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4강에 그 명사 우리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나왔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예, 잘 기억을 하면, 나올 때마다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카레가 이에마데 오쿠테 크레마시타. 오쿠테 크레루? 보내주다. 즉, 바래다 주다. 그 얘기예요. 바래다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오쿠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 오쿠리 모노가 뭘까? 물건, 모노. 물건인데, 보내는 물건은 뭘까요? 이게 절기마다 뭔가 아 이럴 때 보내야겠다 하는 거 있지 뭐 설이면 설뭐 이렇게 명절 이럴 때 일본에서도 뭐 보낼 거 아니에요 거기도 동양권인데 오그리모노라고 하죠 그런 걸 오미야게는 뭐였지 놀러 갔다가 선물 사 오는 거아나 제주도 갔다 왔으니까 한라봉 뭐 이러면서 이렇게 주는 그런 어떤 거는 오미야게 얘는 오미야게가 아니라 오그리모노는 그 절기별로 보내는 선물 오그리 보내는 물건 오그리모노. 실제로 그 우편으로 붙여도 되지만 직접 전해줘도 사실 상관없는데 자 오찌로 갑니다. 떨어지다라는 표현입니다. 떨어질 낙자예요. 낙하할 때 낙자. 오찌로 떨어지다 시험에 떨어지다 무너져 내리다 해가 지다. 자 볼게요. 오카네가 오치데 이마스. 돈이 떨어져 있네 얘기죠. 자 카레와 나이가 크시게니 오치데 어디 어디에 떨어지다. 오치데 시마이마스 대학 시험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신데 지진 때문에 이거 원인이죠.
지진 때문에 하시가 오치데 시마이마시다. 다리가 지진이 막 있으니까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히가 오치데. 해가 저물다. 지다. 해가 떨어져서 쿠라쿠나리마시다. 어두워졌습니다. 그 얘기죠. 자, 아까 오치루였는데 여기는 오토스예요. 오토스. 자, 루가 아니라 스로 끝나네요. 얘는 타동사입니다. 뭇뭇을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하시오 오토시테 시마탄 데스. 뭐를 떨어뜨렸어요. 제가 모르고 오하시 젓가락을 떨어뜨려 뭐 가게 같은 데 가면 젓가락은 잘 떨어지지. 오토시테 시마탄 데스가 하나 더 갖다 달라는 얘기죠. 덴샤데 사이후 오토시테 시마탄 데스. 자, 여기서 좀 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다라고 할때 와스레루라는 말 쓰기도 하고요. 오토스라는 말 쓰기도 해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와스레라고 하는 거는 깜빡 두고 잊고 나오는 것도 이제 약간 실내에서. 근데 오토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가다가 흘리는 거를 오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뭐야? 그치, 와스레루지. 덴샤노 나카니 내 가방을 그 아미다나 선반에다가 두고 나왔어요. 이런 거는 와스레루가 되는 거죠. 근데 오토스는 진짜 어디다가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고 떨어뜨려 버렸다. 라는 데인샤 대 오토시 대 이건 찾기 어렵겠다, 그지? 이 차이가 둘다 똑같이 분실하다, 잃어버리다인데 조금 다르다. 자, 오보에르 들어갑니다. 오보에르는 기억하다, 배우다인데요. 키노우 나랏다 바까리 다까라 타 바까리는 뭐뭐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의 경과. 그러니까 타 바까리 어제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막 배웠기 때문에, 요크 오보에데이르 잘 기억하고 있다. 암기. 여러분, 암기하고, 기억하고, 익히다. 암기하다, 기억하다, 익히다. 이게 뭐, 이게 다 오보에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익히는 거는 체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보면서, 운땐, 운땐, 운땐 하면서 이제 암기하고 그 운땐이 남아서 그걸 기억하고 있고 운땐, 운땐 하고 익히는 과정도 익히다. 다 뭐다? 오보에루라는 하나의 동사에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졸업을 하고 나서 운땡오 오보에마시다. 운전을 암기했어요, 기억했어요, 익혔어요. 어떤 걸까요? 익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우다, 익히다라는 표현으로 오보에루를 쓸 수가 있다. 기억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래? 기억합니다. 뭐, 오보에테 크다사이. 암기합니다. 암기해서 기억합니다. 오보에테 크다사이. 자, 카카루 나오고 그 다음에 카케루예요. 둘다 자타동사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카카루는 자동사예요. 뭐뭐가 카카루. 그 다음 뭐뭐 오 카케루가 되겠어요. 자, 54페이지 카카루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거는 기회비용이 든다라는 거예요. 걸리다, 시간이 걸려요.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다 그런 거고, 요 앞에는 뭐냐면 걸리다, 놓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때얘 사이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딱 걸어놔. 이거는 다리가 걸리다라고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벽에 걸려 있는 거. 교시즈니와 도깨가 가까데이르. 걸려 있다. 시계가 벽에 걸려 있다. 자, 고노카와니와 강에는 나가이 하시가 긴 다리가 걸려 있다. 그러니까 다리를 건설해서 거는 사람이 아니라 걸린 걸 보는 사람인 거지. 다리를 거는 거는 이제 공사 인부겠죠. 자, 고코카라 여기서부터 구고마데 공항까지 노노크라이 가까리마스까 어느 정도 시간이 드냐, 비용이 드냐 그 얘기예요. 자, 카케루 좀 볼게요. 카케루는 스바라시 에가 가게테 아리마스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시간이 되나? 자, 여러분, 이게, 해야 되겠네. 자동사, 타동사는 태 이루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여기 보면, 시계가 걸려 있다. 그래서 도깨가 잘 봐. 걸려 있다. 가 자동사 테이르. 그럼 토케요 카케테 이르는 시계를 걸고 있어. 아빠가 지금 뚱땅뚱땅 하면서 옆집에서 소음으로 막 전화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어. 시계를 걸고 있다. 그런데 이거 봐봐.
이거 시계라고 하자. 시계가 가케테 아리마스는 뭐야?

시계가 카케떼 아루. 이건 뭐야? 이건 없는 거잖아. 이거는 가 플러스 타동사 플러스 테 아루를 쓰는 거지. 아니, 이게 뭐죠? 아니, 선생님, 타동사 앞에는 오가 와야 되잖아요. 이 타동사를 빼고 한번 생각해봐. 이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무엇이 있다? 시계가 있다. 어떻게 했냐면, 누군가가 그거를 시계를 거는 타동사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엥? 이게 무슨 소리야? 시계가 걸려있다랑, 얘랑 의미가 같아. 시계가 태초에, 창세기에 시계가 걸려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자연 발생적으로 걸려 있건 뭘 하건 아무튼 그냥 그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상태를 누군가가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태를 발견한 것처럼 보는 거야. 근데 결론은 뭐야? 시계가 걸려 있는 거야. 누군가가 걸어서 걸려 있건, 존재하건, 시계가 걸려 있건 똑같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표현을 두 가지로 하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누군가가 행동을 했다라는 거를 티를 내고 싶은 거지. 그죠? 예를 들면, 선생님, 이 브라우스 위에 마이크가 걸려 있어요. 누가 걸어줬어? 이 분이 걸어줬겠죠. 내가 카카떼 이루. 이렇게 써도 되지만, 카케떼 아루. 걸려져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시오 카케루는 이렇게 칙칙칙칙 뿌리는 거 알지? 시오 카케루. 이렇게. 착착착착 뿌리는 거 이렇게. 카케떼. 타베테 쿠다사이. 그 다음에, 이스니 카케떼, 오마치 크다사이 카케루. 이스가 뭐냐면 이렇게 의자가 있잖아요. 아, 근데 바빠 죽겠는데 선생님 왜 그림을 그릴까? 진짜 답답하다. 여기에다 엉덩이 이렇게 딱 걸치는 거야. 다리가 이렇게 있고, 네. 엉덩이를 딱 카케루 걸치는. 이게 약간 다리를 걸치는 것처럼 걸터앉는 그런 느낌으로 이스니 카케떼 뭘? 자기 그 상반신을 걸치고 오마치 크다사이. 즉 앉아서 이스니 카케루라고 하는 건 뭐야? 스와떼 스와루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별로 이렇게 복잡하고 헷갈리는 일이긴 해요. 그러나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 무엇이 존재하는, 어떻게 존재하면 누군가가 타동사적 행위를 해서 존재한다라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지. 그치? 자, 키에루 갑니다. 키에루는 씩 사라지는 거예요. 사삭. 자, 어떻게 사라질까요? 냉기가 키에 때문에 전기가 싹 사라져 있어요. 꺼지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니 아따모누가 키에테 시마이 마시다. 앞에 있는 물건이 마치 귀신처럼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지다, 꺼지다, 사라지다, 키에루. 자, 그런데 캐스도 나와요. 이따가 나오면은 얘는 이제 자동사가 되는 거고, 타동사는 뭐야? 똑같이 소자를 쓰고 캐스를 씁니다. 끄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게. 전기가 아리마스를 써. 가 얘는 자동사 이루, 얘는 뭐가 들어가야 돼? 그쵸, 얘가 들어가야 돼. 캐시떼 아루. 그러면 전기가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가 꺼서, 엄마가 딱 꺼놨어. 절전을 잘하는 어머니께서 꺼서 그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 똑같아, 의미는. 냉기가 키에테 이마스를 쓰거나, 냉기가 캐시떼 아리마스를 쓰거나, 똑같습니다. 자, 자르다 키로 갔어요. 타베야스이 오키사 먹기 쉬운 크기로 킸다 잘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시노 토쭈예요. 토쭈 도중에 냉화오 키르노와 요쿠나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전화를 끊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을 상대방이 하고 있는데 끊으면 좋지 않지. 근데 어른들 좀 그렇지 않나? 선생님 아버지는요 말하고 있는데 막 끊어버려요. 아, 그런 할아버지들 있죠. 네. 자, 캐스 아까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뭐하고 뭐? 그치. 키에르. 꺼지다. 나 테레비요 캐시떼 모이 데스까? 테레비 꺼도 돼요. 얘기죠. 그 다음에 펜데 카이타 지오 캐스. 펜으로 쓴 글자를 지우다. 그 캐시고무라고 하는데 이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일본어의 잔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계시고무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진짜 지우개를 계시고무라고 했었거든요. 계시고무. 갑자기 생각나네. 캐스 지오 캐스. 근데 이거 봐봐. 이거 이 별표시 있는 건 뭐예요? 기본어의 아니라는 거죠? 기본어의 아닌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가로 들어갑니다. 떨어지다. 아까 수직 상승하는

이거는 아가루였어요. 수직 하강하는 것도 사가루입니다. 자, 구슬이요 넌데 뭐 네츠가 사가리 마생 떨어지지 않아요. 큰일 났네. 자, 뭐 스콧이 이제 곧 조금 더 조금 더 우시로니 사가떼 그다사이. 뒤로 물러나 주세요. 자, 우시로 갑니다. 자,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이거와 이거 차이 구별하셔야 됩니다. 얘는 아또라고 읽어주고 얘는 우시로라고 읽어줘야 돼요. 아또는 시간적인 뒤, 우시로는 공간적인 뒤. 내 뒤에서 할 때, 와타시노 아또가 아니라 와타시노 우시로 내 뒤. 내 뒤에 누가 앉아 있니? 뭐 얘기라고 얘기할 때. 자, 사가테 쿠다사이. 예, 물러나 주세요. 뒤로 물러나다. 전철 같은 거 들어올 때 덴샤가 마이리마스라고 얘기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각센로 우치가와 마다 키로이 센로 우치가와니 뭐라고요? 오사가리 쿠다사이라는 식으로 오 사가리 쿠다사이 사가리 쿠다사이 불러놔 주세요. 위험하니까요. 전철 들어오죠? 네, 오사가리 쿠다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사소호 갑니다. 자, 사소우라고 하는 거는 권유하다, 부르다라고 하는 거, 유혹하다, 꾀다도 나오네. 어? 진짜? 그러네. 유혹하다, 꾀다 나와. 이거는 진짜 잘안 나왔었는데. 수능 특강에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중간 설명했었는데. 이거 사소우라는 말을 쓰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유혹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게 진짜 좀 1등의 그 느낌이 좀 있는데. 안 나와가지고 매번 설명했던 건데. 보세요. 조끄진이 어디로 불러냈냐면, 부르다, 권유하다. 자, 기무라상 미호상 조끄진이 사섰다는 낫대. 미호 씨를요, 식사에 초대했대요. 그러니까 초대하다. 자, 사람을 뭐뭐 어디 어디에 사소.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을 어디어디에 파하띠니 또는 뭐 저기 쇼크지니 요부 이렇게 부르다 사소우 요부 권유하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도모다지 아 고도모다지와 아이들은요 오카시니 사소와레떼 어떤 거예요? 과자에 꿰물 당해서 유혹 당해서 지라나이 히토니 쓰이떼 있다 모르는 사람을에 붙어 갔다 좀 따라갔다 어디어디를 따라. 자, 조사 니츠구입니다. 니츠 이때 뒤를 따라 갔다. 이거 그 애들 유괴할 때, 그렇지? 오카네 오카네 난다. 오카시 아이들은 돈이 아니라 오카시, 과자에 꾀임을 당해 유혹 당해서 모르는 사람 따라갔다. 자, 스스무 나옵니다. 자, 스스무라는 동사는 진행할 진자를 씁니다. 자, 아까 대학에 진학하다 할때 스스무 대신에 뭘쓸수 있을까? 그쵸? 아가루. 기억하면 좋아. 자,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있고요. 이 어떤 스승대로 잘 진행되다. 아, 뭐였더라? 우마꾸 이꾸. 그죠? 우마꾸 이꾸. 우마꾸 이꾸. 우마꾸 이때르. 라는 식으로 볼때 스승대로 써도 되겠죠. 고노 토케이와 이거 좋다. 이 시계는 5분 빠르다. 고훈 스승데이르. 5분 빨라 있다. 이렇게 조금 빠르게 해놓기도 하죠. 빨리빨리 우리가 준비하려고 5분 빠르게 해놓고 막 그러잖아요. 더 확보해 놓으려고. 자, 이런 식으로 빠르다도 스슨데이루를 씁니다. 자, 이거는 스루입니다. 이 스루는요, 여러분, 뭐가 여기서 중요하냐면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감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귀. 미미니 스루. 듣다. 구찌니 스르 먹다 말하다 메니 스르 보다. 자, 그런데 이건 니스르 니스르 니스르인데 여기 니스르가 아니야 가스르야. 오또가스르 그러면 소리가 들리는 거고요. 니오이가스르 그러면 냄새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지가씨를 그럼 맛이 나는 거예요. 여기 되게 아마이 아지가씨 맛은에 녹차를 마셨는데 녹차 맛이 막 달아. 에 아마이 아지가씨르네. 그럼 뭐야? 아 단맛이 나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스르인지 니스르인지 기억하셔가지고 감각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는 동사 스르의 다의어.
자, 다 사도상화 이지니치 주야 주야 주.

스키야. 하루 종일 스키오시다. 스키를 했대요. 이거는 뭐 두 하는 거니까. 자, 1시간 뭐 쉬나요? 이건 뭐냐면요. 시간의 경과를 얘기할 때 1시간 뭐 쉬나요? 그러면 1시간도 지나지 않는 동안에 아메가 얀다. 얀다. 아가루 있었는데 야무 나오네요. 네. 야무 아가루. 그치다. 둘다쓸수 있어요. 자, 시간이 경과될 때도 아또 고후인 시다라. 앞으로 5분 지나면 이 수업 끝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자, 다스 나옵니다. 자, 우리 처음에 이 강의 시작할 때 작년 수능 문제에 나왔던 동사 다스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후유후코 시마떼. 시마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정리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후유후코 시마떼 그러면 겨울옷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루노 후코 다시다. 이제 곧 그럴 시기가 되죠. 네, 이제 뭐또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면 자, 쿄 유빈 쿄쿠데 우체국에서 대감이요 나시마시다 편지를 붙였어요. 코엔이 다시 때 연대 그다사 이게 바로 수능 기출에 나왔던 목소리로 내서 읽어주세요. 이렇게 겐키요 다시 때 그다사이 힘내세요. 겐키요 다시 때 기운 내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얘기할 때 겐키요 다스라는 표현 씁니다. 자, 겐키 오 미나상 겐키요 다시 때 그다사이 치카라오 다스. 이두 가지 차이 구별해 봅시다. 겐키요 다스는 진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야 힘내 라고 하는 거고, 치카라오 다스는 아이고 다스는 힘 역자야. 이게 또 입구자로 보면 안 돼. 힘 역자야. 힘력. 치카라 이거는 이제 에너지에 에너지. 그뭐 줄다리 같은 거할때 뭐라 그래? 미나 뭐 홍팀 백팀 나눠는데 우리 팀 치카라 다시대야 이렇게 얘기하죠. 깜바떼 치카라 다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겐키 다시대 뭐다. 겐키 다시대는 진짜 약간 멘탈이 들어가는 거고 치카라는 진짜 근력. 아시겠죠? 이 차이 구별하십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금방 한 거니까 뭐야 다 쓰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대감이요 나시니 편지를 오크리니 나시니 보치러 유빈격에 이키마스 우체국에 간대요. 자, 그 다음 우찌노 미세데와 오마찌노 오케약사마니. 오마찌노 오케약사마는 기다리시는 손님. 그냥 그 통으로 외우세요. 우리 가게에서는 기다리시는 손님에게 오짜오 나시마스 오짜오 나스 차를 내다 대접해드리다 그런 얘기죠. 오짜오 이레루는 뭐야? 차를 끌이다. 이것도 대접하다. 차를 넣은 거니까 이제 차를 끌어서 대접하겠고, 차를 나시마스 하면 서비스 해드린다는 얘기죠. 자, 타즈네루 갑니다. 타즈네루는 이거 되게 특이해. 묻다, 에스크, 묻는 거. 의문이 있어서 퀘스천, 질문이 있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방문하는 거. 오케이? 자, 이렇게 묻는 거랑 그 듣는 건 없어요, 여기. 리스는 없어. 왜 이러냐면은 얘가 우카가우라고 하는 여쭙다, 듣다, 방문하다를 다 가지고 있는 동사가 저 아이의 겸양어예요. 타즈네르의 겸양어가 우카가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뵙다, 여쭙다가 되는 거야. 타즈네르가 우카가우가 되면 찾아뵙다, 여쭙다가 되는 거야. 자, 타즈네르 오타쿠오 타즈네루 요때에 데스. 우카가우 요때에 데스. 쓸수 있겠죠? 미치오 타즈네 마시다. 우카가이 마시다. 여쭈었습니다. 남자가 나에게 역에 가는 길을 상대방이니까 타즈네 마시다. 우카가이 마시다는 나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나의 행동에 쓰는 거니까 여긴 쓸수 없겠네요. 남자의 행동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넘어갑니다. 지가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매번 거슬리는 게 뭐냐면 가르치다와 가르키다를 헷갈리고 하는 이거 되게 많이 되게 혼란을 쓰거나 한국 사람 많이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리는 게 뭐냐? 다르다와 틀리다. 다르다와 틀리다를 되게 많이 혼동해서 써요. 나도 좀 그렇긴 한데 야 이거는 아까 저 색깔이랑 틀려. 더 빨개. 틀려가 아니라 달라를 써야 되죠. 그래서 아 이거 되게 피곤한데 자꾸 거슬리지만 근데 일본에서는 너무

편리해. 둘다 써. 뭘로? 지갑으로. 자, 비노 또 지갑대. 어제와 달리. 어제와 틀리가 아니라 어제와 달리. 오늘은 덥다. 이에 지가이마시오. 아니요. 틀렸습니다. 아니요. 이거 X예요. 틀렸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축구와 츠케루도 들어갈게요. 축구는 붙다, 켜지다라고 하는 자동사고요. 츠케루는 붙이다라고 하는 타동사입니다.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겠네요. 붙다. 이 이름이 붙어 있다. 책상 위에. 권해요. 이렇게 붙어 있다. 덴기가 쓰이때. 전기가 붙어 있다. 라고 하는 건 전기가 켜져 있다. 끄다가 뭐였더라? 기에루. 캐스. 그죠? 끄다 캐스, 꺼지다 키에루. 전기를 켜다 스케르. 전기가 켜져 있다는 쯔이쯔쿠. 쯔이때 이르노니 나래 뭐 이나갔다. 전기가 켜져 있는데, 즉 불이 켜져 있는데 아무도 없었다. 노리카에타 또데. 환승한 다음에 기가 쯔이다. 알아챘다. 기가 쯔쿠는 그냥 외우세요. 깨닫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고래와 다카쿠츠키마스네. 이거 꽤 매긴다. 어떻게? 비싸게 먹힌다. 비싸게 든다. 다카쿠, 그러면 어떻게 쓰죠? 카카리마스네 쓰면 안 돼요, 쌤? 돼요? 카카리마스, 기회비용이 드는 거, 카카루였잖아요. 다카쿠츠키마스네 하면은, 예, 비용이 드네요. 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츠케로 갈게요. 냉기가 아니라, 오, 츠케로 타동사니까 전기를 켜고, 즉, 불을 켜고, 헤아우, 아카루쿠 시마쇼. 밝게 합시다. 산냉간, 니키오 츠케다. 일기를 쓰다. 카쿠 쓰면 안 되나요? 써도 돼요. 하지만 츠케루가 더 저렇게 많이 쓰이는 이유는 일기라고 하는 거는 한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츠케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츠케루를 씁니다. 쇼유야 시오데 아지오 츠케마스. 맛을 더하다. 츠케루, 붙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붙이다와 걸다의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뭔가 여기다 이렇게 거는 것과 이렇게 딱 붙이는 거의 차이를 아시겠죠? 츠케루는 붙이는 거예요. 카케루는 거는 거고요. 아시겠죠? 여기는 맛을 붙이네요. 뭘로? 소금으로 맛을 붙입니다. 맛을 내다. 츠케루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데키루는 예, 할수 있다, 생기다, 그리고 완성하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 요, 그 데키마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해하고 수행평가 같은 거. 다 했니? 그러면 내키다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완성했어? 이렇게 물어볼 때 데키루를 쓰겠죠. 자, 파소콩 오츠카에바. 파소콩이 뭐야? 퍼스널 컴퓨터를 파소콩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면 시고토와 간단히 데키마스. 아주 쉽게 할수 있다. 다카하시상와 요지가 데키타노데. 일이 요지가 데키타. 용건이 생겼기 때문에, 일이 생겼기 때문에 사키니 카이리마시다. 먼저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데키루는 생기다. 도모다치가 데키마시다. 친구가 생겼어요. 뭐 결혼했더니 아카짱가 데키마시다. 아기가 생겼어요. 이럴 때 데키루를 쓰겠죠. 자, 데루 나옵니다. 데루는 다스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다스는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데루를 기억합니다. 다스는 차동사, 여기는 자동사입니다. 자, 나가다 나오다 졸업하다 출석하다 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게 뭐냐면 오 데루인지 니 데루인지의 차이입니다. 오 데루는 출발지에다 오 데루를 쓰는 거예요. 출발지에서 나오는 거고요. 도착지에다가 니 데루가 되는 거예요. 도착지에 나오는 거고요. 출발지를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나왔어. 학교에 나왔어. 그 차이인 거죠. 자, 9시 반에 집을 나왔어요. 가출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가출이, 그러니까 그, 나간 게 아니라 집을 이제 떠났다. 그 얘기죠? 예, 카노조와, 예, 나이 갖고 대대. 대학을 졸업해서 쓰고 개건시다. 출신이 된 거죠. 뭐, 겐키니 낫떼. 이제 뭐 건강해져가지고요. 주교원이 대대 막 수업에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 말이야. 요즘 드라마에 나오더라. 도라마니 데루 이런 식으로 도착지가 이제 드라마가 되겠죠. 도착지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출연 장소. 자, 토르 나옵니다. 토르는 진짜 영어에 뭐하고 같다? 테이크. 너무 많아요. 영어로 테이크 찾아봐요. 진짜 많죠. 다 외울 수 있어? 없어. 근데 유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스르. 그러니까 영어에 두나 테이크 같은 거 진짜 많잖아요. 쓰임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토르는 테이크예요. 시오도 떼크다사이. 소금 좀 집어주세요. 자, 콘사토노 세키오 토떼오이타. 자리를 잡아두는 거. 자리를 토르하는 거죠. 자, 모시오토떼. 이거는 테이크오프. 그죠? 모자를 집는 게 아니라 모자를 벗고 벗다. 벗다 풀다. 토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週間ほど

일주일 정도 야스미어 토떼, 야스미 휴가를 내서 내도 됩니까? 라고 이제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허가 요구. 토시오 토떼. 토시오 토루는 나이를 먹는 거예요. 토시오 토루. 나이를 어디서 따오나요? 그런데 나이를 어떻게 먹냐면 지긋하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고등학생 같은 경우, 뭐, 아니면은 뭐, 대학교 초반, 2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은 토시오 토루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젊어가지고. 그러니까 토시오 토루라는 느낌은 약간 갱년기 정도? 예, 그 정도 가야지 토시오 토루. 30대도 뭐 쓰려면 쓰겠지만, 하다라키타이 데스. 나이를 먹어도 일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3살짜리가 5살 됐다고 나이 먹는 게 아니야. 자, 토루 어떻게 넣는지 볼게요. 2025년 대수능 4번입니다. 여기서 토르가 나왔어요. 자, 곧비어 토르를 써. 선생님, 복사하는 것도 토르에 앞에 안 나왔는데요. 그니까. 그래서 기출을 풀어야 돼. 자, 두 번째 갑니다. 야스미어 토르는 나왔죠. 추가를 해두고. 야스미어 또 때? 요건이 있고, 요때에 대해서 여행 갈 작정이에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곧비어 토르. 그러니까, 샤싱오 토르. 사진을 찍다. 곧비어 토르. 복사하다 이런 거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학구 갑니다. 학구는 신발이나 바지 같은 거 또는 스커트 같은 거 약간 다리를 끼워서 입는 거를 학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손을 끼워서 입는 거는 어떻게 해요? 키루를 쓰죠. 그래서 우리 이거 뭐라 그래? 기모노라고 하잖아. 기모노 뭐야? 일본 옷. 키루는 이렇게 손 끼워 입는 거. 학구는 다리를 끼워 입는 거. 스커트 하이드 이마스. 굿즈 하이 때 밑에 뭐이 됐을까? 구두 신어봐도 돼요. 학구 썼습니다. 착용하는 동사를 기억합니다. 자, 히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연주할 탄자를 쓰기도 하고요, 끌 인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거 풀풀 끌 끌인. 자, 노하우 히 때 풀 해가지고 푸시 아니고 에 아케루 열다. 와카라나이 코토바와 지쇼 히때 사전을 뽑아서 조사합니다. 사정원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일본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찾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발생된 것 같고요. 자, 연주하는 거는 피아노 히키나가라. 그 다음에 가제오 히데. 감기에 걸려버리다는, 이거는 관용표니까 그냥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감기를 뽑은 게 아니라 감기에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히로우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뭔가 습득하다 할때 습자예요. 그러니까 택시도 이거 토르라고 쓰기 되게 쉽거든요. 토르 아닙니다. 택시를 무슨 공룡처럼 무슨 거인처럼 이렇게 택시를 딱 이렇게 짚는 게 아니라 택시 하면서 택시를 줍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하여간에 일본에서는 히로우를 씁니다. 자, 아이들이 쓰레기를 히로떼 이르노 미마시다. 줍는 것을 봤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주우려고 하기보다 잡으려고 했는데 나까나까 히로에 나갔다. 좀처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미에로 보면요. 보이다는 우리가 알수 있는데 오시다를 몰랐지. 오시다 이게 존경어예요. 갑자기? 네. 갑자기 존경어가 나와요. 오케악상가 미에마시다. 그러면 손님이 오셨습니다. 보였습니다가 아니라 오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야루는 스루와 아게루의 격식 없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루는 두죠, 두. 그죠? 아게루는 주다, 기부인데, 그거를 이좀 격식이 없겠으면. 되게, 식물한테 뭘 주거나, 동물한테 뭐 먹이를 주거나,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식물에게 물을 주거나. 그 다음에 사카와 도코 데 야리마스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스루를 쓰고 싶을 때, 그때 야루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르라고 하는 거는 들르다, 뭇뭇에 의하다, 따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들르다라고 하는 거는 도고에 뭐 요라나이데, 아무데도 내가 들르지 않고 그리고 스트레이트하게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내가 뭐 어디 PC방 이런 데안 가고 바로 집에 갔다. 기세츠니요 때 계절에 따라 케시키가 가와루, 계절에 따라 경치가 바뀐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때라고 해서 뭐뭐에 따라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뭔가 무슨 관용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거를 기세츠니 요리마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도 상관없어요. 뭐 계절에 따릅니다. 이런 식으로 계절에 따라 바뀝니다라는 식으로 써도 되고요. 자, 조사에 유의해야 할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거는 몇 개인지 안 세워 보긴 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부터 먼저.

0: 얘기해 볼게요. 이가 마치 오를 써야 될것 같은데, 이건 대를 써야 될것 같은데, 안 쓰는 거야? 뭐 이런 거라든가. 여기도 어디 어디에서 일하다인데요. 대 하다라쿠인데, 뭐, 니츠 도메르랑 같이 쓰기 때문에도 헷갈릴 수 있고요. 토가 된다는 사실, 오가 안 된다는 사실. 그지? 어디 어디를 가다기 때문에 얘가 오가 쓸것 같으면 오가 안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될것 같은데 안 되는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이기다. 얘도 오를 쓸것 같지만 오를 안 쓰고, 니를 쓰고. 뭐뭐으로 바뀌다. 뭐, 니카와르는 좀알것 같긴 하네요. 자, 애 다니다는 사실을 학교를 다니다, 뭐, 학원을 다니다 하기 때문에 얘도 오를 쓰기가 십상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살다. 이것도 뭐하고 헷갈리기 쉽냐면, 쿠라스하고 헷갈리기 쉬운데, 데이쿠라스, 어디 어디에 거주하다가 아니라 어디 어디에서 생활하다의 조사 데이쿠라스. 둘다 살다로 해석이 됐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핫다라쿠는 데핫다라쿠였는데, 여기는 니츠토메르가 되잖아요. 자, 니 대루, 가 대루, 뭐, 오 대루, 아까 했던 내용들, 조사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니나루.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담다 할 때, 오 쓰지 않고, 니나 토르 쓰는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 쓰지 않고 니 쓰는 거. 그 다음에 내리다 할 때, 에서니까 데쓸것 같지만 데를 안 쓰고. 그 다음 왼쪽으로 돌아가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 오가 에서로 해석되지만 기준을 나타내거나 통과를 나타낼 때는 조사 오를 써야 된다는 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죠? 조사에 유의할 동사가 뭐가 조사에 유의해야 되는지를 일단 포커스를 딱 집어주고, 선생님이 7강을 다시 설명할 때이 부분만 이 조사를 블랭크로 뚫어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면서 차근차근 기출문제와 함께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수능 포인트 특강에서는요, 7강을 다뤘습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를 주로 다뤘고요. 이거를 이렇게 뚝 떼가지고 두 페이지를 이렇게 특강으로 엮은 이유는 뭐냐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일본어의 문법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하고요. 어휘로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본문을 해석하는데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동사의 어휘에 다 이어 좀 공부 열심히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미나상, 고고로사마데시다. 자, 맞다.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 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 E는 0세부터 1학년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기업과 경영 교재 기준 5강이랑 6강에 해당하는 내용 21문제 같이 풀어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수능 실전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반드시 풀어오고 해설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봤을 때 가장 효율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배운 걸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 넣어야 여러분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는 눈으로 따라 보면 다 아는 내용 같아요. 내가 다 잘 푸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풀어보고 채점까지 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풀 문제 21문제 중에 첫 번째 5강에 해당하는 내용 먼저 볼 거예요. 5강은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가 경영 관리 활동 순환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경영 환경에 대해서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11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볼게요. 자,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에서 경영 활동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직 구성원의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라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이 중요하죠. 우선적으로 내가 당장 먼저 개선해야 할 경영 관리 순환 과정의 단계를 물었어요. 우리가 경영 관리 순환 과정 단계 약자로, 영어 약자로 PODC 배웠죠. 플래닝 계획하고요. 전략 짜고, 그거에 맞게 업무 활동 구성하고, 사람도 조직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적절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리더십도 발휘하고 동기유발도 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휘활동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끝나면 어떻게 했죠? 통제활동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과 측정을 해서 우리가 잘한 거는 또 개선해서 우리가 목표에 개선해서 반영을 하고 또 못한 것도 또 다른 목표에 개선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피드백을 반영한 걸 새로운 목표에 반영하는 이 순환 과정을 PODC 과정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응답률이 높은 걸 매칭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하나 어떤 응답률에 해당하는 어떤 활동인지 먼저 볼게요. 첫 번째, 기간별 목표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을 짰네요. 목표도 정하고 전략도 짠다. 우리 POD시 중에 어느 파트죠? 그렇죠. 계획이죠. 계획. 그래서 얘는 P에 해당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겠죠. 응답률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및 활동 분류에 따른 인적 시스템의 구성. 사람을 조직화하란 얘기예요. 우리 조직화 유형 굉장히 열심히 배웠던 파트. 바로 어디죠? 그 조직이죠. 올거나이징, 보라고 배웠죠. 약자로. 그다음에 경영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해서 다시 우리가 반영하는 피드백하는 그 과정을 뭐라 그랬죠? 그렇죠. 통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C, 컨트롤링. 마지막. 조직원의 업무 동기부여. 동기부여해서 잘 원활하게 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지휘였어요. 지휘. 그래서 디렉팅, D라고 했죠. 근데 일단 다 해보긴 했는데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거 하나만 물어봤기 때문에 응답률이 가장 높은 이 45%를 기록한 이 지휘에 해당하는 걸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나머지 다 있긴 하지만 조정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 조직, 통제, 지휘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순환 관리 활동에 대한 키워드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기사에 나타난 매슬로 욕구 단계 나왔습니다. 매슬로 욕구 단계 우리 어디서 배웠죠? 우리가 아까 했던 경영 관리 순환 활동 중에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해야 됐었어요. 의사소통, 리더십 파트가 있었던 디렉팅, 지휘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휘에 해당하는 파트에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매슬로 욕구 단계 이론이 나왔고 우리가 하나 더 배웠어요. 어떤 이론이었죠? 그렇죠.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동기위생 이론은 매슬로 한 다음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읽어보니까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괜찮은 일자리 개념이 변화하고 있대요. MZ세대 1000명을 중심으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판단 기준을 물었는데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성취가 균형을 이루는 일자리. 요즘 정말 그렇거든요. 개인의 성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Z세대들. 그리고 이에 대한 기업 인사 채용 담당자는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경제적인 보상보다는 개인적인 시간의 확보를 굉장히 더 확보되는 걸 선호한다. 계속 비슷한 맥락이죠. 이 같은 인식 변화는 이를 통한 개인의 성취와 역량, 개인의 성취와 역량 능력을 중시하는 요즘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 계속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매슬로 욕구 단계가 기본적으로 하위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그 다음 욕구를 우리가 동기유발이 된다고 보는 이론이었거든요. 그런데 내 능력이 펼치는 게 중요해. 그리고 내 개인의 성취 균형, 내 개인의 시간을 갖는 거, 그리고 내 역량과 능력을 중요시하는 거 어떤 걸까요? 가장 상위 단계에 있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5단계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매슬로 욕구 단계의 욕구는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우리가 하위 욕구부터 보아야 되니까 1단계부터 보면 1단계는 생리적 욕구, 2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의식주와 관련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면이나 먹는 배고픈 거 이런 것들 생리적 욕구에 육체적과 신체적과 관련된 욕구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였습니다. 여기 안전의 욕구. 그래서 나는 불안하지 않고 위험에서 날 지킬 수 있는 이런 안전 욕구가 충족이 되면 3단계로 올라가죠. 그 3단계가 어떤 거였죠? 사회적 욕구, 소속감을 느끼는 거.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에서 내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소속에서 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사회적 욕구였고요. 네 번째가 존경의 욕구죠. 그 타인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내 능력이나 내가 했던 것들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이제 타인은 필요 없고 내 자체, 내 스스로 내 역량과 이런 잠재력과 능력을 실현하고 싶어라고 하는 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자아실현의 욕구였죠.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그 단계에 맞는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동기유발이 된다라고 지휘에서 배웠습니다. 하나 더 우리가 얘기했던 게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이었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간다면 허즈버그는 이제 요인을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는 그 요인을 두 개로 봤어요. 그래서 위생 요인은 직무 불만족을 줄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회사에서 뭐 연봉이라던가 급여라던가 그런 것들 회사에서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 위생 이론. 그 다음에 위생 요인. 그 다음에 동기 요인은 내가 진짜 그 직무 자체로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뭐 성취감, 책임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더 열심히 직무 만족도를 위해서

열심히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론을 여러분 적절하게 지휘 단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알고 계셔야 되고요.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사장과 인사팀장의 대화 장면이래요. 팀장이 제안한 활동 등에 대한 효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사장이 있고 인사팀장이 있어요. 인사팀장이 제안한 활동에 대해서 효과를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조직 구성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개선을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면 좋을까요라고 했더니, 인사팀장이 직원들 중심, 직원들끼리의 중심에 소통과 친밀감 형성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동호회 활동, 업무와는 좀 관련이 없죠. 사내 동호회 활동,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 더 열심히 사람들이 일을 할수 있을 것 같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죠? 우리 공식적과 비공식적 의사소통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선생님 표로 같이 제시해서 봤었는데, 공식적 의사소통은 업무 중심, 업무 지향적이었어요. 회의 같은 거. 그래서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느리고, 그리고 관리자 중심으로 얘기하고 이런 거였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내 동호회 활동은 비공식적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죠. 그래서 사내끼리, 사내 직원들끼리 서로 친밀감을 쌓고, 그리고 의사소통도 하면서 개인 사적 대화도 하고, 좀 인간 지향적인 활동을 하는 의사소통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푸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선지를 바로 볼게요. 자, 공식적 경로나 절차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공식적인 소통을 하지 않죠. 공식적인 이런 경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 니은, 관리자 중심의 계획적인 참여가 가능해질 것이다. 비공식적으로 사내 종업원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관리자 중심이 되지 않죠. 관리자 중심인 건 오히려 아까 말했던 공식적인 그런 의사소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린 설명. 자, 디귿, 비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자발적 참여가 높아질 것이다. 일단 자발적 참여 무조건 맞죠. 그럼 비일상적인 업무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업무를 일상적으로 맨날 하는 게 아니라 그거가 좀 벗어난 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더 친밀감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우리가 할수 있죠. 그게 비공식적 의사소통이었잖아요. 그래서 디귿, 맞는 설명이고요. 자, 리을, 조직원들 간에 인간지향적이다. 업무지향적이 아니라 인간지향적이다. 그 친밀감을 쌓을 수 있고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특징. 그래서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 공식적 의사소통에 대한 그런 차이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 역시 우리가 관련된 의사소통과 관련된 거라서 지휘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지휘. 자, 4번 볼게요. 다음은 조직 형태에 대한 질문지이다. 질문의 답변은 모두 충족하는 조직의 형태. 선생님이 수업할 때도 조직의 형태, 유형 진짜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했잖아요. 이 수능 실전 문제에서도 그런 여태까지 나왔던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조직의 유형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연습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형태로 수능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서 질문과 응답을 바탕으로 어떤 조직에 해당되는 건지 여러분이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을 보니까 인원 구성을 탄력적으로 할수 있는지 물었어요. 자, 인원 구성 탄력적으로 하는 거 보였죠? 우리 프로젝트 조직이었죠. 기억나시죠? 프로젝트 조직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왜 인력을 탄력적으로 구성하죠? 우리가 지금 목표나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임시로 조직되는 거잖아요. 프로젝트 조직. 그래서 사기나 기동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나중에 어떤 단점이 있었죠? 다 끝나면 기존 복귀로 복귀를 해야 되는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장단점을 배웠었습니다. 근데 프로젝트 조직이 아니래요. 그럼 일단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가?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거 보는 순간 일자로 딱 떨어지는 거 뭐가 생각나야죠? 라인 조직 생각나야죠. 그래서 얘는 라인 조직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부에서 하부로 명령이 전달되는 지시형 군대식 조직 이런 거 배웠죠? 근데 맞대요. 그래서 아, 얘 라인 조직의 형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 더, 의사결정이나 명령이 상부에서 하부로 전달되는 건 선생님 얘기한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네요. 역시 라인 조직이라는 거한번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얘가 두 개를 보고 나서 라인 조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답을 찾았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고요. 마지막 질문도 볼게요. 부문별 책임 소재가 명확해서 책임 경영 체제, 독립재산제 이런 표현 쓴다고 했죠. 선생님이 사업부제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조직을 의미하냐? 사업부제와 관련된
조직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아니오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사업부제는 우리가 장단점이 명확했어요. 체계를 명확하게 물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 상황이 변하면 트렌디하게 바로 반영할 수 있었죠. 적극적으로. 왜? 거기 안에 사업부 안에 여러 가지 영업부서 기획팀 다 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쭉 우리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변화를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중복될 수 있죠. 여기도 영업팀 있고, 여기도 영업팀 있고, 여기도 영업팀이 있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그런 단점들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팀 조직 가볍게 볼게요. 팀 조직은 라인 조직에서 뭘뺀 중간에 그 체제를 싹 빼고 팀장이랑 팀사 밑에 있는 사원들만으로 구성되는 수평적인 조직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식 조직,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라고 했죠? 기능식? 전문성, 전문화. 그 전문 관리자를 두고 우리가 전사적으로 통합해서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식 조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인 조직이랑 기능식 조직의 장단점 어느 정도 보완한 게 라인 스태프 조직까지 배웠죠. 사업부대도 선생님 방금 설명했고요. 프로젝트 조직도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특징들만 보고도 조직의 유형을 찾아내는 문제였어요. 뒤에서 이런 유형 문제 또 있을 거예요. 조직의 유형. 자, 5번도 볼게요. 아, 5번 보기 전에 라인 조직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려고 선생님 넣었었던 문제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 있죠? 이렇게 일자로 딱 떨어지는 라인, 상부에서 하부로. 그래서 권한과 책임이 굉장히 명확하다. 창의력을 발휘하기 어렵죠. 민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치만 어쨌든 너무나 장점이 명확한 조직이었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판단에 착오가 생길까봐 우리가 라인 스태프 조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스태프가 조언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의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었죠. 그래서 라인 스태프 조직까지 여러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6번은 연계 문제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증권에 대한 조직 개편 보고서예요.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겠네요. 그래서 5번 먼저 보면 새롭게 적용해서 구성한 조직에 대해서 효과니까 그 변경된 조직에 대한 장점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의미라는 찾아내는 문제고, 6번 같은 문제는 마케팅 촉진 전략입니다. 이 마케팅 촉진 전략은요,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그 마케팅 파트에서 깊게 배울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업과 경영 끝나면 유통을 배우거든요. 그 유통 시작할 때 마케팅이 나와요. 그래서 마케팅 여러 군데에서 강조가 되지만 아직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배운 파트는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따 간단하게 설명하고 같이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시문을 보고 어떤 조직 형태로 변경됐는지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자, 현재 상황을 보니까요,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화됨에 따라 고객의 투자 요구가 굉장히 다양화됐대요. 그래서 현재 조직 구조는 국내로만, 지금 지역이 국내로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국외 시장에 대해서 경쟁률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하겠죠? 국외 투자 시장에 대한 뭔가 그런 변화를 만들겠죠? 그래서 개선 방안을 보니까 최근 글로벌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서 해외 주식, 부동산, 국채 등의 글로벌 투자 역량을 기회로 하는 조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글로벌. 해외 시장을 더 늘리겠다는 거죠. 국내외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국내외, 이제는 내 국내만 아니라 외까지 해서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부서를 개편하고 투자 상품별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거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떤 거 생각나죠? 그렇죠. 사업부재 조직 생각나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을 때 사업부재 장단점 얘기했을 때이 부분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신속하게 시장 트렌드를 빠르게 변화를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요. 왜? 사업부 안에 기획부터 판매 모든 조직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아, 사업부재 조직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내 잡지 및 뉴스 기사를 통해 본사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노력을 강조함. 이건 아까 6번 문제에 연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사내 잡지 및 뉴스 기사입니다. 뉴스 기사. 자, 그럼 5번으로 사업부재 조직을 기반으로 한 효과 찾아볼게요. 문제에서 읽었던 대로. 자, 보기 보니까 목표 달성 후 해체되어 기존 부서로 복귀한다. 이거 아까 선생님 설명했잖아요. 목표 달성하고 해체됩니다. 그래서 기존으로 복귀될까봐 좀 두려워하죠. 그게 불안감이 있는 게 단점이었던 거. 그렇죠. 얘는 프로젝트 조직이었어요. 프로젝트 조직. 다만 이제 장점이라고 본다면 어떤 게 있었죠? 우리가 확실하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인력을 필요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기억은 아니죠. 스태프의 조언으로 경영자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예방할 수 있다. 스태프 보는 순간 라인 스태프 조직이구나라고 여러분 아셔야 되죠. 라인 스태프, 그 전문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직계 참모 조직, 그 독단적 의사결정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죠. 얘도 아니고요. 사업 부문별 책임 소재가 명확해서 책임 경영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강조되는 그 단어들이 비슷하죠, 여러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디귿 맞습니다. 사업부재에 대한 설명.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만 사업부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각각의 특징 역시나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였죠. 6번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배운 적은 없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해볼게요. 사업부재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그리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촉진 전략. 마케팅 안에 촉진이라는 게 있어요. 촉진이라는

대중관계, 공중관계를 맺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광고 같은 경우는 우리 이거 뭐 제품 너무 좋아. 막 설득하죠. 직접적으로. 이 광고는, PR은 은은하게 설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이런 자선적 사업을 해. 기부도 해. 우리 이런 것도 해. 이러면서 뉴스 기사나 이런 간행물들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접하고, 이 기업 되게 멋있다. 되게 좋은 기업이네. 그래서 긍정적인,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은은하게 그 기업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뭔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할 때, 이 기업 거 사야지. 구매를 은은하게 간접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PR입니다. PR. 이거 이외에도 뭐 판매원이 직접 설명하는, 판매원이 설득하는 인적 판매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서비스, 사후 서비스, 사전 서비스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판촉도 있어요. 판매 촉진. 이 판촉이라는 거는 단기적인 매출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샘플 같은 거 쓰라고 주면 써보고 좋으면 바로 사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 이거 일주일 안에 쓸수 있는 할인 쿠폰이에요. 이러면 여러분이 고민하다가 할인 쿠폰 있을 때 사게 되잖아요. 당장. 그런 것들이 판촉입니다. 우리 할인 쿠폰 같은 거. 이거 위에도 몇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이 이제 6번 문제를 풀수 있어서 이 정도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마케팅 촉진 전략 맨 마지막 제시문에 선생님 이거 기억하세요 했던 거 뭐였던 거 기억나시죠? 뉴스, 간행물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서 내가 간접적으로 우리 구매 설득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PR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PR로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판매 촉진 활동을.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단기적 매출 증대를 위해 활용한다.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단기적으로 매출 증대 샘플 주거나 할인 쿠폰 주는 거 판매 촉진, 판촉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틀린 설명이고요. 소비자에게 직접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구매를 유도한다. 다양한 매체, 이제 매체 광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직접적으로 내가 설득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고요. 판매원이 직접 대면해서, 판매원이 이제 구매를 설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적 판매,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판매원의 설득 과정, 판매원이 직접 내 제품을 사라고 유도하는 거죠. 얘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4번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랑 미묘하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시점에 제품 설명서를 제공한다로 여러분이 교재를 좀 수정해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교재에서 좀 수정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PDF 파일로 다 주석 붙어서 한번 업로드가 될 거예요. 강의가 다 맞춰지면. 그래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시점에, 이건 구매하는 시점이라고 해서 사실 선생님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구매하는 시점에 설득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뭐 점두 광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때 제품 설명서를 제공한다고 하는 유형이에요. 구매 시점 광고라고 합니다. 구매 시점 광고. 그래서 얘도 적절하지 않죠. 자, 5번. 공중과의 상호 이익을 도모해서 제품이 서비스 구매를 간접적으로 유도한다. 공중, 대중이란 얘기거든요. Public Relations라 적절한 설명이죠. 그 정답은 5번 이렇게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유통 이거 끝나고 다음 파트를 듣거나 아니면 마케팅 파트를 들었다면 여러분이 정말 어렵지 않게 더 문제를 찾았을, 답을 찾았을 텐데 아직은 여러분 좀 개념이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더 깊게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추가 경영자를 영입하기 위한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선택한 대안에 나타난 리더십 유형, 리더십 유형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그쵸? 그 키워드를 보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적절한 리더십을 찾는 문제입니다. 리더십은 의사소통에 있었죠. 우리 경영 관련 순환 활동 중에서. 자, 상황 분석을 보니까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경쟁력 있는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신사업 운영에 대한 전략적 역할을 할수 있는 경영자 리더십이 요구된다. 그래서 경영자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리더십을 할 건지 두 개의 안을 냈습니다. 1안부터 볼게요. 의사결정에 구성원들과 함께 참여한대요. 민주적인 느낌 들죠? 그리고 과업과 조직 구성에 높은 관심 갖는데요. 이게 어떤 유형이었죠? 그렇죠. 얘 민주적인, 민주형 리더십이었습니다. 민주형. 자, 2안. 구성원들에게 비전 공유, 비전 공유에서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성장을 돕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리더십 뭐였죠? 얘 변혁적이었어요. 변혁적. 그럼 1안은 민주형. 2안은 변혁적. 여러분, 이중 찾으면 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대안 선택은 2안을 선택했대요. 그래서 신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경영자를 영입해서 하겠다. 어쨌든 얘를 선택했다고 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변혁적 2번이 되겠죠. 민주형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설명 생략하고요. 서번트가 뭐였죠? 서번트, 이제 도와주는 사람 역할이었잖아요. 봉사자 역할. 그래서 밑에서 성장을 도와주는 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성장을 도와주는 리더십. 전제형. 리더십 뭐였죠? 카리스마 리더십. 되게 독단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상부에서 하부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자유방위명은 민주형보다 조금 더 열려있는 그냥 다 위임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

약간 방이 많은 리더십이었죠. 그래서 리더십 유형 같이 복습해봤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기업 경영의 과업 환경 요인, 우리 경영 환경 두 가지 배웠습니다. 과업이랑 뭐가 있었죠? 그렇죠. 일반 환경이 있었어요. 과업 환경은 어떤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들이었고요. 일반 환경은 간접적으로 주는 환경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 과업 환경 중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자, 생산팀장 말하는 거 보니까요. 환율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신제품 생산량과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납품업체와 원자재 수급 상황이랑 일정 같은 거를 지금 논의 중에 있다.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고민 충분히 할수 있죠. 그래서 원가 상승이 예측되니까 이거에 대한 가격 정책도 재검토해야 된다.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원자재 수급해 올때그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당연히 판매 가격을 짤때 원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익이 줄어들어요. 그럼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판매 가격 파트는 우리 다음에 바로 유통해서 바로 배워볼 거예요. 판매 가격의 구성, 그 부분까지 배우면 여러분이 훨씬 더 이해가 잘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A 사원이 말한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납품업체, 원자재 수급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과업 환경을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공급자를 찾아야죠. 공급자. 이 공급자의 공급은 전체적인 자원을 공급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여기선 대표적으로 지금 납품업체 한 가지만 나왔지만 우리가 배웠던 대로 주주, 채권자, 이런 사람들도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자원을 주잖아요. 그래서 공급자에 들어갔었고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한테 서비스, 그 서비스, 우리 생산을 할수 있게, 열심히 할수 있게 도와주는 용역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들, 노동자들도 공급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소비자. 그 다음에 경쟁기업, 경쟁기업이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다 봐야 돼서 판매 가격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유통업자는 선생님 예시 뭐 들었었죠? 도매상, 소매상, 그 다음에 요즘은 워낙에 유통업체에서 유명한,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소매상인, 이제 배달 업체들, 유통업자 예시로 들었었죠. 비정규기구 대표적인 예시로 환경단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업 환경 복습해 봤고요.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경영 환경 그림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9번, 10번. 다음은 세모세모 은행의 신년 경영 전략 회의 관련 기사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가나다 밑줄 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아마 9번에서 나올 거고, 10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타난 경영혁신 기법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경영혁신 기법이 원래 지금 문제가 지금 5강에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 사실 5강, 6강 같이 하고, 배운 다음에 풀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풀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순서상으로는 좀 앞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다음은 은행 신년 경영 전략 회의 관련 기사고 쭉 읽어보면서 가나다를 먼저 찾아볼게요. 가나다. 가나다가 어떤 내용인지. 자, 은행장, 임원, 본부장, 지점장 등이 참석한 신년 경영 전략 회의에서 핵심 사업 확장, 미래금융 가속, 고객 신뢰 확립을 경영 목표로 선언했다. 목표로 선언했대요. 그리고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업무를 선별해서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핵심 업무만 남길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경영 프로젝트 조직 구성을 했대요. 우리가 지금 경영관리 순환활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과와 나는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협업과 시너지에 중점을 둔 인사평가 제도적 기반 담보를 마련했다. 다 바로 넘어갈게요.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 및 점검. 이미 사고가 날 거를 미리 사전에 예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적 책무를 강화한다. 우리 경영관리 순환 과정을 배웠기 때문에 더 빨리 찾았을 수 있겠지만, 가 같은 경우는 전략을 짜고 목표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해당한다? 계획에 해당하는 거죠. 계획에 해당하는 파트. 나는요, 관행적으로 어쨌든 업무를 불필요, 여기 앞에서는 생략하고 중요한 건 조직 구성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프로젝트 조직을 구성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조직에 해당합니다. 조직. 그 다음에 다는요, 우리가 미리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해서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통제 중에서 여러분, 우리 통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전, 동시, 사후 산출 통제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는 그 중에서도 어떤 거다? 사전 통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9번으로 가볼게요. 가나다는 찾았고요. 가는 계획이죠. 확실한 경영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경영관리 순환 활동에 근거한 거니까 방향성 제시하는 활동 맞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조직도 하고 지휘도 하고 통제도 하는 거잖아요. 자, 나는 조직이에요. 특정 과제 목표를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앞에 생략된 프로젝트 조직이 있었어요. 우리 경영 프로젝트 조직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그 프로젝트 조직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특정 과제와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조직 맞았죠? 그래서 탄력적으로 하는 거 뒤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얘는 적절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다는 산출 통제 활동으로 우리가 산출 다른 말로 하면 얘는 사후 통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보는 건데 얘는 미리 예방하고 점검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전 통제예요. 그래서 경영성과 실적 분석을 통해 차기계획 수정 반영하는 건 아니죠. 산출 통제가 이미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3번이 되겠습니다. 제시문 속에서 우리가 계획 조직 통제를 찾아서 맞는 내용을 풀어내는 문제였어요. 자, 10번 볼게요. 10번은 선생님이 아까 했던 그 제시문을 같이 갖고 왔고,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적절한 경영진 기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나로 한정했기 때문에 나만 다시 한번 볼게요. 관행적으로 해왔던 업무를 선별해서 불필요한 업무는 없애고, 불필요한 업무 없애고 핵심 업무만 남겼대요. 여러분 보는 순간 어떤 게 바로 딱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우리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재설계하는 거, 리엔지니어링이었죠.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웃소싱이랑 다른 선지 가볍게만 볼게요. 아웃소싱은요, 우리가 외부 업체 위탁하는 거죠. 우리 핵심 역량에 딱 집중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 전문 업체 위탁하는 게 아웃소싱. 그 식스시그마 품질. 그래서 품질 100만 개 중에 몇개 불량품? 3, 4개. 거의 무결점을 지향하는 경영진 기법. 벤치마킹. 나 이거 벤치마킹 했어. 선진기업, 경쟁기업에서 장점 배워와서, 노하우 배워와서 적용했어. 라는 의미죠. 리스트럭처링은 리엔지니어링의 확대된 개념이다. 사업 재구축. 좀더큰 범위에서 사업을 재구축하는 그런 걸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 오늘이 아니죠? 5강의 마지막 문제요. 자, 다음 뉴스에서 나타난 기업 경영의 일반 환경, 아까는 과업 환경 풀어봤고요. 이번 일반 환경이에요. 일반 환경은 직접적, 간접적? 그렇죠. 얘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수능 문제 풀어줬을 때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죠.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가 35.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1인 가구, 혼밥, 혼술, 이런 것들을 즐기는 고객을 겨냥한 싱글 사이즈 메뉴가 나오고 있다. 우리 그때 풀었던 제시문 내용도 좀 비슷해요.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그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기업 경영할 때 어떤 거죠? 사회 문화적 환경.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강에 해당하는 문제 11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6강에 해당하는 마지막 기업과 경영 파트 10문제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기업 마지막에 배웠던 거는 우리가 기업의 부문별 활동 5가지 위주로, 그리고 경영 혁신, 우리 아까도 잠깐 풀어봤지만 경영 혁신이 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키워드 기억하면서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현장 실습 일지의 일부이다. 학생이 수행한 업무가 포함되는 기업의 부문별 활동 바로 나왔죠? 다섯 가지 중에 하나 찾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랑 또 선지가 살짝 다를 수 있어요. 인력이라고 된 인적 자원 관리 활동, 회계 정보 관리 활동 이런 식으로 좀 용어가 좀 바뀌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최종 용어가 수능이랑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기본 용어이기 때문에 교재 기준으로 여러분 지금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푸는데 이상은 없어요. 현장 실습 일지 내용을 보니까요, 수행 업무가 2025년 전반기 주요 고객의 구매 패턴 분석 내용에 따른 고객 관리라는데요. 고객 관리. 고객. 그다음에 기업 목표 달성하기 위한 이제 국내 수도권 지역의 시장 환경 분석. 느낌이 오죠, 여러분? 고객 관리 활동, 고객 지향적인 활동, 그리고 환경 분석을 하고, 그다음 어떤 거 할지 여러분 눈에 그려지시잖아요. 그렇죠. 얘는 마케팅 관리 활동입니다. 모든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가는 모든 과정의 유통 과정을 다 고객 지향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는 마케팅 관리 활동이었죠. 2번 볼게요.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 관리자 간의 대화다. 이외에 나타난 경영혁신 기법. 이번엔 경영혁신이 나왔어요. 그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부장 말을 들어보니까 세계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수주 급감 등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 악화로 우리 기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혁신적인 거 뭔가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중복 사업부를 통폐합 또 나왔어요. 여러분 되게 많이 나오죠. 예시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 사업부를 통폐합해서 기업 전체 인력도 감축하재요. 사업부도 줄이고, 규모를 줄이고, 인력도 줄이고, 다 줄이자. 어떡하죠? 사이즈를 줄이자. 다운사이징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경영혁신 중에 우리는
다운사이징 기법을, 경영식 기법을 도입하려고 하는구나 찾아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다운사이징과 관련된 보기 찾아볼게요. 타 기업 장점을 배우기 도입한다.

타 기업, 경쟁 기업, 선진 기업 장점 배우는 거 벤치마킹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죠. 자, 니은. 조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규모를 줄인다. 맞죠? 의도적으로 규모를 줄이는 거 맞습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특정 영역을 제3자한테 위탁한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3자한테 위탁하는 거 아웃소싱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니은만 맞기 때문에 2번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죠. 경영혁신의 뜻을 알고 있는지, 예시를 알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3번. 다음 기사에 나타난 기업의 이번에 인적 자원 관리 활동으로 제안을 했네요. 부문별 활동 중에서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라고 아예 그 다섯 가지 중에서 딱 제안을 했어요. 이 중에서 요게 제시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또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 여러 가지 부문으로 연계됐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처음에 확보도 하고요. 채용도 하고요. 인재상에 맞는 직무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심히 훈련도 해주고 개발도 해주고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훈련 개발을 할 때는 뭐 연수도 보내주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평가할 때는 직무 자체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인사고과 그 사람의 역량의 전체적인 부분도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 끝나면 보상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보상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경제적인 보상, 비경제적인 보상도 있는데 승진이나 임금 이런 것들, 복리후생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훌륭한 키워낸 인재를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되는 유지랑 조정 단계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여러분이 다 구획을 나눠서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시문을 보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정보기술 IT 기업 세무세무주는 매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겨울방학으로 지정해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대요. 그래서 휴식기간 제공하고 있고요. 장기 근로자한테는 또 추가 혜택도 주어지고요. 3년 근속은 백화점 상품권, 5년 근속은 더 주고, 10년 근속은 유급휴가 20일. 계속 확장해서 많은 휴가들을 주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을 되게 열심히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직원이 출산하면 원래 50만 원 줬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정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유급휴가 뭐 여러 가지 경조사 가정과 자립할 수 있도록 챙기는 이런 모든 활동을 보는 순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죠? 그렇죠. 여기는 보상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동기부여도 할수 있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보상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내면 돼요. 자, 1번.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는 인사고과. 평가하는 평가 단계죠? 인사고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전체적인 업무 실적이나 업무 능력 같은 걸다 파악하는 거. 인사고과. 평가라서 아니고요. 조직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배치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업무 능력을 개발한다. 훈련하고 개발하는 거 역시 아닙니다. 그러면 4번, 5번도 볼게요. 인재를 모집하여 선발하고 확보한다. 선발하고 확보하는 거 처음 채용하는 제일 첫 번째 확보하는 단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자, 5번. 직원에 대한 경제적, 비경제적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보상에 대한 내용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계가 뭐다 뭐다 여러분이 그 명칭을 외우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한다 정도만 알아도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인적자원 관리 활동. 확보부터 유지조정까지 선생님 설명했던 거 한번 쭉 눈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이에요. 자,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의 경영 사례이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이 활용한 경영혁신 기법도 나왔습니다. 계속 물어보는 건 부문별 활동, 경영혁신, 계속 두 가지 유형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은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제품 제조는 대만의 기업에 위탁한대요. 나는 지금 하고 싶은 건 디자인과 기술 개발. 그리고 나는 내가 못할 것 같은 이런 제품 제조는 대만한테 맡길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의 전략은 신제품 개발하고 개발한 신제품은 이 대만에서 생산한다, 위탁 생산한다. 그래서 생산 비용 절감도 하고요. 빠른 생산량 구축으로 안정적인 신제품 공급으로 이제 경영을 혁신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미 여기서 여러분 어떤 건지 아셔야 되죠? 우리가 혁신 부분을 집중하기 위해서 전문 기업에 위탁하는 거 아웃소싱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1번 찾아내는 문제죠. 벤치마킹 다운사이드 리엔지니어링 선생님이 앞에 다 설명을 했던 부분에 넘어가고요. 고객 만족 경영만 잠깐 볼게요. 고객 만족 경영은 말 그대로 고객을 만족하는 데 포커스를 맞춘 경영 기법이죠. 그래서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거죠. 고객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서 선생님 예시를 들었던 거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예를 들어 Q&A나 뭐 컴플레인 같은 걸 24시간 안에 빠른 시간에 해결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고객을 만족하는 그런 예시들이 있었습니다. 자, 5번, 6번 연계 문제입니다. 5번 볼게요. 5번은

아까랑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부문별 활동 찾아내는 문제고요. 6번은 이제 여러분이 안 배운 내용이에요. 금융 파트와 관련된 내용이라 좀 어려울 수 있어. 선생님 여기 좀 설명을 하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금 조달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만 여러분이 제시문 말풍선에서 찾아내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 증축하는 회사 건물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냐?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냐요? 자금 확보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100억 원을 회사채를 발행하고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차입한다. 자, 이미 여기서 나왔어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회사채 발행. 자, 회사채 발행이라는 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채권 발행을 한 거예요. 내가 채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장기적으로 큰 돈이 필요할 때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사는 사람이 채권자죠. 그럼 채권자한테 어떤 만기일까지 원금도 상환하고 이자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회사채 발행 방법을 쓰고 100억 원은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은행에게 은행으로부터 어떻게 한다? 차입한다, 대출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자금 조달할 거야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금 조달하는 방법, 그 해당하는 파트, 기업의 부문별 활동 어디였었죠? 그렇죠. 재무관리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내는 거고요. 생산관리는 뭐 공정부터 품질, 재고관리 이런 거 전체적인 거, 마케팅관리 아까 선생님의 문제 풀어봤고요. 인적자원관리도 풀어봤어요. 아까 확보부터 유지조정까지 전체적인 사람을 관리하는 회계정보관리 뭐였어요? 우리 회계정보 기록하고 측정하고 재무제표 만들고 뭐 세무회계를 하고 관리회계 이런 등등의 종류도 같이 봤었던 파트가 회계정보관리였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6번이 이제 여러분이 안 풀어본 문제인데, 진짜 많이 볼수 있는 유형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단원이 지금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는 선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 메인은 금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단원 끝나면 금융에서 배울 때, 금융의 주식과 채권, 이런 거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지난 우리 수능 실전 문제 풀어볼 때또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자금 조달 방법. 보통 연계해서 금융상품도 많이 연계되고요. 첫 번째 볼게요. 회사채 발행과 은행에서 차입한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억, 공통점을 찾는 건데 직접 금융시장에서 걸어낸다. 직접 금융시장. 선생님이 설명한 적 있어요. 직접 금융. 직접 금융이 뭐였죠? 자금의 공급자랑 수요자가 직접 만난다. 중간에 누가 은행 기관 같이 금융기관이 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경우 직접 금융이 아닙니다. 직접 금융시장에 거래되는 거는 이 채권, 주식과 채권만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채권, 가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 가가 아니죠. 1번. 1번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은행은 간접 금융 방식입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공통점이 아니죠. 상환 기간이 만기가 있다, 만기로 정해져 있다, 감된 날짜가 만기가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채권은 만기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에 원금 상환해야 돼요. 이 은행도 마찬가지죠. 대출 받으면 만기 있죠. 그때까지 우리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있는 거는 적절한 공통점이 되겠죠. 자, 디귿. 투자자에게 경영 참가권이 주어진다. 경영 참가권,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의결권이라고 하죠. 여기는 둘다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의결권은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을 때 주주들 중에 보통주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 입장. 아까 그 회사 입장에서 타인 자본, 정말 중요한 타인 자본. 자, 타인 자본이 뭐냐면요. 남의 돈이라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되는 타인 자본.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이 나뉘거든요. 이따 선생님이 뒤에서 볼 건데, 타인 자본에 해당하는지 봤더니 회사채도 타인 자본이고요. 은행도 차입한 대출도 내가 타인 자본이에요. 은행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적절한 공통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니을.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고, 여러분이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눈으로 보면 나중에 또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선생님 보고 넘어갈게요. 주식과 채권의 비교는 금융 파트에 있어요. 그대로 선생님 교재 내용 가져왔고요. 보통 주식과 채권을 묶어서 여러분, 우리 유가증권 할때 배웠거든요. 그 경제활동 다음에 상업의 주체개체 배울 때 상업의 객체에서 유가증권을 3개로 나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금전, 뭐 자본, 화물 이렇게 있었는데 자본증권의 대표적인 예시가 주식이랑 채권이 있었어요. 자본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내가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그래서 이 채권과 주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많이 연계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주식의 발행자는 주식회사. 주식회사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죠. 그리고 채권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식회사 다할수 있습니다. 채권 발행은. 소유자 당연히 주주죠. 주주라는 말이 나오면 주주, 아까 주주총회 이런 얘기 나올 때 주식회사 기업의 부문별 형태로 연결시켰었잖아요. 지난 문제 풀 때. 채권자, 채권을 발행한 소유자는 채권자가 돼요. 채권자. 그래서 주주랑 채권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고마운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은 자기 자본의 성격이지만

채권 뭐였죠? 내가 만기까지서 언제까지 상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타임 자본 이 용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의결권 있죠. 보통주의 경우, 의결권주의 경우 이런 의결권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선생님의 짓게 보고요. 일단 중요한 건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여러분 여기서 이해하시면 금융에서 아 그때 배웠었지 하고 좀 익숙하실 거예요. 주식과 채권 그리고 유가증권에서는 자본증권에 해당합니다. 투자증권.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NCS 학습 모듈의 일부 나이를 통해 알수 있는 기업의 부문별 활동 또 나왔죠. 근데 이거 너무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바로 매칭했을 것 같아요. 너무 키워드를 힌트를 많이 주고 있죠. NCS 학습 모듈을 봤더니 공정, 품질, 그리고 관리 항목 설정하기래요. 왠지 생산과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죠. 작업 지도서에 대한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립 공정 도표 활용 능력, 공정, 제품 공정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생산 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산 관리에 해당하는 선지를 매칭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는 업무. 메인 매출 우리 회계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회계 정보 관리 관련된 내용이라 적절하지 않죠. 자, 제품 생산을 위한 인력과 기계 설비를 관리한다. 맞죠? 제품 생산을 위한 기계랑 인력 설비 같이 하는 거, 관리하는 거, 생산 맞고요. 신규 생산 투자에 필요한 자본 조달 계획. 약간, 힌트가 있는 것 같지만 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규 생산 투자에 필요한 자본 조달 계획이기 때문에 얘는 재무 관리에 속합니다. 얘랑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품질 관리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니은, 니을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자, 8번도 볼게요. 자, 다음 뉴스에 나타난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가 수행한 경영혁신 기법도 나왔습니다. 자, 어떤 혁신 기법일까요? 새로 취임한 A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 환경이 변동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건설산업의 대표인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는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고객 상담이나 IT 관리 부분을 20%, 10% 수준으로 축소한다. 축소 또 나왔어요. 축소. 사이즈를 줄이는 거. 그래서 내부 자원을 보다 전략적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재배치하려고 한다. 의도적으로 인력을 줄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줄이는 다운사이징입니다. 다운사이징 3번이죠. 나머지 선택지는 선생님이 아까 다 설명했던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9번, 10번 연계 문제네요. 자, 9번은 이제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이 아직 안 배운 무역 파트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선생님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영업 전략 이 전체적인 걸 보고 하나하나 매칭시켜야 되는 전체적인 영역들이 다 들어온 연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둘다 여러분이 조금 생소하게 느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 볼게요. 자, 9번, 10번 경영 전략 보고서. 커피 브랜드 해외 진출이고요.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대요. 그리고 가맹점에 상표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이런 경영,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고, 현재 영업 전략은 이따 뒤에서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계약을 맺었고, 가맹점한테 상품의 사유권, 판매권 다 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가맹비, 보증금,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보는 순간, 사실 안 배워도 여러분이 찾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해외 시장 진출 방법은 무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파트예요. 크게는 첫 번째는 수출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투자하는 방식이 있어요. 투자하는 방식. 그래서 수출하는 거는 또 직접과 간접 나뉘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오퍼상이나 다른 사람이 끼는지 아니면 직접 하는지 계약은 너무 많아요. 방법이. 그래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계약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찾아내는 문제고요. 마지막 투자는 이제 직접 투자할 건지 간접 투자할 건지 직접 투자할 때또 어떻게 단독으로 할 건지 합작 투자할 건지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근데 우리는 여기 계약에 포커스 맞추는 거다. 어쨌든 가맹점이란 다행히 단어가 나오고 가맹비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이걸로 찾으셨을 것 같아요. 국제 프랜차이징. 프랜차이징이 보통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프랜차이즈가 뭔지 개념을 알기 때문에 매칭시켰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무역 파트에서 한번더 깊게 다룰 때 선생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볼게요. 자, 현지 영업 전략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돼요. 첫 번째, 일단 바젤 협약을 물어봤네요. 하나부터 읽어볼게요. 국가별 일정 자격을 갖춘 한 개의 기업에만 독점권을 부여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내 물건을 너만 팔수 있어라고 한다는 거죠.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POP 가수를 인터넷과 텔레비전 광고 모델로 쓰고 있대요. 그리고 동종 제품 대비 판매가를 10%

0: 100% 낮게 책정하고 있대요. 그리고 제품 및 판매한 폐기물을 인근 해양에 투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대요. 해양 투기해서 해양 오염 방지하는 거. 우리 어떤 환경 협약이었죠? 런던 협약이었습니다. 근데 바젤 협약 아니죠. 얘는 유해 폐기물을 국가 간 이동을 규제 금지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이고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전속적 유통경로 정책 아직 안 배웠어요. 여러분 배우실 거예요. 다음 이제 유통 파트에서. 한개 기업에만 독점권을 주는 게 전속적 유통경로 정책인데 지금 그걸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고요. 점두 광고로 구매 의욕을 자극하고 있다. 점두 광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점두 광고. 가게 앞에다가 여러 가지를 막 구매 자극을 하는 건데, 점두. 그런데 광고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매체 광고기 때문에 아니고요. 타사 제품과 구별되는 가격 차별화. 어떻게 보면 저가격이지만 어쨌든 차별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하고 있죠. 나는 경쟁사와 차별된 가격으로 적쟁할 거야. 라고 보는 거죠. 정답은 리앤딜. 이렇게 4번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어진 문제 기업과 경영 파트 끝내면서 20여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디 파트 나가죠? 유통 파트 나갑니다. 유통. 유통도 되게 재밌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대감을 갖고 오셔도 됩니다. 유통이랑 무역은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놓으면 뒤에서 또 편안한 되게 재밌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또 다음 준비된 모습으로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오늘은 교재 11강을 함께 학습해 볼 건데요. 교재가 전체 20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앞서서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잘 이루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회의해지지 마시고 오늘도 목표한 것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마인드맵으로 함께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강의 한눈에 보기입니다. 오늘 교재 11강에서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식사와 관련된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음식을 주문할 때 쓰는 표현들이 다양하게 등장할 거고요. 그리고 유의어 두 번째 시간으로 아주 중요한 유의어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각자 비교하면서 예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법은 실향보어와 동향보어인데요. 보어 마지막 시간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두 가지 보어가 남았는데요. 실향, 동향보어를 구체적으로 용법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실전 문제 11문제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유형학습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유형학습은 식사입니다. 밥 먹을 때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我给你做了炸酱面. 快尝尝吧，내가너를위해서짜장면을만들었어。빨리맛봐봐라고했죠。자，맛보다중국어로尝이라고하고요。이렇게동사를두번중첩해서쓰면의미가가벼워지죠。한번맛보다라는뜻입니다。짜장면하면짜장면중국어로이렇게표현하고요。味道怎么样？네，식사표현이기때문에전형적인표현이또나와있어요。味道怎么样？맛이어떠니라는뜻입니다。맛은 중국어로 味道, 그리고 어떠한가라고 물을 때 怎么样 붙일 수 있죠. 这是我吃过的最好吃的炸酱面. 이건 내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짜장면이야. 你是跟谁学的? 너는 누구에게 배운 거니? 자, 여기서 是的 강조 구문이 나오고요. 이렇게 是的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것을 넣어서 쓰는 것이 실더 강조 구문입니다. 우리 아직 어법상에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올 예정이에요. 우선 간단하게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누구에게 배운 것인지, 누구인지, 쇠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너 누구한테 배운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챙겨주셔야 될 것이 바로 이건의 영법입니다. 누구와 배운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배우다라고 말할 때 건, 에이, 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我昨天是看着视频做的. 내가 어떻게 배웠는지, 누구한테 배우는 건지 대상을 말하고 있어요. 뭐, 그 누구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요. 看着视频 하면 동영상을 보고 배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做起来很简单. 예, 做起来에서 起来는 일어나다란 뜻이 아니라 파생이 되어서 뭐뭐 하기에라는 복합 방향보의 의미로 쓰입니다. 做起来 하면 하기에, 만들기에 很简单, 아주 간단하다죠. 我把那个视频网站发给你. 자, 把자문이 나왔고요. 자, 어디까지 걸리는 거냐면 저 끝까지 걸려요. 그 동영상의 주소를 发给你, 너한테 보내줄게. 你也试试看, 너도 한번 봐봐. 好的, 좋아.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지금 친구에게 그 요리를 만드는 법, 짜장면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今天学校的午饭真好吃. 오늘 학교의 점심이 정말 맛있었어. 炒饭和烤肉是我最喜欢吃的. 자, 두 가지 요리가 나왔어요. 炒饭 하면 볶음밥이죠. 네, 그대로 炒가 볶다, 饭이 밥입니다. 烤肉, 烤는 구운 거고요. 肉는 고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맛있었어. 你觉得怎么样? 너는 어때? 자, 이렇게 가장 맛있었다, 가장 最喜欢吃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때 最喜欢吃的 할 수 있겠죠. 你觉得怎么样? 역시 상대방의 의사 표현을 물어보면서 你觉得怎么样? 이라고 물었습니다. 还不错, 그럭저럭 괜찮아. 不错는 틀리지 않다가 아니라 좋다라는 뜻이었습니다. 好의 의미였어요. 我觉得今天的甜点特别是蛋糕很好吃. 내 생각에는 오늘의 甜点, 甜点은 디저트고요. 오늘의 디저트, 특히 蛋糕, 케이크,很好吃, 아주 맛있었던 것 같아. 자, 맛있다, 맛없다, 기본적으로 식사 표현에서 알아야겠죠? 很好吃, 맛없다는 不好吃이 되겠습니다. 메이초. 자, 아까 전에 부초가 나왔는데 이번엔 메이초가 나왔어요. 메이초는 틀림이 없다란 뜻으로 맞다란 뜻입니다. 앞에 부초는 하오의 의미였잖아요. 메이초는 맞아라는 의미고요. 我们学校的午餐不但菜多而且味道也好. 우리 학교의 점심은 부단 얼치의 구조가 나왔네요. 이렇게 호응관계 단어들이 나왔을 때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시고 서로 해석할 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A 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B 하다라는 뜻이고요. 점층의 의미를 나타내죠. 요리가 많을 뿐만 아니라 맛도 좋아. 让人每天都很期待会有什么菜. 사람으로 하여금 매일 기대하게 한대요. 무슨 요리가 나올지 기대하게 한다. 자, 급식이 맛있으면 학교 갈 재미가 나잖아요.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可不是嘛, 그러게 말이야. 자, 여기서 可不是嘛라는 표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동의를 구한 동의의 표현입니다. 그러게라고 해석해야 돼요. 자, 여기에 중간에 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니다라고 잘못 해석하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可不是嘛 같은 경우에 동의의 표현이다. 그러게. 既然说到这儿,我们就上网看看明天吃什么. 자, 既然,就도 마찬가지로 호응관계 구조예요. 기왕 뭐뭐 한 김에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우리 인터넷으로 내일 우리가 뭘 먹는지를 좀 찾아보자. 검색할 수 있는 그 검색 기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 전체 해봤는데요. 우리 可不是吗 표현 좀 다시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可不是嘛는 수능 중국어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선지로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보기로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게 동의의 표현이다라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랑 같은 표현을 기억하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A, B, C, D 현지 중에서 동의를 구하는 표현에 빈칸을 뚫어놓고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알맞은 것은 이런 문양이 유형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면 동의의 얘기고

같은 표현으로 당연하지 혹은 나 하용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어? 라는 뜻이죠. 그러게 말이야, 당연하지 라는 같은 맥락의 단어 의미라는 것을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따로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를 보셨을 때 아예 내용을 읽지 않고도 선지만으로도 답을 풀수 있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좀꼭 기억해 보자. 자, 예문을 하나 더 보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这家餐厅的菜真的很好吃. 이 식당 음식 정말 맛있다. 可不是嘛. 그러게 말이야. 每次来都要等很久. 올 때마다 오래 기다려야 해. 자, 여기서 문항으로 바꿔서 다시 출제를 해보자면 이런 부분에 이제 밑줄을 그어두고 여기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른 것은 이런 문항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可不是嘛 동의 표현이라는 것 함께 같은 표현과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또 계속 가죠. 晚上我想吃火锅. 저녁에 나 火锅 먹고 싶어. 예, 火锅. 예, 火锅는 중국어로 삼성 일성입니다. 我们想到一起去了. 자, 우리가 생각이 같은 곳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생각이 같다. 아, 우리가 통했네 라는 의미입니다. 想到一起去了. 이 표현도 좀 꼭 기억해 주세요. 관용 표현으로 자주 등장해요. 像今天这么冷的天,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에는 我就会想吃火锅. 나는 火锅를 먹고 싶어져. 家里有火锅食材吗? 집에 火锅 재료가 있어? 有一些蔬菜. 蔬菜 하면 채소죠. 채소들이 좀 있고 야채가 좀 있고 只要买点肉就行. 只要 A就行 하면요, A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약간의 고기만 사면 돼. 肉要买牛肉还是羊肉? 고기는 牛肉 하면 소고기죠. 소고기를 사야 돼? 아니면 양고기를 사야 돼? 자, 还是이 나왔습니다. 선택 의문문 만들 때 还是 써서 만들었죠. A 还是 B 하고 뒤에 말 안 붙이는 형태, 의문문의 형태에서 학습했었어요. 여긴 반드시 还是이 들어가야 하는 자리네요. 얘와 다르게 或者 같은 경우에는 평서문에서 쓰였죠. 我不能吃羊肉,买牛肉吧. 나는 양고기는 못 먹어, 소고기를 사자. 对了, 맞다, 有面条吗? 면 있어? 吃火锅最后一定得吃点面条. 火锅를 먹을 때 마지막에는 반드시 국수를 먹어줘야 돼. 有, 있어, 你去超市只买肉就行. 슈퍼에 가서 고기만 사오면 돼. 我先准备一下锅底. 내가 먼저 火锅 탕거리를 준비할게. 好的, 좋아. 我们赶快各忙各的,各一个的. 이런 표현들 또 많이 고정격식처럼 사용이 되거든요. 얼른 각자 바쁜 거를 하자는 거예요. 각자 자기 볼일 보자, 이 얘기인 거죠. 一会儿一起吃火锅. 좀 이따가 같이 火锅를 먹자. 이렇게 해석해봤고요. 우리 구문 하나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동사, 그 더, 요 구문인데요. 각자 뭐뭐 하다란 뜻입니다. 이런 거는 많이 봐두시면 예문을 많이 봐두실수록 좋아서 좀 다양한 예문을 봐봐 같이 보도록 할게요. 我们家有两台电视.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TV가 두 대가 있대요. 자, 전자기기 세는 양사 다이였고요. 各看各的. 각자 자기 거 보자, 이 얘기인 거죠. 他们各说各的没办法一起讨论. 그들은 각자 말을 해서 토론을 한 방법이 없다. 각자 자기 할 말만 한다, 이 얘기겠죠. 各说各的. 이렇게 이런 격식들 눈여겨봐두시고 예문으로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유의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유의어를 또 함께 정리해 볼 건데요. 오늘은 네 가지 종류의 유의어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비슷해서 같이 비교를 하는지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어떤 점이 그 한 가지 단어에만 가지고 있는 특징인지를 보셔서 그 부분이 포인트가 돼서 출제가 많이 되니까 이걸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네 가지 다 자주 나오는 것들이고 특히 마지막에 나온 것은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이어서 이것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다시 또 계속이라는 의미의 짜이, 요, 하이, 요 세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짜이는 다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요랑 다시라는 의미로 두 가지가 비교가 됩니다. 짜이와 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이 다시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짜이는 미래 반복이고요. 요

는 과거 반복이에요. 자, 어떤 의미인지 예문을 통해서 학습해 볼게요. 他现在不在，你明天再来吧. 그는 지금 없어. 너 내일 다시 와.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앞에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짜이 뒤에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가 지금 없어서 내일 다시 오는 건데,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아직 안 왔잖아요. 내일 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더러 미래 반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되는 내용으로 이어우의 의미 예문 살펴볼게요. 다시 과거 반복입니다. 자, 위에 짜이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눈여겨보세요. 他昨天迟到了，今天又迟到了。 그는 어제 지각을 했는데 오늘 또 다시 지각했대요. 자, 지금 지각한 거는 이미 발생한 거죠. 이 뒷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짜이와 요우의 뒤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미 발생한 거니까 과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짜이와 요우를 넣을 때이 뒷내용이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를 비교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짜이와 요우 다시의 의미일 때 비교해 봤는데요. 짜이에는 다른 데는 없는 뭐뭐 하고 나서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건데요. 先 어떤 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다라는 의미로 짜이가 또 쓰일 수 있어요. 我们先吃饭，再去打乒乓球吧. 우리 먼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탁구하러 가자. 이럴 때요. 그래서 앞에 있는 先과 짝꿍이 되어서 많이 쓰이는 아이, 뭐뭐 하고 나서라는 선후관계 표현도 있다. 자, 그리고 하이의 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다 뭔가 또, 더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하이 같은 경우에는 추가, 첨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더라는 의미가 쓰이는데요. 周末我还要去公司工作. 주말에 나는 또 회사 가서 일하러 가야 된다. 이럴 때 좀 원래 평일에 가는데 주말에 더 추가, 첨가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하이의 의미를 씁니다. 今天的雪下的比昨天还大. 오늘 내린 눈이 어제보다 더 많다는 뜻이죠. 그럴 때 더라는 의미로 정도의 심화의 의미로 하이가 또 쓰이기도 합니다. 자, 짜이와 요, 하이의 용법 한번 같이 비교해 봤어요. 자, 짜이와 요를 비교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짜이의 뭐뭐 하고 나서라는 선후관계 표현이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추가 첨가의 의미로 하이가 쓰인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의어 문제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알다를 볼 건데요. 중국어에는 이 알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거두 가지만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 나와 있는 단어는 知道와 认识입니다. 네, 知道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다라는 뜻이고요.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아이입니다. 你知道他的名字吗? 너는 그의 이름을 알고 있니? 라는 뜻이죠. 그래서 知道, 알다, 모른다, 不知道. 가장 많이 범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다음은 认识인데요. 자, 이 단어는 우리 앞서서 인사랑 소개 표현할 때 배웠던 단어죠. 认识你很高兴. 이때 나왔었어요. 알게 돼서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뜻이죠. 얘는 알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사람을 서로 아는 사이다, 우리 둘이 아는 사이야, 이럴 때 쓰입니다. 알고 지내다라는 뜻인 거죠. 사람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건물이나 지형, 글자 따위를 인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认识이 요럴 때도 쓰일 수 있다. 보통 이 认识의 의미가 사람을 알고 지내다라는 걸 많이 알고 있는데, 요 밑에 거에도 파생되어서 쓰이는 건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 밑에 것도 알아주세요. 예문을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这个字我不认识. 이 글자를 나는 모른다. 자, 여기서 글자를 인식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认识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또 认识이 들어갔는지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知道와 认识의 차이 함께 봤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생각하다라는 뜻을 갖는 단어들입니다. 얘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认为와 이외의 차이. 둘다 생각하다, 뭐뭐라고 여기다라는 뜻인데요. 이 이외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의 특징을 알면 독해 문제를 잘풀수 있는 힌트가 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자, 我认为这个问题很简单. 나는 이 문제가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이 그렇다라고 말할 때 认为 쓸수 있는 거고요. 你认为这是真的吗? 너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니? 이럴 때 认为 쓸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웨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이 사실과 다름을 나타낼 때 쓰인대요. 뭐뭐인 줄 알았다라고 한국어로 해석하고요. 뭐뭐인 줄 알았다는 거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나타낼 때 쓰여요. 我以为1个小时就能到. 나는 1시간이면 도착할 줄 알았어. 근데 잘못한 거죠. 이 웨이를 쓴 것만으로도 아,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我以为你不来了，没想到你来，你来了。 나는 네가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네가 올 줄 몰랐다. 그래서 의외다라는 의미로 没想到 썼고요. 이외이 뭐뭐 인 줄 알았다. 잘못 알았다. 그 얘기인 거죠. 사실 네가 안올줄 알았는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외이를 쓴 겁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는 이후라는 뜻인데요. 작년에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올해 새롭게 교재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언제든지 연계가 되어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세하게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후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호와 호라. 예, 둘다 후라는 뜻을 나타내긴 하는데요. 호라이 같은 경우에는 그 후, 과거의 어떤 특정 시간 그 후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어떤 형태로 쓰이냐면요. 我小时候不喜欢吃肉. 나는 어렸을 때 고기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后来才慢慢喜欢上了. 그 뒤에는 점차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그 뒤에 이렇게 되었다. 이런 구조일 때 后来를 많이 씁니다. 그 후라는 뜻이에요. 이후는요, 그냥 이후예요. 앞에 붙여서 어떤 이후에 이렇게 많이 잘 쓰여요. 이런 형태를 봐주시면 좋아요. 앞에 문장 그 후에, 그리고 이거 한 후에 이렇게. 자, 他们 结婚 이후 看起来很幸福. 그들은 결혼한 후에 아주 행복해 보인다. 자, 看起来 앞에서도 나왔죠. 쪼起来 있었어요. 하기에란 뜻이었고, 여기 보기에란 뜻입니다. 보기에 아주 좋아 행복해 보인다. 이 과거와 미래의 시간 이후에라는 뜻으로 이렇게 뭐뭐 이후하고 그 기시점이 앞에 이후 바로 앞에 많이 붙습니다. 后来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고 그 후에 과거에 이랬고 그 후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구조로 많이 쓰이고요. 자, 이제는 어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실향보어와 동향보어를 학습해 볼 건데요. 그동안 우리가 학습했던 보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결과보어, 방향보어, 정도보어, 가능보어, 실향보어, 동향보어. 오늘 마지막 네, 보어를 우리가 총 4시간을 학습했거든요. 그 4시간 중에 마지막 시간으로 실향보어와 동향보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향보어 같은 경우에는 看了 1个小时, 1시간을 봤다. 봤는데 그 보충하는 내용, 얼마큼 봤는지 시간의 양을 보충하는 거예요. 1시간을 봤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실향보어가 되겠습니다. 동량보어는 가긴 갔는데 몇번 갔는지 그 횟수, 동작의 양에 대해서 보충하는 거죠. 그래서 취고 이츠 이런 식으로 어순이 옵니다. 자, 지금 보어가 공통적으로 수러가 나오고 그 뒤에 뭘 보충해 줄 건지 그 보충하는 내용이 뒤에 오는 그 순서를 또잘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실향보어의 정의부터 한번 보고 가죠. 실향사를 사용해서 동작이나 상태의 지속 시간을 설명하는 성분이다. 봤는데 그본 시간이 지속된 것이 1시간이다. 이럴 때요. 동량보어는 동량사를 사용해서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성분이다. 가긴 갔는데 몇번 갔는지, 한번 갔는지, 두번 갔는지, 여러 번 갔는지, 네, 이런 걸 설명하는 게, 보충 설명하는 게 동량보어죠. 자, 그럼 기본 문장 형식부터 볼게요. 다른 보어와 똑같습니다. 주어, 동사, 실향보어. 항상 수러 뒤에 보어가 오니까 동사 뒤에 실향보어가 오는 건 같죠. 我昨天睡了6个小时. 나는 어제 6시간을 잤다인데요. 睡, 자다. 동사고요. 6个小时, 6시간이라는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실향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보어에서는 목적어의 위치가 중요했어요. 방향보어에서도 그랬고, 정도보어에서도 그렇고, 계속 목적어의 위치가 중요했는데요. 이렇게 기본 어순은 다음과 같은 어순이지만, 이 뒤에 목적어가 올때 어순이 바뀌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어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 원칙을 어기고 예외적으로 동사와 실향보어 사이에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예외적인 경우들을 눈여겨 잘 봐주시면 되겠죠. 이 실향보어에서도 목적어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우선 첫 번째로 목적어가 일반 명사일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가 일반 명사일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수러 실향보어. 이렇게 한번더 목적어 동사를 반복해 주는 형태.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라서 목적어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하는 문장 형식입니다. 我学汉语, 나는 중국어를 배웠는데 그 배운 것이 1년 동안 지속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러 목적어, 수러를 한번더 반복하고 뒤에 실향보어를 써주는

수는 이런 형태가 기본 형태입니다. 얘도 가능한데요. 일반 명사 목적어일 때는 또 이, 나같이도 말할 수 있어요. 주어, 수러, 실향, 보어, 더, 목적어. 요렇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말한 아까 기본 형식이죠. 주어, 수러, 실향, 보어가 기본 구조인데 거기에 목적어를 뒤에 붙이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더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거죠. 我学了一年的汉语. 我学了一年汉语. 둘다 괜찮죠. 그래서 学가 수러, 一年이 실향, 보어, 그 뒤에 汉语가 목적어, 일반 명사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선생님 별표 이미 쳐놨습니다. 중요해요. 예외거든요. 특정인이거나 인칭 대명사일 경우, 그럴 때는 반드시 위치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나옵니다. 주어 동사 실향 보호였는데, 원래는 목적어가 이 뒤에 나와야 맞는데, 이 앞으로 빠지는 형태인 거죠. 이 형태를 입력해서 봐두셔야 되는 거예요. 我找了他半个小时. 요거 말곤 안 돼요. 我找了半个小时. 他안 된다는 거예요. 他라는 인칭대명사 목적어. 자, 인칭대명사. 원이, 타,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것들이 왔을 때는 반드시 동사 뒤에 인칭대명사 목적어를 써줍니다. 그리고 半个小时이라는 실향 보호가 뒤에 온다. 자, 2번은 아주 빈출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어순비열 문제에서도 몇번 등장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따로 실향 보호를 물을 때에도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얘는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인칭대명사 목적어가 실향 보호 앞에 오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예요. 목적어가 특정한 고유명사인데 그 실향 보호가 일정 정해진 시간,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부정량의 시간이래요. 정해진 시간이 아니래요. 예문 볼게요. 我等了张明很长时间. 자, 짱밍이라는 목적어, 고유명사에다가 특정인이에요. 특정한 사람이죠. 내가 짱밍을 한참 동안 기다렸대요. 1시간 기다린 거 아니고, 2시간 기다린 거 아니고, 한참 동안 기다렸다. 很长时间이잖아요. 얘는 부정량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는 짱밍이 요 사이에 온다. 자,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요도로 따지자면 2번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예외의 경우 또 봐야겠죠? 3번입니다. 얘도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来, 去, 到, 离开, 毕业 이런 동사들. 자, 우선은 실향 보호를 쓰려면 지속이 가능한 동사여야 돼요. 근데 어떤 동사들은 아예 지속하지 않는 동사들이 있어요. 이런 동사들을 비지속성 동사라고 말하는데요. 来, 去, 到, 离开, 毕业 이런 애들이 비지속성 동사입니다. 오는데, 온건온 거지, 뭐, 한 시간 동안 온다, 두 시간 동안 온다. 졸업을 하는데, 졸업을 하면 한 거지, 1년 동안 졸업한다, 2년 동안 졸업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의 성격 자체가 지속하지 않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비지속성 동사들의 특징을 기억하듯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비지속성 동사들에서 나왔을 때 목적어는 예외 목적어예요. 이 일반적인 건 뒤에 오는데, 예외로 목적어가 여기 사이에 끼죠. 그럴 때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동작이 발생한 후에 경과한 시간을 넣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他来中国2年了. 그가 중국에 온지 2년이 되었다. 그가 중국에 2년 동안 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해석하시면 수러 목적어, 中国 목적어예요. 그리고 来가 비지속성 동사이기 때문에 中国는 요 자리에만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향보어2년了 이렇게 뒤에 오는 거고요. 자, 의미도 해석하는 방법도 기억하셔야 되고, 이 비지속성 동사를 기억해서 목적어의 위치를 바르게 아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얘도 상당히 자주 나와요. 我来了2年中国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동량보어를 보도록 할게요. 동량보어는 아까 동량사를 사용해서 동작의 횟수를 나타낸다. 기본 문장 형식은 같습니다. 주어동사 동량보어. 我看过一次. 나는 한번 보았다. 역시 목적어의 종류에 따른 위치가 중요한데요. 목적어를 어디에 두느냐? 기본적인 거는 우리 주어 동사 동량 보어 놓고 그 뒤에 일반 명사 놓는 게 기본 위치예요. 근데 예외 위치 하나 기억하셔야겠죠. 이게 답니다. 일반 명사일 경우 我看过一次中国电影. 나는 중국 영화를 한번본 적이 있다. 뭐뭐 한 적이 있다. 이럴 때 고 쓰고요. 그리고 동량 보어 이츠 놓고 일반 명사 목적어 中国电影 뒤에 왔죠. 근데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가 있어요. 역시 2번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내용. 대명사라는 거 아까 인칭 대명사 있었죠? 그리고 근데 이 대명사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대명사 중에 인칭 대명사도 있지만 지시 대명사도 있었어요. 아까 인칭 대명사는 원이

치거나 is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 자, 이제 목적어의 위치 봤고요. 이제 다른 경우 볼게요. 목적어가 인명이나 지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인명이나 지명일 때는 어디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我去过一次中国 되고요. 我去过中国一次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요런 거. 中国我去过一次 중국은요? 중국이요? 내가 한번 가봤어요. 이렇게. 이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와서 화제화 되기도 합니다. 이거 중국어의 특징에서 선생님이 1강부터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거거든요. 중국어는 주제 중심의 언어라 화제가 주어 자리에 등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목적어가 아예 주어 자리에 오기도 합니다. 我见过一次丽丽도 되고요. 我见过丽丽一次, 丽丽我见过一次, 이세 개가 모두 다 된다는 거죠. 나는 리리를 한번 만난 적이 있다. 자, 이렇게 전체 내용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내용이 좀 많기는 했지만 우리 OX 퀴즈랑 수능 실전 문제 풀으면서 실제로 어떻게 문제에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OX 퀴즈 나와 있는데요. 혹시 아직 문제를 안푼 친구들은 위에 개념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고 선생님 설명 들어주세요. 자, 1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他去年去过那儿一次. 바로 나왔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 설명을 듣고 풀으면 되게 쉽게 풀려요. 근데 또안 보다가 갑자기 문제로 만나면 당황하기도 하는데 기초 개념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작년에 그곳에 한번 가봤다란 뜻입니다. 수러고요. 그리고 한번 가본 거니까 이거 동량이에요, 실량이에요? 동량이죠. 한 번이니까. 그리고 이 목적어의 위치를 묻는 문제인데 이 사이에 날이 와 있어요. 자, 날은 대명사 목적어죠. 근데 여기서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인칭대명사가 아니라. 그래서 동사 바로 뒤에, 원래의 것과 예외로 된다고 했어요. 뒤에 안 오고 앞에 오는 게 맞죠. 我去年去过那儿一次. 나는 작년에 그곳에 한번 가봤다. 2번 볼게요. 我等了30分钟他. 나는 그를 30분 동안 기다렸다. 자, 지금 보시면 等 동사고요. 그리고 30分钟 30분 실량 보어입니다. 근데 타라는 인칭대명사 목적어 있어요. 이렇게 인칭대명사 목적어가 있을 땐 타의 위치 고정이었죠. 예외의 위치였습니다. 我等了他30分钟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X. 3번. 他大学毕业已经2年了. 그가 대학에 졸업한 지 이미 2년이 지났다. 자, 毕业라는 동사의 특징 기억하셔야 돼요. 비지속성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실 때도 이거 한지 2년이 경과했다라고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4번 볼게요. 我每天都跑步1个小时. 나는 매일 1시간을 뛴다. 인 건데요. 자, 이 跑步라는 동사의 특징을 아는지 묻는 겁니다. 자, 跑步 같은 경우에는 동사 목적어 구조로 이루어진 이합 동사예요. 그래서 아까 목적어의 위치, 일반 명사 목적어니까 뿌는 그 위치를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두 가지로 바꿀 수 있겠죠. 我每天都跑步跑 해서 동사를 한번더 반복해 주거나, 2个小时 하거나, 我每天都跑1个小时的步 하거나, 이두 가지 경우가 모두 가능하고, 얘를 생략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4번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수능 실전 문제로 조금 더 문제를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실전 문제 9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낱말 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 실량보어와 동량보어는 목적어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적어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지 묻는 이런 어순배열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또 하나 나와 있어요. 리리 라이러마? 리리 왔어? 타 할메이 라이. 타 워먼 이징 러. 그는, 그녀는 아직 안 왔어. 우리는 이미 어떻게 했어? 자, 들어갈 ABC 단어 보겠습니다. 헌지오, 아주 오랫동안. 덩러, 기다렸다. 타, 그녀를. 그녀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 라는 어순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먼저 우선 동사, 덩러, 기다렸다. 라는 걸 넣고, 그리고 헌지오, 아주 오랫동안 기다린 거죠. 근데 지금 목적어가 타라는 목적어를 넣어줘야 되는데, 인칭대명사 목적어잖아요? 인칭대명사 목적어는 여기에. 덩러 타 헌지오 이렇게 쓸수 있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앞으로 끌어서 쓰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CA 4번이 되겠네요. 자, 인칭대명사 목적어일 때 요거 위치 잘 기억해 주셔야겠죠. 동사 뒤에 인칭대명사 목적어, 그 다음 실량보어. 인칭대명사뿐만 아니라 지시대명사도

요 위치에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이 실향보호에서는 목적어는 대명사일 경우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요렇게 같이 봤습니다. BCA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이제는 10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렇게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는 전체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풀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죠. 한번 같이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A입니다. 이젠 다 라이고 저 好几次. 이전에 그는 이곳에 몇 번이나 왔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라이가 수러고요. 그리고 好几次 보어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쩔, 여기라는 인칭 대명사, 여기 지시 대명사네요. 쩔은 지시 대명사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 위치, 요건 그대로인 거. 원래 뒤에 와야 맞는데 기본 위치에서 벗어나서 예외가 되는 경우 A번 맞겠죠. B번 볼게요. 这本书已经看过2遍了. 이 책은 내가 이미 두 번이나 읽었다. 두 번이라는 동량보어 있고요. 그리고 칸 동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这本书라는 애. 목적어, 원래는 나는 이 책을 이미 두 번을 읽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목적어를 화제화해서 주어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 형태인 거예요. 这本书我已经看过2遍了. 그래서 A, B 둘다 맞고요. C로 가볼까요? 今天太热了,他洗澡了2次. 오늘 너무 더워서 그는 두번 샤워를 했다. 에요. 자, 洗澡 같은 경우에도 이합동사입니다. 동사 목적어 구조를 갖고 있는 단어여서요. 요렇게 써주시면 안 되고, 他洗了2次澡 하고 두 가지 이합동사 사이에 기타 성분들을 넣어주셔야 맞아요. 요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이합동사는 나중에 따로 한 번에 모아서 문법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전체 이합사를 한 번에 정리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나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정리해 두시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C가 아니니까 A, B, 3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전체 문항 봤고요. 이번에는 수능 실전 문제 1번 발음 문제부터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빈칸 A, B를 결합한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자, 지금 그림이 나와 있고요. 밑에 단어 카드가 들어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책상이 나와 있죠. 책상은 중국어로 桌子라고 합니다. 桌子, 吃 발음이죠. 그래서 ch가 들어가면 되고요. 자, 얘는 책가방이네요. 책가방 중국어로 书包라고 했어요. 书包, 네, 书일성입니다. 그럼 얘네 둘이 합쳐야 되니까 쭈가 되겠네요. 자, 우리는 이 쭈에 해당하는 발음을 찾으면 되는데요. 한자를 못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한자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번 문제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쭈라는 단어가 어떤 한자의 발음인지 먼저 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전체 한자를 발음과 의미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추, 나가다. 2번, 쿠, 울다. 3번, 쥐, 종이. 4번, 쭈, 돼지죠. 5번, 쭈, 기원하답니다. 그래서 성조도 맞고 발음도 맞는 것은 4번 돼지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단어의 성조를 잘 모르거나 한다면 5번과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발음을 익히실 때는 항상 소리 내서 큰 소리로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고 복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중에 모르는 단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2번으로 가볼까요? 밑줄 친 부분에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한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를 틀리신 친구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던 것을 잘 복습한 친구라면 안 틀리셨을 것 같은데요. 외우는 방법까지도 몇개 소개해 드렸던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빠오치엔입니다. 빠오치엔, 요거 한자도 어렵고 좀 복잡하게 생겨서 잘 읽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미안하다란 뜻이에요. 对不起, 不好意思, 빠오치엔, 이거 다 미안하다 시리즈들인데요. 이 빠오치엔 같은 경우에 얘는 슈바오 할때 빠오 일성이었잖아요. 미안할 때는 손을 공손히 모아서 미안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손수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빠오치엔이라고 하고 사성사성으로 써주셔야 맞는 한자입니다. 태양 快要下山了. 자, 여기서 태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태인이 나왔네요. 요 한자는 해가 흐리다, 날이 흐리다라는 뜻의 인입니다. 걔를 바꿔서 달월자를 날일자로 바꿔줘야 맞는 거니까 태양이 되겠죠. 游泳前要做准备运动. 游泳 수영이고요.

수영은 물에서 하는 거니까 앞뒤에 모두 다 물이 들어가 있고요. D번, 我会照顾好自己的. 나는 자기 자신을 잘 돌볼 것이다. 照顾, 돌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만 고르면 C와 D니까 5번이 되겠네요. 3번 가보죠.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다이어 문제입니다. 쪼지니엔 예예 장. 아, 자, 요 한자 좀 볼게요. 자, 얘는 원래 장이라고 읽잖아요. 근데 여기선 장이 아니라 장으로 읽으셔야 맞습니다. 잘하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장에. 장다라 뭐 이런 표현. 컸다라는 표현을 쓸 때, 여기서도 장도바거든요. 머리가 자라다, 머리카락이 자라나다라는 뜻입니다. 요몇년 할아버지는 많은 머리카락이 자라나셨다. 자, 어떤 머리카락이 자라났을까요? 여러 가지 색깔도 보이고, 그리고 다른 동사들도 보입니다. 他打电话说有事不能来，我们等了. 그가 전화를 해서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말했대요. 우리는 기다리는데, 바이덩러, 헛걸음했다, 기다렸다, 이럴 때 바이덩러 쓸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1번 바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바이의 용법 여러 가지 앞서서 다이어에서 살펴보았었어요. 첫 번째로는 희다라는 뜻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헛되이란 뜻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두 가지가 같이 예문으로 나온 겁니다. 선생님이 앞서서 나왔던 예문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이제 4번입니다. 周末我们一起去看棒球比赛吧. 주말에 우리 같이 야구 경기 보러 가자. 我也很喜欢棒球. 나도 야구를 좋아해. 자, 밑줄 나왔어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유형입니다. 여기선 지금 동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무슨 소리야? 不行, 안 돼. 만져. 안녕히 가세요. 不客气, 천만에요. 好主意, 좋은 생각이다,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좋은 아이디어다 할때 5번이 되겠죠. 5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外面突然刮大风了. 밖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분대요. 不好意思, 죄송해요. 我忘了关了. 내가 닫는 걸 잊어버렸어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밑줄 친 부분에 나올까요? 把窗户关上吧. 창문을 닫아주세요가 맞겠죠. 바로 정답이 보입니다. 밖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부니까 창문 닫아줘. 미안해, 내가 닫는 거 잊어버렸네. 이렇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도 해석만 한번 해볼게요. 我把我的伞借给你. 내가 내 우산을 너에게 빌려줄게. 3번. 晚上的空气挺冷的. 저녁의 공기가 꽤 쌀쌀하다. 4번, 天气好的不能再好了. 자, 요 표현은 좀 기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 관용어구로 자주 등장하는데요. 날씨가 好的, 좋은데 그 정도가 더 좋을 수 없다.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뜻으로 이런 구문이 사용이 됩니다. 5번, 窗户擦得干干净净的. 창문을 깨끗하게 닦는다, 닦았다, 요런 얘기고요. 그리고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6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你能帮我一下吗? 나좀 도와줄 수 있어? 我一个人太忙了. 나 혼자 너무 바쁘다. 好的,我该做什么? 무슨 일 해야 되는데? 밑줄이야,我在为他做菜. 내가 그녀를 위해서 요리를 하는 중이야. 你只要把菜洗了就行. 너는 只要就죠. 이거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요리를, 그 채소를, 야채를 좀 씻어주기만 하면 돼. 没问题, 문제 없어. 你告诉我怎么做? 너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我已经吃了很多. 나는 이미 많이 먹었어. 3번. 我没有时间帮你. 나는 너를 도와줄 시간이 없어. 자, 지금 거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고요. 4번. 今天是我妈妈的生日. 오늘은 우리 엄마 생신이셔. 그래서 내가 그녀를 위해서 요리를 준비하니까 너가 요것만 해주면 돼. 요런 상황. 아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대화죠. 정답 4번이고요. 5번도 마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不怎么喜欢这个菜. 여기서 不怎么는요, 不太의 의미예요. 그다지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 요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냥 답만 찾고 넘어가지 마시고 나머지 선지들도 꼭 해석해 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7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배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我来不及了. 나 늦겠다. 그리고 뭐뭐 路上 车少. 땡땡 루가

要是堵车的话, 만약에 차가 막힌다면, 要是的话,죠? 가정입니다. 到某某机场要多长时间? 땡땡공항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大概1个半小时.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就不知道了. 만약 근데 차가 막히면 모르겠어요. 有没有能快一点到的路? 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늦을 것 같아서 좀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땡땡길은 차가 적습니다. 거의 早点到, 일찍 도착할 수 있어요. 那走那条路吧. 그러면 그 길로 가시죠. 그래서 전체적인 순서 C, A, B 이 순서로 가야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C, A, B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어순을 배열하는 문제는 단순히 역시 그냥 넣어가지고 해석만 하지 마시고 전체 나중에 검토하실 때 A부터 전체 문장을 다섯 문장을 쭉 다시 넣어서 읽어서 논리가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가끔가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앞뒤 문맥만 보고 맞았는데 전체 문장 문맥을 봤을 때 다른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유념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시거나 검토를 하실 때 넣어서 한 번 더 검토가 꼭 필요한 문항이다. 자, 이제 8번입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감冒 没那么严重. 감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대요. 吃了药好好休息就行. 약을 먹고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药要吃几天. 약은 며칠을 먹어야 되나요? 我先给你开三天的药. 네, 开药, 우리 开의 다양한 의미에서 배웠었어요. 약을 조제하다, 제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제가 드린 3일치 약을 먼저 제가 3일치 약을 드릴게요. 吃完药, 약을 다 드신 후에 如果还没好再来医院吧. 만약에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으면 다시 병원에 오세요. 好的,谢谢大夫. 자, 이것도 중요했죠. 大夫 아니고 大夫였습니다. 의사를 말할 땐 大라고 읽었죠.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B,不用吃药. B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아니죠. 2번, B上星期去过医院. B는 지난주에 병원에 간 적이 있다. 네, 지난주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3번, B因为感冒来医院了. B는 감기 때문에 병원에 왔다. 자, 지금 감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약을 짓고 있는 의사 선생님과 환자의 대화인 거잖아요. B가 맞겠죠. 4번, A感冒已经一个星期了. A는 감기에 걸린 지 이미 일주일이 됐다. 알 수 없고요. 5번, B的妈妈带B来到了医院. B의 엄마가 B를 데리고 병원에 왔다. 역시 등장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내용을 이해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함께 살펴볼까요? 수능 실전 문제 11번입니다. 밑줄 친 쩌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렇게 문화 내용에 해당하는 그림이 다양하게 등장해 있고요. 그리고 문화 내용을 해석해서 어떤 내용이 올바른 연결인지 찾는 문제입니다. 这是中国传统艺术. 이것은 중국 전통 예술입니다. 传统이라는 표현, 문화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一般用兽皮或者纸做出人的样子. 일반적으로 兽皮 하면 동물 가죽이거든요. 동물 가죽이나 或者 A 或者 B예요. 동물 가죽이나 종이로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만든대요. 자, 그러면 사람의 모양이 있는 것들을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表演的人在白色的幕布后面一边操纵他一边讲故事. 공연하는 사람이 흰색의 장막 뒤에서 이비엔 이비엔입니다. 한편으로는 뭐뭐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그것을 조종하거나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림자 극을 통해서 비잉시라고 하는데요. 장막 뒤에서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전통 예술을 비잉시라고 합니다. 비잉시에 해당하는 그림은 1번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런 내용을 사람이 직접 조종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같이 하는 장막 뒤에서 그런 전통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비잉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걸 잘 찾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11번까지 문제 풀어봤는데요. 오늘 강의 전체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 11강에서는 식사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

배웠었어요. 중요한 거 많이 나왔고, 맛 표현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가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의어로 네 가지 나왔는데, 새롭게 등장한 허울라이와 이허우 같은 경우에 꼭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법, 보어 마지막으로 실향보어와 동향보어 정리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어순이었어요. 목적어의 종류에 따라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기본형과 예외형을 기억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능 실전 문제에서 다이어 바이의 용법, 앞서서 살펴봤던 바이의 용법을 문제로 한번 더 다시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내용 함께 봐봤습니다. 내용이 좀 많았지만 복습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Q&A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 뵐게요. 짜이찌엣!

네, 안녕하세요. 고정남과 성공하래 고정남입니다. 자, 9강이죠. 9강은 서비스업과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밑에 하단에 보면은 쭉 나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서비스업은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서비스업과 관련된 서비스 생산만 관련된 그런 한정적인 어떤 문제 형태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을 같이 비교 분석하는 형태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 아마도 올해 본 수능도 그러한 형태, 다른 내용과 결합해가지고 내용 요소 결합형 형태의 문제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부분은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학습할 내용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서비스의 어떤 의미, 그 다음에 서비스의 특징, 그 다음에 서비스업의 개념, 이런 것들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공급 주체에 따라서, 그 다음 수요 주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서비스 설계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생산 방식도 좀 몇 가지가 이제 제조업과 비교해서 이제 볼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그간 자주 출제됐던 부분이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자, 우리 서비스라는 것은 시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상품 판매와 연계해서 제공되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어요? 형태가 없는 무형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일련의 활동을 서비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체가 사실은 서비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 서비스 산업과 관련돼서 엄청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AI 등장 이런 것들이 서비스 산업과도 직결되고 아주 큰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각종 플랫폼들 전부 다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급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생산된 재화를 운반하거나 생산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비스에 해당한다. 자, 서비스의 특징. 특징하게 되면 네 가지가 이제 있는데, 무형성, 동시성, 이질성, 소멸성의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무형성이라는 것은 형태가 있다, 없다. 형태가 없다라는 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형의 제품과 달리 어떤 형태가 없는 형태,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뭐 서비스의 특징 혹은 전에는 이제 서비스의 성격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럼 동시성이라는 건 뭐냐? 소비자가 서비스 공급에 참여하면서 서비스 제공에 의해 생산되는 서비스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서비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미용실에서 이제 헤어를 이제 컷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헤어를 다루는 디자이너가 지금 생산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질성이라는 건 뭐냐? 서비스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전달하는 사람들의 숙련도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그다음 고객이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다음 시간, 장소, 환경, 이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내용에 대한 어떤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나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같은 서비스의 품질이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게 이질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헤어컷이라는 미용실이 있거든요. 아주 저렴한 미용실을 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좀뭐 그냥 뭐 헤어컷 하는데 얼마 안 드니까 너무 가성비가 좋아서 난 거기 딱 가는데, 아들은 이제 거기 딱 이용하거나, 아빠 나 다음에는 여기 안 올래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서비스를 받았는데 나와 아들이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이질성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다음 소멸성은 뭐냐? 서비스 대부분이 생산과 동시에 고객한테 이미 제공이 돼. 그러니까 제공이 끝나고 나면은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그 자체에는 재고라는 게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재고에 어떤 보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어떤 소멸성이다. 그래서 제공받으면 끝인 거예요. 그게. 그쵸? 우리가 미용실 가서 내가 머리를 자르고 딱 나왔어. 끝인 거야. 소멸성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어떤 특징,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서비스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빠르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업. 이거를 업으로 하면 이제 서비스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업으로 하면 서비스 업이 되는 거죠. 유형의 상품을 제공하는 제조업과 다르게 이제 무형의 상품을 제공하는 산업 전체를 우리가 서비스 업이다. 서비스 업은 굉장히 다양해요. 상업, 뭐 금융, 보험, 운수, 다양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매일매일 서비스 사실은 우리가 제공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서비스 업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생활의 어떤 편의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형의 어떤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일반적인 모든 산업을 우리가 서비스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비스업의 특징은 서비스의 어떤 특징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서비스의 생산 과정이나 시간, 장소, 서비스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품질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요. 자, 서비스의 품질은 같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다름으로 뭐가 어려워?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와 대량 생산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기계화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인건 대신에 인건비 비중이 높죠. 사실 우리가 카페를 이용해서 뭐 커피를 마신다던가, 그 다음에 미용실 간다던가, 전부 사실은 거기에 붙여진 가격은 어떤 인건비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기계가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가 돌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 물론 제조업도 인건비 비중이 높아요. 높긴 하지만 특히 서비스가 더 높다라는 거죠. 자,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대면해야 함으로 고객과의 뭐 접촉이 많죠. 당연히 고객과의 접촉이 많다라는 거. 자, 소비자도 서비스의 생산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야? 셀프 서비스야. 은행의 ATM기. 요즘 주유소 가면 대부분이 뭐야? 내가 기름 넣죠. 그쵸? 이런 셀프 서비스, 이런 것들이 생산에도 내가 참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업에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업의 특징을 별도로 이렇게 서비스의 특징과 다르게 공부하지 말고, 서비스의 특징과 서비스업의 특징을 같이 혼용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좀 반화두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자,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이를 우리가 좀 비교 분석해 보면, 서비스업은 당연히 형태가 없는 무형적인 반면에 제조업은 형태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유형적이죠. 그다음에 서비스업은 재판매가 불가능하지만 제조업은 재판매가 가능해요. 재고라는 게 존재하고 다시 판매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유통업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을 사와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쵸? 그럼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내가 과자를 먹는, 사, 구매한다라는 것은 그 과자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편의점한테 제공하고, 그 다음 그걸 다시 재판매해서 우리한테 판매가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운송이 불가능하죠, 서비스업은. 반면에 운송이 가능해요, 제조업은. 그래서 여기서 운송이라 하면 물질적인, 유형적인 제품에 대한 운송적인 부분인 거예요. 아, 물론 이런 측면도 이제 가끔 이야기해요. 택배는 뭐예요? 택배는 서비스죠. 근데 이제 그런 운송의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제품에 대한, 우리가 판매할 제품에 대한 어떤 운송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 중간에서의 택배, 즉 운송에 대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업이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그런 차이점을 좀 이해하신 바, 바라기, 어, 차이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구매자가 생산에 참여한다. 아까 예를 들어 셀프 서비스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반면에 제조업은 판매자가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제조업은 생산은 소비 전에 보통 이루어지죠. 만들고 난 다음 판매하는 게 대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표준화가 어려운 반면에 제조업은 표준화가 상당히 용이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객과의 접촉이 많은 반면에 고객과의 접촉이 적죠. 적죠. 당연히 적죠.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차이점을 가지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좀 비교하는 문제도 간혹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런 비교도 여러분이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급 주체에 따라서 서비스업을 이제 어떻게 분류하느냐. 공급 주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수요 주체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공급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국가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공공서비스업이라고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어떤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그걸 우리는 민간 서비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고, 국가 및 지방 행정 조직,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기타에서 이제 제공하는, 공급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교육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행정, 경찰, 소방 이런 것들이 공공서비스에 해당한다라는 거고, 민간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많이 이용하는 것, 서비스는 다 대부분이 민간 서비스죠. 물론 공공기관에 가서 내가 동사무소 가서 뭘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공공 서비스지만은 그 외에는 대부분이 민간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도소매업, 금융업, 여가산업, 의료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민간 서비스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여행을 해서 뭐 간다든가 호텔을 이용한다든가 항공기를 이용한다든가 전부 다 민간 서비스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요 주체에 따라서 소비자 서비스업이냐? 생산자 서비스업이냐? 자, 소비자는 개인 소비자를 의미하고 생산자라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이 기업에 대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서비스의 수요자가 소비자, 우리 개인 소비자고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소매업이라든가 숙박업, 문화예술, 개인 및 기타 가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소비자 서비스업이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오늘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본다. 이거는 소비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생산자 서비스는 뭐냐? 서비스의 수요자가 생산자예요. 생산자. 생산자는 말이 헷갈리면은 기업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서비스의 수요자가 기업이 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업이 생산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유통 과정에서 투입되는 서비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냐? 법률이라든가 연구 개발이라든가 광고, 그다음 회계, 부동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자 서비스업에 이제 해당한다라는 거죠.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질문하죠. 선생님, 저희 집을 살때 보통 공인중개사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부동산업이라기보다는 기업을 상대로 어떤 하는 부동산업이 더 사이즈가 크고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개인 집사하는 거래 상태에서는 그건 개인 서비스, 즉 소비자 서비스업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업이라는 건 기업을 상대로 하는 어떤 부동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호한 것들은 안내, 걱정하지 마. 제시문에 딱 보면은 요게 생산자 서비스업인지 소비자 서비스업인지 여러분이 바로 구분이 돼요. 그런 세세한 모호한 부분까지, 이 사실은 서비스업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해져 가지고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시문 속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니까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라. 전반적으로, 아, 이렇다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알아도 충분히 답을 찾는데 문제가 없다. 그걸 문제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가 또 부가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할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음은 이제 서비스 설계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서비스

설계라는 건 뭐냐면 결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서비스를 수요를 받는 즉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둘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제품의 부분이냐 아니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설적인 부분이냐에 대한 설계 그런 등등에 대한 설계를 우리가 서비스 설계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는 크게 우리 네 가지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서비스 제품에 대한 설계예요. 제품에 대한 설계. 서비스 제품에 대한 어떤 구체화된 모습이라든가 절차라든가 결과물을 명시적 형태로 제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서비스 제품의 특징, 대상 기관들이 포함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카페를 이용하는데, 그 카페는 카페마다 커피 맛이 다르죠? 그죠? 커피 맛이 다 달라. 그러니까 그 커피 맛을 어떻게 그 커피, 어떤 커피를 제공할 것인가가 바로 뭐냐? 바로 서비스 제품에 대한 설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 다음, 서비스 시설. 시설에 대한 설계. 이거 이때 뭐 시설에 대한 설계는 뭐말안 해도 알겠죠? 시설. 내가 이용하는 그 서비스 시설에 대한 설계예요. 어떻게 하면 그 시설을 잘 아름답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페라고 하더라도 좀 뭐라 그럴까? 현대적인 감각을 가진 카페가 있는 반면에 좀 중후하고 혹은 자연 친화적인 카페도 있죠. 그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는 어때? 달라질 수 있겠죠. 그쵸? 바로 그게 서비스 시설 설계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어떤 배치 설계라든가 인테리어, 그다음 동선 등을 고려한 시각적인 디자인과 공간적인 디자인을 동시에 고려해서 시설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안에 내부적인 설계가 달라지는 거죠. 시설 설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카페들 있죠. 다 어때요? 다르잖아요. 안에 내부 가면 시설이.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비스 운영 설계예요. 이거랑 이네 번째랑 조금,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운영 설계부터 보도록 하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활동인데, 고객에게 서비스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관한 설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는 AS, 사후 관리 서비스까지 이제 연계해서 전반, 즉, 고객한테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매장에 들어왔을 때부터 나중에 그게 AS까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서비스 전체 운영에 관한 설계예요. 반면에 네 번째인 고객 서비스 설계 같은 경우는 서비스 제공자하고 그다음 고객 사이에서 그 접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설계라고 보면 돼요. 즉, 고객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설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A라는 햄버거 가게 갔어. 그 A라는 햄버거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햄버거를 만들고 그다음 몇 분에 만들고 그다음 어떻게 주문받고 그걸 해서 어떻게 그 햄버거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거는 운영 설계라고 보면 되고 반면에 어떤 매장 갔더니 뭐딱 들어오면은 서비스 즉 고객 접점할 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는 어떻게 나누고 그 사람한테 말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주문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은 고객 서비스 설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전체적인 운영 설계 안에서 실질적인 고객과의 접점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차이점을 여러분이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비스업의 유형을 보면 굉장히 많죠. 이거 이외에 다양하게 파생돼서 서비스업이 계속 나오고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재화의 이동을 돕는 서비스가 있고 사람의 이동을 돕는 서비스, 뭐 등하교라든가 뭐 직장 출퇴근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 교통업이 대표적인 거죠. 그다음에 재화의 이동 같은 경우는 운송업이에요. 어떤 재화를 이동시키는 거니까. 그다음에 화폐 흐름을 돕는다라는 것은 은행이라든가 보험, 증권 이런 부분이고 정보의 이동을 돕는다 한다면은 뭐 교육 서비스라든가 방송 어쩌면 이것도 정보의 이동을 돕는 서비스 내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 레저와 오락을 제공하는 서비스 영화관이라든가 놀이동산 뭐 이런 것들 수영장 뭐 이런 것들 스키장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가사 서비스라든가 뭐 그다음에 외식 편의점 세탁소 미용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들이죠. 그다음 지식이라든가 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어요. 회계사 세무사 이런 것들 그다음 컨설턴트들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들 자동차 수리업 이런 것들이 지식 및 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 이외에 엄청나게 다양한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분류하면 이렇다 정도로 여러분이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뭐, 아주 뭐, 비중 있게 다루는, 출제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은 아니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알면 될것 같아요. 자, 서비스 생산 방식과 생산 체제에 대해서 보겠는데, 먼저 서비스 특성에 따른 분류예요. 특성에 따라서 개별 생산 방식이 있고, 대량 생산 방식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뭐하고 연계해서 나온다? 제조업과 연계해서 사례 A, 사례 B, 이걸 가지고, 우리 앞에서 배운 생산 방식 있죠. 제품의 생산 방식하고 이 서비스의 어떤 생산 방식을 같이 혼용해서 내서 A는 뭐 제조업에서 B는 서비스업의 생산 방식에 대해서 동시에 그 제시문을 가지고 분석하는 문제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제조업의 생산 방식과 서비스 생산 방식을 구분해서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개별 생산 방식은 뭐냐면 서비스업에서의 개별 생산 방식은 주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의 규모,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소규모로 개별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방식이다. 즉, 개별 맞춤형 서비스 생산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고객별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그쵸? 대표적으로 보면은 개인 미용실들 보게 되면 헤어스타일이 고객이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죠. 파마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물어보고 그 개별에 맞춰서 하지. 대량으로 열 사람이 열 사람 똑같이 딱 3cm 파마 뭐 이렇게 똑같이 안 하거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생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량 생산 방식은 뭐냐? 대규모 고객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화된 생산 방식이야. 대표적인 게 대형 패스트푸드점, 햄버거 가게라든가 프랜차이즈 형태의 서비스들이지. 그치? 그러니까 대량 생산 방식은 어찌 보면 뭐가 돼 있어? 표준화가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이를 뭐에? 매뉴얼화해서 생산해서 제공하는 그런 생산과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패스트푸드 뭐 프랜차이즈 하면 보통 치킨집 많죠. 그러니까 A라는 치킨 시켰는데 여기서 EBS에서 시키나 아니면 선생님이 사는 뭐 용인에서 시키나 제주도에서 시키나 똑같은 맛이 온다라는 거야. 피자도 그렇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량 생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생산 방식하고 이런 것들은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구분될 수 있으니까, 그 제시문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접근 유형 생산 방식이 있는데, 생산 라인 접근 방식이냐? 이건 거기에 가깝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생산 라인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라인 형태로 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보면요. 공항에서 수화물 같은 경우 쫙 가만히 있으면 쭉 오잖아요. 그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수화물도 담당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별도로 이렇게 있기도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항공사 비행기만 타더라도 해외 갈때 우리 국적기 타게 되면은 뭐 식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그 항공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식사를 제공하는 또 회사가 또 별도 있어서 그렇게 제공하고 이게 다양하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생산 라인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수화물 서비스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품질이 균일해지고 생산 능률이 향상되어 효과가 있지만은 다양한 서비스 자유자재로 이제 제공하지 못한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 라인 접근 방식이다 하면은 요걸 기억하면 돼요. 조금 그 제조업 생산하고 조금 비슷한 감이 있죠. 표준화라는 단어가 나오고, 분업화라는 단어가 나오고, 생산시설과 유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방식이 바로 생산 라인 접근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고객 참여 접근 방식이라는 생산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고객의 참여를 유도해서 서비스 능률을 향상시키는 방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게 인터넷이야. 본인이 하잖아, 셀프로. 그죠? 셀프 주급이기. 그러니까 내가 셀프 주유소로 하죠. 그 다음에 뭐 현금 인출기 같은 경우, ATM기 같은 경우도 내가 직접, 해요. 이런 것들이 고객 참여 접근 방식. 이 고객 참여 접근 방식이 그간 출제 좀 많이 됐던 방식. 이것도 생산 라인 접근 방식도 출제. 요두 개가 좀 많이 빈도로 볼때 출제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객 접촉 접근 방식인데, 이거는 서비스 내용적 측면에서 접근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고객과의 접촉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게 이제 고객 접촉이라고 하는데, 고객 접촉

이쪽이 맞냐, 적냐를 나눠서 우리가 고접촉 서비스냐, 저접촉 서비스냐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객과의 접촉이 많은 거는 호텔이라든가 레스토랑, 병원, 은행,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이런 것들이 많죠. 반면에 저접촉 같은 경우는 전화로 뭐 예약한다든가 우편, 뭐 배송 서비스, 택배 같은 경우. 택배 같은 경우는 택배 기사님이 문 앞에 딱 놓고 그냥 가잖아. 그치? 접촉이 없는 경우 많죠. 아예 없진 않지. 그러니까 비교적 적은 저접촉 서비스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객 응대 접근 방식이라고 있는데, 이건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과정이 고객별로 다르게 제공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비행기 탔을 때 승무원들의 어떤 기내 서비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고객 응대 접근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 서비스 만족도는 고객의 기대에 따라서 차이가 되게 크죠. 그다음에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승무원 기내 서비스가 바로 고객 응대 접근 방식에 의한 서비스 생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뭐, 비행기 타게 되면 앞에 뭐 비즈니스석도 있고, 일반 이코노미석도 있고, 좀 서비스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전체적인 응대는 비슷하겠지만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 서비스 생산 체제예요. 서비스 생산 체제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시스템적인 거잖아. 그래서 서비스 내용과 범위가 결정이 되면 서비스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하겠죠. 이 생산 요소 투입할 때는 생산 인력, 그 다음에 어떤 재료, 설비 등이 이 투입이 이루어지고, 그를 토대로 서비스가 제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가 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비스 생산 체제의 어떤 프로세스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서비스 제공 시 이제 고려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고객 참여. 고객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참여하여 서비스가 이제 공동의 생산자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접근성. 고객이 얼마나 쉽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가 또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 고객과 서비스의 어떤 제공자 간의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상호작용이죠. 최근에 선생님이 이제 병원에 가서 A라는 병원에 갔었고, 똑같은 내과였어요. B라는 병원을 갔었어. 똑같이 제가 그 진료를 보는데, 처음에 A라는 병원 갔을 때 너무 불친절한 거야. 너무 불친절해가지고 정말 뭐 진료받고 싶지 않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B라는 병원에,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약 처방 받고 주사 맞고 나왔는데 안 나왔어,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B라는 병원으로 갔어. 물론 주사 맞고 약 먹어서 좀 나아서 그 병원 가서 좀 회복된 다음에 진료받으니까 금방 나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B라는 병원에 갔더니 거기는 정말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얘기해줘요. 정말 말도 와서. 근데 그 병원은 번호표가 17명 기다리고 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 간 데는 제가 가자마자 바로 진료를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병원들도 보면은 서비스의 어떤 질, 특히 의사 선생님들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 물론 그뿐이겠어요? 선생님들도 그렇죠. 맞아.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친절하게 학교 수업해 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이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세상에 제공되는 것들이 너무나 이제 많죠. 과거에는 병원도 몇개안 됐어. 한의원도 별로 몇개안 됐어. 근데 저희 동네 가봤더니 한 건물에 한의원이 4개나 있어. 그러니까 어느 한의원을 가지? 그건 아마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사들의 어떤 그 고객에 대한, 환자에 대한 대하는 응대 태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호작용. 자, 그다음에 모평이라든가 이런 데 출제가 자주 됐던 부분이 바로 슈메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은연 중에 보면 우리나라에 적용하다 보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이제 맞다 안 맞나 내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이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거를 막 재해석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우를 막 살펴서 보면은, 왜
미국이란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어떤 시스템이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까지 고려해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 예를 든 것들이. 그래서 물론 대부분이 일치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례를 가지고 이게 막 너무 맞냐 틀리냐를 보지 마시고 이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측면은 이제 고객과의 상호작용이에요. 그걸 우리는 고객한테 얼만큼 맞춤화가 되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이 활발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고객화가 돼 가는 거야. 고객의 마음에 거의 들어가다시피. 그걸 우리는 고객 맞춤화라고 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노동의 집중도야. 노동의 집중도. 그래서 노동의 집중도도 낮고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낮은 것을 우리는 서비스 공장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서비스 공장이라고. 그래서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노동의 집중도가 낮은 형태를 우리는 서비스 공장이다. 요 동그라미 친 부분만 여러분이 잘, 공부하면 돼요. 서비스 공장이다. 제조업과 유사한 서비스 공정의 효율성이, 이제 서비스로서 공정의 효율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를 통해서 표준화되고 대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표준화가 되기 쉽죠. 표준화 되기 쉽다라는 거. 그래서 항공 운송이 가장 대표적인 이런 것들.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나 패스트푸드점. 표준화가 잘 되어 있잖아. 이런 데들이 우리 총칭해서 서비스 공장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높으나 노동의 집중도는 낮은 측면의 것을 우리는 서비스 점포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높은 고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설비, 시설, 이런 것들이 갖춰야 되므로 자본 투자가 좀 많이 소요돼요. 병원 서비스, 병원 같은 경우는 뭐 MRI 찍는 기계 굉장히 비싸잖아. 그치? 근데 그거는 역시 고객의 어떤 맞춤형, 고객, 개별적인 고객의 어떤 높은 고객화 정도에 맞춰져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동차 정비소도 마찬가지죠. 자동차에 따라서 정비할 부분이 다르잖아. 근데 거기에 어떤 시설 설비라든가 자본의 투자는 좀 많은 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량 서비스야. 고객과의 상호작용은 낮지만 노동의 집중도는 좀 높은 게 바로 우리는 대량 서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큰 서비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의 산출물은 이미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자동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이제 학생들이, 아, 도소매업은 이해가 돼. 금융도 이해가 돼. 그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동화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 인터넷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공공 서비스도 마찬가지. 근데 교육 서비스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시스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동화된다라기보다는 교육 서비스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듣는 것들이 바로 온라인 상으로 우리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쵸? 그건 이미 표준화가 돼서 제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제 교육 서비스 등장하고 있잖아.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이 접근하면, 아,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 그쵸? 그 다음에, 출제가 가장 많이 됐던 부분이 요거예요. 출제가 가장 많이 됐던 부분은 서비스 공장하고 전문 서비스 두 가지가 그동안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노동의 집중도 모두 다 높아요. 그래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서비스에 어떤 뭐가 필요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회계사, 건축가 이런 사람들이 전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소위 전문직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서비스가 바로 전문 서비스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변호사 봐봐요. 변호사. 고객의 어떤 맞춤화가 정말 잘 되죠. 고객화가 돼가, 고객의 어떤 변호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변론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 듣고, 그다음 변론서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난 억울한 거지. 이런 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변호사잖아요. 그게 굉장한 어떤 고객 맞춤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노동의 집중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 이제 전문직들이 고소득을 이제 받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문 서비스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지 이것만 잘 구분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앞으로 이제 수능 완성, 기출 문제 등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했고 이제 수능 실전 문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한번 저항 몇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지난 시간에 배운 서비스의 성격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 각각 설명해 볼까요? 그래서 가는 서비스의 제공이 끝나고 나면 사라지는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사라진다. 뭐야? 소멸성이잖아, 소멸성. 우리 서비스 특성, 특징 네 가지가 있었죠. 무형성이 있었고, 형태가 없는 무형성이 있었고, 소멸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비스 차이를 느끼는 게 달라. 이질성이 있었죠.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동시성이야. 네, 이네 가지. 이네 가지를 서비스의 특징, 성격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쵸? 그 중에서 이건 소멸성. 끝나고 나면 사라지는 특징, 소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거. 자, 기억.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거 어디에 해당돼? 동시성에 해당하지? 얘는 동시성에 해당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생산활동의 결과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무형성이지. 판매되지 않은 서비스를 재고로 보관할 수 없어. 소멸해버리잖아. 없어졌기 때문에 재고로 보관할 수 없는 거지. 이게 뭐야? 소멸성에 대한 거지. 그래서 정답 몇 번? 디귿하나네.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이네 가지 특징이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에는 이제 서비스의 특징, 어떤 책에는 서비스의 성격, 이렇게 성격 및 특징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규정 짓고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2번. 다음 대화 장면에 가에 들어갈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해서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했어요. 그다음 나올 문장이 뭔지 하나씩 이어볼게요. 표준화가 어려워. 오케이.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표준화가 당연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정답은 1번이네. 자, 2번. 고객과의 접촉이 적어. 고객과의 접촉이 적은 건 제조업이지? 이건 제조업. 그다음 유형의 재화를 산출해. 이것도 역시 제조업. 그치? 우린 무형이잖아. 서비스업은 자유로운 운송이 가능해. 이것도 역시 제조업이겠지. 구매자가 생산자에 참여할 수 없어. 이거 제조업이잖아. 그치? 우리가 구매자, 즉 소비자가 이제 생산에 참여할 수도 있지. 그치? 서비스업은 가장 대표적인 게 셀프 주유소 같은 경우 이런 거라는 거지.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3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공공기업의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서비스 유형은 공급 주체에 따라 분류한다. 공급 주체에 따라서 우리는 공공 서비스냐, 서비스업이냐, 아니면 민간 서비스업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 서비스업이냐, 민간 서비스업이냐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공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관리 운영, 주변 지역 개발, 부대 사업 및 기타 위탁 사업, 공항 철도 관리 운영에 관한 연구 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객 및 화물송 수요의 처리, 공항 시설물 유지 관리, 그다음에 공항 이용자에 대한 각종 부대 시설 서비스, 부대 서비스 제공 및 그에 다른 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이거 인천에 관련된 공항 공사와 관련된 얘기지. 이거는 결국에는 어디 서비스야? 공공 서비스잖아. 공공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라는 거. 자, 기억. 민간 단체가 공급하는 서비스업이다. 아니지. 아니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업이다. 맞지? 그다음 디귿. 국내 중고 차량 판매업과 동일한 유형에 속한다. 중고 차량 판매는 민간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지. 이거 민간 서비스업이지. 그 아니지. 이것도. 그다음 경찰, 소방, 행정 서비스와 동일한 유형에 해당한다. 맞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니을. 4번이 정답이 됨을 알수 있다라는 거야. 물론 이 안에 개별적으로 보면 민간 서비스들이 존재하겠지만 이거는 지금 그 전체 인천 국제공항 공사에 대한 전체
공항에 대한 전반적인 거니까 공공시설이고 공공서비스에 해당한다라는 거지. 자, 3번은 정답이 4번이 된다라는 거지.

맛집인 세모세모 기업이 화제다. 이 기업은 73세 경양식 달인이 만드는 햄버거 스테이크 단연 인기 품목이다라는 거예요. 세모세모 기업은 과거 수제 햄버거 사업으로 연매출 7억 원 이상을 달성할 정도로 대박을 이뤘다가 돌연 실패를 겪었다. 그 와중에도 유독 각광받던 햄버거의 속 패티를 햄버거 스테이크로 재탄생시켜 재기에 성공했고, 개인 고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서울 인기 맛집에 등극했다. 세모세모 기업은 고객의 취향에 따라 햄버거 스테이크를 비롯한 양송이 파스타, 안심 돈가스, 감자튀김 등 음식점을 개인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누구야? 기업을 상대로 하고 있어? 개인 소비자를 상대로 하고 있어? 개인 소비자지. 그러니까 소비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1번. 서비스의 수요자가 생산자다? 아니지. 소비자다라는 거, 개인 소비자다. 회계 컨설팅 서비스와 같은 유형에 속한다. 회계 컨설팅 서비스는 누구를 상대로 해? 기업이잖아, 기업. 그러니까 뭐야? 생산자지, 생산자. 그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비자 가까이에 분산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 가까이에 분산해서 입지하고 있지.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저점해서 우리가 뭐 어떤 특정 상권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있는 게 바로 소비자 서비스업이지. 정답 몇 번? 3번이네. 3번이 정답이 되네. 이게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4번 볼게요. 다른 서비스의 유통 과정에서 투입되는 서비스다? 아니에요. 다른 서비스의 유통 과정에서 중간에 이러한 어떤 과정에서 개입돼서 투입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생산자 서비스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니다. 법률 연구 개발 광고 서비스. 가장 대표적인 생산자 서비스지. 이것도 생산자 서비스에 해당하니까 정답이 될수 없지.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면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 자, 이거 소비자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도 자주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생산자 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할 때, 뭐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거기에서 중간에서 내가 어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든가, 혹은 어떤 법률적인 자문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 뭐그 기업들에 대한 광고를 내가 대행해서 하고 있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나오면은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한 사례라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가볼게요. 5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서비스 설계 요소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서비스 설계 요소 하면은 서비스 제품 설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우리가 시설 설계가 있었지. 서비스 시설 설계. 그 다음에 서비스에 관한 뭐, 어떤 설계? 전반적인 이제 운영 설계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고객 서비스가 있었지. 고객 서비스. 네 가지로 이제 설계가 구분됐었죠.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볼게요. 서비스 설계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중 한 요소는 인테리어 및 동선을 고려한 시각적인 디자인과 공각적인 디자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요소래요. 어디에 해당돼? 인테리어 동선, 시각적인 공각적인 디자인을 설계하는 거니까 서비스 시설 설계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지. 그래서 여기 제시문에 제시되고 있는 것은 서비스 시설 설계다라는 거예요. 기업 서비스 제품의 절차, 결과물을 명시적으로 설계한다? 이거는 제품 설계지. 제품 설계지. 그 답이 될수 없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배치하는 설계다. 오케이. 니은은 맞는 답이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이 느끼는 경험을 시각화한다? 이건 아니지. 이거는 어떤 제공 과정에서 고객의 접점 상태에서 시각화하는 설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객 서비스잖아. 고객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니을. 서비스 제공 공간의 내부, 외부에 대한 시설. 부가 공간을 고려한 설계. 이거 시설 설계잖아. 그치? 그것도 니을도 맞는 답이지. 정답은 니은하고 니을. 니은하고 니을이면은 4번이 정답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요 제시 이거는 제시문만 잘 봐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쉬운 문항이에요. 다음은 공공물류의 서비스 사례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공공물류 기업 정보 봤더니 운수 및 창고업이래. 일반 화물 운송 업이야. 종목이. 업태 종목. 우리가 그 기업 사업자 등록할 때 보면은 업태랑 종목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 대한 기업 정보 딱 보게 되면 업태가 뭐고 그 업태 안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종목이 뭐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뒷부분에 배우는 창업 부분에 대해서 요게 또 나오거든요. 업태 종목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 자, 한국 표준산업 분류 봤더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봤더니 결과적으로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이라는 건알수 있죠.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은 어떤 화물, 즉 재화에 대해서 우리가 운반하는 운송업을 말하는 거죠.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교통. 사람을 운송하는 교통업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지. 그치? 자, 기업. 재화의 이동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화의 이동을 도와주는 거잖아. 재화의. 물건에 대해서 이제 이동해주는 재화에 대해서. 그 기업은 일반 화물 운송 자동차업에 해당하겠지. 자, 니은. 등하교나 출퇴근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거는 운송이긴 하지만 교통에 관한 거지, 교통. 그래서 교통업이지. 교통, 운수사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그 출퇴근을 도와주거나 이런 등하교를 도와주는 거니까, 운반을 필요한 거니까 교통업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재료나 제품을 타 지역으로 옮기는 거. 이거 마찬가지 운송업에 해당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을 교통업, 여행사, 숙박서비스업도 동일한 유형이다. 아니지. 다른 유형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제시문만 잘 봐도 화물 자동차 운송업이라는 게 여러분이 뭔지 알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재화를 이동해주거나 도와주, 옮겨주는 서비스구나라는 거예요. 그쵸? 물건에 대해서.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하고 디귿이라는 거 누구나 봐도 제시문만 봐도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수능에 그간 출제 자주 출제했던 부분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게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리스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이번 본 수능에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어. 모평이 안 나오면 뭐본 수능이 나오겠지. 그치? 출제 가능성 높고, 그 다음에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개별이냐, 아니면은 대량 생산이 방식이냐, 요거 두 가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개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표준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대량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냐라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 접근 유형에 따라서 이제 뭐 생산 방식에 대해서 생산 라인 접근 방식이냐, 아니면은 뭐 고객 참여 접근 방식이냐. 그 중에서 이때까지 빈도가 가장 높았던 거는 생산 라인 접근 방식하고, 그 다음에 고객 참여,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객 응대 방식도 여러분이 뭐하고 좀 차이가 있다? 접촉, 접근 방식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 그 부분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고접촉이냐, 저접촉이냐. 이런 부분들. 접촉 내용 중심의 어떤 서비스 내용 접근 방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알면 도움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자주 또 출제됐던 거 공급 주체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수요 주체에 따른 분류 공급 주체에서 국가나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기업에서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업이 있다라는 거그 다음에 수요 주체 수요자가 개인 소비자냐 소비자 서비스업이냐 아니면은 기업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이냐 그 뭐라 그런다?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들. 그래서 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이때까지 기출, 즉 수능 본수에서 가장 많이 출제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 중심으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공부 꼭 해두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은 4강이고요. 오늘 지난 시간 했던 문제풀이를 이어서 좀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개념 정리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쉬운 부분의 문제를 풀고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선생님이 어려운 부분 풀 때는 여러분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막 응원을 막 해주는데 쉬운 거 풀 때는 그래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선생님이 얼마 전에 다른 과학 공부도 좀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화학원 수능특강을 펼쳐가지고 문제를 막 풀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쉬운 부분의 문제, 2점 테스트도 가끔 틀려. 아, 여러분들이 이런 기분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 대리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쉬운 부분 풀고 있을 때도 처음 이 내용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헷갈리고 틀릴 가능성이 높겠다. 근데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평범한 일이다라는 걸 얘기를 좀 한번 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2단원 이제 시작했는데 문제 풀었더니 다 틀렸어. 괜찮습니다. 아직 경험이 적어서 그렇고요. 앞으로 2단원은 진짜 뭐 수능 완성까지만 풀어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답 정리만 좀 꼼꼼히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오늘은 6번부터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23.5번까지 풀이를 했고 오늘은 6번부터 시작입니다. 자,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가와 나로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를 한번 읽어보자면 1, 2, 3, 4가 나올 거예요. 여기 뒤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 2, 3, 4가 물, 산소, 포도당,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세포호흡에 들어가는 물질 두 개, 그 다음에 결과물로 나오는 물질 두 개잖아요. 걔네들에 대해서 정체를 좀 찾아줄 건데 일단 이 중에 들어가는 물질 누구예요? 필요한 물질. 포산작궁이죠. 포도당과 산소는 반응에 필요한 물질, 반응물. 나머지 물과 이산화탄소는 생성물입니다. 자, 그럼 문장을 읽어봤을 때 1은 조직세포로 운반된 2에 의해 산화되어 3와 4로 최종 분해되고 그러면 3와 4는 생성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네 둘은 이산화탄소랑 물일 거고 아직 뭔지는 정확하지 않죠. 그러면 1과 2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1과 2는 포도당 산소일 텐데 뭐에 의해서 산화됐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 산소에 의해서 산화됐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포도당은 포도당인 원.

조직세포로 운반된 다음에 산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산화되면서 끝까지 분해되고, 이런 게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산소를 포함해서 끝까지 분해되고, 그래서 그 결과 이산화탄소와 물로 최종 분해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그런데 지금 아직 얘네 둘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한 분자당 탄소 수는 3이 4보다 더 많대요. 그럼 얘네 둘 중에 얘는 탄소가 있고 얘는 탄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3이 이산화탄소고 4가 물이겠구나. 요렇게.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동그라미 기역에 저장되고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 그럼 기역은 누구겠어? ATP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쵸?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ATP인 기역이 니은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기역 니은이 ADP와 ATP 중 하나니까 니은은 ADP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보기 기역에 소장에서 원, 원이 누구야? 원이 지금 포도당이죠? 그 다음에 투가 산소고요. 그 다음에 쓰리가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포가 물이죠.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당은 소화기에서 소화돼가지고 소장으로 흡수가 되는 게 맞으니까 기억 옳았네요. 그다음 니은, 사인, 물은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으로 몸 밖으로 배출되죠. 물론 이렇게 수증기로 호흡기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는데 배설계를 통해서 나간다도 맞으니까 그래서 니은 옳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역은 ATP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조금 신선한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섞어놓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를 감을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생물 X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이다. 지금 가나다의 자료가 제시가 됐는데, 가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포도당을 합성한다. 빛으로 합성하는 거, 뭐예요? 광합성에 대한 내용이죠. 광합성 과정을 의미하고 있고, 나에서 세포 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는 이제 세포 호흡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다에서 포도당이 녹말로 합성된다. 작은 분자가 큰 분자로 합성되니까 이건 이제 동화작용으로 볼수 있겠네요. 자, 요런 자료 내용이 나왔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X라는 이 생물에는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모두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얘가 광합성과 세포 호흡을 하는 거는 맞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생물 X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들이니까. 근데 광합성과 세포 호흡이 광합성을 할수 있는 종류의 생물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렇다고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라는 막성 소기관이 다 있는 것이냐, 이거를 할수 있다고 해서. 근데 우리가 세균 종류 중에서는 이런 광합성이 가능하지만 엽록체를 안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나 이제 몰라서 찾아봤더니 세균 종류는 포도당을 저장할 때 녹말 말고 글리코젠으로 저장한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요거에 의해서 이제 세균일 가능성은 거의 이제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고, 그럼 이걸 진핵 생물로 봅니다. 진핵 생물로 봐서 그렇다면 얘가 광합성도 하고 세포 호흡도 한다면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모두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기역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가와 다 모두에서 에너지가 흡수된다. 그래서 얘도 합성, 얘도 합성이니까 에너지 흡수에서 일어나는 동화작용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가나다 모두에서 효소가 이용된다. 지금 이게 다 물질대사들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물질대사란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로 얘기하든 맞는 내용이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고요. 8번 문제. 미토콘드리아가 유독 굉장히 통통하고 귀엽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린 간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ATP와 AD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동그라미 A랑 동그라미 B가 있는데 각각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능 테스트 전체 문항에서 이렇게 산소랑 이산화탄소 중에 누굴까요?로 묻는 문항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 부분 자체가 물을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2점 테스트 틀렸어. 근데 3점에 또 나와. 그럼 그때는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당 짝꿍 A는 누구? 포산이잖아요. 포산. 산소다. 그러면 생성물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B가 이산화탄소겠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에는 ATP와 ADP 사이의 전환을 나타냈다고 하거든요? 세 개인 게 누구? 세 개가 T예요, T. ATP. 그 다음에 두 개인

기저, 다이, 그래서 ADP입니다. ADP와 무기인산 하나 이렇게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B는 산소이다. 맞네요. 아니, B는 이산화탄소, A가 산소.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과정 동그라미 기억.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은 이 나에 있는 부분인데 ADP와 무기인산 하나가 합쳐져서 ATP로 합성되는 과정이에요. 요거는 합성이고 동화작용에 해당이 되니까 에너지가 필요해요. 새로운 결합을 맺어주려면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다고? 포도당 깨부시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여기 들어가서 저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가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 부시면서 ATP 합성하는 것까지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다. 그다음에 디귿 과정 니은에서 인산 결합이 끊어진다. 요렇게 분해될 때 여기 있는 인산 결합이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산 결합이 끊어진다라는 명칭 자체도 잘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9번 문제. 9번은 사람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 전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질 전환 과정이니까 종류가 바뀌면 물질 대사라고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은 각각 ADP와 ATP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하는데 지금 일단 이쪽부터 보면은 포산 짝꿍이 만나가지고 가라는 과정을 거쳤더니 이산화탄소랑 물까지 최종 분해됐어. 그러면 가라는 과정은 세포호흡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세포호흡 과정에서 포도당 부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어디다 저장해? ADP랑 무기인산 합쳐주는 그런 동화작용에, 그래서 뭘 만드는? ATP 만드는 과정에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ATP라는 물질의 화학 에너지로서 저장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다가 우리가 만약에 생명활동을 해야 돼.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면 요거 마지막에 있는 인산기 분해하면서 그때 나오는 에너지로 생명활동한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 기억에 과정 가에 미토콘드리아가 관여한다. 이렇게 끝까지 다 분해되는 건 미토콘드리아가 관여해야 돼요. 그래서 맞다.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생장에는 과정 나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이용이 되네요. 우리가 생장이라는 거는 이제 그뭐 세포의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 어떤 크기에 커지거나 이런 것도 다 생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상당한 물질의 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고, 그 과정에서 ATP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맞다. 생장이라고 퉁쳐져 있는 이 과정에도 아주 많은 것들이 녹아 있는 거죠. 물질 합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귿. 한 분자당 에너지 양은 니은이 기역보다 많은가? 누가 더 에너지가 많아요? 인산결합을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는, 더 결합을 갖고 있는 애가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역이 더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니은인 ADP가 많다라는 이 문장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통통한 미토콘드리아가 단독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을 나타낸 것이다.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는 역시나 각각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이제 암기가 다 됐죠. 포도당이랑 같이 들어가는 누구라고? 포산 짝꿍. 그 다음에 나오는 애는 누구라고? 이산화탄소다. 이산화탄소랑 물이다. 그리고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 중에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거 있고, ATP에 무슨 에너지로? 무슨 종류의 에너지? 화학 에너지로 일부 저장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이산화탄소냐? 아니죠. A는 산소고요. 동그라미 B, 얘가 이산화탄소인데 걔는 호흡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느냐? 그렇죠? 이산화탄소 버리는 방법은 호흡계를 통해서 날숨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디귿. 세포 호흡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 일부는 ATP에 저장된다. 자, 일단 그 에너지가 ATP에 저장되는 것도 맞고 꼭 확인해야 되는 거. 일부. 모두 아니고 일부 맞고. 그래서 니은 디귿 맞아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11번 문제. 그림은 X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X가 ADP랑 ATP 둘 중에 하나랍니다. 그걸 정체를 밝혀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단서. 아데노신과 인산이 결합한 화합물이다. 이거는 DP도 되고 TP도 되죠. 그 인산

판이 두개 결합했냐, 세개 결합했냐만 다르기 때문에 이건 둘다 해당이 되는 그런 그 서술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갖는다. 두 개의 결합을 가지려면 인산은 세 개여야 두 개의 결합을 가질 수 있죠. 얘의 정체는 아, ATP였구나. 인산은 세 개고 결합은 두 개인 ATP였구나. 그 다음에 이 X의 화학 에너지는 생명 활동에 이용된다. ATP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는 마지막에 있는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생명 활동에 이용할 수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기 기억에 X는 ATP이다. 맞습니다. ATP였다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한 개만 있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에는 리보스가 있느냐? 요거 못 맞춰서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데노신이 뭐였냐면 아데노신이 아데닌이랑 리보스가 합쳐져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데닌과 리보스로 구성되기 때문에 아데노신에 리보스가 있다라고 할수 있지만 요렇게까지 물어볼 가능성 아주 희박하다. 일단 맞는 보기. 그다음에 디귿. 뉴런에서 흥분의 전도 과정은 동그라미 니은에 해당이 되느냐? 흥분의 전도가 3단원이라서 아직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제 크게 생각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도 과정에서도 사실 뭐 통로도 관여하고 그다음에 펌프도 관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관여를 해서 결과적으로 전도라는 형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뭐 펌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이 생명활동에 이용이 될때 그런 생명활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이고요. 혹시 디귿 보기 때문에 틀렸더라도 뭐 의기소침해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니까 생명활동으로 볼수 있겠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발효관 문제 나왔습니다. 자, 발효관이 그러면 수능에서는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공부 왜 하나요가 아니고 우리는 자료 해석의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은 효모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비교하기 위한 탐구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가의 과정은 당 함량이 높은 음료수일수록, 포도당이 많이 있을수록 효모의 물질 대사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재료가 많을수록 깨부수는 일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부서진 결과물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거죠. 깨부실 대상이 많으니까 걔를 가지고 많이 부셔서 부서진 결과물도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가설 설정한 거죠. 그래서 가설을 설정해서 연약초 탐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에서는 여기 원래는 문장이 있어요. 발효관 1, 2, 3에 표와 같이 용액을 넣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비교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넣냐? 1에는 증류수와 효모액, 2에는 음료수 A와 효모액, 3는 음료수 B와 효모액이고요. 전체 총량 다 더해본 다 30ml로 총량은 맞춰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반응이 안 일어나게 생긴 애는 누구야? 원이죠, 원. 원에는 영양분이 없어요. 그냥 효모에 물렀어. 효모는 뭘 먹고 살죠? 먹고 살 수가 없지. 그냥 효모가 물에 타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걸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와 3는 음료수에 당이 들어있다면 그 당을 가지고 이 효모라는 생물이 충분히 생명활동을 할수 있게 생겼고요. 근데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런 건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의 결과를 봤더니 이산화탄소의 발생량, 이거는 물질 대사한 결과물이죠. 그쵸?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3, 2, 1 순서였다. 1은 뭐 발생 안 했겠지. 근데 3가 제일 많이 발생했다면 아, B에 아무래도 그 재료가 많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론까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라에서 당 함량이 높은 음료수일수록 효모의 물질 대사로 발생하는 결과물, 이산화탄소의 양도 많구나. 실제로 많구나. 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험해 보니까 실제로 많구나라는 결론을 내렸대요. 자, 그러면, 아, B에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거는 3에서 음료수 B에 더 당이 많았구나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 그렇게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는 탐구 과정 중 가설 설정 단계에 해당이 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일단 이 연역적 탐구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가설 나왔고, 그럼 우리는 조작 변인이랑 종속 변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조작 변인은 얘네들 사이에 뭐를 달리해 줬느냐?

포도당의 함량이라고 볼수 있겠죠. 당 함량. 세 가지 용액에서 사실 효모액은 똑같이 넣어줬으니까 당이 없거나 적거나 조금 더 많거나 이렇게 해서 당의 함량을 달리 해줬다. 그래서 새 발육원에서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주면 그게 조작변인이고요. 그 다음에 종속변인은 결과로 뭐를 측정했느냐. 그래서 이걸 달리 해줬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를 본 거야.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봤죠? 그죠? 그래서 결과 값에 나오는 종속 변이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다. 요렇게. 그래서 지금 니은에서 효모액의 양은 조작 변인이에요? 똑같이 다 해줬잖아요. 효모액은 약은 다 똑같이 맞춰줬으니까 통제 변인입니다. 통제. 똑같이 맞춰준 통제 변인이다.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 당 함량은 A가 B보다 높은 게 아니고 B가 제일 높아야만 이 결론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 기억만 맞으니까 답은 1번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문제고요. 사실 이거는 이 물질 대사 문제라기보다는 탐구 문제로 분류가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탐구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였다. 자, 이제 3점 테스트 보겠습니다. 3점 테스트 1번.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을 통해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는 저 물질들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요. 보면 알겠지만 기역, 니은은 세포 호흡에 들어가는 물질이고요. 필요한 물질.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은 세포 호흡 결과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들어가는 물질은 누구랑 누구였더라? 포산, 짝꿍이었잖아요. 포도당이랑 산소겠지. 그 다음에 나오는 물질은 누구예요? 이산화탄소랑 물이겠지. 대신에 누가 뭔지만 짝을 잘 지어주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열 에너지로도 나오고 일부가 어디에 저장돼? 어디에 저장돼? ATP를 이루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고 ATP가 합성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무기인산과 ADP가 합쳐져서, 요렇게 합쳐져서 ATP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역, 니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역이 소화계를 통해서 체내로 흡수된대요. 그럼 산소는 호흡계를 통해서 들어올 테니까 소화계를 통해서 흡수되는 기역이 포도당이겠습니다. 그래서 기역이 포도당. 그렇다면 니은이 산소겠네요. 니은이 산소. 자,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을 확정해봅시다, 이제. 한 분자당 가지고 있는 산소의 수는 니은과 디귿의 것을 더한 것 분의 리을의 값이 0.25래요. 그럼 0.25를 우리가 분수로 표현을 해보면 4분의 1이잖아요. 물론 이게 뭐 8분의 2가 약분된 거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여기서 얘네들 사이에 더해가지고 산소가 아무리 더해도 8개는 안 나오니까 4분의 1일 것이다. 그럼 지금 니은이 산소죠? 산소 2개. 그럼 디귿에도 산소가 2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CO2구나. 그 다음에 리을이 H2O로 산소를 한 개만 갖는다면 두 개, 두 개, 한개 해가지고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리을이 H2O. 요렇게 넣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연습용으로 요것도 상당히 좋죠. 그래서 보기 기역에 동그라미 리을은 배설계와 호흡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느냐. 물이잖아요. 물은 배설계로 오줌으로도 나가고, 그 다음에 호흡계로 수증기로도 나갑니다. 그래서 기역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역과 디귿의 구성 원소에는, 기역은 지금 포도당이잖아요. 그럼 포도당은 C, H, O의 세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귿은 C와 O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두 수소를 갖고 있느냐? 얘가 수소는 안 갖고 있는데. 그래서 모두의 부합하지 않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한 분자당 고에너지 인산 결합의 수분의 인의 수는 동그라미 A가 동그라미 B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 우리는 하나의 인산기에 인이 딱한 개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인산기라고 어떤 덩어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인이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우리는 몰라요. 인이 있는 건 아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인산 같은 경우에는 인한 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중심에 인이 하나 있고 그 주변에 산소가 여러 개 결합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산기 한

하나의 인 한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동그라미 A가 지금 ATP잖아요. 그럼 얘는 TP니까 인산이 3개 있는 애죠. 그래서 동그라미 A 같은 경우에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의 수는 2개. 그 다음에 인의 수는 하나, 둘, 3개. 인의 수는 3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인 ADP는 여기서 요거 하나가 덜 붙어 있는 상태니까 고에너지 인산 결합의 수는 1개. 분해. 그 다음에 인의 수는 2개인 거죠. 2개다. 근데 이게 A가 B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비교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B가 더 이 값은 크잖아요. 얘는 1.5고 얘는 2니까.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비교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답은 기억 1번만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 이제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출제했는데 모를 수도 있다. 근데 괜찮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인산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은 다음은 물질 대사에 대한 교사와 학생 AB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해요. 2단원 이제 막 들어왔거나 1단원의 물질 대사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A가 물질 대사는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으로 구분해요 라고 얘기했고, 학생 B는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N은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나 에너지 대사라고도 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 물어보고 있는지 봅시다. 보기 기억에 효소는 동그라미 기억 물질 대사에 이용이 되느냐? 그렇죠. 물질 대사 과정에 그게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효소가 관여한다. 효소가 도와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대식세포가 식세포 작용으로 병원체를 분해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3단원 방어작용이 들어가기 전이니까 지금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얘네가 뭔지 모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여기서 다 설명해줬죠. 대식세포가 식세포 작용 뭔지 모를 수 있지만 병원체를 분해한다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세포 내에서 물질을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 니은 이화작용 분해하는 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이에요. 분해니까 얘 지금 이화작용이란 분해에 해당이 되는데 병원체를 분해한다고 써줬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세포가 하고 있잖아. 그렇죠. 생명체가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이화작용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디귿 A와 B가 제시한 내용 중에 B가 말한 것만 옳은 내용이다. 근데 B가 말한 내용 옳아요.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서 에너지 대사라고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 잘 쓰진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학생 A도 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B가 혹시 에너지 대사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할까봐 아예 A는 다 맞는 것으로 주고 확실히 판단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잘못되었다. 둘 다 맞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니은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서 3번 문제. 표가 하나 있고요. 표는 사람에서 일어나는 생명활동 세 가지 종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ATP와 AD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세 개니까 얘가 TP죠. ATP. 두 개니까 여기까지가 ADP죠. 너무 거칠게 그렸군요. 요렇게 여기까지가 ADP. 자, 그러면 저 생명활동의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간은 뉴런의 축삭돌기막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한 이온의 이동이 일어난다. 3단원 안 배워서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를 수 있어. 괜찮습니다. 이런 일이 나중에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서 사람의 체온이 낮아지면 근육이 쉐키쉐키 떨리면서 열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다에서 여러 분자의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인슐린을 합성한다. 다는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그 지금 예시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아미노산의 결합으로 인슐린이라는 단백질이 합성되는 그런 동화작용에 해당하는 게 확실한. 나머지는 아직 잘 배우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다에서 에너지가 흡수되는지 물어봤어요.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새로운 결합을 만드는 거죠. 새롭게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가 흡수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과정 동그라미 기억. ATP가 ADP로 분해되는 과정이에요. 이때 방출된 에너지는 가와 나 모두에서 사용되느냐. 근데 이거 아직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리 이제 힌트를 좀 주자면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거는 ATP를 분해하면서 나온 에너지를 씁니다. 얘는 에너지 써야 되는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근육이 떨리는 것도

근육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ATP 에너지 쓰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맞는 내용인데, 혹시 이거 잘 몰라서 틀려도 괜찮다.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 세포에서 과정 동그라미 니은이 일어난다. 세포 과정에서 ATP 합성하는 반응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수능 특강은 그래도 뒷부분의 내용들도 살짝씩 섞여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실전 단계의 어떤 교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아직 공부 안 해서 틀리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별표 붙었는데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그냥 자료 해석에 도움이 되는 한번 연습해보자 이런 문항이어서 별표 쳤습니다. 표가 하나 있고요. 표는 동물 A, B, C의 1년 동안 사용한 전체 에너지량. A는 1년에 34만 킬로칼로리 썼고, B는 1년에 4천 킬로칼로리 소소하죠. 그 다음에 C는 그거의 두 배, 1년에 8천 킬로칼로리 썼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킬로칼로리를 어디에 얼마만큼 썼는지 그 비율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의 몸무게를 나타냈습니다. 4kg, 0.025kg. 굉장히 가볍네요.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4kg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건이 하나 있는데, A, B, C 중두 동물은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동물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동물은 외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동물이에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좀 쉽게 표현할 때뭐 변온동물, 뭐 정온동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우리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우리는 36.5도로 보통 유지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추운 데 있어도 어떻게든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가지고 그 온도를 맞추려고 하고, 더 높은 온도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 식혀가지고 이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같은 생물은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요 색깔, 체온 조절에 활용하는 에너지가 여기랑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는 체온 조절의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C는 거기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없죠. 그래서 C가 외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동물이고, A와 B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동물이란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내용 볼게요. 동그라미 기역에 C는 동그라미 기역이다. 아닙니다. 니은에 해당하는 체온이 변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기역은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 그러면 이 C 같은 요런 동물, 체온이 변한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만약에 너무 주위 온도가 좀 춥잖아요? 그러면 얘 체온도 떨어져요. 그래서 물질 대사 활성 자체가 떨어져요. 물질 대사가 잔데, 효소 활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느릿느릿 움직이거나 거의 멈춰 있거나 이렇게 돼 있다가 주변 온도가 올라가서 얘도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또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너무 뜨겁다? 그럼 어떻게든 안 뜨거운 데 찾아가야만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기 니은에 1년 동안 사용한 전체 에너지량은 몸무게에 비례하느냐? 몸무게에 비례하려면 같은 몸무게일 때 얼추 비슷해야 되잖아요.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1년 동안 체온 조절에 사용한 에너지량은 A가 B보다 많은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 얘가 훨씬 더 1년 동안 많이 썼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에 100분의 1만 써도 3400입니다. 그러니까 1%만 써도 3400이에요. 근데 얘는 절반을 쓴다고 해도 2000이란 말이에요. 얘가 훨씬 많잖아요. 지금 요 면적이 1%로 보이진 않잖아. 얘는 반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요 면적이 여기선 작아 보여도 총량이 많기 때문에 요거의 요만큼 비율이면 얘가 쓰는 것보다는 많을 거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많다.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료 보고, 우리가 이거는 처음 보는 자료여도 그냥 보고 해석하는 문제잖아요. 그런 연습용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것도 효모 친구가 또 나왔어요. 다음은 효모를 이용한 물질대사 실험이다. 삼각 플라스크, 이번에는 발효관 안 썼죠? 삼각 플라스크 4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표와 같이 효모에 포도당 수용액 증류수를 넣어줬대요. 근데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게 있잖아요.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과 디귿은 각각 0, 5, 15. 0, 5, 15셋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용액들의 처음 온도는

같고 용에게 총량도 서로 같대요. 당연히 총량은 맞춰줘야지. 통제변인으로 총량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그림은 ABCD에서 시간에 따른 X의 기체 총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X는 산소나 이산화탄소 둘 중에 하나고 얘가 산소거나 이산화탄소거나 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ABCD가 저 1, 2, 3, 4랑 매치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 일단 1을 봤더니 일단 눈에 보이는 게 30mm. 그러면 전체 총량이 같아야 되니까 최소 30mm는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쭉 봤더니 3에서 얘가 0이에요. 그럼 지금 요거 15잖아요. 최소 30이야. 그럼 얘도 15로는 일단 맞춰줘야지. 최소 30이니까. 그래서 30 맞춰놓고 봤더니 총량이 그냥 30이 끝입니다. 그러면 전체 30이 답이란 말이에요. 얘는 0이어야 되겠죠? 얘가 0이고 기억 부분에 들어갈게. 그 다음에 얘도 30 됐으니까 어차피 기억은 같은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 얘 0이겠죠? 그러면 0이랑 15 나왔으니까 디귿은 5겠죠. 그럼 얘는 뭐야? 15, 5 하면 20이니까 지금 증류수 10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얘는 포도당이랑 증류수만 넣었어. 이건 그냥 포도당 물이죠. 여긴 생물이 없어요. 반응 안 할 겁니다. 아마도. 그 다음에 2는 효모 있고 증류수 있어요. 분해할 수 있는 영양소가 없죠. 그냥 효모물입니다. 얘도 반응 안 하겠지. 3는 효모도 있고 포도당도 있어요. 4도 효모도 있고 포도당도 있어요. 뭐가 달라? 농도가 다르죠. 얘는 물을 넣어서 더 낮은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으로 만든 거죠. 물 켜서. 그래서 3랑 4는 반응은 할 건데 3에서 더 반응이 많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더 재료가 많으니까. 그래서 결과도 사실 그렇게 나왔어요. C, D는 하나도 반응 안 했습니다. 얘네 둘이 1, 2겠지. 누가 1이고 누가 2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A와 B는 둘 다 발생은 했는데 A는 계속해서 쭉 이 기체가 발생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B는 어느 정도 기체가 발생하다가 어느 순간 멈췄어. 더 이상 기체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그 양으로 유지됩니다. 왜일까? 가진 포도당을 다 써서 더 이상 분해할 게 없기 때문에 결과물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B가 4고 A가 3다. 얘는 아직 남은 거예요. 아직 포도당 더 분해할 수 있어. 아직 좀 더 남았어. 그래가지고 계속 분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과 디귿의 합은 15냐? 기억과 디귿은 5입니다. 0 더하기 5니까.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B는 4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T1일 때 1의 용액은 3의 용액보다 온도가 높으냐?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온도는 같아요. 근데 1은 반응 안 했으니까 처음 온도일 겁니다. 근데 3는 뭐예요? 3는 포도당이 계속 분해가 됐죠. 여기서 생명활동을 했죠. 우리가 뭔가를 분해하면 열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포도당 분해했을 때 다 전환되는 게 아니고 열에너지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얘가 분해가 그만큼 많이 된 만큼 온도가 상승했을 거예요. 그래서 1의 용액이 더 온도가 높을 수는 없고 이런 물질대사가 일어난 3에서 온도가 높아야 한다. 그래서 니은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온도 비교 같은 그런 속성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라서 별표를 붙여봤습니다. 자, 6번은 실제로도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심플한 자료여가지고 별표를 붙여봤거든요. 자, 표는 삶은 콩과 발아 죽인 콩이 들어있는 시험관 온도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의 농도 변화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삶은 콩이 있고 발아 중인 콩이 있거든요. 그러면 삶은 콩은 어때? 죽었지 얘는. 삶아서 죽었죠. 더 이상 살아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팔팔 삶았어. 발아 중인 콩은 살았지. 지금 생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발아 중이라는 거는 이 콩에 저장되어 있는 양분을 분해하면서 그거 가지고 다른 물질도 만들고 세포 분열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세포 분열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아, 세포 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그 에너지 가지고 여러 가지 생명활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것이다. 그럼 두 시험관에 각각이 얘네들이 들어갔는데 온도가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올라갔다는 건 살아있어서 세포호흡해서 지금 열이 발생했다는 거죠. 방금 5번 문제랑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했다는 건 얘는 발아 중인 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삶은 콩이죠. 죽은 애지. 그럼 얘는 온도는 일정하게 변화할 수가 없지.

반은 발화 중인 콩이 든 시험관이다. 그쵸. 살아있는 그런 콩이 들어있다. 그 다음,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세포호흡 과정에서 발생한다. 기억은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이에요. 발생하는 물질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상승은 동그라미 A다. 아닙니다. 일정해야죠. 틀렸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수능 테스트는 다 풀어봤고요. 우리는 이어서 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뒷부분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저기 뒤에 31쪽에 대사성 질환과 에너지 균형 쪽에, 요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방 이제 훑어보려고 해요. 그럼 이 부분의 학습 포인트는 뭐냐? 대사성 질환의 종류, 세 가지 배울 건데, 걔네들 종류 정리하고 주요 특징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균형에 대해서 얘기할 거지만, 너무 상식 수준이야. 별로 볼게 없어.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물질 대사를 공부했잖아요. 그럼 대사성 질환이라는 거는 그 물질 대사 어딘가에 이상이 생긴 경우, 그래서 질병이 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 장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인데, 물질 대사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거기 어디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 해당될 수 있다. 자, 그 보면 우리는 총세 가지 종류를 배울 거예요. 전체 교과서에 공통으로 실려 있는 게요세 개밖에 없어서 계속 여기에서만 돌려가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 볼 거고, 그다음에 대사증후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 얘네 둘을 구분하는 그런 문항이 나오진 않고, 그냥 여기 설명을 보충으로 해드리자면, 대사증후군은 그냥 위험 지표가 여러 개가 많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뇨병까지는 아니고 혈당이 높아. 고혈당 상태. 그다음에 혈압도 어느 정도 높은 상태. 그다음에 뭐 비만인도 있어. 이런 식으로 좀 요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지표들을 여러 가지 골고루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대사 증후군이라고 해요. 증후군은 여러 가지가 함께 나타날 때 우리가 보통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후군들을 방치해 놓고 있으면 나중에 요런 질환으로 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 증후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 그전 단계에서 다 예방해서 체중 조절도 하고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세 가지 질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당뇨병은 혈당량이 너무 높은 그런 질병이죠. 그래서 원인은 크게 두 가지. 혈당량 조절에 필요한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줘야 혈당량이 내려갈 수 있는데, 그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아주 유명한 호르몬이 안 나오는 경우, 그러면 혈당량 조절이 잘안될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인슐린이 나와 제대로 나오는데 얘가 작용이 안 돼요. 뭐 얘를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예 세포가 인슐린을 인식할 수 없다든지, 그런 수용체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세포가 인식을 해서 그 안에서 전달되는 그런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의 작용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잘안 되거나 분비가 되더라도 작용이 안 되거나 두 가지. 그다음에 증상은 혈당량이 정상보다 계속 높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오줌으로는 나가면 안 돼. 이 귀중한 포도당을 내보내면 안 되지, 오줌으로. 근데 오줌에까지 섞여서 나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당뇨병이 있을 때는 그냥 혈액 자체가 굉장히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콩팥 이상이라든지, 뭐 여기 눈에 있는 시신경이 막혀가지고 실명이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 당뇨병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혈압은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거겠죠? 그쵸?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차 누적돼서 이렇게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질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심혈관. 그럼 심장 쪽의 혈관이라는 얘기죠.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다. 혈압이 워낙 높으면 그런 혈관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지질 성분이 너무 많은 거. 고지혈증. 그래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같은, 아니면 중성지방 같은 그런 지질이 너무 많이 포함된 경우에 고지혈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지질 성분이 혈관 내벽에 쌓이게 되면, 이게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왜 문제냐? 벽에 덕지덕지 붙어요. 그러다가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벽에 탄력도 떨어뜨리고 혈관의 지름이 좁아지면서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의 원인 될수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그 혈관을 아예 막아가지고 뭐 심장에 있는 혈관을 막았어. 그러면 심장 마비도 올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다. 관리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지혈증에 대한 그림 자료인데, 이건 사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뭐 TV나 이런 데서 워낙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쌩쌩 잘 흘러가고 있던 그런 혈액의 흐름이었다. 그런데 동맥벽이 점점 막혀.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게막 쌓여가지고.
막히다 보면 이렇게 점점 쌓이

쉬다 보면은 아예 막아버릴 수도 있다. 그럼 이 뒤에 있는 세포들은 어떻게 돼요? 산소나 포도당 공급이 안 되면서 다 괴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게 만약에 심장이야. 그럼 이제 큰 문제가 될수 있는. 어디가 막힐지 모른다. 그러니까 미리 조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에너지 균형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균형에 세 가지 용어를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된다. 근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언급하게 되는 기초대사량이라는 값이 있는데, 기초대사량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계속 필요한 에너지 양이에요. 그래서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야. 그냥 살아있는 상태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야.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뭐, 심장박동 해야 되잖아요. 심장박동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호흡은 해줘야지. 그래야 살아있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체온 조절. 체온도 너무 떨어지면 우리가 물질대사 못하니까 체온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 정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값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호흡활동 같이. 자, 그 다음에는 활동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 제외한 나머지 기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양은 활동 대사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 항상 소모하고 있고 그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소모되는 에너지 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일 대사량은 뭐냐? 일일 대사량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대사량을 일일 에너지 소비량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죠.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 총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일 에너지 소비량, 일일 대사량. 요거는 그냥 계속 나가는 양, 계속 유지해야 되는 양, 기초 대사량에다가, 그 다음에 추가로 활동하는 활동 대사량 더 해주고, 거기에다가 얘도 얘도 포함되지 않는 어정쩡한 값이 있어요.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자,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살아있는 상태만 유지할 때, 내가 막 음식 먹고 있는 상태 아니잖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을 씹고 소화시키고 이런 거는 별도의 활동으로 볼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씹고 꾹꾹 삼켰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다고 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먹은 것보다는 꿈틀꿈틀 하면서 에너지를 더 쓰겠지만 내가 별도의 활동을 한다고 보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흡수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은 조금 애매모호하다. 따로 빼주자. 해서 요렇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요세 가지의 합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초대사량과 추가로 쓰는 활동대사량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소에 일일 동안 섭취하는 에너지의 양과 소비하는 에너지 양이 균형을 이룬다. 그러면 먹은 만큼 쓰니까 체중이 유지되겠죠, 그쵸? 그런데 이만큼 먹는데 쓰는 건 요만큼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체중이 늘겠죠. 그 다음에 요만큼 먹는데 요만큼 써. 그럼 이건 체중이 줄겠죠. 근데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영양 부족 상태에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뭐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그런 내용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탐구 자료는 사실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그냥 요 단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여기 60kg 철수가 등장합니다. 체중이 60kg으로 전 국민에게 공개가 된 그런 철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철수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었답니다. 그래서 먹은 음식 에너지 섭취량을 다 더했대요. 아침에 610, 점심에 1170, 그다음에 저녁에 920 먹었어요. 그래서 1일 동안 1일 에너지 섭취량은 아침, 점심, 저녁 다 더해줘야 되겠죠? 다 더하면 2700 킬로칼로리 나옵니다. 요렇게 나와요. 자, 그다음에 이제는 소비량이죠. 이거 이 표를 보면은 잠을 자면 1만큼 쓰고 축구를 하면 8.5만큼 쓴다. 이런 자료인데 단위만 잘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1kg이 1시간 동안 쓰는 에너지 양이란 뜻이에요. 그럼 지금 철수는 60kg인데 60kg 중에 1kg만큼만 떼내. 그러면 그게 1시간 동안 그만큼이 잠자면 1을 쓴다는 거고 1kcal를 쓴다는 거고 그만큼이 만약에 축구를 한다면 8.5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철수가 사용한 에너지 총량을 구하고 싶다. 그럼 잠은 1을 쓰는데 몇 시간 잤어? 7시간 잤지. 그 다음에 식사는 3시간 했지. 쭉쭉쭉쭉 다 시간을 곱해줘요. 실제로 1시간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왜냐면 1시간 동안 쓴 거니까 실제로 7시간 잤다면 곱하기 7 해줘야지. 근데 여기는 1킬로만큼만 계산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60을 곱해줘야 돼요. 얘는 총 60kg짜리 사람이니까.

통해서 전체 양을 더해주면 1일 소비량 전체 총합이 얼마가 나오냐면 2712 로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근접한 만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정확히 맞출 수는 없는데 이 정도면 섭취량과 소비량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자료에는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과 소화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양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다 녹아 있는 자료고 전체적으로 총량을 계산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4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단원의 마지막 내용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순두특강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오랫동안 들고 오던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지금 명사 격변화 관련된 것들이 이제 모두 끝났으니 형용사의 세계로 떠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문법은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 부분이라서 좀 부담 없이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소통에서는 네 가지, 다섯 가지 테마인데, 좋거나 싫은 것, 기쁨의 순간, 감탄의 순간 어떻게 표현하는지, 유감과 불만의 표현, 소망과 기대, 추측과 확신, 이런 것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에서는 이제 명사 격변화랑 굿바이하고, 새로운 품사, 형용사와 관련된 것들, 형용사 변화, 그다음에 형용사 비교급, 형용사 최상급, 형용사 단어미, 굉장히 막, 뭐,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러시아 문화 중에서 미술이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연달아 이어지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성상화와 관련된 부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 변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형용사는, 주어에 따라서 성수가 이제 달라져서 표현이 되죠. 집이 크다. 그러면 집이 남성이니까 크다라는 형용사도 남성형을 써야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수로가 아닌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큰 집이다. 여기서도 집이 남성 명사니까 앞에 오는 형용사는 남성형을 써주는. 그렇게 형용사는 주어의 성수에 따라서 혹은 뒤에 오는 명사의 성수에 따라서 남성, 여성, 중성, 복수로 달라진다. 그런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 남성형은 의 그리고 강세가 이렇게 있을 때, 뒤에 어간에 있을, 어미에 있을 때, 오이 되고요. 여성은 아야, 중성은 오예, 복수는 의예. 이게 가장 많은 형용사가 이 그룹에 속합니다. 경변화에 속하는데요. 나온 형용사는 새로운, 유용한, 젊은이라는 형용사고요. 여기 젊은만 이 어미의 강세가 있어서 오이 어미를 갖고 나머지는 의 됩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돼요. 칸마다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새로운 남성형, 즉 남성형이라는 거는 뒤에 오는 명사가 남성일 때새 친구, 노비 드룩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뒤에 오는 명사가 남성일 때는 이렇게 어미가 되고요. 노비, 여성, 뒤에 오는 명사가 여성이다. 노바야, 중성이다. 노바의 복수다. 노비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넣어볼까요? 아까 선생님이 친구라는 말 했죠. 노브이 드루크. 자, 드루크는 남자친구니까 남성명사라서 노브이가 어울리고요. 여자친구는 빠두루가. 빠두루가. 그래서 노바야 빠두루가. 새로운 창문. 노버의 아쿠노 중성이니까. 새로운 안경. 노브이의 아츠키. 이렇게 뒤에 오는 명사가 남성일 때 노브이, 여성일 때 노바야, 중성일 때 노바야, 복수일 때 노브이. 남녀중복으로 일치를 시켜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유용한이라는 형용사는 잘 등장하지 않은 건데 특이하게 이번에 기본 표에 나왔어요. 자, 읽어볼게요. 빨리에스니 유익한, 유용한이라는 말이고요. 뒤에 노란색 부분을 이렇게 옮겨주면 돼요. 여기서 빨리에스나야 중성, 빨리에스나의 복수는 빨리에스니에. 그래서 의, 아야, 오에, 의에. 의, 아야, 오에, 의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젊은. 미의 강세가 있을 때 말라도이 이렇게 되는 거 빼고는 여성, 아야, 중성, 오예, 복수, 의에 똑같습니다. 말라도이, 말라다야, 말라도이, 말라디에 이렇게 바뀌어요. 자, 대부분의 형용사가 이런 어미 변화를 갖는다. 의, 아야, 오에, 의에. 자, 두 번째로 이제 연변화인데요. 연변화는 그 앞에 자음이 n으로 됐을 때 이렇게 연변화한다고 대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연변화는요, 어미가 남성형이 이끌었고에 여성은 야가 두 번, 야야. 중성은 얘가 두 번, 얘얘. 복수는 이예 되겠습니다. 아까 경변화는 어떻게 됐죠? 의 혹은 오이. 여성은 아야, 중성은 오예, 복수는 의예였는데 여기가 이제 완전히 다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색깔 중에서 파란이라는 의미는 가진 아이가 시니예요, 시니. 앞에 이제 N이 와서 이렇게 이 이끌어뜨고 됐고요. 여성, 야야, 중성, 예예, 복수, 이에 되겠습니다. 여러분,
눈, 신체부에서 눈할때 한쪽 눈이면 glass고요. 특이하게 자음으로 끝났지만 복수가 의가 되지 않고 강세인 아가 와서 복수가 되는 그룹에 속해 있는 아이죠. 그래서 두눈 하려면 glazza 이렇게 해서 강세인 아예요. 파란색 눈 하려면 sinie glazza 이렇게 되겠죠. 이게 복수니까 sinie. 형용사는 뒤에 오는 명사의 성수와 일치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자, 늦은. 자, 발음할 때 대가 무음입니다. 자음, 자음, 자음이 연달아 오면 하나의 자음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bosni라고 발음하시면 되고요. 역시 n이 왔기 때문에 이그라트코에 야야 예예 이예 어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거의 부사 형태가 여러분 많이 나오죠? bosna 늦게, 반대말은 일찍 라나. 자, 중간의 여기도 n이 있기 때문에 sredni 되고요. 야야 예예 이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n으로 끝나는 아이는 이렇게 이그라트코에 야야 예예 이에 형용사 어미 변화를 갖는다는 것과 함께 색깔 형용사가 나와서 다른 색깔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검은색, 검은, 흰, 그다음에 빨간, 노란, 요 정도, 녹색 해볼까요? 자, 검은색. 초르니 흰색은 멜리 그다음 빨간색은 그라스니 노란색은 졸띠 녹색은 질리오니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문화적인 요소랑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흑빵을 되게 즐겨 먹습니다. 흑빵을 러시아로 뭐라고 할까요? 쇼르니 흘리엡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소치, 예전에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 아시죠? 거기가 이제 흑해 연안에 있는데 흑해, 검은 바다. 러시아로 바다가 모래니까 이렇게 하고 고유명사니까 대문자라고 얘가 중성이니까 쇼르나예 모래 하면 흑해가 되겠습니다. 얘는 흑빵. 자, 그 다음에 요것과 관련된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따가 이 코너에서 배울 건데,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러시아 정교를 믿는데요. 집에 이제 모퉁이에다가 성상화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장소를 마련했는데, 그게 러시아로 크라스니 우걸이에요. 크라스니 우걸. 우걸은 원래 구석이라는 말인데, 번역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름다운 구석으로 되어 있어요. 왜 선생님 빨간 구석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이 크라스니라는 단어, 지금은 빨간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고대 러시아에서는 아름다운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제 아름다운 구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크라스나야, 볼로시지가 있죠. 크렘을, 모스크바에 가면 크렘을린을 여러분 가실 텐데, 그 옆에 인접해 있는 붉은 광장. 광장이 여성 명사라서, 그라스나 플로시즈 이렇게 연결되고요. 아, 그 다음에 미엘리는 뭐가 있냐면, 미엘리의 노치예요. 자, 지역하면 하얀 밤들이죠. 백야 현상. 백야. 백야를 나타내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츠르부르크 배울 때, 여름에 이런 백야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한번 언급했던 부분이 있어서 형용사 정리하면서 문화적으로 지금까지 기출 문제에서 등장했던 요소들도 같이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혼합변화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혼합변화는 경변화에서 경변화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서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요거 1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7개 자음, 뭐 개, 까, 하, 쥐, 쥐, 샤, 씨야로 끝나는 단어는 그 다음에 의가 올 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 영원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의가 와야 되는 경우에는 이를 쓴다. 언제? 예 다음에는.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서 보세요. 원래 경변화에서 의예였고 남성은 의였잖아요. 근데 그 의 자리가 다 이로 대체되고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여성이랑 중성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긴이라는 형용사, 놀기. 여성은 놀가야, 중성은 놀거에, 복수는 놀기에. 그래서 요게 왔으니까 의 자리에 이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쁜, 블라호이라고 하죠. 블라호이. 강세가 이제 어미에 있어서 호이가 됐고요. 여성, 블라하야, 블라호에. 여기가 똑같아요. 근데 이 일곱 개의 자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의가 올 수가 없어서 블라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바호쉬. 쉐, 저거 일곱 개 속하죠? 바호쉬, 바호쉬야, 바호쉬, 바호쉬. 여기 이제 중성이 예라는 거좀 특이하니까 기억하시고요. 말쇼이, 큰이죠? 말쇼이, 말샤야, 말쇼에, 말쉬에 아니고 말쉬에. 오브쉬 하면은 오브쉬, 오브쉬야. 여기도 예예, 일단 복수 이에 되겠습니다. 두 가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그 비슷한 뭐냐면 닮은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닮은. 아, 뭐뭐와 닮다라고 할때 저기 있는 것이 빠호쥐잖아요. 형용사 어미까지 딱 있는 게 장어미고요. 형용사 어미를 잘라낸 게 잘라져서 짧아져서 단어미라고 하는데 주어가 남성일 때는 자름 그대로 두고 주어가 여성일 때는 아, 주어가 복수일 때는 의를 쓰는데 요거 다음에 의가 못 오기 때문에 얘는 이가 오겠죠. 그래서 누구누구를 닮다. 바꿀게요. 누구누구를 닮다 할때나 플러스 대격을 쓰면 돼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닮았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고 싶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그대로 앞으로 와야 되죠. 이게 누구를이니까 나 플러스 대격. 크또의 대격을 여러분 아셔야지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쓸수 있겠네요. 크또의 대격. 자, 격변 해볼까요? 크또, 까보, 까무, 까보, 겜, 꼼. 네 번째가 대격이니까 까보죠. 나 까보 한 다음에 당신. V는 항상 복수 취급이니까 여기를 써야 돼요. 빠호슈. 이렇게. 저는 엄마를 닮았어요. 근데 내가 여성이다. 그러면 야 빠호자. 그냥 바로 쓰면 안 되고 마무 하면 안 되고 나 플러스 대격 와야 되니까 나 마무 나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공통의라는 이 형용사가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아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 나이지. 찾다라는 동사예요. 찾다. 그 다음에 오우시. 이직. 이거는 언어잖아요. 공통의 언어를 찾다. 그러니까 서로 통하다. 이런 말로 해석하시면 돼요. We naturally overshoot 이직. 우리는 공통의 언어를 찾았다. 우리는 잘 통했다. 이런 말로. 자, 다음을 보시면 비교급. 형용사 변화는 이제 끝냈고요. 비교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급에는 단일 비교급하고 합성 비교급이 있어요. 단일 비교급은 형용사 자체의 형태를 바꿔서 만드는 비교급이고 합성 비교급은 말 그대로 형용사 앞에 다른 어떤 것들을 합쳐서 만드는 비교급이에요. 단일 비교급 먼저 만나볼게요. 형용사 어간에, 형용사 어미 있잖아요. 우리 내내 지금 했던 거, 이런 거. 이게 어미인데 그 앞에까지가 어간이 되겠죠. 형용사 어간에 접미사 예, 예를 붙여 만든다. 그래서 더 뭐뭐한 이라는 의미를 표현한다. 아, 예를 들어서 브이스트리 하면은 빠르게 한 라는 의미인데 더 빠르게 하려면 여기 어미를 지워주고

슝 날려보내고 그 자리에 예를 넣으면 더 빠르게. Interesting, 재미있는, 더 흥미로운 이라는 말을 하려면 역시 여기에 어미를 날려버리고 여기까지 살려서 예를 붙이면 돼요. Interesting, 더 흥미로운. 나 umni 하면 지혜로운 이라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날려보내고 그 자리에 예 넣으면 더 지혜로운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단일 비교급. Boist, 기차가 이조트 가고 있다. Boist, 더 빨리 가고 있다. 비교급은 여러분, 근데 비교 대상이 나오겠죠. 비교 대상 할때 뭐뭐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요거예요. 뭐뭐보다. 그래서 챔. 그다음에 챔 다음에는 주격입니다. 여기가 이제 주격이니까 아우토부스. 버스보다 기차가 더 빠르게 가고 있다. 참고로 뒤에 나오겠지만 뭐뭐보다 즉 비교 대상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예문처럼 챔 다음에 앞에 오는 것과 동일한 격을 써주시면 돼요. 앞에가 주격이면 뒤에도 주격. 근데 거의 주격이 오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는 나는 챔을 쓰기 싫어.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쓰고 싶어. 그러면은 챔 빼고 바로 뒤에 오는 이 명사에 해당하는 것을 생격을 써주시면 돼요. 만일 아나 그녀보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챔 아나 이렇게 왔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번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챔을 쓸 필요 없고 아나의 성격이니까 이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것은 단일 비교급의 불규칙 형태 되겠습니다. 방금은 이제 예만 붙이면 비교급이 돼서 더 뭐뭐한이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지금 등장하는 거는 예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아예 별도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연결해서 외워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급 가까운 단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볼까요? Blisky 가까운 더 가까운 Blige 이렇게 돼요. Blige 그다음 Balshoi 하면 큰이죠? 더큰 Bolshe Bolshe 그다음 높은 Vysoki 얘는 Vyshe 더 높게 소리가 큰 Gromki 얘는 최가 들어가요. Gromche 더 소리가 큰 그다음 거리가 먼 Dalyoki 얘는 날쉐 됩니다. 날쉐. 우리 예전에 속담에서 배웠었죠. 지시 이즈시 날쉐 무지시 거기서 나왔던 아이예요. 다음 귀중한 나라고이 더 소중한 나로쉐 되고요. 얘도 역시 속담에서 등장했네요. 짧은 까로트기 더 짧게 까로치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기 전에요. 얘랑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블리스키가 있고요. 가까운이죠? 반대말이 뭐예요? 거리가 먼 날리오키가 있어요. 이걸 부사로 만들어 볼게요. 블리스카. 얘는 날릴 거예요. 그리고 뭐뭐로부터 가까운,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진 할때 그 수거가 있는데 전치사를 필요로 합니다. 둘다 아트 플러스 생격. 아트가 여기서 중요하죠? 여기로부터 가까운, 여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래서 학교로부터 가까운 하려면 블리스카 아트슈콜리 학교로부터 멀리 떨어진 달리고 아트슈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아트 성격을 원하는 것들을 몇개더 설명을 하면 슬리에바 얘는 뭐냐면 왼쪽 에라는 말이에요. 왼쪽 에 그리고 오른쪽 에는 러시아어로 스프라바 이것도 역시 위에랑 동일하게 아트 성격을 가져와서 슬리에바 아트 슈콜리 하면 학교에서 왼쪽에, 스프라바 아트 슈콜리 하면 학교로부터 오른쪽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까지 하고 명사 또한 아트 성격을 원하는 아이가 있는데, 자, 리카르스트바 있어요. 리카르스트바. 이게 약이거든요? 약인데, 무슨 약, 독감약,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아트 성격을 가져와서요. 아트 플러스 그립. 이게 독감인데요. 성격이니까 이렇게 독감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요. 끌류치가 있어요. 끌류치. 열쇠죠. 열쇠 할 때도 뭐의 열쇠, 문 열쇠, 아파트 열쇠에서 바로 성격이 올것 같지만 전치사를 끼고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끌류치 아트 아파트 그 바르 찌란데 아르 끝난 명사의 성격이 의죠. 그래서 그 바르 찌리. 그래서 아트 성격, 아트 성격. 가지고 오는 단어가 약과 열쇠가 있다. 그래서 블리스크 아트 성격, 날리코 아트 성격과 더불어서 다른 부분들도 같이.

같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칸에 있는 아이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가벼운, 그리고 쉬운이란 말도 있죠. 료끼, 료끼. 이 아이의 비교급 이흑체 되고요. 말린끼, 작은 비교급 맨쉐, 더 작은. 그 다음에 젊은, 말라도이, 말로쉐, 더 어리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아이. 니스키 하면 낮은, 더 낮은 니쉐. 다음 블라호이 저번에 나왔었죠? 후쉐 더 나쁜. 스타르쉬 손위 연상의. 자, 요거의 비교급 더 나이가 많은 스타르쉬 이렇게 되겠습니다. 찌히 조용한 찌쉐 더 조용히. 그래서 요것이 이제 비교급 문법 문항에서는 누가 누구보다 몇살더 어리다, 나이가 많다, 이런 말로 많이 이제 문제화되어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단일 비교급의 불규칙 형태를 짚어봤고요. 관련된 예문 조금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은요. 이 가방이 저 가방보다 가볍다. 더 가볍다겠죠?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자, 에따 숨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뭐뭇은 할 때, 에따, 에따, 에따, 에찌. 그러면 저 뭐뭇도 있겠네요. 저 뭐뭇은. 저 뭐뭇은 또, 따, 또, 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숨가가 여성이라서 에따 숨가 됐고요. 이 가방이 리액체 더 가볍다. 그러면 비교급이 뭘까요? 저 가방이겠죠. 저 가방. 근데 최미 없는 거 보니까 생격을 써야 되겠어요. 그럼 가방이 숨가니까 저할때 뭐가 와요? 따죠. 따. 두 번째 따 숨가인데 요것을 지금 생격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 가방은 비교 대상이니까. 그래서 생격으로 만들어주면 숨기가 될 거고, 얘는 비교급, 격변해서 생격이 떠이에요, 떠이. 그래서 떠이가 남고, 얘는 그냥 생략됐고, 얘만 살아남았죠. 저 가방보다 더 가볍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챔이 나왔네요. 이 전화기가 더 좋다. 챔 모이, 내 거보다. 다음, 앞에 이 비교 대상 챔이 왔을 때는 앞에 것과 뒤에 것의 구조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앞에도 그제 표현, 뒤에도 그제 표현이었죠.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도서관에서 있는 게더 조용하다. 카페보다. 그래서 비교급 더 조용한 티슈가 왔고 뭐뭐보다 챔이 왔습니다. 자, 이제 합성 비교급인데 단일 비교급은 형용사 어미를 떼고 즉 어감만 남기고 그 자리에 얘를 넣어서 더 뭐뭐한이라는 의미인데 합성 비교급은 그 형용사 자체는 그대로 두고요. 형태 변화 없이 몰예를 넣으면 더욱이란 말이 되고 맨예를 넣으면 덜이란 말이 돼요. 훨씬 더 간단하겠죠? 에따, 이것은 몰예, 더 우도분이 편하다. 편한 비행기다. 그러니까 우도분이 앞에 그냥 몰예만 넣어주면 돼요. 더 편한 비행기다. 쉼, 뭐뭐다, 보잉기보다. 자, 여기에서의 공기가 몰예, 더 치스티, 깨끗하다. 쉼, 어디보다? 도시에서보다. 자, 여기에서 그제 표현이죠. 장소부사. 이것도 도시에서 그제 표현이라서 앞뒤가 다 균형이 잘 맞아 있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합성 비교급 지나서 비교급 금은 보도록 할게요. 금은. A 비교급. A가 더 뭐하다? 쳄, 뭐뭐보다, B보다. 이 구조가 기본 구조인데, 이때 A와 B는 같은 격이어야 한다. 앞에가 그제 표현이면 뒤에도 그제 표현. 앞에가 주격이면 뒤에도 주격.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A와 B가 주격으로 표현되는 문장은 A 비교급 생격. 이게 생격이 비교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을 생격으로 바로 쳄 없이 쓸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비교 대상 간 차이. 뭐몇살더 어리다 할때그몇 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몇 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 나를 껴서 나 플러스 대격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여기에 적용된 것 같고 간단한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에따트 필름. 자, 남성이니까 에따트가 왔고요. 몰예 합성 비교급으로 더 재미있다. 얘는 바뀌지 않았죠? 이렇게 해도 되고 얘를 그냥 인찌리했으니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이 합성 비교급 빼고 단일 비교급을 하려면 효용사에서 어미를 제거하고 예를 넣으면 되는가요? 쳄 뭐뭐보다 뒤에 생략된 거는 필름이겠죠? 저 영화보다 필름이 남성이니까 저 뭐뭐의 남성 형태 또트가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스타쉐 더 나이가 많다. 쳄야

주격, 주격, 둘이 이제 잘 호응하고 있는데, 최임을 빼고 싶다. 그냥 나보다 하고 바로 생격으로 써면 되겠죠. 그러면, 온스타르쉐, 야의 생격, 미니야. 그리고 차이는 나 플러스 대격, 나 드리고다. 5살 더 어리다 하려면, 온 말로쉐, 뭐, 그는 그녀보다, 그녀의 생격, 이유 없어주시고요. 뼈츠, 리엣,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비교급에서 비교 대상은 챔, 다음에 앞에 있는 격이랑 동일한 격을 써주던지, 아니면 생격을 써주던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비교 대상 간의 차이는 나 플러스 된격인데, 주로 이제 나이에 대한 차이가 많으니까, 이런 구조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형용사 최상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급은요, 문법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단어 하나 외우는 것, 어휘 하나 추가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최상급의 이제 남성형은 사무이에요. 사무이 보이시나요? 요거 사무이. 근데 형용사처럼 생겼죠. 그래서 그 어미 그대로 여성형은 우리가 아까 했던 연변화 고걸 그대로 가져와서 사마야, 중성형은 사무의 복수인 사무이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앞에 요거를 명사의 성수와 일치시켜서 네개 중에 하나를 통일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치를 시켜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볼게요. 띄어쓰기 해야 되고요. 이것은 에따 사모에 바슈네 리쉐니에 마이 쉬즈니 리쉐니에가 결정이잖아요. 결정 리쉬즈 하면 해결하다, 결심하다, 결정하다라는 말인데 이제 결정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중성 명사라서 그 앞에 오는 형용사 바슈네가 중성 명사에 일치하는 어미로 바뀌었어요. 그럼 형용사도 바뀌었으니 최상급도 역시 중성형이 와서 사모에 바슈네 리쉐니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의 삶에서, 자, 삶, reason, 명사의 성이 뭘까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럼 나의 삶은 뭐예요? 마야 reason. 나의 삶에서니까 부가 왔고요. 얘는 전치격이 와야 되니까 마야의 전치격 reason이에요. reason의 전치격이 와야 되는데 마야, 격변화 쉽죠, 여러분? 백격 빼고 다 똑같잖아요. my a, my a, my you, my a, my a. 그다음에 미약해서 여성 명사는 생격과 역격과 전치격이 동일하고 주격과 대격이 동일하고 조격은 유만 붙이면 되죠. 그럼 전치격 형태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my reason이가 됐습니다. 내 삶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다. 자, 그다음에 이 아빠다 릴 빠다리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선물하다라는 말이어서요. 역격과 대격이 즉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죠. 뭘 선물했냐면 나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자,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구를 쟤는 지금 역격으로 되어 있죠. 누구누구에게니까 간접 목적어라서 주격으로 바꿔볼게요. 친구가 누르크. 그러면 앞에 형용사 가까운 남성형 써야겠죠? 남성 명사니까. 그리고 또 가장은 또 역시 남성형 써야 되겠네요. 사무이. 자, 그러면 격변화를 해야 되는데 자음으로 끝난 명사 격변화 어떻게 되죠? 생격 아, 역격 우, 그다음에 활생불주인데 얘는 활동체니까 다시 누루가가 됐고요. 족격 옴, 전치격 이에 됐어요. 그다음에 블리스키 격변화 해야 되겠죠? 블리스카바, 블리스카 무, 그다음에 활생불주인데 활동체니까 생격과 동일하니까 블리스카바, 블리스킴, 블리스검 되고요. 요것도 격변화예요, 여러분. 최상급도. 어떻게 격변하는지 한번 써볼게요. 남성형인데 형용사 그 경변화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마바, 사마무, 활생불주인데 활동체니까 사마바 성격과 동일하고 사무임, 사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격이 요거네요. 사마바 블리스카바 드루구.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자, 형용사 단어미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미는요, 처음 나온 거 아니죠? 몇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장어미. 형용사 어미를 잘라내면 단어미가 돼요. 우리 방금 전에도 빠호시, 뭐, 누구누구와, 누구누구를 닮은, 닮다, 요거 표현했을 때, 빠호시를 이익가르터를 제외하고, 빠호시, 빠호샤, 빠호쉬,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거 의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라시브이. 요게 이제 장어미라는 거죠. 길잖아요. 어미까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형용사 어미를 잘라내요. 지워줘요. 그러면 이게 지운 상태가 남성이고요. 아를 붙이면 여성이고요. 주어가 중성이면 오죠. 오가 오고요. 복수면 의가 옵니다. 아, 오, 의 와요.

그 다음에 스바보드니 있어요. 자유로운이라는 건데, 그거를 잘라냈는데, 잘라냈더니 자음자음이 남아버렸네. 자음자음이 오면은 자음모음과 다르게 발음이 둔탁해지니까 사이에 모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음이 얘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성에서는 아가 붙으니까 바로 모음이 등장해서 발음이 이제 둔탁하지 않은 상황이 됐죠. 그래서 다시 얘가 사라졌어요. 여성, 중성, 복수에서는 얘가 없이 아, 오, 의 붙고 있죠.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준비가 된 가토브이. 한번 단어미 형태 만들어 볼까요? 뭘 지워야 돼요? 형용사어미 여기 지워요. 이게 남성형이 되겠죠. 지운 게. 자, 여성형은 가토바. 중성형은 가토바. 복수는 가토브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형용사 단어미 형태는 과거 시제를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브이치 동사. 브이치 동사의 과거 시제. 어떻게 돼요? 남성, 여성, 중성, 복수. 여기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남성이면 요거. 야 will 갓도프. 아나 will라 갓도바. 무이 will이 갓도브이. 이렇게 시제를 할때 과거 시제는 요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문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예쁘고 영리하다. 여기 설명된 것처럼 형용사 단어미는요, 명사를 수식하지 않고, 명사를 수식할 수 없고, 문장의 수러로만 사용돼서 주어와 성수를 일치시킨다. 그래서 수라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아나크라시바, 그녀는 예쁘고, 움나, 영리하다. 움나는 움느이 라는 형용사의 여성 단어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프라, 내일 온 부진, 그는 뭐뭐 할 예정이다. 스바보진, 한가할 예정이다. 자,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좋거나 싫은 것.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하시는 류비치 동사가 등장했습니다. 야리블류, 나는 좋아합니다. 야니리블류, 나는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좋아하다. 야리블류, 다음에 동사 원형이고요. 동사가 왔을 때는 원형을 써주시면 되고, 명사가 왔을 때는 대격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그라티브 플러스 대격, 운동하다. 나 축구하는 걸 좋아해. 라는 말이죠. 나 플러스 전치격이 오면, 이게 이제 악기 연주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좋거나 싫은 거할 때, 야류불도 쓸수 있지만 요것도 많이 씁니다. 우리 역격의 공표에서 배웠죠? 문예 느라비짜. 내 마음에 든다. 느라비짜 동사가 오면 음성의 주어를 역격을 써야 돼서, 집에 느라비짜, 문예 느라비짜, 밤 느라비짜 이렇게 각각 인칭대명사의 역격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의 역격인 문예가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동사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어가 해석은 이렇게 됐지만, 주어는 이거예요. 이 음악. 이 음악이 주어라서 애따무지가를 인칭대명사를 바꾸면 아나죠. 여성이니까. 아나에 해당하는 이식 동사 변화는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아니는 어떻게 되죠? 자, 오나나. 즉 3인칭 단수. 주어가 3인칭 단수면 이렇게 가바리처럼 이트 어미를 갖고 3인칭 복수면 야트 어미를 갖는데 애따무지가는 단수이니까 라비짜 이렇게 왔죠. 만약 뒤에가 복수명사가 왔다? 그러면 저기가 야트 형태로 바뀌어야 되겠죠? 주어가 이 음악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기쁨, 감탄. 정말 좋아. 까 가라쇼. 나는 정말 기뻐. 야, 딱, 라트. 주어가 여성일 때는 라다, 복수 때는 라드 써주셔야 되고요. 꽃이 참 예쁘다. 자, 까꼬에. 어떤이란 말이죠? 질문할 때. 까까야, 까꼬에, 까끼에. 요거는, 의문문에서는 어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감탄문. 감탄문. 얼마나 뭐뭐한가 라는 감탄문으로 쓰일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2번의 의미로 쓰였죠. 자, 어떤의 의미로 쓰였을 때 우리가 많이 접했던 의사소통 기본 문장을 보시면 날씨 물어볼 수 있어요. 까까에 시보드냐 빠고다. 빠고다가 여선이가 까까야 같고요. 그 다음에 요일. 까꼬이 시보드냐 젠. 젠이 남성 명사여서 까꼬이 같고요. 그다음에 날짜를 물어볼 때 오늘 몇월 며칠입니까 할때 까꼬이 시보드냐 치슬로. 치슬로는 중성 명사여서 까꼬이가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옷가게를 갔는데 제가 뭐뭐 뭐 파란색 원피스 있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당신 치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문장은 러시아로 까꼬이 우바스 라스미에르. 라스미에르가 남성

명사기 때문에 까꼬이가 왔죠. 그다음 당신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까꼬이 우바스 노메르 찔레포나. 이렇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단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감탄문으로 쓰여서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인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감과 불만의 표현. 정말 유감이네요. 깍샤오, 오친샤. 그 다음 나는 만족스럽지 않다. 만족스럽다. 형용사 단어의 형태요. 주어가 남성일 때 보시는 것처럼 나 몰리엔 쓰고요. 여성일 때는 나 볼나 하고 아를 붙이고요. 복수일 때는 나 볼니 하고 의를 붙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번에서 명사 격변할 때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나왔었는데 이 아이가 뭐에 만족스럽지 않은지를 족격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자신의 직업에 일에 만족한다 할때 내가 여자면 야나 몰나. 자신의 직업이 원래 스바이야, 라보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 다음에 족격이 왔는데 이거 주격 그대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족격 스바이 라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소망과 기대.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원하다 동사 활용해서 이하 하추 하면 되고요. 다음에 동사 원형 명사 거면 대격을 쓰죠. 빠이야지 가다. 나는 가고 싶어. 이동동사죠. 이동동사는 뒤에 보호로 뭘 취한다? 꾸다를 취한다. 꾸다를 취한다는 것은 부나 대격. 부나 대격 혹은 크 역격. 사람 쪽으로 간다. 이동이면 크 역격을 쓰는데 라시아는 부랑 짝꿍이라서 야르꾼단 명사의 대격. 브라시유. 나는 러시아에 가고 싶어. 근데 이 야하추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문예 호체사. 자, 달라진 것은 의미상의 주어가 역격이 된다는 거랑 시야가 붙은 거죠. 문예 호체사, 이하하추 같은 의미로 여러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동사 원형 오는 것도 동일합니다. 만일 나는 원했었다라고 요거를 과거시로 표현하려면 문예 하질러스 하고 중성 과거수를 쓰시면 돼요. 그다음 나제유스 슈도인데요. 저거는 동사 원형이 나제이자. 나제이자 뭐뭐를 기대하다라는 건데 뒤에 명사가 왔을 때는 나 플러스 대격이 옵니다. 뭐뭐를 기대하다. 그리고 이거의 명사가 나제슈다거든요. 기대, 희망.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나제슈다 나 대격, 나제이자 나 대격. 뭐뭐를 기대한다라는 표현. 자, 뭘 기대하냐면 온 프리존. 뿌리가 왔으니까 도착의 의미죠. 있지 앞에 뿌리가 오면 도착하다. 그가 오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추측의 표현 가보도록 할게요. 추측.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동일한 표현이 많아서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가쉐짜. 자, 문예 가쉐짜. 나에게 여겨져. 바 모이무. 내 생각으로는 나비에르나에. 아마도 모셰 브릿지 나비에르나에. 또 이런 표현도 있겠죠. 나는 생각해. 야 누마유. 나는 간주해. 나는 여겨. 야 슈타유. 그 다음에 바 호쉐. 이런 표현들이 추측의 표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자, 아나 가바리 파루스키. 내 생각에 그녀가 러시아어로 말하는 것 같아. 가바리츠 동사는 반드시 빠랑 연결돼서 가바리츠 루스키지를 표현하시면 안 되고 가바리츠 파루스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빠무미오. 내 생각에 우미에치. 원모를 할수 있다. 배워서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는 발랄라이카. 나 플러스 전치격. 악기 연주하다. 발랄라이카 연주할 수 있는 것 같아. 아마도 그는 시험에 합격했을 거다. 자, 동사가 완료상과 불완료상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불완료상 동사 zavat, 그다음에 완료상 동사 zats, 불 얘는 완료상. 다음에 시험이라는 명사랑 결합했을 때 완료상과 시험을 결합하면 시험에 합격하다, 시험에 통과하다고요. 얘는 그아 다시 할게요. 불완료상과 결합하면 시험을 치르다고요. 완료상과 결합하면 시험에 합격하다, 시험에 통과하다 말이 되는데 요 동사의 과거 시제니까 합격의 의미로 쓰여서 그는 시험에 아마 합격했을 거야. 자, 모셰 브릿지. 아마도 디 이슈 니스 나이슈. 너는 모르고 있을 거야. 자, 확신의 표현. 우 위에렌. 오니스카리. 그가 한국 출신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뭐뭐에 대해서 확신한다 하고 명사 왔을 때는 부 플러스 전치격을 써주시면 돼요. 예전에 수능에 한번 등장했었습니다. 자, 관련된 대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프트라 까슈츠 부짓 하로샤 빠고다. 내일 아마도 하로샤 빠고다. 날씨가 좋을 것 같아. 나도 기대해. 내일 나슈자 니 부젯. 니 부젯. 뭐뭐가 없을 것이다. 부정 생격의 미래 시제입니다. 없는 것이 생격이니까 노슈. 비. 남성 명사인데 남성 명사의 생격은 야죠. 근데 주격일 때는 노슈인데 생격일 때 강세가 뒤로 가서

날씨도 이렇게 돼요.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나는 기대해. 그러면 우리가 스무치 할수 있다의 완료상. 빠굴리야지 산책하다. 공원에서 산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슈나 당연하지. 나바이 그렇게 하자. 자, 두 번째 대화문. 이즈비니 미안해. 뭐가 미안해? 무이니 모쉼. 우리는 오늘 할수 없어. 스트레치자 만날 수 없어. 오늘 저녁에. 각셔 정말 유감이네. 나는 정말 슈다 기다렸어. 슈다지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생격이 옵니다. 구체적인 사람이나 사물을 기다릴 때는 대격을 쓰고요. 일반적으로 생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만남. 자, 만남이 아로 끝난 여성명사니까 우리의가 나슈아가 됐겠죠? 나슈아 격변화는 대격만 나슈고요. 나머지는 다 나슈예요. 해볼게요. 나슈아, 나슈이, 나슈이, 나슈, 나슈이, 나슈이. 그래서 생격도 나슈에라서 이런 형태가 나온 거죠. 우리의 만남을 나는 진짜 기다렸는데 A가 문예 또슈이셔. 나도 역시 매우 안타까워. 노, 하지만 나바이 뭐뭐 하자. 자, 나바이 다음에 불완료상 동사가 오면은 동사 원형. 그다음 완료상 동사가 오면 무의 형태 변화를 써준다고 했는데 피리니스지 동사는 완료상 동사라서 완료상 동사의 그이 동사 변화에 해당하는 무의 변화 형태가 왔습니다. 피리니시움 옮기자. 나 누르고 이제 다른 날로 옮기자. 자, 이거 동사 변화에서요. 니스지 물건을 옮기다라는 거고 삐리는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이거든요. 이 동사 변화를 한번 해볼게요. 니수, 그 다음에 니슈슈, 니슈슈, 니슈트, 니슘. 이게 돼요. 이게 무의 형태예요. 그래서 그 앞에 삐리를 붙여서 이런 형태가 된 거죠. 나바이, 그러자, 글라브나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화 한번 볼게요. 야 우비에렌, 나는 확신한다. 슈토 집에 반 드라비자, 네 마음에 들 거라고. 자, 너가 언젠가 너 언젠 언제 이 레스토랑에 가봤었어? 근데 레스토랑이 어디에 있냐면 나 미리구 어떤 명사는 강세에는 우가 와서 장소를 표현하죠. 그러니까 전치 경험이가 강세에는 우가 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미래. 근데 나가오고 강세에는 누가 와서 기스에 오제라 호수의 생격이죠. 명사 플러스 명사 두 번째 명사 생격. 그래서 오로 끝난 명사 생격 아 호수 기슭에 있는 이 레스토랑에 너 언제 가본 적 있어?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내가 니엣 아니 이쇼 아직 가본 적 없는데 아뜨이 근데 너는 가본 적 있어? 그랬더니 A가 야빌 나는 갔었지 니엣 골 거라스. 예스 꼴까 스꼴까 문어가 말려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 복수성격이 오는데 번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라스는 되게 특이하죠. 단수 주격 라스, 단수 생격 라사, 복수 생격 다시 단수 주격과 동일한 형태의 라스. 그래서 다섯 번 하면은 비아치 라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이것도 복수 생격 형태가 온 거죠. 예스 꼴까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가 왔으니까 나몇번 갔었지. 땀 오친 하라쇼가 또빗. 거기 레스토랑 요리 되게 잘해. 가토비치 요리하다, 준비하다 의미로 쓰이니까요. 아, 이쇼타모 칭크라시 와이도우나. 그리고 또그 레스토랑이 매우 아름답고 편해. 브리크라스나. 멋지구나. 아, 슈토티 리카멘두시 사카자치. 리카멘 다바치. 자, 오바치 동사예요. 오바치 동사는 동사 변할 때 오바가 사라지고 우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주문하다. 너뭐 주문하라고 리커멘드 추천하고 싶어? 샤실릭 꽃이 보이죠? 샤실릭이지. 온땅 오침 코스나. 샤실릭 거기 굉장히 맛있단다. 그 말을 듣고 배가 하라쇼 좋아. 까크라스 하면은 마침이란 말로 해석하시면 돼요. 마침. 그리고 어떤 옷이 나에게 딱 맞다라고 할 때도 이 까크라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나는 원했는데 바프로와치 시도하다 어떤 음식을 맛보기를 시도하다 할 때도 많이 쓰이거든요. 샤실릭 한번 먹어보는 거 시도해보고 싶었는데 따그다 그러면 나바이 뭐뭐 하자 자카자치 자카자치가 완료상 동사라서 나바이 다음에 완료상 동사는 제안을 할때 무의 변화형을 쓰니까 무의 변화형 자카쥬미였어요. 그러면 샤실릭 주문하자 우비에렌 뭘 확신하냐면 집에 빤 라비자
자, 드라비자 동사는 불완료상이고요. 그 앞에 여기처럼 바가 붙은

완료상인데 의미사항의 주 역격 쓰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뜨의 역격이 왔어요. 너에게 마음에 들 거라고 확신해. 뭐가? 이 샤실리기. 보슬리에 뭐뭐 후에 그 다음에 생격이 오고요. 그래서 우슈나 하면은 생격 형태죠. 자음을 그 다음에 명사 생격. 저녁 식사 후에 스모션 스모치 동사 할수 있다. 자, 모치 동사의 변화 시켜주시고 쓰만 넣어주면 되죠. 할수 있어. 뭘? 바글리아치 할수 있어. 산책할 수 있어. 바 플러스 역격은 뭐뭐를 따라 표면 이동. 도시를 따라 모스크바를 따라 이렇게. 여기는 어디를 따라죠? 위력 호수 기슭을 따라. 그래서 이때 역격을 사용해서요. 역격이 왔습니다. 호수 기슭을 따라 산책할 수 있어. 저녁 식사 후에. 아틀리치너. 최고야 최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대화문 3개 만나봤고요. 이제 러시아 미술과 관련된 건데 지난 학기에 그 선생님이 이제 저희 제가 근무한 학교의 학생들, 러시아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 시간 외 이제 특강을 마련할 시간들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교수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화의 한 지점이 러시아 정교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성당을 가거나 사원을 가지 않더라도 러시아인들은 그냥 마음속에 러시아 정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문화적 코드를 이해하고 간다면, 러시아의 다양한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은, 그런 예술들을 만나면서 공부할 때, 그거에 대한 색다른 시선을, 좀더 본질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평소에 굉장히 궁금해하던 부분이었는데, 그것 좀 해결됐다라고, 좋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러시아 문화에 관심을 가지실 때, 뭐, 건축이나 여러 가지 문학, 예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러시아 정교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성상화. 러시아어로 성상화는 이코나라고 해요. 이코나. 이코나.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예수님, 성모 마리아, 그다음에 성인들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문자를 모르는 대중이 그 성서의 내용을 이 이코나를 보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색깔 형용사 할때 말했던 것이 이거예요. 아름다운 구석. 러시아어로 그라스니 우걸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집안 내부에 여기가 이제 모퉁이잖아요. 모퉁이에 이렇게 성상화, 성상화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 나가기 전에도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요 공간에 대한 이름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코나 그라스니 우걸. 자, 그 다음에 성상화로 가장 유명한 분은 안드레 루블리프입니다. 따르콥스키라는 그런 영상 미학을 추구했던 러시아 감독이 안드레이 루블리프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기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요. 안드레이 루블리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정교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성상화 화가 중에 한 명인데 사실 다른 성상화 화가는 거의 고등학교 과정에서 등장하지 않고 안드레이 루블리프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후대 러시아 미술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들이 유명한 것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보시는 것. 그래서 탁자에 둘러진 성삼위를 그린 성삼위일체 그림이 가장 유명하고요. 성삼위일체를 러시아로 써볼게요. 스위타이아 드로이자입니다. 그래서 요 작품. 러시아 미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요거는 아마 빠지지 않고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뭐 러시아 자연, 그다음에 러시아의 어떤 장르화, 역사화 이런 것도 많겠지만 러시아 종교와 관련된 이코나부터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러시아 문화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러시아 미술까지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몸과 마음의 건강 잘 지키시고요. 저는 다음 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됐습니다. 안녕.

있는 경영 지원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선생님과 함께 경영 지원 조직. 자,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우리 공업일반이 통합형 문항이 많다고 했잖아요. 뭐 프로젝트 조직이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경영 지원 조직에 들어간다. 그 다음 인적자원관리의 원칙들이 무엇이 있는지,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 뭐 정강에서도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거. 자, 그 다음 직무 분석을 하고 그거 따라서 고용 관리하고 인증 임금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에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경영 조직의 구성 원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 조직의 형태 보기 전에 요 말들이 들어가니까 이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요거부터. 첫 번째가 명령 일원화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명령 일원화 됐다. 그래서 조직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명령 개투를 일원화한다. 그게 명령 일원화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국어적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문화의 원칙은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게 전문화의 원칙이야. 그냥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자, 그다음 세 번째, 통제 범위의 원칙이야. 통제가 범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급자가 지휘 감독할 수 있는 하급자의 수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제 범위를 지정하고, 권한 위양의 원칙은 직무를 위임할 경우 책임과 권한을 함께 위양해 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조정의 원칙은 의사소통이나 의견 교환 등으로 경영활동을 조정하고 협조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계층을 단축화하라, 될 수 있으면 줄여라, 권한과 책임의 원칙, 직무에 따라서 책임, 권한, 임무가 같은 비중으로 주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야. 크게 어렵진 않죠. 근데 명령 일어나 전문화의 원칙, 요 말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부터 다뤘고요. 자, 그러면 경영 조직의 형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가 첫 번째가 어떤 조직이냐면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반적인 조직이야. 뭐냐면 경영자의 권한과 명령이 최하위층으로 수직적으로 단계적으로 전달되는 거. 자, 이 수직적이잖아. 수직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전달되는 조직 형태.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직계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직계식 조직 또는 라인식 조직이라고 돼. 라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생산부 안에 대리 사원이 있고 관리부 안에 대리 사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직계식 라인식 조직인데, 얘 같은 경우는 명령이 어떻게 됐다? 아까 선생님이랑 얘기한 것처럼 명령 일원화의 원칙을 적용한다라는 거. 그쵸? 자, 그래서 명령 지휘 계통이 단순해. 그리고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합니다. 자, 그리고 통제나 조정이 용이하고. 자, 그런데 이렇게 횡적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부서 간 유기적인 조정이 어렵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가 얘는 또 뭐냐면요, 직계식 조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리자의 업무를 전문화했다. 전문화의 원칙이 들어가는 거야. 전문화의 원칙. 아까 선생님이랑 했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는 직계식 조직은 횡적 연결이 되지 않았어. 근데 이번에는 다 이렇게 횡적으로 연결이 다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양성과 개별 부서 내의 조정이 용이하죠. 자, 그런데 단점은 또 뭐냐? 책임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조직 통솔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나간다? 기능을 중요시했다. 기능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또 테일러가 만들었어. 그래서 테일러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아까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직계식 조직 배웠죠? 여기 있는 직계식 조직과 기능식 조직이 조화된 조직 형태. 이걸 뭐라 하냐? 직계 참모 조직이라 한다. 라인 스태프 조직이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명령 일원화의 원칙, 직계식 조직의 명령 일원화. 그 다음, 여기 기능식 조직의 전문화의 원칙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직계 참모 조직이라 하는데, 우리 친구들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우리 공업일반에는 조직을 묻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기업의 경영조직, 직계식이냐 직계참모냐 이런 것들. 근데 또 어디서 들어본 게 뭐가 있냐면 산업안전에서도 선생님이랑 좀 할 거예요. 산업안전에 직계형이냐 직계참모형이냐 나와. 자, 그래서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 알겠죠? 자, 산업안전에도 있고요. 기업 경영에도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자, 제일 많이.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겁니다.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 간헐적으로 형성된 조직 형태.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 회사에서 생산부도 있고, 품질부도 있고, 재무부, 마케팅부, R&D 부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부서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신제품 개발을 해야 돼. 신제품. 근데 신제품

제품 개발을 어떤 기획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유능한 인재들 아니면 뭔가 뭐 선택한 아니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 이런 통해서 신제품 개발을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야. 근데 프로젝트를 해결을 해서 신제품 개발이 끝났어. 그럼 원래의 부서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의 부서로 일시적 간헐적으로 형성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구성이 탄력적이죠. 기동성도 있지. 책임과 평가가 명확해. 왜? 이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책임과 평가가 명확하다라는 거. 자, 이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 말 그대로. 요거 말 그대로입니다. 프로젝트 조직이라 합니다. 프로젝트 조직. 프로젝트 조직이라 하고요. 자, 그다음 이 프로젝트 조직은 이렇게만 나오죠. 이게 이 말들이 나오는 것보다 보통 제시문에 땡땡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아니면 땡땡 기업의 어떤 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거를 구성했다. 이렇게 나와. TF팀을 구성하고 또는 TFT를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태스크포스 팀이야. 포스팀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도 나온다. 그래서 요 말이 들어간다. 제시문에 요 말이 들어가면 아, 이거 무조건 프로젝트다. 아시겠죠? 무조건 프로젝트다. 이거 기억하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기. 자, 그다음 이제 그다음. 자, 그다음이 무슨 조직이냐면 요것도 자주 나와요. 자, 요것도 자주 나오는 건데 이거야. 어떤 조직을요, 제품별 또는 지역별로 구성되는 분권 관리의 대표적인 조직 형태입니다. 제품별로 또는 지역별로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제품별로야. 경차별로, 승용차별로, 상용차별로, 제품별로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땡땡 자동차라는 회사겠죠. 땡땡 자동차라는 회사에서 경차 사업부가 있고, 승용차 사업부가 있고, 상용차 사업부가 있는 거야. 여기에 생산부서, 영업부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부 안에 따로따로, 승용차에 따로따로따로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일 고객을 대상으로 대립이 발생할 수 있죠. 왜? 이런 거지. 땡땡 자동차는 땡땡 자동차인데, 내가 고객이야. 그런데, 자, 땡땡 자동차의 경차 사업부에 가면, 경차 사업부에 관련된 영업부서에서, 경차를 사셔야죠. 이런데 또 옆으로 갔더니 승용차 사업부에서 승용차를 사셔야죠. 승차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자, 대립이 발생하고 있어. 동일 고객을 대상으로 대립이 발생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 경영의 독립성을 인정한 거야. 독립성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가 보장되나 관리비가 당연히 중복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요. 경영상의 책임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거 공통된 말이 뭐써 있어? 사업부, 사업부, 사업부.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사업부재 조직이라 합니다. 사업부재 조직. 그래서 프로젝트 조직도 많이 나오고 사업부재 조직도 많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다음 마지막 매트리스 조직입니다. 자, 매트리스 조직은 뭐냐면 자, 요거는 시험 문제 예전에 한번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얘는 프로젝트와 기내식 조직의 장점을 결합했다 이런 이거. 이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인적 자원 관리의 원칙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경영 조직의 구성 원칙 선생님이랑 첫 처음 했던 거, 경영 조직의 구성 원칙과 굉장히 비슷하게, 이것도 국어적으로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주 나오는 거는 먼저 이거.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입니다.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 자, 얘는 해당 직무 수행이 가장 적절한 인재를 배치하는 거야. 해당 직무 수행이 가장 적절하게 배치. 적재적소 배치. 너무 많이 나오지. 항상 나오는 거. 자, 이거는 적재적소 배치를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직무 분석을 잘 해서 그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배치하는 거, 이게 바로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공정보상의 원칙은 직무의 공헌도에 따라서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지급하는 거다. 그냥 국어적으로 너무 쉽게, 우리 공업이들 쉽게 할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공정인사의 원칙이야. 직무 배당, 승진, 상벌, 근무, 성적, 임금 등 공정하게 처리하는 거야. 공정하게 처리하는 거, 공정인사.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조금, 뭐 이것도 사실 어렵진 않은데 종업원 안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거야. 그래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종업원 안정의 원칙.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2번에 이거. 이거. 자, 창의력 개발의 원칙이다. 이거 뭐냐?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해. 그러면 어떻게 거기 안에서 창의력이 막 나올 거 아니야. 직원들의 창의력.

그렇죠. 이거를 개발할 수 있게. 그래서 이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게 창의력 개발의 원칙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디어 공모전, 신제품 아이디어를 그 공모전을 열어서 이에 따른 보상을 했다. 이거는 인적자원 관리 원칙 중 뭐에 해당되는 거야? 창의력 개발의 원칙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너무 자주 나와요. 자, 그다음 단계의 원칙은 구성원들이 서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체육대회를 한다, 등산을 가거나 이런 것들을 단계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친구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는 것들입니다. 그죠? 인적자원 관리 원칙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직무 분석이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여기서 얘기했어. 적세적소 배치를 하려면 직무 분석을 잘해야 돼. 왜냐면 그 직무에 대해서 분석을 잘해야 그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배치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직무 분석이 뭐냐면 직무의 성격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거를 인적 자원 관리 활동에 적합하도록 체계화,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 이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이거에 체계화하는 과정을 직무 분석이라 한다. 직무 분석. 그래서 직무 분석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 근데 이게 꼭 나오니까. 자, 일단은 직무를 분석해야지. 어느 회사에 A 직무가 어떤 거고, B 직무가 어떤 거고, C 직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럼 그 직무를 분석을 하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업일보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방법은 뭐냐? 첫 번째, 이것도 어렵잖아요. 우리 바로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 정도만 알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직무를, 이 직무, A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직무 평가자가 관찰하는 거야. 이렇게. 직접 관찰함으로써 직무 활동과 내용을 파악하는 기초적인 방법.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거 그대로. 관찰법입니다. 관찰법. 너무 쉽지. 그죠? 관찰법.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직무 분석자가 이 직무 수행자를 면접한 후에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야. 면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자가 분석자 앞에서 이렇게 면접을 계속 하는 거야. 분석자가 직무 수행에 계속 면접을 통해서 A 직무는 뭐가 필요해요? B 직무는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면접. 그래서 얘를 면접법이라 합니다. 너무, 너무 쉽지? 그쵸? 안 어렵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설문지에 직무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는 거야. 그래서 작업자들이,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직무, 이 A를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한 설문지에다가 적어 놓는 거야. 설문지를 답하게 해서 직무를 분석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설문조사법. 자, 그 다음. 자, 네 번째입니다. 직무 수행자가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작업 일지, 일지를 작성하는 거야. 일지를 작성해. 그래서 직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거 작업 일지법에 해당이 된다. 자, 그다음 마지막. 자, 이게 조금 어려워요. 요거에 비해서 어렵다는 거야. 직무 수행자의 성과와 관련해서 효율적인 행동과 비효율적인 행동을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효율적인 행동은 중요한 거다. 비효율적인 거는 그닥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중요라는 말이 들어가. 이렇게 외우면 돼. 중요 사건법. 자, 여기 기록. 중요 사건 기록법.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수집해서 사례로부터 직무 성과의 효과적인 행동 규범을 추출해서 분류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요 사건법. 그래서 첫 문제 요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친구도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 직무를 분석하는 거야. A 직무, B 직무, C 직무 이거를 이런 방법들에 의해서 분석을 했어. 자, 그러면, 아, 분석해. 아, A 직무는 이런 거구나. 직무 분석하는 사람이 알기만 하면 안 되지. 이거를 어디다가 해놔야 다른 사람이 그걸 볼수 있잖아. 그럼 뭐죠? 문서가 필요한 거야. 문서. 문서. 직무 분석을 기록한 문서가 필요하다. 그 문서가 뭐가 있냐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무를 기술한 거야. A 직무는 무엇이야, 무엇이야 하는 거. 그냥. 또 얘는 뭐냐면 직무 명세서야. 명세서. 직무 명세. 이두 가지 문서에다가 기록을 해놔야 다음번에도 이 직무를 보고 확인을 할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뭐좀 이해가 되지? 우리 친구들. 그죠? 자,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 이렇게 문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직무 기술서는 두개 차이가 있어. 두개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직무 기술서는 과업 요건. 얘는 인적 요건이야. 근데 과업 요건이 뭐냐면 직무를 기술한 거야, 그대로. 그래서 이 직무와 직무의 내용, 직무 수행 방법, 절차,
작업 조건, 그러니까 직무 그 자체에 관련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거야. 직무를 기술한 거야.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직무 명세서는 사람의 초점을 맞춘 거야. 인적 요건. 그래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자격 요건을 기록하는 거지. 자격 요건. 그래서 이 A 직무는 이 직무 수행자가 교육 정도가 요 정도여야 되고, 경력은 요 정도여야 되고, 지식은 요 정도여야 된다는 인적 특성이 나타나 있는 거야. 그래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 정말 명확한 차이가 있죠. 이두 개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두 개를 기록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이 이제 직무를 평가하는 거야. 직무를 평가. 자,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떤 건 어려운 직무고 어떤 거는 쉬운 직무고 이런 걸 뭔가 평가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이게 써 있지만. 그래서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직무를 평가해야 된다. 자, 직무 평가하는 방법에는 이네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점수법은 말 그대로 점수. 이 직무를 요소별로 나누어서 그 요소에 점수를 매겨서 등급을 정하는 겁니다. 점수를 매겨서 점수법 말 그대로. 자, 그다음 요소 비교법은 뭐냐면 자, 기업 내 평가 대상의 직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개의 기준 직무를 설정한 다음에 이 기준 직무의 평가 요소별 가치를 임금액으로 환산해서 상대적 가치를 평가 요소별로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기본이 되는 기준 직무를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해볼까? 숙련 기능직이 있어. 숙련 기능직. A 직무가 뭐 숙련 기능직이야? 숙련 기능직이 있는데 거기에 숙련된 기능을 기술이 예를 들어 5만 원. 기술이 예를 들어 그 기술에 대해서 5만 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숙련 기술직이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 직무로 세팅을 해놨으면 그러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설비를 보전하는 직이 또 있어. 근데 봤을 때 설비 보전하는 직의 기술이 이 숙련 기능직보다 기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 그러면 5만 원이 아니라 6만 원으로 임금액으로 환산해서 상대적 가치를 평가 요소별로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말이 긴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 서열법을 직위가 가진 직무의 관련성이나 자, 곤란성이나 책임성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서열을 매기는 거야. 그래서 1등부터 쫙 서열 매기는 거야. 자, 1등부터 서열 쫙.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다음 분류법은 어떤 게냐면 기준을 사전에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1급 직무야. 얘는 2급 직무. 그다음 얘는 3급 직무. 그래서 모든 직무들의 A, B, C는 1급 직무에 들어가고 뭐 C, D, 그다음 D, E, F는 2급 직무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다. 그래서 직무의 평가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의 평가 방법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직무를 만들었어. 그치? 직무를 분석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문서화 시켰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작업자들을 어쨌든 내가 채용을 했는데 그 직무에 대해서 훈련하는 게 필요하겠지? 훈련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다 이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고용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고용관리, 직무를 훈련시키는 거야. 직무를 현장에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야. 자, 직무를 현장 바깥에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야. 현장에서. 이두개 차이가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 한 번만 보면 우리 공부부터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얘는요, 온더잡 트레이너에서 OJT라고 해서 얘를 OJT라고 합니다. OJT. 자, OJT.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 시간 중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실시하는 거야. 현장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말이 그 현장에서라는 말이 들어가. 현장에서. 직무 현장에서 교육 훈련 OJT.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직무 현장 외에서, 그래서 어떠한 연수원에서 다 같이 신입사원들을 집체 교육을 시켜. 그럼 현장이 아니잖아.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OFJT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 OFJT. 직무가 수행되는 장소를 벗어나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그래서 기업의 연수원 교육이나 외부 위탁 교육 세미나 학회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는 도제식 교육 있죠? 직무 현장 교육, 도제식 교육이 도제가 어디서 나왔죠? 우리 사업사회 발달 과정에서 장인 밑에서 일하는 도제, 그러니까 일하는 공부하는 이런 학생, 전문가가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우리가 도제식 교육이라 한다. 그럼 직무 현장 교육이 되겠죠? 근데 물론 그 도제들을 어떤 연수원에서 다 같이 훈련을 시킨다. 그거는 OFJT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임금. 임금에 대해서 훈련도 시켰고, 이에 따라서 임금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임금은요,

기준 임금이 있고요. 기준 외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셔야 돼. 자, 임금은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기준 내 임금인 게 되는 거죠. 기준 임금.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을 계속 하는 거야. 그게 뭐냐? 요거 외우세요. 기본급.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가족 수당. 고정적으로 지급해요. 자, 그다음 지역 수당, 장려금. 딱네 가지. 요거. 이거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거 볼게요. 초과 근무, 특수 근무. 초과 근무는 모든 직원이 다 하는 건 아니야. 그쵸? 모든 직원이 다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다할 수는 있지만 다 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비고정적인 거야. 어떤 날에 일이 많아서 초과 근무를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다. 기준. 얘를 뭐라고 하냐? 외임금이라 한다. 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과 근무, 특수 근무 해놓고 얘는 기준 임금이냐? 기준 외임금이냐? 이거를 묻는 문항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상여금은 예를 들어서 경영 또는 근무 성적에 따른 정기 비정기 급여야. 그래서 뭔가 특별 보너스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퇴직금 우리 친구 너무 잘하니까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기준 임금의 기본급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임금이고요. 또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 요거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얘랑 헷갈리지 말라고 선생님이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로자의 학력이나 자격, 연령 등을 감안해서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거야. 근속 연수. 그러니까 계속해서 근무한다. 계속 근무를 하는데 학력, 자격, 연령 등을 감안해서 하는 거야. 연공 서열에 따라서.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연공급이라고 합니다. 연공급. 연공 서열에 따라서.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직무 분석했잖아. 직무의 난이도, 위험 조건 등을 감안해서 결제하는 거죠. 근데 A 직무는 굉장히 난이도도 어렵고 그리고 위험하다. B 직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워. 근데 임금을 같이 지급할 순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 거야. 임금의 차이를 두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직무급이라 합니다. 직무급.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학력이나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삼는데 어쨌든 요거를 삼긴 삼는데 일단 직무의 수행 능력을 주된 기준으로 하는 거야. 수행 능력. 그러니까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 능력. 직 능급이라고 합니다. 직능급. 자, 그다음 이거는 얘랑 헷갈리지 말라고 놓은 거야. 연공서열이 아닌 근로자의 개별 능력에 따라서 연간 임금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임금을 정하는 제도. 이거를 연봉제라고 합니다. 연봉제. 연공 아니야. 연봉입니다. 연봉, 연공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임금의 형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은 이제 시간급 제도가 있어. 시간급. 시간은 시간,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거야. 그래서 노동 시간에 따라서 기준을 이렇게 임급하는 거고,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00개 정도의 작업량을 넘어가면 얘를 조금 더 높여주는 거. 이게 바로 시간급 제도라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성과급입니다. 성과급. 성과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성과. 그래서 작업 단위당 임금 단가를 설정하고 실제 성과를 곱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거. 이게 바로 단순 성과급. 얘는 차별이에요. 작업량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이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된 성과급을 주는 거고, 그다음 얘는 보장이야. 어찌됐든 몇 개를 안 했든 보장, 요만큼은 보장을 해주고 나서 표준과업을 초과 달성했을 경우에는 일정률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바로 성과급 제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 나오는 게 이제 임금피크제라는 게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자, 일정 연령에 달하면 더 이상의 임금 인상 없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간별. 뭐, 아, 나이별로 할까? 나이.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월급이 올라가잖아. 임금이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날수 없는 거지. 근데 얘를 정년을 보장하되 얘를 요만큼 깎아주거나 이 피크 또는 아니면 요까지 이렇게 동결하는 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피크라고 그래. 피크. 임금 피크제입니다. 요게가 임금이고. 임금 피크제. 그래서 일정 연령에 달하면 더 이상의 임금 인상이 없이
동결되거나 삭감하는 거. 이게 바로 임금피크제를 한다. 자, 최저임금제도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죠. 성공적인 직업생활에서 보니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자에게 최저 수준을 정한 겁니다. 그쵸?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복리후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복리후생.

있습니다. 자, 얘는요. 또 뭐가 나오냐면 이거 이게 복리후생인데 법정 복리후생이야. 법정 복리후생. 그다음 얘는 뭐냐? 얘는 뭐냐면 복리후생은 법정 복리후생인데 얘는 법정 외 복리후생이다. 법정 외 복리후생이다. 자, 이런 겁니다. 얘는요. 반드시 해줘야 돼. 모든 기업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이거를 총 우리는 4대. 4개잖아. 얘를 4대 보험이라고 해. 우리 친구들 들어봤죠? 4대 보험 들어갔니? 뭐 4대 보험 들었니? 이런 거 확인하잖아요. 그쵸? 자, 이런 걸 우리는 반드시 모든 기업이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복리후생인데 법정복리후생, 법정복리후생이다. 법에 딱 쓰여 있어. 이렇게. 법정복리후생. 자, 근데 얘는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와. 예를 들어, 이렇게 놓고 얘는 법정 외 복리후생이냐, 법정 복리후생이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 4대 보험 당연히 법정 복리후생이야. 근데 이것도 또 뭐가 나오냐면, 보험료의 주체가 나와. 보험료의 주체. 4대 보험이라 하잖아. 그렇죠? 보험료의 주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보통 보험료를 하면 근로자도 내고, 거기다가 플러스 사업주도 내잖아. 그렇죠? 사업주도 내고. 자, 근로자 사업주도 내는 건 뭐냐면,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자, 요거 세 개는 세 가지. 자, 사업주만 내. 사업주 100% 내는 거. 유일하게. 이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만. 기억하셔야 돼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100% 낸다. 근로자가 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들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이 내는 거다. 같이 반반씩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린 공업일반은 요 정도까지 나와. 성공적인 지났으면 여기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요양급여라던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것만 공업일반에서 요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법정 외 복리후생 볼게요. 사원의 여행이라던가 휴양소 운영, 주택자금 대출, 예를 들어 뭐 기숙사라던가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자, 통근 버스도 있어. 통근 버스 제일 많이 나오지 또. 통근 버스. 자, 이런 것들은 볼까요? 법에 모든 기업이 통근 버스 만들어야 돼. 휴양소 만들어야 돼. 안써 있어. 그래서 법정 외 복리후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정 외 복리후생. 자, 그럼 법정 외 복리후생.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왜 이걸 하냐? A 기업이, B 기업이, 우리 기업만의 뭔가 근로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정 외 복리후생이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이제 재무관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재무관리. 자, 이거는 사실 상업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한번 정도 나왔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그냥 국어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나왔어요. 재무관리 같은 경우는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운용하는 경영 활동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또, 자, 이거는 재무제표로도 작성이 되는데 이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태, 기업의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명백히 파악해서 이에 관계자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재무상의 보고서를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럼 재무제표에는 뭐가 들어가냐? 재무상태 들어가겠지? 포괄손익계산서 들어갑니다.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등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 자, 그다음 회계관리는 무엇이냐?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성적을 보고하는 이 회계자료를 작성하고 검토해서 관리하는 경영활동이다. 크게 뭐 어렵진 않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재무제표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거, 이거 한 번만 눈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오늘 여기에 관련된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내용들 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수능 실전 문제 6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에요. 자, 다음은 현장 실습 산업체 방문 조사서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거 문제 설명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있는 이말 있잖아요. 여기가 우리 친구들 교재랑 좀 다를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교재는 현장 실습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현장 실습 임금이 아니라 취업 후 급여입니다. 이게 편집 과정에서 여기 날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재 정정 집필 자랑 상의해서 교재 정정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취업 후 급여로 수정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취업 후 급여에는 취업 후 급여입니다. 취업 후 급여 이거야. 현장 시세 임금이 아니라 취업 후 급여로 보세요. 자, 취업 후 급여에는 기준 임금

임금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기본급이지, 기본급. 얘는 기준 임금에 해당이 되죠. 예를 들어 이거야. 기본급, 지역수당, 가족수당, 장려금. 요네 가지를 우리는 기준임금이라 한다. 기준임금. 자, 만님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기준 외임금은 초과근무, 특수근무. 아시겠죠? 이거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니은. 제시된 복리후생은 복리후생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 복리후생 출퇴근 방법의 통근버스 이렇게 해서 통근버스를 해주는 거야. 자, 이거는 모든 기업이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법정 외복리후생인데 법정복리후생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들림 보기가 되겠죠. 들림 보기입니다. 자, 그다음 디귿. 교육과 훈련은 교육훈련을 볼까요? 교육 및 훈련을 보면 현장 실습 기간 동안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현장에서가 나왔어. 그러면 OJT냐, OFJT냐 묻는 거야. 근데 얘는 현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OJT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다음 리을 보도록 할게요. 땡땡기업의 업종을 보면 전자기기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야. 제조업은 클라크는 크게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했죠.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부터 얻어지는 거야. 농업, 임업, 수산업. 그죠? 2차는 제조업. 그리고 클라크는 광업도 2차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조업 2차에 해당되는 거죠. 3차가 아니죠. 3차는 서비스 관련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2차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의 조합이 1번이 답이 되겠죠. 1번. 자, 그다음 이제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입니다. 다음은 땡땡 회사의 직무 분석 개선 자료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쓰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보면 직무 분석의 기본 절차 등이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직무 분석을 시행하는 거야. 그리고 어쨌든 외부 컨설팅 의견을 받았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는 작업 일지법을 통해 직무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 뭔가 직무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그다 직무 분석. 그럼 직무 분석을 시행하는 방법 한번 볼까요? 직무 수행자에게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작업 일지를 작성하게 한뒤 직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거 뭐야? 이거 작업 일지법이죠. 작업 일지법. 자, 작업 일지법. 작업 일지법을 통해서 직무 분석을 실시하였다. 맞는 방식. 기존 방식이잖아. 기존 방식. 그쵸? 기존 방식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니은. 직무 분석의 결과로 작성된 가에는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무 분석의 결과가 여기를 보면, 직무 분석의 결과로 여기 보면 직무 분석을 목적을 설정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분석표 작성을 해요. 자, 이에 따라서, 자, 직무 분석과의 선발과 훈련을 하고 예비조사, 본조사를 한 다음에, 자, 여기에 따라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맞는 보기. 자, 여기는 이런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를 토대로 평가 실시. NCS 기반으로 직무 명세서, 직무 명세서, 기술서를 통해서 이거를 작성. 어떠한 문서를 작성하는 거야. 문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다음 디귿. 외부 컨설팅 의견의 직원 배치 방법은 이거야.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해당 직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배치한다. 적재적소 배치 원칙이죠. 자, 그래서 근데 여기는 공정 인사의 원칙에 해당한다라고 되니까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땡땡 기업은 산업 현장에 직무를 수행할 시 요구되는 능력에 대해서 국가가 표준화한 것을 활용해서 직무 분석할 것을 컨설팅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거. NCS의 우리 선고전의 직업생활에서 많이 배워요. NCS는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했지. 국가 직무 능력을 국가가 이 직무에 대한 능력을 표준화한 거야. 그걸 우리는 NCS라 하죠. NCS. 자, NCS 기반으로 작성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NCS가 그럼 이 설명이 무엇이냐? 자, 국가가 표준화한 거야. 직무를 수행하는 요구되는 이 능력, 직무의 능력을 표준화한 거야.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 리을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과 9번 세트형 문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융합 물류창고 로봇 연구 프로젝트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생산 혁신 방법 있고, 경영 형식 방법 있고, 또 신설 조직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영 혁신에 나타난 신설 조직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직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건 무슨 조직이죠? 기능식 조직에 해당이 되죠. 기능식이지. 횡적 연결이 되잖아. 그죠? 전문화의 원칙을 이용한 기능식 조직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신설 조직을 봤더니,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설 조직이에요. 어떠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프로젝트 조직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프로젝트 조직, 8번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위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존 조직이 기능식 조직이었잖아요. 기능식 조직은 전문화와 분업의 원칙이 적용된 조직 형태이다. 선생님이랑 경영지원 조직에서 폈죠. 전문화, 분업. 그렇죠?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기존 조직과 신설 조직. 그러니까 기존 조직이 기능식이야. 자, 그리고 신설 조직은 프로젝트 조직이야. 이거의 장점을 결합한 조직은 매트리스 조직에 해당이 되죠. 맞는 보기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생산 혁신으로 전체 작업 환경에 적용한 시스템은 제조 실행 시스템 MES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MES가 우리 뭐 친구들 뭔지 알겠죠? 현장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거에 따른 작업 관리, 뭐 물류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제조 실행 시스템이야. 근데 MES에 해당되는 내용이 우리 생산 혁신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한번 보면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 라인에 적용했어. 로봇 적용? 이건 아니죠.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컴퓨터에 의해서 제품의 보관, 입출고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건 자동 창고 시스템이야. MES는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자, 들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리뷰 볼게요. 인간과 유사한 형태로 현장 작업자의 노동을 보완하는 로봇 휴머노이드죠. 유사한 형태 휴머노이드. 근데 여기 제시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기억과 리을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과 함께 그러면 실제 기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기출 타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야. 이거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내 직원 안내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경영 조직의 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 조직의 개편.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 조직 체계를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의 제품별 조직으로 개편했다. 제품별 조직으로. 개편했어. 제품별, 제품 사업별로 한 거잖아. 그쵸? 선생님이 땡땡 자동차로 예시를 한번 해줬잖아요. 사업부재 조직. 근데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또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함. 사업부재 맞죠? 독립 최선제 발행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직무 분석을 통한 개별 성과 및 능력 평가인데, 직무 수행자의 효율적인 행동, 비효율적인 행동을 구분해서 효율적인 행동, 비효율적인 뭔가 중요한 행동, 중요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파악해서 분류하는 직무 분석 방법. 직무 분석 방법인데 이렇게 긴 거. 이건 뭐였죠? 중요 사건법 또는 중요 기록법. 중요 사건 이것들을 기록해서 하는 거. 자, 그다음 볼게요. 적절한 보상과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데 이거 보면 임금 체계를 볼게요. 직무의 중요성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직무를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임금을 자등 지급하는 거야. 직무에 따라서. 그래서 A 직무는 굉장히 중요하고 난이도도 높아. B 직무는 별로야. 그러면 A 직무를 뭔가 임금을 더 줘야겠지. 그게 바로 뭐라고 한다? 직무급이라 한다라는 거. 그쵸? 자, 그럼 직원의 복지를 보도록 할게요. 사내 어린이집, 셔틀버스 운영, 모든 회사가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법으로 반드시 해.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그래? 법정 외 복리후생이라 한다. 법정 외 복리후생. 자, 그다음 이것도 보도록 할게요. 직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안전된 직장을 영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가장 우선시하는 거는 인적 자원 관리의 원칙인데 안정된 직장을 영위하게 하는 거. 종업원 안정의 원칙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 한번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답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도입하고자 하는 임금 체계는 직무급제에 해당한다. 어때요? 직무급 맞죠? 맞는 답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운영하려는 직원의 복지는 법정 복리후생은 4대 보험이야. 얘는 법정 외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들렸죠. 자, 3번.
경영조직 체계를 직계참모조직으로 개편하는 게 아니라 상업부재조직으로 개편하려고 하기 때문에 얘는, 자, 틀렸습니다.

4번. 적용하고자 하는 직무 분석 방법은 관찰법이 아니라 우리 중요 사건법. 관찰한다는 내용이 안 되어 있죠. 중요 사건법. 그래서 얘도 옳지 않은 거. 5번입니다. 인적자원관리 원칙 중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은 이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않죠. 종업원 안정의 원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옳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공부하면 우리 친구도 이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볼게요. 이제 그다음. 자, 다음 인적자원관리 로드맵을 통해 알수 있는 땡땡 기업의 경영 지원 활동이야. 자, 그럼 이거 보도록 할게요. 또 비슷하게 나와. 정말 선생님 얘기했잖아. 아, 기출문제 보면 진짜 똑같이 나오네요. 맞죠? 맞죠? 우리 공업 일반은 정말 응용하지 않아요. 자, 친절한 과목이야. 땡땡 기업은 또 볼게요. 직무 수행자의 효율적인 행동과 비효율적인 행동을 구분해서 이것만 보면 알아야지. 그치? 또 끝까지 읽어볼까? 성과와 관련된 사례를 수집하고 이 사례로부터 직무 성과의 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직무 분석을 실시하였고, 어때요? 이거는 직무 분석법, 관찰법, 면접법, 설문조사법, 작업일지법, 중요 사건법 중에서 그냥 봐도, 그걸 잘 몰라도 우린 파악할 수 있어. 이거는 중요 사건법이다. 자, 그다음. 교육과 훈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육과 훈련. 사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업무 배치는 자, 해당 직무 수행에 가장 적절한 인재를 배치하는 거야. 가장 적절한 인재 적재적소 배치. 그쵸? 임금관리 볼게요. 동기부여를 위해서 임금제도를 직무급제로 전환했다. 직무급제로.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직무 분석 방법으로 중요 사건법, 선생님이 또 중요 기록법 이렇게도 나온다고 했죠? 자, 이거 실시였다. 맞는 보기. 그다음님. 업무 배치의 인적자원관리 원칙 중 창의력 개발. 뭔가 아이디어를 공모시켜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서 창의력을 나오게 해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주는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죠. 뭐가 있어? 적절한 인재를 배치한다?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그다음 디귿 볼게요. 직무급제에 대한 정의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직무의 난이도,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임금액을 결정하는 거 맞는 보기.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몇 번만 풀어보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다음 또 볼게요. 반복적이야. 몇 번만 풀다 보면 이제 암기하는 것이 어떤 걸 암기해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알수 있어요. 자, 다음은 땡땡 기업의 인사관리 사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땡땡 기업은 인사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 사내, 이렇게 나와. 이렇게. TFT. 이렇게 친절하게 여기까지 나왔어.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한시적으로. 자, 뭐를? 인사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 인사관리제도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는 거야. TFT.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인사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 프로젝트 조직을 운영한 거죠. 그 결과, 땡땡 기업은 사원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해서 해당 직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제도로. 이게 뭐야?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이에 따라 사원의 기업 적응과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요거 말 그대로 나와. 현장에서. 자, 온. 근무 시간 중에 직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거. 자, OJT, On the Job Training, OJT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사원의 교육 형태는 OFJT에 해당이다. 어때요? 이거 틀렸죠? OFJT는 집체 교육을 말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 인사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서 프로젝트 조직을 운영하였다. TFT. 자, 맞는 보기. 그 다음, 디귿. 인적자원관리 원칙 중 적재적소 배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몇번 반복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 이쪽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영활동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땡땡 기업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주식회사. 땡땡 기업의 경영활동 보고서입니다. 경영 조직이 모든 지휘 명령 체계가 하나로 이루어져 의사 전달이 신속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속함 경영 실태가 지금 현재. 자, 그러면 모든 지휘와 명령 체계가 하나로 이루어져 명령 일원화의 원칙을 적용한 얘는
직계식 조직에 해당이 되죠. 그죠?

자, 그다음 임금 체계를 봤더니 근로자의 계속해서 근무하는 계속 근무한다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했다 이거는 연공급을 하고 있는 거지 연공급 그죠? 자, 그럼 개선 방안 보도록 할게요. 경영 조직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 경영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독립성을 인정했다. 자,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 제품별이냐 또는 지역별이냐? 이걸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함. 이거 어떤 거였어요? 경영 지원 조직의 사업부재 조직에 해당이 되겠죠. 사업부재 조직. 사업부재 조직. 자, 그다음 복리후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 기숙사를 제공하고 직장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이거는 모든 기업이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법정. 왜 복리후생이라 하죠? 자, 그러면 이거와 반대로 법정 복리후생은 4대 보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쵸? 4대 보험에 대한 거.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임금 체계는 성과급제에 해당한다. 여기는 임금 체계는 연공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얘는 들림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경영 조직을 사업부제에서 직계형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이거 얼핏 맞아서 이렇게 이걸 잘못 체크한 선배들이 많아요.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우리 낚시형 문항들이 좀 많아요. 사업부제에서 직계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직계식에서 자 사업부재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쵸? 반대죠, 반대. 자 개편하고자 한다.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다음 D급 볼게요. 자 출자자는 회사에서 발행한 채무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진다. 선생님이 다음 강의에서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유한 책임이라는 건 한도가 있을 유를 말해, 있을 유 한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 회사에 1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100만 원치만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럼 한도가 나는 딱 100이잖아. 100. 유한 책임. 그럼 이게 뭐냐? 주식회잖아요. 주식회사. 땡땡 기업의 주식을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내가 산 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사원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는 만님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개선 방안에 제시는 복리후생은 법정 외 복리후생에 해당된다. 만님 보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 관련된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친구들이 가장 이쪽에서 조금 재밌고 쉽게 해결하는 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선생님이랑 마지막까지 하면 또 이제 이 3단원이 또 끝나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또 으쌰으쌰 자, 행복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나에게 딱 맞는 운동 선택을 위한 국민건강 가이드 김병곤입니다. 오늘은 근육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센 근육 어디일까요?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우리의 근육 중에 엉덩이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엉덩이 근육이 발달을 해야 그 밑에 붙어 있는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순차적으로 강화됩니다. 만약에 엉덩이 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벅지와 그 밑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발달된다면 우리 몸은 밸런스를 잃게 되고 부상이나 여타 질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근육 감소하는 비율을 살펴보면요. 대략 20, 30대부터 1%씩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서요. 여러분이 만약에 70대가 된다면 내가 가진 20대의 50%의 근육만 있기 때문에 걷는 것, 움직이는 것 또는 힘을 쓰는 동작에서 몸의 출력이 50%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 비율이 감소하면서 우리는 근감소증이 발생되는데요. 이 근감소증은 대사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의 모든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근육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엉덩이 근감소증이 생길 때 건강상의 문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기초 대사량이 감소합니다. 우리 몸에서 엉덩이 근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근력이 떨어지거나 근육량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요. 물론 당뇨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방대사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근육은 만성염증을 증가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만성염증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근골격계 문제를 가질 수 있는데요. 가까운 허리나 무릎의 부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엉덩이 근육이 약화될 때 생기는 문제들은 다양하고요. 엉덩이 근육을 지키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엉덩이가 중요하고 엉덩이의 근육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엉덩이 운동을 그냥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운동을 해야 되는 순서가 존재하거든요. 엉덩이 근육은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대둔근은 엉덩이의 후면에 있고요. 이 다리가 뒤쪽으로 움직일 때 강화되고 발달됩니다. 중둔근은 측면에 있기 때문에 발이 측면으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강화되고요. 소둔근은 균형을 잡는다든지 발을 회전하는 동작에서 정교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엉덩이 근육 강화를 위한 운동을 할 건데요. 운동의 순서는 소둔근, 중둔근, 대둔근 순서로 할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엉덩이를 강화하고 싶다면 이 순서를 따라 하시면 아마도 건강하고 강한 엉덩이 근육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소둔근 운동을 배워보실 건데요. 균형을 잡거나 작은 움직임을 조절하는 운동들입니다. 의자나 테이블을 앞에 두시고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 오른손으로 의자 위에 손을 살짝 올리고요. 그리고 오른발을 배꼽까지 들어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균형이 잘 잡히면 시선을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정면을 보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균형이 잘 잡힌다면 의자에 의지하지 마시고 네, 균형을 잡으면 발이 흔들리게 되면서 소둔근이 발달하게 됩니다. 균형 능력은 이 소둔근의 조정 능력을 향상시켜주고요. 이 머리가 움직이는 동작은 균형을 깨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좌우로 최대한 크게 움직이면서

있어. 지금 흔들리죠. 이렇게 몸의 균형은 상체에서 깨주시고요. 소등근과 발은 균형을 잡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반복 횟수는 대략 한 10번 정도를 반복해 주시면 좋고요. 가능하면 얼굴은 최대한 좌우로 크게 움직일 때 운동의 효과는 좋습니다. 중둔근 운동은 이렇게 의자나 테이블을 마주하시고요. 양손으로 가볍게 잡으신 후에 발을 모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중둔근은 엉덩이에 측면에 있기 때문에 무릎이 펴지고 발목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측면으로 들어 올려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올려 주시고요. 천천히 자 10번만 해 주시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골반이 위아래로 흔들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흔들리면 중둔근이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허리의 움직임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통이 좌우로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 중둔근이 하는 운동을 몸통에서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몸통도 완전히 고정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저희 트레이너가 호흡을 뱉으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호흡이 뱉어지면서 발을 들어 올려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다리가 앞쪽으로 가면 중둔근이 아니라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이 발달되기 때문에 측면보다 약간 뒤쪽으로 움직일 때 운동이 잘 됩니다. 반복 횟수는 대략 10번에서 15번, 엉덩이가 좀 뻐근해질 때까지 운동을 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은 아마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많이 하시는 크램쉘 조개가 이렇게 벌렸다 모아지는 운동인데요. 이거 역시 중둔근의 운동입니다. 옆으로 한번 누워보시고요. 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과 고관절은 대략 90도로 구부려 주시고요. 그리고 몸통은 수직으로 세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위쪽으로 벌려주면서 중둔근이 자극받을 수 있게 운동을 합니다. 자, 10번만 해보실까요? 네.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운동을 할 때 이 골반이 앞뒤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통이 기울어지거나 앞으로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지지 않게 수직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릎은 최대한 높게 벌리되 골반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에서 골반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릎을 최대한 높게 들어서 쭉 쥐어짜는 느낌을 갖고 다시 천천히 내려오게 되면 운동이 잘 되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만약에 운동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루프밴드라고 해서 허벅지에 밴드를 동그랗게 걸고 하시면 운동 강도가 높아지고 훨씬 더 강력하게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네 발 기기 상태에서 엉덩이를 강화하는 두 가지 운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중둔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으로요. 자, 오른쪽 무릎을 측면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손에 위치한 여기가 발달이 되고요. 천천히 내려주시고 자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관절 중둔근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골반을 항상 고정하는 것과 몸통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둔근은 기억하셔야 될 게 발이 옆으로 움직일 때 강화되는 거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옆으로 움직일 일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중둔근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올려서 근육에 자극이 생기면 천천히 내려주시고 반복 횟수는 10번에서 15번까지 점차적으로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이렇게 네 발 기기 상태에서 대둔근을 발달시키는 건데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이 90도를 위치하게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 발바닥이 하늘로 올라가는 동작입니다. 그대로 천천히 올려보실게요. 그렇죠.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자,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주의하실 점은 무릎이 펴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엔 이 무릎이 바깥쪽으로 나가도 안 됩니다. 내 몸의 일직선 상태에서 발바닥이 천정과 수평이 된 상태로 최대한 올려서 엉덩이에

근육이 약화되면 골반이 전방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자세가 만들어지고요. 또는 후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자세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골반 위에 있는 척추가 불안정해지면서 흔들리게 되면서 압박과 전단력이 생겨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스크 또는 요통이 생기게 됩니다. 중둔근의 약화는 보행 시 골반이 흔들리게 되며 특히 좌우로 흔들리는 문제가 생기고요. 이렇게 되면 허리가 측면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요추가 좌우로 흔들리며 허리에 부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중둔근의 약화는 달리기 시 오른발이 착지될 때내 골반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고관절에 데미지를 주게 되어 있고요.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무릎에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무릎이 많이 아프다면 아마도 중둔근이 약화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 축구, 농구, 골프를 치는데 자꾸 무릎이 아프다면 이 중둔근의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하고요. 만약에 전방십자인대의 손상이라고 손상이 생기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중둔근의 약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둔근의 약화는요, 햄스트링과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허벅지의 앞쪽과 뒤쪽의 과부하로 인해서 슬개대퇴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무릎의 이 전면부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걷거나 뛰거나 운동을 할때이 무릎 앞쪽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엉덩이의 뒤쪽, 대둔근이 약화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둔근의 약화는 점프 후에 착지할 때 충격 흡수를 엉덩이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릎에 대한 데미지가 커집니다. 만약에 제가 점프를 했다 착지를 했을 때 엉덩이로 충격 흡수를 해야 하는데 무릎이 전방으로 쏠리게 되면 연골이나 인대가 손상되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엉덩이의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은 근골격계 질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또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스쿼트를 많이 하실 텐데요. 여성들에게 특히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스쿼트를 하는 동작에서 무릎을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앉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엉덩이 근육이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해서 무릎을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앉을 때 어떻게 앉으셔야 좋냐면 양쪽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내 무릎이 발등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앉아야 허벅지와 엉덩이를 동시에 쓰면서 무릎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드리프트 이야기를 좀할 건데요. 데드리프트를 잘했을 경우는 엉덩이 근육이 발달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드리프트는 상체를 곧게 편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는 동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엉덩이가 뒤쪽으로 나가면서 엉덩이 근육이 이완되고 수축되면서 운동이 되는데요. 이 동작을 잘못하게 되면 첫 번째 등이 동그랗게 말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엉덩이에는 자극이 안 오고요. 지금 저도 허리 등 쪽으로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요추에 또는 허리 디스크에 심각한 문제를 줄수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는 이 허리를 너무 아치를 만들어서 동그랗게 만드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엉덩이에는 전혀 자극이 오지 않고요. 좋은 데드리프트는 측면에서 몸통이 곧게 펴진 상태에서 엉덩이가 뒤쪽으로 쭉 빠져나와 내 엉덩이의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났을 때 가장 좋은 동작이고요. 이렇게 해야 엉덩이가 발달되고 허벅지 뒤쪽이 부수적으로 발달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좋은 동작으로 했을 때 이득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하면 할수록 부상이 생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둔근 또는 중둔근, 소둔근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을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집에서 또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많이 하시는 브릿지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누워보시고요. 자, 누운 상태에서 양쪽 무릎은 90도 구부려 주시고요.
오른 발을 올려주시고 양손으로

허벅지 뒤를 감싸서 무릎을 90도로 유지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발로 지면을 밀어주면서 엉덩이를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들어 올려주시고요.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다시 둘, 높게 올라오시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올라가는 높이인데요. 왼쪽 무릎과 왼쪽 골반이 직선이 될 때까지 올라가야 엉덩이 근육이 발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덩이 근육이 덜 발달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운동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개수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엉덩이가 높이 올라와서 무릎과 어깨에 직선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서 10개에서 15개 정도 하시면 아마도 강력한 엉덩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무릎을 잡은 상태에서 브릿지가 잘 된다면 다음 레벨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을 90도 올려주시고요. 양손은 45도로 펼쳐주시고요. 발 위에 물건이 있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밀어 올리고 엉덩이가 올라갑니다. 자, 그대로 올리실게요. 네,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쭉 올라갑니다. 발바닥이 올라가야 되고요. 천천히 내려서 10번만 해보실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발목이 이렇게 당겨진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요. 조금 전에 허벅지 뒤를 잡고 했던 운동처럼 무릎과 어깨 사이에 엉덩이가 올라오는 정도까지 높이 유지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10번을 이렇게 못하신다면 그렇게 되는 숫자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도 굉장히 고강도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운동 능력 또는 근력이 많이 만들어진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대로 밀어 올립니다. 엉덩이 근육 약화는 걷기에도 문제를 주게 됩니다. 우리의 다리를 앞뒤로 좌우의 균형을 잡는데 엉덩이 근육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우리 골반과 다리뼈를 수직으로 직각으로 연결시켜서 버텨줄 수 있는 근육이 중둔근과 내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이 단단하게 하나의 다리에서 골반을 지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걸을 때 발을 디디면 양발에서 한 발로 균형이 바뀌게 되거든요.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우리의 골반은 틀어지거나 비틀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대둔근의 약화는 우리의 걸음걸이에서 보폭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발을 밀어줄 때 추진력이 세 군데서 이루어집니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하지만 엉덩이 근육이 힘이 없다면 추진력을 허벅지가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죠. 휴머노이드가 걷듯이 이런 자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폭이 좁아지고 걸음걸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둔근 약화는 무릎, 허리, 발목의 근육의 보상작용을 초래해서 걷거나 움직일 때 피로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이게 손상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측면에서 정확하게 세 개의 근육이 추진력을 내기 위해서는요. 내 몸통보다 발이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종아리에 힘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허벅지 앞쪽에 들어오고 엉덩이의 힘으로 우리 몸을 앞으로 밀어주게 되죠. 이런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만보를 걷는다면 오른발에 5,000번, 왼발에 5,000번의 근력 운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걸을 때 대둔근을 쓰지 못하게 되면 주로 무릎을 이용하게 되면서 허벅지의 부담 또는 무릎 관절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공원에서 걷고 나서 무릎이 좀 뻐근하다, 그렇다면 아마도 대둔근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생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둔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걷기 위해서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저랑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끝으로 발끝 터치 운동이 있습니다. 옆으로 한번 서보시고요. 쓴 상태에서 오른발을 중심으로 왼발을 뒤쪽으로 살짝 빼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손은 허리에 올려주시고 왼손으로 발끝을 터치하는데요. 이때 오른발의 체중이 90% 정도 있어야 됩니다. 천천히 내려가 보실게요. 그렇죠. 그대로 일어나 보시고요. 일어나서 엉덩이 허벅지에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엉덩이가 최대한 뒤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이 자극을 받으면 좋은 동작이고요. 일어나 보시고요. 자, 그대로 10번만 반복하실게요. 조금 주의하실 점은 오른발에 내 체중이 다 올라와야 하고요. 그리고 이 발의 뒤꿈치 쪽이 아니고 볼 쪽으로 체중 지지가 됐을 때 운동이 가장 잘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통이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 허벅지와 엉덩이로 조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왔다가 올라갈 땐 조금 빠르게 엉덩이 힘으로 밀어 올립니다. 허벅지가 아니고 엉덩이입니다. 엉덩이를 벌렸다 생각하고 다시 모아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만 더 해보실게요. 엉덩이 뒤로 다시 그대로 쏘여서 이 동작이 10개, 15개가 편하게 되신다면 지금 왼손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지만요. 아, 작은 가방이라든지 약간의 무게가 나가는 것을 들고 하면 운동 강도를 집에서도 충분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점점 운동 강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만약에 운동을 따라 하시면 아마 몸에 땀이 좀 나기 시작할 텐데요. 이번 운동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한 발로 동일한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서주시고요. 네. 오른발로 중심을 잡고 왼발은 살짝 들어주시고요. 그렇죠. 오른손은 허리, 왼쪽 손으로 처음에는 무릎을 닿습니다. 무릎을 닿고 그대로 올라오시고요. 그렇죠. 천천히 닿고 무릎 다섯 개 닿고 그리고 발끝 닿도록 할게요. 이렇게 불안정한 면에 있으면요, 소둔근, 중둔근이 같이 발달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대둔근은 당연히 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균형 잡는 조절 능력도 좋아지게 되고요. 엉덩이에 큰 근육이 발달되면서 힘도 발달되게 되죠. 몸통은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펴고 했을 때 운동의 효과가 가장 좋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발끝 닿는 게 어려우시다면 허벅지의 중간도 괜찮고요. 무릎까지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요. 내가 닿을 수 있는 부분을 닿고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엉덩이를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을 배워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외형적인 예쁜 엉덩이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최근에 엉덩이 근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많이들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대둔근이라고 하는 엉덩이 뒤쪽에 있는 근육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둔근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대둔근 이전에 만들어야 되는 근육은 중둔근과 소둔근입니다. 이 중둔근과 소둔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딥힙이라고 해서 내 엉덩이의 측면이 쑥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죠. 대둔근이 중요하긴 하지만 소둔근과 중둔근이 대둔근을 만들기 이전에 만들어야 되는 근육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힘을 쓰는 동작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벽에 기대고 있을 때 하는 운동들이거든요. 그 운동이 운동 강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운동 재활을 하거나 아니면 저체력을 가진 분들이 하기에 적당하고요. 대신에 이 운동은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호흡과 함께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짧아졌다가 늘어나는 운동들입니다. 이 운동이 운동 강도가 강해지고요. 근육이 커지는데 가장 중요한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멈춰있는 동작으로 멈추고 밀거나 버티는 동작으로 해주시고요. 대표적인 게 아마 예전에 학창시절에
유리 의자라고 해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동작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 동작들이 일반적으로는 등 척성 운동이라고 해서 근력 운동의 아주 기초적인 동작들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알고 있는 플랭크 동작, 멈춰 있는 그 동작이 근력 운동의 아주 기초적인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을 너무 오래 하는 것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중학교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쉬운 것만 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짧아지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동작이 같이 이루어질 때 근육이 성장하게 되죠. 스쿼트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 의자에 앉아서 예를 들어서 1분의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엔 일어났다 앉는 동작의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성장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근수축의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알고 계시면 내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할 때 움직임의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등척성 운동, 근육이 짧아지는 것, 길어지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서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면 우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운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멈춰야 해요. 멈춘 상태에서 일어날 때는 근육이 짧아집니다. 이 세 개의 과정을 운동 속에서 계속하게 되는데요.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면 내려간 상태에서 정지 동작을 조금 오래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동작을 하기에 좋고요. 마찬가지로 일어났을 때도 힘을 주면서 대략 2초 정도를 버텨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거에 속도차가 필요합니다. 내려가는 동작에서 2의 비율, 시간의 비율, 올라올 때 1의 시간의 비율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스포츠를 한다면 골프를 예로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백스윙 상태에서의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공을 치러 내려가는 상태에서는 짧아지기 때문에 빠른 스윙이 필요합니다. 좋은 동작에 근육을 쓰지 못하면 이런 동작이 돼요. 늘어날 때도 빨리, 쉴 때도 빨리. 똑딱이가 되면 우리 근육은 힘을 모으지 못하고 에너지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동작에선 천천히, 힘을 쓰는 동작에선 빠르게. 스쿼트도 그러면 내려가는 동작에선 천천히, 멈췄다가 올라갈 땐 빠르게. 운동의 기본 컨셉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어떤 동작이든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거고요. 하면 할수록 몸이 더 건강해지고 움직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둔근을 조금 더 강화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운동들을 저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젊은 분들이 엉덩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힙스러스트라는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운동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한번 누워보실게요. 지금은 장비가 없지만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힙스러스트를 하면 배를 가로질러서 큰 발을 놓게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잡고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밀어 올리거든요. 그대로 밀어 올려보실게요. 네, 이렇게 밀어 올리고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힙스러스트를 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점은 내 엉덩이가 지면에 최대한 가까이 내려갔다 올라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선을 그었을 때 엉덩이까지가 직선을 이루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올라가는 속도와 내려오는 속도에서 올라가서 잠깐 멈추셨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운동의 비율은 늘어날 때 2, 그다음에 단축될 때 1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상태로 천천히 내려가서 비율 맞추고 위치 맞춰보실게요.

다음은 애플립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운동의 종결자거든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난이도가 높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운동들이 조금 쉬워진다면 이 동작으로 건강하고 강력한 힙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한번 서 보시고요.

0: 왼발로 서고 오른발을 90도 들어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가 기울어지면서 발은 뒤쪽으로 쭉 손 뻗어주시고요. 자, 그대로 차렷. 그대로 뒤로 쭉 뻗어주실 때 주의하실 점은 몸통이 수평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잘못된 동작에선 골반이 이렇게 틀어집니다. 이렇게 틀어져서는 좋은 동작이 나올 수 없고요. 그대로 일어나시고요. 그래서 시소처럼 몸이 완전히 수평으로 숙여졌다가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네, 발끝과 등과 손까지가 수평이 되게 만들고 일어났을 때는 우리 몸이 수직이 되게 됩니다.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이 동작은 균형 잡는 능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운동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하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시 한번요. 네, 그대로 쭉 뻗어서 네, 발끝부터 손끝까지 일직선 만들어주시고 그대로 엉덩이의 힘으로 일어서고요. 그대로 세 번만 더 해보실게요. 쭉 펼쳐주시고요. 운동은 대략 10번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균형을 잃으면 오른발로 살짝씩 지면을 디디면서 안정감을 가지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운동을 집에서 또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실천해 보시고요. 저는 4강에 뵙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텔레마코스 여행에서 일어난 일들을 잠시 살펴볼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여행의 의미, 특히 이 시 전체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필로스와 스파르타의 주인들이 불사의 존재들이라는 점을 살펴봤어요. 인간 조건을 벗어난 그런 존재들이었죠. 이제는 이들이 텔레마코스를 대접해주면서 생긴 일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텔레마코스와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메넬라우스의 궁전에 도착을 했을 때 이곳에서는 마침 결혼잔치가 한창인 것으로 그려져요. 그것도 메넬라우스와 헬레네 사이의 유일한 자식인 딸 헤르미온의 그리고 메넬라우스가 하녀에게서 얻은 서자 메가펜테스가 각각 같은 날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니까 이것은 이 스파르타 왕가에는 아주 각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텔레마코스는 스파르타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 결혼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텔레마코스에게 스파르타를 방문할 것을 권했던 네스토르조차 이 겹결혼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려집니다. 시인은 이 잔치에 메넬라우스의 친지와 이웃이 참석했다고 기록하지만 이들 중 어느 누구의 이름도 특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습니다. 이것은 스파르타의 속성에 대한 결정적인 실마리 중 하나가 되죠. 스파르타는 혹시 다른 인간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그런 곳은 아닐까요? 저 세상으로서의 스파르타의 특징은 사건에서 드러나는 일련의 결례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암시가 됩니다. 만일 지금까지 해석가들의 통념대로 텔레마코스의 여행이 그의 교육과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청년 텔레마코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영웅들의 손님 접대, 그 크세니아 장면에서 그 많은 실수와 결례가 보이는 점을 우리가 용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파르타를 저 세상으로 이해하는 순간 이 이상한 점들은 곧바로 시인의 탁월한 이야기 솜씨의 결과로 바뀌게 되어요. 텔레마코스와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스파르타에 도착했을 때 메넬라우스의 시종은 이들을 즉시 맞아들이질 않고 밖에 세워둔 채로 메넬라우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을 정말 안으로 들여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히라빈들의 손님 접대 관습에 비춰보면 이것은 너무나 이상한 태도입니다. 저는 그 시종의 어색한 태도를 이렇게 봅니다. 신의 도움 없이는 올 수 없는 영역에 다가온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손님에 대한 전형적인 태도라고 보는 거죠. 다른 근거를 또 한번 보죠. 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다른 손님들 중 누구도 말이나 마차를 타고 왔다는 암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텔레마코스와 페이시스트라토스를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먼 곳에서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손님들은 가축을 몰고 오거나 음식을 직접 들고 올 정도로 충분히 가까운 곳에 사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마차를 타고 낯선 자가 왔다는 것 자체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요. 오디세우스의 모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고립의 속성 또는 원격성은 저세상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저세상에서는 외부인들과의 교류 자체가 드물어요. 칼립소의 섬은 신들도 인간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고 알키노스가 다스리는 파이아케스인들도 남들과 왕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고립된 세계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억류입니다. 스파르타에서 돌아오는 길에

텔레마코스는 필로스의 다시 들리기를 거부하는데 네스토르가 자기를 붙들어둘까봐 걱정이라는 거죠. 스파르타에서 떠날 때는 어땠을까요? 텔레마코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려고 하자 메넬라우스는 느닷없이 한가로운 스파르타 관광을 제안합니다. 메넬라우스는 텔레마코스를 이타카로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의 영역 안에 오래 머물게 하려는 것만 같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잠재적인 위험이 오디세우스에게도 예고가 됩니다. 메넬라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오디세우스가 돌아온다면 메넬라우스는 그를 이타카가 아닌 자신의 힘이 미치는 영역에 정주시키고 싶다는 소망을 전합니다. 아예 도시를 하나 통째로 비워내서 오디세우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심지어 백성들까지 모조리 이타카에서 데려온 다음에 거기에 눌러 앉혀서 살게 하고 싶다는 거죠. 오디세우스가 겪은 환상세계에서는 거의 모든 단계마다 예외 없이 이 억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망각의 열매인 로토스를 먹는 이들은 오디세우스의 동료들로부터 귀향의 의지를 빼앗아버려서 그들을 머물게 하려 했고요. 심지어는 오디세우스 본인조차도 키르케의 섬에서 쾌락에 빠진 채 1년간이나 잔치를 벌이면서 귀향 자체를 잊어버린 바가 있습니다. 세이레는 어떤가요? 노래로 손님을 유혹해서 초대한 다음 백골로 변하더라도 놓아주질 않죠.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남편으로 만들고자 그 오귀기아 섬에 7년이나 붙들어 놓습니다. 저 세상의 접대자들의 공통적인 희망은요, 손님을 그 뜻에 거슬러서 영원히 또는 최소한 얼마간이라도 억류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할 차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아테네 여신은 텔레마코스를 왜 저 세상으로 보낸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디세우스를 구해내고 다시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좀 더 자세히 물어보죠. 오디세우스는 왜 돌아오질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디세우스의 귀향이 지체되는 까닭은 포세이돈의 분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포세이돈의 아들, 즉 외눈박이 괴물 폴리페모스의 눈을 멀게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건 직후 폴리페모스는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해서 오디세우스에게 재앙을 내려달라고 저주의 기도를 하죠. 여기서 포세이돈의 분노가 시작이 됩니다. 그 분노는 오디세우스가 지나는 거의 모든 길목마다 파괴적으로 도사리고 있었고 그때마다 이 불운한 영웅은 동료들의 목숨과 또 물자들을 잃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세이돈의 분노는 스케리아 해안가의 풍랑을 끝으로 갑자기 자취를 감춰요. 이상한 일입니다. 포세이돈과 이 시에서 짝으로 놓을 만한 헬리오스, 즉 태양신을 예를 들어보죠. 이 신의 분노의 원인은 가축의 손실입니다. 트리나키아 섬에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그 소떼의 일부를 잡아먹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큰 손실입니다만 포세이돈의 분노의 원인인 아들의 실명보다는 좀 덜 심각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리오스는 오디세우스의 남은 동료 모두를 단번에 몰살시킵니다. 이런 점을 상기해보면 포세이돈의 마지막 보복치고는 스케리아 해안가의 풍랑이란 것은 그 정도가 좀 약하다라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물론 그 풍랑 속에서 오디세우스가 몇 번이나 죽음을 예감할 만큼 이 파도와 물결이 위협적이긴 했지만 결국 오디세우스는 어떤 치명상 하나 없이 스케리아에 상륙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마침내 포세이돈이 분노를 거두었음을 그 신의 독백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는 제우스가 길러낸 사람들에게 가서 섞일 때까지 몹쓸 일을 많이 당해가며 바다를 따라 떠돌지어다. 바라건대 네게 닥친 재앙을 너 결코 업신여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입니다. 자, 이걸 요약을 하자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젠 놓아주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광포한 신의 분노라는 모티브가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사라지게 된 걸까요? 우리는 그 신이 분노를 거두기 직전에 텔레마코스가 포세이돈에게 바치는 제사, 헤카톰베에 참석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의 모든 헤카톤베 장면에서 가장 풍부한 세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소, 참석 인원, 재물의 종류와 숫자, 색깔, 그리고 제사의 순서가 이처럼 상세하게 기술되는 곳은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동시에 호메로스의 시 어디에서도 이방인이나 낯선 손님이 즉흥적으로 헤카톤베에 참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와 텔레마코스는 단순 참석 자체를 넘어서 결정적인 역할까지 담당하죠. 그들은 네스토르에 의해서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바쳐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호메로스의 모든 헤카톤베 장면 중에서 이 집전자에 의해서 제사의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이 지점이 유일합니다. 이 장대한 제사의 목적은 아테네의 기도와 이를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텔레마코스의 기도에서만 드러날 뿐입니다. 제 말을 들어주소서, 대지를 뒤흔드는 분이시여, 이 일들을 이루어주십사 기도하는 저희에게 원한을 품지 마소서. 텔레마코스와 저는 그 일을 완수하고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소서. 저희는 그 일로 인해 검고 빠른 배를 타고 이리로 왔나이다. 여기서 아테네 여신이 포세이돈을 향해 이루어주십사 기도하는 이 일, 그 일이 과연 뭘까요? 아테네의 관심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오로지 오디세우스가 살아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삼촌 포세이돈이 오디세우스를 끔찍이도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아테네로서는 도저히 정면 대결을 할 수가 없는 상대죠. 이것은 무엇이냐? 그녀가 오디세우스를 위해서 포세이돈과 맞서지 않고 회유라든가 타협 등 다른 우회의 방법들을 모색했음을 암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마침내 여기에서 헤카톤베로 실현이 되죠. 네스토르가 집전하고 있는, 그리고 아테네와 텔레마코스가 기도하고 있는 이 헤카톤베에서 특기할 만한 또 다른 점은 포세이돈의 면모가 마치 저 세상의 신처럼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포세이돈에게 바쳐지는 재물은 매우 특이하게도 검은 소들입니다. 이 검은색 동물들은요, 보통 하계의 신들이나 망자에게 바쳐지는 그런 재물들입니다. 호메로스 시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올림포스의 신들은 이 검은 동물들을 재물로 받지 않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저 세상에서 오디세우스를 가두고 있는 신으로서의 포세이돈의 이미지죠.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웅은 자신의 행적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림으로써 자신의 현존을 이어가게 되고 그 명성은 가객들의 노래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 즉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은 인간의 두 번째 죽음이자 완전한 죽음이고, 이러한 인간의 현존을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호메로스의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디세이아가 시작할 때 오디세우스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그려집니다. 텔레마코스가 해낸 일은 바로 이 오디세우스에 관해서 지워져 버린 이 기억을 복원해 낸 겁니다. 텔레마코스는 필로스와 스파르타에서 아버지의 옛 전우들을 만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많이 소환해냅니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마다 전사요, 지략가로서의 오디세우스의 명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네스토르는 오디세우스의 뛰어난 계략과 판단력을 두루두루 칭찬하고, 헬레네와 메넬라우스는 각각 오디세우스가 거지로 변장해서 트로이아를 정탐한 일화, 그리고 다른 이들의 경솔한 행동을 다스리면서 목마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일화를 들려줍니다. 지금까지는 잊혀졌던 이 오디세우스의 이름이 이제 비로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다시 인간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기억해내는 이들은 그의 전우들이지만 그를 기억하도록 이끌어내는 이는 바로 텔레마코스입니다. 텔레마코스의 여행은 호메로스 서사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탁월한 길잡이가 됩니다. 일리아스도 오디세이아도 영웅의 부재로 시작해서 영웅이 자기 운명, 곧 죽음을 자신의 결단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인간 세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서사시입니다. 그런 까닭에 텔레마코스의 여행은 이 시 자체가 진행될 수 있는 진정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은 왜 텔레마코스의 이야기가 이 시의 처음에 배치되어 있느냐라는 애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16권에서
텔레마코스는 이제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말이죠.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위해서 오랫동안 모욕과 고통을 참아온 아들을 힘껏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설령 오디세우스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아들이 자신을 살려내기 위해서 저승원전까지 감행했다고는 상상도 못하겠죠. 그의 아들은 자신을 위해 먼 곳에서 싸워준 사람입니다. 이를 히라보로 하면 텔레마코스입니다. 자, 오늘은 텔레마코스의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야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오디세우스의 부활과 귀환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오디세우스의 방랑과 모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발문이 톡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Do you like watching a movie?
2: I do. It's fun and relaxing.
1: What's your favorite movie?
2: I like Beauty and the Beast the best. It's so beautiful and touching.
1: Yeah, I like old movies too.
0: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봤죠? Movie, relaxing, beauty, beast, beautiful, touching. 이렇게 단어 차례로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movie예요. 우리말로도 movie라고 하지만 영어는 소리 살려줘야 되겠죠. movie, 영화. relaxing, ing 떼고 봐주세요. relax가 이렇게 긴장을 푸세요 할 때 쓰는 말이 relax거든요. ing 붙여서 편한, 느긋한, 여유로운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어요. relaxing, touch.

0: beast. beast는 야수, 맹수예요. 자, 이제 우리 대화로 또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도 보고 어떤 대화인지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남자가요, Do you like watching a movie? 하고 물어봤어요.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니? 그런데 watching, 여기서의 watching은요, 보고 있느냐 아니라 보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동작 뒤에 ing을 붙였을 때 뭐뭐 하고 있는이 될 수도 있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뜻을 보면서 내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너는 좋아하니 무엇을이 돼야 되니까 보는 것을이 돼야 되겠죠. 영화 보는 거너 좋아하니? I do. Do you? 물어봤으니까 I do 하면 응 이런 뜻이죠. It's fun and relaxing. 영화 보는 것은 it's fun. 재미도 있고 relaxing. 이렇게 뭔가 편안하고 여유 있고 느긋하잖아. What's your favorite movie? Favorite 나왔네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뭐야? 그랬더니 I like Beauty and the Beast the best 라고 했어요. Beauty and the Beast가 요만큼이 다 영화의 제목이에요. Beauty, 아름다움과 Beast, 야수, 맹수가 나오는 영화? 그렇지.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 만화로도 있고요. 영화로도 있죠? 나는 그 영화를 the best, 가장 좋아해. I like Beauty and the Beast the best. It's so beautiful and touching. 그 영화는 beautiful, 아름답고 장면들이 아름답잖아요. Touching, 감동적이기도 해. Yeah, 동의하는 말 yes랑 같아요. Yeah, I like old movies too. 나도 오래된 영화들 좋아해. 자, 이렇게 대화까지 살펴봤어요. 이제는 단어와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나요? 오늘은 Topic World 4, Topic 70. 70 들어가서 626 눌러볼게요. 잘 듣고 단어 눌러서 문장 완성하기 할수 있겠죠? 첫 번째 문장은
1: Why do you like camping?
0: Why로 시작했어요. Why는 왜? 하고 물어보는 말. Why? Do you like camping? 너는 캠핑을 왜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봤고요.
1: How come you don't like fishing?
0: 와우, 이번에는 how come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How come은요, 어째서 이런 뜻이거든요. How come you don't like fishing? 어떻게, 어째서 너는 낚시를 안 좋아해?
1: It's fun.
0: 이거는 왜 좋아하니? 이럴 때 대답이 될수 있겠죠. It's fun. 그것은 재미있어.
1: It's boring.
0: 반대말이겠네. It's boring. 그거 재미없어. 지루해.
1: It's exciting.
0: It's exciting. 아주 신나.
1: It's interesting.
0: Interesting 이라는 단어는 흥미로운 이런 뜻이에요. It's interesting. 그것은 흥미로워요. 오늘도 성공!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앱으로 체크는 함께 해봤고요.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좋아해요. 저는 미녀와 야수를 가장 좋아해요. 그것은 재미있어요. 좋아요. 이제 Let's Talk을 켜고 에피소드 47 눌러서 시작해 볼게요. 영화를 가지고 대화를 해본다. 요거
2: Hello.
0: 뭐는? Hello.
2: Do you like movies?
0: Do you like movies? 하고 물어봤어요. 좋아한다면 yes, I do. 싫으면 no, I don't. Yes, I do. 당연히 좋아하지.
2: Great.
0: Great.
2: What's your favorite movie?
0: 이 질문도 예상했지. What's your favorite movie?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예요? 여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미녀와 야수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My favorite movie is 예전에 우리 배웠던 favorite 사용할 수 있겠죠. 아까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는 Beauty and the Beast. 친구들은 좋아하는 영화 제목 말해도 돼요. My favorite movie is Beauty and the Beast. 그렇지.
2: I
0: 미녀와
2: like the
0: 야수.
2: movie too.
0: Beauty and
2: How do
0: the
2: you feel about that movie?
0: Beast. 오케이. 영화에 대한 느낌 물어봤어요. 재밌어요. It's fun. It's fun.

0: All right.
1: All right.
0: Thank you for sharing. Bye.
1: 바이.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 미션도 성공.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봐야죠. 오늘은요, 우리 보다의 다양한 표현들을 한번 배워볼게요. 친구들 지금 떠오르는 말이 있을 텐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배워봐요. Hi, AI 니콜. 보다의 다양한 표현 알려줄래? See. 보이는 것을 보다. I see a tree. Look. 쳐다보다, 바라보다. Look at the moon. Watch. 지켜보다, 주시하다. I'll watch them. 아하, 친구들 차이 좀 알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see, 많이들 알고 있죠? 이 see는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보이니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하나 있네, 나무가 보이네요. I see a tree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Look은 쳐다보는 거, 바라보는 거 이런 걸 느끼라고 해요. 달좀 봐. Look at the moon. 그리고 마지막으로 watch. 영화처럼 오랜 시간 지켜보는 것 또는 신경 쓰고 보는 것을 watch라고 해요. I'll watch them. 내가 얘네들 지켜볼게요. 이런 뜻이 되겠네요. 상황에 맞는 보다 사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느낌, 감상 표현하기 배워봤죠? Fun, relaxing, boring, beautiful, touching.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 배워봤으니까 이제는 good, bad로만 표현하지 말고 더잘 영어로 세세하게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 배워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개념완성 물리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서 패러데이의 엄청난 업적을 배웠다, 그렇죠?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전기현상들 많이 쓰고 있다, 그렇죠? 전기. 그 전기를 만드는 이유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발전기라는 걸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발전기를 통해서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게 해준 또 중요한 원리를 제공한 분이 또 패러데이다, 그렇죠? 쌤은 이 패러데이의 일생과 패러데이를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 밀려와요. 정말 대단한 분이다. 진짜 이 물리학에 대한 직관과 애정이 넘쳐나는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쌤은 항상 패러데이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은 무슨 요일일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오늘이 쌤 기준으로 토요일인데, 영어로는 세러데이, 그렇죠? 세러데이. 근데 세러데이가 아니고 오늘은 패러데이라 부르고 싶다. 항상 그래 생각해요. 패러데이의 법칙을 배울 때마다 오늘은 패러데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패러데이의 이 업적과 그리고 이 물리 법칙과 그리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과학을 하기 위한 열정, 준비하는 과정들, 그걸 보면서 감동과 함께 같이 공부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뭘 한번 이야기해 볼 거냐면, 그럼 그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지금도 쓰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종류도 분류해보고 원리도 한번씩 깨우쳐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우리 요즘에 너무 많이 쓰고 있죠. 무선 충전기. 오, 휴대폰 충전할 때, 태블릿 PC 충전할 때, 그런 무선 이어폰 충전할 때, 무선 충전은 빼놓을 수 없는 건데, 이 무선 충전 또한 전자기 유도 법칙을 활용합니다. 대단하다, 그쵸? 아, 우리 패러데이 법칙을 발견한 이 패러데이 너무 경이롭습니다. 그냥 감동이고 경이로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원리에서 흐르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자, 무선 충전을 이해하려면은 두 가지 코일을 이해하셔야 돼요. 1차 코일이 있고요. 2차 코일이 있습니다. 자, 1차 코일에는 여기 가변 저항이라고 해가지고 저항값이 변할 수 있는 요 저항이 달려가 있고, 이 가변 저항값이 변하게 되면, 만약 전압이 일정하더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V는 IR, 옴의 법칙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게 되면은 당연히 얘는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가 변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가변 저항이 변함에 따라서 전류 변화가 생겨나요. 전류.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손에 감아주어 봐, 여러분. 감아주게 되면 이쪽이 자기장의 방향이네. 아, 여기가 N극이 유도가 되고 여기가 S극이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전류에 의해서, 전류 변화에 의해 가지고 뭐가 생겨나냐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나요. 뭐의 자기장의 변화? 1차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 오케이? 자, 이 1차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가 어디로 전달되냐면 바로 2차 코일로 갑니다. 그럼 2차 코일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자기장이 변한 게 들어오네. 즉 외부에서 자석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왜? 전류가 증가할 때는 자기장의 세기가 막 증가해. 강한 자기장이 들어와. 전류가 감소할 때는 또 자기장이 줄어들어. 그럼 또 자기장이 빠져나가. 이렇게 외부 전류의 변화가 의해 가지고 외부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이 외부 자기장의 변함에 따라서 2차 코일에 뭐가 변하냐? 자기장이 변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마치 우리 시간에 따른 자기 손속 변화가 유도 기전력을 만드는 것처럼 1차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2차 코일의 자기장이 변해. 그럼 2차 코일의 자기 손속이 변하겠다. 그렇죠? 자속, 자기선의 묶음. 그렇게 해서 이 자속이 변하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유도 전류, 이 전기를 우리 충전에 쓰는 거죠. 맞습니까? 와, 너무 멋지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만들어진 뭐냐면 1차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 그렇죠?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만들어진 1차 코일의 자기장 변화, 자기장 변화다, 그렇죠? 오케이. 이 변화, 자기장의 변화가 2차 코일을 통과하는 뭐의 변화를 일으키냐면은 자기 손속의 변화를 일으켜요. 자기 손속. 자기 손속의 변화를 일으켜서 2차 코일에 뭐를 발생시키는 반식이냐면, 자, 자기 손속이 변하면 뭐가 변합니까? 2차 코일에서 유도 기전력이 변하겠다. 그렇죠? 유도 기전력을 또는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는 유도 전류.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를 1차 코일에서 2차 코일로 전달합니다. 1차 코일에서 어디로 전달한다? 2차 코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때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우리 무선 충전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송신 코일이 있다. 그렇죠? 보내는 거야. 여기서 전류가 흐르는 변함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게 되고, 이 자기장을 보내.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에는 수신 코일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코일이죠. 이 코일이 이 외부 자기장의 변화를 받아들여서 자기장이 변하네. 자기 손속이 변하네. 즉 유도 전류가 생겨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선 충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 1차 코일에서는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외부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그렇죠? 2차 코일에서 뭐가 생기냐면 유도 기전력, 즉 전자기 유도 법칙인 거죠.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전자기 유도는 구분해야 돼요. 1차 코일에서는 전류가 흐름에 따라 자기장이 생기네. 1차 코일의 관점에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근데 2차 코일은 외부 자기장이 들어오니까 유도 기전력이 발생해서 전자기 유도 법칙을 활용하는 거네. 즉, 얘는 전자기 유도 법칙인 거죠. 맞죠? 해서 우리 크게 그냥 무선 충전기의 원리 하게 되면은 2차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충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 법칙으로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잘 정리하시고요. 자, 이게 우리가 무선 충전에서 주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다. 어우, 멋지다, 그쵸? 자, 두 번째 갑니다. 무선 통신. 우리가 요즘 또 너무 잘 활용하는 거죠. 무선 통신. 예를 들면 우리 휴대폰 가지고 요즘에 뭐 결제할 때도 딱 쉽게 결제한다, 그쵸? 그 교통카드. 이런 무선으로, 선이 없는 상태에서 무선으로 통신하는 방식에도 전자기파, 즉 여기서 전자기 유도가 많이 활용됩니다. 멋지다, 그쵸? 해서 어떤 원리에 따라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잘 보세요.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자기파 발생 장치라고 있는데, 오, 쌤, 전자기파가 뭐예요라고 궁금하시겠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물결 모양의 어떤 장치가 있고 동그란 게 있다.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교류 전류라 불려요. 교류 전류. 교류 전류는 영어로는 AC라 불러. Alternative Current. 즉 전류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류를 보고 교류 전류라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전류가 어떨 때는 이렇게 흐르다가, 어떨 때는 반시계로 흐르다가, 계속 전류가 방향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기장이 생긴다는 거다. 그렇죠? 우리 기억납니다. 딱 스위치를 닫는 순간 전기장이 생겨. 전기장이 생김에 따라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전기장이 이쪽으로 흐르기도 했다가,
이쪽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가 전기장 이쪽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가

만들어지기도 했다가 이쪽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가 자꾸 전기장의 방향이 바뀌는데, 그러면 전류가, 즉 전기장이 있다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거고, 이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 자기장을 만들어. 맞습니까? 즉 전류가 있을 때 전류는 곧 뭐를 만드냐면 자기장을 만듭니다. 자기장. 이렇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진동하는 전류, 방향이 바뀌는 전류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자기장이 자꾸 만들어지네?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우리 줄을 한번 생각해 봐. 줄, 길다란 줄. 줄을 한번 흔들게 되면 계속 흔들어 봐요. 계속 흔들게 되면 울렁울렁거리면서 출렁출렁거리면서 쭉 퍼져나간다.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전류 방향이 바뀌면서 전기장의 방향이 바뀌어. 그럼 이때 이 전류 방향의 바뀜에 따라서 자기장도 계속 방향이 바뀌는 게 만들어지네. 계속 전기와 자기가 만들어지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전기와 자기가 계속 전달돼가지고 다른 수신장치에 가게 되는데, 이때 전기와 자기의 파동, 이걸 보고 전자기파라고 부릅니다. 이 파동이 수신장치에 가게 되면 이 코일 입장에서는 오? 변한 자기장이 들어오네? 자기장이 들어오네? 외부 자기장이 들어오네? 자기 선속이 변해요. 아, 자. 자기 선속이 변하게 되고, 이 자기 선속의 변화 덕분에 뭐가 생긴다? 전류, 유도 기전력이 생기게 되고,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 즉,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바로 또 전자기 유도 법칙이 되겠다. 오케이? 즉, 수신 코일에서 외부 자기 선속이 들어오니, 그 자기 선속 변화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고,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전자기파를 활용한 통신인데, 이게 무선 통신에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봅시다. 전자기파 발생 장치에서 발생한 전자기파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기파 수신 장치에 도달한 후, 자,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 이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수신 장치에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무선 통신의 원리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학생입니다 하는 딱 찍는 코드 있다. 그렇죠? 교통카드. 이때는 딱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전류가 흘러. 그럼 이 회로의 전류가 흐르면서 얘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기장을 만들어내겠죠. 그럼 또그 자기장을 다시 어디로? 전자기파 형태로 여기 전달해줘. 그럼 얘가 또 인식해가지고 정보를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아주 가까운 거리, 근거리에서 통신하는 방식을 보고 NFC라 불려요. NFC. 오케이? NFC. NFC 통신. 자, 이게 바로 근거리 무선 통신이고, 여기서 말하는 전자기파는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전기장이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지는데 반대 방향으로 커졌다가 또 위로 커졌다가 아래로 커졌다가 전기장이 자꾸 커졌다 작아졌다 진동을 하니까 자기장은 이 전기하고 수직한 방향이 되겠죠.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때 자기장은 감아지는 방향, 즉 전류 방향과 자기장이면 수직이네. 해서 이 전류는 전기장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전기장 방향과 자기장 방향은 수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하게 진동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 이게 멀리 퍼져나가는 게 전자기파라고 부르려고 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선 통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무선 통신이다. 오케이? 자, 별거 없죠, 여러분? 좋습니다. 이게 근거리 무선 통신의 원리고, 그럼 근거리 말고 조금 더 멀리 있는 곳에서 통신을 할 수가 없을까라는 거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통카드는 단말기에 가까이 접촉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근거리일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아마 부모님 차 타고 여러분 고속도로 달려본 적 있습니다. 고속도로 달릴 때 요금을 결제해야 되는데, 도로비를 결제해야 되는데, 그때 현금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하이패스라고 하는 것을 쑥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하이패스는 자동차에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하고 인식하는 장치가 꽤나 거리가 멀어요. 그때는 완전 근거리라 보기는 어렵고, 그때는 바로 전파 식별이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조금 원거리다, 그렇죠? 해서 이는 RFID라고 하는 이 전파 식별 방식 안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근접해서 접촉시키는 거, NFC 방식도 같이 들어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RFID, 전파 식별이라는 방법인데,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디, 즉 개인정보를 라디오 프리퀀시, 어떤 전파를 통해서 식별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즉 전자기파를 활용하는 거지. 자, 볼게요. 여기 리더는 정보를 읽는 장치. 안테나에서 어떤 정보를 보내요. 전자기파 보내는 거죠, 여기. 보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치는 회로, 태그에 딱 인식이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전자기 유도 법칙으로 딱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면 원래 태그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외부 전자기파에 의해 가지고 이 우리가 원하는 이 회로에 자기 선속이 변하네? 유도 전류가 생기네? 그러니까 이 전류 덕분에

이 태극의 전류가 흐르게 돼.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얘도 전류가 흐르니까는 자기장이 생기겠지. 그럼 여기서도 전파를 만들어가지고 안테나에 보내게 되고, 그렇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이 무선 통신 방식이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를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볼게요. 자, 우리 여기 보면은 보통 IC 카드라고 해가지고, 뭐 교통 카드도 예를 들을 수 있겠다. 이제 이거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드릴 텐데. 자, 안테나에서 이렇게 전자기파를 보내. 안테나죠,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단말기. 여기서 전자기파를 쫙 보내게 되면은 이 전자기파가 우리 교통카드 또는 우리 신용카드죠. 카드에 있는 여기 IC 칩에다 갑니다. 그럼 이 칩은 회로가 내장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이 전자기파, 이 전자기파에는 자기장이 있으니까 이 자기장이 요 IC 칩 회로에 들어와. 그럼 이칩 입장에서는 외부 자기 선속이 들어오는 거네. 맞습니까? 자기 선속. 오? 시간에 따라 자기 선속이 변하네. 바로 보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럼 여기서 바로 전류가 발생합니다. 오케이? 그럼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또 전류가 흐르네? 자기장이 생기네? 또 전자기파가 발생하겠지. 이렇게 전자기파를 또 보내가지고 이 단말기가 학생입니다. 하는 거다. 그쵸? 이렇게 인식하는 과정이 되게 무선 통신 방식인데, 이 RFID라는 이 전파 식별 안에 NFC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FC는 완전 접촉해서 통신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여기 개인정보를 읽을 수 있는 또 방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무선 통신을 우리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쵸? 이 무선 통신이 정말 이 전자기도 법칙이 정말 잘 활용되는 사례다라고 하는 것 하나 설명해 드리면서, 우리가 버스 탈 때마다, 전철 탈 때마다 그냥 타지 말고 패러데이를 생각하면 탑시다. 아시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전자기 유도 법칙. 자, 그다음 또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활용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정말 재밌는 사례가 많아요. 그것들을 여러분께 하나하나 계속 소개해 드리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자기 유도의 여러 가지 이용하는 예시입니다. 첫 번째, 전기 기타가 있어. 전기 기타. 아마 여러분 이 강의 듣는 친구들 중에 기타 좋아하는 친구 있을 것 같은데, 전기 기타도 전자기 유도 법칙을 활용하는 겁니다. 놀랍죠?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활용하냐?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기타줄은 강자성체를 가지고 만든 기타줄이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솔레노이드처럼 생긴 코일 있죠? 여기 코일에 칭칭 감겨 있습니다. 이렇게 감겨 있죠. 감겨 있고, 이 코일을 보고 픽업이라 부르는데, 이 픽업은 자석과 함께 묶여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즉, 자석과 이 코일은 한 몸이 되어서 같이 고정되어 있어. 자, 코일을 왜 픽업이라 부르냐? 우리 픽업 하면 영어 단어인데 집어 올리다. 뭐 그런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기타줄의 전기, 그 진동을 인식해서 전기 에너지를 받아내는 도구.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치라고 해서 우리는 픽업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집어올리는 장치.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뭉치, 요 전체 이 코일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픽업이라 부르고, 그러면 이 기타줄이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자석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N극이 있네? 그럼 위쪽은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과 똑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네? 여긴 S극이겠지. 여긴 N극이겠지. 맞습니까? 좋아. 이때 이제 줄을 잡고 통 튕겨. 튕기게 되면 S극이 내려올 때가 있고 S극이 올라갈 때가 있다. 그쵸? 이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유도 전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잘 보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건 자석과 코일은 하나로 묶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석과 코일은 상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자석과 코일은 한 몸체야. 한 몸체이기 때문에 상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즉, 자석은 이 코일의 유도 전류를 만들 수 없다는 거겠죠. 누가 유도 전류를 만드냐면 이 강자성체 기타줄이 유도 전류를 만들어. 어떻게? 잘 보세요. 퉁겨가지고 내려와. 이 S극이 내려오게 되면 이 코일 입장에는 S극이 내려오네. 내려오다 보니까 이 내려오는 게 싫어. 이 S극 자체가 줄로 다가오는 게 싫어. 그러니까 밀어내야 되겠죠. 따라서 S극이 다가올 때는 다가오지 마. 코일 위에 S극이 유도가 돼. 아래쪽에 N극이 유도가 되겠죠. 그럼 이제 손을 잡아봅니다. 이렇게. N극은 자기장의 방향이, 엄지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이니 N극을 맞추고, N극이 자기장에 빠져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항상 엄지손가락은 N극에 맞춥니다. 맞추고 감아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류는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때가 언제냐면 기타줄이 다가올 때.
오케이.

좋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튕기다 보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있겠지. 그럼 S극이 이제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O, S극에 빠져나가네. 이제는 이 코일이 S극에 멀어지니까 멀어지는 게 싫어. 멀어지지 마. 잡아당겨야 돼. N극이 만들어져요. 여기가 S극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얘를 딱 맞춥니다. 감아치게 되면 전류는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유도 전류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쵸? 해서 이 유도 전류를 딱 찾아내가지고 기타줄의 이 신호를 전기 에너지,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도구가 전기 기타가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기타 보시면 줄의 굵기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럼 이 튕겼을 때 진동하는 횟수가 다를 겁니다. 진동 횟수가 다르네? 진동수가 다르네? 전류가 만들어지는, 즉 전류도 방향이 바뀌겠죠? 이 전류가 방향이 바뀌는데 이 바뀌는 진동수도 다르네? 그럼 고유한 진동수의 음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 기타 치는 친구들 잘 생각하세요. 칠 때마다 패러데이를 생각합시다. 오케이. 두 번째 갑니다. 금속 탐지기. 금속 탐지기도 전자기 유도 법칙을 활용한 거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에 송신 코일이 있어. 아,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자기장을 보낸다. 송신 코일, 수신 코일이 있어. 자기장을 받아들이는 코일. 자, 송신 코일에서 여기서 이제 전류가 흐름에 따라 가지고 자기장을 만들어. 그럼 자기장을 만드는데 만약에 금속 물체가 없어? 그럼 그 송신 코일이 보낸 자기장을 당연히 수신 코일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느끼냐? 아, 송신 코일이 보낸 자기장의 크기만큼 수신 코일이 느끼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 금속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송신 코일이 보낸 자기장 때문에 금속에 뭐가 변하게 된다? 자기 선속이 변하겠다. 그렇죠? 자기 선속이 변함에 따라서 뭐가 생긴다? 유도 전류가 생겨나겠죠. 이렇게. 그럼 이 유도 전류가 생겨남에 따라서 이 전류 때문에 다시 금속도 뭘 만들어내게 되냐? 자기장을 만들어내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금속 물체가 있을 때는 금속 또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만들어내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수신 코일에서는 송신 코일이 보낸 것과 금속이 보낸 걸 같이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 자기장의 세기가 변했네. 금속이 있다. 삐 소리 나는 거다. 그렇죠? 이게 바로 금속 탐지기의 원리가 되겠다. 해서 금속 탐지기도 결국은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거다. 우리 일상생활에는 이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게 너무 많다. 많아도 많아도 너무 많다. 꼭 이해해 주시고.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도난 방지기. 그리고 인덕션 레인지. 이건 우리 너무 많이 활용하는 거고 많이 봤던 겁니다. 특히 이 도난 방지기 같은 경우는 우리 마트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많이 달려 있다. 그렇죠? 문구점이라든지 큰 문구점 같은 데 가면. 자, 그러면 어떤 원리를 활용해서 이게 인식이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우리 물건 살때 보면은 여기 도난 방지 태그라고 뭔가 달려 있는 걸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속에는 특이한 어떤 장치가 들어가 있어. 물론 이 도난 방지 태그를 하는 것도 인식하는 것도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크게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일단은 도난 방지 태그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어떤 자석 형태가 들어가 있어. 자석. 그럼 그 자석이 여기 딱 도난 방지기를 지나는 순간 요 옆에 있는 코일들의 자기 선속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전류를 만들어. 그럼 그 유도 전류에 의해가지고 사이렌이 울리는 경우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고 이 그림처럼 자, 이 송신 코일은 보내는 거야. 뭘 보내냐면 여기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자기장이 막 만들어지겠죠. 그럼 자기장이 와가지고 이 도난 방지 태그 안에 금속이 들어가 있어. 오? 이 자기장이 들어오네. 자기 선속이 변하네. 그럼 금속의 유도 전류를 만들게 되고, 그쵸? 그럼 유도 전류가 또뭘 만드나? 또 자기장을 만들겠지. 그럼 이 금속에 의한 또 자기장이 수신 코일로 가게 되면은 수신 코일에서 받아들였네. 그럼 이 받아들인 전류 때문에 또 도난 방지 사이렌. 이 사이렌이 울리게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유도 기전력. 즉, 전자기 유도를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해서 이 도난 방지기에는 또 여러 가지 원리가 있을 수 있지만 자석이 들어가서 이 자석 자체가 자기 선속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금속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송신 코일에서 보내는 그 자기장을 이 금속에서 또 받아들여가지고 오, 자기 선속이 변하네? 전류가 흘러서 그 전류가 또 자기장을 만들어. 그래서 수신 코일에 딱 보내가지고 인식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해서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것이다. 오케이. 자, 세 번째 갑니다. 이제 우리가 인덕션 레인지라고 하는 건데, 인덕션 레인지 아마 집에서 많이 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아마 요리할 때 쓰는 거 봤을 텐데, 요때도 우리 전자기 유도를 정말 많이 활용해요. 어? 인덕션 레인지가 전자기 유도였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되게 신기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밑에 AC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AC. AC는 우리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교류 전류입니다. 교류 전류. 자, 교류 전류는 전류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류를 보고 무슨 전류라 부른다? 교류 전류. 자, 그러면 이 우리 인덕션이 밑에 뭐가 있냐면 전류가 흐르긴 하는데 이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 방향이 계속 수시로 변하는 뭐가 있다? 코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류가 한 번은 이렇게 흘러, 또한 번은 반대로 흘러. 그럼 계속 수시로 전류 방향이 바뀌다 보면은 여기에 뭐가 변한다? 주기적으로 변하는 자기장이 생겨요. 뭐가 변한다? 주기적으로 자기장이 변해. 마치 1차 코일 같은 거다. 그쵸? 송신 코일이죠. 자, 주기적으로 변하는 자기장의 생김에 따라서 여기서 자기장이 변하네. 그럼 인덕션 레인지에 가만히 보면 여기 금속이 있다. 그쵸? 여기에 자기장이 변화가 들어오네? 어? 그럼 인덕션 레인지 입장에서는 자기 선속이 변해요. 자기 선속. 오, 자기 선속이 변하네? 그럼 자기 선속 변에 의해 가지고 여기 뭐가 생기냐?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유도 전류, 유도 전류. 이 동글동글하게 유도 전류가 생기는데 이렇게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음식을 데우냐?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전류가 흐를 때그 전류에 흐르는 도선에는 뭐가 생긴다고 배웠습니까? 전류가 흐르네? 그 전류가 흐를 때 저항과 많은 마찰과 이런저런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죠. 맞습니까? 즉,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이 전류가 만드는 열, 이열 에너지를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인덕션 레인지가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기는 전류를 보고 맴돌이 전류라 부르는데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찾아보세요. 맴돌이 전류. 이름이 되게 귀엽죠? 돌고 돌고 맴돈다 해서 맴돌이 전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덕션 레인지의 원리가 되겠다. 여기까지 판단되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해서 아마 여러분 혹시나 인덕션 레인지 쓰는 집잘 보세요. 보통 가스레인지는 처음에는 빨간색 불꽃이 올라오면서 음식물 데웁니다. 그렇죠? 그때는 가스를 연소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열에지를 만드는 방식이고, 요때는 이거 말고 또 그런 것도 있어. 전기 레인지라고 해서 처음에 전류를 강하게 흘려가지고 빨갛게 뜨겁게 달아오는 레인지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인덕션은 아닌 거고, 얘가 인덕션이죠.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것. 맞습니까? 이렇게 수시로 방향에 바뀌는 교류 전류를 걸어. 막 걸어가지고 주기적으로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어. 이게 쫙 인덕션 레인지 전달이 돼. 그럼 이 인덕션 레인지에서는 어떻게 된다? 인덕션, 이 후라이팬이죠. 이 후라이팬에서는 이 변하는 자기장이 자기 선속이 바뀌게 되는 거고, 이 자기 선속 변화가 바로 뭐가 된다? 유도 기전력, 즉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는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예시가 되겠다. 맞습니까? 요 예시들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해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 이거하고 유사한 게 앞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배웠습니다. 그렇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전자기 유도를 구분해야 돼요. 자,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합니다. 잘 보세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목적이, 즉 전류를 흘려. 전류가 뭘 만드냐면은 자기장을 만듭니다. 자기장. 그럼 자기장이 만들어졌네? 그럼 자기력도 같이 만들어지겠다. 그렇죠? 해서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활용하는 게말 그대로 전동기도 있었다. 그죠? 전동기.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자기장이 생겨. 그럼 자기장 속에서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네? 힘을 받다. 그렇죠? 힘을 받아요. 그 자기력을 활용하는 게 바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었고. 근데 지금 방금 배운 거는 외부 자기장이 변해. 즉 자기장이 들어와 이것 때문에 전류가 흘러. 즉 전류를 사용하겠다 하는 거겠죠. 얘는 자기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또는 자기력을 사용하는 거고. 전자기 유도는 외부 자기장 때문에 전류가 만들어지고 이 전류, 즉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완전 반대의 과정이에요. 얘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얘는 자기장에 의한 전류, 전자기 유도. 이거 구분해야지만 문제 풀때 실수 안 합니다. 오케이, 꼭 구분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 요거와 관련된 문제 또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17번 문제, 또안 풀었던 문제인데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자기 유도 문제다, 그쵸? 자, 갑니다. 그림 가는 코일 위에서 막대자석을 연직 방향으로 운동시킵니다. 오케이, 내려올 때도 있고 위로 갈 때도 있고 나는 코일과 자석 사이 거리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오케이. t에 따라서 y가 점점 줄어들 때도 있고 점점 증가할 때도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기억 볼까요? t0일 때와 3t0일 때 검유기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냐라고 물어봤다. 그렇죠? 잘 봅시다. 지금 t0일 때는 요 자석과 코일 사이 거리가 4y0로부터 어디까지?

쭉 가가지고 엄청 간격이 줄어들어. 즉, 좌석이 코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죠. 오케이, 이때는 들어가는 상황, 들어감. 가까워집니다. 그쵸? 가까워짐. 가까워. 오케이. 그리고 이 2T제로부터 5T제로까지는 거리가 멀어지네? 멀어지는 상황이야. 멀어짐. 오케이. 따라서 이때는 가까워지는 상황, 이때는 멀어지는 상황. 그럼 예감해야지. 가까워지네? 못 오게 막아야 돼. 멀어지네? 못 가게 잡아야 돼. 완전 반대로 만들어집니다. 그쵸? 그 상황을 딱 기억하시고, 자, 봅니다. 자, 그럼 N극이 들어와요. N극이 들어와요. 오! 0초부터 2T0까지는 N극이 들어오네? 그럼 들어올 때는 이 도선 입장에서 들어오는 게 싫어. 들어오지 마! 여기 N극, 여기 S극이 만들어지겠지. 반대로! 빠져나가네? 나가네, 나가네? 나가면 또 나가는 게 싫어. 나가지 마! 붙잡아야 돼. 그럼 여기가 S극이 되고, 여기가 N극이 되겠지. 왜? N극을 붙잡으려면 S극이 위에가 유도가 돼야 되고, N극을 들어오는 걸 막으려면 청력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N극이 유도가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따라서 기억! T0일 때와, 여기가 T0 되고 T0, 여기가 3T0. 3T0는 약간 왼쪽이 되겠죠? 2, 3, 4, 5니까. 여기가 3T0겠죠? 여기가 T0고. 자, T0일 때와 3T0일 때, 검육에 흐르는 유도 전류 방향은 당연히 반대 방향이겠죠? 왜? 이 코일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도 전류 방향도 반대겠습니다. 상황, 오케이? 좋아요. 기억 충분히 맞다고 펴줄 수 있고, 니은 갑니다. 검육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검육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T0일 때가 4T0보다 작냐라고 물어봤거든? 자, 유도 전류, 어떻게 구한다? 유도 기전력 V는 뭐에 비례한다? 면적 곱하기, 면적은 S죠. 면적 곱하기 시간 변화분의 자기장 변화의 크기, 요거, 요걸. 요게 바로 결정한다, 그쵸? 즉, 시간 자기장 그래프. 시간 자기장 그래프에서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때인데, 거리가 가까워지네?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좌석이 가까워지니까 자기 선속이 많아지는 거죠. 즉, 요건 이렇게 봐도 돼요. 여기서 시간 변화분의 자기 선속의 변화로 봐도 되겠다, 그쵸? 즉, 시간 변화분의 자기 선속의 변화가 커지는 경우인데, 이때는 가까워지니까 자기 선속이 커지는 거고, 멀어지니까는 자기 선속이 점점 작아지는 거겠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T0일 때, 가까이 다가오네, 4T0일 때, 멀어지네? 그럼 이 기울기, 시간 변화분의 거리 변화, 즉, 시간 변화분의 자기 선속의 변화, 시간 변화분의 자기 선속의 변화. 따라서, T0일 때가 4T0일 때보다 더 커야 되겠지. 맞습니까? 더 빠른 속력으로 다가오니까. 더 어떻게? 느린 속력으로 멀어지니까 빠르게 다가오는 게 느리게 멀어지는 것보다 더 많이 유도가 되겠죠. 자기 선속 자체가 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까? 빨리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유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건 틀린 선택이고 D급 갑니다. 6T0일 때 검육에는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유도가 되냐? 자, 6T0는 지금 어떻게 된다? 좌석이 멀어지다가 가만히 있는 상황이 돼요.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있네. 가만히 있을 때는 시간에 따른 자기 선속 변화가 얼마가 된다? 0이죠. 그렇죠? 따라서 전류가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잘 기억하시고 이 상황은 얘가 다가오네. 빠르게 다가오네. 멀어지네. 천천히 멀어지네. 그 상황이다. 그렇죠? 해서 빠르게 다가올수록 즉 빠르게 변할수록 그만큼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수식으로는 이거죠. 시간에 따른 자기 선속의 변화. 맞습니까? 오케이. 잘 기억합시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맞기 때문에 1번으로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우리 너무 중요한 문제 하나 풉시다. 너무 중요한 문제 18번. 이 문제는 우리 별표 치시고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한번 문제 읽으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금속 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며, 자, 등속 운동한대요. 자, 등속 운동한다는 것은 일정한 속도로 간다는 거고, 우리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 속력을 V라고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오케이. 이때, 세기가 각각 균이라고 방향이 XY 평면의 수직인 자기장 영역 1, 2를 지난다. 아, 1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B1이라 두고, 2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편의상 B2라고 한번 둬봅시다. 그리고, 금속 고리의 전피가 각 위치가 각각 x는 d랑 5d일 때, 아, d일 때라는 것은 얘가 대략 여기서부터 이만큼 되겠다, 그렇죠? 이쯤 있을 때랑 5d일 때는 여기가 되겠죠, 이만큼 여기가 5d일 거예요, 5d. 자, 그리고 문제는 아 여기가 4d고, 그렇죠?

여기가 5D일 텐데 여기 P점, 여기를 P점이라 뒀기 때문에 이때 세기가 I0로 같은 유도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른다. 플러스 Y 방향. 오케이. 얼마? I0. 여기서 플러스 Y 방향 I0. 이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우리 이 문제 풀기 전에 우리 제일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점검하고 갑시다. 뭘 우리 배웠었냐면 자, 전자기유도 법칙 배울 때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지금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한데 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영역이 변하는 거죠. 면적이 변하는 거죠. 왜? 여기서는 지금 자기장에 통과하지 않고 있어. 근데 점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기장이 통과하는 영역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공식 하나가 있었다. 자기장이 통과하는 영역이 변할 때, 자 이때 유도 기저력의 크기는 뭘 구하냐? 자기장의 세기와 그리고 도선의 세로 길이 곱하기 등속 운동한다고 했으니 속력 V 이 값에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 개념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그쵸? 혹시나 안 들은 친구들은 꼭 들어보시고요. 요걸 가지고 활용해도 충분히 풀 수가 있고 한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원과 투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원을 보니까 지금 이 자기장이 점점 들어오고 있어. 즉, 자기 선속이 지금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죠. 증가한다는 것은 이 도선 입장에서 증가하는 게 싫어. 그럼 막아내야 돼. 그 막아내는 방향을 보니까 이 도선이 솔레노이드처럼 쫙 보고 네 개의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맞추고 엄지 손가락을 자기장으로 맞춘다면 얘가 들어감에 따라서 전류 자기장 나오는 자기장을 만드네. 근데 이 지금 이 자기장의 세기 원 영역의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증가하는데 계속 증가한데도 불구하고 이 도선 막아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막아내는 방향이 어떻게 된다? 오, 나오는 방향이네. 그렇다는 것은 원 영역은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 자, 얘가 들어감에 따라서 계속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네?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네? 근데 얘는 들어가는 게 싫어. 들어오지 마. 막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아지는 방향. 맞죠? 오케이. 그럼 이때 유도 기저력의 크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요 식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얼마가 되냐? 들어가죠. 이때 유도 기저력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자기장의 세기 B. 그쵸? 원이죠. 곱하기. 세로 길이 얼마? 2D 곱하기 속력 V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 두 번째 갈게요.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빠져나가네. 자, 빠져나가는 경우에 전류가 올라가는데 문제는 2번 영역. 여기서 지금 빠져나가게 되면 나가는 게 싫어. 즉, 이 줄어드는 자기장이 싫어. 그 줄어드는 자기장을 만들어내야 돼. 자, 감아지는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죠. 오? 그럼 얘가 나오는 자기장이었기 때문에 이 도선이 빠져나가면서 이 원래 자기장이 점점 사라지네? 사라진 게 싫으니 나가지 마. 이렇게 다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감아지는 방향이죠. 따라서, 아, 여기도 유적 기저력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거나 어떻게 된다? B2 곱하기 얼마? 세로 길이 2D 곱하기 V. 근데 유도 전류의 세기가 I0로 같죠? I0. 같기 때문에 얘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은 B1과 B2가 같겠구나. 아, 이 둘의 자기장의 값은 같다라고 알 수가 있죠. 이 값을 우리는 B0라고 편의상 한번 약속을 두고 시작합시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할까요? 1과 2에서 자기장의 방향 같냐? 반대자, 그쵸? 얘는 들어가는 방향, 얘는 나오는 방향. 나오는 방향이 줄어드니? 나가지 마, 줄어지지 마, 이거.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니? 증가하지 마, 나오는 방향으로. 이 상황입니다. 니은 갑시다. P의 위치가 X는 3D일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2I0냐? 자, X는 3D라는 것은 이쯤에 위치하고 이쯤. 요거를 아셔야 돼. 요거, 요거. 자, 요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쌤이 일부러 뚝 떼놓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원 영역이에요. 원 영역. 자, 그리고 여기가 투 영역인데, 자, 이거죠. 이거, 이거. 자, 요 상황이죠. 요 상황에서 둘다 자기장의 세기는 B0로 같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자, 3D에 걸쳐있는 상황이라면은 절반은 지금 이렇게 일부러 떼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절반. 이 반틈은 지금 2번 영역에 걸쳐있는 거죠. 이렇게. 맞죠? 이 상황입니다. 얘는 들어가는 자기장, 얘는 나오는 자기장. 그 상황이죠? 이때, 요 3D 위치에 있을 때는 요 영역에 의한 유도 전류와 요 영역에 의한 유도 전류. 둘 다에 의해 가지고 전류가 흘러버려. 합쳐줘야 돼. 즉, 이 반틈, 여기 있는 기전력과 여기 때문에 생기는 기전력의 합친 기전력 때문에 전류가 생겨나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한번. 이제, 들어가는 자기장에 빠져나가. 오, 빠져나가네.

빠져나가지 마.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시계 방향으로 전류를 만들어. 그럼 이때 기전력의 크기는 똑같아요. 어떻게? 자기장의 색이 B0, 비례하겠죠? B0 곱하기 세로 길이 ED, 전류, 아니, 송력 V. 좋아. 이쪽도 봅시다. 이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증가하네? 그럼 증가하지 마. 막아내야 되겠죠? 증가하죠. 그쵸?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하죠. 이 영역이 점점 걸치고 들어감에 따라서 나오는 게 증가하네? 그럼 반대로 해야 되니까 증가하지 마. 막아내야 되겠지? 이렇게 시계방향. 시계방향으로 만들게 되고, 이때 요만큼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똑같이 유도 기저력의 크기를 구하게 되면, 자기장의 세계는 B0로 같았고, 세로 길이 ED고, 속력 V가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둘의 전류의 합이기 때문에, 얘도 결국은 지금 얘랑 같죠. 그쵸?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여기서 I0, 여기서 I0, 합쳐서 얼마가 된다? 이 I0가 되겠죠. 맞습니까? 유도 기저력 똑같아요. 유도 기저력. 그럼 3D일 때 유도 기저력을 V3D라고 둔다면, 이때 값은 얼마냐? 자, B0 더하기 B0 합쳐야 되겠죠. E, B0, E, D, V가 됩니다. 즉, 뭐냐면, 자기장이 두 배가 된 것으로 봐도 좋습니다. 그쵸? 따라서 결국은 자기장이 두 배가 됐네? 전류의 색이 두 배다. 라고 이해도 좋은데, 요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돼요. 잘 봐요. 여기서, 자기장이 0인 곳에서 B0인 곳으로 들어가니, 자기장이 B0가 들어오는 거다. 그쵸? 근데, 3D 위치에 있을 때는, 들어가는 자기장 B0였다가, 나오는 자기장 B0로 가니,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 나오는 걸 플러스로 둔다면, 마이너스 B0에서 플러스 B0인 영역으로 가니, 총 2B0인 영역으로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장이 두 배가 된 것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쵸? 해서, 자기장이 두 배가 되네? 유도 기전력이 두 배네? 전류가 두 배네? 라고 봐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이 절반에 의한, 요놈에 의한 기전력과 요 부분에 의한 기전력의 합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 그럼 여기서는 이 시계 방향으로 EI0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따라서 니은 맞고 디귿 봅시다. P의 위치가 어디? 3D일 때. 조금 전에 말한 그 위치죠. 3D일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냐? 자, P는 지금 여기. 자,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 맞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겠죠? 해서 정답은 니은 디귿인데,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다시 정리하고 갑니다. 우리 문제 풀때 많이 만날 거야. 1등급 문제 풀 때도 만날 겁니다. 뭐냐면, 도선이 자기장 영역을 반반 걸쳐 있을 때는 이 각각 걸쳐 있는 영역에 의해서 기전력이 둘다 발생하게 되고 이 둘에 의한 전류를 합쳐줘야 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때는 각각의 기전력 잘 생각해가지고 더해주면 돼. 그럼 좀더 쉬운 접근 방법. 자기장의 차이만큼 전류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마이너스 B0에서 B0까지 갈때 이렇게 발생한 것처럼 마이너스 B에서 B0네, 2B0네. 따라서 여기 들어갈 때와 나갈 때보다 중간에 딱 걸쳐 있을 때가 어떻게 된다? 자기장이 두 배네, 전류가 두 배네. 그렇게 봐도 너무 좋은 접근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꼭 정리하시고요. 복습하시고 정답은 우리 4번으로 충분히 풀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시죠. 자, 19번 문장 가볼게요. 그림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기타줄의 진동을 감지하는 전기 기타 픽업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게 픽업이었다. 그렇죠?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한번 봅시다. 기억. 기타줄의 기억은 N급. 자, 여기가 N급인데 지금 기억은 N급이 돼야 되고 니은은 S급이 돼야 되겠죠. 이 자석에 의해서 자기화가 되는 거니까. 자, 기타줄의 기억은 N급. 니은은 S급으로 자기화되냐? 맞는 말이겠죠? 자, 니은 봅시다. 자석의 극을 바꾸어도 극을 바꾸어도 전자기 유도 현상이 나타나냐? 자, 자석의 극을 바꾼다고 하면 여기가 S극이 되고 여기가 N극이 될 텐데, 그럼 자기화된 방식만, 즉 여기는 그러면 NS만 될 테지, 당연히 전자기 유도는 얘가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야 되겠지, 그쵸? 오케이, 니 맞습니다. 디귿 갑니다. 기타 줄이 진동할 때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냐? 아니겠다, 그쵸? 자, 줄이 진동을 해. 줄이 진동을 할 때, 다가올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어. 맞습니까? 그럼 그에 따라서, 이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계속 방향도 바뀝니다. 그렇죠? 해서, 일정하지 않고, 세기와 방향이 바뀌는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겠고, 정답은 기역, 니은으로 우리는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판단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문제 이해했고요. 자, 10번, 19번 이해했으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20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20번. 자, 그림은 교통카드가 작동하는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나와 있다. 그렇죠? 이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카드 단말기에 가까이 하면은 교통카드 내부의 코일의 유도전류가 흐른다. 오케이, 흘러요. 그리고 이 유도전류는 IC칩에 내장된 정보를 읽고 다시 카드 단말기의 전자기 유도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된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즉, 전파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상황이죠. 이때 교통카드에 적용된 것과 같이 전파를 통해 물체나 사람을 식별하는 인식 시스템. 전파를 통해 물체와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오케이. 시스템 뭐라 부르냐? 우리 기억납니다. 전파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인식하고 주고받는 시스템이 RFID였다. 오케이. 요 부분 좀잘 체크하시고 우리 교통카드 뭐 전철 탈때 등등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내신 기초 문제까지 잘 풀었고, 그럼 지금까지 풀었던 내용들, 즉 전기와 자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스토리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전체적인 맥락을 잘 살펴야 돼. 자, 뭐냐? 우리 제일 처음 배웠던 게 전류가 흐를 때그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해서 이 전기와 자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스토리를 봅시다. 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다. 오, 고요한 돌 속에도 철 속에도 서로를 끌고 밀어내는 작은 자석의 숨결. 이걸 보고 사람은 자성이라 불렀어요. 자기장의 성질을 띈다, 자성을 가진다. 근데 문제는 이 자성만이 우리는 자기력을 만들고 자기장을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왜? 어느 날 흐르기 시작한 전하의 행렬, 즉 전하가 움직인다는 것은 전류가 되겠죠? 전류. 자, 이 전류가 흘렀더니 이 웨르스테드 눈앞에서 전류가 흐르자 세상은 휘어졌습니다. 즉 전류가 흐르자 뭐가 생겼냐? 전류가 흐르자 뭐가 생겼다? 자기장이 만들어졌다는 거다. 그렇죠? 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 원래 이 웨르스테드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전류하고 자기장은 전혀 다른 별개의 자연현상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근데 웨르스테드가 빵 나오자마자 우연한 실험 결과죠. 그렇죠? 전류가 흐르니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네? 해서 직선으로 가던 길 옆에 원을 그리며 피어나는 힘. 직선 전류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감아지는 방향이다. 그렇죠? 이때 이 보이지 않던 자기장이 전류 주변에서 깨어나 버렸습니다. 멋지다. 그렇죠? 근데 이걸 보면서 앙페르드 말했습니다. 전류는 홀로 흐르지 않고 전류가 흐르는 자기장 속에서 서로 힘을 작용하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전류가 흐른 도선, 그 도선이 자기장 속에 놓이게 되면 힘을 받는데요. 그 힘이 얼마였냐? 기억나죠? 그 힘은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고 어떻게?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요게 바로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였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이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했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했어. 그리고 원형 도선. 요 나온다고 그죠? 원형 도선. 원형 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중심이죠. 이 원의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고 반지름에 비례했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했어. 그리고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솔레노이드 중심이겠죠. 내부.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길이당 감원수에 비례했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거는 전류가, 즉 직선 도선의 전류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나타낸 거였다. 맞죠? 좋아. 이때 너무 중요하다. 움직이는 자기장을 말을 냈습니다. 내가 변하면, 즉 자기장이 변하면 너도 흐를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즉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 전류가 흐를 거냐? 해서 자기장에 변했더니 전하가 깨어나서 새로운 흐름을 만든다. 패러데이 손끝에서. 즉 자기장은 전류를 만들어내요. 다시 전류는 자기장을 만듭니다. 즉 요거는 뭐냐면은 자기장이 뭘 만들어낸다? 전류를 만들어내네.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서 유도 기전력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 분의 델타 BS 자기선속 해서 두 가지 기억나죠? B가 일정할 때, S가 일정할 때, 그 부분까지 잘 점검해 주시고, 그렇게 세상은 이어집니다. 자성에서 시작해가지고, 전류, 그리고 자기장, 그리고 힘. 이렇게 전류와 자기장은 서로 얽혀 있다는, 이 얽혀 있는 요 내용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면 좋겠고요. 원래 이 웨르스테드가 이 우연한 발견, 실험 전에는
전류와 자기장은 서로 별개의 자연현상이었다. 근데 전류가 흐르자 그 주변에 나침반이 휘어져 버리네.

자기장이 만들어지네. 즉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고. 근데 문제는 뭐냐? 패러데이가 보니까 그 역은 성립하지 않겠냐 해서 자기장을 움직여 봤더니 전류가 만들어지네. 이를 통해서 전류와 자기장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를 만들어낸다 해서 요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쌤이 강의 중에 잠깐 언급했지만 맥스웰이라는 물리학자. 이 맥스웰이 열심히 전기와 자기는 서로 얽혀 있는 상황이다. 얽혀 있다. 해서 맥스웰 법칙,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제 그런 걸 만들어냈습니다. 해서 물리 법칙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전체 흐름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 문화일체 퀴즈. 간단히 정리해봅시다. 자, 여기서 무선 충전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장의 변화가 이렇게 돼 있다. 한번 딱 점검하시고 정답 알겠는 친구도 올려주세요. 무선 통신, 무슨 현상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용되는 방식은 한 개가 다 비었다. 그렇죠? 어떤 건지 기억나는 사람은 바로 올려주시고 한번 쌤하고 소통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최고의 학습은 무한 반복이니 꼭 잊지 마시고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수능 완성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수능 완성은 실전 모의고사가 1회당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한 강당 10문항을 아주 자세하게 또 조금 부족한 개념 정리도 조금 보완하면서 선생님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서에서 건조할 선박을 선체 재료로 분류했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1번 문항은 우리 대단원 1단원 중에 선박을 분류했을 때 어떤 재료로 만드느냐, 선체에 따른 선박의 분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인데요. 자, 선박 건조를 위한 재료 요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 선박은 부식에 강해야 되고 부식되지 않아야 되고요. 바닷물에 가공하기가 쉬워야 된다. 그리고 무게가 가볍고 강도가 좋아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의 특징을 만족하는 게 FRP선입니다. FRP선. 우리 강화 플라스틱 선박이라고도 얘기하죠. 강화 플라스틱 선박. 자, 이러한 강화 플라스틱 선박의 세 가지, 이 가나다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이러한 강화 플라스틱 선박의 단점으로는 국소 충격에 약하다. 충격에 약하다. 잘 부서진다라는 거죠. 국소 충격에 약하다. 그 다음에, 화재에 취약하다. 화재에 취약하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는, 선박에 불이 붙었을 때는 쉽게 잘 연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폐기식. 폐기식. 고비용이 발생한다. 폐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게 강화 플라스틱 선박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화 플라스틱 선박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죠. 디귿. 디귿 2번이고요. 강선이라는 것은 강으로 만든, 강을 재료로 해서 만든 선박이 되겠고요. 자, 우리 피복선은 동판을 씌워서 만든 선박을 우리가 피복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은 FRP선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2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선박의 구조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선박은 충돌, 좌초 등으로 선체 손상을 입어 침수가 발생하여도 다른 구획으로 침수가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자, 여기 좌초라는 것은

구조를 우리가 선조 구조라고 하고, 선박의 판이, 아랫판이, 선조판이 두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중저 구조라고 해서, 외판과 내판의 두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판이 파공이 되더라도 내접판에 의해서 선박 전체로 물이 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이중저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구조들은 선체 손상을 국지적으로 제한하고 선박의 침몰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자, 침수를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선박 전체가 침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자,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솔라스 및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의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자, 이중저 구조가 있고요. 또 수밀격벽이 있습니다. 수밀격벽. 수밀격벽이라는 것은 물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수밀격벽은 우리가 선수 쪽에 있는 선수격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미격벽이 있고, 그다음에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인 엔진의 앞단과 뒷단, 즉 기관실 앞쪽에 있는 기관실 전후단 격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실 앞쪽과 뒤쪽은 격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격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이 격벽이라는 것은 선조에서 상갑판까지의 벽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격벽이 이루어져 있으면 마찬가지로 아까 이중저는 선저가 두 판으로 돼 있다 그랬죠. 격벽은 우리 선박에서 보면 가로 방향이 있고 세로 방향이 있겠죠. 세로 방향에 각각의 벽이 있어서 겹으로 된 벽이 있어서 침수가 되더라도 그벽 안으로만 침수된 물이 고여 있을 수 있도록 막아주는 벽을 격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저 구조와 수밀 격벽이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다른 구역으로 침수가 확장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저와 수밀 격벽이 맞는 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우리 용골은 선박에 척추 역할을 하는 구조가 우리가 용골이라고 하는데, 용골은 선미에서부터 선수까지 종방향에 힘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기본 구성재를 우리가 용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얘기를 하면 척추에 빗댈 수 있는 게 용골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디귿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시험에서 이거는 이중저 구조와 수밀 격벽, 즉 침수가 확장되는 구조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항인데, 실제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이 이중저 구조의 장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저 구조의 장점은 침수 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침수 시 구역을 한정시킬 수 있다. 구역을 한정시킨다라는 것은 침몰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침몰 예방의 역할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 시 불이 났을 때 방화벽의 역할, 침수 시 구역을 한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탱크, 특히 다양한 탱크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평형수 탱크 또는 청수 탱크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깅과 세깅에 잘 견딜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호깅과 세깅은 선박에서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해서
선박이 이렇게 굽어지는 걸 호깅이라고 하고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굽어지는 걸 세깅이라고 얘기합니다. 판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도에 대한 배치라든지 또 화물에 의해서 선박에 작용되는 부력과 중력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이 굽어지는 힘에 대해서 판이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다라는 특징이 이중적 구조에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평가 요소인 이중적 구조에 대한 문항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기사에서 설명하는 해저 광물 자원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나라의 A기업은 전략 광물과 희토류 등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국 B기업과 계약 체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 A기업은 2차 전지 제조를 위해 니켈 제련소 공사를 진행 중이며, B기업은 심해에서 니켈과 코발트, 구리 등을 함유한 해저 광물 자원 채광을 준비 중이다. 자, A기업이 B기업을 통해 확보하기 위한 해저 광물 자원은,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요. 심해저 바닥에서 발견되는 둥근 형태의 금속 덩어리이다. 자, A기업은 이를 확보하고 개발하여 전기차 재생에너지 첨단 산업에 쓰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제시문에서 어떤 광물인지를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심해저 바닥에서 발견되는 둥근 형태의 금속 덩어리이다. 그리고 니켈과 코발트, 구리 등을 함유하고 있다. 라는 것을 봤을 때 망간 단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서 해저 광물 자원이 출제가 됐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게 망간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망간 단계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주요 해저 광물에 대한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간 단계는 1873년 챌린저 탐사 때 발견이 됐고요. 자, 수심 4,000에서 6,000m의 심해저, 주로 심해저 평원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다. 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돌 부스러기 또는 상어 이빨, 고래뼈, 방산충이나 유공충 껍질 등의 핵에 들러붙는 겁니다. 그래서 망간, 구리, 니켈, 코발트 등의 금속 산화물이 응집됐다, 달라붙는다라는 거죠. 달라붙으면서 점점 커진다. 그래서 응집되어 커진 게 망간 단계라고 할수 있겠고요. 굉장히 커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죠. 아주 긴 세월 동안 주목만한 망간 단계가 만들어진다. 자, 열수광산이라는 건, 자, 열수, 뜨거운 물이죠. 뜨거운 물의 광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해령과 해구 지역에 뜨거운 물 속에 녹아있던 물질이 뭐를 만나면?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굳어진다. 굳으면서 생성된 광물을 열수광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금, 은, 구리, 납, 아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이 열수 광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메탄 하이드레이트 또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자, 메탄과 물이 해저, 보통 대륙 연안 1000m 수심 1000m에서 높은 압력에 의해 얼음 형태의 고체상 격자 구조로 형성된 광물 자원이다. 그래서 불타는 얼음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불타는 얼음이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고요. 자, 매장량이 많아 차세대 대체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게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게 망간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망간 단계, 해저 광물 중에 3번은 망간 단계를 물어보는 문항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4번.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가의 업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번에 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고요. 네, 이 업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특정 지역의 어업인을 위한 공동업 형태입니다. 먼저 어떤 업에 종사하실 계획인가요? 자, 특정 지역의 어업인을 위한 공동업 형태, 마을업을 얘기를 하고요. 마을업을 얘기하고 4번 문항은 우리가 업을 분류할 때 법적 관리 제도에 따라서 업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면허업, 허가업, 그다음에 신고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어보니까 김양식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김양식은 대표적인 가중 하나입니다. 해당 수면 구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수면 이용 계획서, 사업 계획서 등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면허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되다 하니까 10년이라고 했는데, 자, 4번 문항은 제시문에 제시된 이 김양식이 잘못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례로. 그래서 우리가 업은 아까 면허, 허가, 신고업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2025년 1월 24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데 그 법이 양식산업발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식산업발전법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이 양식업이 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업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양식업도 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면허업으로 분류했는데, 자, 2025년 1월 24일부터 양식산업발전법이, 즉, 양식업이 따로 법으로 업에서 빠져나와서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그 법이 양식산업발전법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양식업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업의 면허가 따로 있다. 그래서 김양식 같은 경우는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업 면허에 해당하고 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을업은 업의 테두리, 카테고리 안에 있는 면허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4번에서 중요한 거는 업을 이 법적 관리 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지, 면허업, 허가업, 신고업의 의미와 거기에 해당하는 업이 어떤 업이 있는지를 수험생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업에 어떤 업이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법적 관리 제도에 의한 업의 분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앞에서 말한 것처럼 면허업, 허가업, 신고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면허업이라는 것은 특정인에 대하여 법률상 특정 행위를 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권리를 부여해 주는 행정 처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수산업법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고,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면허를 한번 받으면 유효기간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면허업에 해당하는 것은 정치망업과 마을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망업이라는 것은 어구를 한 해역에 정치라는 것은 고정시킨다라는 거죠. 고정해서 어업 활동을 한 해수역을 해수면을 점유해서 어업 활동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정치망업이고요. 자, 마을업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인접한
일정

수심.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해서, 구획하여, 뭐, 폐류라든지 또는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상 동식물, 정착성 수상 동식물. 동식물을, 관리, 여기서 중요한 게 관리, 그 다음에 조성,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관리 조성이죠. 그 다음에 관리 조성에서 포획 채취하는, 업을 우리가 마을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식업하고 조금 틀린 것은, 마을업은 양식업하고 조금 틀린 게, 양식업은 어떤 양식 장치를 해서 물고기나 또는 수산, 해조류 또는 동식물을 기르는 거죠. 기르는 게 양식업이라고 얘기한다면, 마을업은 어떤 대상 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서 거기에서 채취와 그다음에 포획을 해서 이익을 얻는, 수산생물, 동식물을 얻는 게 마을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허업 하면은 정치망업과 마을업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허가업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업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특정인에 대해서 해제시켜준다. 해제함으로써 업활동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처분을 허가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마을업과 정치망업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또는 선박을, 어선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업은 다 허가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은 5년이고요. 근해업, 연안업, 구획업이 허가업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신고업은, 자, 영세업인, 자본력이 약한 영세업인이 면허나 허가의 절차를 밟지 않고 뭐만을 통해서 신고를 통해 소규모의 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고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신고업은. 그 다음에 대표적인 신고업이 나잠업. 나잠업은, 산소 공급 장치가 없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고 채취하는 업이 나잠업인데요. 자, 우리 제주도에 가면 해녀 있죠? 해녀.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소라라든지 그다음에 해조류를 채취하죠. 그러한 업을 나잠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맨손업이 이 신고업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관리 제도에 의한 분류, 면허, 허가, 신고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면허업에는 정치망업과 마을업이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신고업에는 나잠업과 맨손업이 있고, 이 밖에 대부분의 업은 허가업에 해당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대회에서 알수 있는 가해업, 우리 면허업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면허업에 해당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3번 마을업이 있죠. 그래서 마을업과 정치망업이 면허업이고, 자, 구획업은 우리 허가업이었죠. 허가업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나장업은 신고업, 그다음 맨손업도 신고업에 해당되고요. 연합업은 허가 업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어구, 어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어획하는 사례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자르는 그물이라는 뜻으로 물속에 설치해 두면 물고기들이 지나가다가 자연스럽게 그물에 끼게 되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막이다. 자, 지나가는 물고기가 그물에 끼게 해서, 꽂히게 해서 잡는 업, 우리
걸그물어업이죠. 걸그물어구 어법이고요. 이걸 우리가 자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망. 꽃을 자자를 써서 물고기가 그물에 꽂히게 해서 끼게 해서 잡는다. 그래서 해당 잡고자 하는 대상 생물의 유형 동물의 그물코의 크기를 그 동물의 유형 동물의 아가미 둘레와 일치시키는 그물이 걸그물어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물고기들이 이동하는 길목이나 조류가 있는 곳에 설치해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고 원하는 크기의 물고기를 선택적으로 잡을 수 있다. 자, 원하는 크기의 물고기를 선택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그물코의 크기 조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물코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물코의 크기는 잡고자 하는 물고기의 아가미 둘레와 일치시키면 해당하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걸그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답지에서 한번 걸그물에 해당되는 것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군이 그물코에 꽂혀 걸리게 한후 어획한다. 그래서 걸그물에 대한,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걸그물에 대한, 자망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지고요. 자, 여러 개의 낚시를 한꺼번에 낚아 올려 어획한다. 우리 연승이라고 얘기하죠. 연승. 여러 개의 낚시를 드리워서 한꺼번에 낚아 올리는 거 준낚 또는 연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상 호종에 맞게 그물 끝에 끌 줄을 달고 끌면서 획한다. 끌그물 어구어법입니다. 3번은 끌그물 어구어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끌그물 어구어법은 우리가 애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애망. 자, 4번은 어군이 다니는 통로에 함정을 만들어 빠지도록 하여 어획한다. 자, 함정어법이죠. 함정어법. 자, 함정어법의 대표적인 게 우리 아까 면어업에 해당하는 정치망이 있죠. 정치망. 그래서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길그물과 통그물을 설치해서 길그물을 따라서 지나가는 물고기가 길그물을 따라서 그물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결론은 그 그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입구는 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곳은 좁게 만드는 함정 그물을 만들어서 원통 안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해서 잡는 게 우리 정치망 그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네모꼴에 긴 그물로 어구는 둘러친 다음 수건 모양의 네모꼴에 긴 그물을 어근을 둘러친 후 잼줄을 이용해서 서서히 재면서 어획한다. 두리꾼물 어법이죠. 두리꾼물 어구 어법이라고 할수 있고요. 선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둘러친다라고 해서 선망 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고등어나 연근해에서는 고등어를 잡는 데 사용되는 어법이고요. 그다음에 참치 다랑어를 잡을 때 두리꾸물어법, 선망어법을 사용해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어구어법에 대한 문항이고요. 걸그물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수업 내용에서 알수 있는 원리를 이용한 기계의 종류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오늘은 소리의 반사 원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반사는 무슨 뜻일까요? 하니까, 빛이 거울에 부딪혀서 다시 튕겨 나오는 건가요? 하니까, 맞아요. 아주 잘 설명했어요. 반사는 어떤 파동이 물체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현상을 말해요. 이거는 빛뿐만 아니라 소리에도 적용돼요. 그럼 소리의 반사 원리는 어디에 쓰여요? 하니까, 자, 소리가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그 일부가 되돌아오는데, 이때 소리 발생 시부터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서 거리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센서, 로봇의 거리 측정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소리에, 소리가,
소리를 보내서 그 소리가

어떤 벽에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오는 거, 우리 에코라고 얘기하고 메아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대상, 즉 반사 물체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원리죠. 그래서 소리의 직진성, 반사성, 등속성, 일정 속도로 날아가는 등속성, 이세 가지의 특징을 이용해서 만드는 업 기기는 어금 탐지기죠. 그리고 어금 탐지기, 음파의 특징, 이세 가지 특징을 이용해서 어군이 있는지 없는지, 물고기의 유무 또는 해저의 깊이, 이러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게 어군 탐지기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우리 업 기기에서 음파, 초음파, 주로 초음파죠. 초음파를 사용하는 업 기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죠. 주로 초음파는 물속에 있는 어떤 정보를 알아내기 때문에 수중 정보 수집 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답지에 나와 있는, 보기 선택지에 나와 있는 어군 탐지기. 어군의 존재 유무를 탐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 어군 탐지기로, 탐지기의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한다. 그래서 어군 탐지기가 있고요. 또는 네트 레코더. 레코더. 네트 레코더는 트롤업에서 그물이 얼마만큼 잘 펴졌는지 또는 그물 입구로 얼마만큼 물고기가 들어갔는지 또는 그물이 얼마만큼 깊어졌는지 또는 그물의 높이, 망고, 그래서 망고와 망심 등 또는 해저로부터 그물까지 높이 등을 알아낼 수 있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가 네트 레코더가 되겠고요. 네트 존대는 선망에서 사용됩니다. 선망에서. 그래서 얼마만큼 그물이 잘 펼쳐져서 얼마만큼 내려갔는지, 즉 그물이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깊이까지 잘 펼쳐졌는지를 알아내는 게 네트 존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선생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 네트 레코더는 트롤업에서 사용하고요. 네트 존대는 선망에서 사용되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라는 거. 그래서 요세 가지의 초음파를 사용하는 어업기기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6번은 제시문에서 음파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를 사용하는 어업기기는 어군 탐지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우리 양망기, V형 양망기는 그물, 양망이니까 그물을 감아 올리는 기계인데, V형 양망기라는 것은 V자형 홈이 파져 있는데, 거기에 그물을 끼워 놓고, 홈과 그물의 마찰력에 의해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업기기가 V형 양망기고요. 사이드 드럼이라는 것은 각종 줄을 감아들일 때 사용되는 업기기가 사이드 드럼이라고 할수 있고요. 주로 소형 어선의 기관식 벽면에 붙어 있고 거기에 줄을 감아서 우리가 어구를 끌어올리는데 사용되는 게 사이드 드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은 어군 탐지기가 정답, 즉 정답은 2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유용 동물 양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7번 문항은 양식업과 관련된 문항이고 유용 동물의 양성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자, 이 양성 방법은 자연 생태계와 양식 기술을 접목한 방식으로 자연 수역에 어린 종묘를 놓아준 뒤, 자, 종묘라는 말은 쓰지 않고 지금은 종자라는 말을 씁니다. 종자. 자, 종자를 놓아준 뒤 일정 기간 성장시켜 다시 포획.

계획하는 방법이다. 자, 어린 종자를 놓아준 다음에 성장해서 다 어느 정도까지 크면 다시 포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류 재포식. 자, 놓아주는 것은 방류고, 다시 잡는 것은 우리가 재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재포획한다. 그래서 방류 재포식 양식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주로 연어와 같이 산란기에 회기하는 본능을 가진 오류에 적용된다. 회기성 오류는 산란기 회기식 포획한다. 그래서 우리가 연어는 어린 종자를 뿌려주게 되면 태평양까지 내려가서 큰 다음에 본인이 태어났던 그 강까지 다시 되돌아오죠. 회기성이 있는 거죠. 다시 되돌아올 때 포획한다. 그래서 방류 재포식 양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번은 방류 재포식 양성. 4번이 정답이고요. 우리 유형동물의 주요 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식 양성 방법은 자, 이렇게 둑을 만듭니다. 둑을 이렇게 쌓아서, 사각형의 둑을 이렇게 쌓아서 둑을 만들어 물을 가두운다. 이 물을 이 안에 가두어서 양성하는 것을 정수식 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잉어류라든지 붕어류, 가물치, 미꾸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자, 둑만 박아서 물을 그 안에 채운 다음에 대상 생물을 키우기 때문에 시설 투자 비용이 적게 든다. 그리고 물은 줄어든 만큼만 보충하면 되고, 산소가 부족할 때는 여기 수차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죠? 수차, 에어레이션으로 부족한 용존 산소량을 공급해서 대상 생물을 키우는 게 정수식 양성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유수식은 계속해서 물을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유수라는 것은 물을 흐르게 한다라는 거죠. 흐를 유자를 써서 물을 흘러가게 해서 대상 생물을 그 안에서 키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거죠. 물이 이렇게 흐르게 해서 이 안쪽에서 대상 생물을 키우는 게 유수식 양성 방법이고요. 자, 물을 계속해서 흘러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의 공급이 풍부한 지역에 적합하다. 그래서 주로 어디냐? 산간 골짜기 또는 땅에서 물이 올라오는 용천수를 이용한 냉수성 어류를 양성할 때 이러한 양성 방법을 쓴다. 주로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송어를 양성할 때 유수식 양성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산소 공급량은 흘러드는 물의 양에 비례한다. 물이 많이 흘러들으면 산소도 많이 포함하고 있겠죠. 산소 공급량은 흘러드는 물의 양에 비례한다. 자, 가두리식 양성 방법은 주로 해상에서 가두리를 이용해서 가두어두는 장치죠. 그래서 바구니, 대형 바구니 모양처럼 이렇게 가둔 다음에 이 안에서 대상 생물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합성 섬유 그물에 가두리 안에서 양성한다. 자, 물의 유동이 그물코를 통해서 자유롭게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용존 산소 공급과 대사 노폐물의 배출이 용이하다. 자, 넓은 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 면에서 매우 경제적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활동성이 강한 어류의 양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농어라든지 조피볼랑, 넙치, 참돔 등을 주로 양성하고 있고, 우리나라 양성되는 양식 어류의 대부분은 이러한 해상 가두리에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두리의 설치 적지, 즉 적당한 곳이죠. 가두리를 설치하기 좋은 곳은 어디냐? 태풍과 해일의 피해가 적은 해역이다. 즉, 요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이 해상 가두리 양성장도 섬과 육지가 쭉뺑 둘러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둘러쳐져 있으면 태풍과 해일에 의한 양식장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피해가 적은 해역. 자, 수면적이 넓고 물의 양이 많은 해역. 영양 섬유가 적고 수질이 맑은 해역이 가두리 설치에 적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은
순환한다. 물을 사육수

물을 계속해서 순환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순환하기 위해서는 여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육수조에서 대상생물을 키우는데 물을 계속해서 침전여과라든지 생물여과조를 통해서 여과 깨끗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해서 펌프를 통해서 원하는 온도를 맞춰서 사육수를 다시 공급하고 산소 공급장치도 별도로 마련해서 산소도 공급해주는 방식이 순환여과식 양성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육수를 여과조에 걸러서 계속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설치 장소에 제한이 없다. 사육수조와 이러한 장치들만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순환여과식 양식을 할 수가 있다. 단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필요하죠. 여과장치, 펌프, 수온조절장치, 그다음에 산소공급장치 등이 필요해서 시설비가 많이 소요된다. 수온이 낮은 겨울에도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서 대상생물을 키울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게 순환여과식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방류세포식은 앞에서 설명했죠. 종자를 방류하고 자연생태에서 성장하였다. 상품 가치가 있을 때 포획하는 것을 우리가 방류세포식이라고 얘기했고요. 연어의 모천 애기성을 이용해서 종자를 하천에 방류하고 북태평양에 성장해서 어미가 되어 산란 후에 모천으로 해기했을 때 포획하는 게 방류세포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 보고서에서 알수 있는 수산식품의 저장 원리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현상이 적용된 식품별 적용 방식 및 특징. 자, 강고등어, 소금에 절인 거죠. 그래서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훈제후 연어는 염지, 그러니까 소금을 염지한 거죠. 이것도 소금을 사용한 겁니다. 염지 후 훈제한 거고. 자, 건조 오징어도 소금에 염지한 후에 건조하고, 명란젓도 소금에 절인다. 자, 공통적으로 소금을 이용해 수산식품의 수분을 감소시킴으로써 보존성을 높인다. 자, 어떤 수산식품에 소금을 넣게 되면 삼투압이 발생합니다. 삼투압. 자, 삼투압이라는 것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삼투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때 발생하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투압,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강고등어 같은 경우는 소금을 뿌리게 되면 강고등어 밖에 소금의 농도가 높죠. 그래서 고등어 안쪽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배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빳빳한 배추에 소금을 뿌리게 되면 배추 안에 있는 수분이 즉 물이죠.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게이 삼투압의 현상 때문에 빠져나온다. 이렇게 되면 자, 수분이 빠져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식품에 식염을 첨가하면 삼투 현상이 일어나고요. 삼투현상이 발생되고 이 삼투현상에 의해서 수분 활성도가 낮아진다. 수분 활성도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온다라는 거죠. 자, 어떤 생물에 수분이 빠져나오게 되면 그만큼 미생물 작용을 억제시킬 수 있죠. 즉,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저장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저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 자, 삼투압 현상을 이용한 식품의 저장 원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유기산을 첨가하여 pH를 낮춘다. 삼투압과 관련이 없는 거죠. 소금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압력이 강해진다. 즉, 고농도와 저농도의 농도차가 클수록 압력은 세진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수산물 내부의 수분을 감소시킴으로써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미생물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 장면에서 알수 있는 화로 운반의 조치 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화로, 살아있는 어류를 운반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화로 운반의 기본 원칙은 대사 기능을 떨어뜨려 주는 것하고 수온을 운반수의 수온을 평소 생활하는 수온보다 낮게 유지시켜 주는 게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운반 전 2, 3일 전

또 사료 공급을 중지시킨다. 중지시키는 거와 운반 중 수조의 온도를 낮게 해주는 게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산소 공급도 있어야 되겠죠. 이동 중에. 그래서 고밀도로 화로 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소 부족 현상을 해결한다. 자, 그래서 기억, 화로의 대사 기능을 저하시킨다. 금식과 운반수의 수온을 낮춰주면 대사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에어레이션을 통해 산소를 보충한다. 산소를 공급해주는 산소 공급 장치를 이용한다. 수조의 온도, 즉 화로를 운반하는 수조의 온도를 평소 사육 온도보다 높게 하는 게 아니고 낮게 유지해야 대사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기역과 니은, 3번이 정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 장면에서 알수 있는 수산물 유통 관리 제도 가, 나로 오른 것은 자, 가는 수산물의 명성이나 특정 지역의 특성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나는 친환경 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가는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제가 되겠고요. 나는 친환경 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해서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인증하는 제품인 유기수산물 인증 제도라고 할수 있는데, 자, 우리 주요 수산물 유통 관리 제도를 보면은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수산물 이력제입니다. 수산물 이력제. 그래서 수산물 이력제라는 것은 생산에서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 해당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산물을 추적해서 원인 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고, 상품은 겉포장 13자리 이력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수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13자리를 넣게 되면 이 수산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게 수산물 이력제가 되겠고요. 자, 우리 지리적 표시제 방금 설명했죠. 수산물의 명성이나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경우 그 특정 지역에 생산된 것임을 표시하는 제도고요. 자, 수산물 품질 인증제는 수산물 및 수산 특산물의 품질을 인증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고요. 수산 전통 식품 품질 인증제는 국산 수산물 주 원료에서 제조 과정에서 우리 고유의 맛, 향, 색을 내는 전통 식품에 대해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자, 친환경 수산물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해서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인증하는 제도는 유기수산물 인증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리적 표시제와 유기수산물 인증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 평가 요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1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재료에 따른 선박의 분류를 물어보는 문항이었고요. 2번은 선저 구조, 이중조 구조와 그다음에 격벽의 스밀 격벽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3번은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해저 광물 자원 중에 망간 단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었고요. 4번 2단원에서 출제됐고요. 법적 관리 제도에 의한 어업의 분류 중에서 면허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5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어구어법 중에 걸그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6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어업기구 중에 어근 탐지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7번 유용동물의 양성 방법 중에 방류 재포식에 대한 문항이었고요. 8번은 수산식품의 저장 원리 중에 삼투압에 대한 문항이었고요. 9번 화로 운반의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10번은 수산물 유통 관리 제도, 그중에서 지리적 표시제와 유기수산물 인증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 1번부터 10번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1번부터 20번까지 새로운 문항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코미디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공제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수능 완성 1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제 저번 시간하고 이제 이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수능 특강으로 보면 1강에서 20강까지 문항들 중에 이제 겹치는 문항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근데 2회부터 가면 좀 겹치는 문항이 나옵니다. 자, 오늘까지는 겹치지 않는 문항 10문항 뒤에 후반부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입니다. 자, 다음 기사에서 가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수박 농사의 농작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농업인이 있어 화제입니다. 그가 개발한 재배 장치는 보니까 기존 토양바닥에서, 그러니까 기존 흙에서 기르던 그 토양바닥에서 수평으로 재배되고 있는 방식에서 그림과 같이 베드 옆에 과실 받침대와 수직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줄기 유인 보조 장치를 부착해 수박 줄기를 수직으로 유인해서 재배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 방식은 기존 딸기 배드를 그대로 이용해서 인공 배지의 생육 단계별 농도 조정한 배양을 공급을 합니다. 이 재배 방식은 토경 재배와 달리, 핵심이 되는다는 거 여기 있었네요. 가 효과가 있어 많은 농가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답니다. 이 원래 여기서 이제 수박을 길렀었는데 원래는 어떻게 길렀냐? 토양 바닥에서, 그러니까 일반 땅에서 골랐죠. 그러니까 땅에서 수박을 기르다 보니까 수박은 포복성이죠. 그러니까 줄기가 흩어지고 저쪽에 수박이 큰 거 한 통, 이쪽에 또 한 통 한 통. 근데 수박이 막 100g, 200g 그러지 않잖아요. 큰 거 막 10kg도 넘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 있으니까 이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앉아야 되고 허리도 숙여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바꿨어요? 배드. 배드를 이용해서 인공배지의 생육 단계별 농도 조정한 배양에 수경재배로 바꿨네. 수경재배로 바꾸면서 줄기가 어떻게 쭉 가는 게 아니고 포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수직으로 가니까 열매가 달려도 그쯤에 달리겠죠. 거기를 과실 받침대를 놔서 과실 이렇게 맺히게끔.

훨씬 더 작업이 용이해지긴. 그리고 수경 재배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그러니까 그 수박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조건을 훨씬 더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을 좀 바뀌어졌네요. 자, 토경 재배와 수경 재배. 이 문항도 이 내용도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보통 이제 토경 재배는 말 그대로 흙에 심는 게 토경 재배고, 수경 재배는 순수 수경과 배지경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와 같이 토경과 비교한 수경 재배 또는 양액 재배의 장점, 단점을 물어보는 문항이 제법 나왔어요. 자, 수경 재배가 어떤 게 장점이 있느냐? 토양을 이용하지 않아서 이어짓기가 가능해요. 이어짓기, 연작이 가능하다. 토양에서 연작을 해버리면 보통 이제 수박이나 이런 거 키운 데가 노지보다는 시설이 많잖아요. 근데 시설에서 연작을 하면 연작 장애가 오죠. 염류집적도 생기고. 그런데 수경 재배는 그 양액의 구성만 바꾸면 되니까 연작 장애가 토경을 이용한 연작 장애보다 훨씬 연작 장애가 적죠. 그리고 시선화 자동화 기계화가 토경 재배, 흙에서 하는 재배보다는 훨씬 더 쉬워 수월하죠. 그리고 재배 환경 조절이 쉽고 밀식 딱딱 붙여서 할수 있고 청경 재배가 가능합니다. 자, 단점은 토경에 비해서 단점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액이 들어가서 식물이 키울 자리도 뭔가 그 시설 투자해야 되니까 시설 투자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액 순환에 의해서 양액이 순환되니까 병이 한번 생기면 퍼지는 게 토경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양액 성분과 pH 변화에 대한 완충 능력이라 그래요. 이게 흙에 비해서 훨씬 피해 정도가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 토경, 흙에서 재배하는 방법과 비교한 수경 재배의 장점, 이어짓기 장애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죠. 수경 재배가. 작업의 효율성, 보세요. 사람이 앉지 않아도 되고,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고, 그냥 가면서 바로바로 뚝뚝뚝 뭔가 작업을 할수 있는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유효 양분의 조절이 쉬워지죠. 양액의 조성만 바꾸면 되니까 양분 조절이 쉬워집니다. 근권 환경의 완충 능력은 수경 재배보다는 땅을 이용한 토경 재배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으로 된 4번, 1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토경과 비교한 수경 재배의 장점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번. 다음 기사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세무사무교육청은 한 초등학교에서 우드칩, 그냥 나무 조각, 우드칩을 활용한 수목, 나무의 보호 시연회를 가졌어요. 이날 우드칩 1.5톤을 초등학교 정원 100제곱미터에 뿌렸습니다. 이 우드칩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용 가지가 낮은 잔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네요. 자, 관계자는 산에 방치된 잔가지 때문에 자칫 또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버려진 나무 3,700톤을 수거해서 우드칩으로 재가공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어 우드칩으로 수목의 토양 표면을 덮어주면 가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지금 근근 주위에 수목 밑에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이런 우드칩을 덮어주는 근근 주위를 멀칭을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자, 일단 뭔가를 한번 덮고 있잖아요. 그냥 흙이 아니고 뭔가를 덮고 있으니까 습도 유지가 안 덮고 있을 때보다는 습도 유지가 잘 되고 햇빛을 막아주기 때문에 잡초 발생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양 온도 유지, 그리고 비료 분해 촉진 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훨씬 더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근근 이 멀칭을 하기 전보다는

해놓는 게 이러한 효과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다 이거죠. 효과를 좀볼수 있다 이거죠. 방법은 분쇄목이나 자갈집, 텃밭 등을 이렇게 그냥 덮어주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문항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우두칩을 근근주위에 수목의 토양 표면을 이렇게 우두칩으로 덮어주게 되면 잡초 발생이 억제되죠. 다 그러진 않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잡초라고 여겨지는 그 야생초들, 얘네들은 호강성 인애들이 많아요. 빛이 있어야지 발화를 하는. 그런데 이걸 덮어주면 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잡초 발생이 안 덮는 것보다는 억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 토양 담합이 억제되는. 토양을 밟으면 단단하게 담합이 되죠. 근데 이걸 우두칩을 위에다가 놔주면 밟더라도 힘이 좀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담합이 억제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꽃눈 형성을 촉진시키는, 꽃눈 형성은 지금 바닥에 있지 않죠? 위쪽에 있죠? 관련이 없고요. 수피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는, 수피는 말 그대로 이제 겉에 이 부분인데 여기에 뭘 깔아놨다고 해서 이 부분에 해충이 오는 걸 막을 수 있느냐죠? 막을 수 없죠.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으로 된 1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항 같아도 그냥 이 위에다 뭔가를 깔아놓으면 충분히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마 그 조경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10강에 나왔던 수능 특강 10강에 나왔던 그런 내용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항 보죠. 다음 게시판에서 가에 들어갈 종자 휴먼 타파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가장 적절한 것. 보통 이제 가장을 쓰는가 싶은데, 네. 보통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으로 끝나는데, 가장 적절한 것만은 있네요. 하여튼, 가에 들어갈 종자 휴먼 타파 방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이네요. 종자 휴면 타파 방법은 보통 이렇게 볼수 있어요. 우리 그 수능 특강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일단 기계적 처리, 온도 처리, 수세 침지, 화학약품, 생장 조절,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휴먼을 타파한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발화를 안 해요, 발화를. 발화를 안 하는데, 발화를 안 되는 이유를, 발화를 못하게 하는 걸 없애주는 거죠. 잠자는 걸 깨우는 거예요. 자, 기계적 처리는 일단 발화를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산소하고 물이 필요하는데 그런 게못 들어가.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상처를 내서 그 상처 틈으로 수분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면서 발화를 하게 되는 거죠. 기계적 처리, 뭐 모래하고 섞어서 상처를 낸다든지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작물이 자원형 고구마, 핵과리 등이 있고, 온도 처리, 한번 저온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온탕 처리를 그러니까 한번 온탕 처리를 해야지 발화가 되는 것들, 온도 처리, 장미, 상추, 인삼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수세 침지, 발화를 할수 없도록 무슨 APA나 이런 호르몬들, 그런 성분들이 그 종자를 감싸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을 씻어버리는 거, 수세 침지, 당근이나 우엉씨들이 그렇습니다. 다음, 화학약품 처리. 씨껍질의 털이나 씨껍질 일부를 제거. 산소하고 수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씨껍질이나 털 등이 너무 강해 들어갈 수 없는, 그걸 황산에 넣으면 태워버리고, 황산으로 태워서 그 태워진 빈 공간으로 침투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건 목화. 지금까지 가장 많이, 보통 휴먼 타파 방법을 물어보는 문항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목화. 왜? 특이하잖아. 황산으로 처리한대, 황산으로. 황산에다가 종자를 집어넣으면 타서 못 쓰게 될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종자가 발화를 할수 있는. 하여튼, 이 목화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어. 목화, 오크라, 잔디 종자 등이 이렇게 화학용품. 그리고 딱딱한 경질 종자를 질산염으로 처리한다는 거. 화분과 목초 등이 여기 속합니다. 그리고 생장 조절제. 식물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지베릴린이나 아니면 시토키닌, 에스트레소용이 침지해서 발화를 시키는 것들. 양배추, 땅콩, 감자가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10번 봅시다. 얼마 전에 헛개나무 종자를 파종했는데,

혹시 전처리를 했나요? 전처리를 하지 않고 곧바로 파종했다면 전처리, 황산으로 처리. 자, APL을 처리한다. 이건 APL이는 무언가 나중 되면 한번 나오겠지만 호르몬 크게 네 개가 있죠. 그 중에서도 APA는 무언가를 휴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APA를 처리하는 건 휴면 타파를 시킨다보다는 휴면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자외선, 목화, 황산. 그렇죠? 13번은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옛날에 나왔었냐면, 여기 딱 나누어서. 위쪽은 뭔가 기계로 처리하고, 온도 처리하고, 수세 침재하잖아. 이걸 어떻게 봤냐면, 이걸 물리적으로 봤어요, 물리적. 여기는 뭘로 바뀌었어? 여기 화학적으로 봤지. 그래서 이걸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로도 나누기도 합니다. 맞죠? 자, 다음 1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퀴즈에서 가에 들어갈 해충의 특징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른 것은 수능 특강이 총 20강이잖아요. 수능도 20문제. 모의고사도 20문제. 20문제가 거의 각 강에서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근데 이제 식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식물에서는 이제 한두 문제씩 좀덜 나오고 일강과 실험실습 기초에서 그쪽에서 좀 문제가 좀더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건 난이도가 가장 높게 출제되는 게 질병, 식물, 동물, 질병이 난이도가 대부분 좀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해충의 특징,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해충이 한두 가지야? 굉장히 어렵죠. 자, 해충도 교과서 우리 두 개죠, 두 개. 두 가지에 나오는 해충들 알아야 되고. 교과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계교재 두 권에 나오는 해충들 알아.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수능에서 해충, 질병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해충의 특징 봅시다. 어떤 해충인지. 자, 골든벨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문제는 해충에 관한 문제인데, 흡집성 해충이네. 흡집성 해충. 식물에서 해충을 크게 이제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흡집과 섭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섭식은 그냥 뭐 뜯어 먹는 거니까 눈에 잘 보이죠. 흡즙은 뭔가 빨대를 꼽아서 즙을 흡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흡즙성 해충은 대부분 바이러스를 배게합니다. 바이러스를. 바이러스는 살균제로 방제가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일단 흡즙성 해충이고 2단계 힌트는 단위 생식을 해요. 단위 생식. 단위 생식? 단위 결과는 좀 익숙하죠. 단위 결과. 단위 결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동물들도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야 하나의 개체가 나오는데 단위 생식은 한 가지 성으로만도 다음 세대를 만들 수 있는 게 단위 생식이에요. 자, 단위 생식을 통해 증식하기도 하고 날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무시강과 유시강. 마지막 힌트는 천적의 무당벌레가 있대. 뭐죠, 그러면? 흡집하고 단위 생성하고 날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무당벌레가 천적인 거. 진딧물, 진딧물. 진딧물. 자, 진딧물은 온대지방에서 번식하는 곤충으로 진딧물과에 속하는 곤충의 촌칭입니다. 알로 월동을 합니다. 3, 4월에 부화하고 흡집할 수 있는 대롱의 형태에 입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배설물, 그 배설물은 그을음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바이러스병을 매개 하기도 합니다. 진딧물. 자, 진딧물은 거미광에 속하나요? 아닙니다. 거미광에 속하는 건딱 하나 배울 거예요. 응애. 응애. 그렇죠? 바이러스를 매개 합니다. 완전 변태하여 성충이 된다? 아니죠. 완전 변태. 번데기 기간이 없죠. 번데기 기간. 보통 이제 알, 약충, 번데기, 성충, 이제
성체

이렇게 하는 게 완전 변태인데, 지금 진딧물 같은 경우는 번데기 기관이 없어서 불완전 변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죠. 다음 게시판에 질문과 답변 내용을 통해 알수 있는 생장 조절 물질을 농업에 적용한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생장 조절 물질 하면 이렇게 크게 5개. 생장 조절 물질은 많습니다. 5개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교과서와 연계 교재에서 5개만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거 5개만 알고 갑시다. 촉진, 옥시네트린, 지베릴린, 시토킨, 이거 무언가를 촉진하는 생장 조절제, 식물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APA, 무언가를 억제하는 식물 호르몬이에요. 옥시는 햇빛이 있는 곳으로 굽어지는 현상, 굴광성에 의해서 밝혀지는 건데, 귀관 및 줄기의 신장, 착과 총지, 과실의 비대, 굴광성, 뿌리 발생 유도를 합니다. 옥시는 농도를 세게 쓰면 식물을 죽일 수도 있어요. 식물을 죽일 수도 있어. 농약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죠, 혹시는. 자, 에틸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알 건데, 이 다섯 개 중에 유일하게 기체로 된 생장 조절제입니다. 성숙한 과실의 노화 과정에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에틸렌은 보통 노화, 성숙을 많이 촉진시킵니다. 세 번째, 지베렐린. 씨 없는 포도 만들 때 이거 많이 사용하죠. 벼의 키다리병을 예방하는 곰팡이에서 유리한 물질입니다. 지베렐린, 줄기, 신장, 휴면, 타파, 개화, 촉진, 암수, 벼나 단위 결과 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단위 결과, 포도의 단위 결과를 유도하면 어떻게 돼요? 씨앗이 안 생기죠. 자, 시토키닌 또는 사이토키닌, 옛날엔 사이토키닌이라고 했는데, 고압 멸구나 정어리 정자, DNA에서 발견한 물질인데, 세포 분열 및 발화 촉진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캘러스 발생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억제하는 APA, 엡시스탄. 이건 휴면 유도 물질에서 나온 물질이에요. 낙엽등과 같이 탈리, 옥신과 지베렐린 생성을 억제해서 휴면을 유도하는 또 기가, 그 기공. 우리 일본 문항은 아니었고요. 기공의 열고 닫음을 조절하는 때 사용하게 됩니다. 5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게 에틸렌이 많이 나왔어요. 무언가를 노화시킬 때, 빨리 익히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온 게 옥신하고 지베릴린 정도가 되겠네요. 자,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국화의 초장, 삽수발근, 소나무 전정후 절단면, 그리고 뭐 나리 생장점 조직 배양 후에 뿌리 발생이네요. 자, 봅시다. 이게 식물 호르몬을 이용한 재초제 작용 원리에 대한 자율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식물을 이용해서 재초제 얘기는 딱 하나 얘기죠. 자, 식물 호르몬을 이용한 재초제는 식물의 생장 조절 과정에서 작용하는 교란 원리를 이용합니다. 식물 호르몬 중이 호르몬은 식물의 생장과 빛을 향해 굽는 굴광성. 그렇죠. 굴광성. 옥신에 대한 얘기네요. 옥신에 대한 얘기. 자, 굴광성 등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정상적인 농도에서는 농도를 정상적으로 쓰면 세포의 신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세포가 이제 키워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나 농도가 과도하게 셀 때는, 식물 셀 때는 세포의 비정상적인 신장이 유도되어 조직의 기능이 교란되고, 결국 식물은 정상적인 생장을 하지 못하게 돼요. 못하게 돼요. 이와 같은 작용은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서 선택적 재초성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벽과 식물과 같은 단자엽 식물은 감수성이 상대로 낮거나 분해 능력이 있어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반면, 쌍자엽 식물은 이 호르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생장 조절이 크게 결연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재초제는 논이나 보리밭, 옥수수밭 등에서 쌍자엽 제초를 제거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생장 조절 물질은 뭐다? 옥신. 옥신. 자, 그럼 옥신을 이용한 거, 국화의 초장, 국화의 줄기를 낮추어 제비요. 강한 빛을 쪼인다든지 아니면 그 호르몬 중에는 B9이라는 호르몬을 사용하면 초장을 줄일 수 있죠. 자, 삽수의 밝은 뿌리 유동, 이거 뿌리 유동하는 거 옥신의 기능 맞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전정 후에 절단면, 소나무를 자르고 난 후에 그 절단면에 수분 증발을 막는 거 도포제죠, 도포제. 자, 나리 생장점 조직 배양 후에 뿌리 발생, 삽수의 밝은 뿌리 발생, 이것도 옥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항이, 이거 이제 옥신에 대해 나왔는데,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거 꼭 알고 가고, 그동안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호르몬, 이제 그 다음으로는 요 정도 되겠습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에틸렌, 옥신, 지베릴린이 대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옥신은 이제 뿌리 밝은, 지베릴린은 씨 없는 포도 만들 때, 단위 결과 만들 때. 물론 옥신도 토마토 톤이라고 그래서 단위 결과 유도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에틸렌은 다섯 가지 호르몬 중에 유일하게 뭘로 된? 기체로 된 생장 조절제, 식물 호르몬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번 보죠. 다음 사례에서 귀농인 A씨가 조치한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귀농인 A씨는 농작업을 위해 트랙터를 점검하던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 농촌진흥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음과 같이 입력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조치하였더니 정상 운행이 됐네요. 농촌진흥청 인터넷 사이트에서 트랙터를 선택을 했고 고장 부위는 충전 개통. 고장 증상은 계기판에 경고 램프가 점등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고등이 계기판에 나타난 거네요. 자, 이 계기판 경고등 물어보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나왔던 내용 요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모양만 보고 외워놓는 게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P는 파킹이에요. 그러니까 주차 브레이크. 얘가 지금 점등이 되어 있다. 주차 브레이크가 지금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지금 바깥에서 뭔가 공기 같은 게 들어가네요. 이게 점등이 됐으면 공기 같은 게 들어가는데 잘못 들어간다. 여과기 막혔다. 이건 엔진 내에 엔진 오일에 좀 문제가 생겼다. 얘는 열선이네요. 뭔가 데워줘야 돼. 디젤 기관에서 예열 시스템. 엔진, 요즘에는 괜찮은데 옛날에는 디젤 기관이, 그러니까 디젤 기관은 압축 착화잖아요. 그래서 옛날 기관 같은 경우는 좀 엔진을 좀 데워놔야 시동이 걸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걸립니다. 자, 에어 시스템 작동할 때. 자, 이건 이렇게만 보면 기름 없는 건데 DEF가 있으면 요소수 배기가스에 좋지 않은 물질을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요소수가 부족할 때 점등이 됩니다. 이건 배터리처럼 생겼죠. 플러스 마이너스 충전 계통이 있을 때 이러한 경고등이 점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항으로 다시 들어오면, 지금 충전 계통에 문제가 있네. 전기 계통에.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어떤 조치를 했느냐? 배터리 교체했다. 온 내용이고. 엔진 오일은 뭐였어요? 엔진 오일. 엔진 오일. 상관없죠? 차동 잠금 장치를 해줘야 했다. 차동 잠금 장치. 경운기나 관리기나, 이건 뭐 차동 잠금 장치가 따로 없어요. 일단, 차동 장치, 뭐, 수능 특강을 같이 공부를 했으면 충분히 알고 있을 거란 믿습니다. 차량이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하는 쪽을 회전축으로 보면,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의 회전수가 다르죠. 달라요. 달라야지 회전이 되죠. 방향을 틀지. 두 바퀴가 똑같이 굴러간다면 얘는 직진운동밖에 못하죠. 일단 차동 장치는 이 바퀴 수를, 바퀴의 회전수를 다르게 주는 거예요. 다르게.

근데 이 바퀴의 회전수를 다르게 해주는 걸 잠그는 게 차동 잠근 장치. 그러면 양쪽의 바퀴가 어떻게 돼요? 같이 돌게 되죠. 그럼 직진 운동을 하는 대신에 같이 돌게 되니까 훨씬 더 견인력, 견인력? 뭐, 구동력은 훨씬 빨라지죠. 이건 나중에 이 문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차동 잠금 장치하고 관련이 없고, 동력 취출 축, PTO, 파워 테이크아웃에서 자주식 농기구에서 힘을 농기계에 농작업기에 연결할 때 쓰는 동력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축을 얘기하는 거고, 좌우 브레이크는 트랙터는 좌우 브레이크가 편 브레이크예요. 나뉘어져 있죠. 브레이크가 두 개예요. 오른쪽 밟으면 오른쪽 바퀴만, 왼쪽을 밟으면 왼쪽 바퀴만 브레이크가 먹혀요. 왜? 작업할 때 최대한 회전 반경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 브레이크로 만들어놔요. 그런데 이게 고속 주행 시에 편 브레이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전복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좌우 브레이크를 연결도 시킬 수 있고 연결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하고는 관련이 없죠. 16번의 정답은 일단 전기 계통에 이상이 있다. 전기 계통에 관련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볼까요? 자, 다음 사례에서 가에 들어갈 조치 사항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농가 의견 보겠습니다. 과수원인데 평평하지 않고 경사지에 있나 봐요. 경사지 상부에 사과나무 잎은 양호한 반면, 경사지 하부에 사과나무 잎은 떨어지거나 고사되고 있어. 그러니까 상부는 괜찮은데 하부는 좋지 않네. 사과 과수원이 이렇게 있는데 상부는 괜찮아. 근데 하부는 뭔가 사과나무가 잎이 떨어지고 고사 말라 죽고 있어. 자, 현장 조사 결과 보니까 산으로 둘러싸인 피해 과수원은 과수 대부분이 경사지에 분포하고 있어. 이거 자체가 지금 경사지에 분포하고 있어. 과수원 상부의 사과나무는 생육이 정상이 있어, 위쪽은. 하지만 하부의 사과나무는 주간 일부는 살아있으나 곁가지는 고사되고 지재부도 심하게 갈변이 되어 있어. 밑으로 갈수록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수원 상부의 토양은, 아하, 배수, 물이 잘 빠는데, 하부는 물 빠짐이 좋지 않은 토성이 있어. 대체적으로 점토질. 여기는 물이 잘 빠져서 상부에 있는 나무는 잘 사는데, 여기는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사과나무 뿌리, 흙에 점토질에 물이 계속 차 있는 거지. 호흡을 할 수가 없네요. 호흡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부 쪽에. 이 과수원 하부 쪽에 물을 좀 빼주면 되네. 그렇죠? 자, 모래로 객토한다. 모래로 주면 아무래도 물이 좀더잘 빠질 수 있겠죠. 암거 배수관, 물을 빼는 관을 설치한다. 이것도 옳은 내용입니다. 두꺼운 부직포로 멀칭한다. 멀칭을 두꺼운 부직포로 멀칭 위에다 깔게 되면 물이 증발도 안 되겠네. 그러면 더 좋지 않겠네. 17번은 기역과 니은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례를 들고 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거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뭔가 좀 실제적 사례를 들고는 있으나, 전공이 좀 다르더라도, 여기 배수가 위에는 양호해서 위에 사과나무는 괜찮은 반면에 하부는 물이 좀차 있어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물만 좀잘 빼주면 되는 거. 여기서 물 빠질 거 고르면 되겠습니다. 1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기사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가에 들어갈 내용. 자, 축산기술연구소는 이 증세로 약물 치료를 받던 15개가 아니구나. 15개월령. 태어난 지 15개월 된 한우가 어떠한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긴급 도축을 했네. 도축.

저축을 했으면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네. 아픈데? 아픈 한우를 도축을 해서 고기를 먹게 되네요. 그러니까 도축을 해도 고기에는 별 이상이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자, 이 질병의 발병 원인은 가에 의한 것이에요.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세가 악화되면 복통, 배가 아파요. 복통으로 쓰러져 고통을 겪어요. 또한 축산기술연구소는 한우 사고축 발생 상황 보고를 통해 농가에서 매입한 개체에서 기립불능 증상이 발견돼서 약물 치료와 함께 투간침을 이용했네. 투간침. 그래서 가스 제거 시술을 받았어요. 투간침, 침이에요. 뚫었어. 무언가를 뚫어서 가스를 제거하는 게 치료 방법이네. 치료 방법. 그러면 소 질병 중에 가스를 빼내야 되는 질병이 뭐가 있나요? 고창증이죠, 고창증. 고창증. 반추동물, 그러니까 위가 4개인 반추동물에서 제1, 제2, 위 내에서 이상 발효가, 그러니까 너무 발효가 빨리 일어나서 가스가 갑자기 많이 발생을 해서 위가 갑자기 크게 팽창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고창증이죠. 그러면 트럼으로 해서 가스를 빼거나 아니면 방귀를 꺼서 가스를 뽑아내면 되는데 그것도 할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위가 늘어나서 식도를 폐쇄하고 2, 3이나 4위로 가는 그 위장도 폐쇄를 시켜버려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게 고창증이 돼요. 고창증. 자, 원인은 부패한 사료 또는 발효 직전의 청초를 과식하거나 사료를 갑자기 바꿨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소는 제1위에 프로토조아라는 미생물들이 살아요. 그 미생물들이 식물을 발효시켜야 돼. 그래서 섬유질을 이용하고서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 생성이 돼야 그게 소가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스를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발효가 너무 잘 되거나 발효 직전에 청초니까 미생물들도 발효를 하는데 안 그래도 잘 되는 청초를 갖다 넣었으니 얼마나 발효가 빠르겠어. 발효가 빠르면 가스 생성이 그만큼 많이 되겠죠. 가스 생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어떤 증상? 복부가 팽창하는 증상이 나타나. 자, 치료는 거품을 죽이는 소포제를 투여하거나 기름 같은 걸좀 먹여서 가스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약해도 듣지 않을 만큼 급성일 경우에, 너무 빵빵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위 소식자, 이불 구강을 통해서 그 파이프 같은 걸좀 집어넣는 거야. 가스를 나올 수 있게끔. 근데 그것도 안될 때는 어떻게? 투간침을 이용해서 찔러야죠. 찔러서 강제로 가스를 빼야죠. 경증일 때는 운동시키면 트름해서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고창증. 자, 그러면 발병 원인은 가에 의한 것이야. 가에 의한 것. 고창증을 일으킬 수 있는 건 가스가 많이 생성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 거세를 한다고 해서 거세는 생식을 할수 없도록 생식기관을 제거하는 행위죠. 이건 암컷도 수컷도 다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근데 거세를 한다고 해서 뭔가 가스가 발생하고 이러지 않죠. 자, 빈혈이 나타난다고 해서 가스가 생기지 않아요. 발症하고 가스와 관련 없죠. 바이러스 감염도 관련이 없죠. 자, 콩과 작물이 잘 가스 발생을, 그러니까 발효가 잘 됩니다. 우리 콩 봐요. 발효 잘 되죠. 그래서 콩과작물을 다량 먹으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00%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 가장 적절한 건 그래도 콩과작물을 다량 급여했을 때. 건초는 또잘 생기잖아요. 청초. 발효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1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죠. 자, 다음 기사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김장은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에 배추김치, 깍두기, 동치미 등을 한

한꺼번에 담가두는 우리 고유의 문화입니다. 그렇죠? 김장의 첫 단계는 배추를 반으로 자른 뒤 배추잎 사이사이에 소금을 뿌려 약 8시간 동안 절이는 일. 지금 배추를 절이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소금에 절인 배추는 탱탱했던 잎이 쭈글쭈글해져요. 왜? 소금을 뿌려놓으니까 농도 차에 의해서 저농도에 있던 수분, 그러니까 그 배추 안에 있던 수분이 고농도 소금에 의해서 배추 안에 있던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삼투압. 삼투압에 의해서 쭈글쭈글해지면서 부피가 줄어듭니다. 이는 배추 겉에 소금 농도가 높아져 내부의 수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이에요. 소금 농도가 높아져 내부의 수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이다. 삼투압이죠. 이처럼 배추 속 수분이 제거되면 해로운 세균이나 미생물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서 김치를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가를 만들 때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가, 삼투압 원리가 적용된 무엇? 건포도, 매실청, 과일 주스, 그리고 마요네즈, 도토리묵 있네요. 자, 포도를 햇빛에 말렸네. 말렸으니까 건조죠. 매실을 설탕에 재웠네. 설탕을 재워놓으니까 설탕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매실 속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와. 삼투압. 2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감귤을 압착했네. 압착. 4번. 식용유를 달걀 노른자에 섞어 마요네즈. 서로 섞이지 않는 걸 달걀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이라는 물질 때문에 섞여요. 유화. 도토리 가루를 물에 넣고 가열을 해. 전분에 물을 넣고 가열을 하면 호화가 되죠. 도토리묵. 자, 19번은 들어갈 내용, 가를 찾는 문항은 맞긴 맞는데 이걸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식품의 가공 원리를 알아야 돼요. 가공 원리. 가공 원리는 지금 삼투압이고 삼투압 원리를 이용한 사례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식품 가공 원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총 10회까지 문제를 풀면서 가공 원리와 관련된 문항이 그래도 몇개 나올 거예요. 그래도 몇개 나와. 나올 때마다 아마 같은 걸 수도 있고 조금 더 추가될 수도 있고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착, 압력을 주어서 납작하게 누르는 거죠. 그래서 뭐 즙을 짜내든 이렇게 유체를 짜내는 거죠. 압착, 발효, 효모나 세균 등 이렇게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알코올, 유기산, 이산화탄소를 등을 생기게 하는 작용, 발효. 삼투압, 농도의 차이로 인해서 수분이 이동하는 현상. 호화. 호화를 알면 노화도 알아야죠. 노화. 전분의 알파와 호화. 전분의 베타와 노화. 전분에 물을 가해서 끓이면, 열을 주면. 그러니까 밥에, 쌀에 물을 넣고 끓이게 되면 밥이 되죠. 그럼 쌀과 밥은 한쪽이 더 부드럽고 촉촉하고 찐득찐득해. 이게 호화된 거야. 그 호화된 밥을 그냥 식탁에 올려두면 찬밥이 되죠. 찬밥이 되면 따뜻했던 밥보다는 조금 더 딱딱해지죠. 그게 노화, 베타화가 되죠. 자, 다음, 유화. 서로 섞이지 않는, 뭐, 물하고 기름을 서로 세게 교반해서 하나의 액체가 다른 액체 속에 들어가. 물 분자 속에 기름 분자가 들어가. 수, 중, 유적형. 기름 분자 속에 물 분자가 들어가 유적 수적형에서 이렇게 유타객을 형성하는 게 유화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 1강의 마지막 문제네요. 농산물 거래 유형이야, 거래 유형. 자, 농산물 거래 유형에는, 거래 유형에는 일단 처음에 봐야 될게 이게 현물이냐, 선물이냐. 그리고 나서 전자상거래. 뭐죠? 현물, 선물. 현재 눈앞에 있는 걸 팔고 사는 현물. 현재 문 앞에는 없어. 앞으로 생산이 될 거야. 그걸 현재 시점에, 미래에 생산될 상품을 현재 시점에 팔고 사는 선물. 그리고 현물 거래 중에 직접 눈앞에서 주고받는 게 있지만, 이제 그렇게 판매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을 이용해서는 전자상거래. 자, 전자상거래와 일반상거래의 비교. 이것도 우리 19강, 수능특강 19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일단

0: 전자상거래하고 일반상거래의 차이점 보면 전자상거래는 유통 경로가 확 축소가 되죠. 보통 일반상거래는 생산을 하는 농산물을 기준합니다. 생산한 사람이 생산물을 어디로? 도매시장으로.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으로. 소매시장에서 소매. 소매시장에서 이제 뭐 소비자로 이렇게 가죠. 소매상으로 가서 소비자로. 전자상거래는 온라인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 있는 물건 살수 있잖아. 그렇죠. 그에 비해서 일반상거래는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죠. 한정이. 거래 시간은 내가 인터넷을 켜서 인터넷에서 접속만 할수 있으면 24시간 언제나. 하지만 일반상거래는 점포가 있기 때문에 그 점포의 오픈 시간을 맞춰야죠. 판매 방법은 네트워크 기반. 전자상거래는. 일반상거래는 시장 상점도 한정된 장소. 마케팅으로 보면 쌍방향 통신을 위한 1대1 마케팅. 여기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이 판매자의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걸로 인한 일방적인 마케팅. 점포 형태, 전자상거래는 점포가 따로 없어도 되죠. 창고만 있어도 되지. 그에 비해서 일반상거래는 물건을 진열하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점포가 필요합니다. 소요자본, 일반상거래에 비해서 전자상거래가 아무래도 그 점포를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반상거래보다는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지침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쇼핑몰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을 오픈해요. 쇼핑몰과는 다른 이 플랫폼은 생산농가 그리고 큐레이터 그리고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방식이에요. 생산자가 등록한 상품을 농산물 큐레이터라는 새로운 역할 주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소개를 합니다. 소개해서 구매로까지 연결해주는 것이 특징이고요. 생산자들은 등록한 농산물 큐레이터가 큐로그에 입점시켜 소비자가 구매를 하게 되면 준비된 상품이 택배 회사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며 기본적으로 그림과 같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생산된 걸 홈페이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 쇼핑몰에 오르게 되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쇼핑몰에서 주문하게 돼. 그러면 택배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전자상거래죠. 전자상거래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전자상거래. 자, 전자상거래. A씨가 생산한 마늘을 도매시장. 이건 현물 거래 중에 도매시장 거래가 되겠어요. B씨는 생산한 수막을 농산물 공판장, 공동판매장. 직접 갖다 판 거죠. 온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전자상거래가 아니고 C씨가 생산한 사과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했어요. 지금 3번이 같은 전자상거래 유형이 되겠고 4번은 배추를 사전 계약한 가공업체네. 사전 계약한. 사전에 계약한 가공업체니까 선물. 선물은 선물과 선도로 나누죠. 뭐에 의해서? 거래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자, 5번. 이 씨가 생산한 복숭아를 아파트 주말 장터. 생산한 복숭아를 주말 장터에 팔려면 생산한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이 장터 가야지. 사는 사람은 이 장터 가야지. 그러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직거래를 하게 되네. 이건 시장 외 거래. 그렇죠. 직거래를 얘기하죠. 자, 직거래 아니고, 이건 그 선물 거래죠. 아니고, 그래서 이거와 같은 전자상거래는 뭐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회 20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1회의 전체적인 난이도가, 뭐랄까, 실제 수능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아요. 보통 이제 이런 수준에서 나타납니다. 물론 실제 수능이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답이면 정답 이유가 확실해야 되고, 오답이면 오답인 이유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1회를 풀어봤고요. 이제 2회부터 9회까지 남았는데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일 겁니다. 아셨죠? 자, 2회.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볼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수능 특강 15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대단원 3단원의 첫 번째 내용인 항만과 항만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만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항만은 선박의 안전한 정박을 위한 공간이다. 그래서 선박의 안전한 정박을 위한 공간으로 파랑을 억제하여 자, 파도가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여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즉, 정박하려고 하는 선박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게 항만이다. 자, 항만이라는 것은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고 여객의 타고 내리는 거, 그 다음에 화물의 하역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게 항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항만법에서는 항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자, 항만법에서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하선, 그 다음에 화물의 하역 보관 및 처리, 해양 친수 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 가공, 포장, 제조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항만법에서는 항만이라고 한다. 즉,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하선, 화물의 하역 보관 및 처리, 해양 친수 활동을 위한 시설, 그 다음에 화물의 조립, 가공, 포장, 제조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항만법에서는 항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항만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그러면 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선박을 안전하게 정박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선박을 안전하게 정박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수면이 평온해야 됩니다. 평온한 수면과 적절한 수심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여객과 화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갖추어야 되고. 자, 항만은 대도시 또는 산업단지와에 가까워야 된다. 인접해야 된다. 인접성이 필요하다. 자, 승객과 화물에 대한 운송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되겠죠. 대도시와 산업단지하고 붙어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러한 곳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자, 운송 거리가 짧아 운송 시간과 비용이 낮아 경제적이다. 대도시와 또는 산업단지와 붙어 있어야지만이 그만큼 이동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화물의 이동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다. 자, 화물이 내륙과 원활히 유통될 수 있는 물류 활동 시설 및 교통 통로의 연계 수송망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만이 갖추어야 될 조건에 대해서 네 가지 조건 정리를 해봤고요. 자, 항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항만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용도죠.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면 상항, 산업항, 어항, 페리항, 관광항, 피난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항은 커머셜 포트입니다. 즉, 상항이라는 건 국내외에 수출입 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항만을 상항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화물과 여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만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넓은 배우줄을 갖추고 해상과 철도 및 육로와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적인 교통망이 구축돼야 된다. 상항에서는 주로 수출입 화물을 다루기 때문에 또 육상과 연결되어 있는 철도라든지 육로가 발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상항은 부산항과 인천항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산업항은 대규모 산업단지 인근에 건설된 항구를 얘기하겠죠. 자, 산업항이라는 건 화물선이 공업지를 배우지로 갖는 부두에 접안하여 그 공업지에서 사용되는 원료와 제품을 직접 싣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항만으로 산업항은 공업항이라고도 한다. 자, 공업화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업 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거대한 전용선이 출입하므로 전용선이라는 것은 한 가지 화물만을 싣고 다니는 선박을 전용선이라고 얘기하죠. 주로 거대한 전용선이 출입하므로 접근 수로가 넓고 항만의 수심이 깊어야 된다. 대형 전용선. 자, 뭐, 예를 들면 철제만 옮긴다든지, 그다음에 뭐 정유 같은 경우는 원유만 운반하는 선박이라든지 이런 선박들은 크기가 굉장히 크죠. 자, 그래서 포항항, 광양항, 울산항이 대표적인 산업항이다. 포항제철, 광양제철, 울산산업단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대규모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항이 산업항이다. 어항은 말 그대로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항구, 즉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어항이라고 얘기하죠.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어촌 어항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항만만 어항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어항이라는 것은 어촌 어항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항만이다. 자, 어선의 정박, 어획물의 양육, 추로 준비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다대포항, 소래포구항, 강릉항, 격포항, 가고도항, 죽변항, 지세포항, 김녕항 등이 이 어항에 해당한다. 자, 페리항이라는 건 자동차, 철도 차량, 여객 등을 운송하는 선박인 페리가 입출항하는 항만을 페리항이라고 얘기하고요. 해안과 섬 사이 또는 해양 간의 교통을 원활히 이루기 위한 중요한 항만으로의 기능을 페리항이 하고 있다. 자, 관광항이라는 건 관광객을 수송하고 관광 목적지로 이동하는 선박이 출입하는 항만이다. 자, 관광객을 이동시키는 항만, 선박으로 이동시키는 항만이다. 김포 아라항이라든지 속초, 울진, 후포, 완도, 고성, 당항포, 인천 왕산 또는 신양 마리나 등을 우리가 관광항이라고 한다. 자, 피난항이라는 건 태풍 등의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선박이 태풍과 파도를 피하기 위한 항만을 피난항이라고 얘기하고요. 고현항, 진해항, 흑산도항이 대표적인 피난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항만을 용도에 따라 분류해 봤고요. 입지 조건에 의해서 분류해 보면 항만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의 대부분의 항만은 연안항이죠. 연안항. 그래서 해안에 인접해 있는 항이죠. 대다수의 항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하구항이라는 것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을 우리가 하구라고 얘기하죠. 강과 바다가 접하는 수역에 있는 항을 하구항이라고 얘기한다. 목포항이라든지 뉴욕항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하천항은 강에 있는 항을 얘기합니다. 하천에 있는, 강에 있는 항. 그래서 하천에 위치한 항을 얘기하는데 런던항, 함부르크항, 상해항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호수에 위치해 있는 항은 시카고항과 디트로이트항은 호수에 위치한 항, 호수항에 해당된다. 자, 운하에 위치한 항구도 있는데 운하 내에 위치한 항구로 암스테르담항과 맨체스터항이 이 운하항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건설 방법에 따라서 항만을 분류해보면요. 외곽 시설의 유무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천연항은 곶, 섬, 암초 등으로 둘러싸서 천연적으로 풍랑이 차단되는 항을 천연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적으로 그 항구의 주변이 곶이나 섬이나 암초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의 파랑이 들어오는 걸 자연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포항이라든지 원산항이라든지 고배항이 천연항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인공항은 인공적인 외곽 시설을 설치하여 풍랑을 차단하거나 수심을 확보한 항만을 인공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부산항, 포항항, 요코하마항이 이 인공항의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법규에 의해서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을 분류해 보면, 자,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은 크게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역항이라는 건 국민 경제와 공공이익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우리가 무역항으로 나누고요. 이 무역항은 국가관리 무역항과 지방관리 무역항. 저 관리의 주체가 지방이냐 국가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국가관리 무역항은 해양산업부 장관이 건설 및 운영하고요. 자, 국가관리 무역항은 국내외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이 된다. 국가안보나 영해관리 등의 중요한 목적을 위해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건설과 운영이 된다. 반면에 지방관리 무역항은 시도지사가 건설 및 운영하고요. 지역별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이고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와 여객수송을 주 목적으로 한 항만이 지방관리 무역항이다. 자, 연안항이라는 건 주로 국내 항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연안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국가관리 연안항 마찬가지로 지방관리 연안항으로 구분이 됩니다. 국가관리 연안항은 해양산업부 장관이 건설 및 운영 책임이 있고요. 국가안보나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에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이 국가관리 연안항이고요. 지방관리 연안항은 시도지사가 건설 및 운영하고요.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 여객수송, 관광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이 지방관리 연안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법규에 의해서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을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항만 시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만 시설은 기본 시설이 있고요. 이 기본 시설에 포함되는 게 수역 시설, 그다음에 외곽 시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본 시설 중에 수역 시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있는 시설이죠. 물에 있는 시설, 수역 시설은 대표적인 게 항로죠. 페어웨이 항로인데, 자, 항로라는 것은 선박이 항해하는 바다의 길을 얘기하죠. 항로니까 선박이 항해하는 바다의 길, 즉 백길이죠. 백길. 백길로서 대양처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항로부터 인공적으로 준설한 폭이 좁고 수심이 제한된 항로까지 여러 종류가 있다. 대부분의 항로를 이렇게 인공적으로 준설하는 것은 항만 앞에, 즉 항만을 항만에 선박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 부족한 수심이라든지 수심을 여유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준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만과 가까운 바닷가에 이러한 항로를 설정을 하게 되죠. 자, 정박지는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수역을 정박지, 앵커리지라고 얘기하는데요. 검역을 받기 위한 닥 정박지, 검역 정박지, 그다음에 접안을 위해 대기하는 정박 장소, 하역을 위한 정박 장소 등으로 정박지는 구분할 수가 있다. 자, 선해장은 선박이 항내에서 선수 방위를 바꾸기 위해, 방위를 바꾼다는 건 뱃머리를 돌린다는 얘기죠. 선수 방향을 바꾸기 위해 회전하는 장소로 안전한 선해가 이루어지도록 뱃머리를 돌릴 수 있도록 배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충분한 수심과 정원한 수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 정원한 수면적, 정원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방파제 얘기할 때 물의 수면의 잔잔한 정도를 정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잔한 수면적이 확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선의 장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외곽 시설은 방파제, 방사제, 도류제, 방조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방파제죠. 방파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파도를 막아주는 인공적인 구조물을 방파제라고 하죠. 그래서 왜 파량을 차단해야 항내에 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파도의 잔잔한 정도를 정온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면의 잔잔한 정도. 자, 방사제는 모래 사자죠. 그래, 모래 등이 항내에 흘러와 항만을 메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방사제다. 자, 도류제라는 건 하천에서 쓸려 내려오는 토사를 항내로 쌓이게 하는 게 아니고 항내에 쌓이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 막아주는 시설이 도류제다. 자, 방조제는 조석의 고조시의 피해나 빠른 조류로부터 선석을 지키는 시설이 방조제라고 할수 있겠고요. 파재재, 감문, 호환 등이 여기에 다른 외곽 시설에 포함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특히 감문 같은 경우는 시험에 또는 제시문에 자주 출제가 되는 보기라든지 제시문의 내용으로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감문은 갑거의 출입문, 외양인 이 갑거죠. 여기가 갑거의 출입문을 감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제 감문은 인천항 내항을 들어올 때이 감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외항이 있고 내항이 있습니다. 외항은 먼 바다를 얘기하고 내항은 항만 쪽을 얘기하겠죠. 외항에서 내항으로 선박이 들어오는데 자, 감문이라는 것은 수위차가 있습니다. 수위차. 즉 밀물과 썰물, 즉 물이 많이 빠졌을 때도 이 감문을 통해서 그 수위차를 극복해서 내항으로 들어오게끔 해주는 시설이 감문인데요. 자, 외항에서 이렇게 내항주로 들어오면, 자, 선박 입항 대기를 이렇게 하겠죠. 자, 외항의 수위와 각거 내의 수위가 이렇게 틀립니다. 자, 그러면 갑실 내에, 여기 갑실이죠, 앞쪽이. 갑실 내의 수위를 조절해서 외항과 갑실 내의 수위를 같게 만들어줍니다. 갖게 만들어준 다음에 외측 관문을 열게 되면 선박이 입고하게 되겠죠. 갑거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입고하게 되고요. 자, 외측 관문을 닫은 다음에 내양 쪽에 또 수심이 또 차이가 나죠. 수심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외측 관문을 닫고 외측 수문을 외측 관문을 닫고 외측 수문을 닫게 되면 닫은 다음에 여기에 다시 또 내양과 갑과 내의 수심을 또 맞춰줘야 되겠죠. 내측 수문을 열고 수위를 조절해준다. 그래서 수위가 다 조절이 되면 이쪽 내측 관문을 열고 내양 쪽으로 선박이 들어가게끔 해주는 게 관문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문을 통해서 외양에서 내양으로 선박이 들어오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한 항만에서는 이만 교통시설이 필요하겠죠. 항만과 내륙 간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항만과 내륙 교통을 연결하는 도로와 교량과 철도, 궤도, 운하 등이 항만의 이만 교통시설로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만의 중요한 계류 시설. 선박을 접안시켜주는 시설을 우리가 계류시설이라고 얘기하죠. 계류시설 또는 접이안 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암벽이죠. 암벽. 사진에 보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암벽이 수직 절벽에, 콘크리트 절벽에 배가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암벽입니다. 자,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벽면을 가진 선박 계류 시설. 벽면이 이렇게 있죠. 벽면을 가진 계류 시설을 암벽이라고 얘기하고요. 바다 방향의 수직으로 해저까지 거의 연직인 벽을 가진 구조물 중 수심이 4.5m 이상인 접안 시설을 암벽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암벽과 비슷하게 여기도 이렇게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벽이 있죠.

암벽과 구조가 같으나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전면 수심이 3m 이내로 주로 소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한 계류 시설이다. 자, 암벽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수심이 좀더 깊고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계류 시설, 접이한 시설이고, 무량장이라는 것은 암벽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수심이 더 얕어서 소형 선박이 또는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계류 시설이 무량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잔교라는 건 여기서 지금 이 잔교 그림이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기둥이 여기만 하나가 보이네요. 여기 밑에는 수면입니다, 수면.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위에 이렇게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잔교는 특징이 이 기둥 사이로 물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겠죠. 자, 잔교라는 건 말뚝, 교각, 원통 기둥 등의 받침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둥이에 바닥을 이렇게 깔아놓은 겁니다. 바닥을 이렇게 깔아놓은 건데, 바닥을 깐 것을 잔교라고 얘기하고요. 자, 장점은 암벽에 비하여 구조가 가벼워서 연약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도 집안에서도 건설이 가능하고, 하부로 물이 통함으로 반사파가 없다. 그러니까 물은 그대로 오더라도 이게 수직 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가 버리죠. 기둥과 기둥 사이로. 그러면은 이게 원래 벽이었으면 맞고 빠져나오는 반사파가 있는데 반사파가 없다. 반사파가 없어 항내 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선박의 접이하니 쉽다. 자, 단점으로는 접이한 시에 충격에 의해서 약해지거나 깨질 수가 있고요. 특히 황천 시에는 파랑이 바닥을 밀고 올라올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설치하고 위에 바닥을 이렇게 깐 거라고 생각하면, 자, 기둥을 설치했기 때문에 기둥으로 바닥을 깐 거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아서 파도가 이렇게 치게 되면 이걸 밀어 올려버리게 되겠죠. 황천시에는 파랑이 바닥을 밀고 올라와서 파손될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자, 돌핀이라는 건 요게 지금 유조선 같은데요. 유조선이 이렇게 접안에 있는데 요몇 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박은 다음에 여기에 개선줄을 묶어서 선박을 접안시키는 시설을 돌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육지와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는 해상의 일정 수심이 확보되는 위치에 선박이 계류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나무 기둥 형태, 뭐 나무도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철기둥, 콘크리트 기둥 이런 것들이 되겠죠. 기둥 형태의 구조물을 해저에 박아서 만든 시설물이다. 주로 이러한 돌핀에 접안하는 선박은 위험하물선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위험하물선을 접안하는 것보다 육지하고 떨어진 곳에 이렇게 영기와 연결되어 있는 다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둥 몇 개를 박고 여기에 개선줄을 묶어서 배를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전용 화물, 보통은 액체화물이죠. 위험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전용 파이프를 통해서 육지로 이송을 시키는 그런 형태죠. 자, 육지와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다리죠.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산적화물, 비포장 시멘트 곡물 등이나 주로 액체 화물, 유류 등의 하역이 가능하다. 자, 암벽을 별도로 건설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우 경제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게 돌핀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부장교는 뜰부자입니다. 뜰부자. 그래서 상자형 부유체를 물에 띄워놓고 여기에 선박을 접안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렇게 접안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부장교다. 폰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상자형 부유체를 다수로 고정하고, 자, 이렇게 보면 밑에 이렇게 다수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겠죠.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고, 육지와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다리로 연결한 시설물이다. 자, 장점을 보면 조석 간만의 차이가 크고 지반이 약하며 수심이 깊은 수역에 저

팽이형이나 원통형의 부표를 다수로 고정한 것으로 선박에서 닷줄 또는 로프를 부표에 연결해서 계류시킨다. 선박에서 이렇게 계류시키고 있죠. 여기 밑에는 대형에 또 다시 이렇게 있겠죠. 해저에.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계류하기 위한 원유 부위용 부표를 말하며 SBM, 싱글 부위 무어링 또는 SPM, 싱글 포인트 무어링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주로 대형 원유 운반선에서 선박을 접안시키고 개선줄로 접안시키고 여기에 육지로 운송되는 수송 파이프도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에서 수송 파이프와 선박을 연결해서 원유를 이런 식으로 육지까지 파이프를 통해 전용 파이프를 통해서 보내는 형태가 개선 부표라고 할수 있겠죠. 자, 기능 및 지원 시설에 따라서 기능 시설, 지원 시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기능 시설 중에는 항행 보조 시설, 항로 표지라든지 신호, 조명, 항무 통신 시설이 항행 보조 시설에 보조 시설에 해당 되겠죠. 하역 이용 시설, 그다음에 여객 이용 시설, 화물 유통 시설, 선박 보급 시설, 보급 시설에는 급수 시설이라든지 급유 시설이 해당이 되겠죠. 자, 지원시설은 배후 유통시설, 창고라든지 복합화물 터미널, 조립시설, 화물의 조립 가공 제조 시설, 업무 시설 등이 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시설과 지원시설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항만 친수시설이라는 건 항만에서 항만 친수시설은 해양 레저용 시설, 해양 문화교육 시설, 해양 공원 시설, 그다음에 해양 인공 시설이 항만 친수시설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항만 배후단지라고 있는데, 항만 주위에 항만의 부가가치와, 부가입니다.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지정, 개발하는 항만 주변의 토지를 항만 배후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항만 배후 단지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부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두는 사용 형태에 따라서 공용 부두냐 또는 사적으로 민간이 건설해서 사용하는 부두냐에 따라서 공용 부두와 사용 부두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개발과 정비 등이 공공사업으로 수행이 되고 불특정 다수의 화주나 선사 등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먼저 예약해서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관리를 한다. 자, 사용부두는 민간이 건설하고 정비하는 부두를 얘기하는데요. 자, 제철소라든지 발전소, 정유소 등에 부속된 부두가 대부분의 사용부두다. 즉,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부두를 얘기를 하겠죠. 기업이 관리한다. 자, 화물 취급에 따라서 잡화부두와 전용부두로 분류를 할수 있는데요. 잡화부두는 특별한 하역 취급이나 적부를 필요하지 않는 일반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부두가 잡화부두고요. 전용부두는 컨테이너면 컨테이너 전용부두 또는 석탄 전용부두, 목재 전용부두 하나의 화물만을 즉 특정 화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화물을 전용 부두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용 부두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실전 문항 10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가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물류란 필요한 양의 물품을 가장 적은 경비를 들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원하는 장소에 때맞춰 보낼 수 있도록 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는 해상 물류이며 해상 물류의 시작과 끝에는 선박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정박할 수 있도록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뭡니까? 가는 항만이겠죠. 항만이 자리하고 있다. 항구와 항만은 보통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항구와는 달리 항만에는
선박을 통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선박을 통한 부가가치

물질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한다. 그래서 간은 항만이고요. 자, 항만이 갖춰야 할 조건이죠. 파랑의 발생 방지를 위한 얕은 수심. 자, 적절한 수심.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적절한 수심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교통 체증 방지를 위한 대도시와의 원거리성. 대도시와에 인접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수송할 수요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인접해야 된다. 틀린 내용이에요. 화물과 여객이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항만에는 갖추어져야 한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네요. 리을도 있네요. 자, 리을 내륙과 원활히 화물을 유통할 수 있는 물류 활동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만에서 필요한 시설은 디귿과 리을. 그럼 디귿과 리을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할수 있는 계류 시설, 접이한 시설로 옳은 것은 자, 땡땡시를 여행 중인 A군은 땡땡항에 뜬다리 부두라고 하는 관광지를 방문하였다.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후에 다음과 같이 뜬다리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놓은 글을 보고 뜬다리가 여객 승하선 또는 화물의 하역을 위해 선박을 정박시키기 위한 계류 시설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뜬다리라고 하니까 뜰 부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부장교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땡땡항 뜬다리 부두. 뜬다리란 부두에 네모진 모양의 배를 연결하여 띄워서 수면의 높이에 따라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은 다리 모양의 구조물이다. 그래서 네모진 모양의 배를 연결하여 띄워서 수면 높이에 따라서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들 수 있는 거. 부장교죠, 부장교. 뜬다리 부두는 육상에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육상 연결부가 조수 간만의 차에 따라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여러 대의 선박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뜬다리 부두는 부장교죠, 부장교. 부장교는 폰튼, 상자형 부유체를 물에 띄워놓고, 거기에 선박을 접안할 수 있게끔 한 시설을 부장교라고 얘기하고요. 조수 간만의 채가 크거나 또는 지반이 약한 연약 지반인 곳에서도 설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은 어느 항만에 관한 신문 기사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땡땡 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바닷물이 깨끗하여 사계절 싱싱한 생선이 많이 잡히는 것으로 유명한 네모네모항에 총 263억 원을 투입하여 가 보강 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자, 어촌 어항법에 따라 지정 고시 된 네모네모항은 그럼 어항이죠. 어항입니다. 땡땡항은 지난 2020년 역대급 태풍으로 인해 항만 부지내에 건축물, 횟집, 어선 파손 등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세모세모 해양수산청에서는 그간 피해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 피해 원인 분석 등을 통하여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단계별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자, 관계자는 이번 보강 공사는 태풍의 주요 피해 시설인 가의 전 구간에 대한 상치 콘크리트 증고 및 소파 블록은 자, 소파 블록이라는 건 파도의 힘을 줄여주거나 반사되는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소파 블록이라고 하는데 방파제에 사용되는 보강 자료라고 할수 있겠죠. 보강제. 보강이 주요 사업 내용이며 2020년 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자, 간은 방파제죠, 방파제. 간은 방파제 보강 공사입니다. 방파제 보강 공사고. 자, 3번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기사에 나타난 네모네모항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해당하는 항만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제시문에서 결정적인

포인트는 뭡니까? 이 항구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네모네모 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항구 뭡니까? 어항입니다. 어항. 어항.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만든 항구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기사에서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항만시설, 뭡니까? 방파제죠. 방파제의 역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방파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평가 요소고요. 외해 파량을 차단해서 선박을 내의 정온도를, 수면의 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설이다. 맞는 얘기죠. 항내에 정박되어 있는 선박을 보호해준다. 외의 파량을 차단하니까 보호해준다. 맞는 얘기죠. 자, 수위가 다른 수면 사이를, 해수면의 수위가 틀리다라는 거죠. 사이를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하도록 수위를 조절한다. 디귿과 관련되는 것은 관문이죠. 관문. 관문. 그래서, 외에서 외와 내의 수위차를 갑실에 있는 수면 수심을 조절해서 외에 있는 선박이 내항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갑과의 출입문을 우리가 갑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디귿은 갑문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방파제와 관련된 내용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죠. 그러면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실습일지에서 알수 있는 항만과 같은 입지 조건에 속하는 항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항해 1차 실습일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당직 중 항해선 이제 바다에서 항해는 끝났다고 하셨다. 하지만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항해해야 우리가 정박하는 항해에 도착한다고 말씀하셨다. 자, 황푸강으로 진입하여서인지 수면은 호수처럼 정전하였다. 자, 황푸강은 중국 상하이에 들어갈 수 있는 중국의 바다와 상하이를 연결해주는 강을 얘기합니다. 자, 황푸강으로 진입하여서인지 수면은 호처럼 잔잔했다. 하지만 수로가 좁고 선박의 통행량이 많아 모두 경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극미속으로 5시간 정도 항해하여 정박한 항에 도착하였다. 자, 정박한 항은 규모가 매우 크고 다양한 선박들이 정박했어요. 그런데 입항 전에 흔히 볼수 있는 방파제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하천 내에 있는 거니까 방파제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자, 이러한 항푸강에 설치되어 있는 상하이 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상하이 항은 하천항이죠, 하천항. 강에 설치되어 있는 항. 하천항이다. 그래서 하천에 위치한 런던항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하천항에 해당한다. 해안에 위치한 부산항. 부산항은 연안항이 되겠죠. 연안항, 호수에 위치한 디트로이트항, 호수항, 운하에 위치한 맨체스터항, 운하항, 강과 바다가 접하는 수역에 위치한 목포항, 목포항은 하구항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천항은 1번이 되겠죠. 자, 5번은 1번이 정답이고요.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은 무역항의 구분에 관한 수행평가 보고서의 일부이다. 보고서에서 알수 있는 항만 가에 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법규에 따라서 무역항을 구분하면 누가 관리하는 관리 주체에 따라서 지방 관리와 국가 관리 무역항으로 구분할 수 있죠. 국가 관리 무역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가는 국가 관리 무역항이 되겠죠. 무역항을 구분한 거니까 국가 관리 연안항이다.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한다. 관광 활성화를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지방관리 연안항입니다. 지방관리 연안항이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건설과 운영을 담당한다. 국가관리 무역항은 해수부가 담당한다. 맞는 얘기고요. 주로 국내항과는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한다. 국내항만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것은 연안항입니다. 연안항.
자, 기상학과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국가관리 연안항입니다. 국가관리 연안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관리 무역항에 대한 내용은 3번 해양수산부 장관이 건설 및 건설과 운영을 담당한다.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에서 학생들이 조사한 항만 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자, ABCD를 조사했다라는 거죠. ABCD A는 등대죠, 등대. A는 등대입니다. B는 정박지고요. C는 방파제죠. 방파제. D는 페어웨이, 항로입니다, 항로. 자, A는 수역시설에 해당한다. A는 등대죠. 등대는 수역시설이 아니고 기능시설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기능시설, 수역시설이 아니고 기능시설에 해당된다. 자, B는 항해 보조시설이다. B는 항해 보조시설이 아니고 수역시설이죠. 정박지죠, 정박지. 정박지 수역시설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고요. C는 외의 파랑으로부터 항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C는 방파제니까 외의 파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D는 항로죠. 항구에 출입하기 위한 항로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에 대한 얘기는 방파제와 항로에 대한 얘기가 맞는 얘기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맞는 얘기다. 뭐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선생님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 8번의 사진은 외에서 내로 지금 갑실 내로 들어와 있죠. 선박이 안쪽으로 들어오기 위한 관문의 사진이죠. 자, 선박이 항만 시설 내에 잠시 정류하여 항내와의 수위를 맞추고 있는 중이구나. 자, 항구의 내쪽에 있는 수위와 지금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선박이 있는 곳이 항만 시설인가요?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가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선생님 답변은 가는 사진은 지금 관문에 대한 거고요. 자, 1번 선박을 건조 수리하기 위한 시설이란다. 자, 관문은 외에서 내로 선박이 안전하게 출입하기 위한 시설이죠. 시설이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시설이란다. 틀린 내용이고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 출입하기 위한 항내로 안전하게 뭐를 극복하면서 외와 내의 수위차를 극복하면서 안전하게 출입하기 위한 시설이란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선박의 선수방위를 바꾸는 데 사용하는 것은 선해장이죠. 4번은 선해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하천의 토사가 항내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란다. 그래서 관문과 관련이 없는 내용, 관문과 관련된 내용은 3번,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 출입하기 위한 시설이란다.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땡땡 항만 운영에 관한 만족도 조사 결과이다. 결과를 토대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항만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대체로 긍정이다. 부정적인 건 낫죠. 긍정적 견해 순위는 항만을 통한 지역 국제 교류, 항만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항만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자, 부정적 견해 순위를 보고 개선해야 될 사항을 찾아야 되겠죠. 항행 보조 시설 노후로 인한 항만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항행 보조 시설을 교체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객 이용 시설이 부족하다. 여객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항만이 땡땡에 입지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기여 일자리 창출, 화물 물동량 창출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항망사고 발생 시 여객 이용시설 부족으로 항망 부족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또한 함께 가져오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자, 대합실 및 여객 승강용 시설을 합충한다. 아까 뭐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여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확충한다. 맞는 대안이 되겠죠. 자, 선박을 위한 급유 및 급수 시설을 확충한다. 선박을 위한 급유 및 급수 시설은 선박 보급 시설입니다. 선박 보급 시설. 선박 보급 시설에 해당되는 거라, 여기 항행 보조 시설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여객 시설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항로 표지 및 조명 시설 조명 시설 보수 및 확충한다. 항행 보조 시설이 항로 표지는 항행 보조 시설에 들어가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화물의 효율적 운반을 위한 하역 설비를 확충한다. 자, 하역 설비에 대한 내용은 없죠. 지금 부정적 견해. 그래서 류율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는 대합실 및 여객 승강용 시설 확충, 기역과 그다음에 항로 표지 및 조명 시설의 보수 및 확충, 디귿이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세모세모항에 새롭게 확충될 시설의 종류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세모세모시가 네모네모 공사와 세모세모항 친수시설 조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모세모시와 네모네모 공사는 세모세모항과 도시기능을 연계해 친수기능을 확충을 통한 지역 상생을 모색하고 그 일환으로 항만 친수시설 부지 조성 공동시행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세모세모시는 이번 항만 친수시설 공동사업이 기존 항만 운송 수상 기능과 더불어 레저 문화 상업 등의 친수 기능까지 확보한 복합형 항만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그래서 관계자는 세모세모 시민을 위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고 특히 지역의 명품 공원 관람지가 될 것이다. 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항만 친수시설이죠. 그래서 이 항만 친수시설에 해당되는 것을 차지라는 문항이죠. 항만 친수시설은 해상 공연장이라든지 또는 해양 박물관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야적장은 기능시설에 해당됩니다. 기능시설 중에 화물 유통 및 판매 시설이 야적장에 해당되고요. 자, 급유 시설도 기능 시설에 해당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땡땡항 항만 친수시설은 해상 공연장과 해양 박물관 디귿과 리을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항만과 항만 시설, 항만의 개념 또는 항만의 종류,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접이한 시설, 계류 시설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해서 컨테이너물의 터미널의 구조부터 그 다음에 기능까지 기능을 알아보는 새로운 내용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린입니다. 우리 이제 2단원이 삼각함수에 들어갈 텐데요. 아, 삼각함수의 단원을 이제 조금 괜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수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원이 삼각함수거든요. 이유는 간단해. 그냥 뭐 도형이 나오길래 좋아해요.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법을 앞에 지수, 로그 함수에서는 좀 고난도 문항, 많이 등장하는 문항에서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제가 이제 연산에 대한 감각이라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밑을 맞추면서 어떠한 대칭성이 있는지, 또 밑을 맞추면서 어떻게 그 다음을 이어가야 되는지, 약간 그러한 어떤 연산 쪽에 대한 감각이 필요한 건데, 삼각함수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로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저는 정말 단순하게 숨은 그림 찾기, 숨은 단서 찾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는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고, 뒤에 도형이 나오는 단원에서는 어떠한 단서가 어떻게 짝이 맞아서 어떠한 공식을 쓸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많이 접근을 하면서 풀어볼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제가 문제마다 그때그때 등장하는 내용들을 잠깐씩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문제가 단순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내가 몇 번에서 갑자기 어떤 내용을 설명할지 몰라. 그거는 그때그때 정리를 할 테니, 자,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저는 이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을 이제 구할 때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문자 그대로 사용해서 x, y, r에 대해서 이 각도 세타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코사인 세타는 지금 r분의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부호가 바뀌는 경우가 이 세타의 크기에 따라 바뀌는 거 아니야? 그치? 만약에 제가 이 세타에 대한 크기를 2분의 파이 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앞에 결국은 이 값이 r분의 x라는 그 길이 비율은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정해주는 작업이 남았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그 얼싸안고라고 하죠. 얼싸탄고에 대한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한번 볼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얼싸탄고, 즉 우리가 이제 얼싸안고, 막 얼싸안고 간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걸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동경을 열어서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제2사분면이죠. 그럴 때에는 이 사인을 적어놨다라는 것은 사인값만 플러스라는 거예요. 즉, 지금은 난 코사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부호를 찾아주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치? 또는 그래프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코사인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0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한 주기가 지금 2파이.

갖고 여기서 이제 파이, 또 여기서 지금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좌표가 찍힐 텐데 제가 주어진 게 2분의 파이에서 파이였으니까 아, 음의 값을 가져서 마이너스 이렇게 데려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이 삼각함수, 삼각 b에 대한 그 값을 구할 때에는 얘는 그냥 b잖아, b. 어떠한 길이든 결국은 그 비율을 말하는 거니까 각각의 절대값들을 데려오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보호를 찾아줄 때 그래프로 바라보건 얼싸 안코를 쓰던 저는 이제 섞어서 쓸 거거든요. 이렇게도 풀기도 하고 저렇게도 풀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연결지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저 왔다 갔다 하면서 쓸 거거든? 그래서 둘다다 알아두면 당연히 좋아요. 결국은 같은 말을 하는 거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그러면 하나를 더 정리해야 될것 같네. 삼각함수끼리에는 관계식이 있죠. 코사인에 대한 제곱값과 사인, n에 대한 제곱값. 각도가 같을 때그 제곱제곱을 더해주면 1이 된다라는 거 너무너무너무너무 계속 나오는 거고, 또 하나, 탄젠트는 말이야. 위에 있는 코사인과 사인을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그 탄젠트가 될 거예요 라는 것도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치? 기본적으로 계속 데려갈 겁니다. 해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그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을 구하라 라는 건데, 그러면 코사인을 일단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위에 있는 관계식을 쓰자라는 거죠. 코사인 제곱 세타는 우리 1 마이너스 이 친구 제곱해 주시면 49분의 21이 나올 텐데 정리해 주면 49분의 2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 루트 씌우면 지금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건데 아 7분의 여기 2루트 7인 건 알겠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해 줄때 각도 딱 쳐다보고 지금은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래. 그러면 아까와 같은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해당하는 이사분면이라는 거고, 얼사인만, 사인만 플러스라 코사인은 마이너스 데려와서 지금 이러한 값이 코사인이구나라고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마이너스 7분의 2루트 7 들어가고요. 사인은 7분의 루트 21. 인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 77 날아가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이 관계식 계속 데려갈 거고요. 지금처럼 부호 찾아줄 때 저는 얼싸안코 아니면 그래프를 활용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왜 얼싸안코나 그래프를 같이 연결해 봐야 되는 건 당연하죠. 지금 또 슬쩍, 슬이 슬쩍 보게 되면 방금처럼 이제 코사인 내려올까요? 코사인이 최댓값이 최소값 마이너스를 가지면서 이렇게 주기 2파이를 그리면서 이제 반복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보면 2분의 파이,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이만큼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마이너스인데 파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해당하는 여기랑 여기는 지금 플러스지. 보면 즉 여기랑 여기랑에서 플러스의 값이 계속 돌아서 나온다라는 거야. 여기가 아까 이제 얼, 사탕, 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뿔, 마마, 뿔, 뿔, 마마, 뿔, 뿔, 마마, 뿔, 뿔, 마마, 뿔. 결국은 이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돌고 돌고 돌고 돌고 이게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2번으로 또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 이번에는 이러한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사인, 제곱 세타는 바로 1에서 코사인, 제곱,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9분의 4 빼주시면 9분의 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 코사인은요, 우리가 이 친구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건데, 부호를 정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코사인은 3분의 2로 저 친구 루트 씌워주고 이 부호가 궁금한데 지금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라네. 이업 이렇게 되어 있을 때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데려오셔서 이둘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9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9분의
6 더해주시는 거니까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보면 쭉 이어지는 문제가 다 관계식 그리고 지금처럼의 부호를 정하는 이 작업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보시면 각도 또한 주어져 있고 지금 주어진 게 탄젠트인데 봐봐.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함수는 코사인 분데 사인이라 이 친구가 이제 5분의 12니 막 비율을 사용해서 진행할까 싶었는데 제가 직각 삼각형을 한번 데려와 볼게요. 5분의 12가 되도록 지금 세타는 물론 지금 파이보다 큰 둔각이고 둔각보다 더 벌어지는 각도인데 제가 어떠한 예각에 대해서 이렇게 데려와 보겠다라는 거야. 얘가 지금 탄젠트가 5분의 12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직각을 기준으로 아래 길이가 5, 12라면 우리가 탄젠트 이러한 값이 5분의 12라고 말해줄 수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제가 코사인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싶으면 우리 5, 12와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해주면 빗변이 13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값은 13분의 5고 여기가 13분의 5고 사인 값은 지금 13분의 12라고 그런데 사실은 이 친구를 이제 이용해도 된다라는 거지. 그 값들은 절대값들은 똑같을 거고 우리가 부호만 정해주면 되는 건데 그때 지금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즉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3, 4분면에 해당하는 그 부호를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얼사탄, 탄젠트만 지금 플러스인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사인의 값을 구해줘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다시 말했듯이 이 삼각형에서 결국은 이 길이 b 를 그대로 두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때그때 부호만 또 바꿔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코사인과 사인은 이렇게 구해지게 되니 그 두 값을 더하래요. 해서 마이너스 13분의 17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저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훨씬 이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러한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 해당하는 세타가 있는데 이번에는 사인 세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버려. 그러면 저 친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를 위해서 우리는 대칭성 한번 또한 봐보고 갈게요. 문제마다 설명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것 같아. 보면 일단 사인 함수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y는 사인 x 한번 살짝쿵 그려볼까? 우리가 그래프가 사실 뒤에 나오지만 그대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 x, y에 대해서 사인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파이를 주기로 가지면서 어때? 이 친구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지. 이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이에요. 그럼 이 친구를 함수식을 이용해서 표현해 본다고 하면 사인 x는 사인 마이너스 x에 대해서 그냥 같은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지. 생각해보면 여기가 이제 x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x는 대칭돼서 이쯤에 있겠지. 어때? 그 y값이 마이너스로 뒤집어져 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이번에는 코사인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y는 코사인 x를 이제 똑같이 그려볼게. 벌써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많이 되셨죠? 착 그래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2파이로 주기를 갖는 이런 식의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어디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이잖아. 그치? y축 대칭.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떠한 x를 넣었을 때의 그 함수값과

계층된 마이너스 x에 대한 그 함수값이 같을 거라고요. 따라서 코사인 x는 코사인 마이너스 x와 그 함수값이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식을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탄젠트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다 적어볼까요? 옆에다. 탄젠트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y는 탄젠트 x에 대한 그래프는 일단 주기가 몇입니까? 앞에 이들은 주기가 2파이였는데 여기가 이제 2파이였는데 이 친구는 주기가 파이잖아요, 파이. 그리고 0,0을 지나거든. 그래서 주기에 대해서 절반인 2분의 파이로 이렇게 점근선을 그려주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또한 파이를 하나 더 그리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각 구간에서는 증가하는 이러한 형태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지.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점 대칭이에요. 탄젠트 함수는 원점 대칭인 특징을 가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함수랑 똑같이 함수식을 그 형태를 데려올 수 있는 거겠지. 탄젠트 x는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탄젠트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 어떠한 x 값에서 대칭된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 마찬가지로 뒤집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 이러한 거를 정리한 이유가 지금 4번 같은 경우에서 바로 쓸수 있기 때문인데요. 4번 한번 봐볼게. 지금 사인 마이너스 세타를 다루고 있단 말이죠.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이 지금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앞으로 끌어내 주시고 이 친구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다시 그냥 세타로 꺼내 달라는 거죠. 이러한 값이 지금 3분의 1이라고 하였으니 따라서 사인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럴 때 탄젠트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코사인부터 구하러 가볼까요? 코사인 세타는 일단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더해서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3분의 2 루트 2 이러한 절대값의 부호만 정해주면 될것 같아. 저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끌어냈죠? 분모 제곱하면 9거든? 그러면 1 빼주니까 얘 제곱해서 8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정도의 작은 숫자들은 여러분들이 암산으로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 부호를 이제 정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보면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래. 그러면 2분의 3파이는 여기고 2파이 여기니까 4, 4분면. 얼싸탕코, 얼코 당첨. 이 친구는 플러스이겠군. 이렇게 부호 정해주시고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지금 탄젠트에 대한 값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3분의 2루트 2분의 사인 마이너스 3분의 1 데려오셔가지고 타타 지워지고 우리 2루트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이런 식으로 완성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뒤에는 다시 그 관계식들로 정리 마무리를 한 거고 이 대칭성까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설마 여기 마이너스 이쪽에 붙어 있다고 또 헷갈리시는 건 아니지? 같은 거 의미하는 거니까, 당연히. 같은 걸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코사인의 값이 양수이다라는 거를 바로 줬고, 그리고 저러한 값이 지금 1이라고 하네.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탄젠트 대신에 일단 코사인분의 사인을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데려오게 되면 그러면 사인 세타에다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있는데 이 탄젠트라는 친구 대신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데려와 달라는 거지. 그러면 코사인 지워지면서 두 배의 사인 세타가 돼요.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죠.

코사인값 바로 구하겠습니다. 코사인 값을 구하면 그러면 여기 부호 빼고 이 절대값은 몇이라고?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암산으로 할 수 있어요. 예제 곱하고 예제 곱하면 우리 1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 부호만 정하면 되는 건데 지금 양수라고 그냥 바로 줘버렸으니까 이 친구는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탄젠트는요.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바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계속 그 제곱 제곱 더했을 때 1이 된다 라는 거랑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친구 오늘의 삼각함수의 첫 수다리 문제입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그 정리할 게 많아요. 정리할 게 많은데 뭔지 한번 봐볼게. 문제에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하, 내가 뭘 할지 느낌이 오죠? 각변환. 각변환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우리가 아까 마이너스 세타까지는 그냥 대칭성을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파이, 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끼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럼 얘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바꿔줘야 되는 건데 자, 일단 2분의 n파이 플러스 세타가 저 삼각함수 뒤에 각도로 들어가 있는 형태일 텐데요.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무슨 소리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이 기본적인 예시부터 한번 살펴볼게.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많은 것을 적을 거잖아요. 그대들 각각 다 어떻게 될 건지 미리 미리 가고 계세요. 미리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이제 바꿔볼 거야. 규칙은 두 가지예요. 일단 지금처럼 파이의 형태다. 다시 말하면 n이 2일 때 지금 파이가 된 거죠. n 자리에 짝수가 들어갔다 였을 때는 이 앞에 있는 그 함수를 그대로 데려와요. 즉 사인은 사인으로 사인은 사인으로 그리고 세타로 받아주시고 이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은 이제 사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은 마찬가지로 코사인으로 이렇게 그대로 받아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여기도 사인으로 여기도 코사인으로 여기는 탄젠트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는 거고 즉 여기 그대로 내려오자 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에는 부호를 생각해 주면 되는 건데 이는 어떻게 할 건가냐면 이 앞에 있는 함수와 이만큼에 대한 각도를 바라보고 지금 여기 세타라고 써져 있는 친구를 예각 취급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얼사탕고로 한번 설명해 볼게. 이 44번면 중에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그 크기는 180도에서 예각만큼 더 간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34번면이죠. 제 34번면이고 우리가 얼사탕고 따라가 주시면 지금 이만큼에 대한 각은 탄젠트에 대해서만 플러스의 부호를 가집니다. 그러면 뒤가 아니라 이 앞쪽 친구를 바라보고 탄젠트일 때만 플러스인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여기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번에는 파이에서 예각을 취급하고 세타를 예각만큼 빼준다고 하면 180도에서 예각만큼 이번엔 위로 다시 돌아왔으니 그러면 지금 당첨되는 거는 제 24분면. 그치? 그러면 탄젠트의 사인에 대해서만 우리 부호 그대로 플러스로 가져와 주시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각 변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됩니다. 와, 이거 한 김에 잊기 전에 한번 이 친구 그냥 아예 풀어버리고 갑시다. 자,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바꿔달라는 거잖아. 그치? 확인하시고 파이이기 때문에 코사인이겠구나. 데려오신 다음에 얘이 친구 제2사분면이고 또는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해 주시면 파이에서 세타뺀 요 부분인 거니까 아 마이너스겠구나. 이렇게 바꿔주셨을 때 지금 이 친구가 0보다 크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우리가 아 코사인의 값이 지금 음의 값이구나라는 정보를 주고 있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바꿔야 그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계속 일단 풀어볼게요. 지금 이 친구가 음수일 때 다음과 같이 저러한 관계식을 갖는데 사인 플러스 3 코사인이 0이라는 건데 그러면 옮겨주시면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지금 다 이제 통동원하는 거야. 그러면 사인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은 1이야. 그런데 얘 제곱 대신에 이만큼의 제곱 집어넣으면 될 수, 집어넣어도 될 수,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9의 코사인 제곱인 거니까 합쳐주시면 10배의 코사인 제곱이 됩니다. 괜찮니? 이 값이 지금 1이라는 거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일단은 루트 10분의 1이 그 절대값이 되는 건데 부호가 지금 아까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갖다가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이럴 때 사인의 값을 묻고 있네요. 우리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10이라고 했는데 여기 마이너스 3만 다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루트 10분의 3이 되는 거겠죠. 다시 쓰면 10분의 3 루트 10 이런 식으로 완성해주시면 되는 거 되겠습니다. 괜찮니? 해서 지금 방금 정했던 이러한 규칙대로 위에 문제를 풀어봤는데 아직 아직 아이 좀더 남았어요. 뭐냐면 지금 동그라미 1번만 했잖아요. n이 홀수일 때도 해봐야죠. 그러면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다시 열심히 적어볼게 얘들아. 자, 먼저 가고 계세요. 생각을 해봐. 플러스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아직 이 부분이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은 지금 다시 정리를 해주시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마지막 탄젠트도 이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찻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지금 n이 1일 때를 생각한 이제 홀수 예시를 다 이렇게 적어본 건데 규칙이 여전히 두 개인데 하나가 살짝쿵 박혀. 뭐냐면 우리 지금은 여기가 두 번째 n이 홀수인 경우잖아. 그럴 때에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죠. 탄젠트는 어떻게 바뀌게? 뒤집어요. 탄젠트 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인은 어떻게 바뀐다고? 이쪽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어. 그냥 코사인으로 바뀌시면 되고 또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요. 탄젠트는 뒤집어 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 정했으니 부호만 정해주면 될 텐데 부호는 아까와 똑같은 그 방법을 쓰면 되겠어. 얼싸탕 고쓸까? 이렇게. 이에 대해서 이번에는 2분의 파이 90도가 돌아가고 얼싸탄코가 있는데 90도가 돌아가고 거기서 이제 예각만큼만 이렇게 넘겼다고 치면 우리는 이번에는 제2사분면에 각이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고요. 그러면 얼싸 사인에 대해서만 플러스인데 여기서 조심 주의 별 얘가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인가? 아 그게 아니라 이 앞쪽에 있는 함수 바라보라니까. 사인이니까 얘는 플러스 이렇게 데려온다라는 거예요. 이 각은 제2사분면이라 사인만 플러스니까 얘는 코사인이라 마이너스예요. 이쪽이 사인이라고 플러스 되면 안 돼. 이쪽 바라보고 데려오는 거고 이 친구는요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지? 탄젠트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요 이제 1사분면이죠. 2분의 파이에서 예각만큼 돌아오면 우리 무조건 이제 모든 게다 플러스인 상황인 거니까 이 뒤에는 다 그냥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부호 잡아줄 때, 우리 얼싸탐고 바라보는 그 함수를 앞쪽 함수를 바라봐야 된다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나 뭐 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이러한 각 변환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대들 조금만 헷갈려 조금만 바뀌어도 아주 곤란해 하잖아. 그치? 찻 이렇게 해볼까? 2분의 3 홀수잖아, 홀수.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사인으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바꿨고요. 2분의 3파이,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에다가 세타 더 들어가니까 아, 제4사분면 당첨. 얼사탄코 코사인이 플러스인데 앞에 잘 코사인인 거니까 플러스. 즉, 사인 세타로 변환을 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니? 괜찮아야 될 텐데. 좋아. 그리고 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냐면 이 친구를 이번엔 다르게 한번 쳐다봐 볼게. 코사인에 대한 이 함수의 주기는 2파이예요. 그치? 그러면 이만큼에 대한 각에다가 2파이를 더하던 2파이를 빼던 4파이를 더하던 그 값은 같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2파이를 빼볼까? 그러면 코사인 여기서 2파이 빼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나타내 줄수 있어. 그 값은 당연히 같겠죠. 주기만큼 돌아간 그 함수의 값은 당연히 같겠지.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이 코사인의 아까 어디 대칭이었지? Y축 대칭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각도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줘도 결국 그 함수 값은 같다라는 거예요. 즉,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 마찬가지의 같은 룰을 따라주면 사인으로 바뀔 것이고, 그치? 이때는 예각이기 때문에 플러스라, 아, 플러스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데려와서 바꿔줘도 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한번 흐르는 대로 따라가 봤어요. 다 연결 잘 시켜주시고, 괜찮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앞에 몇이 들어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치? 자, 좋아요. 계속 이제 각 변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제 이 규칙 따라서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각 변환이 바로 나오면 좋을 텐데. 뒤에 또 나오지 않을까? 자, 가보면 탄젠트의 값을 구하래요. 그리고 코사인이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일단 사인의 값을 구하러 가봅시다. 사인 제곱은요,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인 거잖아. 그러니까 1에다가 이 친구 제곱하시면 9분의 6, 즉 3분의 2, 그지? 3분의 2 들어가서 3분의 1이라는 값은 지금 사인의 제곱일 터이니 사인 은이 친구 루트 씌우면 루트 3분의 1인데 아 아직 부호 아직 안 정했어. 부호 지금 이번에는 함수 데려와 보시면 아으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제 사인 함수인데 2분의 3파이는 말이야 여기죠? 여기서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사인 값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탄젠트는요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니까 위에 주어진 3분의 루트 6에서 아래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내려올게.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네요. 즉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마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계속 관계식이 반복되어져 있는 거볼수 있죠? 그리고 부호 그래프 헷갈리지 마시고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8번으로 넘어갈게요. 좋아, 좋아, 좋아. 나왔어, 나왔어, 저 친구. 자, 일단 앞에 2분의 n파이에서 n이 1이라는 홀수야. 2분의 파이야. 그러면 지금 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친구는 코사인에서 사인 세타로 바꿔 달라고요. 그치? 근데 아직 부호를 안 정했어. 각은요, 2분의 파이에서 세타 얘가

결국은 그냥 사인, 세타, 그가 뒤집어 달라는 거니까 우리는 오,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앞에서 각변한 잘할 수 있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고 각변도 이거 한번 규칙 그두 가지만 따르는 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간단하죠. 좋아요. 그리고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저 친구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야. 얘들아, 이 친구 일단 코사인 적어야 될까? 사인 적어야 될까? 코사인이겠죠? 코사인으로 바꿔서 데려와 주시고 그러면 부호는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래프를 그리덤 얼사탕꼬를 그리덤 2분의 3파이는 하이 이만큼 돌아간 거고 거기서 예각만큼 더 돌아갔으니까 지금 4, 4분면 당첨 얼사 탄 코. 얘는 사인. 아니 코사인이 아니니까 이 친구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준 이 친구가 지금 3분의 1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따라서 코사인에 대한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는 거고. 그럼 이어서 갈 텐데 위에 묻고 있는 걸 보니 사인 세타가 있다란 말이지. 근데 사인에 대한 부호를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치? 지금 정보가 뭐 없는데? 그럼 쟤를 일단 변형해 봐야죠. 사인 세타에다가 탄젠트입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에다가 우리 코사인에다가 사인 곱해 달라는 거고, 그럼 위에가 이제 사인 제곱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아래 코사인에다가 우리 사인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나타내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사인을 굳이 안 구하고서도 우리가 계산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 이제 값 넣어볼게요. 아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에는 제곱하면 9분의 1이니까 빼주시면 9분의 8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찍찍 지워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8로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도 결국은 이제 각변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괜찮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하, 여기도 이제 뭐 각변환에 대한 내용인데, 얘부터 바꿔볼까?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인데요. 2분의 파이이니까 우리는 사인으로 바꿔주시고, 즉, 사인 세타로 적어주시고, 지금은요, 2사분면이죠? 제2사분면. 2분의 파이에서 예각만큼 더간 거니까. 그러면, 얼 사인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건데, 코사인인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마이너스다라고 파악하시고, 딱 붙여주신 다음에, 이 값이 5분의 루트 5구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코사인을 찾는 건데, 탄젠트는 음의 값이래요. 음수래요. 근데 탄젠트는, 아이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 친구를 이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라는 이제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다라고 이제 구해줬단 말이지.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면, 전체적으로 탄젠트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코사인은 아 플러스의 볼을 갖는구나 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네요. 그럼 코사인 마저 구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니까 그러면 1에다가 이 친구 제곱해서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해주면 되는 거네. 마이너스 5분의 1 해주시면 여기가 5분의 4여 가지고 코사인의 값이 지금 부호가 플러스였죠. 플러스 붙여주시고 루트 5분의 2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5분의 2루트 5 이렇게도 써줄 수 있겠습니다. 괜찮지? 앞에서 결국은 지금 코사인의 부호를 알려주고 있구나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또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가볼게. 상악함수를 꾸준하게 제가 라이팅을 할 거예요. 상악함수는 만만하다, 상악함수는 만만하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이 단어 넘어가면 전보다는 분명히 조금 자신감이 생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간다. 11번이야. 둔각이야. 그런데 각변환을 하래. 하자.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야. 아우, 드디어 좀 짝수가 나왔네요. 파이니까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그대로 바꿔주시고. 우리 지금 이 친구는요. 파이에서 더 넘어갔으니까 여기 당첨. 제3, 4분면 당첨. 얼싸탄. 그럼 코사인은 마이너스. 옆.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아, 이렇게 바꿔줘도 되는데. 사실 말이야. 코사인.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파이라는 거는 이미 파이만큼 이동되어서 시작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세타를 생각하잖아? 그럼 여기를 잠깐 y축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를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뒤집어져 있죠? 따라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는 사실 이 방법을 쓰거든요. 이거 바로 바뀔 때 사실 이제 그 각법안 규칙이랑 월사탐구 쓰는 게 아니라 전 사실 그래프를 이동시켜서 생각하는 게더 많은 것 같아요. 이쪽이 익숙한데 이 방법으로도 한번 알아놔 주세요. 해서 결국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어지는데 그 값이 지금 5분의 2루트 오래. 그러면 코사인에 대한 값은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라는 거고, 이제 사인만 구하면 되겠네. 사인은 그냥 냅다 구하면 되겠네요. 사인은 말이야. 제곱, 제곱해가지고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 5분에 맞춰주시면, 여기 제곱하면 25지. 얘 제곱하면 몇이야? 4, 5, 20. 그럼 얘 제곱해서 5가 돼야 되잖아. 20에다가 이제 5 더하면 25니까. 그럼 여기 루트 5딱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얘 부호. 부호 어떡할래? 2분의 파이에서 파이래요. 옆. 2분의 파이에서 파이. 플러스. 해서 지금의 루트 5분의 5가 사인이 된다라는 거고, 이 둘. 더해달라는 거죠?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 이렇게 최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관계식 굳이 이제 식으로 다안 쓰고, 아이, 이 친구 이제 보면서 암산으로 싹 이렇게 꺼내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연습해 주시면 좋겠어요.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변환부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파이니까 나는 파 아유 사인을 그대로 데려올 거고 지금은 파이에서 예각만큼 뺀 거니까 제2사분면 얼싸 아이 사인 신난다 플러스 괜찮니? 이 값이 지금 13분의 5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럴 때 이제 코사인은 또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코사인은요. 바로 꺼내, 얘들아. 바로. 몇이야, 몇이야? 13. 5, 12, 13. 알죠? 그러면 13분의 12가 들어가야 되는 거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딱 붙여주는 거지. 그러면 탄젠트에 대한 값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5. 바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꺼내는 각변환 있죠? 사인은 사인으로 데려오고 제2사분면이었으니까 플러스에 대한 부호를 줘서 이렇게 바꿨는데 아까처럼 그래프로 잠깐 한번 봐볼까요? 요것 좀 재밌어. 왜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재밌어. 뭐냐면 지금도 사인 함수를 생각할 건데 옆. 여기가 이제 파이죠. 그러면 파이가 일단 이미 이동돼 있다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여기를 마치 잠깐 y축으로 바라본 다음에 세타를 왼쪽으로 이동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냥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마이너스 세타니까 아, 왼쪽으로 이동되네. 즉 이렇게 움직이죠. 이러한 방향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정방향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그냥 사인 세타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이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를 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제 생각해주면 사실은 우리는 플러스 방향으로 이제 보고 있으니 이렇게 옮겨주는 거지. 이렇게도 생각해도 재밌을 것이다라는 거.

0: 알아주시고 저희는 그러면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떠한 값을 구하라 라고 하였는데 저 앞에 친구부터 일단 생각해 볼까요? 코사인 6분의 파이라. 코사인 6분의 파이는 30도. 그치? 3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2분의 루트 3에 대해서 제곱인 거니까 4분의 3이야. 그리고 저 친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탄젠트. 일단 제곱하기 전에 제가 저 3분의 2파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 봐. 저 친구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각변환으로 나타내느라는 건데요. 왜냐면 우리가 3분의 1파이에 대한 탄젠트는 알아도 3분의 2파이는 한 번에 못 구해내잖아. 즉, 파이 마이너스 3분의 1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겠냐는 거야. 자, 이라면 파이는 탄젠트에 대한 주기예요. 그래서 날려버려도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탄젠트에 대해서 마이너스 3분의 1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탄젠트는 어디 된칭? 원점. 즉, 얘 마이너스 없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야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데려와 달라는 거고, 그러면 60도에 대해서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꺼내주시면 되겠네요. 얘 제곱해야겠죠. 그러면 이 제곱한 값은 3. 이 되는 거고, 앞에는 4분의 3인 거니까 더해주시면 4분의 15가 최종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3분의 2파이라는 이러한 수가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 각변환을 사용하는 거였구나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으로 갈게요. 아, 이 친구들 일단 각변환을 해야 되는 문제네. 앞에 친구 바꿔주시면 코사인 세타인데 2분의 파이에서 파이 넘어간 거니까 얼사인 플러스네요. 이 친구는 바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고 이 친구는요. 파이 날려주면 탄젠트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타인데 그럼 마이너스 앞에 붙고 탄젠트 세타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거지. 다음과 같은 값이 지금 5분의 3인 건데 한번더 정리할 수가 있겠다. 왜냐면 저 뒤가 결국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거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지금 5분의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다 했네.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 30에다가 1 더하기 5분의 3인 거니까 5분의 8 해주시면 6, 8에 48.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가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 정리할게요. 그러면 코사인분의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니까 결국은 사인 세타가 지금 바로 2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오랜만에 직각삼각형 이렇게 2, 1 여기가 루트 3인 예각이라고 잠깐 측을 해보자. 우리가 지금 둔각을 다루고 있긴 한데 왜냐면 그냥 코사인 세타가 이제 2분의 루트 3일 건데 부호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탄젠트도 그렇게 되면 일단 길이의 비를 나름 이용할 거니까 루트 3분의 1에다가 또 부호 생각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부호가 저 제2사분면이래요. 그러면 사인만 플러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데려오면 된다라는 거죠. 이둘 더하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마이너스 여기 탄젠트를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바꿔주시면 6분의 3루트 3이랑 여기 더하기 2루트 3 해서 마이너스 6분의 5루트 3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변환까지 해서 여러분들 잘 정리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관리 권유정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동서양 주금관 함께 살펴봤었죠. 이번 강의에서도 그것에 이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볼게요.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가 있겠는가? 삶도 아직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살기 위해 인을 해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인을 이루려고 한다. 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뭐부터 알아야 된다? 삶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때의 삶은 어떤 삶? 도덕적인 삶, 인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바라보는 공자고요. 1. 혼돈 속에 뒤섞여 있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 기가 드러나고 그 기가 변화하여 다시 형체를 이루며 다시 형체가 변화해서 생명이 생긴다. 생명은 다시 한 번 변화해서 죽음으로 돌아간다. 자, 이 장자의 지문인데요. 장자가 아내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근데 아내의 장례식에서 막 장구를 치고 노래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장자한테 가죠. 너는 아내가 죽었는데 슬프지 않니? 라고 했을 때 장자가 물론 나도 처음에는 슬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연 속에서 원래도 생명을 우리가 받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원해서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죽음도 원한다고 막 제발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한다고 죽음이 안 오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이 자연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어서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과정이니까 슬프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왔던 지문이 바로 이 지금 을에 해당하는 지문입니다. 공자와 장자에 해당하는 거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갑. 삶과 죽음은 모두 고통의 연속일 뿐이다. 죽음, 삶, 고통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은 불교 사상가들이 그렇죠. 그래서 둘 모두에게 틀린 선지고 일단 공자에게 틀린 선지니까 1번 아니고요. 2번 갑. 삶과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만약에 장자였다면 맞는 선지였겠지만 지금 이 선지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 공자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3번 을. 자연스러운 과정인 죽음에 대해 슬퍼할 필요가 없다. 3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장자에 의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 당연히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일부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죽었을 때도 슬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슬퍼할 대상이 아니다. 정답이고요. 4번 을.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인을 이루는 삶을 지향해야 된다. 이 인을 강조하는 것은 장자보다는 공자죠. 장자가 아니라 공자죠. 그래서 을, 장자에게 해당하는 선지 아니고요. 5번, 둘의 공통점. 현세에서의 도덕적 실천이 내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현세에서 잘 살면 다음 생에 잘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 공자도 하지 않고요. 장자도 하지 않습니다. 둘의 공통선지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23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한다면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영혼으로만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돼서 홀로 있게 되는 것은 살아서는 불가능하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살아있는 동안에 진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을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순수하게 지켜서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인간은 두 가지의 구성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와 영혼. 근데 육체를 지금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다시피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육체라는 것은 영혼의 인식을 방해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다면 육체가 소멸하죠. 영혼은 불멸해서 이데아 세계를 가서 이데아의 진짜 참된 실제를 바라보고 진정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살아서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살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순수하게 영혼을 지켜서 영혼을 더럽히지 않을 때 이 인식을 그래도 일부는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플라톤입니다. 자, 플라톤에게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봅시다. 1번, 죽음은 영혼이 순수한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 아니죠. 죽으면 이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이데아 세계로 갈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인식을 한다라고 했었죠. 지금 할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고요.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죽음을 통해 영혼은 참된 실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참된 실제 세계, 세 글자가 아니라 네 글자로 이데아계. 그래서 죽음을 통해 영혼은 이데아계로 들어가서 이데아에 대한 인식을 할수 있다라는 거, 플라톤에게 정말 정답인 선지죠. 3번, 현실 세계에서 영혼의 순수성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도 독서지문처럼 이끌어서 풀수 있는 문제.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영혼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한 선지입니다. 4번, 불멸하는 영혼을 죽음 이후에 육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죽으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그 과정이 있다고 했었죠. 자유롭다, 맞습니다. 5번, 죽음은 영혼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이데아 세계로 가기 때문에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정답입니다. 틀린 것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자, 24번. 가의 주장을 나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지금 사상가들의 입장을 많이 넘어왔나 봅니다. 지금 이 3단 논법이 나온다는 것은 뭐 에피쿠로스, 플라톤, 기존에 나왔던 유교, 불교 이런 사상가들로부터 다 끝이 나서 지금 이 인공 임신 중절이라는 현실 세계의 문제, 진짜로 이 생활과 윤리 파트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 볼게요. 가, 인공 임신 중절은 태아의 생명을 중단시켜 인간으로서의 생명권을 침해함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처음 딱 접하면 이런 문제가 다 있나? 이거 어떻게 풀지? 싶은데요. 이 문제의 형식이 반복되어 생활과 윤리에서는. 그래서 정말 자주 나오는 형식입니다. 한번 알아두면 뒤에 가서 문제 또 반복돼서 나올 거거든요. 그때 가선 조금 더 쉬울 것이라는 거 함께 살펴봅시다. 대전제.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가의 주장을 나에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전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쁜 거죠.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요. A, B, C로 풀면 되는데요. 나오는 것들을 이끌어내면 됩니다. 한 공식처럼 풀면 돼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 A,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B, 이렇게 둘게요. 그래서 지금 대전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A는 B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소전제 비어 있고요. 결론 봅시다. 인공 임신 중절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자, 앞에 인공 임신 중절 A, B 중에 있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새로 나온 C.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A, B 중에 뭐였죠? B였죠. 그래서 C는 B다입니다. 자, 이 문제 수학에서의 명제와 비슷한데요. 선생님도 수학 잘 못해요. 그렇지만 풀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자, 대전제. A는 B다. 그리고 소전제. 뭔가가 있고요. 결론. 이두 가지를 결합했더니 C는 B래요. 자, 그러면 요 가운데 이 대전제와 소전제가 결합해서 C는 B다라는 결론이 나오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C는 A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C는 A는 B다라는 가정이 성립하고 거기서 추출해내서 C는 B다. 요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렵죠, 여러분. 근데 조금 더 쉬운 사례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지금 이 인간의 생명권 침해하는 행위, 인공 임신 중절 다 낯설 수 있습니다. 자, 이 3단 논법의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대전제 해볼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쵸? 동의하죠, 모두? 모든 사람 다 죽죠. 소크라테스 죽었어요. 플라톤 죽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죽었어요. 이 현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다 누구나 죽어요. 자, 결론. 이게 대전제라고 해놓고 결론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소전제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모든 사람은 죽는데 결론, 소크라테스가 죽는데요. 뜬금없이. 그럼 그 사이에 소전제? 아, 소크라테스는 뭐다? 사람이다.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데 소크라테스 사람이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죽어. 이게 3단 논법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현실 세계의 인공임신 중절에 적용했을 뿐입니다.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인공임신 중절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야. 그러니까 인공임신 중절은 허용되어서는 안 돼. 요렇게 가는 거거든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아무튼 소전제에 들어갈 것은 C는 A다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 C는 A다. 인공임신 중절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근데 신나서 이거 들어간다. 이걸 바로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는 반론의 근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 인공임신 중절, 생명권 침해하는 행위야. 라고 했는데, 이 기억에 들어갈 내용의 반론. 그 반론의 근거를 찾는 게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계속 반복돼요, 문제의 형식이. 자, 인공임신 중절이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야의 반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공임신 중절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야. 이게 반론이 되겠죠. 인공임신 중절이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인공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입장일까요? 반대하는 입장일까요? 찬성하는 입장이죠. 인공임신 중절 인간 생명권 침해하는 행위 아니야. 그러니까 해도 돼. 이런 논리가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반론의 입장은요. 기본적으로 인공임신 중절에 찬성하는 입장이 되겠고요. 그 찬성하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지금 1번부터 5번 선지 중에서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1번. 태아는 잠재적 인간이므로 생명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자, 요렇게 되면 우리 인공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근거가 될수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태아는 잠재적 인간이래요. 벌써 안될것 같죠? 생명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생명권을 침해한다라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1번 선지 반론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고요. 2번, 배아, 태아, 성인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종의 구성원이다. 즉, 배아든 태아든 성인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인공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논거로서는 적절하지 않게 되겠고요. 3번, 태아는 인간이지만 생명권 이외의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 자, 태아가 인간이고, 근데 인간과 다르게 생명권의 권리만 지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소전제에 들어가는 것이 인공임신 중절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거야,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3번 선지가 태아는 인간이지만 생명권 이외의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라는 말은 태아가 생명권을 지니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인공임신 중절을 하면 태아의 생명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침해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반론의 근거가 될수 없고 이 기억에 해당하는 근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역시 틀린 선지입니다. 4번. 태아는 임신부의 신체의 일부이지 인간으로는 간주될 수 없다. 태아는 그냥 그 산모의 신체의 일부일 뿐이래요. 산모가 그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다. 라는 것은 인공임신 중절에 찬성하는 논지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5번. 태아는 인간의 생명권을 갖지만 임신부의 선택권이 우선한다. 라는 선지. 인공임신 중절에 찬성하는 논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핵심은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 소전제의 반론에 해당하는 근거를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소전제의 반론은 인공임신 중절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야. 혹은 태아는 인간의 생명권을 지니고 있지 않아.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5번 선지에서는 태아는 인간의 생명권을 가져! 라고 해버리면, 인공임신 중절은 태아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반론의 근거는 될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선지는 4번이고요. 원래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나오지 않다가 이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온 편이에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볼 비슷한 유형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시작부터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봅시다. 25번.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윤리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안은 이익을 지니지 않으므로 인공임신 중절은 허용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 밑줄 쳐볼게요. 태아는 이익을 지니지 않으므로 인공임신 중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을 볼게요. 태아는 미래의 의식을 갖출 잠재적인 존재이므로 이익을 지니지 않는데요. 자, 이익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갑과 을이 동일한 의견을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하지만 태아는 인간 종의 한 구성원으로 성인과 동등한 본래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인공임신 중절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갑. 그렇지 않습니다. 태아는 성인과 달리 현재 의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 본래적 가치를 지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성인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을, 아닙니다. 식물인간은 의식이 없지만 본래적 가치를 지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태아도 의식이 없지만 본래적 가치를 지니므로 보호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의 형식들은요, 여러분, 국어 독서 지문을 잘 푸는 친구들이 잘해요. 왜냐하면 토론의 쟁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관리에서 어떤 뭐 사상가의 이론을 안다고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독해를 잘 해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론을 모르더라도 잘 읽으면 풀수 있는 문제. 얼마나 고마워요. 그쵸? 자, 봅시다. 1번. 태아는 이익을 가진 존재이므로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갑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봅시다. 자, 태아는 이익을 가진 존재다라는 지점에서 우리 앞에서 갑, 비동의, 이익을 가지지 않았다고 했고, 을, 또 비동의였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했지만 이익을 지니지 않는다는 지점은 둘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2번, 태아는 장래의 의식을 지닐 수 있는 존재로 보아야 하는가? 을 살펴봅시다. 먼저 을은 아까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태아는 미래의 의식을 갖출 잠재적인 존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을 명확하게 맞는 선지고요. 갑도 성인과 달리 현재 의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했을 뿐 태아가 나중에 태어나서 성인이 된다면 미래의 의식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둘 모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토론의 쟁점이 될 수는 없고요. 3번. 태아가 지닌 본래적인 가치는 태아의 의식으로부터 비롯되는가? 갑 먼저 살펴봅시다. 태아는 갑에 따르면 본래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태아가 지닌 본래적 가치는 이라는 전제부터 갑에게 틀렸고요. 을, 태아가 지닌 본래적 가치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었죠. 의식이 없어도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 모두에게 틀린 선지입니다. 4번. 태아의 자율권은 인공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근거가 되는가? 태아의 자율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아까 자율권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거는 산모의 자율권이었고요. 그래서 이둘 모두가 부정할 선지가 되겠습니다. 5번. 태아는 본래적 가치를 지니므로 인공임신 중절은 부당한가? 먼저 갑 살펴보면요. 태아는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안 지닌다? 지니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공임신 중절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갑의 논리였고요. 그럼 갑은 지금 이 5번 선지에 대해서 본래적 가치를 지니므로 인공임신 중절 부당한가? 아니요. 라는 대답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을 살펴보면요. 을은 태아는 본래적 가치 지니고 있다고 했죠.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인공임신 중절 허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을은 동의할 수 있는 선지예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갑과 을을 살펴보고 그 갑의 의견, 을의 의견에서 핵심 쟁점을 찾는다라는 것은 누구 한 명은 동의하고 누구 한 명은 동의하지 않을 때 그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6번 볼게요. 다음 가상편지를 쓴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만약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친 나머지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는 누군가 있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 행위가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지는 않을까 물을 수 있는 이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자, 이성 이야기 나왔고요. 의무 이야기 나왔습니다. 남은 인생이 쾌적함보다 해악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자기 사랑의 관점에서 이쯤에서 삶을

단축하겠다는 원리를 준칙으로 삼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그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과연 이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수 있을까? 힘겨운 상태를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나 자신을 저버려도 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견딜 수 있으면 인생을 살고, 견딜 수 없으면 인생을 버린다면, 견딜 만한 상태로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자신의 인격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내가 내 삶을 견딜 수 있으면 살고, 견딜 수 없으면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의 삶을 뭐로 여기는 거냐면, 견딜 수 있을 때만 사는 수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쵸? 그에게 말해주세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사람,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사람, 그가 바로 당신이라고 말해주세요. 너무 감동적이죠? 수능에서 이 문제 만났으면 눈물 났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성을 찾고 이 지문을 살펴본다면, 이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긴 하거든요. 그치만 여러분들이 누군지 짚어내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키워드들이 있죠. 의무에 어긋날까? 이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 그리고 이런 원리를 준칙으로 삼아야 되는가? 준칙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한낱 수단으로 여긴다. 이런 포인트들을 짚어봤을 때, 아, 칸트구나. 라는 것, 어렵지 않게 짚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1번부터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쾌적함과 해악의 크기를 비교하여 보편적 법칙을 수립해야 된다. 자, 우리 칸트에 따르면 보편적 법칙을 수립하는 방법, 뭐예요? 이성을 통해서 보편적 법칙을 수립할 수 있죠. 쾌적함, 나에게 오는 쾌락, 그리고 나에게 오는 해악, 고통, 이두 개의 크기를 비교해서 법칙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가변적인 것들이라고 했어요. 어떤 경우는 나한테 쾌락을 주고 또 어떤 경우는 나한테 고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보편적 법칙을 수립하는 근거가 된다면 보편적인 법칙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을 겁니다. 가변적인 것 위에 기초에 있다면. 그래서 틀린 선지고요. 2번.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은 자신의 인격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이다.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 우리 칸트에게는 나 자신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문에서도 자살을 금지하는 거죠. 왜? 나에게는 나 스스로를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자살이라는 것은 그 의무를 저버리고 그냥 나라는 존재를 한낱 이 힘겨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노력은 자신의 인격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이다. 틀린 선지입니다. 3번. 자기 사랑의 원리에 근거한 준칙이 의무에 부합하는 경우는 없다. 자, 우리 앞에서 여기 지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자기 사랑의 관점에서 이쯤에서 삶을 단축하겠다는 원리를 준칙으로 삼을 수 있을지 생각해봐라. 하면서 자기 사랑의 원리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보통 자기 사랑의 원리라고 하면 예시로 들어봅시다. 뭐, 내 스스로의 행복을 바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나의 이익이 되는 지점을 바라는 거라든지 나의 삶의 쾌적함을 바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 사랑의 원리가 될수 있을 텐데요. 그런 원리에 근거한 준칙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런 준칙 있을 수 있죠. 그쵸? 우리는 어떤 것도 준칙으로 세울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준칙이 의무에 부합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칸트는 이두 가지를 구분하죠. 의무에 부합하기만 하는 것, 혹은 칸트의 명확한 용어에 따르면 의무에 알맞기만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 이두 가지를 구분하죠. 둘 중에서 도덕적인 가치를 갖는 것은 뭐예요? 요게 도덕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가치를 살펴봤을 때 우리는 그 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동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무에 부합하기만 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살펴봤을 때 동기가 뭐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의무에 부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자기 사랑의 원리에 근거한 준칙이 의무에 부합할 수는 있죠. 뭐 예를 들자면 나는 내 삶의 쾌적함으로 삶을 영위하겠다. 그럼 결과로 봤을 때 삶을 영위한다라는 것 자체는 의무에 부합하기는 해요.
근데 그 동기를 살펴봤을 때는 내 삶의 쾌적함을 원하는 그 동기가 있거든요. 즉, 자기 사랑의 원리에 근거한 준칙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의무로부터 비롯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의무에 부합했다고는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의무에 부합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고요. 4번. 인간은 자신의 인격성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이다. 답을 골라내는 데는 쉬웠을 거예요. 이 4번 선지가 명확하게 칸트에게 일치하기 때문에. 인간은 나의 인격성. 얼마나 존엄한 존재예요, 내가? 그쵸? 자, 이 인격성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지문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너가 아무리 너의 삶이 힘들지라도 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 왜? 너라는 존재는 너무 너 하나 자체로도 존엄한 그 인격을 지니고 있는 존재니까. 이게 지금 이 지문에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였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인간은 자기 사랑을 목적으로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이성적인 존재이다. 자, 도덕 법칙을 수립할 때그 목적이 자기 사랑의 목적인가요? 아니죠. 애초에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성을 통해서, 나의 자율성을 통해서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그런 존재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선지입니다. 자, 이 지문도 어려웠고요. 선지도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다행인 건 뭐냐? 이 4번 선지 정답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골라내는 데는 쉬웠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봤을 때 답만 고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1, 2, 3, 5번이 선지들이 왜 틀렸는지를 곱씹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칸트가 이 정도로 어렵게 나왔다는 거는 또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오답 선지들을 명확하게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27번 볼게요. 가해 주장을 나의 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아까 문제에서 이거 정말 열심히 연습해 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가, 안락사는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제거하여 환자를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함으로 허용되어야 된다. 자, 이거를 지금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나눠 보겠대요. 나눠 봅시다. 환자를 하이라이터로 표현할게요. 환자를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 는 허용되어야 된다. 라고 대전제에 놓여 있어요. 환자를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 A 허용되어야 된다. B 합치면 A는 B다. 자, 결론.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안락사는, 포인트는 안락사죠. C 허용되어야 된다. 아까 뭐였죠? B였죠. 결론은 그래서 C는 B다. 요렇게 되네요. 자, A는 B다와 소전제가 결합해서 C는 B다라는 결론이 나타나려면 소전제에 반드시 와야 될게 C는 A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말로 설명해 보자면 C 뭐였죠? 안락사였죠? 안락사는 환자를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다라는 소전제가 기억에 들어가면 되겠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기억에 반론을 찾아야 된다고 했었죠. 안락사가 환자를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다라는 것은 안락사에 대해 찬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근거예요. 자, 그런데 반론이라고 하면 아니야. 안락사는 환자를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들어갈 거고요. 이 전제는 안락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반론이라고 한다면 안락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일단 전제가 돼야 됩니다. 자, 그 근거를 찾아봅시다. 1번. 안락사는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것 안락사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안락사는 환자가 지닌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행위이다라고 하면 역시 안락사에 찬성하겠죠. 너가 지니고 있는 삶의 결정권 존중할게. 그럼 안락사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틀림. 3번. 안락사는 환자의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존엄하게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안락사? 안락사를 찬성하는 논 거죠. 틀렸고요. 4번.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락사에 찬성하는 근거. 5번. 안락사는 환자가 가진 생명권을 침해하는 인위적인 죽음이다. 지금 안락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 근거는 안락사에 반대하는 근거로서 적절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명확하죠, 답이? 자, 28번 보겠습니다.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회생 불가능한 환자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환자가 요청한다면 연명치료의 중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대요. 연명치료 중단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동의한대요. 을 연명치료의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뿐만 아니라 약물 주입과 같은 적극적 안락사도 환자가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됩니다. 갑은 방금 소극적 안락사,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했고요. 을은 거기서 나아가서 약물 주입과 같은 적극적 안락사까지 찬성해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갑, 아닙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도덕적인 행위이지만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를 살인하는 행위와 같으므로 비도덕적입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고통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입니다. 적극적 안락사도 죽음을 앞당겨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제거한다는 점에서는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자, 명확하게 지금 이 쟁점을 여러분들이 이 선지에서 보지 않더라도 알수 있어요. 갑의 입장에서는 아, 소극적 안락사만 도덕적인 행위다라고 설명했고, 을의 입장에서는 그래, 소극적 안락사도 도덕적 행위 맞아. 그런데 나아가서 적극적인 안락사도 도덕적 행위야라고 이야기하는 그 쟁점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연명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는가? 갑과 을 살펴봅시다. 환자가 요청한다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갑 당연히 동의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을도 동의했기 때문에 을도 동의하는 선지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지금 쟁점이 될순 없겠죠? 2번. 적극적 안락사는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비도덕적 행위인가? 갑, 네. 적극적 안락사는 안 돼요. 살인입니다. 했고, 을은 아니에요. 적극적 안락사도 소극적 안락사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했기 때문에 을에게는 틀렸네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안락사 시행 방법이 존재하는가? 갑, 네. 소극적 안락사가 그렇습니다. 을, 네.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가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쟁점이라고 할수 없겠네요. 4번. 회생 불가능한 환자는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해야 되는가? 자, 이거는 좀 애매한데요. 환자가 반드시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해야 되는가? 아니죠. 살고 싶으면 살아도 되죠. 반드시 회생 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안락사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갑도 을도 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될순 없고요. 5번.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은 정당화 가능한가? 갑. 정당화 가능하죠. 뭐를 통해서? 소극적 안락사를 통해서. 을. 정당화 가능합니다. 소극적, 적극적 안락사 모두를 통해서 정당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으로는 2번이 적절한 선지예요. 29번 볼게요. 가의 입장과 나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의 입장에 대해 지금 나의 입장이 비판을 제기한대요. 봅시다. 가. 뇌사가 죽음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뇌사자는 인간으로서 고유한 활동을 할수 없고, 뇌사자의 장기 이익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입장. 나. 뇌사는 죽음의 기준이 될수 없대요. 뇌사자라도 심폐 기능이 유지되면 죽은 것이 아니다. 뇌사자를 죽은 사람으로 보고 장기 이식을 하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게 된다. 라는 입장이 지금 가, 뇌사를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비판 봅시다. 1번. 유용성 극대화를 위해서 뇌사의 인정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자, 유용성 극대화를 위해서 뇌사의 인정이 필요하다? 지금 나는 뇌사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나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비판은 아닙니다. 2번,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할 때 사회적 선이 실현됨을 간과한다.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고요. 3번, 뇌 기능 상실이 죽음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임을 나는 지금 뇌사를 반대하고 심폐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 할수 없고요. 4번. 심폐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장기 이식이 확대됨을 간과한다. 자, 심폐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나의 입장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장기 이식이 확대된다라는 것은 뇌사를 찬성하는 근거에서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비판으로 해당되지 않고요. 5번. 뇌사를 죽음으로 보면 인간의 가치를 해칠 수 있음을 간과한다. 자,

뇌사만 동의하는 입장에서, 즉 뇌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뇌사를 찬성하는 입장에게 야, 뇌사를 찬성해서 장기 이익이 확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뇌사를 죽음으로 보면 인간의 가치를 해칠 수 있어. 인간을 단순히 장기 이식을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 5번에 해당하는 비판이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30번 볼게요. 가해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것은 이번에는 반대로 가가 나에게 할수 있는 비판 골라봅시다. 심장 박동과 호흡이 비가역적으로 정지된 심폐사만을 죽음으로 인정해야 된다. 심폐사는 죽음에 대한 전통적인 판정 기준으로 죽음의 시점을 확실하게 적시할 수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죽음을 판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심장과 폐가 멈추는, 호흡이 멈추는 지금 이 죽음만을 죽음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나, 뇌의 모든 기능을 상실한 사람은 결국 수일 내에 심폐사에 이르게 된다. 즉, 뇌의 기능을 잃으면 죽는다는 거죠. 다시 밑줄을 치워볼게요. 뇌사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억지로 지속하는 것은 뇌사자를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의료 자원을 소모하면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기회도 잃게 하므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된다. 자,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두 가지 근거를 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뇌사자는 불필요한 치료인데 이걸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한정된 의료 자원인데 이게 소모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가에서 나에게 할수 있는 비판 살펴봅시다. 1번. 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한다. 지금 나에서 뇌사를 찬성하는 근거로서 제시한 게 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 라는 설명을 지금 나가 받을 수 있는 비판으로는 적절하지 않겠죠. 2번. 뇌사가 죽음에 이르는 과도기적 상태라는 것을 간과한다. 자, 이 선지 살펴보면요. 뇌사가 죽음이 아니라,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뇌사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일 뿐이지, 아직 죽은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심폐사만 찬성하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 가의 입장의 사람들이 나의 입장에 대해서 너네가 이야기하는 뇌사를 죽음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 왜냐? 뇌사는 죽음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이야. 죽음에 이르는 과도기적 상태일 뿐이야. 라고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이 적절한 비판이 되겠고요. 3번, 뇌사 인정은 뇌사자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이건 오히려 나의 입장에서 찬성할 입장이기 때문에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4번, 장기 이식을 위해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간과한다. 마찬가지로 뇌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장기 이식을 위해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바라보겠죠. 비판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5번,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뇌사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장이고요. 간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31번 볼게요.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오늘날에는 생사를 좌우하는 주요 신체 기능을 기계로 대체함으로써 심장 박동, 순환, 신진대사 등을 유지시키며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대요. 이는 죽음의 자연적 진행 과정을 기계적으로 조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지속시키거나 단축시키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의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인간의 존엄성에는 죽어가는 사람의 존엄성도 포함된다. 예컨대 불치병 환자에게 심폐소생 장치를 연결해서 연명 치료를 지속하는 것보다 그 환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서 연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칼럼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요약하고 선지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칼럼에서는 지금 과거와 달리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가 많이 마련이 되었고 그 장치로 연명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 환자의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칼럼에서 하고 있죠. 자, 이 입장을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기억.

회생 불가능한 환자일지라도 존엄하게 대우해야 된다. 자, 회생 불가능한 환자일지라도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이 문장. 인간의 존엄성에는 죽어가는 사람의 존엄성도 포함된대요. 즉, 회생 불가능한 환자일지라도 존엄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역선지 정답이고요. 니은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락사가 필요하다. 자, 적극적인 안락사라는 것은 약물을 주입하는 형태의 안락사예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칼럼에서 주장하는 바는 아니었죠. 틀렸고요. 디귿.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그래서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 이 권리가 있다는 점 인정하고요. 릴,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 마지막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생명 연장 장치 이런 것들 필요 없다라고 설명하는 리을 선지 정답입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고요. 32번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생명 윤리 파트에서 배아 복제, 유전자 개입 이 이야기들이 또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안락사 이야기들처럼 이론을 기억하기보다는 이 독해력, 지문의 해석 능력, 이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죠. 동물 실험이 나오든 유전적 개입이 나오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도 중요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32번. 가해 주장을 나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역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거는 이제는 이 형식이 조금 익숙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요. 가. 부모가 자신의 미래 자녀에게 행하는 유전적 강화는 이해 당사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허용되어야 된다. 먼저 끊어보면 유전적 강화는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허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끊어볼 수 있겠고요. 이 논리를 나에서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살펴봅시다. 대전제, 이해 당사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는 허용되어야 된다. 자, 요거 아까처럼 A, B로 나눠보면요. 앞에 거 A, 뒤에 거 B 해서 A는 B다라는 것이 대전제의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 부모가 자신의 미래 자녀에게 행하는 유전적인 강화는 허용되어야 된다. 자, 새로 나왔죠? 부모가 자신의 미래 자녀에게 행하는 유전적 강화 C. 허용되어야 된다. 아까 B. 그래서 결론은 C는 B다. 자, A는 B다. 그리고 소전제가 결합돼서 C는 B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면 소전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논리는 C는 A다라는 논리가 될 거고요. 이걸 말로 풀어서 설명해 보면 부모가 자신의 미래 자녀에게 행하는 유전적 강화는 이해 당사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이다라는 것이 소전제 기억에 들어갈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네모를 이렇게 세모를 치고 넘어가야 되죠. 반론의 근거를 찾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되냐면 부모가 자신의 미래 자녀에게 행하는 유전적 강화는 이해 당사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침해하는 행위다 라는 것이 반론이 돼야 됩니다.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즉 유전적 강화, 부모에 의한 유전적 강화 허용되어야 된다? 안 된다? 허용? 되어야 되면 안 된다가 되겠죠. 지금 되어야 된다가 지금 이 논리였으니까. 그래서 반론으로 가보면요. 유전적 강화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용되면 안 된다라는 반대의 입장이 반론의 근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의 근거를 5번 선지 안에서 찾아가는 게이 핵심 과제가 되겠네요. 봅시다. 1번. 미래 자녀는 자신에게 행해진 유전적 강화에 동의할 것이다. 동의한다고 하면 유전적 강화를 찬성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찬성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의 동거가 될수 없고요. 2번. 미래 자녀의 자율성은 유전적 강화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아니죠. 반론으로 간다면 침해된다가 포인트였기 때문에 틀린 선지고요. 3번. 유전적 강화는 미래 자녀의 자유의지 행사를 제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찬성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반론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4번. 미래 자녀에게 유전적 강화를 거부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만약에

반론의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논리를 알고 조용히 혼자 이렇게 풀어보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풀렸음에도 안 풀린다면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말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33번 또 나왔죠. 대전제, 소전제 결론. 가해 주장을 나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의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 뭔지 모를까 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있습니다. 읽어보면 유전자를 정밀하게 절단하고 필요한 부분을 편집할 수 있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일종이래요. 대단한 기술이네요. 자, 이 기술은 인간에게 해악을 초래함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요거 3분할해 봅시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까지 한번, 인간에게 해악을 초래함으로 한번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자, 요 내용을 나로 표현해 보면요. 나의 대전제, 인간에게 해악을 초래하는 기술 A,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B, 대전제 A는 B다. 자, 결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 새로 나왔죠? C.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B. 그래서 C는 B다. 자, 대전제와 소전제가 결합해서 C는 B다가 나오려면 소전제에는 C는 A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말로 조합해보면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인간에게 해악을 초래하는 기술이다가 될 것이고, 이것의 또 반론이라고 했죠. 자, 이것의 반론이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인간에게 해악을 초래하지 않습니다가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소전제가 이 가위 기술이 인간에게 해악을 초래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초래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술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반론이 될 거고요. 찬성 근거를 5번 선지 안에서 찾아내 봅시다. 1번.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로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 기술에 찬성하는 근거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러면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죠. 근데 우린 지금 찬성의 근거를 찾는 거니까 들린 선지. 3번.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후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틀린 선지. 4번.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부의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하는 논지로 흘러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5번.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반대하는 논리로 흘러가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볼게요.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생명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뇌자극과 약물을 통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의 이타심을 향상시키는 강화도 가능해졌습니다. 생명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을 도덕적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을, 동의합니다. 인간의 이타심을 인위적 조작으로 강화함으로써 사회 이익에 기여하는 도덕적 행동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 물론, 이타심 강화에 의해서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이 자극에 의한 타율적인 반응일 뿐 도덕적 행동이 아니다. 라는 내용까지만 살펴봤을 때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토론의 핵심 쟁점을 알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둘다 기술이 발달해서 이타심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을은 이렇게 강화를 함으로써 사회 이익에 기여하는 도덕적 행동이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물론 사회 이익에는 기여할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둘다 찬성. 그렇지만 이 행위가 단순히 친사회적인 행동일 뿐 도덕적인 행동은 아니다라는 것이 갑의 논지입니다. 자, 이어서 을 읽어볼게요. 이타심 강화로 인해 증가한 친사회적 행동이 자극에 의한 타율적인 반응인 거 인정.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이익을 증진함으로 그런 행동도 도덕적 행동이다. 자, 이번에도 타율적인 반응인 것에 대해서는 둘다 인정하는데 이게 도덕적 행동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죠. 자, 살펴보면요. 1번. 생명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질병 치료에 기여하는가? 갑, 을, 둘다 동의. 왜냐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도 동의.

정의했으니까. 핵심 쟁점은 아니고요. 2번, 강화에 의한 인간의 친사회적 행동은 도덕적 행동인가? 자,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것의 값도 인정, 을도 인정이지만 도덕적 행동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갑은 도덕적 행동은 아니다 입장이었고요. 을은 그래도 도덕적인 행동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고요. 3번. 인간의 이타심을 인위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인위적인 강화 가능하다는 것에서 둘다 동의. 그렇기 때문에 쟁점 아니고요. 4번. 강화에 의한 인간의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익에 기여한다. 값도 이익에 기여한다 했기 때문에 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자, 5번. 강화에 의한 인간의 친사회적 행동은 자극에 의한 타율적인 반응인가? 타율적인 반응이다. 갑 동의. 타율적인 반응이다. 을도 동의. 그래서 이 이야기도 둘다 동의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35번 볼게요.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 유전자 편집을 통해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후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함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자, 요 내용을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표시해 봤을 때, 대전제, 후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 A로 둘게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B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을 해 봤을 때, 대전제, A는 B다. 자, 결론 볼게요. 유전자 편집을 통해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앞에 지금 대전제 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C라는 새로운 알파벳 부여하고요. 그리고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요거는 아까 대전제에서 B에 해당했었죠. 그래서 결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C는 B다가 되겠습니다. 대전제 A는 B다라고 했는데 결론 C는 B다가 나타나려면 그 사이에 뭐가 와야 된다? C는 A다. 요게 와야 되고요. 그 내용이 소전제에 들어가면 됩니다. 말로 풀어보면요. 유전자 편집을 통해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후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후세대 자율성 침해. 자, 요게 지금 소전제에 들어갈 논지입니다.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후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해요. 그러니까 허용되어서는 안 돼요. 라는 그 반대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타난 소전제의 근거고요. 자, 우리는 이것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반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가 후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게 반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생식세포 유전자가 후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일까요? 반대하는 입장일까요?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반론이라 함은 이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를 찾아 나가면 되겠고요. 봅시다. 1번.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후세대의 삶을 특정 방향으로 결정하는 유전적인 개입이다. 그 말은 즉, 후세대의 삶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율성 침해. 자,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논지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기억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킨다.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킨대요. 왜냐하면 유전자를 이렇게 저렇게 조합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좋은 유전자만 얻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다양성을 감소시켜서 오히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킨대요. 자, 이 논지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틀렸고요. 3번.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지닌 배아를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거다. 그러니까 반대한다가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부모의 의도에 따라 자녀의 자질이 설계되는 우생학으로 변질될 수 있다. 우생학

으로 변질된다라고 보니까 반대하는 입장에 놓은 거가 되겠네요. 마지막 5번.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유전 형질을 개선해 삶의 방향에 대한 미래 세대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했더니 오히려 미래 세대가 유전 형질이 개선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삶의 방향에 대한 선택권이 더 확대됐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반론 찬성의 근거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5번에 해당하는 선지만 이 유전자 치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찬성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6번 볼게요. 가의 주장을 나의 그림으로 나타낼 때 마찬가지로 반론의 근거 골라봅시다. 가. 인간 배아 복제는 줄기세포를 추출하기 위해 인간 배아를 파괴하여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전제.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 A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B. A는 B다. 결론.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인간 배아 복제 새로 나왔죠? C.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B. C는 B다. 자, 그러면 지금 거의 한 이거 비슷한 문제를 5개 정도 풀었거든요. 소전제에 들어갈 내용은 당연히 C는 A다가 들어가면 되고요. 말로 풀어보자면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인간 배아 복제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가 될 거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반론을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인간 배아 복제,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에요가 반론이 되겠고요.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를 찾으면 되겠네요. 1번. 인간 배아 복제는 인간 생명권을 침해한다.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죠. 틀렸고요. 2번. 인간은 인간 배아와 유전적 특징이 다르지 않다. 인간이나 배아나 똑같다. 보니까 당연히 이 인간 배아 복제를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죠. 3번. 인간 종의 구성원들 중에는 인간 배아도 포함된다. 즉, 인간 배아나 인간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시 반대 입장이 되겠고요. 4번. 인간 배아가 인간이 되는 과정은 끊임없이 연속적이다. 배아에서부터 성인이 되는 그 과정이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이니까 배아를 파괴하는 것은 마치 성인을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역시 반대의 논리가 되겠네요. 5번. 인간 배아는 도덕적 지위가 없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이다. 그러니까 인간 배아 복제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논지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지막 5번만이 정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많은 이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묻는 문제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국어의 천재가 될것 같은 기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독서 지문처럼 이 논쟁들, 그리고 대전제, 소전제 결론들 살펴보면 여기 파트가 오히려 쉬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론을 알아야 되는 파트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연습만 하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많이 풀어보시고 연습해서 우리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원입니다. 자, 남은 지형 어서 빨리 해치우고요. 우리 하천지형 해보도록 해요. 하천지형. 알겠죠? 네. 자,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5번 문제입니다. 9월이만큼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래도 내용은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내용하고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보니까요. A에서 D에 대한 설명 하나씩 찾아볼게요. 봤을 때 자, 연천 보통은 철원 지역이 좀 많이 나오는데 철원하고 연천하고 붙어 있잖아요. 이쪽 지역이. 그치? 그리고 또 주상전리대라고 나오잖아요. 철원하고 연천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용암대지라고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탄강 주변에서는 빠르게 식었기 때문에 주상전리가 나타났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가면 좋겠죠. 그럼 A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현무암이고 현무암은 뭐다? 신생대다라는 거를 우리가 시기하고 같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설악산이라는 힌트와 울산바위라는 힌트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아이 돌산이네. 돌산은 화강암이네. 그 화강암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중생대 때 만들어졌죠. 관입되어서 만들어졌죠. 그치? 그리고 여기는 단양이죠. 단양하자마자 우리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도담 상봉이 아니라 도담 삼봉이죠. 삼봉. 그렇죠? 세계 봉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계 봉우리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카렌이라는 지역인데 카렌이라는 그런 지형인데 카렌이라는 이름보다도 단양의 도담 삼봉 하면은 세계 봉우리 카르스트 지형이구나라고 우리가 그냥 알아두면 좋아요. 이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 지형이고요. 석회암이니까 뭐예요? 고생대 초기구나라는 것도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면 좋겠죠. 그러니까 도담삼봉의 그런 원리는 잘 안 나오니까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냥 아 도담삼봉 하면은 석회암 지형이구나 딱 거기까지만 이 기출이니까 그냥 알아두라는 거예요. 연결 지어서만 알겠죠? 너무 깊이 있게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고성 보자마자 우리는요 공룡발자국 공룡발자국이라는 거 보자마자 중생대 퇴적암 그치?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퇴적암이고요. 퇴적암이고 중생대에 형성된 경상 누충군 지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 하나씩 살펴보면은 C는요. 석회암 지역은요. 대보조선 운동으로 형성되었다. 대보조선 운동은 화강암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C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B라고 해야지 맞는 거야. B. 자, 그러면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석회암 지형은 대체 어느 운동이에요? 조류 운동이에요? 야, 아무 운동도 아니야. 그냥 꼭 운동하고 막 이렇게 연결 지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물론 석회암 지형은 조류 운동에 의해서 바다 속에 있던 게 드러난 거죠. 육지화가 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형성되었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자, 니은 D는 공룡 발자국 시멘트 공업이요? D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C라고 해야죠. 되게 기본적인 개념을 많이 묻고 있죠. 정답은요. 디귿하고 리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 리은 정답이 아니니까. 하나씩 살펴보면은 C는 D보다 역시 형성 시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생대, D는요. 중생대. 당연히 고생대가 더 오래됐어요. 그럼 먼저 형성이 되었겠다. 맞는 설명이고요. 형성 시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시기만 떠올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이르다 늦다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잡고 나면은 결코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A와 B는 모두 화성암에 해당한다라고 되는데요. 신생대 때 형성된 분출로 형성된 화성암, 중생대 때 관입으로 형성된 화성암, 둘 다 화성암입니다. 그래서 이 화성암에 대한 개념도 분출해서 만들어진 화성암이냐, 관입해서 만들어진 화성암이냐, 되게 기본적이지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1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이런 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빈칸이 뚫려 있어도 이 빈칸을 채울 수 있어야 돼. 이런 결칭이라든지 대동누충군 이런 거 아니면은 무조건 채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씩 한번 채워볼까 먼저? 옳은 걸 고르면 되는데요. 지질계통입니다. 고생대니까
당연히 고생대 초에 형성된 조선 누충군이 되겠지. 조선 누충군. 이름이 좀 귀엽지 않니? 조선 누충군. 조선 누충군. 나만 귀엽다고 생각하나? 뭐 귀엽다고 생각하면은 더 이렇게 잘 기억되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귀엽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네. 자, 여기 중생대 초기죠. 중생대 초기. 트라이아스기입니다. 나죠.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들어갈 지각 변동이니까 운동 같은 거 들어가면 되겠지. 바로 북부 지역에, 한반도 북부 지역에 영향을 줬던, 그래서 랴오둥 방향의 지질 구조선에 영향을 줬던 두구두구두구두구 송림 변동이 되겠습니다. 네. 다는 대동 누충군.

노춘군이 만들어진 시기. 근데 우리가 대동 노춘군이라는 건잘 배우지 않아요. 보통 경상 노춘군이 많이 나오니까. 그치? 그래도 대동 노춘군이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면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노춘군이니까 퇴적함이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다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대보조선운동이 들어가야 되겠죠. 경상 노춘군이 만들어진 시기에 경상 분지 지역 일대에 불국사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보조산운동이나 불국사 변동 때 화강암이 많이 관입이 되었죠. 특히 대보조산운동 때요. 신생대 제3기, 제3계라고 한다면 3기층 또는 3계, 뭐 같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3기 때 형성된 퇴적암, 4기 때 형성된 퇴적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신생대 제3기 때 일어난 큰 지각운동이라고 한다면은 동고서저 지형을 만든 경동성 요곡운동이 되겠죠. 경요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한다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그냥 이런 생각이 들지. 하다 보면은 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표에 이거 채우기 어려웠다면은 이거 채우는 연습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하다 보면은 정말 쉬워집니다. 정말 쉬워져.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거야. 알겠죠? 뭐 내용 읽어보면요. 여기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중생대 동안에 세 번의 주요 지각 변동이 있었는데 초기 송림 변동. 그치? 그래서 북부 지방에 영향을 줬는데 야오둥 방향의 지질 구조선. 중기에는 대보조산 운동이 발생했는데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실 뭐 한반도 전역에 큰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만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방향의 지지구조선 영향을 줬죠. 그리고 중생대 말기에는 경상 분지 일대에서 불국사 화강암이 관입되기도 했었죠. 바로 불국사 변동입니다. 이름이 똑같잖아. 불국사 변동 때 불국사 화강암. 대보조산운동 때 대보화강암. 시기만 다른 거예요. 같은 화강암입니다. 성질은 같아. 그러면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볼게요. 가에서는요, 공룡 발자국 화석. 가가 아니지. 뭐라고 해야 돼? 라시기인 경상 노춘군 지역이라고 해야죠. 그치? 경상 노춘군 지역이지. 경상 노춘군. 경상 노춘군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그건 알아두자, 얘들아. 뭘 알아두냐면요. 조선 노춘군에도 화석이 있어요. 사실 퇴적암에서는 화석이 발견되기가 쉬워. 그치? 퇴적되어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뭐 거기에 있는 생물들이 갇히거나 아니면은 퇴적암이 만들어지려고 하던 시기에 공룡 발자국이 땅땅땅 찍고 가면서 그 발자국 틀 그대로 퇴적암이 형성되면서 위쪽이 벗겨지면은 그 발자국 형태가 나타나는 것처럼요. 퇴적암에서는 화석이 잘 발견이 되는데 조선 노춘군에서도 화석이 발견됩니다. 어떤 화석이 발견되겠어? 조선 노춘군은 바다에서 만들어졌잖아. 그럼 바다 생물 화석이 발견되지 않을까? 그쵸.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사고라는 겁니다. 사고를.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생각을. 생각하는 힘이 항상 수능에서 가장 도움이 됩니다. 자, 나가 발생한 시기에는요. 길주 명천지계가 있다라고 되는데, 길주 명천지계는요. 어디에 해당돼요? 신생대 때 해당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닌 거야. 해당이 되지 않아요. 3번, 다로 인해 중국 방향의 지질구조선이 형성되었다 이러는데요. 대보조산운동에 의해서 중남부 지역 일대에 중국 방향 형성된 거 맞죠? 그래서 방향 형성될 때 북동에서 남서 방향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중국 방향 주기도 합니다. 둘다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좀 기억을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중국 방향, 야오둥 방향 이게 더 직관적이어서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는 편입니다. 정답 3번이었어요. 4번입니다. 라로 인해 가지고요. 불국사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지리산을 이루는 주된 기반암이 형성되었다 이러는데 지리산. 자, 우리 지리산 같은 경우는 흑산이잖아요. 그치? 흑산의 대표적인 지역들 우리 좀 기억을 해볼까? 바로 지리산, 오대산, 덕유산이에요. 흑산은 얼마나 흙이 좋으면은 이땅 오타쿠겠어. 지 오덕.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은 조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러기 싫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나라고 뭐 이러고 싶겠니? 그치? 암기법을 도와주는 거지. 그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긍정적으로. 네, 웃으면서. 네. 자, 그래서 라로 인해 지리산을 이루는 주된 기반암이 형성된 게 아니라요. 지리산이 아니라 이제 돌산이라고 해요. 돌산. 돌산 같은 게 형성이 됐을 수 있겠죠. 그치? 5번. 한반도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화강암은요. 마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마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주로
다라고.

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문제의 답은 뭐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요. 우리가 좀 그래도 가져갈 게 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요. 항상 수능이나 아니면 9월이나 6월 모의평가에서는 좀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주된 기반함 또는 대부분의 화강암. 그치? 그럼 대부분의 화강암은 언제 관입되었어라고 한다면요. 중생대 중기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출이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도 한번더 알아가 보자라는 거죠. 이러려고 우리가 기출 분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아니면 대부분의 화강암은 뭐 중생대에 관입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기억해두면 좋겠죠. 이제 그거는 조금 더큰 범위로. 네. 자, 다음 15번입니다. 다음은 한국지의 온라인 수업 장면의 일부라고 합니다. 답글의 내용이 옳은 학생을 골라보도록 하는데요. 가에서 다는 각각 지원생대, 고생대, 신생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벌써부터 좀 상상이 되지 않니? A에서 신애니아 변성암요. 3기 퇴적암. 오, 잘 나오지 않는데 오랜만에 등장한 것 같습니다. 조선 우측근. 그렇지? 3기 퇴적암은요. 뭐 3기층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요. 3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3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알겠죠? 뭐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제3계는 뭐고 제3기층은 뭐고 제3기 퇴적암 뭐지? 뭐 그렇게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알겠죠? 보자. 다음 지도는 한반도의 지체 구조와 주요 암석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한번 찾아볼까요? 인데요. 가 같은 경우는요, A죠. A는, 주로 지궤에 분포하는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 평북계마지궤, 경비지궤, 영남지궤 분포하는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 A는 변성암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A, 여기다 쓸까요? A는 변성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가는 뭐가 되는 거야? 시원생대가 되는 거지. 그치? 뭐 여기까지. 그럼 이제 B하고 C도 찾아볼 텐데요. B 같은 경우는요,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치? 그러면은, 분출되어서 만들어졌구나. 그럼 B 같은 경우는 제3기 퇴적암이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3기 퇴적암, 3기까지만 쓸게요. 그리고 나는 그럼 자연스럽게 신생대가 되겠다. 그쵸? C 같은 경우는요, 하나 남았죠. 그쵸? 평남분지, 옥천습곡대에 주로 분포하는데, 자, 여기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되는 게, 평안누충군하고 조선누충군을 이렇게 같이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 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 그릇이 있었을 때, 이 바다 밑에 있었던 그런 평남분지나 옥천습곡대 지역에 석회암이 많이 쌓인 거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석회암이 흰색이 좀잘안 보이네. 석회암과 비슷한 색깔이 뭐가 있을까? 주황색 하겠습니다, 그냥. 네. 석회암이 요렇게 쌓인 거예요. 그리고 조류운동에 의해 가지고 바닷물 해수면이 딱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해수면은 이렇게 사라질 거고. 그럼 이제 육성층이 되는 거지. 2단부터 쌓여질 퇴적암층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육성층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더 넓은 쪽에 분포하기보다는 이렇게 군데군데 조금씩 분포하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육지에서 만들어진 게더 넓은 분포겠어? 바다 밑에서 만들어진 게더 넓은 분포를 이루겠어? 당연히 바다에서 만들어진 이 해성층인 조선누충군이 더 넓은 분포를 이루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더 넓은 분포를 이루고 있잖아. 뭐보다? 평안누충군보다. 그러니까 시가 조선누충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출 분석하고 그냥 기출 단순히 이렇게 풀어나가기보다는 왜이 자료를 줬을까? 그럼 이 자료가 다음에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는 조선누충군이고요. 그리고 다는 이제 고생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뭐 하나씩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었으나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너무 정직하게 문제가 나왔죠. 조금 헷갈리게 나왔다면 막 이렇게 다 안에 뭐 A, B 이렇게 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헷갈리게. 이제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평안누충군, 조선누충군 뭐가 더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지? 이런 거좀잘 기억을 찾을 수 있게 좀 생각을 하면 좋겠죠, 여러분들. 공룡 발자국 화석은요. A가 아닙니다. 어디 와야 돼? 여기엔 나타나지 않지. 중생대라고 해요, 중생대. 그치? 중생대. 중생대 퇴적암에서 볼수 있습니다. 중생대 퇴적암. 그치?

B에서는요, 돌리네 우발라와 같은, 아니죠. 요거는 신생대 때 만들어진 퇴적암이니까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보려면은 저기 C에서 봐야죠, C. 그치, C. 고생대 초기 때 만들어진 조선 노천군에서 볼수 있습니다. 병. C에서는요, B보다 갈탄이 많이 내장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제3기층 배울 때, 신생대 층을 배울 때, 그냥 배우는 게 뭐였어? 두만지개, 길주 명천지개 이거 왜 배워? 갈탄 때문에 배우는 거야. 갈탄 때문에 주로. 그래서 갈탄을 많이 물어봅니다. 나온다면은 갈탄 물어볼 거야. 그럼 C에는 B보다가 아니라 B에는 C보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야. 많이 아니죠. 그치? 정입니다. 다시대에는요, 마그마가 관입한 불국사 변동이 일어났어요. 다시기는 고생대인데, 마그마가 관입한 건 언제고요? 요거는 중생대인데, 그래서 항상 시기하고요, 암석하고요, 바로바로 연동 지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런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 오래된 지질 시대부터 배열하면은 결국은 또 나와 버렸죠. 뭐예요? 형성 시기 또 나와 버렸다. 시원생대 가장 오래됐고요. 그다음 고생대 때 만들어진 게두 번째로 오래됐고 신생대, 중생대 건너뛰고 신생대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되겠네. 그러니까 무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시대는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꼭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사실 이정 같은 문제도 얘들아 마그마가 뭐 언제 관입했니 뭐 이런 문제들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16번입니다. 그림에 가에서 라에 해당하는 지역을요, 지도에 A에서 D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상상,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지도가 나왔어요. 글이 나왔어요. 뭐부터 봐야 돼요? 지도부터 봐야 돼요. 라고 말은 하지만요. 지도를 봤을 때, 이게 뭐지? 싶으면은, 바로 글로 넘어가는 그런 연습도 필요해, 얘들아. 그치? 웬만하면 지도를 보고서 이 지역이 어디 위치되어 있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요것만 보고서 이게 뭘 설명하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글로 넘어가요. 굳이 여기에서 헤맬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항상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연습을 자주자주 하셔야 돼요. 넘어갔을 때, 아니네. 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볼게요. 여기 보면요. 주된 기반암이 화성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마그마가 관입되었습니까? 자, 화성암 중에 우리 두개 있었잖아요. 분출암, 그리고 화강암이 있었죠. 관입되어서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분출되었냐, 관입되었냐인데요. 여기에서는 관입되었대, 화강암이래, 돌산이래. 그럼 여기 지역 중에서 돌산이 있는 지역 어디 있을까요? 바로 B가 됩니다. 여기가 어딘데? 찾고 나서 안 거예요. 찾고 나서. 여기는 금강산이었다. 금강산이었다. 찾고 나서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보면 더 쉬워질 수도 있어요. 그치? 그래서 가는 B가 되고요. 고생대에 형성된 해성층이 해성층, 고생대, 시멘트, 공업, 카르스트 지형을 물어보겠네. 그럼 나에는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서 카르스트 지형, 씨밖에 없어. 단양이잖아, 단양. 이쪽 단양이 충북에서 가장 북동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구나, 여기. 단양 지역입니다. 단양 카르스트 지형. 그렇죠? 뭐 단양일 수도 있고 제천일 수도 있겠죠. 뭐 둘이 붙어 있으니까 사실은. 단양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생대 백악기에 퇴적된 육성층. 백악기면 중생대 말기. 근데 중생대 퇴적된 육성층은 우리가 배운 건 경상노천군밖에 없었어. 공룡 발자국 화성이 발견되는 거 바로 고성 지역이죠. 아, 그래서 D를 물어봤구나라고 역으로 추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고성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D가 되고요. 마지막 A죠. 아, 그래서 여기 왜 찍었나 보니까 아, 여기는 뭐 청진 지역도 아니고 청진보다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는 어떤 지역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 우리가 북한의 지역을 배웠다라면은 이 A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지형에 대해서 물어봤던 내용이구나. 그치? 바로 신생대 제3기층. 신생대 제3계를 물어보는 거죠. 3계. 그래서 갈탄이 매장되어 있나요? 길

일주 명천지기였구나라고 그치? 이걸 보고서 알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찾을 수 있었죠. 그치?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수능에서 이런 문제를 틀렸던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 지도를 보고 헤맸던 친구들은 시간을 1분이라도 더 잡아먹었을 거야. 그치? 이제 그런 거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돼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곳에는 아끼는 게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빨리 풀수 있는 것은 빨리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요. 이번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하는 문제를 정말 많이 내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 정말 많았을 거예요. 반면에 생각하는 연습이 많이 됐던 친구는요, 오히려 더 쉬웠을 수도 있어, 반대로. 그래서 나는 쉬웠는데 애들 왜 어렵다고 하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친구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거 문제는 왜 줬지?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 그치? 17번입니다. 자, 지도는 A에서 C 지질계통의 분포를 나타냈다라고 하는데요. 그림에 가에서 다에 들어갈 오른 내용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A에서 C는요, 각각의 경상노충군, 조선노충군, 평안노충군이래요. 그치. 자, 이런 식으로도 줄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경상노충군 구분하는 건 쉬워. 왜냐면은 A가 경상노충군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치 않니? 경상 분지 지역에 위치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조선 누충군하고 평안 누충군 구분하는 거지. 근데 더 적은 면적이 평안 누충군일 거고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조선 누충군이겠죠. 그럼 B가 평안 누충군이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찾으면 돼. 그렇게 막 크게 어렵지 않죠? 할만하지? 그리고 C는 조선 누충군입니다. 제가 맨날 쉽다 쉽다 이렇게 말하잖아. 어려운 문제는 진짜 어렵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할 만하면은 쉽다 쉽다 이렇게 말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너무 어려운데 왜 자꾸 쉽다고 하세요?라고 이렇게 느끼는 친구가 있다면은 여러분들 개념을 제대로 조금 더한번더 돌리거나 아니면 개념을 조금 더 적용하는 연습을 하면은 그 문제가 진짜 쉽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쉽다 쉽다 해야지 진짜 쉬워져. 알겠지? 쉬워져. 그래서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질문에 들어갈 거 찾으면 되겠지. 가에 예가 들어가니까요. 우리는 가에는 경상노충군, 평안노충군, 조선노충군의 공통점을 찾아야 돼. 그게 바로 뭐가 될까요? 퇴적암이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까? 노충군이라는 자체가 퇴적암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럼 가에는 기역이 들어가면 딱 적당해요. 니은, 무연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나요? 무연탄 많이 매장되어 있는 거는 평안노충군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다에서 물어봐야 좀 적합하겠죠? 중생대 중기에서 말기에 형성되었습니까? 주로 중생대 말기 때 형성이 된 바로 예 물어보고 있는 경상노충군이 나가 디귿이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찾으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풀지 말고 이렇게 써가면서 하세요. 이 써가면서 안 하면은 헷갈리거든. 그러면서 이제 한번더 머릿속으로 외치는 거야. 괜히 이거 다 찾아놓고 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은. 기역 디귿 니은을 찾자. 기역 디귿 니은.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찾거든요. 찾아놓고 틀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 너무 억울하거든요. 알겠지? 자, 18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A에서 C는요, 각각의 뭐래? 변성암, 퇴적암, 화강암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한번 빠르게 찾아볼까요? 좀 지겹더라도 계속 똑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겹게 해야 돼, 사실은. 자, 북한산입니다. 북한산은 화강암이 되겠죠. 돌산이니까. 화강암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중생 때 만들어졌어요. 항상 시기하고 같이 연결해서. 자,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흑산이네요. 흑산이니까 변성암입니다. 자, 변성암이니까 얘는 시원생대구나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시 같은 경우는 고성 공룡 발자국이겠구나. 그러면은 요거는 퇴적암이겠구나. 퇴적암인데 언제 형성됐어요? 중생대 때 형성된 퇴적암이겠구나라고 머릿속을 떠올리는 겁니다. 중생대 두 개나 있네. 자, 그렇게 찾아본다면요. 가, 나, 다, 라도 한번 채워볼까요? 쉽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가 같은 경우는 평안 노충군 앞에 조선, 아니, 조선이 아니다. 고생대 초기니까 조선 노충군이 되겠죠. 조선 노충군. 조선까지만 쓸게요.

같은 경우는 지각 변동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중생대 중기 때 발생했어요. 정말 큰 운동이 있었잖아. 뭐? 대보조산운동. 이때 대보화강암이 대거 관입되었죠. 자, 백악기. 중생대 말기 때 만들어진 누충군이라고 한다면은 경상누충군이 떠올려지죠. 경상까지만 쓰겠습니다. 퇴적암입니다. 경상분지 지역에 주로 많이 퇴적이 되죠. 신생대제 3계. 3기 때 형성된 지각 변동이라고 한다면은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운동 경동까지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채우는 연습을 이게 별로 어렵지 않잖아. 하다 보면은 괜찮거든요. 여러분들이 물론 각각의 이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을 하셔야지. 그냥 단순 암기는 안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요, 기억. B는 B 보니까요, 변성암은요. 관입되어서 형성되었다? 애초에 좀 말이 안 되죠? 그치? B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B가 아니라요. A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나이에 의해서 관입된 거는 맞죠? 그러니까 이 B를 A라고만 좀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 A는 가구요. A. 틀렸다, 틀렸다. 벌써부터 틀렸다. 그치? A는 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굳이 따지자면은, 뭐, 중생대 때 만들어졌고, 그치? 시 같은 경우는 다에 포함된다? 이거는 좀 맞는 설명이지. 그치? 그러니까, 니은 만들. 니은에서 이 A는 가, 이것만 딱 틀렸네.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요. 정답은 또 디귿하고 리을이겠다. 그치? 요새는 그래서 이렇게 찾기를 못하게 하려고 3개짜리로도 많이 주죠. 기역, 니은, 디귿까지만 딱 주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요새는. 나이에 의해서 중국 방향의 지지구조선이 형성됐다. 중국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중남부 지역에 영향을 줬던 대보조산운동 나가 맞는 설명이고요. 라에 의해서 경동지형, 경동지형이라는 게 이제 틀어진 지형이라는 뜻이잖아. 한쪽으로 휘어진 지형, 틀어진 지형, 그게 경동지형이잖아. 그래서 경동성 요곡운동에 의해 가지고 동고서저 지형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너무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뭐잘 알고 있니? 를 묻는 문제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니은 같은 것만 좀 조심해가지고 좀잘 풀어내면 되겠죠. 항상 시대하고 연결지어서 할수 있길 바랍니다. 자, 19번이에요. 다음은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지리 수업의 일부라고 합니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을 골라보도록 하는데요. 지도만 보고서 사실 지도만 보고서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산인지 알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하거든. 사실 산 나와봐야 몇개안 나와, 얘들아. 산 진짜 자주 나오는 산이 8개밖에 안 돼요. 화산지형 하면은 백두산하고 또 어디야? 한라산 이거 두개 나오고요. 아, 한 김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게 크게 어렵지 않잖아. 자, 이제 우리 지도 그리는 방법은 알잖아요. 지도 그리는 방법. 사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려보는 거야, 그냥. 여기 사각형이 있겠다. 그럼 사각형의 경위도를 딱 생각하면서 자, 중간 짧고 길게 그리고 중간 짧고 길게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어우 엄청 쉽지 않니? 대한민국 그리기 이렇게 쉬웠나? 그렇지? 해남 끝에는 제주도가 있고요, 태안 끝에 독도가 있고요, 그리고 나선과 여기 서울 가로지르는 곳에는 울릉도 쪽이 울릉도가 위치되어 있었죠. 그렇지? 자 이렇게 본다면 내가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어. 이제서야 제가 좀 알려드리는데요, 이 뾰족뾰족한 부분이 다 이유가 있다 얘들아. 여기 보면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그 구간 있잖아. 우리 그 구간을 뭐라고 해요? 마청령산맥, 함경산맥, 낭림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끝에는 무슨 산이 있어? 끝에는 지리산 있죠. 노란색으로 한 이유가 있다. 좀잘안 보이지만요. 이게 돌산이라는 의미야, 돌산. 자, 돌산을 몇 개만 더 해보자. 금강산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설악산 있죠. 그치? 이렇게 돌산 있고요. 또 흑산은 초록색으로 해볼게. 풀이 푸릇푸릇하니까. 오대산 있고요. 그리고 여기 덕유산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지리산 있어요, 지리산. 어우, 돌산 잘못 그렸네요. 지리산 흑산입니다, 흑산. 흑산, 흑산, 흑산. 빨리 메워, 메워. 흑으로 메워. 네. 푸릇푸릇하죠, 흑산입니다. 그리고 화산 지역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어디냐면요. 바로 북한산이에요. 그래서 돌산하고 흑산 중에서 유일하게 백두대간에 위치하지 않는 산이 바로 이 북한산이 됩니다. 그치?
북한산 이렇게 좀 기억.